그래서 이렇게 흰색으로 정리된 요두 개의식이 나왔어요. 요게 FN. 그죠? 이게 뭐다? GN. 그래서 우리는 GN에서 FN을 뺀 거를 먼저 쓸 거예요. GN에서 FN을 뺀 거를 쓰면은 여기에서 이걸 뺀 거니까 일단 6N분의 N 플러스 1에 2N 플러스 1은 남아있을 거고, 이제 여기에서 이걸 뺄게요. 2분의 4N에서 2분의 3N을 뺄 거니까 2분의 1N. 그 다음에 1에서 2분의 1을 뺄 거니까 플러스 2분의 1. 이렇게 남습니다. 근데 문제 조건에서 n 플러스 1로 묶어는 거죠. 여기 쭉 가볼까요? 여기. 여기 보시면 n 플러스 1로 묶어내고요. 남는 부분에서 AB 값 찾는 거였잖아요. 그래서 제시돼서 내가 정리된 식에 n 플러스 1로 인수분해를 줄 겁니다. 공통인수 n 플러스 1로 묶어보자 해서 얘로 묶으려고 봤더니 얘가 2분의 1에 n 더하기 1이어서요. n 플러스 1로 예쁘게 묶여요. 그래서 n 플러스 1로 묶어내자. 묶어내면 남는 게 6n분의 2n 플러스 1이니까 분배해서 들어가면 3분의 1 더하기 6n분의 1 하고 2분의 1 남죠? 2분의 1 해서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아, 이 부분이 답이겠구나. 얘를 정리를 하면, 네. 6n분의 1인데 a 더하기 n분의 b로 표현을 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얘도 n분의 b꼴로 표현하려고 a는 6분의 5. 2분의 1 더하기 3분의 1이니까 얘는 6으로 나눌게요. 그럼 n분의 그죠? 6분의 1 이렇게 들어가죠. 그러면 a가 누군지 보여요. 아, a는 6분의 5구나. 그죠? a는 6분의 5. b는 딱 숫자 예쁘게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6분의 1이구나. 따라서 a 곱하기 b의 값은 얼마가 된다? 네, 36분의 5가 되겠습니다. 짠. 그래서 요 21번의 문항의 경우도 굉장히 계산이 만만치 않았다라는 거. 네, 그래서 요 마지막 발문 요 부분을 보고 공통인수인 n 플러스 1로 묶어낸 다음에 마지막 계산까지 처리해주는 과정에서 이 b가 막 자연수로 똑 떨어지는 게 아니라 분수 형태로 나온다는 거. 그거까지 여러분들이 파악해야 되는 문항이었습니다. 자, 이제 22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2번 문제를 보시면요. 얘는 이제 심플합니다. 분배해서 들어가게 되면은 얘는 식을 이렇게 정리해 줄 수가 있어요. K1부터 5까지 하고 4의 K제곱분의 3 빼기 시그마 K1분의 5. 4의 K제곱이 2K의 제곱의 제곱이니까 얘는 나눠주면 이렇게 정리가 되죠. 네. 각각이 무슨 수열이냐면 등비수열이에요. 등비. 그럼 등비수열의 합공식을 써가지고 문제를 풀면 엄청 깔끔하게 풀려요. 얘는 1-r 4분의 1. 1-r의 항의 개수 5개. 첫째 항이 4분의 3이어서 그냥 뒤에다 곱할게요. 4분의 3. 마이너스. 얘는 공비가 2분의 1이죠? 1-r분의. 1-r의 5개의 항이죠? 첫째 항이 얼마예요? 1 대입하면 2분의 1. 요걸 계산해 주면 되는데 분모 4분의 3 여기 4분의 3 분모 2분의 1 2분의 1 사라지고요. 1은 똑같으니까 서로 빼질 거고요. 남는 게 마이너스 마이너스 만나서 플러스니까 2분의 1의 5제곱 마이너스 4분의 1의 5제곱입니다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얘는 32분의 1이고 얘는 결과적으로 2의 제곱의 5제곱이니까 2의 10제곱분의 1이에요. 즉 마이너스 1024분의 1 이렇게 돼서 얘는 1024분의 31이 정답이 되겠네요. 그래서 22번에 대한 정답은 1024분의 31이 되겠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23번도 한번 잠깐 보도록 할게요. 23번은 첫째 항이 마이너스 2고 공차가 d인 등차 수열인데 주어진 요 a3k-e 또한 직접 나열해 보면 a1, a4, a7, a10 순으로 무슨 수열이냐면 얘 또한 등차 수열입니다. 왜냐하면 공차가 d면은 얘의 경우는 공차가 3d, 3d, 3d가 되거든요. 그래서 공차가 3d인 등차 수열로서 등차 수열 합공식을 쓰면 바로 나와요. 그래서 2분의 항의 개수, 첫째 항, 그리고 20번째 항은 A에 60에다가

환영합니다. 내신만 전소년 특강 윤리와 사상의 저는 한보라입니다. 15번째 시간의 문도 힘차게 열렸습니다. 자, 우리 드디어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우리 왕강이죠. 내신 만점을 향해서 지금까지 멋지게 달려온 친구들 너무너무 정말 멋지게 잘 해냈습니다. 우리가 마지막까지도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역시 마지막 파트에서도 우리가 눈여겨볼 만한 사상들. 내신 시험은요, 정말 다 내시죠. 수능 같은 경우는 사실 뒷부분에 뭐 어느 부분은 좀 요즘에 출제가 덜 돼요. 이런 얘기를 할수 있지만 내신은 그런 거 없습니다. 선생님들이 수업 시간에 가르쳐 주셨다면 다 내시는 거죠. 그러니까 끝까지 한번, 그치, 지금까지 너무너무 잘해온 것처럼 이번 시간도 집중하면서 여러분들의 지식의 폭을 또 넓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자본주의에 대해서 너무 중요한 내용도 공부했었습니다. 애덤 스미스의 고전적 자본주의, 그렇죠. 케인스의 수정 자본주의, 하이에크의 신자유주의까지 같이 쭉 공부해 왔는데요. 이런 자본주의에 대한 대안적인 목소리를 낸 입장이 있어. 그렇지, 사회주의 같이 한번 공부해 봐야 되겠습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같이 한번 사회주의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부터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친구들이 사회주의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그분, 그렇죠. 마르크스를 빼놓을 수 없겠습니다. 자, 마르크스는요, 이미 지금 우리 내신 만점 수능 특강 강의에서 꽤 여러 부분에서 중간중간 계속 등장했었습니다. 자, 이상사회 이야기할 때 마르크스가 공산사회를 꿈꿨다. 마르크스가 이야기하는 공산사회는 어때? 능력에 따라, 이라고 필요에 따라서 분배받는 사회였습니다. 좋아요. 자, 이런 공산사회 세 가지가 없는 산무사회였습니다. 나와야지. 첫 번째, 사적 소유가 없습니다. 사유재산 없죠. 사적 소유가 없어. 따라서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라고 하는 계급 자체가 소멸합니다. 계급이 소멸했기 때문에 계급 착취의 수단이었던 국가까지도 소멸하죠. 그래서 국가도 공산사회에서는 없습니다. 자, 이런 내용들 같이 한번 쭉 공부해 온바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마르크스의 사회주의 이제 정말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한 판에 정리해야 하잖아. 그러니까 한번 마르크스 그동안 공부했던 내용들 내가 한 번에 정리해 보겠다. 이런 마음으로 그가 자본주의를 어떻게 비판했고 어떤 대안적인 목소리를 제시했는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자, 마르크스는 기본적으로 얘들아, 자본주의를 비판하기 위해서 그렇지 사회주의를 이야기했다라고 해도 무방할 만큼 자본주의를 비판했던 사상가입니다. 특별히 마르크스가 가장 강하게 비판했었던 자본주의의 어떤 요소들을 꼽아보자면 첫 번째, 사유재산 제도를 강하게 비판했어요. 사유재산 강하게 비판합니다. 자, 따라서 마르크스가 꿈꿨던 이상사회인 공산사회에선 사적 소유가 완전하게 사라진, 그렇죠? 그런데 이상을 마르크스는 꿈꿀 수밖에 없었겠죠? 자, 사유재산을 강하게 비판하고요. 또 하나, 이렇게 자본주의 사회에서 최단시간, 그렇죠? 최대의 생산을 이루기 위해서, 최대의 효율적인 생산을 이루기 위해서 노동을 나눠서 분절적으로 시행하는 분업이 널리 퍼져 있었어요. 그런데 마르크스는 그런 분업에 대해서도 강하게 무엇해요? 비판합니다. 자, 분업을 왜 비판했지, 얘들아? 그렇지, 분업은요, 노동 소외와 인간 소외를 가져오기 때문에 마르크스가 강하게 비판하죠. 자, 이렇게 분업화된 노동 속에서 노동자들은 빠르게 돌아가는 컨베이어 벨트의 그 속도에 맞춰서 매일매일 반복적인 작업만 계속해서 숙련된 노동자로서 일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노동자들이 그렇게 분업 속에서, 분업의 여러 단계 속에서 하나의 기계의 부속품처럼 그렇게 취급받으면서 행해지는 그러한 노동은 인간의 자아실현이라고 하는 노동의 진정한 가치와는 너무나 거리가 먼 강요된 노동, 왜곡된 노동에 불과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노동자가 노동을 통해서 자신의 참다운 인간다움을 실현하고 참다운 삶의 의미를 느낄 수 있는 그러한 노동의 본질로부터 소외되어 버리는 노동 소외와 인간 소외가 일어난다. 그런 의미에서 마르크스는

그렇죠. 분업을 강하게 비판했다라고 하는 거 처음부터 알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아이고, 죄송해요. 자, 마르크스는 그런 의미에서 이런 사유재산과 분업을 비판하면서 자본주의에 대해서, 자본주의가 이제 무너지고 새로운 사회가 도래해야 한다라고 주장하면서 엥겔스와 함께 공산당 선언을 발표해요. 자, 이 공산당 선언을 통해서 사회주의의 혁명을 주장합니다. 사회주의 혁명을 주장하는데요. 얘들아, 천천히 생각해봐. 마르크스는 역사가 다섯 단계로 발전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자본주의가 네 번째 단계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자, 그런데 이런 자본주의는 그 자체의 모순 때문에 반드시 필연적으로, 그렇죠, 붕괴할 수밖에 없다라고 예측하죠. 자본주의가 어떻게 붕괴한다고 생각했어? 그렇죠. 노동자, 즉 프롤레타리아, 즉 피지배 계급이 난더 이상 못 참아라고 노동자 계급이 단결해서 폭력적으로 혁명을 일으킴으로써 자본주의가 붕괴하고 사회주의 어떤 과도기 단계를 거쳐서 공산사회라고 하는 이상사회가 올 것이다라고 예측했어요. 그러려면 노동자의 폭력 혁명이 필요하잖아. 그런 사회주의식의 혁명을 이제 주장하게 됩니다. 이 공산당 선언에서 마르크스는 만국의 노동자여 단결하라. 우리가 이룰 것이라고는 우리를 올가매던 쇠사슬밖에 없다라고까지 표현하면서 노동자들의 폭력 혁명을 통해서 자본주의가 무너질 것이다라고 보았어요. 자, 결국은 자본가와 노동자 사이의 계급 투쟁. 이것을 통해서 자본주의는 어때? 붕괴됩니다. 자, 자본주의가 붕괴되면 과도기를 거쳐야 되겠죠? 자, 과도기는요, 프롤레타리아, 즉 노동자 계급이 독재를 하게 된다라고 마르크스는 이야기했어요. 왜냐하면 이 과도기에서 해야 하는 중요한 일이 무엇이냐면 그동안 생산수단을 자본가 계급이 사적으로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본가 계급이 가지고 있었던 생산수단을 몰수하는 작업이 필요한데 자본가들은 그동안 본인이 사적으로 소유하던 생산수단을 순순히 내놓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이 과도기에는 노동자, 즉 프롤레타리아가 독재하는 기간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건 어디까지나 과도기에 불과하고요. 그 과도기가 지나면 계급이 없는 이상사회인 공산사회가 반드시 필연적으로 올 것이다 라고 예측하죠. 공산사회 다시 한번 반복하는 거야. 사적 소유 없고요. 계급도 없고요. 그렇죠. 계급 착취수단이 국가까지도 완전하게 사라진 사회입니다. 마르크스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 노동이라고 하는 건 진정한 의미의 노동이 아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자본가에 의해서 강제되고 노동자가 생산한 상품은 노동자에게 귀속되지 않는, 즉, 노동자가 노동 과정에서 주체가 될수 없는 어디까지나 노동 소외와 인간 소외를 일으키는 왜곡된 노동에 불과하기 때문에 마르크스는 강하게 이것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노동자가 노동을 통해서 자신의 본질을 실현하기 어렵다라고 비판하죠. 특별히 마르크스는 자본가들이 생산수단을 사적으로 소유하는 그 생산수단의 사유화로 인해서 빈부격차 같은 문제가 심화된다라고 보면서 생산선을 무엇해야 한다고 생각했어? 그렇죠. 공유화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걸 통해서 경제적으로 평등한 그런 무엇 없는, 좋아요, 계급 없는 공산사회를 실현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죠. 선생님들이 주로 출제하실 때 어떻게 출제하시냐면, 마르크스의 이상사회인 공산사회에서는 생산수단이 국유화된다. 이렇게 많이 표현하세요. 자, 공산사회에서는 생산수단이 국유화된다. 맞을까, 틀릴까? 오, 잘했어. 너무 잘했어. 틀렸지. 너무 잘했어. 왜 틀렸니? 그렇지. 마르크스가 꿈꿨던 이상사회인 공산사회가 되면 무엇이 사라진다 그랬어? 국가가 사라지잖아. 국가가 사라지기 때문에 국가가 소유하는 국유화가 이루어진다는 공산사회와는 맞지 않는 표현이에요. 어디까지나 공유라고 표현된다는 거 가져가셔야 되겠네요. 자, 이런 마르크스식의 사회주의는요, 레닌이 주도하는 러시아 혁명을 성공적으로 이끈 사회주의 운동의 가장 큰 사상적인 배경이 되죠. 친구들이 잘 아는 것처럼 이런 러시아 혁명을 통해서 어때? 소련이라고 하는 나라가 등장하죠. 그런데 이런 소련은 어때? 70년 만에, 그렇죠? 마지막을 고하면서 소련은 어때? 그렇지? 역사의 뒤안길로 이제 사라지게 되면서 이제 사회주의 실험이 막을 내렸다. 이렇게 평가받고 있어요. 하지만 이제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사회주의의 목소리, 마르크스의 목소리를 통해서 오늘날 자본주의가 가지고 있는 그런 어두운 부분들, 그런 것들을 더잘 인식하게 되었고요. 이런 사회주의 비판이 있었기 때문에 자본주의는 어때? 그렇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한 것처럼 1.0 버전, 2.0 버전, 3.0 버전, 다양하게 변신을 거듭해 가면서, 그렇죠? 계속해서 어떤 우리의 삶의 경제 기본적인 사상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라고 하는 부분들까지도 한번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사실은 그동안 선생님이랑 같이 마르크스에 대해서 공부를 좀 꼼꼼하게 잘 해온 친구들이라면 크게 어렵지 않았어. 그치? 새로운 건 별로 없었으니까. 그런데 오늘 수업을 할때 친구들이 조금 더 관심을 가져 주어야 하는 부분이 민주사회주의에 대한 부분입니다. 자, 우리 사회주의 하면 마르크스밖에 여러분들 잘 몰랐을 텐데요. 이런 목소리, 민주사회주의라고 하는 마르크스와는 구별되는 또 다른 목소리의 사회주의를 주장하던 사람.

사람들이 있었거든. 반드시 완전하게 내 것으로 꼭꼭꼭 이번 생에 잘 정리해 두셔야 해요. 자, 민주사회주의는 서구 사회주의자들이 1951년 사회주의 인터내셔널을 결성하고 프랑크푸르트 선언을 통해서 우리는 마르크스식의 사회주의와는 결별을 선언한다. 우리는 민주적인 방법으로 사회주의 이상을 추구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민주사회주의의 입장을 선포하면서부터 정립이 됐어요. 자, 민주사회주의는 방금 이야기 나눈 것처럼 소련식 사회주의, 어떤 마르크스가 이야기했던 노동자여 단결하라, 노동자여 폭력혁명을 일으켜라, 라고 하는 이런 급진적인 혁명론을 비판합니다. 이거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자유로운 무엇 중심, 그렇죠. 의회 활동 중심의 점진적인 사회 개혁을 통한 민주적인 방법으로 사회주의 이상을 추구할 것을 강조해요. 그러니까, 아, 정당을 꾸리고, 선거에 후보를 그렇죠? 공천에서 내보내고, 그리고 시민들로부터 표를 얻고, 의회에 진출하고, 이런 어떤 민주적인 방식을 통해서 점진적으로 사회를 개혁함으로써 사회주의 이상을 추구하려고 하는 입장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그렇죠? 이거 민주사회주의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얘들아, 사회주의야. 기본적으로 사회주의지. 그러니까, 어때? 그렇지. 자본주의랑 구분되지. 자본주의는 사유재산, 사적 소유를 인정하는 반면에, 사회주의이기 때문에, 아, 민주사회주의도 바탕은 공유제입니다. 역시 사회주의 맞네, 그치? 공유제가 바탕인 건 맞지만, 잘 봐, 너무 중요해. 농업, 수공업, 소매업, 중소공업 등 중요한 부분에 무엇을 인정해? 사적 소유를 허용하고 인정합니다. 이거 너무 중요해. 너무 중요해. 자, 마르크스 같은 경우는 사적 소유의 철폐를 주장하죠. 하지만 민주사회주의자들은 아니 아니 그건 아니야. 공유제가 바탕인 건 맞는데 농업, 수공업, 소매업, 중소공업과 같이 이런 중요한 부분들 일부 부분들은 사적 소유 허용돼. 아, 이런 사적 소유도 이렇게 인정하는 모습들 보여주고 있어요. 자, 민주사회주의자들은 국가에 의한 사회보장제도 확대 이런 걸 주장하면서 서구 복지, 자본주의 발전에 이바지했다라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얘들아, 잘 봐봐. 국가가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사회보장제도를 실시해야 한다. 그리고 실업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완전고용을 추구해야 한다. 얘들아, 가끔씩 완전고용을 추구한다 이런 표현 나오는데 어려울 거 없어. 그냥 실업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걸 완전 고용을 추구한다 이렇게 불러. 국가가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사회 보장 제도도 확대하고 또 완전 고용을 추구해야 한다. 이런 국가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하는 요런 입장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자본주의 사상가 중에서 누구와 공통점일까? 그렇죠. 케인즈와 공통점이다라고 하는 거 반드시 정리해 두셔야 되겠죠? 수정 자본주의를 이야기했던 케인즈도 국가가 적극적으로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국가의 적극적인 역할을 통해서 사회보장제도 실시하고 국민들의, 그렇죠? 인간다운 삶을 실현하기 위한 각종 복지정책, 복지제도 실시하고 또 실업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국가가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 이런 입장, 이런 주장까지는 케인스도 이야기했기 때문에 아, 케인스와 민주사회주의 공통점으로 종종 출제가 돼요. 하지만 차이점도 있죠? 케인스는 어디까지나 수정 자본주의야, 자본주의.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시장 경제 질서를 인정하고, 그다음 사유재산 제도를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민주사회주의는 어때? 공유제를 바탕으로 일부 영역의 사적 소유를 인정했기 때문에, 아, 이런 부분은 사회주의와 또 자본주의로서 구별될 건 구별되는구나라고 하는 부분도 가져가셔야 되겠네요. 자, 문항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갑과을의 입장은요, 이렇게 한번 벤다이어그램으로 표현해 볼게요. 만약 재무성이 낡은 몇 개의 병에 지폐를 채워서 그것을 폐광된 탕갱에 묻고, 그 다음에 탕갱을 도시의 쓰레기로 지면까지 채워놓은 다음에 자유방임의 원리에 입각해서 기업들로 하여금 그 지폐를 다시 파가세요. 이렇게 한다면 더 이상 실업이 존재할 필요가 없어질 것이다. 재무성이라고 하는 옛날 표현이 좀 나왔는데 쉽게 이야기하면 정부 부처 중에서 경제를 담당하는 어떤 그런 정부 부처예요. 자, 정부 부처에서 이런 식의 경제 정책을 실시한다면 실업 문제는 해결될 것이다. 그리고 그 반작용의 도움에 의해서 사회의 실질 소득이 더 나아가서는 부가 현재 존재하는 것보다 더 늘어날 것이다. 어때 이거? 효력이 있는 그런 수요, 유효 수요의 창출을 위해서 국가가 정부가 재정을 지출해서 어떤 이런 공공정책을 펼쳐라. 누구지? 그렇죠. 케인스가 되겠죠? 케인스의 수정 자본주의가 되겠습니다. 의리입니다. 공산주의는 사회주의의 전통을 알아볼 수 없을 만큼 왜곡시켜버렸다.
마르크스식의 공산주의를 지금 비판하고 있어요. 사회주의가 인간을 분열시키고 있는 착취를 제거함으로써 자유와 정의를 실현하려

하는 데 비해 공산주의는 오로지 일당 독재 체제를 실현하기 위해서 계급적 분열을 격화 조장하려고 한다. 마르크스가 얘기했던 그 과도기에서 프롤레타리아의 독재가 필요하다. 이런 부분도 다 비판하고 있네요. 전체주의적인 방법과 달리 사회주의는 국민들의 철저하고도 적극적인 참여 없이는 성공할 수 없다. 즉, 그런 의미에서 사회주의는 민주주의의 최고 형태이다. 민주적인 방법으로 사회주의 이상을 실현하려고 했네. 가장 최근에 배웠던, 그래, 바로 직전에 배웠던 민주사회주의라는 거 아시죠? 자, 수정자본주의 케인스, 민주사회주의. 선생님, 아까 마지막에 이야기한 것처럼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자주 묶여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벤다이어그램 문제 풀때 선생님이 계속 얘기해. 오늘 15강 마지막 시간까지 계속 이야기합니다. 벤다이어그램은요, 이렇게 그림 보고 풀면 실수하기 딱 좋다 그랬지. 반드시 범례를 보고 풀고요. 자, 간만의 입장인지, 공통 입장인지, 을만의 입장인지 반드시 체크하시고요. 그 다음에 벤다이어그램이나 순서도 문항들은 어때? 꼭 이렇게 둘다다 써놓고 풀으라 그랬죠? 그러니까 갑과 을을 모두 다다 써놓고 푸셔야 되겠습니다. 갑은 아까 수정자본주의, 을은 민주사회주의였어요. 완전고용은 한 사회의 경제 체제가 추구해야 할 목표가 될수 있다. 얘들아, 기억나니? 케인스도요, 국가가 적극적으로 시장에 개입해서 완전고용 추구해야 한다라고 보잖아. 실업 문제 해결해야 한다라고 보잖아. 케인스 인정하겠다. 그리고 어때? 민주사회주의자들도 국가가 적극적으로 역할을 담당해서 사회보장제도 같은 거 실시하고 완전고용, 즉 실업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 맞다라고 인정할 법한 내용이죠. 따라서 갑과 을의 공통점이 있기 때문에 A가 아니라 어디에 들어가야 돼? B에 들어가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너무 중요해. 자, 기억 같은 이런 내용은요, 케인스와 민주사회주의자들의 대표적인 공통점입니다. 생산수단에 전면적인 공유, 전면 공유를 통해서만 시장의 문제가 해결 가능한 것은 아니다. 그렇죠. 우리 공부에서 저 민주사회주의자들은요, 생산수단의 전면적인 공유를 통해서만 시장의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야. 자, 공유를 기본으로 하지만 일부 영역에서는 사적 소유도 인정돼. 일부 영역에 사적 소유를 허용하기 때문에, 을 맞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럼 얘들아, 케인스는 어떨까? 케인스. 생산수단의 전면적인 공유를 통해서만 시장의 문제가 해결 가능한 건 아니야. 왜냐면 당연히 케인스도 맞죠. 왜? 케인스는 자본주의 사상가니까 사유재산제도를 인정하잖아. 사적 소유를 인정하면서도 시장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어. 정부가 시장에 개입해서 적극적으로 그때 시장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의 워딩은 공통 입장으로 성립할 수 있겠다. 니은은 맞는 진술이 되겠네요. 실업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정부 역할을 국방과 치안으로 제한해서는 안 돼. 그렇지. 케인스는요, 국방과 치안뿐만 아니라 정부가 더 적극적인 역할을 담당해서 투자의 사회화를 이룰 수 있도록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돼. 이것만으로 제한해서는 안 돼라고 봅니다. 어떤 얘들아? 민주사회주의도 마찬가지잖아. 실업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즉 완전 고용 같은 거 추구하기 위해서 정부 역할 더 적극적으로 있어야 해라고 보겠죠. 기본적으로 민주사회주의 입장이기 때문에 맞는 진술이 되겠네요. 따라서 공통 입장으로 성립할 수 있습니다. 자본주의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폭력적인 투쟁이 꼭 필요한 건 아니야. 불가피한 건 아니야. 반드시 필요한 건 아니야. 폭력적인 투쟁이 없어도 자본주의 문제 해결할 수 있어. 그렇지? 민주사회주의자들이 이렇게 주장하죠. 마르크스식의 그런 폭력 혁명론 이런 거 강하게 비판하면서, 아니야, 의회에서 민주적인 방법으로 점진적인 개혁을 통해서 자본주의 문제 해결할 수 있어라고 생각합니다. 케인스는 어떻게 볼까? 자본주의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폭력적인 투쟁이 꼭 필요한 거라고 생각하니? 아니지. 케인스도 폭력적인 투쟁이 불가피한 건 아니야. 꼭 필요한 건 아니야. 폭력적인 투쟁 없이도 자본주의 문제점은 수정 자본주의를 해결할 수 있어라고 보겠네요. 따라서 불가피한 것은 아니다. 케인스도 맞다라고 대답할 법한 내용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것도 두 사상가의 무엇이 되겠다. 공통점이니까 B에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따라서 기억의 답은요, 좋아요, 니은과 디귿이 되겠네요. 아주 좋은 문제였고요. 친구들, 이 정도 문제는 완벽하게, 그래서 내가 내입으로 말해낼 수 있을 때까지 여러 번 복습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넘어가서요. 이제 드디어 우리 윤리와 사상의 마지막 단원에 이르렀습니다. 자, 평화에 대해서, 또 세계시민주의와, 그렇죠, 우리 해외 원주에 대한 입장들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자, 평화사상, 동양의 대표적인 평화사상가로 우리 묵자를 소개해야 되겠죠? 묵자는요, 유교에서 강조하는 인을 비판했습니다. 자, 공자, 맹자, 순자가 이야기하는 인이라고 하는 건 좀비, 친소를 구별하는 그런 사랑이었잖아요. 그런데 묵자는 이렇게 좀비 친소를 구별하는 이러한 이는요, 어디까지나 차별적인 사랑이기 때문에 이렇게 차별하는 속성 때문에

사회 혼란이 일어나라고 하면서 인을 강하게 비판해요. 자, 그러면서 그에 대한 대안으로 인을 비판하면서 그에 대한 대안으로 모든 사람을 처음부터 어떻게 똑같이 두루두루 똑같이 사랑해야 해라고 하는 겸애를 주장합니다. 그런데 얘들아, 요 한자 잘 보세요. 특히 요거 요거 요거 요거 요렇게 시작하는 요 한자 두루두루 겸자인데 보통 이렇게 문제 출제하실 때 두루두루 겸자를 같이 많이 주세요. 묵자 문제 출제할 때. 그래서 요런 한자, 선생님 저 한자 모르는데요.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눈으로 몇번 봐둬. 알겠지, 얘들아? 아, 요런 느낌이구나. 두루두루 겸이구나. 두루두루 처음부터 나와 남을 똑같이. 두루두루 나의 가족과 남의 가족을 처음부터 똑같이. 두루두루 나의 나라와 이웃 나라를 처음부터 똑같이 사랑하는 그런 겸에 똑같이, 처음부터 똑같이 사랑하는 그런 겸애를 묵자는 주장합니다. 결국 두루두루 똑같이 사랑하는 거니까 보편적 인류애가 되겠죠? 이런 보편적인 인류애를 강조하면서 다른 나라를 정복하거나 침략하기 위한 전쟁을 반대하는 공격전쟁의 반대세라고 하는 비공을 주장했습니다. 얘들아, 생각해봐. 이렇게 두루두루 사랑해야 되는데 이렇게 두루두루 사랑하는 건 결국은 서로서로 이익을 나누는 거야. 상대방을 사랑한다는 건 상대방에게 이익을 주는 거잖아. 그런데 천하에 쓸데없는 천하에 해로운 것이 바로 전쟁이야. 따라서 전쟁을 일으키는 공격 전쟁에 대해서는 반대세 아닐 비를 써서 비공을 주장합니다. 단 그도요, 방어 전쟁에 대해서는 인정하죠. 아, 공격 전쟁은 반대했지만 방어 전쟁은 인정했다라고 하는 거 묵자 기억해 두시고요. 이건 묵자뿐만 아니라 우리가 뒤에서 공부하게 될 칸트도 공격 전쟁에 대해서는 반대하지만 방어 전쟁에 대해서는 네, 인정하고 있습니다. 통치자는 천하의 이익을 일으키고 손해가 되는 건 제거해야 하기 때문에 침략 전쟁은 정의롭지 못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 나라를 이롭게 하기 위해서 다른 나라를 해치는 침략 전쟁은 정의롭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러면서 묵자는 이야기합니다. 심지어 전쟁이라고 하는 건 침략하는 나라와 침략당하는 나라 모두에게 다 손해야. 승리한 나라와 패배한 나라 모두에게 다 똑같이 손해다라고 묵자는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아무리 자기가 전쟁에서 침략을 했고 그래서 막 승리했다 하더라도요. 이미 정치적인 혼란이 상당 부분 초래가 됐고요. 경제적인 손실, 인명 손실 뭐 이런 거 말할 수 없이 일어났기 때문에 아, 결국은 전쟁은 침략한 나라와 침략당한 나라 모두에게 다 손해를 가져온다. 손해를 가져오기 때문에 이익이 아니잖아. 그럼 그건 사랑도 아니잖아. 그러면 그것은 결국 정의도 아니다라고 이야기하죠. 정의, 전쟁이라고 하는 건 무수한 인명 피해를 초래 해서 국가가 망하게 되는 원인이 될수 있기 때문에 정의롭지 못하다라고 강하게 비판하면서 두루두루 평등한 사랑, 그리고 서로서로 이익을 주는 겸의 교리를 바탕으로 공격전쟁의 반대세라고 하는 비공을 주장했습니다. 자, 평화를 이야기할 때또 빼놓을 수 없는 사상가들이 바로 칸트와 갈퉁인데, 자, 먼저 칸트부터 살펴볼게요. 자, 칸트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그렇죠. 의무론 사상가로 우리 공부했었습니다. 칸트는요, 전쟁에 대해서 도덕적으로 정당화될 수 없다. 라고 역시 강하게 비판합니다. 왜냐하면 전쟁이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인간을 어디까지나 수단으로만 대우하는 것이기 때문이야. 칸트 기억나지? 칸트가 정말 용납할 수 없는 건 어때? 인간, 인격, 이것을 그 자체로 목적으로 대우해야 되는데 수단으로만 대우하는 건 강하게 비판하잖아요. 그런데 전쟁이라고 하는 건 인간을 국가적인 이해관계를 실현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만 대우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당화될 수 없다라고 비판합니다. 그러면서 이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이라면 누구나 다 평화를 원하고요. 평화를 이루어내야 할 어떤 도덕적인 의무가 있다라고까지 이야기하죠. 그는 이런 평화를 바탕으로 평화를 실현하기 위해서 이성의 명령에 따라서 인간의 존엄성을 인식하고 우리가 그 평화를 추구하는 도덕적인 의무를 이행해 나가야 한다라고 주장하기도 했어요. 그러면서 이런 입장을 바탕으로 지구상에서 모든 전쟁이 다 사라지고요. 또 전쟁의 가능성까지도 사라져서 영원한 영구적인 평화를 이루기 위한 그러한 방법들을 제시하는데요. 이것이 바로 그 유명한 칸트의 영구 평화론이에요. 전쟁을 예방하고 국가 간의 영원한 평화를 보장하기 위해서 국제연맹의 창설과 재계시민법의 조건을 담은 확정조항 등을 제시하는데요. 우리가 이제 생윤이나 이런 데서는요, 확정조항뿐만 아니라 예비조항까지도 다 구체적으로 출제가 많이 이루어져요. 하지만 윤사에서는 대부분 이 확정조항을 위주로 친구도 공부해 두시면 좋습니다. 만약에 학교에서 내신 우리가 지금 강의이기 때문에, 선생님, 저희 학교 선생님은요, 확정조항뿐만 아니라 예비조항도 다 수업시간에 설명하셨어요. 막 이런 수업 교재 같은 것도 막 나와 있고요. 이런 부분 좀더 깊이게 설명하셨어요. 예비조항까지 다 얘기해 주셨어요. 이런 친구들 같은 경우는 예비조항도 다 보셔야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내신은요, 기본적으로 선생님들이 수업한 내용으로 출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아, 만약에

우리 학교 선생님이 확정 조항뿐만 아니라 예비 조항까지도 수업을 하셨으면 그런 부분도 잘 정리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우리 기본적으로 일단 확정 조항 보겠습니다. 총 3개 확정 조항이 있고요. 이 정도는 알아야 되더라. 이 정도는 알아야 돼. 총 3가지 확정 조항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모든 국가, 지구상에 있는 전 세계 모든 국가, 예외 없습니다. 모든 국가에 시민적인 정치체제, 줄여서 두 글자로 정체라고도 많이 불러요. 시민적인 정치체제는 무슨 정이어야 돼? 그렇지, 공화정이어야 한대요. 얘들아, 우리 공화정 계속 배웠지. 공화주의가 뭐니? 그렇지. 국가가 시민 모두의 것이다. 이런 입장이었잖아. 그러니까 이제 공화주의, 공화정의 정치체제를 갖고 있는 그런 국가의 군주는요. 제멋대로 전쟁 개시, 전쟁 선포 이것을 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전쟁을 선포하기 위해서 어때? 국민들의 동의를 얻어야 되잖아. 그렇지? 시민들의 동의를 얻어야 되잖아. 그런데 시민들은 전쟁 결정 협조를 잘 내주지 않죠. 왜냐하면 전쟁 나면 자기 목숨 버리고 싸워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런 전쟁 시민들은 원하지 않거든요. 따라서 칸트는 국민의 자유와 평등을 보장해주는 이런 공화정의 정치체제 국가가 시민들로부터 전쟁 결정 협조를 더 얻기 어려울 것이기 때문에 전쟁을 더 꺼릴 것이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일단 영구 평화를 위한 첫 번째 확정 조항은 뭐야? 그렇지. 모든 국가의 정치 체제는 공화정이어야 돼. 아, 평화를 위해서 정치 구조가 중요하거나 정치 구조, 정치 제도가 일단 필요했어요. 두 번째 확정 조항입니다. 자, 국가와 국가 사이에 그럼 국제법이 있죠? 국제법은 자유로운 국가들의 연방 체제에 기초해야 한다. 자, 자유로운 국가들의 연방체제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표현이 나왔습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 칸트가 영구 평화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전 세계를 단일한 정부로 편성해야 한다. 전 세계에 뭐 단일한 세계 정부를 구성해야 한다. 이렇게 본거 아니라는 거야. 뭐 단일한 세계 정부를 수립해야 한다. 뭐 이렇게 칸트가 주장한 건 절대 아닙니다. 각 국가들의 자유와 주권을 다 인정하는 거야. 그리고 자유로운 각각의 국가들이 연방 체제를 이루어야 한다라고 보았다는 거죠. 칸트는 국민 국가의 존재를 인정합니다. 그리고 개별 국가의 자유와 주권도 인정합니다. 그러한 국제법을 실현할 수 있는 국제연맹, 그 국제연맹을 중심으로 한 국가 간의 연방 체제의 수립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했고요. 이런 칸트의 그치? 영구 평화론 이런 내용들 덕분에 20세기에 유엔이 등장하는데 사상적인 기반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도 친구들 짐작할 수 있겠죠? 자, 세 번째 확정 조항입니다. 세계 시민법을 이야기하면서 세계 시민법은 억압, 약탈, 내란, 반역, 식민지배 이런 것들은 싹다 배제해야 되겠지. 그러면 세계 시민법 안에는 어떤 내용만 담겨 있어야 돼? 그렇죠. 보편적인 우호의 조건에 대한 내용만 담겨 있어야지. 그 세계 시민법 안에 억압해도 돼, 약탈해도 돼, 내란을 일으켜도 돼, 반역해도 돼, 식민지배해도 돼, 이런 건 절대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야. 오직 세계 시민법은 서로서로 보편적인 우호의 조건에 국한되는 그러한 법이어야 한다. 이런 걸 강조하면서 각 국가가 우호 관계 속에서 자유롭게 교류할 것을 강조하고요. 특별히 환대권 이런 거 중시했죠. 어떤 이방인이 타국의 영토 내에 진입했을 때그 이방인이 먼저 적대적으로 행동하지 않는 한 어때? 그렇죠. 그 이방인도 적대적으로 대우받지 않고 환대받을 수 있는 그러한 권리인 환대권도 세계시민법에 그렇지? 이런 부분들과 함께 강조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칸트도 참 중요했고요. 또한 명. 그렇죠. 갈퉁의 사상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 친구들 반드시 기억해 두세요. 갈퉁이 더 후대의 인물입니다. 그렇죠. 칸트는 이제 근대 후반부의 인물이었다면 갈퉁은 현대 인물이죠. 현대 평화학의 아버지라고 하는 별명을 갖고 있을 정도로 오늘날 평화를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사상가가 바로 갈퉁입니다. 갈퉁은요. 자신의 평화에 대한 입장을 담은 책을 한권 썼는데 그책 제목이 평화적 수단에 의한 평화예요. 자, 책 제목만 딱 봐도 갈퉁의 사상의 아주 중요한 특징을 알수 있어. 갈퉁은, 자, 봐봐. 평화를 이루기 위한 그 수단도 어때야 된다고 생각한 거야? 평화적이어야 한다고 생각했구나. 그러니까 어떤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전쟁을 한다. 평화를 위한 전쟁, 뭐 정의를 위한 전쟁, 뭐 이런 거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야. 어디까지나 평화는 평화적인 수단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하는구나. 그러니까 평화가, 평화라고 하는 목적, 이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평화로 가는 그 과정과 그 방법도 다 평화적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부분들 생각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갈퉁은요,
폭력에 대한 재정의를 내리죠. 갈등은 폭력을 뭐라고 정의하냐면,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를 모독하는 모든 것이 다 폭력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려서 너무 멋있는 정의야. 그치, 얘들아? 어떤 한 아이가 너무너무 공부를 하고 싶어. 근데 그 아이가 너무 가난해서 공부를 하지 못해. 그러면 그 아이에게는 공부하고 싶다라고 하는 기본적인 욕구를 모독하는 그 가난이 폭력이 될수 있는 거야. 누군가에게는 차별이 폭력이 될수 있는 거죠. 누군가에게는 편견이 폭력이 될수 있는 거야. 이렇게 폭력의 정의를 인간의 기본적 욕구를 모독하는 모든 것이라고 내려버리면 폭력에 대한 인식도 더 우리가 새롭게 확장할 수 있겠죠? 자, 그런 의미에서 갈등은요, 총세 종류의 폭력을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야? 그래서 물리적이고 직접적인 폭력이야. 직접적 물리적 폭력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직접적 물리적 폭력이 대표적인 건 어떤 게 있어? 신체적인 폭행 혹은 폭언, 이런 것입니다. 얘들아, 이런 직접적인 폭력은요, 의도를 가지고 있는 가해자가 분명히 존재했어. 그런데 우리는 흔히 평화하면 이런 직접적인 폭력만 없으면 평화다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이것 말고도 눈에 잘 보이지 않는 그런 폭력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폭력은 무엇일까? 구조적인 폭력이야. 어떤 사회의 부당한 그런 제도나 구조 속에 암암리에 폭력적인 요소가 들어있을 수 있죠. 억압, 착취, 차별. 뭐 가난 뭐 이런 것들 이런 것이 있다면 그런 구조 속에 암암리에 그런 게 담겨 있다면 그런 거 분명히 폭력입니다. 세 번째 무슨 폭력도 이야기할 수 있어. 그렇지, 문화적인 폭력도 얘기할 수 있어. 자, 사회의 다양한 문화적인 요소, 뭐 종교, 사상, 언론, 교육, 굉장히 다양하고 과학, 굉장히 다양한 이런 문화적인 요소 속에 어떤 특정한 계층에 대한 그런 은근한 편견적인 편견을 조장하는 그런 시선들이 은근히 배어져 있다면 그것도 분명히 폭력이 되는 거잖아. 잘 봐봐. 이 중에서 구조적인 폭력과 문화적인 폭력은요, 의도가 있을 수도 있지만 의도가 없을 수도 있어. 하지만 분명히 폭력이라는 거야. 자, 폭력의 세 가지 꼭지점이 있죠? 마치 삼각형의 세 꼭지점처럼 폭력의 세 개의 꼭지점이 있는데 갈등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이 폭력이라고 하는 건이셋 중에 어느 꼭지점에서부터도 시작될 수 있고 어느 방향으로든 확산될 수 있다. 그런데 오늘날에 많은 폭력을 가만히 보니까 이 문화적 폭력, 이것이 구조적 폭력과 직접적인 폭력을 불러일으키는 경우도 많이 있고 이런 문화적 폭력은 특별히 우리가 더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데 왜냐하면 이런 문화적 폭력은 구조적인 폭력이나 직접적인 폭력을 정당화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야. 다시 한번 봐봐. 자, 우리가 어떤 영화 속에서 유색 인종들을 굉장히 막 특이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혹은 막 그런 약간 특이한 캐릭터 혹은 뭐 범죄자 뭐 이렇게만 계속 묘사한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그런 특정한 계층에 대한 유색 인종에 대한 어떤 편견이 심어지게 되겠지. 자, 그렇게 편견을 가지게 되면 구조적인 폭력, 그들을 차별하거나 그들을 억압하는 구조적 폭력이 일어나도 괜찮아 이렇게 정당화될 수 있는 거야. 그리고 이것이 더 나아가서 그들을 향한 직접적인 신체적인 폭력이나 혹은 언어적인 폭력으로까지 확산돼도 괜찮아 이렇게 여길 수 있다는 거지. 다시 봐봐. 폭력은 어느 방향에서부터든 시작돼서 어느 방향으로든 확산될 수 있어. 하지만 다시 한번 천천히 보자. 특별히 이 중에서도 갈등은 그렇죠. 문화적인 폭력을 이야기하면서 이 문화적인 폭력은 구조적인 폭력과 직접적인 폭력을 정당화하는 그런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갈등이 생각하는 진정한 평화는 무슨 평화일까? 일단 갈등은요, 평화를 소극적인 평화와 적극적인 평화로 구분합니다. 얘들아, 천천히 보자. 소극적인 평화는 뭐야? 이 중에서 직접적인 폭력, 이 직접적인 폭력이 제거된 상태. 그걸 우리는 소극적 평화라고 부를 수 있어. 테러, 전쟁, 범죄, 폭행과 같은 직접적이고 물리적인 폭력만 이렇게 딱 제거된 상태입니다. 자, 이렇게 집단적이고 조직적인 폭력이나 위협이 없는 상태야. 그러니까 전쟁이 없는 상태, 폭행이 없는 상태, 테러가 없는 상태입니다. 물론 얘들아, 이것도 평화지. 하지만 여전히 구조적 폭력과 문화적 폭력은 남아있기 때문에 빈곤이나 인권 침해 같은 다양한 차원의 폭력은 아직은 남아있을 수 있어. 자, 따라서 갈등이 생각하는 진정한 평화는 무슨 평화일까? 그렇지, 적극적 평화가 되겠지. 적극적 평화는 뭐야? 안 배워도 알겠다. 그렇지, 봐봐. 직접적인 폭력은 당연히 제거가 돼야 되고요. 구조적 폭력과 문화적 폭력까지 완전하게 제거가 됐을 때 우리는 그걸 적극적 평화라고 부를 수 있겠네요. 직접적이고 물리적인 폭력뿐만 아니라 사회 제도나
관습 등에 따른 억압이나 착취와 같은 구조적인 폭력도 다 제거가 되고요. 심지어는 문화적인 폭력까지도 완전하게 제거가 된 상태라고 할수 있겠죠? 자, 이러한 적극적 평화를 진정한 평화로 갈등을 제시했기 때문에 예전에는 우리나라에서

전쟁만 없으면 돼. 테러만 없으면 돼. 그게 평화야. 라고 평화를 좁게 바라봤다면, 이런 국가안보 차원에서만 평화를 규정했다면, 이제는 구조적 폭력과 문화적 폭력까지 완전히 다 사라져야 하기 때문에, 인간 생명과 존엄까지도 중시하는 인간 안보 차원으로 평화의 개념을 무엇했다? 확장했다. 인간의 존엄성까지도 생각하는 인간 안보의 차원으로 평화의 개념을 확장한 사상가 갈퉁이라고 하는 것까지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자, 넘어가서 이제 세계 시민주의 한번 살펴볼게요. 대표적으로 에피아와 누스바움을 들고 있습니다. 에피아는요, 세계 시민주의를 오늘날 이야기하는 대표적인 사상가인데, 이런 세계 시민주의를 지지하면서도 국가나 민족의 정체성까지도 균형 있게 인정합니다. 우리는 흔히 세계 시민주의 하면 나는 어느 국가에 혹은 어느 민족에 소속이야라고 하는 건 내다버려라 이렇게 얘기할 것 같은 편견을 가지고 있는데, 에피아는 그렇지 않죠. 세계 시민주의와 또 특정 국가, 특정 민족 소속으로서의 정체성을 다 균형감 있게 강조하는 사상가입니다. 자, 그는 민주국가의 시민으로서 애국심을 분명히 가지고 특정한 국가를 사랑할 수 있어. 그러면서도 동시에 국경을 초월해서 다른 사람과 연대하는 그런 세계 시민으로 역시나 살아갈 수 있다. 두 개를 조화롭게 강조한 사상가 에피아가 되겠습니다. 또한 분의 세계 시민주의 사상가, 역시 누스바움입니다. 자, 누스바움은요, 잘 보자. 국가적인 소속감이나 자국 중심의 배타주의를 극복하고 보편적인 인간애를 중시해야 한다라고 생각했어. 그러니까 잘 봐. 누스바움은요, 나는 어느 나라 소속이야. 그러니까 내 나라만 중요해. 라고 이런 배타주의에 대해서 분명하게 극복해야 한다고 이야기하면서 보편적인 인간애, 우리는 다 동등한 인류로서의 세계 시민이야. 라고 하는 부분을 중시했다는 건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에피아뿐만 아니라 누스바움도 사실은 어떤 점에서는 여러분들이 공통점도 생각해 볼수 있어. 왜냐하면 둘다다 이제 세계 시민주의야. 그치? 그러면서도 둘다다 내가 어느 국가 소속의 특정한 어느 민족 소속이야라는 정체성을 다 부정해라라고 얘기하진 않거든. 누스바움도요, 국가적인 소속감이나 자국 중심의 배타주의에 대해서는 극복하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렇다고 네가 어느 나라 사람인지 어느 민족 소속인지는 다 중요하지 않으니까 다 무시해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아니거든요. 배타주의를 극복할 뿐 국가나 민족에 대한 소속감도 인정은 합니다. 단 누스바움은 그것보다 더 근원적이고 더 중요한 의무의 원천은 바로 보편적인 인간애다라고 하는 부분을 누스바움은 더 강조하고 있어요. 누스바움이 보기에 내가 어느 나라에서 태어났는가는 랜덤이야, 랜덤. 이건 임의적인 특성이야. 그렇기 때문에 국경과 무관하게 모든 인간은 정의와 선에 대한 합리적인 추론 능력을 함양해야 한다. 국경과 무관하게 우리는 같은 인간으로서의 세계 시민이라고 하는 관점을 가지고 정의와 선에 대해서 합리적으로 추론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함양해야 한다라고 주장하면서 세계 시민주의 교육에 대해서도 또 굉장히 많은 관심을 기울인 사상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누스바움은 우리 모두가 두 가지 공동체에 소속돼 있다고 생각했는데요. 첫 번째는 뭐야? 내가 출생한 지역 공동체. 나는 A라고 하는 나라에, B라고 하는 민족 소속이야. 이런 지역 공동체와 이성과 도덕적 가치를 존중하는 인간적 주장과 포부의 공동체. 이두 가지 공동체 모두 다 속했다고 생각했어요. 얘들아, 후자가 이름이 좀 어렵긴 한데 쉽게 얘기하면 나는 세계 시민으로서 모든 사람들과 다 평등한 그런 인간이야라고 하는 그런 세계 시민으로서의 공동체를 후자라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그런데 이렇게 전자와 후자 두 개의 공동체에 우리는 다 속해 있는데, 이 중에서 우리의 도덕적 의무의 근본적인 원천은 뭐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렇죠. 이 후자다. 후자다. 이게 우리에게 더 도덕적인 의무의 근본적인 원천이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그렇죠, 세계 시민으로서의, 세계 시민이라고 하는 그러한 인간으로서의 인류라고 하는 그러한 공동체의 소속원이라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누스바움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정말로 마지막 주제까지 왔습니다. 바로 해외 원조에 대한 내용이 되겠죠? 우리가 이제 국제사회 여러 평화, 또 세계 시민주의를 이야기하면서 오늘날 또 해외 원조의 필요성에 대해서 여러분 너무너무 많이 알고 있잖아요. 해외 원조에 대해서 대표적인 두 명의 사상가가 목소리를 들려줬는데요. 바로 롤스와 싱어가 되겠습니다. 역시 생윤에서 너무너무 중요한 파트로 출제가 되고 있고요. 우리 윤사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이걸 다루었다라고 하는 친구들은요, 한번 요런 내용들 꼼꼼하게 또 정리해 두셔야 되겠네요. 자, 먼저 롤스입니다. 자, 롤스는요, 개별적인 국가를 전제로 하면서도 국가 간의 연대와 협력을 지향하는 관점에서 해외 원조를 이야기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원조의 목적이고요.

이죠. 자, 롤스가 생각한 원조의 목적은 뭐야? 그렇지. 불리한 여건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사회를 질서정연한 사회가 되도록 도와주는 거야. 그러니까 고통받는 사회를 질서정연한 사회가 되도록 사회 구조와 제도를 개선해 주는 것. 이것이 원조의 목적입니다. 롤스는 이제 국제사회의 여러 국가들을 카테고리 이렇게 나눠서 좀 분류를 했는데 그중에서 고통받는 사회라고 하는 분류가 있어. 이 고통받는 사회는 이제 어떤 사회냐면 말 그대로 구성원들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해주지 못하고요. 또 정의의 원칙. 롤스 하면 정의의 원칙 떠올라야 되지. 평등한 자유의 원칙, 공정한 기회균등의 원칙, 차등의 원칙, 옳지. 그런 정의의 원칙에 의해서 국가가 운영되고 있지도 않아. 쉽게 말하면 민주적인 사회 구조가 아직 수립되지 않은 그런 나라들이야. 그런데 그러면서도 다른 나라를 침략하려고 하는 의도는 없는 그런 나라를 고통받는 사회라고 규정했어요. 그럼 이런 사회를 어떤 사회가 되도록 도와주는 게 원조의 목적이야? 그렇죠. 질서정연한 사회가 되도록 도와주는 게 원조의 목적입니다. 질서정연한 사회는 우리 이상사회 공부할 때 롤스의 이상사회로 이미 공부했어. 쉽게 표현하면 질서정연한 사회는 어떤 사회야? 그래, 구성원들의 자유와 인권을 존중해주고 정의의 원칙에 따라서 사회가 운영되고 쉽게 이야기하면 민주적인 그런 구조가 갖추어져 있는 그런 사회를 질서정연한 사회라고 부르는데 고통받는 사회를 질서정연한 사회가 되도록 도와주는 게 원조의 목적이기 때문에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사회 구조와 제도를 개선해 주는 거라는 거죠. 배고픈 아이에게 빵을 주는 막 그런 원조. 그걸 우리는 쉽게 생각하지만 롤스가 생각하는 진정한 해이 원조의 목적은 그런 게 아니라 고통받는 사회를 질서정연한 사회가 되도록 그 사회 정치 구조, 사회 구조와 제도를 개선해 주는 것이 해이 원조의 핵심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질서정연한 사회의 구성원인 질서정연한 사회의 만민은 불리한 여건으로 인해서 고통 겪는 사회를 원조해야 될 의무가 있다. 자, 그런데 잘 봐봐. 원조의 목적 자체가 고통받는 사회를 질서정연한 사회가 되도록 돕는 거잖아. 그러니까, 원조를 받아서 고통 겪는 사회가 질서정연한 사회로 편입이 됐어. 그리고 나면 원조의 목적이 달성된 거죠. 그러면 더 이상 원조는, 필요하지 않구나. 즉, 원조가 멈춰지는, 원조의 차단점이, 원조가 중단되는 차단점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알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롤스는 이야기하죠. 각 사회마다 고유한 문화나 역사에 따라서 그 사회에서 꼭 필요한 사회적인 부의 수준은 다 어때? 나라마다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물질적으로 각 사회를 다 평준화할 필요는 없다라고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제 롤스의 정의론을 이야기할 때 가장 롤스의 대표적인 개념으로 알려져 있는 게 차등의 원칙이죠. 어떤 것이었어? 그렇죠. 최소수의자에게 최대 이익을 주는 그러한 사회적 경제적 불평등은 정당화된다. 쉽게 친구들은 최소수의자에게 최대 이익을 주라 이렇게 알고 있는데 이런 차등의 원칙을 여러분 제일 먼저 떠올릴 거예요. 그런데 로이스는 이런 해외 원조 부분에 있어서는 즉 국제적 분배 정의에 있어서는 차등의 원칙을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제적으로는 최소수의자에 해당하는 국가들은 쉽게 이야기하면 그 국가의 부존 자원 이 가장 적은 나라들이 최소수혜자에 해당할 텐데 부존 자원이 적은 국가들 중에서도 롤스가 가만히 역사적으로 관찰해 보니까 선진국의 반열에 오른 그런 질서정연한 사회가 된 그런 나라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차등의 원칙을 국제적 분배 정의에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주장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비판을 또 받기도 합니다. 자, 넘어가서요. 이제 싱어 보겠습니다. 싱어는 우리 언제 배웠냐면 윤사 시간에 언제 등장하냐면요. 공리주의 공부할 때 현대 공리주의 사상가로 살짝쿵 등장을 합니다. 싱어는 그렇죠. 오늘날 공리주의적인 입장을 바탕으로 다양한 논의들을 전개하고 있는 현대의 사상가죠. 자, 싱어는 인종이나 국가 등과 상관없이 모든 인간의 이익을 평등하게 고려하면서 보편적인 인류애를 실천해야 한다. 그런 관점에서 해외 원조를 실시해야 한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익 평등, 고려의 원칙이라고 친구들 정리할 수 있겠죠? 그는 고통을 감소시키고 쾌락을 증진해야 한다라고 하는 어떤 관점? 그렇지. 공리주의적인 관점에서 원조를 의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싱어는요, 공리주의자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반드시 다 해외 원조 해야 해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면, 공리주의자들은요, 비용 대비, 그렇죠? 이익을 계산하잖아. 그래서 비용이 이익보다 더 크면 어때? 그래서 그 행위를 하라고 이야기하지 않잖아요. 자, 그런 관점에서 싱어는요, 모든 사람이 다 해외 원조를 해야 되는 건 아니고,
커다란 희생 없이도 타국의 빈민을 도울 수 있다면 그때 무조건 돕는 것이 우리의 의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거예요. 예를 들어 한번 생각해 보자. 당장 내가 오늘 내가 먹을 빵도 하나도 없어. 지금 쫄쫄이 나도 굶었어. 근데 그 빵으로 회의원조를 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아니라는 거야. 단 커다란 희생 없이도 다른 나라의 빈민을 도울 수 있다면 그때는 무조건 돕는 것이 의무가 되겠죠. 지금 누누이 얘기하지 마. 그렇지. 네일아트를 할 돈이 있거나, 그렇지. 게임 아이템을 유료 결제할 그럴 돈이 있다면 지금 당장 굶어 죽고 있는 타국에 혹은 자국의 빈민을 위해서 원조하는 것, 그것이 마땅한 우리의 의무다라고 싱어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누가 원조의 대상일까요? 세계의 모든 가난한 사람은 다 원조의 대상이 됩니다. 나와 가깝든 멀든 상관하지 않습니다. 또, 어때? 그 사람이 가난한 나라 사람이든 혹은 부유한 나라 사람이든 상관하지 않습니다. 국적이나 이런 건 상관하지 않아요? 그냥 지금 현재 빈곤으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사람이 있다면 원조의 대상이 될수 있습니다. 인간을 차별하지 말고 공평하게 원조해야 한다라고 싱어는 주장했죠. 자, 지금까지 공부했던 내용들 같이 한번 또 문항 풀어보겠습니다. 근대서양 사상가와 현대서양 사상가가 갑과을로 제시가 됐고요. 순서도 문항으로 출제가 됐습니다. 영구 평화를 위해서 모든 국가의 시민적인 정치 체제는 공화정의 정치 체제이어야 하고, 국제법은 자유로운 국가들의 연방 체제에 기초해야 하며, 세계 시민법은 보편적인 어떤 조건, 좋아요, 우호의 조건에 국한되어야 한다. 잘했어. 칸트가 되겠죠? 사악한 폭력의 순환 구조는 구조적인 폭력의 꼭지점에서도 시작될 수 있다. 사회적인 차별은 늘어나는 불평등한 교환과 더불어 천천히 수직적인 특성들을 갖게 되고, 이러한 사실들은 자신들을 유지하기 위한 사회적 활동 등과 자신들의 정당화를 위한 문화적 폭력을 찾게 된다. 자, 폭력을 어때? 구조적인 폭력뿐만 아니라, 그렇죠. 다양한 문화적인 폭력과 같은 다양한 폭력으로 확장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직접적 물리적 폭력 외에도 구조적인 폭력과 문화적인 폭력까지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갈툼이라고 하는 거알수 있어요. 자, 칸트와 갈툼의 입장 탐구해 보겠습니다. 순서도 문제도 친구들 어렵다고 생각할 필요 없어. 천천히 푸는 방법을 익히시면 됩니다. A는요, 칸트가 네, 갈툼이 아니오. B는 칸트만 네라고 생각하면 되죠. 갈툼은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C는 칸트 신경 쓸 필요 없고, 그렇죠. 갈툼만 네라고 대답할 법한 질문이 나오면 됩니다. 벤다이어그램과 순서도는 두 사상가 모두 꼼꼼하게 반드시 비교해 두셔야 해요. 기억 보겠습니다. 국가의 정치 체제 변화는 진정한 평화 달성에 기여할 수 있죠. 칸트는요, 영구 평화의 첫 번째 확정 조항으로 모든 국가의 정치 체제가 공화정의 정치 체제여야 한다. 공화정의 정치 체제여야 한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했습니다. 갈툼 당연히 예스지. 갈툼이 이야기하는 구조적인 폭력, 문화적인 폭력까지 제거가 되려면요. 당연히 어때? 그 정치 체제의 변화가 필요하죠. 정치 체제 안에 있는 그런 억압과 차별과 이런 모습들, 이런 것들 다 변화돼야 되겠죠? 둘다다 예스라고 대답할 법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A에 들어갈 수 없고요. 요 기억 같은 요런 내용은 선생님들이 칸트와 갈툼의 공통점으로 분명히, 그치? 살짝만 워딩을 바꿔서 출제하실 수 있는 아주 아주 유력한 내용이니까 잘 정리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영구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국가 외의 다른 행위 주체의 존재가 요구되는가? 그렇지, 얘들아. 어떤 거, 어떤 국가 외에 다른 행위 주체가 어떤 게 있었어? 국제연맹. 그치? 자유로운 국가들의 연방체제로 이루어진 국제연맹. 이런 것들 반드시 필요하다. 평화연맹. 이런 거 필요하다라고 칸트는 강조했습니다. 비의도적인 폭력의 존재는 의도적인 폭력의 발생에 영향을 끼치는가? 얘들아, 기역니은 디귿하. 너무 좋은 선지야. 너무 좋은 선지. 자, 디귿 천천히 보자. 갈등이 맞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비의도적인 폭력이 존재한다는 게 의도적인 폭력 발생에 영향을 끼치지. 그쵸? 자, 의도적인 폭력은 뭐였어요? 직접적인 폭력. 그쵸? 직접적인 물리적인 폭력, 뭐 폭행이나 언어 폭력 이런 거였습니다. 그런데 비의도적인 폭력은 어떤 게 있었지? 그래, 구조적인 폭력과 문화적인 폭력이 있었잖아. 얘들아, 문화적인 폭력 안에 은근히 들어있는 그런 편견, 구조적인 폭력 안에 있는 그런 은근히 스며들어 있는 그런 차별, 이런 것들은 어때? 그래. 직접 그 대상에 대한 언어적인, 신체적인 폭력을 일으킬 수 있잖아. 특별히 갈등은 뭐라고 이야기했어? 문화적인 폭력 같은 경우는 더 그게 강화되죠? 문화적인 폭력은 구조적인 폭력과 직접적인 폭력을 정당화하는 그러한, 위험성을 담고 있다라고까지 표현했습니다. 디귿 맞는 진술이 되겠네요. 예스라고 대답할 법한 질문이 되겠죠? 폭력의 예방은 비의도적, 죄송해요. 폭력의 예방은 적극적 평화가 아니라 소극적 평화 실현을 위한 조치인가? 얘들아, 잘 봐. 갈등이 생각할 때 폭력을 예방하는 건 눈에 보이지 않고 이미 일어나지 않은 폭력까지 제거하는 거잖아? 그럼 어때? 그 사회 내에, 그렇지, 구조 안에 있는, 문화 안에 있는 폭력까지도 제거하는 것이기

때문에 적극적인 평화의 실현을 추구하게 되죠. 따라서 리을 잘못된 진술이 되겠습니다. 답은요, 니은과 디귿이 되겠네요. 자, 오늘 공부했던 내용들 꼼꼼하게 정리해 주시고요. 오늘도 선생님은 꿈을 향해 달려가는 여러분을 응원할게요. 우리 모두 화이팅!

수능 기출의미래 7강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전 여러분들이 수학 실력자로 가는 길에 함께하는 배주영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미분 첫 번째 시간인데요. 이 미분 단원 정말 그 수능에서 어려운 문제 출제될 가능성도 굉장히 많고 그리고 쉬운 문제도 중간 문제도 정말 많이 출제되는 단원입니다. 그래서 그만큼이나 중요한 단원이기 때문에 우리 같이 열심히 달려가 볼 텐데요. 그 전에 오늘의 이야기는 수학 잘하는 법입니다. 좀 자극적인 제목을 가져왔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야기를 그대로 따라하면 수학을 잘하게 될 수 있다. 이렇게는 제가 장담할 수 없지만 그래도 제가 생각했을 때 수학을 잘하는 방법 이렇게 하면 좀 수학적인 능력을 키울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은 그 수학 잘하는 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면은 크게 개념과 문제로 나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개념 공부를 할 때 그리고 우리가 문제를 풀 때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여러분들이 개념을 공부하실 때는 반드시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공식 같은 것도 배우게 되는데 그 공식을 그냥 암기하면 문제가 풀려요. 이런 친구들도 분명히 있을 텐데요. 하지만 그 공식이 왜 나오게 됐는가, 왜 그게 성립을 하는가 그 과정에 대해서 반드시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것이 이 개념을 공부할 때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일이에요. 그렇게 해야지 수학을 잘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과정을 이해하는 그 경험을 거치는 것이 여러분들이 수학을 풀 때 그 논리적 사고력도 키울 수 있고 그리고 결국에는 이제 여러분들이 그 과정에서 거치는 사고가 굉장히 도움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해를 반드시 하셔야 된다는 거. 결과만 기억하면 안 된다라는 거. 하지만 우리가 제한된 시간 안에 시험을 준비하는 입장에서는 또 기억을 또 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이해 플러스 암기가 같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개념에서는. 그 다음에 이제 문제로 넘어가서 이야기를 해보면 이제 개념만 공부한다고 해서 문제가 다 풀리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실 때는 이제 처음에는 유형별 문제들을 통해서 개념을 적용하는 연습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개념만 딱 배웠다고 해서 바로 문제가 풀리지 않기 때문에 그게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를 유형별 문제를 통해서 좀 확인해 보셔야 될 거고요. 그렇게 유형별 문제를 풀다 보면은 내가 개념에서 헷갈렸던 부분 이런 것들이 조금 더 명확하게 이해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내가 오개념을 가졌던 부분들이 해결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문제 간단한 문제를 통해서 이렇게 개념을 조금 더 굳히는 작업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그렇게 문제를 열심히 풀다가 이제 내가 개념도 다 정확히 알았어. 그리고 문제도 어느 정도는 해결할 수 있는데 조금 더 난이도가 높은 문제는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시점이 오게 돼요. 이제 그럴 때는 여러분들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은 이제 긴 시간 동안 고민을 하는 경험을 많이 가지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이게 풀리지 않을 것 같더라도 시간을 많이 들여서 고민하는 시간을 충분히 가지셔야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다 보면은 내가 정말 돌아가서 문제를 풀 수도 있고 시행착오로 거칠 수도 있는데 좀 시간이 더 걸리는 과정으로 문제가 풀릴 수도 있고 어쨌든 그 과정을 거쳤을 때 여러분들이 실력이 한 단계 더 올라가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신다면 수학을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핵심은 뭐냐면 이제 why라는 질문을 하면서 왜라는 질문을 하면서 공부를 하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개념을 공부할 때든 문제를 풀 때든 모두 다 해당되는 이야기인데 항상 왜라고 질문을 하고 거기에 답변을 할 수 있도록 공부를 하셔야 된다. 이제 수학뿐만이 아니라 모든 과목

제목에서도 그런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왜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항상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이번 시간의 내용으로 들어가 볼 텐데요. 일단 첫 번째 유형은 평균 변화율과 미분 계수입니다. 우리 간단히 개념 정리하고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일단 첫 번째로 평균 변화율이라는 이름이 나왔기 때문에 우리 평균 변화율이 뭐였는가를 간단히 정리해보고 가도록 합시다. 평균 변화율. 자, 평균 변화율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이제 제가 함수를 하나 그려볼 건데, 함수의 그래프를 y는 fx라는 함수의 그래프를 이런 식으로 한번 그려볼게요. 자, 그 다음에 x축이 이런 식으로 있다라고 했을 때, x축이 이런 식으로 있다라고 했을 때, 이제 한요 정도가 x값이 a인 지점, 그리고 한요 정도가 x값이 b인 지점이다라고 이야기를 해봅시다. 괜찮죠? 자, 그러면 이제 요 점은 어떻게 되느냐? a, fa가 될 거고요. a, fa. 그리고 이 점은 b, fb가 될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하게 되냐면, x는 a에서 x는 b까지 변할 때의 y는 fx의 평균 변화율. y는 fx의 평균 변화율.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x값이 a에서 b까지 변할 때의 y는 fx의 평균 변화율이란 무엇이냐? 우리 이 이야기를 하기 이전에 일단 여기에서 x값이 a에서 b까지 변할 때 x값의 변화량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게 되는데, x값의 변화량이라는 것은 이제 정말로 x값의 변화, 즉 델타 x라고 우리가 보통 표현을 하게 되는데, b 빼기 a를 델타 x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쵸? b 빼기 a. 델타 x는 b 빼기 a. 자, 그 다음에 y값의 변화량. y값의 변화량은 뭐냐면은 요만큼, 지금 여기에서는 제가 델타 y로 표현을 해보자면, 여기에서는 fb 빼기 fa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b에서의 함수값에서 a에서의 함수값을 뺀 것, 요것을 우리가 y의 변화량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y의 변화량은 음수가 될 수도 있겠죠. 함수의 그래프가 생긴 모양에 따라서. 어쨌든 그랬을 때 y는 fx의 평균 변화율은 x가 a에서 b까지 변할 때의 평균 변화율이란 델타 x분의 델타 y가 됩니다. 그러니까 x값의 변화량분의 y값의 변화량이 바로 y는 fx의 평균 변화율이다.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그래서 우리가 다른 표현으로 써보면, 델타 x는 x값의 변화량, 즉 b 빼기 a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고, 델타 y는 y값의 변화량, fb 빼기 fa. 아, 요렇게도 표현할 수 있겠다. 이해가 되시죠? 자, 근데 우리가 요 표현을 한번 딱 보면은, 아, 요 표현에 기하학적인 의미가 딱 떠올라요. 그쵸? 기울기라는 거 보이시나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점 a, fa와 b, fb를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가 됩니다. 이해되시죠? 아, 그래서 a에서 b까지 변할 때의 y는 fx의 평균 변화율의 기하학적인 의미는 저두점 a, fa와 b, fb를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평균 변화율이란 이 기울기다라는 거를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우리가 제가 이번에 이렇게 표현을 했지만 어떻게도 표현할 수가 있냐면, 델타 x분의 b 대신에 a 플러스 델타 x로 표현을 해도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b 대신에 a 플러스 델타 x. 지금 b는 a 플러스 델타 x인 거 보이시죠? 그래서 fa 플러스 델타 x 빼기 fa. 요렇게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되셨죠? 자, 그다음에 여기서 여러분들이 하나 더 체크를 하셔야 될 부분은 뭐냐면은, 제가 기울기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평균 변화율이 생긴 꼴이 항상 어떻게 생겼냐면은, 이제 우리가 네모, f 네모, 그리고 세모, f 세모, 요렇게 생긴 두점 사이의 기울기,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는 어떻게 되냐면은, 네모 빼기 세모분의 f 네모 빼기 f 네모 빼기 f 세모. 요런 꼴이 되겠죠. 그래서 지금 평균 변화율도 생긴 꼴을 보시면, 네모 빼기 세모, 네모 빼기 세모. 그쵸? 여기에서도 네모 빼기

그럼 요번에도 제가 YNFX라는 그래프를 요런 식으로 그려볼 텐데요. 그냥 일반적인 그래프를 제가 그려놓은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요점의 좌표를 마찬가지 a,fa라고 해보겠습니다. 그쵸? 자, 그 다음에 x값이 a에서 델타 x만큼 변했어. 그래서 델타 x만큼 변해서 그 x좌표가 a 플러스 델타 x가 됐다라고 해봅시다. a에서 출발해서 델타 x만큼 더해진 거예요. 그러면 y좌표는 fa 플러스 델타 x가 되겠죠. 그러면은 x값이 a에서 a 플러스 델타 x까지 변할 때의 평균 변화율은 어떻게 될까? 우리 방금 전에 평균 변화율 이야기했으니까 x값의 변화량은 델타 x고. 그쵸? 그 다음에 y값의 변화량은 이 y값, fa 플러스 델타 x. 여기에서 fa를 빼준다. 요게 바로 평균 변화율이었잖아요? 근데 순간 변화율은 뭐냐면은 이 평균 변화율의 극한인데요, 극한. 우리 지난 시간까지 열심히 했던 극한인데, 어떤 극한이냐면, x값의 변화량을 0으로 한없이 가까이 보낼 때의 극한이다. 요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리미트 델타 x를 0으로 보낼 때의 극한을 a에서의 순간 변화율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기하학적인 의미로 생각을 해보면, 이 평균 변화율이란 우리 방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이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가 될 텐데, 요 흰색 직선의 기울기가 될 텐데, 델타 x를 0으로 한없이 가까이 보내는 거예요. 이 델타 x는 뭐냐면은 지금 여기에서 델타 x란 x값의 변화량, 요 길이가 지금 델타 x인데, 요 델타 x를 0으로 정말 정말 가까이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요 점이 점점 어떻게 될까요? a,fa로 점점점 다가오게 되겠죠. 델타 x를 0으로 점점 가까이 보내니까. 그쵸? 그러면 이 기울기가 점점 어떻게 되냐면, 이 점이 점점 a,fa로 가까이 오니까 이 직선의 기울기가 될 거고, 더 가까이 오면 이게 잘안 보이시겠지만 이제 요런 직선의 기울기가 될 건데, 델타 x가 0에 정말 정말 가까워지면 결국에 이 기울기들이 어디에 가까워질까 잘 생각을 해보면은 a,fa에서 곡선과 딱이한 점에서 스치는 분홍색 직선의 기울기랑 한없이 가까워지게 됩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이 기울기가 바로 a에서의 순간 변화율이다. 그걸 우리가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은 f'a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이 값이 존재를 한다면, 이 극한값이 존재를 한다면. 그래서 우리가 요 값을 x는 a에서의 순간 변화율 또는 미분계수라고 이야기를 한다. 미분계수 또는 순간 변화율이라고 이야기를 한다. 그래서 요 기울기가 바로 f'a인 거예요. 근데 제가 지금은 f'a라는 표현을 이렇게 막 썼지만 이게 극한이기 때문에 존재할 수도 있고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지금 요 그림에서는 존재를 하는 상황이긴 하지만 존재를 안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건 좀 이따 이야기하기로 하고, 어쨌든 이게 x는 a에서의 미분계수다. 근데 우리가 요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고, 아니면 요렇게도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그래프 그려보면 YNFX가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그러면 a,fa가 이런 식으로 있어. 그 다음에 요 점을 제가 x,fx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a에서 x까지 변할 때 평균 변화율은 요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인데, 그 평균 변화율은 이번에도 x값의 변화량분의 y값의 변화량. 이게 바로 평균 변화율일 텐데요. 그쵸? 그랬는데, 이 x,fx가, 이 x,fx에서 요 x가 a로 한없이 가까워진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요 점이 점점점점 a,fa로 가까이 오게 되겠죠. 그래서 점점점점 이번에도 어디로 한없이 가까워질 거냐면, 아까랑 동일하게 a,fa에서 한 점에서 스치며 지나는 이 접선의 기울기에 한없이 가까워지게 됩니다. 그쵸? 그래서 리미트 이번에는 x

X가 A로 한없이 가까워질 때이 극한도 마찬가지로 F 프라임에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거를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쵸?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한다. 아니면 우리가 델타 X 쓰기 귀찮아서 델타 X를 H라고 바꿔서 이 첫 번째를 H분의 F A 플러스 H 빼기 F A. H가 0으로 갈 때.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전부 다 동일한 표현이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기서 또 체크하셔야 될 것은 제가 아까 전에 이야기했던 평균 변화율이 기울기이기 때문에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이기 때문에 생긴 꼴이 항상 어떻게 생겼냐면은 네모, 세모. 그럼 분모는 네모 빼기 세모 꼴. 그쵸? 네모 빼기 세모. 그쵸? 여기에서도 네모, 세모. 분모는 네모 빼기 세모 꼴. 여기서도 네모, 세모, 분모는 네모 빼기 세모가 딱 H인 거 보이시죠? 그래서 미분계수는 항상 요런 꼴로 생겼다. 그래서 문제를 풀다 보면 이런 꼴로 맞춰져 있지 않은 경우들이 등장하게 돼요.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이 꼴로 맞춰준 다음에 미분계수를 찾으셔야 된다라는 거를 주의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우리 문제를 풀면서 이게 무슨 말인지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어쨌든 요게 이제 미분계수에 대한 이야기인데 어쨌든 미분계수는 평균 변화율의 극한이기 때문에 평균 변화율의 극한이기 때문에 이 극한값으로 예를 들어보면 이 극한으로 예를 들어보면 우리가 극한에서 배웠듯이 이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a 플러스 h 빼기 fa 요 극한은 언제 존재하느냐 항상 존재하는 게 아니거든요. 언제 존재하느냐 우극한 좌극한으로 쪼개서 생각할 수가 있죠. h가 0으로 한없이 가까이 간다라는 거는 0보다 큰 쪽에서 오는 거 작은 쪽에서 오는 거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h가 0보다 큰 쪽에서 오는 경우 h분의 fa 플러스 h 빼기 fa. 자, 그 다음에 h가 0보다 작은 쪽에서 0으로 가까이 오는 경우. 자, 이 경우도 이렇게 두 가지 경우로 나누어서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 두 값이 모두 존재하면서 똑같아야지 이 극한이 존재한다라는 거죠. 우극한, 좌극한이 모두 다 존재하면서 같아야 극한값이 존재하는 거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우극한을 특히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X는 A에서의 우미분계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미분계수. 오른쪽에서 오는 미분계수. 다음에 요거를 X는 A에서의 좌미분계수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결국에 우미분계수와 좌미분계수가 모두 존재하면서 같아야지만 A에서의 미분계수가 존재한다라는 것.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이 값은 전부 다 같을 거고 존재한다면. 그래서 우리가 이 값이 존재할 때 A에서 미분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어떤 구간에서 미분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어떤 구간에서 연속이다 이야기했을 때처럼 그 구간에 속하는 모든 X값에 대해서 미분 가능해야지 그 구간에서 미분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해가 되시죠? 요게 이제 미분계수에 대한 내용, 여러분들이 핵심적으로 알아두셔야 할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로 우리가 정리할 내용은 미분법에 대한 내용인데 여기는 간단합니다. 딱 우리가 A에서 미분 가능하다라는 것을 이제 미분계수가 존재할 때 A에서 미분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한다 그랬는데 만약에 어떤 함수 Y는 Fx가 미분 가능하다라고 했을 때 항상 어떤 실수에 대해서든 미분 가능하다라고 했을 때 정의역의 각각의 원소를 X에서의 미분계수로 대응시키는 이런 함수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이런 함수를 우리가 뭐라고 불렀었냐면은 Fx의 도함수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렇죠? 도함수. Y는 Fx의 도함수. 이 Y는 Fx의 도함수를 우리가 Y는 F'X라고 표현을 한다. 자, 근데 우리가 이제 대표적으로 다항함수의 도함수를 많이 다루게 되는데 y는 x n제곱, n이 자연수일 때 n이 자연수일 때 y는 x n제곱의 도함수가 어떻게 됐었냐? 미분을 하면 이 지수가 앞으로 튀어나와서 이렇게 된다라는 거. 그렇죠? 차수가 하나 줄어든다. 자, 그러면

와인은 씨. 씨는 상수일 때. 이때는 도함수가 어떻게 되느냐? 그냥 0이 되죠. 그렇죠? 근데 이 이끌어내는 과정이 사실은 이 과정, 아까 전에 우리가 미분계수를 구했던 그 극한의 과정을 거쳐서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된 건데, 이제 매번 그 과정을 거칠 수는 없으니까 우리 여기서 결과만 기억하기로 하는 대표적인 다항함수의 예시를 결과로 기억하게 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y는 fx 더하기 gx. 미분 가능한 두 함수라고 했을 때 두 함수를 더한 함수의 도함수는 어떻게 될까? 각각의 도함수의 합이 됩니다. 그렇죠? 빼기도 마찬가지. 빼기도 마찬가지. 그 다음에 마지막 하나만 더. y는 fx 곱하기 gx. 곱한 함수의 도함수는 어떻게 될까? 자, 요거는 저는 어떻게 기억을 하냐면은 이제 앞에 거 미분 뒤에 거 그대로 더하기 앞에 거 그대로 뒤에 거 미분 요렇게 기억을 합니다. 아시겠죠? 왜냐면 이렇게 기억을 해야 3개일 때, 4개일 때 전부 다 성립을 하기 때문에 자, 2개일 때도 앞에 거 미분 뒤에 거 그대로 앞에 거 그대로 뒤에 거 미분을 더한 거 3개일 때는 어떻게 되냐면은 첫 번째 거 미분 나머지 그대로 더하기 나머지 그대로 두 번째 거 미분 더하기 나머지 그대로 세 번째 거 미분 이렇게 되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기억합니다. 아시겠죠? 자, 이 내용들이 여러분들이 일단 평균 변화율과 미분계수라는 유형 첫 번째에서 알아두셔야 할 내용이고요. 우리 이 내용을 기반으로 이제 문제에다가 한번 적용을 해보러 갈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제가 지금 이야기했던 이 내용들을 좀 헷갈리는 부분이나 정확히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다면 여러분들 반드시 이제 개념을 조금 더 자세히 학습을 하고 이제 문제로 넘어가셔야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 평균 변화율과 미분계수에서는 어떤 문제들이 나올 수 있는가? 수능에서는 기출문제로 어떤 문제들이 나왔는가? 우리 같이 한번 확인을 해보러 가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따끈따끈한 2026학년도 수능 2번 문제입니다. 아, 간단한 2번 문제. 자, 첫 번째 문제 한번 보시면 함수 fx가 3x 세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1이라는 다항함수가 나와 있는데요. 자,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1 플러스 h 빼기 f1의 값은 이렇게 물어보고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요거를 한번 잘 볼 때 첫 번째 문제니까 한번 자세히 보도록 합시다. 지금 이걸 보면 여러분들이 뭐가 떠오르셔야 되냐면은 여기 네모, 세모, 그리고 분모의 네모 빼기 세모가 딱 h구나. 이 꼴이 딱 보이셔야 돼요. 아, 그럼 저거는 기울기를 의미하는구나 라는 게 보이셔야 되고요. 어떤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냐면은 1 플러스 h, 아니죠. 1, f1 그리고 1 플러스 h, f1 플러스 h. 아, 요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구나. 이게 보이셔야 돼요. 그쵸? 왜냐면 이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 우리 어떻게 구하죠? x값의 변화, x값 차이. 1 플러스 h에서 1을 빼면 h. 그 다음에 y값 차이. f1 플러스 h에서 f1 뺀 거. 딱 요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 요만큼이 이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구나 라는 것이 보이셔야 돼. 보이시죠? 자, 근데 이 기울기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리미트 h가 0으로 한없이 가까워질 때의 값을 구하시오 라고 물어보고 있잖아요. 그럼 h가 한없이 0으로 가까이 간다라는 소리는 이 점이 한없이 1,f1에 가까워지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였냐면 기하학적인 의미가 우리 아까 전에 했던 거. 뭐 1,f1이 이런 식으로 있을 때 1 플러스 h, f1 플러스 h가 뭐 한 요쯤에 있다라고 하면 이 점이 점점 요점에 가까워질 때의 기울기다라는 거예요. 그럼 뭐랑 가까워질까요? 1,f1에서의 접선의 기울기와 한없이 가까워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서 물어보는 것이 바로 f'1이구나라는 거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f'1이 얼마냐? 요거를 물어보는 문제다. 자, 그럼 우리가 요 값을 구하기 위해서 일단 fx를 미분을 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fx의 도함수를 먼저 구해보자.

미분하면 3이 앞으로 튀어나오니까 9가 되고 차수는 하나 줄게 됩니다. 그쵸? 그 다음에 4x를 미분하면 4가 된다. 1은 미분하면 0이 된다. 그래서 이렇게 f'x를 9에 놓고 나서 f'1이 1을 대입해 보시면 13이다. 이렇게 답을 하실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이런 식으로 이제 이 의미가 평균 변화율이다. 직선의 기울기다. 두점 사이를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인데 이 점이 이 점으로 한없이 가까워질 때의 기울기를 물어보는 것이고 그것은 바로 1에서의 미분계수다라는 것을 찾으실 수 있어야 돼. 되셨죠? 자, 이런 식으로 1번 문제를 푸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다음 문제를 넘어가기 이전에 우리 한 가지만 정리를 하고 가면은 제가 아까 전에 A에서의 미분계수 F'A라는 것이 어떻게 정의가 된다 그랬냐면은 리미트 H가 0으로 갈때 H분의 FA 플러스 H 빼기 FA 이 평균 변화율의 극한. 근데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아니면 리미트 x가 a로 한없이 가까이 갈때 x 빼기 a분의 fx 빼기 fa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제가 조금 일반적인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요. yn fx 뭐 이렇게 생긴 그래프가 있다라고 해봅시다. 자, 그러면 A, FA에서 여기 요 점이 지금 A, FA라고 했을 때 A에서의 미분계수란 무엇이냐? 제가 아까 전에 X는 A에서의 우미분계수와 좌미분계수가 존재하면서 같아야지 A에서 미분 가능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A에서의 우미분계수라는 것은 뭐냐면은 H가 0보다 큰 쪽에서 0으로 갈 때, FA 플러스 H 빼기 FA를 H로 나눈 것. 요게 바로 A에서의 우미분계수를 의미하는데, 그렇게 된다면, 이 점과 어떤 점 사이의 기울기냐면은, X좌표가 A보다 큰 쪽에서 오는 상황을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냐면은, H가 0보다 큰 쪽에서 0으로 가까워지니까, 요만큼의 양수가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A보다 큰 쪽에서 A로 가까워지는 상황을 생각을 하시면 된다. 그래서 만약에 A 플러스 H의 X 값이 A 플러스 H인 점이 요 점이라면 이제 기울기가 이렇게 되는 거고. 근데 H가 조금 더 작아지면은 이 점으로 다가오니까 이런 흰색 기울기가 되는 거고. 점점점 다가오면 점점점 A, FA로 다가오게 되는 거죠. 그럼 결국에 대략 A에서의 접선, 요 노란색 직선의 기울기랑 한없이 가까워진다라는 것이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그게 바로 A에서의 우미분계수가 될 겁니다. 요 노란색 직선의 기울기가. 자, 그럼 이번에는 좌미분계수를 한번 생각해 볼 건데, 좌미분계수는 이제 여기가 살짝 마이너스로 바뀌는 거예요, 여기가. 여기가 살짝 0 마이너스로 바뀌는 상황.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이제 이번에는 여기에 0보다 살짝 작은 값이 들어가는 거니까 x 값이 a보다 조금 작은 데서 a로 가까이 오는 거예요. 그쵸? 자, 그러면 x 값이 a보다 조금 작은 쪽에서 a로 가까이 온다. 이런 식으로 a, FA로 다가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가 이번에도 이런 식으로 가까이 온다라는 게 보이시겠죠? 그래도 결국에 이 노란색 직선의 기울기로 한없이 가까워진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요 그림에서는 이제 부드러운 곡선을 제가 그렸기 때문에 A에서의 우미분계수든 좌미분계수든 모두 다이 노란색 직선의 기울기가 된다. 그래서 결국에 이 노란색 직선의 기울기가 F'A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기울기가 F'A다. 그러니까 A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요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바로 F'A가 되는 거예요. A에서의 미분계수. 이해가 되시죠? 자, 근데 이번에는 요런 상황을 한번 볼게요. 이번에는 요런 상황. FX가 절대값 X인 상황. 요 상황을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 뾰족한 부분이 X값이 0인 부분일 거예요. 자, 그러면 0에서의 우미분계수를 먼저 생각해 보면

제가 꼴이 잘 보이게 먼저 적어두면 이게 바로 fx의 x는 0에서의 우미분계수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좌미분계수는 리미트 x가 0보다 작은 쪽에서 0으로 가까이 올 때 x 빼기 0분의 fx 빼기 f0. 이게 0에서의 좌미분계수가 되는데 이걸 한번 구해보면 리미트 x가 0보다 큰 쪽에서 0으로 가까이 올 때 x분의 이 fx가 어떤 함수를 따라갈까 생각해보면 0보다 큰 쪽에서 0으로 가까이 오니까 이 함수를 따라가게 돼요. 그렇죠? 이 함수 식은 어떻게 되냐면은 0 이상인 부분이니까 x예요. x. 그렇죠? 함수 식이. 그래서 x 빼기 0. f0은 그냥 0이니까 생략. 그래서 이번에는 분자가 x구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럼 요거 계산해보면 약분하면 1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1, 요게 바로 0에서의 우미분계수가 됩니다. 근데 R의 경우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R의 경우는 리미트 x가 0보다 작은 쪽에서 0으로 가까이 올 때 이번에는 x분의 이번엔 이 fx는 어떤 함수를 따라가게 될까? 이번에는 0보다 작은 쪽에서 0으로 가까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0보다 작은 쪽에서 0으로 가까이 온다. 이 함수를 따라가야 돼. 그쵸? 그럼 이 함수는 함수식이 뭘까? 마이너스 x다. 그쵸? 마이너스 x. 그럼 요번에는 이거 약분해보면 마이너스 1이잖아요. 그래서 극한이 마이너스 1이 되게 돼. 그러면 0에서의 우미분계수는 1, 0에서의 좌미분계수는 마이너스 1이니까 우미분계수와 좌미분계수가 존재는 하지만 같지 않아요. 그쵸?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이 fx가 x는 0에서 미분이 불가능하다. 미분이 불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f'0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해가 되시죠? 자, 마지막으로 우리 이 기하학적인 의미 한 번만 확인하고 넘어가 보면 이제 0에서의 우미분계수라는 것은 뭐냐? 0,f0과 이 점보다 오른쪽에서 이 점으로 가까워지는 두 점 사이의 직선의 기울기의 극한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항상 1인 거 보이시죠? 그래서 우미분계수가 1인 거예요. 기하학적인 의미도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좌미분계수는 0,f0과 이 점보다 x값이 작은 쪽에서 이 점으로 가까워지는 두 점 사이의 기울기. 그러니까 기울기가 계속 마이너스 1인 게 보일 거예요. 그래서 좌미분계수가 마이너스 1이다라는 거를 그림으로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해되시죠? 요게 미분 불가능한 예시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겁니다. 대표적인 예시예요. 자, 요렇게 우리 이제 미분 불가능한 예시 그리고 미분계수의 기하학적인 의미 다시 한번 정리를 하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서 설명을 드렸고요. 자, 그러면 우리 다음 2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 우리 계속 비슷한 형태의 문제가 나오게 될 거예요. 자, fx가 x세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인데 이번에도 이 값을 구하시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요걸 딱 보면 우리는 이제는 빨리 할 수 있다. f'1을 구하라는 문제다. 그쵸? 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 f'x를 먼저 구해보자. 그러면 미분해보시면 3x제곱 플러스 2가 될 거니까 f'1은 1 대입해보시면 5다. 이렇게 답을 할 수가 있겠죠. 간단하죠? 자, 이렇게 2번 문제를 우리가 풀어봤습니다. 자, 그럼 다음 3번으로도 넘어가 볼게요. 자, 3번 문제. 조금은 형태가 달라졌지만 한번 잘 볼게요. fx가 2x제곱 빼기 x라는 함수인데 이 값을 구하시오 라고 나와 있어요. 자, 일단 여러분들이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될 것은 우리가 원래 미분계수 할 때 뭔가 1에서의 미분계수랑 관련이 있는 것 같긴 한데 1에서의 미분계수는 원래 뭐였냐면은 리미트 x가 1로 갈 때 x 빼기 1분의 fx 빼기 f1이었는데 그쵸? 근데 지금 여기가 f1이 아니라 뭐라고 나와있어요? 그냥 1이라고 나와있죠. 근데 걱정할 필요가 없어. 왜냐하면 f1이 당연히 1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f1 실제로 넣어보세요. f1을 실제로 구해보자. 2 빼기 1이니까 1 맞죠?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 이 값이 어차피 존재하는 경우를 물어볼 거잖아요. 우리 어차피 값을 구하시오라는 문제는 값이 존재하니까 구하시오라는 걸 거예요. 사실은 거꾸로 생각해보면.

그렇죠? 이제 이 값이 존재하려면 x가 1로 가까이 갈때 분모가 0으로 가니까 이 값이 존재하려면 분자도 0으로 간다. 우리 이거 했었죠. 함수의 극한값을 계산해서. 그래서 분모가 0으로 가니까 분자도 0으로 가야 돼. 그럼 x가 1 살짝 넣어보면 f1 빼기 1이 0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f1이 1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실제로 f1이 1이다라는 것을 확인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사실 이 꼴로 바꾸어 보지 않아도 어차피 이 분자가 생긴 꼴이 fx 빼기 f1 꼴일 것이다. 꼴이어야만 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거고요. 따라서 f'1만 구하면 되는 문제가 될 겁니다. 자, 그럼 마찬가지 f'x 한번 구해보면 어떻게 될까? 4x 빼기 1이 되죠? 그럼 1만 살짝 넣어주시면 3이다. 이렇게 답을 찾아줄 수가 있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자, 이렇게 3번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요번에도 비슷하게 우리 아까 전에 했던 거니까 조금 빠르게 가보자. 요것도 그냥 이 플러스 5는 고민할 필요가 없어. 그냥 어차피 f'1을 구하는 문제일 거다. 왜냐면 이 극한값이 존재하려면 간단히 넘어가자 그랬는데 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값이 존재하려면 분모가 0으로 갈때 분자가 0으로 가니까 이 노란색 부분이 마이너스 f1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f'1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f'x 먼저 구해 보시면 3x제곱 마이너스 4x 빼기 4가 되기 때문에 1만 살짝 넣어주시면 3 빼기 4 빼기 4니까 마이너스 5다. 이렇게 답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미분계수라는 것을 찾아내면 된다. 어디에서의 미분계수인가라는 것을 찾아내 주시면 됩니다. 자, 다음 문제 넘어가 볼게요. 자, 이번에는 이게 어떤 미분계수랑 관련이 있을까? 딱 보면 보이셔야 되겠죠? f'2다라는 거. f'2를 물어보는 문제다. 자, 그러면 f'x를 구해보시면 3x제곱 마이너스 8. 그럼 2를 한번 대입해보면 어떻게 될까요? 2를 살짝 대입해보면 12죠, 12. 12 빼기 8을 구하는 문제니까 4다. 그래서 답으로 4가 있는 선지를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죠. 자, 계속 간단하게 문제를 풀고 있습니다. 6번으로 넘어가 보시면 이번에는 어디에서의 미분계수냐? 4에서의 미분계수. 이번에는 f'4를 구하는 문제구나. 그러니까 계속 문제의 번호가 2번 뭐요 정도의 위치에 있기 때문에 이제 간단히 여기 숫자만 바뀌는 형태가 나오고 있다라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f'x 마찬가지 구해 보시면 2x 빼기 4가 되겠죠? 그럼 f'4를 살짝 넣어 주시면 답은 4다. 이렇게 찾아주시면 되고요. 자, 그다음 6번 했고요. 7번으로 넘어가 보시면 다시 똑같이 우리 많이 했던 f'1을 구하는 문제가 나오고 있어요. 자, 그러면 f'1을 구하기 위해서 이번에도 f'x를 구해봅니다. 그러면 2가 앞으로 튀어나오고 차수가 하나 줄어들고 이 x-1이 되겠죠. 그럼 1만 살짝 넣어주시면 아, 1이구나. 이렇게 찾아주시면 되겠어요. 되셨죠? 이런 식으로 이제 실수하지 말고 빠르고 정확하게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8번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여전히 끝나지 않은 비슷한 형태의 문제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번에는 3에서의 미분계수를 구하는 문제죠? 그래서 f'3을 물어보는 문제다. 그러면 f'x를 구해 주셔야 되니까, 2x 빼기 2. 그럼 f'3은 6 빼기 2니까 4다. 이렇게 답해 주시면 됩니다. 자,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하면서 풀고 있기 때문에 이제 시간이 좀 걸리긴 하지만 이제 여러분들이 스스로 풀 때는 저보다 훨씬 더 빨라야겠죠? 자, 그럼 9번으로 또 넘어가 보면 이번에는 f'2를 구하는 문제일 거고 f'2를 구하기 위해서 f'x를 구해보자. 그러면 2x 플러스 1이 됩니다. 그쵸? 자, 그러면 2를 살짝 넣어주시면 5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너무 간단하다. 그쵸? 이번에도 2번 문제. 계속 2번 문제에 이런 형태의 문제가 나오나 봐요. 2번에 많이 등장을 하는구나. 다음도 2번입니다. 자, 10번으로 넘어가 보면 이번에는 f'3을 구하는 문제죠. f'3을 구하는 문제. 자, 일단 구하고자 하는 것을 먼저 써놔. 그다음에 우리가 이걸 구하기 위해서는 fx의 도함수를 구해야겠다. 그래서 f를 미분해 주면 3x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플러스 1. 그쵸. 그 다음에 3을 대입을 해주시면 27 빼기 24 플러스 1이니까 4다. 이런 식으로 답을 구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하고자 하는 것을 먼저 적어놓고 이 값을 구하기 위한 과정을 거쳐 나가시면 됩니다. 그쵸? 좋아요. 이렇게 우리 10번까지 풀어봤고요. 다음 11번 문제로 넘어가 보면 이번에는 뭔가요? 이번에도 F'1을 구하는 문제. 그럼 F'1을 구하기 위해서 F'X를 구해야 할 거고 미분을 해보면 3X제곱 플러스 6X가 될 거예요. 맞나요? 자, 그러면 여기에다가 1만 대입을 하면 되기 때문에 답은 9다. 이렇게 체크해 주시면 되겠죠. 9번이 있는 선지를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전 문제는 이 정도의 난이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에 이 정도의 문제는 제가 아까 전에 초반에 이야기했던 이제 개념을 알았을 때 문제를 적용할 수 있는가, 간단히 적용할 수 있는가 정도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많이 풀다 보면 여러분들이 이제 이 개념이 확실히 굳어지는 거죠. 그쵸? 자, 그럼 이 12번 문제로 넘어가 보시면 이번에는 F'2를 구하는 문제다. 그쵸? F'2를 구하는 문제. 그러면 F'X를 구해 보면, 미분을 해 보면, 6X제곱 마이너스 10X가 될 거고, F'2를 한번 구해 보시면, 24 빼기 20이니까, 4가 된다라는 것을 찾을 수가 있겠죠. 되셨나요? 그래서 12번의 답은 4가 있는 선지를 체크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12번까지 일단 한번 풀어 봤는데요. 괜찮으신가요? 이제 간단히, 그 미분 계수를 어떤 미분 계수를 찾는 문제인지 파악을 하는 과정들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13번으로 넘어가 볼 텐데요. 요거는 여러분들이 좀 주의를 하셔야 돼. 왜냐하면 이제 뭔가 이 구하라는 것을 딱 보니까 F'3이랑 관련이 있어는 보이는데 여기서 제가 아까 전에 이야기했던 미분 계수의 꼴에서 그 극한 뒤에 여기에 나오는 꼴이 어떤 꼴이어야 되냐면은 이제 F 네모 빼기 F 세모 그리고 분모에 뭐가 있어야 된다 그랬죠? 네모 빼기 세모. 근데 이게 왜 그런가? Why? 왜 그런가? 기울기이기 때문에. 그렇죠? 기울기의 형태. 평균 변화율의 극한이기 때문에 미분 계수가. 그래서 요런 꼴로 생겨 먹었다라는 거 제가 이야기했었죠. 근데 그거를 잘 생각해 본다면 여기에서 여기 네모, 여기 세모. 근데 네모 빼기 세모는 얼마예요? H잖아요, H. 근데 분모가 H가 아니야, EH죠. 아, 그럼 이거는 꼴이 지금 완전히 맞춰져 있는 상태가 아니구나라는 걸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요만큼만 떼서 본다면, 요만큼만 떼서 본다면. 딱 예쁜 F 네모 빼기 세모를 네모 빼기 세모로 나눈 요런 꼴이 나타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요 분홍색의 극한을 따로 생각을 해주고 이거는 어차피 2분의 1이라는 상수가 곱해져 있는 거니까 그 극한의 성질을 활용하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분홍색은 H가 0으로 갈때 얼마로 가까워지나요? 이 분홍색을 리미트 h는 0과 연결지어 보면은 이 분홍색은 딱 f'3의 꼴이에요. 거기에 2분의 1이 곱해져 있는 것이다 라고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2분의 1 곱하기 f'3이다. 요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된다는 거예요. 이 분홍색의 h가 0으로 갈때 극한이 f'3이고 이 값이 존재할 것이기 때문에 앞에 2분의 1만 곱해주면 된다라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면 이번에도 F'X를 한번 구해주시면 3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1이 되니까 F'3은 얼마일까? 3을 한번 대입을 해주면 27 마이너스 18 플러스 1이니까 얼마가 되죠? 10이 됩니다. 10. 아, F'3이 10이니까 우리가 찾는 2분의 1 곱하기 F'3은 2분의 1 곱하기 F'3은
2분의 1 곱하기 10이니까 5다.

그렇게 답을 해줄 수가 있다라는 거죠. 되셨나요? 그래서 제가 아까 전에 이야기했던 미분계수는 평균 변화율의 극한이니까. 근데 평균 변화율은 기하학적인 의미가 기울기이기 때문에 이제 평균 변화율은 생긴 꼴이 항상 이렇게 생겼다. 근데 미분계수는 이 평균 변화율의 극한이기 때문에 이 앞에 리미트가 붙어있는 이런 형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꼴이 맞춰져 있지 않으면 이 꼴을 맞춰주셔야 된다라는 거. 되셨죠? 자, 그럼 우리 하나만 연습을 해봅시다.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얼마라고 하지? 4h분의 f 3 플러스 5h, 3 플러스 5h, 빼기 f3. 자, 요 값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일단 fx가 3에서 미분 가능하다. 즉, f'3이 존재하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요 값은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를 생각을 해볼 텐데, 요번에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를 네모, 여기를 세모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이걸 f'3이라고 이야기를 할수 있으려면 분모에 네모 빼기 세모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네모 빼기 세모가 얼마냐? 5h잖아요? 근데 지금 5h가 아니라 4h다. 문제 없어요. 우리가 5h로만 만들어주면 된다라는 거야. 어떻게 만들어주면 되냐면,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f3 플러스 5h 빼기 f3. 다음에 분모에다가 OH를 진짜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진짜 만들어줘. 근데 우리는 식이 변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곱하기로 원래 식이랑 변하지 않게 숫자를 맞춰주면 된다라는 거. 원래 식이 변하지 않으려면 여기 얼마가 들어가야 될까? 얼마가 들어가야 되죠? 4분의 5. 4분의 5가 곱해줘야지 원래 식이랑 똑같은 식이 되게 됩니다. 아, 그러면 우리가 요렇게 딱 변형을 해주면 되고, 요만큼이 우리가 찾던 h가 0으로 갈때 f'3으로 한없이 가까워진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따라서 거기다가 그냥 4분의 5만 곱해져 있는 꼴이기 때문에 어차피 이 값은 f'3으로 수렴할 것이고, 거기에 상수만 곱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4분의 5 곱하기 f'3이다. 요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이해가 되셨죠? 선생님, 근데 아까 전에 우리 f'3 처음에 개념할 때 여기 OH가 아니라 H였었는데 이것도 똑같이 f'3인가요? 이렇게 질문을 하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것도 여러분들이 그 의미를 이해하시면 아, 저것도 똑같이 f'3이구나라는 거를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이게 사실은 어떤 두점 사이의 기울기냐? 어떤 두점 사이의 기울기냐? 3, f'3이랑 3 플러스 5h, f3 플러스 5h. 요두점 사이의 기울기가 딱요 분홍색이잖아요? 근데 h가 0으로 가까이 가면 요 점이 한없이 3, f3으로 가까워집니다. 그래서 여기가 h든 5h든 상관이 없는 거예요. 어차피 이 점은 3, f3으로 한없이 가까워질 거니까. 그래서 결국에 3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로 한없이 가까워질 것이다. 그래서 똑같이 기하학적인 의미를 가진 값이 나오게 됩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렇게 꼴이 맞지 않으면 맞춰주는 작업을 하는 내용을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이렇게 꼴이 맞춰져 있지 않은 경우도 2번 정도에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정도는 쉽게 할수 있어야 된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우리 14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자, 14번은 뭘까? fx는 2x 세제곱 플러스 3x라는 함수가 나와 있는데, 리미트 h가 0으로 한없이 가까이 갈 때, h분의 f, 2h 빼기 f0의 값을 구하시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그럼 요번에도 이제, 조금 다른 상황인데? 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번에도 생각해 봅시다. 여기를 네모, 여기를 세모라고 해봐요. 그러면, 일단은 이게 0에서의 미분계수랑 관련이 있는 것 같아. 그 생각은 하셔야 돼요. 그쵸? 그러면, 분모에 네모 빼기 세모가 있어야 되는데, 네모 빼기 세모가 얼마야? 2h잖아요? 근데 분모는 h야. 꼴이 맞지 않은 상황이죠. 네모 빼기

세모는 EH니까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된다? 맞춰줘야 된다. 어떻게 맞춰주면 되냐? H가 0으로 갈 때, F, EH, 빼기 F0을, 이제, F'0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네모 빼기 세모인 EH를 여기다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쵸? 근데 우리는 구하고 싶은 게 요거기 때문에 식이 변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럼 분모에 h만 남으려면 이 2를 사라지게 만들어줄 곱하기 2가 있어야 되겠죠. 이러면 원래 식이랑 똑같은 식이 된다. 근데 이렇게 꼴을 맞춰주고 나면 요만큼이 우리가 찾는 h가 0으로 한없이 가까워질 때 f'0으로 한없이 가까워진다라는 걸알 수가 있어요. 그쵸? 그래서 결국에 우리가 구하고 싶은 값이 EF'0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그래서 이 문제에서 구하라는 것은 EF'0을 구하시오라는 것이고요. 그러기 위해서 F'X를 구해보는 거죠. 그러면 6X제곱 플러스 3이 될 거고, 그러면 F'0을 한번 구해보면 3이 되니까. 따라서 두 배의 F'0은 얼마가 될까요? 6이 된다라는 걸알 수가 있는 거죠. 되셨나요? 그래서 앞에 13번 문제처럼 14번 문제도 이제 꼴이 맞춰져 있지 않은 상황이라서 적당히 상수배를 곱해서 이제 원래 꼴, 우리가 알고 있는 꼴 맞춰주고 적당히 상수배를 곱해서 원래의 식이랑 변하지 않는 식으로 만들어주는 과정을 거친 겁니다. 이해가 되셨죠? 자, 이렇게 우리가 14번 문제를 풀 수가 있겠는데요. 우리 이렇게 꼴 맞춰주는 거 조금만 더 연습을 하고 마무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서 이번에 옆에서 조금 더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걸 연습을 해볼 거냐면은, 리미트 h가 0으로 갈때 이번엔 제가 어떤 걸줄 거냐면은, 어떤 걸 주지? F EH 빼기 FH 빼기 아 분의 분모에다가 뭐를 적어줄 거냐면은 3H 요렇게 한번 적어볼게요. 그리고 제가 일단 이 y는 fx라는 함수가 0에서 미분 가능한 함수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자, 이 값은 어떻게 될까? 일단 여러분들이 요거를 딱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들어야 되냐면은 f'0이랑 관련이 있다라는 걸 떠올리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번에도 잘 생각해보면 이 괄호 안에 있는 값이 h가 0으로 한없이 가까워질 때 0으로 가까이 가요. 그쵸? 자, 그러면 우리가 eh, feh 그리고 h, feh 이두점 사이에 이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가 어떤 식으로 생겼냐면은 eh에서 h를 빼면 h, feh에서 feh를 빼면 요렇게 될 텐데, 일단 요 식이랑 요 식이 비슷하게 생겼어요. 그쵸? 상수배의 차이만 있고 비슷하게 생긴 거 보이시죠? 그럼 요거에 적당한 상수배가 일단 요거니까 우리가 요걸 한번 잘 살펴보면, 이제 어쨌든 h가 0으로 한없이 가까워지면 이 점이든 이 점이든 어떤 점에 한없이 가까워지게 되냐면 0, f0으로 한없이 가까워지게 됩니다. h가 0으로 한없이 가까워지면 이 점도 0, f0으로 한없이 가까워지고 이 점도 0, f0으로 한없이 가까워져요. 그렇죠? 아, 그래서 어쨌든 일단 f'0이랑 뭔가 관련이 있는 것 같기는 하다. 근데 0에서의 미분계수는 이제 이런 꼴로 생기지 않았고, 0에서의 미분계수 우리가 알고 있는 꼴은,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h 빼기 f0. 요게 f'0이었는데, 요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어떤 작업을 좀 해줄 거냐면, 이 마이너스 f0을 만들어줄 거예요. f'0의 꼴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제가 식을 살짝 어떻게 바꿔볼 거냐면은 리미트 h가 0으로 갈때 f eh 빼기 f0 그리고 빼기 fh 플러스 f0. 제가 지금 어떤 작업을 해준 거냐면은
마이너스

0: 마이너스 F0과 플러스 F0을 만들어줘서 이제 식이 변하지 않게 만들어준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이렇게 쪼개서 한번 써주면 3H분의 F2H 빼기 F0 맞나요? 그 다음에 제가 빼기를 이렇게 앞으로 빼볼게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3H분의 FH 빼기 F0 이렇게 되게 돼요. 자, 그럼 어때요? 마음이 좀 편안해지죠? 왜 마음이 편안해지냐면은 이렇게 보니까 F'0이랑 좀 꼴이 비슷해졌어. 근데 이번에도 여기 빼기 여기가 네모 빼기 세모가 딱 분모에 있어야지 이제는 F'0이라고 할 수 있겠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줘야 될까요? 우리 방금 전에 저 14번 문제에서 했던 것처럼 꼴을 맞춰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f 2h 빼기 f0을 분모에 이 네모 빼기 세모의 값인 2h를 만들어주고 식이 변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곱하기 3분의 2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야지 요만큼이랑 요만큼이랑 똑같아지게 되기 때문에, 그쵸? 자, 그 다음에 이 뒤에도 마찬가지. 이 뒤에는 굳이 쓸 필요는 없긴 한데 그래도 써볼게요. 3H 이렇게 된다라는 건데 여기에서도 이제 네모 빼기 세모가 딱 H니까 요만큼만 봤을 때 F'0으로 가까워진다라는 거예요. 여기에서는 요만큼이 F'0으로 가까워지고 그쵸. 그래서 결국에 어떻게 되느냐. 3분의 2 곱하기 F'0. 그 다음에 요만큼은 3분의 1 곱하기 F'0. 그래서 결국에 3분의 1 F'0이었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되셨나요? 제가 정말 꼴을 다 맞춰가는 과정을 이렇게 하나하나 보여드렸는데 사실은 문제 풀 때 이 과정을 거치면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려요.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해도 되냐면은 이제 제가 F0을 이렇게 만들어주는 과정을 거치긴 했지만 FX가 X는 0에서 미분 가능하다면 그냥 이 상태에서 여기에서 네모 빼기 세모 어차피 둘 다 0으로 간다면 여기에서 네모 빼기 세모를 분모에 맞춰주는 거예요. 네모 빼기 세모가 얼마야? 네모 빼기 세모가 h죠? 그러니까 요만큼만 딱 보면 된다. 요만큼이 f'0으로 한없이 가까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냥 3분의 1 f'0이다 라고 할 수가 있어요. 되셨나요? 앞으로는 요렇게 할 겁니다. 근데 이게 0에서 미분 가능할 때만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 그쵸? 그래서 항상 이게 가능하진 않다. 0에서 미분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간단하게 할 수 있었던 거다. 근데 이 경우에도 결국에 꼴을 맞춰주는 작업은 똑같이 한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꼴 맞춰주는 연습을 같이 한번 해봤는데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이 잘 파악하셔야 되는 것이 이 미분 계수의 꼴을 잘 맞춰주고 찾을 수 있는가 라는 것이어서 이렇게 추가적인 문제를 통해서 같이 연습을 해봤습니다. 되셨나요? 그래서 이번 시간 굉장히 쉬운 문제들 같이 해봤지만 여러분들 혹시나 실수하거나 틀린 문제가 있다면 다시 한번 풀어보시고 우리 다음 강의에서 같이 만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고생하셨고요. 미분 첫 번째 시간 잘 마무리해보시고 우리 다음 강의에서 다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강의에서 만나요. 안녕.
1: 빨리빨리 멈춤 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2: 하지만 멈춥니다.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3: 저기도 같이 인사해 주세요.
2: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1: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4: 전기도 보급되지 않고 신문조차 없던 시절에 태어나 30살 이전의 모습은 사진 한 장 남아있지 않은 사람. 세계 열방이 경제력과 군사력을 겨루던 시절 다른 가치에 주목했던 사람. 그가 간절히 원했던 것은

오지 높은 문화의 힘. 그의 오랜 소원이 현실이 된 대한민국에서 다시 그를 기억합니다. 2026년은 문화의 힘으로 평화를 꿈꾼 지도자 100번 김구 탄생 150주년입니다.

반갑습니다. 성적 향상을 위한 필수 코스, 기출의 미래, 확률과 통계, 함께하고 있는 저는 이국희고요. 오늘도 이제 1등급 도전 문제 풀어갈 겁니다. 경우의 수 파트가 이제 어려운 문제가 많기 때문에 제가 시간을 많이 할애를 했고요. 한 시간에 한 네다섯 문제 풀면 딱 적당한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연계 기출까지 숙제로 넣어놔서 진행을 하기 때문에 알차게 복습을 좀 하십시오. 네다섯 문제밖에 안 되니까 배지 딱 펴놓고요. 거기에 대한 풀이를 여러분들이 직접 다 해보면서 뭔가 중간에 오류가 있더라 아니면 뭐 논리적으로 좀 비약이 있다 이런 것들은 체크를 해두고 다시 또 보고 그리고 다시 한번 또 백지에다 써보고 이렇게 해야 훈련이 되고 진짜 여러분께 됩니다. 이게 그냥 말로만 선생님이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하세요라고 하는 거를 듣고 흘리지 말고요. 진짜 하는 친구들은 성공한다니까요. 선생님들은 이제 경험에 의해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냥 이론적으로 공부에 대한 방법. 제가 무슨 AI한테 검색해가지고 수학을 잘하는 방법 검색해서 하는 게 아니라 저의 경험, 주변에 있는 수학 잘하는 친구들의 경험, 이런 것들을 다 종합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좀귀 담아서 이렇게 들으시고 실천이 중요합니다. 그죠? 실천하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라고요. 오늘도 일단 마인드셋 해야 되겠죠? 오늘의 하루 한 줄은 요겁니다. 오늘은 식물이 나오네요. 대나무의 인내. 아, 무슨 인내일까? 여러분 대나무 잘하는 거본적 있으신가요? 대나무뿐만 아니라 뭐가 잘하는 거잘본 적이 없으시죠? 저도 이제 아이들이랑 씨앗을 심어가지고 그게 잘하는 거를 처음 관찰을 해봤거든요. 너무 놀라운 거예요. 하루하루마다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잘하는 거 보면 너무 신기해요. 식물 키우는 것도 그래서 재미가 있나 보다 싶은데, 약간 동물들은 그냥 움직이고 있으니까 그거에 대한 감흥이 좀 덜한데, 식물들은 하루 지나면 또 이렇게 자라있고, 하루 지나면 자라있고 하니까 더 그게 와닿더라고요. 대나무는요, 이렇게 땅 속에서 있는 시간이 굉장히 길다고 합니다. 그 있는 시간이 긴 거에 비해서 얘가 자라는 거는 엄청 빨리 자란대요. 그러니까 땅을 뚫고 나오기 위한 그 시간이 대나무의 인내인 거예요. 그것만 딱 기다렸다가 뚫고 나오기 시작하면 이 대나무는요, 진짜 하늘로 쭉 솟아오르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영상 어떤 거 봤었는데 대나무 나오는 걸 이렇게 보면은 카메라를 막 그렇게 빨리 돌리지 않았는데 자라는 게 이게 눈에 보일 정도로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다 보면 내가 성적이 잘안 나오는 것 같이 느껴지기도 하고 모의고사 보면 또 떨어지면 거기에 약간 휘둘리긴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의 실력은 어딘가에서 지금 부지런히 여러분들을 성장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믿으시고요. 여러분들이 성실하게 하기만 하면 하기만 하면 몰라요. 안 해서 문제야. 제발 여러분들의 그 목적을 정확히 하시고 그 목적에 맞는 계획과 실천을 해야 됩니다. 그냥 주변인들한테 나 이렇게 할 거야. 나 여기 대학 갈 거야. 이렇게 말로만 하는 거는 진짜 허공에 그냥 메아리 뿐이고요. 그 목표에 따라서 내가 어떤 걸 해야 될지를 구체적으로 계획을 하면 그 꿈에 가까워지는 겁니다. 그죠? 힘들어도 견뎌낼 수 있는 힘이 있는 거다. 왜 대나무가 그렇게 그 땅속에서 오래 있겠어요? 내가 자랄 줄 알기 때문이죠. 그죠? 딱 햇볕을 보면 난 그때부터 엄청 빨리 갈걸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좀 힘들어도 그걸 견디시기 바랍니다. 견뎌야 돼. 자, 지난 시간에 드렸던 퀴즈부터 먼저 한번 보고 갈게요. 집합을 좀 가져와 봤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기출 문제 중에는 집합에 대한 걸 묻는 게 생각보다 많이 없거든요. 요게 이제 예전에는 조금 나왔는데 그게 나왔었을 때도 난이도가 막 그렇게 높진 않았어요. 그래서 요거는 제가 여러분들이 좀 봤으면 좋겠다. 혹시라도 이런 집합에 대한 게 나왔을 때 신유형으로 느껴서 당황하지 말라고 한번 넣어봤습니다.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집합 U, X x는 9 이하의 자연수라고 합니다. 부분 집합 AB의 모든 순서쌍의 개수를 구하시오 라고 했습니다. 목적은 AB의 순서쌍의 개수네요. 조건이 있겠죠. 가, 1, 2, 3, 4, 5를 부분 집합으로 갖고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B는 되게 많이 갖고 있네. 그지? 그 다음에 A는 뭐가 아니래요? 공집합이 아니고요. 그리고 A라고 하는 거는 B의 부분 집합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B가 일단은 되게 크고 그 안에 A라고 하는 게 부분 집합으로 있고 공집합은 절대 아니고 그리고 다에 대한 거는 NA 곱하기 NB가 홀수랍니다. 제가 이건 여러 번 설명했죠. 어떤 홀수나 짝수에 대한 얘기가 나온다면 여러분들은 그걸 바탕으로 더 많은 힌트를 얻기 위해서 여기에도 홀수 짝수가 적용되나 저기에도 홀수 짝수가 적용되나 이걸 파악해 보셔야 돼요. 자, 요게 홀수래요. 그럼 그 말은 뭐야? NA가 뭐일 수 있다? 홀수.
그러니까 홀수인 거야. 추측이 아니라. 그죠? 얘도 뭐예요? 홀수예요. 곱이 나왔잖아, 곱. 더하기보다 훨씬 심플한 겁니다. 그러면 홀수 곱하기 홀수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하나가 기준점이 돼야 될 건데, 보세요. 여기에 9 이하라고 했기 때문에 남아있는 숫자만 한번 써볼게요. B는 5까지 포함되어 있어. 그럼 6, 7, 8, 9가 될 겁니다. 자, 가능한 B를 한번 고려해 볼까요? B는 어떻게 될까? B는요, 여기에 하나를 추가하게 되면 짝수가 되죠. 그러니까 여기서 몇 개를 추가해야 돼? 두 개를 추가할 수도 있어. 또그 다음은 네 개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B라고 하는 거에 원소의 개수가 일단 케이스 분류로 나오겠구나. 첫 번째, 다섯 개 가능해요. 그지? 왜? 홀수가 돼야 되고, 1, 2, 3, 4, 5 포함하고 있잖아. 거기에 뭐 추가로 더 무조건 들어가야 된다가 아니잖아요. 다섯 개 가능하다고. 두 번째는? 어떻게 할까? NB가 7인 거 있겠구나. 그 다음? NB가 뭐인 거 있어요? 9인 것까지 가능하겠구나. 괜찮아? 너무 이제 일로로 됐네요. 여러분들 그볼때 만약에 이게 안 맞으면, 선생님 일부러 저러나? 아니에요. 이게 그 여러분들 학교에서도 보면 선생님들 판서하신 거 이쪽에서 와서 나중에 쉬는 시간에 보잖아요? 여기는 일자야. 근데 여기서 볼 때는 이렇게 휘어져 있어. 그럴 수 있습니다. 그죠? 자, MB는 5래요. 그럼 얘는 그냥 1, 2, 3, 4, 5로 고정이야. 그럼 요 안에서 가능한 A에 대한 걸 고려를 해볼까? 홀수가 돼야 되잖아. 그러면 NA는 1이 되고, NB는, 아이고, NA. 3이 되고, NA가 또 5가 되는 것도 가능해요.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 자, 그 다음, 얘도 마찬가지야. NA가 뭐인 거 있어요? 1인 거 있겠고, NA가 7인 거 있다고요. 3, 5 포함해서. 그 다음, 얘도 NA가 뭐인 거 있어? 1인 거 있고, 쭉쭉쭉 가서 NA가 얼마인 거 있어요? 9인 거 있겠구나. 그치? 이거 말고는 특별히 없습니다. 그래서 요거는요, 막 어렵다기보다는 여러분들이 각각에 대한 집합들을 잘 구성해 주시기만 하면 돼요. 첫 번째, NB는 구성할 거 없습니다. 이미 다섯 개이기 때문에. 그러면 NA만 구성하면 되겠죠? NA가 원소 하나짜리라는 얘기잖아. 그러면 여기에 해당하는 거는요, 다섯 개예요. 왜? 1, 2, 3, 4, 5 중에 하나일 거거든? 얘는 다섯 개 중에 몇개 뽑아? 세 개. 그 다섯 개는 어딘데? B의 집합의 원소잖아. 얘는 하나예요. 다섯 개 뽑으면 되니까. 그 다음 여기도 요거 그냥 쓸까요? 어차피 우리가 써야 될 거긴 하니까 그냥 옆에다가 나열해 보자. 자, NA가 하나래요. 그럼 여기 있는 거 뭐야? 그렇지. 일곱 개 중에 하나야. 그죠? 자, 그 다음 볼 거예요. 일곱 개 중에 세 개. 그 다음 일곱 개 중에 다섯 개. 일곱 개 중에 일곱 개. 아, 느낌이 오죠, 이제. 여기도 한번 써볼까? 5 컴비네이션 1이었고, 얘는 5 컴비네이션 5였어. 쭉쭉쭉 느낌이 옵니다. 어떻게 하면 돼요? 얘는 OC의 1에다가 더하기 OC의 3에 더하기 OC의 3이겠구나. 그럼 얘는 7C의 1에다가 7C의 3에다가 7C의 5에 7C의 7. 이렇게 되겠구나. 됐습니까? 선생님, 이렇게 케이스 분류한 건데 이것만 따로따로 더해줘도 되나요? 됩니다. 왜 그러냐면, 잘 봐. 요건 어차피 다섯 개니까 고정값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거는 알겠고. 얘는 추가가 몇 개가 되면 돼요? 두 개가 되면 돼. 그치? 그러면 그건 이거야. 남아있는 네개 중에서 B에다가 내가 더 넣을 두 개를 선택을 하고요. 그러면 B가 구성된 상태에서 요것들이 다 가능한 거잖아. 맞아? 그래서 이렇게 묶어서 네개 중에 몇 개를 선택한다? 두 개를 선택한다. 이렇게. 됐어. 요 밑에 것도 플러스 뭐 하시면 돼요? 플러스 4개 하면 되잖아. 그지? 그러니까

135다 채워져 있는 거 맞죠? 짝수라면 주의해야 될 거? 0, 2, 4가 되는지 봐야 되고. 그래서 요거까지 끝냈고요. 얘는 1, 3, 5, 7. 다 됐다. 그러니까 6 곱하기 요거는 2의 몇 제곱? 6제곱이 되겠다. 이 친구는 얼마예요? 1에다가 그냥 할 거니까 2의 8제곱 이렇게 되겠구나. 그럼 계산을 해보자. 요거 얼마? 16이고요. 그 다음에 이 친구는 88에 64에다가 6을 곱해요. 그럼 6636이니까 384가 될 거고요. 여기는 1024에서 나눠주자. 512에다가 2로 나누니까 256이 될 거예요. 요거 두개 먼저 더해볼까? 아니, 요거부터 더해보자. 요렇게 하면 400. 아, 좋아. 400이야. 그러면 400에다가 256 더해줄 거니까 얼마? 656까지가 답이 됩니다. 괜찮아요? 좋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뭐 지난 시간에 퀴즈보다는 좀 쉬운데, 아까도 말했지만 집합에 대한 구성을 여러분들이 경우의 수로 해결할 수 있다는 걸꼭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알겠지? 17번이에요. 지난 시간에 풀었던 거하고 조금 유사합니다, 요거. 왜? 검은 공과 흰 공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거에 따라 케이스 분류를 좀 해줘야 되거든요? 그럼 이럴 때일수록 기본에 충실해서, 뭔가 어떤 그 기술적인 거, 꿀팁, 이런 거 바라지 말고요. 정통으로 가야 돼. 복잡해 보여도 정통으로 여러분들 케이스 분류하면 생각보다 깔끔하게 떨어집니다. 흰공 4개와 검은 공 4개를 3명의 학생에게 나누어 주려고 합니다. 자, 공을 받지 못한 학생이 있고요. 가, 학생 A가 받는 공의 개수는 0 이상 2 이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얘가 어떤 기준이 되겠다. A라고 하는 친구가. 몇개안 되지? 0, 1, 2밖에 안 되는 거야. 선생님, 그럼 반대로 해볼까요? 그럼 3, 4, 5, 6, 7, 8. 너무 많잖아. A라고 하는 친구가 요 8개가 A한테 다갈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최대 8개거든? 그럼 요거하고 반대되는 건 3, 4, 5, 6, 7, 8이에요. 이건 누가 봐도 여사건으로 풀면 안 되는 거야. 그러니 A라고 하는 친구와 B라고 하는 친구, C라고 하는 친구 있을 때 얘가 0으로 시작하는 것부터 해주면 되겠다. 그리고 앞으로 1, 2도 해주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학생 B가 받는 공의 개수는 몇개 이상이래요? 2개 이상이다. 괜찮아? 그러면 요거는 어떻게 처리를 할까? 생각을 잘 하셔야 돼요. B가 받는 공의 개수가 2 이상이라고 했기 때문에 얘가 될수 있는 거 사실 따지고 보면 요 경우에는 2, 3, 4, 5, 6, 7, 8. 너무 많아. 그죠? 너무 많아요. 그럼 어떻게 할까? 여기서 이걸 여사건으로 도입하시면 되는 거예요. 괜찮아? 그러니까 요거는 만족하지만 요거에 대한 여사건을 구해서 그냥 그거 고려 없이 한 거에서 빼줘버리면 되겠구나. 괜찮지?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A에다가, 아, 요거 사건, 요 밑에가 A, B, C라고 돼 있으니까 사건 P라고 할까요? 요거 사건 Q라고 하자. 그럼 나는 요거를 Q에 여사건에 대한 걸로 구해보겠다라는 거야. 그럼 2 이상이니까 B가 받는 공의 개수는 몇 개, 몇 개가 있겠어? 0개, 1개가 가능하겠죠. 반대로 된 거. 자, 그럼 0개일 때는 어차피 어렵지 않습니다. 이때 C는 몇 개가 돼요? 다 8개가 될 거야. 자,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겨요. 1개를 받아. 근데 이 1개가 흰색일 수도 있고 무슨 색일 수도 있다? 검은색일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여기서 나눠져요. 흰색과 검은색으로 나눠집니다. 그러면 이때 C라고 하는 친구가 받는 게 달라지겠죠? 얘는 흰색이 몇 개로 돼? 3개가 되고요. 그 다음에 검은색이 몇 개가 돼요? 4개가 됩니다. 자, 이때는 흰색 몇 개가 되고요? 4개가 되고요. 검은색 몇 개가 돼요? 3개가 된다고요. 됐어? 자, 그럼 요거 하나, 한 세트 먼저 하고 하자. 그래야 이제 이 뒤에 있는 것들이 어떻게 전개가 될지가 눈에 보이거든요. 첫 번째, 요건 한 가지 경우입니다. 두 번째. 흰색에 대한 게 3개로 갈 거고 검은색에 대한 게 4개로 갈 거잖아. 근데 이건 이미 딱 정해져 있는 틀이에요. 흰색 여기 하나 넣어. 그럼 요건 나머지 여기 C에 넣는 거야. 검은색 하나 넣어. 그럼 나머지는 다 C에 넣는 거야. 그러니까 얘도 한 가지, 얘도 한 가지가 될 건데 이게 우리가 원하는 게 아니라고. 그럼 뭘 원한다고? 이게 0인 상태에서 흰색과 검은색을 자유롭게 BC에다가 넣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따져볼까? B와 C에 넣는 흰색의 개수를 W1, W2. 검은색의 개수를 B1, B2라고 한번 해보자. 괜찮아? 자, 그럼 어떻게 돼? 요거 두개 더한 거, 얼마가 돼야 되는 거야? 아, 흰색은 어차피 저기 A가 0이었으니까 4개 온전히 다 남아있잖아요. 4개야. 됐지? 검은색도 온전히 4개 남아있잖아요. 그러니까 얘도 4개.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연필과

지우개를 따로따로 나눠준다라고 하면 조금 느낌이 다르잖아. 좀더 쉬워 보이죠? 아닌가? 그러니까 흰색과 검은색을 나눠서 그냥 각각에 대한 중복 조합으로 해결을 하는 거예요. 받지 못한 학생이 있다고 했기 때문에 깔끔하게 중복 조합 그냥 음화정 세팅으로 가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거 뭐야? 2H4. 2H4. 그러니까 다섯 개가 될 거고요. 얘도 다섯 개가 될 겁니다. 그럼 두 개를 곱하면 얼마예요? 25가 되겠지? 왜 25가 돼? 얘와 얘가 합쳐져서 BC에다가 나눠주는 경우의 수가 생기는 거잖아. 그러니까 곱해줘야지, 당연히. 그럼 25에서 뭘 빼시면 돼요? 3개 빼면 되겠지. 그러니까 답은 얼마야? 22개가 되겠다. 오케이. 요게 0개일 때야. 느낌이 오죠, 이제? 1개로 가보자. 자, 그럼 요 1개부터 시작을 해야 돼. 어떻게? 색깔 다르게 해야 되겠지. 어떻게 다르게 합니까? 흰색인 경우와 검은색인 경우로 나눠질 겁니다. 알겠어요? 그럼 여기서도 또 반대로 0, 1로 갈 겁니다. 그래야 좀더 편하거든? 자, 흰색일 때 여기가 이제 0, 1이라고 한번 해보자. 1인 경우. 됐지? 첫 번째. 이 라인 잘 지켜주셔야 돼요. 요게 0인 경우에는 어차피 여기 다, 나머지 갈 거잖아. 그럼 요렇게 간다고 한번 해보자. 그럼 어떻게 됐어? 요렇게 가는 거는 흰색 하나 썼죠? 그러니까 검은색이 4개가 될 거고. 아, 어차피. 근데 그 생각을 해야 되겠다. 여기가 흰색, 검은색으로 나눠져 있고, 여기가 0, 1일 때 여기만 좀 나눠질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0인 거는 여기 어차피 남아있는 거다 채우면 되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 요렇게 가는 거 하나, 요렇게 가는 거 하나 해가지고 두 가지 케이스. 이렇게 일단 적어놓고 끝낼게요, 이건. 편하게. 그 다음, 여기가 이제 좀 달라지겠네? 여기가 흰색이 오는 경우, 검은색이 오는 경우가 달라지겠구나. 그러면, 흰색과 흰색과, 됐을 때. 그럼 어떻게 되겠어? 당연히 여기에 있는 거는 나머지들로 이제 채워질 거 아니야. 맞아? 또, 흰색과 검은색으로 했을 때 나머지 다 채워질 거고. 검은색과 흰색과 요거일 때다 채워질 거고요. 검은색과 검은색일 때다 채워질 겁니다. 어찌됐든, 요거 다 묶어서 몇 가지가 된다? 두 가지, 두 가지에서 네 가지가 될 거야. 여섯 가지야. 요게 뭐야? 내가 원하지 않는 거예요. Q의 여섯 건. 그치? 그러면 한 개인 거는 고정을 시켜놓고 그 뒤에 있는 거를 이제 자유롭게 넣는 거를 계산을 해봐야 되겠다. 봅시다. BC. 자, 첫 번째, 여기가 이제 흰색일 때와 검은색일 때로 구분을 했습니다. A에 대한 거를. 자, 그럼 흰색이라고 한번 해보고 시작을 해볼게요. 여기가 흰색 왔어. 그럼 어떻게 되겠어? 여기에 채워야 될 거는요. W 하나, W1과 W2야. 그러면 요게 얼마가 되는 거야? 여기 하나 썼잖아요. 세 개야. 그 다음, B1. B2라고 하는 거는 검은색 안 썼잖아? 4개예요. 요게 요렇게 되는 겁니다. 자, 밑에 있는 거 눈치를 챘겠지만 구조가 똑같아요. 검은색이야. 아, 그러면 어쨌든 검은색과 검은색 더했을 때 얘는 몇 개가 될 거고? 3개가 될 거고. 흰색과 흰색을 더했을 때 얘는 몇 개가 될 거고? 4개가 될 거야. 아, 그러니까 요거 하나 구한 다음에 곱하기 2 하면 되겠구나. 깔끔하죠? 2H3. 2H 4가 될 거야. 그러니까 얘는 5C3이니까 10개고요. 아이고. 4야, 4. 4C3이니까. 그다음 이거 얼마예요? 5C4가 될 거니까 5고요. 괜찮지? 두개 곱해. 20이더라. 근데 여기서도 20이야. 그러니까 곱하기 2를 해서 얘는 40까지가 되겠다. 그럼 그 40가지 중에서 몇 가지가 빠져야 된다는 얘기? 6가지가 빠져야 된다는 얘기야. 괜찮아? 그래서 얼마예요? 여기서 구한 거는 30. 30, 최종적으로는 4. 자, 같은 방법대로 이제 뭐 남았어요? 두 개짜리에 대한 거 남았죠? 그럼 두 개짜리에 대한 거뭐 여기 왼쪽에 어차피 공간 없으니까 이렇게 여기다 쓰자. 두 개를 준다. 그럼 이거에 대한 가능성이 이제 어떻게 되는지 볼까요? WW, 흰색, 흰색. 그지? 흰색, 검은색. 순서 바꾸는 건 고려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냥 받기만 하는 거니까. 그 다음 뭐예요? 검은색, 검은색. 이렇게 되겠구나. 자, 그리고 나서 이따가 요거는 이제 지울 건데, 우리가 6건에 대한 걸로 풀 거라 0과 1에 대한 걸로 나눠지겠죠? 이렇게. 됐어? 자, 그럼 생각을 해봐요. 여기 이렇게 줬어. 흰색 2개. 그럼 여기 0이야. 그럼 여기 나머지에 대한 거는 다. 어때? 그냥 C에다 몰아주면 되겠죠? 여기 WW가 있고, 요한 개가 문제가 되는 거야. 여기 W가 있고, B가 될수 있겠다. 괜찮지? 그러니까 경우의 수를 구하는 건 쉽게 아까

위해서 여러 번 했지만 이거 하나에 대하여 요거 하나 나올 거고요. 또 요거 하나 나올 거고요. 요거 하나 나올 겁니다. 몇 가지씩 나와요? 세 가지씩 나와. 맞아? 그러면 요거에 대한 것도 당연히 요거 하나, 요거 하나, 요거 하나. 세 가지 나오겠구나. 얘에 대한 것도 요거 하나, 요거 하나, 요거 하나 나오겠구나. 총몇 가지예요? 아홉 가지입니다. 요 밑에다 그냥 쓸게요. 아홉 가지. 이게 뭐? 내가 원하지 않는 거. Q의 여사건. 그 다음에 P를 만족하는 거.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를 채우시면 되는 겁니다. 해볼까? 첫 번째, WW예요. 그러면 어때? 흰색 하나, 아니 흰색 1번, 흰색 2번이라고 하자. 여기에 들어가는 거. 그럼 여기 두개 썼죠? 그럼 몇 개가 돼? 두 개가 되지. 자, 검은색에 대한 거는 B1 더하기 B2. 하나도 안 썼으니까 4가 될 거야. 자, 요거하고 구조가 똑같은 게 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곱하기 2를 해주면 돼. 색깔만 바뀌었을 거야. 그러니까 위에 있는 거 2H이고요. 밑에 있는 거 2H 4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3개가 될 거고 5개가 될 거니까 요거 하면 15가 될 건데 요게 두 세트가 있더라. 그래서 얘는 30까지입니다. 맞아? 또 요거 하면 되겠죠, 요거? 자, 요거는 이렇게 쓰자. W1 더하기 W2는 3이고요. B1, B2는 3이구나. 그럼 2H 3, EH 3. 따라서 4C3이니까 4. 4. 그럼 이렇게 해서 16개가 되겠다. 그럼 16개하고 요거하고 더하면 얼마예요? 46개인가? 거기서 우리가 원하지 않는 거 빼야 된다고 했잖아. 그러면 몇 개를 빼야 돼요? 9개를 빼야 돼요. 그러니까 얼마? 37가지가 되겠지. 자, 그럼 각각의 경우에 대하여 A가 0일 때는 아까 22개였고요. 그다음 34. 그다음 37. 이렇게 된다. 그러면 90 얼마가 되나요? 3인가요? 이렇게 됐습니다. 알겠죠? 케이스 분류가 조금 복잡해 보이지만 결국은 우리가 연습했던 거다. 뭐야? P라고 하는 거는 일단 기본으로 해서 케이스를 나눠 놓고요. 그리고 나서 Q에 대한 거를 직접 하면 좋겠지만 이게 생각보다 많을 것 같으니 Q의 여사건을 구해서 우리가 전체에 대한 거 아무런 조건 없이 구한 거에서 빼버리면 그게 우리가 원하는 답이 되겠구나. 정말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얻을 수 있는 거는, 아, 경우의 수 파트에서 문제가 조건이 가나의 형태나 가나다의 형태가 나오게 되면, 이런 식으로 사건을 분리해가지고 내가 빠짐없이 구해야 되겠구나. 이때 사용되는 게 덧셈 정리라, 그래서 덧셈 정리를 배우는 겁니다, 여러분. 그냥 단순하게 NA 더하기 NB 빼기 NA 곱 B, 이거 할줄 아니, 모르니가 아니에요. 확률 파트에서도 당연히 덧셈 정리 중요하겠지만, 경우의 수에서도 너무나 중요하다고요. 아시겠죠? 그래서 17번은 요 정도로 마무리하면 될것 같고요. 18번으로 갑니다. 아우, 92.6이었어요. 이것도 상당히 어려운 문제. 95.6이야. 드디어 1등급. 이걸 맞추면 1등급이에요, 무조건. 그지? 95.6. 크, 어마어마합니다. 왜 그런지는 알것 같은데. 자. 보시면, 중복 조합의 힌트처럼 보이는 게 있잖아요. 요거, 요거, 요거. 그러니까 이걸 바탕으로 해서, 좀, 쉽게 접근을 해보는 것도 좋아요, 일단은. 자, 이렇게 되어 있고, 정의역과 공역. X는 1, 2, 3일 때 다음과 같다라고 하는 건, 여기다 써볼까요? F에 1, F에 2야. 자, 2를 넣어. 그럼 F에 2에 F에 3이야. 또 3을 넣어. F에 3, F에 4요. 그러니까 이거 뭐예요? 결국 여기다 한 줄로 쓰면 되지 않을까? 어떻게? F에 3, F에 4. 아,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중복 조합과 똑같구나. 괜찮죠? 그래서 요거에 대한 조건은 일단 가해서 해결을 했고, 나가 중요한 거예요. 나가 어려워. FA는 A가 된다는 건 무슨 얘기예요? 저게 만약에 정의역에 있는 모든 원소가 저렇다. 그럼 저런 걸 무슨 함수라고 하죠, 우리? 항등함수라고 하잖아. 근데 얘는 항등함수는 아니야. 왜냐? FA는 A가 되는 X의 원소 A의 개수는 한 개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한 개야? 그럼 원소가 지금 네 개밖에 없거든? 하나에 대한 거를 따져가지고 하면 되지 않을까? 자, 여기에서, 잘못하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원소들이 바뀌는 것뿐이니 구조가 똑같을 것 같아서 하나에 대한 거 구하고 곱하기 4 하면 되지 않을까? No! 구조가 똑같은 게 있기는 하나, 곱하기 4 해버리면 안 돼요. 단순하게. 자, 그걸 찾는 게 관건입니다. 한번 해보자. F의 1은 1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무슨 소리야? 얘가 같은 거 하나에 들어간 거야. A가 1이라는 얘기예요. 쉽게 말하면. 이렇게. 그 다음은 F에 2가 2가 되는 거와 F에 3이 3이 되는 거, F에 4가 4가 되는 걸 찾아가겠다라는 거지. 자, 이 문제는요, 이렇게 푸는 게 훨씬 편합니다. 1, 2, 3, 4. 그 다음, Y가 있고, 1, 2, 3. 아이고, 0이 있네. 0부터 출발해요. 0. 이렇게 갑니다. 그러면 얘는, 1은 어디로 가래요? 1로 가야지. 됐어? 그럼 이건 어차피 선택을 못 받은 친구예요. 0은 선택 못 받았어. 그럼 나머지 친구들만 이제 선택을 받는 걸 고려해주면 되겠죠. 이때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렇게 푸는 친구 있을 거예요. 선생님, 중복 조합으로요. 1, 2, 3, 4, 5 중에서 중복을 허용해 3개를 선택하게끔 하면 괜찮겠네요. 맞아. 근데 거기서 뭘 빼줘야 돼? FE가 2가 되는 경우도 있겠고, F3이 3이 되는 경우도 있겠고, F4가 4가 되는 경우도 있겠죠. 그러면 그것들마다 또 뭐가 생기냐면, FE가 2가 되는 걸 빼주려고 하면 그 중에 또 F3이 3이 되는 게또 중복으로 있을 수 있거든. 그러니까 이세 가지에 대한 걸 구분해서 빼기에는 상당히 까다로울 수 있다. 따라서 어떻게 하냐? 각각에 대한 걸 그냥 고려해 주시는 게 제일 편해요. 자, 하나씩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F의 1이라고 하는 거는 1로 가야 됩니다. 그게 나의 조건을 만족했고, 그 다음에 중복 조합에 맞춰서 이제 뒤에 것들을 전개를 해주면 되는 건데,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게 뭐, 중복을 허용해가지고 다섯 개 중에서 요세 개를 선택한다. 라고 했을 때 문제점이 뭐냐면, 그 중에서 빼줘야 될 것들이 꽤 많아요. 그지? 그러니까 그걸 고려하기가 생각보다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나머지들에 대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함수값을 설정을 해가지고 하면 생각보다 금방 끝납니다. 해볼까요? F의 2는? 여기 1로 갈수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F의 2라고 하는 것은 3이나 아니면 4나 5로 갈수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거를 적어봅니다. 이렇게. 됐죠? 자, 그럼 이 친구가 1로 갔다고 한번 해보자. 그럼 얘가 1로 가게 되면 F에 3이 갈수 있는 것은 뭐냐면 1, 2. 그죠? 요거 3은 안 돼요. 그러니까 1, 2에다가 그 다음에 4, 9, 5를 이렇게 갈수 있는 건데, 자, 이때 4를 기준으로 해가지고요. 좀 달라지는 영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3에 대한 거를 한번 써볼게요. 이 친구가 1로 갔다. 됐어? 그러면 F에 4는요? 어떻게 돼요? 1, 2, 3, 5. 몇 가지야? 네 가지가 될 거야. 됐지? 그 다음에 얘는 F의 3이라고 하는 게 어디로 갈수 있어요? 2로 갈수 있겠죠? 3은 안 되니까. 얘가 2로 갔다. 그러면 F의 4라고 하는 거는 어디로 갑니까? 얘가 2로 갔으니까. 2에다가 3에다가 5. 세 가지가 되겠구나. 이렇게. 됐어? 자, F의 3이라고 하는 게 4로 갈 겁니다. 4로. 그러면 이때는요, 어차피 얘가 4로 가면 얘는 두개 중에 하나인데 5로 갈 수밖에 없어. 그지? 또 3이 만약에 5로 가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4도 저절로 5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F의 3이 4로 가잖아? 그럼 그것도 어차피 한 가지 경우가 나올 거고. 또 F의 3이라고 하는 게 5로 가잖아요? 그럼 그것도 한 가지가 나올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가능한 경우의 수는 요거를 이렇게 더해주면 되겠죠. 괜찮아? 이런 식으로. 됐습니까? 자, F의 2가 어떻게 가는지 한번 볼까요? F의 2는 어디로 가야 돼? 3으로 가야 됩니다. 3. 그러면 이 친구가 만약에 3으로 갔어. 이렇게 간 거예요. 그럼 이 상태에서 F3이 갈수 있는 걸 한번 체크를 해볼까요? FA가 얼마예요? FA가 3으로 간다. 자, 그러면 이 친구가 이렇게 지우고 이렇게 갔겠죠? 그러면 F의 3은 어디로 가야 돼? 3은 못 가죠? 그러니까 4, 5. 둘 중에 하나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두 가지가 될 거야. 그거에 따라서 F4는 저절로 결정이 될 거니까 크게 고민할 필요는 없고요. 그 다음에 F의 2라고 하는 게 4로 한번 가보자. 그러면 이 친구가 4로 갔잖아? 그럼 3이라고 하는 거는 당연히 4, 5 중에 가야 되겠죠? 그럼 그 중에 4라고 하는 것도 저절로 따라갈 거야. 그러니까 얘도 두 가지가 되겠다. 그 다음에 F의 2가 뭐가 되는 거 있어? 5로 가는 경우 있겠다. 그럼 이건 몇 가지야? 한 가지가 되겠다. 이런 식으로. 됐습니까? 자, 그러면 F의 2라고 하는 게 1로 갔을 때 지금 뭘 가능한 거냐면 1에서 1로 간 걸로 가정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 나의 조건을 만족을 한 거고요. 그리고 나서 F의 2에 대한 걸로 또 나눠준 거야. 그럼 F의 2가 갈수 있는 것은 1로 가거나
중복 조합을 만족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1로 가거나 아니면 3으로 가거나 4로 가거나 5로 가야 되겠죠? 그럼 그때 f의 2라고 하는 게 1로 갔어. 그럼 f의 3은 어디로 갈수 있는 거예요? 얘도 1로 갈수 있는 거야, 또. 같은 값을 갖기 때문에. 또그 다음에 2가 갈수 있고 그 다음에 3을 빼야 되니까 4로 가는 겁니다. 그거에 따라 또 나눠지는 게 f의 4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 친구가 1로 갔다. 그럼 그 다음에 갈수 있는 건 f4는 자유롭게 그 뒤에 것들을 따라가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1, 2, 3, 4는 빼고 5로 가야 되기 때문에 4가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분류가 되는 거죠.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지금 한게꽤 많이 나온 거기는 한데 이거의 경우의 수를 여러분들이 뒤에서 똑같이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한번 해볼까요? F의 2는 2로 간다. 그럼 이게 이제 5개가 될 거고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게몇 개예요? 9개잖아, 9개. 그러니까 5개에다 9개 하게 되면 이게 14개. 일단은 요 세트 하나 묶고 가고요. FE가 2로 가더라. 그럼 여기 있는 게 1, 2, 3, 4가 될 거고요. 그 다음은 Y인데 0, 1, 2, 3, 4, 5로 간다. 자, 그러면 2가 2로 갈 거니까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건 이제 1이 되겠죠? 근데 1은 선택할 수 있는 게몇개 없어. 두 개밖에 없어. 0 또는 2가 될 거야. 그래서 얘는 두 가지가 나와요. 요 구간을 좀 나눠서 보시면 돼요. 요 구간과 그 다음에 3, 4가 선택할 요 뒤에 구간. 됐어? 자, 그러면 뒤에 걸 빨간색으로 써볼까? 3이라고 하는 게 어디로 갈지 한번 보자고요. 3은 2로 가도 됩니다. 그치? 그럼 얘가 2로 갔어요. 그럼 F4가 갈수 있는 몇 가지야? 하나, 둘, 세 가지야. 그래서 얘는 세 가지. 자, F의 3이 3은 못 가니까 4로 갔다고 한번 해보자. 그러면 얘가 4로 갔으면 4가 갈수 있는 건몇 가지예요? 얘 피해야 되니까 한 가지야. 자, 마지막 F의 3이 어디로 가요? 5로 가요. 그러면 얘가 5로 갔어. 그럼 4는 저절로 어디로 가야 돼? 5로 가야 돼. 얘도 한 가지야. 이렇게. 이해됐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요두 가지와 여기 밑에 있는 다섯 가지가 곱해져서 만들어지는 거죠. 해보자. 어떻게 돼? 2 곱하기 5에서 얘는 10가지가 될 겁니다. 괜찮아? 자, 이 뒤에 있는 거 선생님이 똑같이 할수 있겠지만 너무 길기 때문에 선생님이 좀 줄여서 보세요. 대칭형이 아까 존재한다고 했잖아. 그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기가 2에 해당하는 거를 제가 2로 보냈잖아요. 그지? 그러면 그두 번째 게 뭐냐면 3이 어디로 가요? 3으로 가요. 괜찮아? 그럼 3의 위치를 한번 볼래? 얘가 1로 가는 거는 뒤집혔다고 보면 FE가 2로 갔다는 거는 여기 위에서부터 세 번째에 해당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 밑에 있는 건 중복 조합을 따라서 갈 겁니다. 그러면 F3이 3으로 갔다는 건이 밑에서부터 세 번째가 된 거잖아. 그러면 이 윗부분과 이 밑에 부분이 구조가 완벽하게 똑같아서 뒤집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요게 곱하기 얼마가 될 거야? 2가 될 거야. 그래서 몇 가지? 20가지가 될 거고. 얘도 마찬가지예요. 3에 대한 거 했으면 요거 뒤집힌 거 알겠죠? 4에 대한 거 가보자. 4가 4로 가야 돼. 그러면 얘하고 얘하고 한번 비교해봐. 1이 1로 갔잖아요. 그러면 얘도 위에서부터 두 번째에 해당하는 거고, 4가 4로 가는 거 밑에서부터 두 번째에 해당하는 거야. 그러면 구조가 중복조합이기 때문에 크기가 얘가 크거나 같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거꾸로 가면 작거나 같다이기 때문에 완벽하게 똑같이 간다고요. 이렇게 해서 뒤집혀지는 거야. 알겠어? 그래서 여기 있는 거는 14에 곱하기 2를 하면 되겠다. 얼마? 28이 되겠구나. 맞습니까? 그래서 이두 개를 더하면 우리가 원하는 답이죠. 몇 가지? 48가지. 괜찮아요? 선생님이 다 쓸까 하다가 안될것 같아요. 그거 다 쓰면 너무 뒤에 있는 문제들이 또 밀리니까. 그래서 요거는 이제 요 정도로 마무리를 하고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느껴야 될건 뭐다? 함수의 개수를 구할 때 직접 해보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구나. 아까 말했지만요. 이거 빼는 거 보통 아니에요. 중복조합에서 요 서로 다른 다섯 개 중에서 요세개 선택한 게 있는데 그 중에서 FE가 2로 갔을 때에 대한 것도 빼야 되고 F3이 또 3으로 간 것도 빼야 되고 F4가 4로 간 것도 빼야 된다고요. 복잡하잖아. 알겠지? 그식 세우는 것보다 직접 화살표 해가지고 함수값 정해가지고 하는 게 훨씬 빠릅니다. 이렇게 마무리할게요. 18번. 95.6. 1등급에 해당하는 문제였습니다. 자, 19번으로 가죠. 이거는 제가 해설 강의를 했던 기억이 또 나요. 왜 그러냐? 이 풀이 방법이 되게 길어질 수도 있는데 실제 수능을 여러분들이 아니 9월 모평이었죠? 모평을 볼때 그렇게 길게 하면 안 되는 문제입니다. 알겠어요? 자, 한번 가보자. 30번이고 94.8이에요. 1등급이야. 이것도 맞추면 그냥 1등급 정도 되는 거예요.
ABCD가 다음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 어쨌든 그냥 중복 조합의 느낌이 있구나. A 곱하기 D는 홀수이고 B 더하기 C는 짝수이다 라고 되어 있죠. 홀수 짝수가 나왔네. 그럼 여러분들 땡큐. 요걸 기준으로 뭔가 나눠야 되겠구나. 요거 홀수고 얘가 짝수야. 근데 잘 보시면 얘가 곱으로 형성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곱이 홀수가 된다는 건 뭐야? 얘도 홀수, 얘도 홀수란 얘기입니다. 맞아요? 그래서 얘는 홀수 곱하기 홀수야. 정해진 거야. 그래서 심플해집니다. 두 번째. B 더하기 C가 짝수래요. 그러면 여기서 나올 수 있는 거는 두 가지가 되겠네? 그게 뭐니? 홀수와 홀수가 되겠고요. 또 뭐도 있어? 짝수와 짝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케이스가 이렇게 나눠지지 않나? 첫 번째 거 요런 흐름. 홀홀홀홀. 그죠? A, B, C, D가 다 홀인 경우. 두 번째는 홀홀 짝짝이야. 따지고 보면 A, B, C, D 순서대로 쓰게 됐을 때 A와 D는 뭐가 되는 거고요? 홀. 여기는 짝이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할수 있겠어? 자, 이 중에서 제일 먼저 해줘야 될 거는 요 위에 겁니다. 요게 케이스 1번이고요. 요게 케이스 2번입니다. 잘 보셔야 돼요. 제가 이제 정통으로 푸는 방법을 알려드리기도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좀 이런 거 봤을 때 빠르게 푸는 방법 알려드릴 건데, 빠르게 푸는 게 중요한 거야. 일단은. 이 문제, 아이디어에서는. 홀홀홀홀이기 때문에, 그냥 얘는 뭐야? 13위의 자연수 중에서 선택을 한다고 했었죠? 그럼 이 중에서 홀수인 건 1, 3, 5, 7, 9, 11, 13이잖아. 7개예요, 7개. 그지? 7개 중에 중복을 허용해 몇 개를 뽑아요? 4개 뽑으면 끝나지 뭐. 됐어요? 첫 번째 거는 계산을 하면 10, 10, 4가 될 겁니다. 그러면 4, 3, 2, 1, 10, 9, 8, 7이니까 8 약분하고요. 3이니까 210가지가 일단 나옵니다. 괜찮지? 두 번째가 이제 중요하겠죠. 당연히 이 프리에서 관건은 두 번째야. 제일 먼저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케이스 분류요. 좋아. 일단 해보자. 짝짝이 이렇게 나와야 되기 때문에 이걸 먼저 선택을 합니다. 근데요, 이 케이스에 대한 걸 먼저 고려를 하잖아요? 생각보다 되게 많아요. 왜? 두 개를 선택을 하는 거잖아. 짝짝인데 심지어 얘들은요, 중복을 허용하는 거예요. 이렇게 등호까지 들어가니까. 가운데가 짝짝이라서. 맞아? 그러면 이거를 선택하는 경우가 그냥 대충 봐도 2, 4, 6, 8, 10, 12, 6개가 있는데 이 중에서 요두 개를 선택을 해야 된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범위가 이제 달라진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22를 뽑았어. 가장 미니멈으로 가보자. 22. 그러면 여기에 해당하는 홀수는 당연히 뭐가 올 거예요? 1하고 그다음 여기 오는 거는 3, 5, 7, 9, 11, 13 중에서 될 거야. 그다음 이렇게 쭉 내려와서 맥시멈으로 갔을 때 짝수 12, 12가 올수 있습니다. 12, 12 이렇게 올수 있어. 괜찮아? 그러면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여기를 케이스 분류해가지고 풀려고 했을 때 이런 판단은 들수 있습니다. 22라고 했을 때 왼쪽에는 한 개가 오고 요 오른쪽에는 지금 몇 개가 오는 거예요? 5개가 오는 거잖아. 아니, 홀수여야 되겠죠? 홀수가 몇개 오는 거야? 6개가 오는 거야. 그지? 근데 이거를 한번 보자. 요거는 요 오른쪽에 몇 개가 와야 돼요? 한개 와야 돼. 12 다음에 한 개야. 그지? 그럼 12보다 작은 거몇개 와야 되는 거예요? 요거 몇 개? 6개. 됐어? 그러면 여기에서 했던 거나 여기에서 했던 거랑 어떨 것 같아요? 구조가? 똑같겠지. 맞아?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 22. 그럼 그 다음은 24. 그 다음 26, 28, 20, 22. 그거에 대한 거 하고. 그리고 거꾸로 오는 거야. 12, 10, 12, 8, 12, 6, 12, 4, 12, 2가 똑같겠구나. 그러니까 한 세트만 해주는 거죠.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해가지고 한 거에 곱하기 얼마? 2 해주고. 여기서부터 거꾸로 두 개, 두 개, 두개 해가지고 한 거에, 대한 거랑 똑같으니까. 그 다음은 어떻게 되면 돼? 건너뛰면 되는 거죠. 4, 6, 4, 8, 4, 10, 4, 12. 그럼 이거랑 또 똑같은 게 뭐예요? 10, 그리고 8, 이렇게.

그리고 똑같은 건 당연히 쳐줘야 되겠지. 44인 거랑 10, 10인 거랑.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이거 이렇게 풀면요, 절대 이거 시간을 못 풉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케이스 분류한 거는 당연히 대칭형으로 나오기 때문에 계산은 가능해. 실제로 이거 시험 보고 나서 이렇게 풀었다는 친구 되게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이거 시간 부족한데 어떻게 푼 거냐? 그렇게 푼게 아니거든. 잘 보셔야 됩니다. ABCD가 홀짝짝 홀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약간 센스를 발휘해서 홀수와 짝수에 대한 게 실제로는 여기 등호가 이렇게 포함된 부등호겠지만 홀짝이면 절대 얘는 홀수와 짝수가 같을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쓸 거야. 이렇게. 됐어요? 홀, 짝짝, 홀이니까 같은 경우 없습니다. 이렇게. 근데 얘를요, 내가 중복조합에 대한 걸로 판단을 하려면 이렇게 쓸 수도 있거든. 이 A라고 하는 거에 짝수인데 그 다음이 홀수잖아. 그러면 이런, 여기 A에다가 1을 더하면 B가 될 수도 있지.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A에다가 1을 더하면 실제 얘는 B가 될 수도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이렇게 써야 맞는 거예요. 얘는 짝수에서 1을 빼야 홀수가 될수 있겠지. 그게 이제 C가 될 수도 있는 거잖아. 물론 이게 더 커가지고 그거보다 작은 짝수가 될 수도 있겠지만, 작은 홀수가 될 수도 있겠지만. D-1. 그러면 이게 제대로 된 중복조합의 틀이 갖춰진 거라고요. 맞아? 자, 그럼 생각을 해보자. 얘 무슨 수예요? 얘 원래 짝수였, 아니, 원래 홀수였잖아. 근데 홀수에다 뭐 더했어? 짝수 더했어. 아니, 1 더했어. 짝수야. 여기 뭐예요? 짝수. 짝수. 얘도 무슨 수? 짝수야. 짝수 뭐? 2, 4, 6, 8, 10, 12 중에 중복을 허용해서 몇 개를 뽑으면 끝나는 거예요? 4개. 이렇게. 선생님, 근데요, 실제 여기 D-1 같은 경우는 안 되는 것도 있지 않나요? 한번 보자. 응? 내가 12라고 하는 게 맞다고 한번 해볼게요. 그럼 여기가 요 D-1이라고 하는 걸 크게 한 덩어리로 보고, 여기도 크게 한 덩어리 봐가지고, 서로 다른 4개 중에, 중복, 그, 2, 4, 6, 8, 12 중에서 중복을 허용해서 몇 개를 뽑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4개를 뽑는 거잖아. 그럼 저절로 여기에 위치에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럼 예를 들어, 4, 4, 뭐 8, 12, 이렇게 뽑혔다고 한번 해보자. 그럼 얘가 의미하는 건 뭘까? 실제 가운데 것들은 4, 8이 맞아. 그지? 근데 오른쪽에 있는 이 12는 실제 여기가 12가 되는 거니까 D의 값은 얼마라는 거예요? 13이란 얘기야. 얘는 여기가 4란 얘기이기 때문에 요 A 값이 얼마란 얘기예요? 3이란 얘기야. 됐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요 형태들이 1대1로 대응이 쭉쭉쭉쭉쭉 돼갈 거기 때문에 그냥 우리는 요 안에서 4개를 선정하면 그게 곧 요렇게 나오는 순서상이 되는 거다. 아시겠죠? 한번 해보자. 6, H, 4예요. 그럼 9, C에 4가 될 거니까 4, 3, 2, 1, 9, 8, 7, 6입니다. 이해해가지고요. 14에다가 9가 될 거예요. 9, 4, 36이니까 126 이렇게 되겠다. 됐어요? 그럼 126에다가 요거 210 더해야지. 홀홀홀홀. 얼마? 336. 이렇게 됩니다. 대칭형으로 구할 수야 있겠지. 이한 문제만 푼다면 안 된다고요. 부등호를 등호로 바꿔주는 작업도 되게 중요하고요. 실제 이렇게 숫자의 크기를 이용해가지고 내가 부등호의 관계를 다시 재조합을 하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한 기출 문제입니다. 모의평가잖아, 심지어. 평가원에서 나온 거야. 알겠니? 자, 20번으로 가봅니다. 1, 2, 3, 4, 5에서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함수 x에서 x로의 개수를 구하시오. 가. f1, f2, f3이 저렇게 된답니다. 저건 뭐별 특별한 건 없죠. 나중에 크기만 잘 조합해 주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그냥 1, 2, 3에 대한 거는 중복 조합.

답이 되겠다. 오케이. 자, 얘는 또 다르네. 얘하고 얘하고는 연관성이 없는 거예요. F와 F4라고 하는 거는 1보다는 크고, 이제 크기가 저렇게 되더라. 다가 제일 중요하겠지, 당연히. FA와 FB에 대한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크로스해서 간다는 얘기야. 이런 게 서로 다른 두 원소 AB가 존재한다. 이해돼요? 자, 예를 들어, 이런 거야. FA는 4면, F의 4는 이더라, 이런 식으로. 알겠어? 이런 것들이 이제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판단을 해줘야 되는 건데, 여기서 가능한 경우들과 불가능한 경우들을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요 안에서 되는 것들을 한번 체크를 해보자. 그럼 F1과 F2와 F3이라고 하는 것은 크기 순대로 이렇게 쭉 되어 있잖아요? 그럼 요 안에서 만약에 이 조건을 만족하는 게 있는지 한번 볼까? F의 1이 만약에 요 내부에서 이제 있는 거예요. 뭐 3이 있어. 그리고 F의 3이라고 하는 게 1이야. 아, 이런 거는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이게 크기가 이렇게 뒤집어지는 건데, F1의 함수값과 F3의 함수값이 요런 걸 만족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요 안에서는 이 다의 조건을 만족하는 게 나올 수가 없다고요. 알겠어? 좋아. 또, 요 안에서 되는지 한번 볼까? F5가 4예요. 예를 들어. F의 4가 5예요. 그럼 어때? 얘하고, 얘하고, 지금 요걸 만족을 하죠. 그리고 실제 F5의 함수값이 4인데, F4의 함수값이 5래. 그럼 요것도 만족하는 거네. 얘네 무슨 말인지? 아, 그러면 또 이건 어떨까? 여기에 있는 것과 여기에 있는 걸. F의 1이라고 하는 거를 뭐 아까 4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F의 4라고 하는 거, 1은 빼자. F의 2라고 하자, F의 2. F의 2라고 하는 게 4고, F의 4라고 하는 게 2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자. 그러면, 요렇게 되는 것과, 요렇게 되는 거, 어때요? 되지? 그게 뭐야? 이 친구들끼리는 괜찮구나. 다시 말하면, 요 안에서는 안 되고요, 다의 조건이. 요거는 가능한 경우가 있고, 요렇게 하는 것도 가능한 경우가 있구나. 알겠어? 그거에 대한 거를 여러분들이 찾으시면 되는 겁니다. 할수 있겠나요? 한번 해볼까? 요 안에서 만들면 안 된다고 했죠. 그러면 F의 1에 대한 거 한번 해보자. 요것도 혹시나 해서, 지금 여러분들이 아까 하다가 선생님 왜 지웠지? 하는 친구 있을 거예요. 한번 보자. F1이 만약에 3이나 이런 건 어차피 안될 거니까 할 필요도 없고요. 4라고 한번 해보자. 그럼 F의 4가 얼마가 돼야 돼요? 1이 돼야 돼. 요걸 만족한다고 하면. 그러면 지금 얘하고 얘하고는 되는 것 같아 보이지만 여기에 1이 있잖아.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건 안 됩니다. 1, 5도 마찬가지예요. 알겠어? 자, 그러면 F의 2부터 한번 가볼까? F2가 가능한 거는 1, 2, 3은 절대 안 되고요. 그제? 4에 대한 걸로 가보겠습니다. 4. 그러면 아까 한 거대로 F4라고 하는 거는 2가 될 거야. 괜찮니? 자, 또 F의 2라고 하는 게 5가 돼요. 그럼 F의 2라고 하는 것, 아이고, 5는 2가 될 겁니다. 일단 되는지는 조금 이따 디테일하게 볼 거고요. 딱 암묵적으로 봤을 때 요것끼리는 될것 같다. 그럼 오케이야. 써놓고서 이따 안 되는 거 제외할 겁니다. F의 3에 대한 거 한번 가볼까요? 얘가 4가 되는 게 있겠고요. 그 다음에 F의 4가 뭐가 되는 게 있겠어? 3이 되는 게 있겠다. 자, F의 3이 5가 되는 게 있겠고요. F의 5가 3이 되는 게 있겠다. 맞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하나씩 한번 체크를 해보자. 요거는 될까요? 안 될까요? F4가 지금 얼마가 된대요? 2가 된대요. 잘 봐. 여기가 2야. 근데 여기 1이거든? 근데 여기 드무 없거든? 그럼 F5가 나올 수 있는 게 있나요? 안 돼요. 그러니까 이런 거안 된다는 거야. 아까 말했지만, 이 다의 조건만 만족을 했을 때는 될 것처럼 보이지만, 지금 나까지 들어갔을 때안 되는 경우야. 자, F2가 5래요. 그러면 F의 5는 2가 된대. 그러면 F의 5는 2가 여기 됐잖아? 그럼 요거보다 큰거 F4 선택할 수 있겠죠? 오케이. 요거 되는 거야. 그 다음 얘는 F3은 4가 된대요. 그러면 F의 3은 4고, 그 다음에 F의 4가 3이 된대. 그럼 여기 3이 되는 거 오케이. 되겠다. 요것도 돼. 자, F의 3은 5가 된대요. 그러니까 여기는 5가 되는 거뭐요 앞에 거는 큰 문제가 없겠고, F의 5가 3이 된답니다. 그럼 요것도 큰 문제가 없겠다. 됐습니까? 자, 그리고 아까 했던 거, 요것도 하나 일단은 써보자. F의 4라고 하는 게 뒤바뀌는 거죠? 5가 되는 게 있겠고, F의 5라고 하는 게 4가 되는 게 있겠구나.

됐어? 자, 그러면 F의 4가 얼마래요? 여기 5가 될 거고. 그 다음에 F의 5라고 하는 거는 뭐가 된대요? 여기 4가 된대. 어? 그러면 요것도 가능하겠구나.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 뒤에 있는 것들은 어떻게 조합을 해주면 되겠냐? 여러분들이 가능한 것들만 찾아가지고 여기에 있는 개수들을 찾아가시면 되는 겁니다. 됐죠? 자, 하나씩 이제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F2는 5로 가고요. F5는 2로 간다고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집합으로 표현을 하게 되면 여기에 이제 X가 있겠고, 여기 X가 있는 건데, 1, 2, 3, 4, 5가 있고, 1, 2, 3, 4, 5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조건에 만족하는 거는 F2는 5로 가요. 이렇게 갔고, 그 다음에 F의 5라고 하는 것은 2로 이렇게 갑니다. 괜찮죠? 이게 그룹이 다르잖아. 요 위에 있는 거하고 요 밑에 있는 거하고 그룹이 달라요. 그리고 그들끼리의 관계는 전혀 상관이 없기 때문에 각각에 대한 경우의 수들만 따로따로 구해주시면 됩니다. 한번 해볼게요. FO가 2가 나왔어. 그럼 밑에 있는 거 간단한 것부터 해볼게. 얘가 2면 F의 4라고 하는 건 요거보다 크기만 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요거에 따라 F의 4가 가능한 거는 하나, 둘, 셋, 세 가지가 되겠다. 이렇게. 됐죠? 앞에 있는 것들은 노란색으로 제가 한번 해볼게요. 얘가 여기 5로 갔습니다. 그러면 3이라고 하는 거 어디로 가야 돼요? 저절로? 5로 가야 돼. 왜냐면 이 중복조합을 만족을 해야 되거든. 그치? 자, 그럼 1이라고 하는 거는 가능한 게 뭐예요? 5개가 됩니다. 됐지? 그래서 F의 1만 고려해 주시면 되는데 얘가 5가지더라. 자, 얘는 이제 차근차근히 요거. 여기에 1, 2, 3, 4, 5가 있고요. 여기에도 1, 2, 3, 4, 5가 있더라. 그러면 F의 3이 4로 갑니다. 그리고 F의 4라고 하는 게 어디로 가요? 3으로 갑니다. 해볼게요. 여기가 이제 3은 최대값이야. 그러면 요두 개에 대한 게 선택이 돼야 되겠죠? 그러면 1, 2, 3, 4, 네개 중에 중복으로 몇개 선택하면 되겠다? 두개 선택하면 되겠다. 이렇게 하나 나올 거고. 그 다음에 F의 4가 지금 3으로 갔잖아. 그러면 F의 5라고 하는 건 어디로 가셔야 돼요? 무조건 2로 가야 돼. 그러니까 그건 하나니까 고려할 필요가 없어. OC에 2가 될 거니까 요거 10가지 이렇게 나올 겁니다. 괜찮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밑에 있는 것도 한번 해볼까요? F의 3은 5더라. 요거부터 하자. F의 5가 3이래. 그러면 F의 4라고 하는 거는 몇 가지가 될 거예요? 요거보다 커야 되니까 두 가지. 그 다음에 F의 3이라고 하는 것은 요게 5로 갔기 때문에, 요거 그냥 하나 예로 들게요. 여기가 5로 갔어. 그럼 여기 나머지 있는 이두 개는 어떻게 가야 돼? 중복조합이니까 서로 다른 다섯 개 중에 중복으로 이용해 두 개를 선택하는구나. 그래서 그냥 OH2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얘와 얘에 대한 조합으로 이루어지겠죠. 경우의 수 구해볼까? 요거 하면 6C에 2니까 15가지고요. 요거 하면 30가지야. 됐을까요?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건 어떻게 돼요? F4가 5로 가고, 그 다음에 F5는 4로 가더라. 그러니까 얘는 어차피 이거 있는 그대로 F4와 F5에 대한 게 결정이 난 거지. 그럼 F1, 2, 3에 대한 것만 결정해주면 되잖아요. 함수값 1, 2, 3, 4, 5 중에서 중복으로 이용해 몇개 선택하면 되겠다? 3개를 선택하면 되겠다. 그럼 7C의 3입니다. 맞죠? 얼마예요, 그러면? 3, 2, 1분의 7, 6, 5. 이렇게 처리해주면 35 이렇게 될 거야. 괜찮아? 자, 앞에 있는 거 아까 계산을 안 했으니까 요거 한번 해볼까요? F4라고 하는 거세 가지가 됐고, 그 다음에 F1이라고 하는 거 이렇게 될 거니까 요게 몇 가지예요? 15가지가 되겠구나. 그러니까 15에다가 요거 더하게 되면 25가지에, 그 다음에 요거 하게 되면 얼마예요? 65니까 65에 더하기 25 하면 답은 90까지 이렇게 나올 겁니다. 괜찮죠? 자, 그럼 이 문제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 지금 여기에 있는 게 다가 맨 마지막에 나오기는 하지만 얘가 기준이 된다는 얘기예요. 이거에 따라 함수 값들을 정렬을 딱 해놓고 그 안에서 요것과 요거의 조건을 각각 만족하는 것들을 체크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아까 제가 제외를 할때 사실 그 부분이 제일 중요한 건데 이거와 이거를 각각을 다 만족을 해야 되니까 요 안에서는 얘들에 대한 함수 값이 이렇게 두 개가 조합이 된다. 그리고 이 안에서 조합이 된다라는 것까지 판단이 됐지만, 그 안에서 또 요것끼리 요것끼리 만족하는지를 파악을 해서 제외시켜주는 작업이 일단, 제일 중요한 거다. 그게 체크가 안 되면요. 요게 지금 전체 했을 때몇개 나온 거죠? 90까지 나왔잖아요. 이거보다 아마 더 나왔을 거예요. 여러분들 틀린 친구들 보게 되면. 됐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함수값에 대한 경우의 수 문제들은 어떤 식으로 체크를 하면 되냐면요.

정확한 기준을 먼저 선택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뭐가 됐든. 가나다의 조건이 나와요. 뭐, 그리고 여러분들이 문장으로만 쭉 나와요. 그럼 그 중에서 분명히 함수값들에 대한 어떤 제한 조건을 준 문제들일 거라고요. 그러면 그걸 바탕으로 해서 그룹을 나누는 거야. 그리고 그 안에서 중복 조합을 활용하든 아니면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중복 순열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러면 그런 것들을 각각에 대하여 경우의 수 구해서 처리해 주시면 충분히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 지금 벌써 우리 세 번째예요. 이렇게 FA와 FB에 대한 걸로 나온 거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지난번에 한것 중에서 F와 F의 합성을 해서 요게 얼마가 되더라? 라는 거한 문제 했고, 그 전에도, 한참 전에도, 그죠? 함수값에 대한 거를 이제 합성으로 다 표현을 해놔가지고, 그게 얼마가 되는 거에 대한 걸 여러분들이 그 문제에 나온 걸로 판단해서 제외할 건 제외해서 푸는 게 나왔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돌고 도는 겁니다, 지금. 이게 24학년도 3월 학평이었는데 뭐 24학년도가 또 과거에 나왔던 거랑 겹치는 것도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풀게 되는 앞으로 미래에 보게 될 학력평가와 모의평가 수능에서 또 나오지 말라는 법이 없다고요. 그러니까 한번 공부할 때, 그리고 이 기출의 미래가 비슷한 그 문제풀이의 도구를 사용한 것들을 좀 모아놓긴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진짜 정리를 잘 하셔가지고 다음에 이게 비슷한 게 나오면 절대 틀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의미가 있다. 알겠지? 개념을 넘어서 이제 기출 분석하는 그 우리의 커리큘럼 상의 단계의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출의 미래는 그런 거야. 딱 진짜 출제될 것들만 모아놨기 때문에 그 안에서 포인트가 되는 개념이나 포인트가 되는 문제풀이의 방향성들을 여러분들 나름대로 고민을 해가지고 나중에 나오면 해결을 해라. 알겠죠? 그래서 오늘도 지금 어려운 문제들 많이 풀었는데요. 퀴즈도 제가 조금 요거랑 비슷한 걸로 좀 출제를 했습니다. 요 합성에 대한 거는 아니지만, 그러니까 요거는 합성은 아니지만 함수값에 대한 게 크로스되는 그런 유형들, 그거하고 조금 그나마 비슷한 걸로 갖고 왔으니까요. 한번 케이스 분류 잘 하셔가지고 직접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죠? 우리 이제 뒤에 보시면 또 1등급 도전이 많이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문제 또 남아있는 것들 풀어오시고 저하고 퀴즈 맞추면서 시작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 1등급 도전 길긴 긴데 끝이 납니다. 인내하시고요. 여러분들 이거 끝나면 사실 거의 절반 이상 한 거예요. 조금만 더 힘내길 바랍니다. 알겠죠?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알찬 내용으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할 테니까 뒤에 나오는 퀴즈 무조건 풀어서 후기에 남겨주세요. 그게 여러분들을 성장시키는 겁니다. 아시겠죠? 전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EBS 국어 영역의 윤혜정입니다. 공부는 운동이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처음에는 잘 못해서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하다가도 이게 익숙해지면은 어느 순간 한 단계 한 단계 발전하는 자기 모습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 하키라는 운동도 비슷하더라고요. 좀 어렵긴 하지만 스케이팅과 드리블 연습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은 슛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열심히 연습을 해야지 근육이 생기고 자세가 잡히고 그리고 움직여야 할 방향이 보이는 거죠. 공부도 마찬가지로 기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작은 같을 수 있지만 개념을 제대로 알고 공부하는 것과 모르고 공부하는 것은 정말 큰 차이가 있는 결과를 가지고 옵니다.

안녕하세요. 올림포스 고난도 대수입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친절한 하영쌤입니다. 여러분, 조금 하는 거가 안 가는 게 아니라는 거야. 그쵸? 그래서 선생님이 항상 여러분한테 얘기하는 거, 매일매일 조금씩 그렇게 하고 있는 것 자체가 모이면 엄청나게 큰 효과를 누릴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제가 이제 가장 많이 공부할 때 우려되는 여러분한테 얘기하는 게, 오늘 막 필 받는다고 막 수학을 막 4시간 5시간 공부를 하는 거야. 그 다음에 일주일 쉬어. 그거보다는 정말 매일매일 30분이라도 공부하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될 거다라는 거, 요거를 여러분이 꼭 기억하고 넘어가셨으면 좋겠어요. 저희 집에 초등학교 이제 4학년 된 딸이 하나 있는데, 제가 매일매일의 숙제를 내주거든요. 뭐 수학 요만큼, 뭐 국어 요만큼, 사회 요만큼, 과학 요만큼, 뭐 영어 요만큼 이렇게 내줘요. 그러면 이 아이는 집에 오면 막 너무 놀고 싶은가 봐요. 그래가지고 이제 생각을 한게 뭐냐면, 어느 날 학교를 갔다 왔는데 막 들어오더니 그러는 거야. 엄마, 저 숙제 끝냈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끝냈어? 이랬더니 학교에 책을 다 갖고 갔대요. 그리고 쉬는 시간마다 5분씩 했대요. 그리고 5분은 놀았대. 그랬는데 수학이 숙제를 다 할 수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다음날은 이제 영어 숙제를 들고 갔더라고요. 그래서 왜 영어 숙제를 들고 갔니? 그랬더니 제가 이렇게 그 영어를 쓰고 그 밑에 해석하는 거를 시키거든요. 근데 집에서 하면 그 사전을 찾아봐야 되는데 귀찮잖아요. 내 학교에 영어를 잘하는 친구를 하나 섭외를 한 거야. 그래갖고 그 친구한테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금방 숙제가 끝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한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엄마, 근데 5분씩 공부하는데 생각보다 빨리 끝난다요? 막 이러더라고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자투리 시간들 잘 활용하고, 그리고 매일매일 조금씩 공부하는 게 쌓이잖아요. 그러면 엄청난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하고, 우리 이번 시간에도 또 열심히 한번 공부해봤으면 좋겠습니다. 18번째 문항부터 우리가 살펴볼 건데요. 이미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워낙 다 설명을 해드렸기 때문에 우리 이번 시간에는 적용하는 연습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보면 2분의 뭐가 나와요? 홀수 파이가 나옵니다. 5는 홀수잖아. 2분의 홀수 파이가 나왔을 때는 사인은 뭐로 고치는 게 맞다? 코사인으로 고칩니다. 다만 부호를 결정해야 돼요. 그러면 2분의 5파이가 어디에 있는지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자. 2분의 5파이라는 건, 자, 2분의 5파이라는 건 2파이 더하기 2분의 파이잖아. 자, 2파이 한 바퀴야. 2파이야. 더하기 2분의 파이야. 거기서 마이너스니까 음의 방향으로 세타를 예각이라고 간주하면 여기에 있는 거야. 제 몇 사분면입니까? 1사분면. 제 1사분면에서 사인의 값은 양수니까 코사인 세타고 얘가 얼마가 된다? 3분의 2가 된 거야.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제 우리 두 번째 것도 볼게요. 이렇게 됐을 때 코사인의 2분의 3파이입니다. 이것도 2분의 홀수 파이예요. 2분의 홀수 파이일 때는 코사인은 뭐로 변신이야? 사인으로 변신인데, 자, 이것도 보자. 이번에 우리가 또 4분면 그려놓고 2분의 3파이야. 어디까지 가요? 여기까지 가죠. 그런데 음의 방향으로 예각을 2라고 간주하면 여기에 있는 거야. 제 3, 4분면. 제 3, 4분면에서의 코사인의 값은 음의 값입니다.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사인 세타가 돼요. 자, 그 다음에 탄젠트에 이번에는 2분의 홀수 파이가 아니라 파이가 나왔어. 파이가 나왔을 때는 사인은 그대로 사인, 코사인은 그대로 코사인, 탄젠트는 그대로 탄젠트를 따라가게 되는 겁니다. 자, 다만 부호가 중요하죠. 우리는 파이가 어디예요? 여기까지야. 그래서 마이너스 음의 방향으로 예각만큼, 제 2사분면입니다. 제 2사분면에서의 탄젠트의 값은 음의 값을 가지죠. 이렇게 우리가 쓸 수 있게 되는 거야. 그러면 얘는 뭐가 되냐면 마이너스 마이너스 만났어, 플러스가 되죠. 그래서 사인 세타 에다가 뭐를 곱한 거랑 같으냐면 탄젠트 세타를 곱한 것과 같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이 두 가지 방법으로 선생님이 설명을 해드릴 거거든요. 첫 번째는 삼각함수의 성질을 이용해서 바로 우리가 문제를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인 세타입니다. 탄젠트는요,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가 되는 거죠. 여기까지 알겠죠? 자, 그러면 얘는 분모는 코사인 세타예요. 분자는 사인 제곱 세타입니다. 맞죠? 그러면 코사인 세타를 내가 알고 있는 상황에서 사인 제곱 세타를 계산을 해야 돼. 얘는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세타가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코사인 세타에 3분의 2를 대입하면 1 마이너스 9분의 4가 되어서 9분의 5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따라서 우리 그대로 한번 대입해 볼게요. 코사인 세타는 3분의 2가 되고 사인 제곱 세타는 얼마가 된다?
9분의 5가 된다. 따라서 얘네들 약분하고 나면 정답은 얼마가 된다? 6분의 5가 된다. 요렇게 우리가 판단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아셨죠? 자, 그런데 우리가 동경으로도 이 문제 해결할 수 있어요. 그래서 두 번째 방법 우리 한번더 연습해 보고 답 똑같은지 확인할게요. 코사인 세타가 3분의 2고요. 나는 목표는 사인 세타와 탄젠트 세타의 곱이 궁금한 거야. 자, 원래대로 하면 코사인 세타가 3분의 2, 즉 양의 값을 가진다는 건 1사분면 아니면 4사분면에 있다라는 걸 의미해. 그러면 우선은 이 문제가 나왔다는 것 자체가 얘가 1사분면에 있다라고 풀어도 되고 4사분면에 있다라고 해결해도 될것 같아. 그러면 1사분면에 있다라고 생각하면 코사인 세타는 뭐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냐면 r분의 x 좌표로 생각할 수 있잖아. 그러면 r은 얼마가 되는 거야? 3. 그리고 x 좌표는 2가 되는 거야. 그러면 x 좌표가 2예요. 그죠? 그리고 반지름의 길이가 3이면 어떻게 우리가 그릴 수 있어? 이렇게 우리가 직각삼각형의 얘를 세타라고 놓을 수 있게 되는 거야. 다시 한번 봅시다. 이 길이가 얼마가 되는 거냐면 3이 되는 거야. 그러면 여기 있는 이점 입장에서 x 좌표가 얼마예요? 2인 거야.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2가 되는구나라는 걸알수 있어. 그러면 이 길이는 얼마가 되죠? 루트의 3의 제곱 9 마이너스 4가 되어서 루트 5가 됩니다. 그럼 y 좌표는 얼마가 되는 거야? 루트 5가 나오는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낼 수 있게 되는 거죠. 맞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우리가 놓고 생각을 하면 기본적으로 사인 세타는 뭐가 됩니까? r분의 y 좌표죠. 그래서 3분의 루트 5가 됩니다. 자, 탄젠트 세타는 x 좌표분의 y 좌표, 2분의 루트 5가 되어서 6분의 5가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낼 수 있게 되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이렇게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요. 다시 한번 여기서 4사분면이다라고 놓고 생각을 해보자. 4사분면이라고 놓는다고 하더라도 x좌표는 2, y좌표는 3이 되는데 이렇게 그러면 동경이 나타나는 거야. 그러면 세타가 어디서부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세타의 역할을 하는 거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는 얼마가 되는 거야? 3이 되는 거고 여기는 2가 되는 거야. 그러면 어차피 이 길이는 얼마가 됩니까? 루트에 9 마이너스 4가 돼서 똑같이 루트 5가 되는데 다만 달라지는 건 좌표 자체가 x좌표가 2인데 y좌표는 음의 값이라 루트 5가 되는 거예요. 그래도 답이 똑같은지 확인해 볼게요. 사인 세타는 r분의 y좌표로 마이너스 루트 5예요. 그다음 탄젠트 세타는요. x좌표분의 y좌표라 마이너스 2분의 루트 5가 되는 거야. 그래서 얘네들 플러스 되고 똑같이 6분의 5가 되는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답이 똑같을 수밖에 없지. 다르면 당연히 잘못된 문제가 될거 아니야? 그래서 여러분이 동경으로도 문제 해결할 수 있어야 되고요. 삼각함수의 성질로도 문제 해결할 수 있음을 꼭좀 기억하고 넘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자, 이렇게 삼각함수의 성질을 선생님이 조금 자세하게 설명해 드렸습니다. 워낙 중요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삼각함수를 해결하기 위한 어떤 도구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구구단처럼 자유자재로 활용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선생님이 이렇게 좀 설명을 했고요. 이제 우리 삼각함수가 포함된 방정식과 부등식에 대한 얘기들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제 우리 다음 강의, 다다음 강의 넘어가면 고난도 문항을 해결할 거잖아요. 이 고난도 문항에서 여러분이 이제 잘 기억을 해야 되는 건 삼각함수가 나와도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대칭성이거든요. 그래서 이 대칭성에 대한 것들도 여러분이 잘 알고 있어야 되고 항상 여러분 뭐 방정식, 부등식 하면 제일 많이 활용되는 게 2차 방정식과 2차 부등식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내용들까지 우리가 함께 기억하면서 문제 한번 해결해 보도록 할게요. 문제 풀 때는요, 주어진 범위 굉장히 중요합니다. 0보다 크거나 같고 2파이보다 작은 범위 내에서 3배의 사인 제곱 x 마이너스 4 코사인 x 마이너스 4는 0의 모든 해의 합을 물어봤어요. 사인과 코사인이 이렇게 막 섞여 있으면 더 이상 우리가 계산을 하기가 힘들거든. 그럴 때는 사인 또는 코사인을 다른 아이로 고쳐줘야 되는데, 자, 여기가 코사인 x예요. 여기는 사인 제곱 x지. 나 누구 고쳐줄 수 있다? 사인 제곱 x는 뭐로 고쳐줄 수 있냐면,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x로 고쳐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우리가 계산해 볼게요. 마이너스 3배의 코사인 제곱 x죠. 마이너스 4배의 코사인 x죠. 얘랑 얘랑 곱하면 3 빼기 4라서 마이너스 1은 0이 됩니다. 여기까지는 여러분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고요. 마이너스니까 얘네들은 다 플러스로 바꿔놓고 시작할게요. 그런데 여러분이 만약에 익숙하지 않은 친구가 있다라고 하면 코사인 x를

플러스 1에 t 플러스 1이 0이 되는 거야. 그러면 t가 얼마가 됩니까? 마이너스 3분의 1이거나 t가 얼마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야. 즉, 코사인 x가 마이너스 3분의 1 가능하죠. 코사인 x가 마이너스 1인 것도 가능해. 그때 문제 발문을 여러분 이제 앞으로 잘 보셔야 됩니다. 모든 해의 뭐를 물어보고 있어요? 합. 합을 물어볼 때는 거의 대부분의 문제들이 대칭성을 잘 알고 있으면 편하게 해결이 돼요. 자, 이제 보자. 코사인 x가 마이너스 3분의 1이 되게 하는 x 값들이 있을 거고, 코사인 x가 마이너스 1이 되게 하는 x 값들이 있을 건데, 걔네들을 모두 다 더하래요. 그러면, 코사인 x가 마이너스 3분의 1이 된다라는 말의 의미, 코사인 x가 마이너스 1이 된다라는 말의 의미는 뭐예요? 0보다 크거나 같고 2파이보다 작은 구간이 있을 겁니다. 거기에서 나는 코사인 x의 그래프와 마이너스 3분의 1, 마이너스 1과의 관계인 거야. 그러면 코사인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줘야 되는데, 앞으로 여러분이 잘 기억해야 되는 건 항상 코사인 함수의 그래프를 그린다라고 하면 딱 기준이 얼마야? x축, 즉 0에 있습니다. 거기에서 최대값이 1이니까 위로 한칸 올라간다라고 보시면 되죠. 아래로 마이너스 1, 즉한칸 내려왔어. 코사인 함수의 그래프는 주기가 2파이다 보니까 어떻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냐면 여기가 2파이야. 그럼 여기도 파이죠. 여기는 2분의 파이, 여기는 2분의 3파이야. 선생님이 삼각함수할 때 굉장히 많이 하는 얘기 중에 하나인데요. 주기의 반, 주기의 반의 반까지 다 나타내라. 주기의 반, 주기의 반의 반까지 나타내서 2분의 파이를 기준으로 2분의 2파이, 2분의 3파이, 2분의 4파이 이렇게 나타낸 다음에 주어진 구간 안에서 코사인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놓으면 훨씬 더 문제 풀때 편할 겁니다. 그리고 등호가 들어가는 부분과 등호가 들어가지 않는 부분을 이렇게 분리해서 생각하세요. 그런 다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누구냐면 마이너스 3분의 1이랑 만나고 싶어. 자, 얘가 마이너스 1이다 보니 마이너스 3분의 1이 여기 어딘가에 있을 거야. 그러면 얘랑 만나는 x값이 몇 개가 있게요? 이렇게 두 개가 있습니다. 얘가 x1이고요. 얘가 x2라고 해볼게.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대칭성. 코사인 함수의 그래프는요. 최소값을 가지게 하는 x가 지금 얼마야? 파이죠. 이 파이에 대해서 대칭으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x1과 x2가 정확하게 뭔지는 모르지만 x1과 x2는 파이에 대해서 대칭성을 갖고 있어. 즉, x1과 x2를 더해서 2로 나누면 가장 가운데 파이가 있어야 돼. 따라서 x1과 x2가 각각이 뭔지는 모르지만 두 개를 더하면 얼마가 된다? 2파이가 된다라는 건알수 있게 되는 거야. 자, 그리고 여러분이 그래서 어떻게도 알수 있냐면 x1과 x2를 더한 값은 2분의 파이와 2분의 3파이를 더한 값이랑도 똑같은 거야. 얘네들이 다 대칭성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셨죠? 자, 이제 하나 더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t가 코사인 x가 마이너스 1이 될 수도 있어야 돼. 마이너스 1 내가 이미 나타냈네. 마이너스 1이 되게 하는 x값은 파이였던 거야. 그래서 2파이에다가 파이를 하나 더 더해주면 정답은 얼마가 된다? 3파이가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알겠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문제 해결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사인과 코사인 그리고 탄젠트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 대칭성을 잘 활용하려고 노력을 하셔야 되고요. 사인 함수랑 코사인 함수 같은 경우는 언제 대칭성이 생기냐면 최대값을 가지게 하는 x값이나 최소값을 가지게 하는 x값을 기준으로 양쪽이 똑같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런 대칭성을 반드시 활용하려고 노력을 해주셔야 된다라는 거, 그것도 하나 더 알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우리 또 20번 문제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20번 문항입니다. 항상 선생님이 어디에 집중하자라고 얘기를 했냐면, 자, 구간. 얘는 마이너스 파이에서부터 파이까지 해서 사인의 2분의 x, 탄젠트의 2분의 x를 곱한 값이 1 플러스 코사인의 2분의 x입니다. 자, 우선 선생님은 있잖아요. 2분의 x가 나오면 여러분도 힘들 것 같은데, 그죠? 그래서 우리는 2분의 x를 그냥 세타로 고쳐버릴게요. 자, 그렇게 되면 우리 얘가 뭐가 되냐면 사인 세타야. 탄젠트 세타죠. 써볼게. 탄젠트 세타는 1 플러스 코사인 세타로 우리가 쓸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물론 세타로 고쳤기 때문에 몽땅 다 2분의 1을 곱하면 마이너스 2분의 파이죠. 2분의 x니까 세타죠. 그리고 2분의 파이로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 자, 뭘 사용할지 모르니까 우선 이렇게 놔두고 사인 세타와 탄젠트 세타를 곱한 값이 1 플러스 코사인

세타가 되게 하는 x의 값들을 찾아서 뭐하래? 곱하래. 어? 이거 어떡하지? 자, 우선은 내가 아는 모습으로 바꿔줘야 되는데, 우선 탄젠트 세타가 있으면 사인과 코사인을 가지고 우리가 계산을 할수 없죠. 최대한 아는 것들을 미지수를 줄여줘야 돼. 그러면 탄젠트 세타는 코사인 세타 분의 사인 세타인데 사인 제곱 세타가 된 거야. 그러면 1 플러스 코사인 세타가 된 거죠. 양면을 코사인 세타 곱해버리자. 사인 제곱 세타는 1 플러스 코사인 제곱 세타가 되었어. 아이고, 코사인 세타 곱하기 코사인 세타 더하기 코사인 제곱 세타가 되었어요라는 것까지 우리가 알아낼 수 있습니다. 지금 보면 얘는 코사인, 얘는 사인 제곱. 그러니까 누구를 고쳐주자? 사인 제곱 세타를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세타로 고쳐주면 한쪽으로 넘겼을 때두 배의 코사인 제곱 세타 뭐야? 두 배의 코사인 제곱 세타가 될 거고, 더하기 코사인 세타 1이 넘어오면 마이너스 1은 0. 이렇게까지 우리가 쓸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인수분해 가능하죠. 그러면 두 배의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1에 코사인 세타 플러스 1을 하면 0이 되는구나라는 것까지 알아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19번 문제에서는 선생님이 코사인 세타를 t로 치환을 했었고요. 이제는 어느 정도 익숙해지면 이렇게 바로 나와야 되는데, 선생님 저는 아직까지 힘들어요라는 친구들은요, 이 t 제곱 플러스 t 마이너스 1은 0이라고 놓고 인수분해 하는 거야. 그러면 이 t 마이너스 1에 t 플러스 1은 0이 되겠죠? 그래서 t가 2분의 1이거나 t가 마이너스 1이다. 근데 t가 코사인 세타야 라고 가면 되고요.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뭐야? 두 배의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1이 0이기 때문에 코사인 세타는 얼마라고 놓을 수 있어? 2분의 1 또는 코사인 세타는 얼마가 된다라고 놓을 수 있냐면 마이너스 1이 된다라고 놓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자, 그러면 세타가 뭐였냐면 마이너스 2분의 파이에서부터 2분의 파이까지였고요. 세타가 뭐였게? 2분의 x가 세타였던 거야. 여기까지 여러분 이해되죠? 자, 그러면 우리는 코사인 세타의 그래프를 그릴 겁니다. 여기가 세타축인 거야. 그리고 마이너스 2분의 파이에서부터 2분의 파이까지만 그리는 거야.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2분의 파이고 여기가 2분의 파이라고 해보자. 코사인 함수의 그래프는 y축에 대해서 대칭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그려낼 수 있구나라는 것을 알아낼 수 있고, 마이너스 2분의 파이도 2분의 파이도 안 들어가. 이렇게 우리가 그려낼 수 있게 되는 거야. 그리고 여기는 얼마죠? 1이 되는 거죠. 맞죠? 자, 그렇게 되면 얼마랑 만나고 싶었냐면 2분의 1이랑 만나고 싶었어. 2분의 1. 2분의 1이랑 만나고 싶었어? 그러면 여러분이 얘랑 얘를 이번에는 구해줘야 돼. 왜? 모든 해의 곱을 물어봤기 때문에. 그러면 코사인 세타가 2분의 1이 되게 하는 세타는 얼마가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미 알고 있냐면 3분의 파이가 된다라는 걸 알고 있어요. 특수각은 반드시 알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외우셔야 돼요. 자, 그러면 y축에 대해서 대칭이잖아. 이 길이 이 길이 같아. 이 길이 이 길이 같아. 얘는 마이너스 3분의 파이가 되는 거야. 즉, 세타를 하나 찾았어. 세타 1을 그럼 선생님 마이너스 3분의 파이라고 할게. 세타 2는 얼마가 된다? 3분의 파이가 되는 거야. 맞죠? 그 다음 또 볼게요. 코사인 세타가 마이너스 1도 돼야 된대. 엥? 마이너스 1이랑 안 맞나? 만나지 않아.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세타의 값이 나올 수가 없었던 겁니다. 자, 그러면 세타가 뭔데? 2분의 x였어요. 그래서 2분의 x1이라고 할게. 얘가 마이너스 3분의 파인 거야. 따라서 해 하나는 마이너스 3분의 2파이가 된 겁니다. 맞죠? 세타 2를 2분의 x2라고 해보자. 두 번째 근이야. 얘를 3분의 파이라고 한다면 x2는 얼마가 되는 거죠? 3분의 2 파이가 되게 되는 거죠. 문제에서 뭐 하라 그랬냐면 모든 해의 곱을 구하래요. 마이너스 3분의 2 파이에다가 3분의 2 파이를 곱하면 마이너스 9분의 4의 파이의 제곱이 된다라는 것을 알아낼 수 있게 되어서 선지에서 답잘 찾아내시면 돼요. 알겠죠? 자, 이렇게 여러분 치환해서 문제 이렇게 인수분해 하셔도 되고요. 이제 익숙해지면 이렇게 바로 해결하시면 된다라는 거. 그리고 항상 여러분이 치환했을 때그 모습 자체를 잘
기억하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답을 이상하게 해결할 수도 있거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2분의 x를 세타라고 치환을 했을 때도 마찬가지로 범위 잘 확인하면서 문제 해결해야 된다라는 거 이렇게 여러분이 확인하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셨죠? 20번 문항도 이렇게 우리 해결해 봤습니다. 이제 우리 21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21번입니다. 0보다 크거나 같고 2파이보다 작은 어떤 구간이 있습니다. 구간에서 두 배의 코사인 제곱 x 빼기 코사인의 x 더하기 2분의 파이 빼기 1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얘의 해를 구했더니 요런 모습이 나왔대. 그러니까 해를 구하라 라는 문제죠. 근데 여러분이 잘 봐. 코사인의 x 더하기 2분의 파이입니다. 또 이렇게 나오면 이상해. 자, 코사인의 x 더하기 2분의 파이잖아요. 이렇게 보면 보인다. 얘는 2분의 파이 더하기 x라고 써도 되죠. 1 더하기 2나 2 더하기 1이 같잖아. 코사인의 2분의 홀수 파이 모습이야. 그럼 얘는 뭐로 고쳐지냐면, 사인 x로 고쳐지죠. 이제 부호 결정. 2분의 파이에서 x를 예각이라 간주하고, 선생님, x가 0보다 크거나 같고 2파이보다 작은 대우가 아니라 예각이라고 간주하는 거야. 그럼 몇 사분면? 2사분면. 2사분면에서의 코사인의 값은 음의 값이니, 이렇게 우리가 쓸수 있게 되는 거야. 그러면 이 식이 두 배의 코사인 제곱 x가 되고, 자, 마이너스에 마이너스에 사인 x니까 플러스 사인 x가 되는 거야.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이 0보다 크거나 같은 겁니다. 사인과 코사인이 함께 있을 때에는 이 제곱을 바꿔주면 되겠지. 얘는 1 마이너스 사인 제곱 x가 되는 거야. 그러면 마이너스 두 배의 사인 제곱 x라서 반대로 보내버릴게요. 그러면 두 배의 사인 제곱 x가 되겠지. 사인 x도 반대로 보내면 마이너스 사인 x가 되겠죠. 1 빼기 1 하면 0이죠. 그래서 얘가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겁니다. 아셨어요? 자, 물론 여러분이 사인 x, 이거 어디, 왜 이렇게 썼지? 자, 2랑 1이랑 곱하면 2죠. 2에서 1을 빼면 1, 반대로 넘어가면 이렇게 되어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식을 만들어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두 배의 사인 제곱 x 마이너스 사인 x 마이너스 1이 0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치환해서 해결해도 되지만 어느 정도 익숙해진 상태에서는 이제 바로 인수분해 하는 겁니다. 두 배의 사인 x 더하기 1에 사인 x 마이너스 1이 0보다 작거나 같으면 되구나라는 것을 알수 있고요. 여기서 여러분 생각할 수 있는 거, 사인 x가 마이너스 2분의 1일 때 0이고요. 사인 x가 1일 때 0이 됩니다. 그러면 0보다 작거나 같다. 2차 부등식 문제랑 똑같은 거야. 그럼 여러분 이거 어떻게 쓸수 있어요? 마이너스 2분의 1보다는 사인 x가 크거나 같을 거고, 1보다는 작거나 같을 거야. 어떤 범위 내에서? 0보다 크고, 0보다 x가 크거나 같고, 2파이보다 작은 범위 내에서. 그러면 이제 우리는 주어진 구간 안에서 사인 함수의 그래프만 그려내면 끝나는데, 다시 한번 보세요. 항상 0을 기준으로 갑니다. 최댓값 얼마예요? 1입니다. 최소값 마이너스 1입니다. 기준으로 똑같은 거리만큼 올라갔다 내려가서 바운더리 만들어 주시고요. 사인 함수의 그래프는 주기가 얼마예요? 2파이입니다. 반으로 나누면 2파이 반으로 나누면 파이죠. 또 반으로 나누면 2분의 파이죠. 그럼 여기는 얼마가 돼? 2분의 3파이가 되어서 사인 함수의 그래프 그려보면 이렇게 그려지게 되는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0은 들어가는데 2파이는 안 들어간대요. 그런 다음에 우리 이제 바운더리 만들어 놓을게요.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거나 같은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1 어디야? 여기야. 그죠?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1이 여기 있을 거고 1은 어디에 있어요? 여기에 있습니다. 1. 그러면 요 사이에만 있어야 돼. 요 사이에 있으려면 어디에 있어? 얘 되네. 얘네들 다 돼요. 어디까지 돼요? 여기까지 됩니다. 맞죠? 자, 그 다음에 어디서부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가능하네요.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헷갈리기 시작하는 게 뭐냐면, 선생님, 얘를 알아야 되는데, 사인이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게 하는 x의 값을 여러분이 알고 있으면 가장 좋아요. 얼마예요? 얘네들이 6분의 7파이거든. 근데 선생님이 하나만 좀 알고 넘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사인이 2분의 1이 되게 하는 x의 값은 알아요. 사인 값이 2분의 1이 되면 6분의 파이거든. 자, 대칭성들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서 마이너스 2분의 1이랑 절대값이 같고 부호가 반대인 게 2분의 1이거든요. 그러면 요값 정도는 여러분이 알고 있어야 돼. 사인이 2분의 1이 되려면 얘가 6분의 파이가 되어야 돼요.
선생님 대칭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에 입장에서 보면 이 길이랑 이 길이랑 같은 거야. 그러면 여기도 길이가 같은 거야. 그리고 이렇게 놓으면 이 길이도 같은 거야. 그럼 여러분이 보면 파이에서 6분의 파이만큼 더 가면 얘가 얼마냐면 6분의 7파이인 거야. 2파이에서 6분의 파이만큼 반대로 왔으니 얘는 6분의 11파이가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어진 조건 보자. 초록색 부분에 해당하는 건 0보다 크거나 같고 x가 6분의 7파이보다 작거나 같거나 6분의 11파이보다는 크거나 같고 x가 2파이보다는 작은 겁니다. 됐어요? 자, 이렇게 놓고 나면 알파보다는 x가 크거나 같고 베타보다 작거나 같거나 감마보다는 x가 크거나 같고 델타보다는 작을 때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 더하기 델타를 더하래요. 알파 0이고요. 베타는 6분의 7파이예요. 감마는요. 6분의 11파이입니다. 그리고 델타는 2파이가 되게 되어서 우리 이제 마무리해서 계산해 보도록 할게요. 얘가 얼마입니까? 6분의 18파이라서 3파이. 3파이에다가 2파이를 더하면 5파이가 되는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바로 알아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은 보면은 얘랑 얘랑은 또 누구에 대해서 대칭인 게 보여요? 여기에 있는 2분의 3파이에 대해서 대칭이거든? 그래서 얘랑 얘랑 더해서 나누기 1을 해도 2분의 3파이야. 또는 얘랑 얘랑 더한 값은 파이랑 2파이 더한 값이랑 똑같아요. 그래서 3파이가 되는 거야. 이렇게 여러분이 계속해서 대칭성을 확인해 주시면서 공부를 하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아셨죠?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있는 이거 삼각 부등식에 대한 거 한번 확인해 봤고요. 그리고 선생님이 계속 얘기하지만 얘네들은 뭐가 굉장히 중요해? 대칭성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대칭성에 대한 것들도 여러분이 나올 때마다 좀 확인하고 넘어가실 필요가 있다라는 거꼭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자, 이렇게 우리가 내신 빈출 필수 문제에 삼각함수가 포함된 방정식과 부등식에 대한 얘기까지 해봤고요. 이제 우리 서술형 문제로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술형 문항입니다. 그림과 같이 반지름의 길이가 5, 중심각의 크기가 144도인 부채꼴이 있는데 이 부채꼴을 선분 OA와 OB가 맞닿도록 하여 도형을 만들었대요. 이 도형의 선분 OA를 모선으로 하는 원뿔의 부피를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림을 가가지고 선생님이 여러분이 잊고 있었던 것좀 정리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자, 얘가 반지름의 길이가 5예요. 여기도 얼마입니까? 5가 나오게 되겠지. 자, 그런데 우선 선생님이 계속 얘기하지만 우리가 이제는 그 60분법 사용하지 않고 호도법을 사용을 하는 거야. 그러면 144도가 나왔잖아? 그러면 발빠르게 분모의 180도에 파이를 곱해서 얘는 뭐 호도법으로 바꿔주셨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호도법으로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네들 바꾸면 자 얼마가 된다라는 것을 알아낼 수 있냐면 얘가 이72 그냥 할게요. 요렇게 98 10이지. 그러면 얘는 약분하면 얼마가 된다라는 것을 알수 있냐면 5분의 4파이가 되는구나. 그래서 얘는 뭐라고 쓰는 게 좋아? 5분의 4파이라고 써놓고 시작하는 게 좋아요. 자, 거기에다가 여러분이 보자. 여기에 분명히 뭐가 생기냐면 부채꼴에 호가 하나 생깁니다. 그죠? 그럼 부채꼴에 호의 길이는 얘랑 얘랑 곱하면 돼. 완전 좋죠. 5 곱하기 5분의 4파이. 씁시다. 호의 길이를 L이라고 하면 5 곱하기 5분의 4파이야. 약분되면서 얘가 4파이가 되는 거야. 그런데 문제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얘가 모선이야. OA 또는 OB가.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 둘레가 결국 뭐랑 같아? 얘랑 같은 거야. 그러니까 밑면에 뭐가 생겼어? 원이 생겼는데 이 원의 둘레, 원주가 뭐랑 같아요? 이 부채꼴의 호의 길이와 같은 거야. 그러면 원주의 길이는 뭐예요? 원의 둘레의 길이는 우리가 뭐 원뿔이든 원이든 가장 중요한 건 뭐야? 반지름의 길이를 알아야 되잖아. 반지름의 길이를 R이라고 하면 우리는 얼마가 된다? 2파이 R이 원의 둘레인데 얘가 뭐랑 같아야 되는 거야? 4파이랑 같아야 되는 거야. 그러면 R은 얼마가 되는구나라는 걸 바로 알아낼 수 있어. 2. 그래서 반지름의 길이가 2가 된다라는 걸 알아냈어요. 자, 그다음에 누가 누군지를 잘 보자. 여기 OA 또는 OB가 뭐라 그랬냐면 여기에 있는 모선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이 모선이 얼마가 된 거야? 5가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원뿔의 부피를 구할 수 있어야 되는데
원뿔의 부피는 여러분 여기다 선생님이 하나 더 그려놓고 갈게요. 자, 어쨌든 간에 우리는 뿔의 부피를 구해줘야 돼. 뿔의 부피. 자, 뿔의 부피를 구하려면, 자, 우선은 뭐를 구할 수 있어야 돼? 여기를 반지름의 길이 R이라고 하고요. 정말 중요한 게 뭐였습니까? 바로 여기죠. 높이. 높이를 H라고 한다면, 이 뿔의 부피, 볼륨, V라고 하면, 얘는 항상 3분의 1입니다. 파이 R 제곱에다가 높이. 맞죠? 밑면의 넓이에다가 높이를 곱해서 3분의 1을 해주면 되는 거야. 그런데 내가 지금 문제가 생긴 거예요. 뭐를 모르는 상황이 되어버렸냐면, 높이를 몰라. 그러면 높이를 표시를 해야죠. 그래 놓고 놨더니 2랑 5가 있어. 그럼 높이는 뭐가 됩니까? 루트의 5의 제곱 25 빼기 2의 제곱 4 해서 루트 21이 높이가 되는구나라는 것까지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러면 원뿔의 부피 그대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게. 3분의 1에다가 밑면의 넓이 4파이 곱하기 루트 21이 되죠. 그래서 3분의 4 루트 21 파이 이렇게 우리가 정리해 주시면 끝나는 문제가 되는 겁니다. 아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배운 것만 잘 활용하면 충분히 서술형 문제도 이렇게 해결할 수 있고요. 굳이 막 뭐뭐 했으므로 어떻게 했기 때문에 이렇게 쓸 필요 없습니다. 중요한 요소들만 있으면 감점되지 않아요. 그래서 괜히 사족을 달아서 감점되는 친구들도 있기 때문에 중요한 요소들만 딱 보면서 여러분이 이렇게 정리하면 서술형 문제도 충분히 뭐 점수 깎이지 않고 정답 잘 찾아낼 수 있을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자, 이렇게 우리가 부채꼴 가지고 원뿔 만들고 그 원뿔에 대한 부피까지 한번 해결해 봤습니다. 다음 문제 우리 또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3번 문제입니다. 사인 세타 더하기 코사인 세타와 사인 세타 빼기 코사인 세타가 뭐라고 되어 있어? X에 대한 2차 방정식의 서로 다른 두 근. 여기서 2차 방정식의 서로 다른 두 근, 뭐예요? 근과 계수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 번만 정리하고 가자. ax 제곱 플러스 bx 더하기 c는 0이라는 2차 방정식이 있었어. 그러면 당연히 a는 뭐는 아닌 거야? 0은 아닌 거죠. 이때 두 근을 알파 베타라 하면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a분의 b, 알파와 베타의 곱은 a분의 c가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넘어가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 2차 방정식에서 두 근이 얘랑 얘인 거야. 그럼 얘랑 얘를 더하는 거죠. 즉, 사인 세타 더하기 코사인 세타랑 사인 세타 빼기 코사인 세타를 더했더니 뭐가 된 거야? 마이너스 3분의 마이너스 2가 된 거야. 즉, 얼마가 되었다? 3분의 2가 되었다. 그리고 봤더니 코사인 세타가 사라지면서 두 배의 사인 세타가 3분의 2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약분하고 나면 사인 세타는 3분의 1이 되어요라는 것을 알수 있죠? 자, 두 번째. 얘랑 얘가 근이야. 그럼 두개 곱할 겁니다. 그럼 어떻게 쓸수 있냐면, 사인 세타 더하기 코사인 세타에다가, 사인 세타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를 두 개를 곱했더니, 얼마가 된 거예요? 3분의 k가 된 거야. 근데 얘를 다시 봤더니, 합차 공식이라, 사인 제곱 세타에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세타거든? 얘가 얼마라는 거야? 3분의 k라는 거야. 그러고 봤더니 나는 사인 세타가 3분의 1인 걸 알고 있어. 그럼 사인 제곱 세타는 제곱하면 9분의 1이 되겠지. 그다음에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세타만 봅시다. 얘는 뭐랑 같아? 1 마이너스 사인 제곱 세타와 같단 말이야. 그래서 1 마이너스 사인 제곱 세타, 즉 9분의 1을 해주면 얼마가 된다라는 것을 알수 있어? 9분의 1 빼기 1 더하기 9분의 1인 거야. 즉, 9분의 2 빼기 1이라 마이너스 9분의 7이 되는구나라는 것을 알수 있어요. 얘가 얼마랑 같다라고 했냐면 3분의 k와 같습니다. 양변에 3 곱해버리면 k는 마이너스 3분의 7이 되네요. 이렇게 우리가 딱 정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알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두 근의 합 그리고 두 근의 곱, 2차 방정식에서는 정말 중요한 근과 계수의 관계가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삼각함수의 성질만 잘 이용하면 이 문제 역시도 여러분이 편하게 해결하실 수 있음을 알수 있게 되는 겁니다. 아셨죠? 자, 23번 문제 해결해 봤고요. 이제 우리 24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실제로 시험에서 굉장히 자주 출제되는 영역 중에 하나입니다.
삼각함수에서도 최대값과 최소값을 나타낼 수 있는데 얘네들이 어떤 아이들을 많이 활용할 수 있냐면 이차함수의 모습을 많이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유형의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선 여러분이 하나하나 먼저 고치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첫 번째, 코사인 제곱에 x 더하기 2분의 3파이가 있지만 뭐부터 먼저 보자. 코사인에 x 더하기 2분의 3파이.

얘는 뭐라고 쓸수 있어? 2분의 3파이 더하기 x로 이렇게 쓰고 시작해야죠. 요거부터 먼저 정리하자고요. 그러면 2분의 홀수 파이야. 그러면 홀수일 때는 우리가 코사인은 뭐로? 사인으로 변신한다. 2분의 3파이, 270도까지 왔어. 세타, 아, x를 예각이라고 간주하면 얘몇 사분면? 4사분면. 4사분면에서의 코사인의 값은 양의 값을 가지니 얘는 사인 x가 되는 겁니다. 자, 여기는 또 뭐가 있냐면 사인의 x 더하기 2분의 파이, 즉 2분의 파이 더하기 x가 있어요. 그러면 사인의 2분의 파이 더하기 x, 2분의 홀수 파이입니다. 그러면 사인은 뭐로 고쳐져? 코사인 x로 고쳐지는데 사인 입장에서 2분의 파이에서 예각만큼 더 가면 2사분면. 2사분면에서의 사인의 값은 뭐가 되기 때문에 양의 값을 가지기 때문에 얘도 그냥 코사인 x로 우리가 바로 정리할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모습을 보자. 얘는 어떻게 되냐면 y는 3배에 코사인 x 더하기 2분의 3파이가 사인 x인데 제곱하래요. 사인 제곱 x. 마이너스 2배에 사인의 x 더하기 2분의 파이가 코사인. 그래서 코사인 x. 이렇게 우리가 쓸수 있고 더하기 1의 최댓값과 최소값을 찾는 문제입니다. x의 값의 범위가 주어져 있지 않은 상황에서 사인과 코사인이 이렇게 다 같이 등장하는 내용인데요.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돼?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모습으로 바꿔줘야 되겠지. 그 말의 의미는 사인 제곱 x를 뭐로 고치자? 1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x로 고치면 얘는 y는 마이너스 3배의 코사인 제곱 x 마이너스 2배의 코사인 x에다가 3 곱하기 1은 3, 더하기 1 하면 더하기 4라는 코사인만 있는 모습으로 우리가 바꿔서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거야. 그래도 모르겠죠? 자, 이제 우리 어떻게 하냐면 코사인 x를 t라고 놓을 겁니다. 그럼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코사인의 값은 마이너스 1보다 크고 나갔고 1보다 작고 나갔기 때문에 t는 마이너스 1보다 크고 나갔고 1보다 작거나 같은 거야. 그럼 이 함수 어떻게 바뀌냐면 y는 마이너스 3t 제곱 마이너스 2t 더하기 4로 이렇게 바뀌게 되는 겁니다. 자, 아마도 많은 친구들이요 이렇게 해결을 했을 겁니다. 완전 제곱식으로. 그러니까 2차 함수의 최대 최소 문제고 지금 뭐가 있어? 범위가 있기 때문에 많은 학생들이 완전 제곱식으로 최댓값과 최소값을 찾았을 거예요. 매우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선은 그렇게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y는 완전 제곱식을 할 때는 우선은 t제곱의 계수인 마이너스 3으로 묶어서 t제곱이 됐어. 마이너스 3으로 묶었기 때문에 3분의 2t가 됩니다. 그러면 얼마를 우리가 더해줘야 되냐면 t의 계수인 3분의 2에서 2분의 1을 곱한 후 제곱한 값을 더해줘야 돼. 그럼 얘네들 약분하면서 3분의 1의 몽땅의 제곱이니까 9분의 1을 더해줍니다. 더한 만큼 빼줘야 되죠. 근데 앞에 누가 있었어? 마이너스 3이 있었어. 그래서 계산하면 3분의 1이 됩니다. 그리고 더하기 얼마가 되는 거야? 4가 되는 거야. 여기까지 됐죠? 따라서 마이너스 3의 t 플러스 3분의 1 몽땅의 제곱에 얘는 얼마가 되죠? 3분의 13이 나타나게 되는 거야. 그래서 얘는 최고차항의 계수가 음수니까 위로 볼록인 이렇게 생긴 아이가 될 것이고요. 여기에 꼭지점이 뭐가 있는 거야? 마이너스 3분의 1, 콤마 3분의 13이 있는 이런 모습인 거야. 그런데 문제를 봤더니 범위가 주어져 있습니다.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거나 같아. 여기에 t가 마이너스 1이 있을 거고요. 여기에 t의 값이 1이 이렇게 있을 거야. 그러면 여러분이 그래프를 잘 봐. 얘는 대칭성이 마이너스 3분의 1에서 생기기 때문에 마이너스 1보다 1이 더 멀리 있다라는 건 느껴지죠? 그러면 우리가 굳이 양끝값에서의 함수값을 비교하지 않더라도 최댓값은 무조건 얼마가 된다라는 거 알겠어? 3분의 13이 될 거고 최소값은 마이너스 1보다는 1에서 최소값을 가진다라는 거 알겠지? 그러면 최소값은 1을 대입하면 돼요. 또 여기다 대입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여기다 대입하는 게 편하겠지. 그러면 1일 때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더하기 4가 되어서 마이너스 1이 됩니다. 써놓을게요. 얘는 그럼 뭐가 되냐면 1일 때 최소값 마이너스 1이었어라는 것을 알수 있고요. 문제에서 최댓값과 최소값의 합을 구하세요라고 했기 때문에 3분의 13 더하기 마이너스 1이라서 3분의 10이 되어요라고 우리가 계산을 할수 있어요. 그런데요. 이제는 우리가 2차 함수, 그리고 2차 방정식, 그리고 2차 함수에서

캐릭터의 대칭 관계를 좀잘 알고 있으면 굳이 힘들게 완전 제곱식으로 하지 않더라도 이렇게 가는 방법도 있습니다. 마이너스 3t 제곱 마이너스 2t 플러스 4라는 다소 좀 복잡해 보이는, 완전 제곱식으로 만들기 복잡해 보이는 이차함수가 있을 때는 어떻게 묶어내는 것도 괜찮냐면 여기 있는 4가 없다라고 보세요. 그리고 마이너스 t나 마이너스 3t로 묶어내는 거야. 그러면 마이너스 3t로 묶어내면 t 플러스 얼마가 된다라는 것을 알수 있어? 3분의 2가 되죠. 맞아요? 그리고 더하기 4인 거야. 이게 뭐냐면 여기에 있는 t가 0일 때와 t가 마이너스 3분의 2일 때 뭐를 지나는? t축을 지나는 함수를 y축의 방향으로 4만큼 평행이동했기 때문에 이럴 때는 여러분 누가 기준이냐면 y는 4가 기준이에요. 근데 하나가 0이고 하나가 마이너스 3분의 2인 거야. 그러니까 여기에 마이너스 3분의 2가 있고 하나가 0인 모습이고 최고창의 개수가 음수니까 이렇게 그려질 수 있는 이런 모습이 되게 되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이 굳이 완전 제곱식으로 하지 않더라도 언제가 우리는 얘의 가장 가운데, 마이너스 3분의 2와 0의 가장 중간에 얼마가 있다라는 게 보여. 마이너스 3분의 1이 있죠. 그때가 최대값인 거야. 그러면 마이너스 3분의 1을 여기다가 그냥 대입하는 거야. 마이너스 3분의 1 대입하면 1이죠. 마이너스 3분의 1 대입하면 3분의 1이고 더하기 4가 되어서 이 값이 얼마가 된다라는 것을 알아낸 거야. 3분의 13이 되는구나. 완전 제곱식 할때 계산 복잡했잖아. 계산이 굉장히 간결해집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범위를 볼게요.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거나 같은데 얘가 마이너스 3분의 2니까 여기에 마이너스 1이 있을 거야. 자, 그리고 마이너스 1이 있고 여기에 0이 여기 이만큼이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t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만큼 멀어져야 돼. 사실은 더 여기에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얘가 t가 1일 땐 거야. 대칭 관계를 알고 있으면 언제 최소값을 가지는지 찾는 게 훨씬 더 편해지거든요. 그래서 t가 1일 때가 최소값이고 얘는 여기다 대입하는 게 맞죠? 그래서 t가 1일 때 최소값 마이너스 1이 되어서 얘네 둘을 더하면 똑같이 3분의 10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완전제곱식을 물론 알고 있어야 됩니다만, 선생님이 이차함수의 최대최소는요, 이렇게 대칭성을 이용하면 훨씬 더좀 계산 과정이 심플해지거든요. 선생님 나올 때마다 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테니까, 그렇게 되면 어느 순간 굉장히 좀 편안하게, 수월하게 해결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렇게 알려드리는 거니까 좀잘 알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지금, 문제들 해결해 봤고요. 이제 내신 고득점 문제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내신 고득점 문제는 여러분이 사실은 이 동경에 대한 얘기들이 여러분한테 살짝 좀 힘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완전 정석대로 설명을 해 드릴 테니까 알고 넘어가셔야 돼요. 뭐를 알고 있어야 되냐면 지금 보니까 y축에 대하여 대칭이다라는 말과 그리고 직선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다. 그리고 x축에 대하여 대칭이다. 이 말들을 여러분이 다 알고 넘어가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들을 선생님 좀 설명해 드리고 거기에 입각해서 문제 풀면 다 문제가 해결이 돼. 이걸 알고 넘어가셔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우선은 여러분이 y축에 대하여 대칭인 각의 특징을 알고 있어야 돼요. 선생님이 그래서 싹다 알려드릴 겁니다. 자, 우선은 어떤 세타라는 각이 있는데 이 문제에서처럼 2분의 파이와 파이 사이에 있는 어떤 세타라는 각을 선생님이 이렇게 나타낼 거예요. 그죠? 자, 얘를 세타라고 할게요. 이 각을 세타라고 했다면 뭐가 있냐면 y축에 대하여 대칭인 각이 있어요. 그러면 얘가 y축이잖아. 대칭인 각은 어떻게 생긴 거냐면 이 각이랑 이 각의 크기가 같게끔 이렇게 생긴 거야. 그래서 여기를 알파라고 두는 거예요. 그럼 얘네들의 특징이 뭐냐라는 거야. 그럼 잘 봐. 이 각의 크기랑 이 각의 크기가 같죠. 원래 y축에 대해서 대칭이니까. 근데 여기도 직각이고 여기도 직각이야. 그러면 알파가 어디에도 나타날 수 있어? 여기에도 나타날 수 있어.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알고 넘어가야 되는 건 뭐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세타죠. 거기에 알파를 더하면 얼마가 되는 거야? 파이가 되는 거야. 이해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세타에다가 알파를 더하면 파이가 되어요라는 걸 알아야 돼. 언제? y축에 대하여 대칭일 때.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런데 여기서 끝내주면 안 되죠. 세타와 알파를 더한 값이 이렇게 한 바퀴 돌아서 거기까지 갔을 수도 있고, 두 바퀴 더 돌아서 갔을 수도 있고, 반대로 갔다가 갔을 수도 있고, 따라서 항상 우리가 잘 나타내야 되는 건 뭐냐면 2 파이 곱하기 정수꼴이라서 항상 어떻게 나타내줘야 돼? 여기다 2n파이의 꼴로 나타내야 돼. 단 n이 정수.
그러니까 우리가

n이 0일 때에 대해서 먼저 확인을 한 다음에 EMPI를 반드시 더해주시면 돼요. 자, 이번에는 뭐를 우리가 알아내야 되냐면 직선 y는 x에 대해서 대칭인 두 개의 각의 성질을 선생님이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직선 y는 x가 있습니다. 이렇게 생긴 직선이 있는 거야. 그런데 여기에 우선은 알파라는 각이 하나 있었다라고 해볼게요. 자, 여기가 알파야. 자, 그러면 얘를 직선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했어요 라는 말의 의미는 얘가 똑같이 이런 식으로 나타날 수 있게 되는 거지. 맞아요? 그러면 누구랑 누구랑 같은지를 여러분이 확인을 해보면, 자, 여기 있는 아이가 그대로 여기에 간 거야. 그러면 우리는, 자, 이렇게 놨을 때 이 길이랑 이 길이가 같고 여기가 이렇게 수직으로 만날 때 직선 y는 x에 대해서 대칭인 관계야. 그래서 이 각의 크기랑 이 각의 크기가 같은 상황이죠. 맞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보면 어떤 각의 크기와 여기 있는 알파와 여기 있는 알파도 같아질 수밖에 없어. 그런데 누구를 베타라고 했냐면 직선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모습이 나타내는 동경의 각을 베타라고 한 거야. 그럼 보자. 알파랑 베타랑 더하면 2분의 파이가 되는 거야. 그래서 직선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했어요. 알파랑 베타랑 더하면 2분의 파이가 되는데 여기서 끝내는 게 아니라 2n파이, 단 n은 정수, 이렇게 나타낼 수 있어야 돼요.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x축에 대하여 대칭 이동한 모습도 한 번 더 알고 넘어갈게요. 자, 여기 알파라는 아이가 있어. 그러면 x축에 대하여 대칭 이동했어요. 이렇게 가서 이만큼이 각의 크기가 같아야 되지. 하지만 동경 입장에서 각은 이렇게 생겨지게 되는 거야. 맞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선생님 요거를 베타라고 해볼게요. 문제 여러분이 그대로 활용하라고. 그러면 이만큼이 뭐냐면 감마가 되는 거야.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각이랑 이 각은 베타로 갔습니다. 그럼 봐봐. 감마에서 베타까지 가면 2파이가 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이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했어요. 베타에서 감마까지 갔더니 2파이가 된 거야. 아니죠? 2n파이를 반드시 더해주셔야 돼요. 요 세 가지를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는 거야. 근데 정수가 이 정수, 이 정수, 이 정수가 다 다르니까 뭐 여기를 n1, 얘를 n2, 얘를 n3이라고 놓고 문제를 적용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나온 김에 다 정리해버렸습니다. y축에 대하여 대칭인 두 개의 각의 성질, 그리고 직선 y는 x에 대해서 대칭인 모습, 그리고 x축에 대하여 대칭인 모습들 선생님 다 설명해 드렸거든요. 다음 강의에서는 선생님이 이것들 이용해서 바로 우리 세타의 값 찾는 것까지 한번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자, 이렇게 우리 이제 내신 고득점 도전 문제로 들어갈 겁니다. 여러분 반드시 먼저 문제 풀어보시고요. 그리고 복습도 철저하게 하고 다음 시간에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강의도 진짜 고생 많이 하셨고요. 저는 다음 강의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1등급 도약을 위한 최고의 선택 올림포스 고난도 확률과 통계 함께하고 있는 전 이국희고요. 자, 오늘 빈출문제 파트 세 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조건부 확률에서 베이즈 정리에 해당하는 문제를 지난 시간에 제가 좀 마지막에 확장으로 설명을 해드렸잖아요. 오늘은 초반에 이제 그것과 관련된 문제들을 쭉 풀어갈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문구들이 해석을 하면 이런 식으로 정리할 수 있구나. 그래서 결과가 나오고 원인에 대한 걸 찾는다. 이런 느낌이 들면 베이즈 정리를 떠올리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수식적으로 막 이해하기보다는

상황에 대한 걸로 좀 머릿속에 정리를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일 때는 아, 과거에 대한 원인을 찾는 거구나. 그렇게 해서 식 전개하면 어렵지 않을 거예요. 자, 오늘도 역시나 여러분들의 꿈으로 또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꿈은요, 요거예요. 자, 지리학과 인간과 자연의 공존을 그리는 공간의 전략가라고 넣어놨습니다. 이 지리학과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인 공간에 대한 파악이 되게 중요하고요. 이 공간 중에서도 인간이 잘 살아갈 수 있는 환경에 대한 걸또 조사를 하고, 그리고 또 인간이 잘 살아가기 어려운 환경에 대한 조사도 또 많이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결국 어떤 자연 환경일 때 통계적으로 이런 지역에서는 사람들이 잘 살아왔고, 그리고 어떤 지리적인 특징을 갖고 있는 곳에서는 인간들이 잘 살아오지 못했구나, 이런 것들을 또 파악하니까 그 또한 또 통계적으로 굉장히 유용한 가치가 있겠죠. 그래서 거기다 이제 지리적으로 분석을 하기 시작하면 또 앞으로 어떤 지역이 또 좋겠다, 이런 예측도 할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뭐 신도시를 만든다거나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요, 어떤 곳에 새로운 도시를 만들 때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하고 통계적으로 이러한 여건들이 갖추어져 있는지를 세밀하게 분석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또 집중적으로 연구하는 게 지리학과가 하는 일이니까 혹시나 본인의 진로가 이쪽이라면 좀 통계 쪽도 관심 있게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 문제 16번부터 이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지난 시간에 15번까지 해봤고요. 자, 3개의 당첨제비가 있고요. 그리고 10개의 제비가 들어있는 주머니가 있더라. 자, 두 학생 AB가 AB의 순서로 각각 한 장씩 임의로 제비를 뽑는답니다. 그러니까 A 뽑고 B 뽑고. 자, 학생 B가 당첨제비를 뽑았을 때 학생 A도 당첨제비를 뽑았을 확률은? 이라고 되어 있죠. 자, 문제에 힌트가 있습니다. 그렇죠? AB의 순서로라고 되어 있고요. 근데 가만 보니까 이 뒤에 학생 B가 당첨제비를 뽑았을 때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A 뽑고 B를 뽑는데 B가 당첨제비를 뽑았대. 그랬는데 알고 보니까 학생 A도 당첨제비를 뽑았을 확률은 얼마가 되겠니? 라고 묻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B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결과의 의미야. 그리고 그 전에 누가 뽑았어요? A가 뽑았겠죠. 그러면 A가 당첨제비를 뽑았을 때도 있겠고, 당첨제비가 아닌 걸 뽑았을 수도 있겠죠. 그러니 이 결과가 나온 게두 가지의 가능성이 있겠구나. 그래서 이 결과를 조사하고 그들 중에 내가 원하는 것들을 찾아서 위에 올리시면 되는 겁니다. 됐을까요? 그래서 얘가 뭐야? 베이지 정리 파트에 해당하는 겁니다. 자, 그럼 하나씩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당첨제비를 이제 뽑아야 되니까 10개 중에 A가 먼저 뽑아요. 3개야. 그래서 A가 당첨제비 뽑고, 그 다음에 B가 당첨제비를 또 뽑아야 돼. 근데 밑에 보니까 뽑은 제비는 다시 넣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제비 뽑기는 대부분은 뽑지 않아요. 그러니까 뽑았던 걸 넣지 않아요, 다시. 비복원 추출로 하거든요. 그러니 그 뒤에 하는 건 얼마가 되겠어? 9분의가 될 거고요. 그리고 당첨제비를 하나 A가 뽑았으니 남아있는 거는 몇 개겠어? 두 개겠죠? 이렇게 됐을 겁니다. 자, 그 다음 당첨제비가 아닌 걸 뽑아요, A가. 그래서 얘는 10분의 7이 될 거고요. 그리고 일단 전체 9개로 줄어듭니다. 그런 다음 당첨제비를 안 뽑았기 때문에 여전히 경우의 수는 몇 개로 있어? 3개로 있겠지. 그러니까 B 입장에서는 더 기분이 좋은 상태예요. 그래서 얘는 얼마가 되겠다? 약분하면 15분의 1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 친구도 약분을 할까요? 그리고 더 이상은 안 되니까 30분의 얼마? 7이 될 겁니다. 그냥 통분을 위해서 30분의 2라고 넣어주고요. 결국은 30분의 9가 될 거야. 이 의미는 뭐예요? 얘는? 얘는 딱 여기까지야. B가 당첨제비를 뽑았을 때. 당첨이더라. 근데 그들 중에 내가 원하는 게 뭐였어요? A도 당첨제비를 뽑았을 확률은, 그러니까 아까 A가 당첨제비를 뽑았던 거 위였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30분의 얼마라고 하는데 2라고 하면 되겠구나. 정리하면 9분의 얼마 나와요? 2가 나옵니다. 이게 최종적인 결과값이에요. 할수 있겠죠? 수학적으로 식으로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식은 이렇게 될 거야. B가 당첨제비를 뽑는 경우를 A 사건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A 사건의 구성은 이렇게 볼수 있겠죠. A와 B인데 이 B가 뭐야? A가 당첨제비를 뽑았을 확률. 당첨제비를 뽑는 사건.

그 다음 예와 어떤 게 합해진 거다? A 곱 B의 여사건. 그럼 이 여사건에 대한 해석은 뭐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얘는 A가 당첨 제비를 안 뽑는 사건. 뭐 안 뽑는 게 아니라 못 뽑는 거겠죠. 그치? 그러니까 A라고 하는 이 결과값은 B가 당첨 제비를 뽑은 결과이긴 한데, 얘의 원인이 A가 뽑았을 경우, A가 안 뽑았을 경우로 두 개가 합쳐지면 전체 최종적인 B가 뽑았을 경우가 되는 거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얘를 갖다 확률로 바꾸게 되면 PA는 P의 A 합 B 더하기 P의 A 곱, 아이고, A 합이 아니라 A 곱이죠. 여기. 그리고 A 곱 B의 여사건, 이렇게 풀어 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교재나 교과서 보시면 이 얘기가 나오게 되는 이유가 여기에서 나오는 겁니다. 됐어요? 그래서 요거를 요약하면 베이지 정리 형태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17번으로 가겠습니다. 어느 자격시험에 두 시험장 AB의 응시생 수의 비율은 3대 4라고 합니다. 두 시험장 AB의 응시생 중에 합격자의 비율은 각각 40%, 50%래요. 뭔가 느낌이 이분법적 요소가 있지 않나요? 2x2. 응시생의 요 시험장에 A, B가 있겠고, 그 다음에 합격자의 비율이니까 합격한 것과 합격하지 않은 게 또 나올 거 아니야? 그래서 얘는 표로 한번 구성을 해볼게요, 제가. 자, 시험장 A입니다. 그리고 시험장 B. 됐죠? 그리고 합격자. 그 다음 얘는 뭐가 되는 거예요? 불합격. 하나씩 따져볼까요? AB의 응시생의 수 자체를 따지게 되면 요 밑에 한 줄을 더 넣고요. 이렇게 해서 전체가 7이라고 볼게요. 그럼 얘는 7분의 3이고 얘는 얼마야? 7분의 4가 될 거야. 얘는 7분의 4가 될 거라고요. 그래서 요 합했을 때의 확률은 1이 될 겁니다. 맞아요? 근데 이 중에서 얘가 40%의 비율이고 A가 얘는 50%의 비율이래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이 7분의 3 중에서 40%가 합격한 거니까 확률로 따지면 10분의 4가 될 거고요. 그럼 얘는 7분의 4 중에서 50%가 합격이라고 했으니까 10분의 얼마? 5라고 하면 되겠죠. 그럼 나머지도 한번 채워보자. 필요할지 안 필요할지는 모르겠지만 여기 밑에 있는 건 어떻게 돼요? 7분의 3이라고 하는 데에서 얘는 합격이었잖아. 불합격은 10분의 6이 될 거야. 자, 얘는 7분의 4였고요. 얘는 합격이 10분의 5였으니까 불합격이 10분의 5가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근데 이 중에 두 시험장의 응시생 중에서 임의로 택한 한 명이 합격자였대요. 그럼 이 합격자라는 건 A에서 합격한 친구도 있겠고 B에서 합격한 친구도 있겠죠. 그러니까 얘는 결과야, 따지고 보면. 요 칸이 중요해지는 겁니다. 요 칸. 됐어? 그럼 여기다가 이제 다 넣어볼게요. 요거 두 개를 넣으면 됩니다. 그래서 얘는 7분의 3에 곱하기 요거 그냥 10분의 4라고 할게요. 이따가 어차피 약분할 거니까 더하기 7분의 4 곱하기 10분의 5. 이런 식으로. 됐어? 근데 그들 중에 어디에서 응시한 학생? A시험장에서 응시한 학생을 구하여라. 이런 얘기입니다. 따라서 식으로 쓸 때는 이렇게 하시면 돼요. 7분의 3에 10분의 4 더하기 7분의 4에 10분의 5가 될 건데 여기가 A였죠? 그러니까 7분의 3에 10분의 4를 올리면 됩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거 똑같이 약분해요, 그냥. 이렇게. 그럼 좀 더 편하잖아. 정리하면 12에, 그 다음에 20. 그리고 위에는 12가 되겠다. 32분의 12가 될 거니까요. 8분의 얼마? 3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표로 그리면 훨씬 더 눈에 띄게 좀 보이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문제에서 이제 불합격에 대한 얘기를 묻는다면 그냥 표 하나로 구성이 다 돼버리니까 그렇게 물을 수 있어요. 이걸 좀 더 어렵게 하면 임의로 택한 한 명이 불합격자일 때

이 응시생이 A 시험장에서 응시했을 확률은 그러면 이 밑에 있는 요걸 구하고 이거 중에 얘를 또 올리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친구도 아까 구성을 했지만 얘와 얘에 대한 게 결국 결과에 대한 두 가지의 형태잖아요. 원인이 두 가지가 있는 거잖아. A 응시, B 응시. 그들 중에 원하는 거 A를 위에다 올리는 상태. 그러니까 얘도 베이지 정리의 형태더라. 됐겠죠? 지금 연습 꾸준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만약에 시험장에 나오면 충분히 풀수 있어야 돼. 틀리면 안 돼요. 18번으로 가볼게요. 주머니 A에는 흰공 2개, 검은 공 3개가 들어있고요. 그리고 B에는 흰공 4개, 검은 공 3개가 들어있더라. 두 주머니 중에서 임의로 택한 한 주머니에서 임의로 동시에 꺼낸 두 개의 공이 모두 흰 공일 때, 자, 그럼 일단 주머니부터 그려놓고 시작을 할까요? 여기 A예요. 흰 공이 2개. 그리고 검은 공이 3개. 그 다음 B 주머니가 있고요. 흰 공이 4개. 검은 공이 3개 있더라. 자, 하나의 주머니를 임의로 선택을 해야 되니까 주머니 선택하는 확률도 계산을 해줘야 돼. 그래서 얘는 2분의 1의 선택이고요. 얘도 2분의 1의 선택입니다. 둘중 하나잖아. 자, 그때 동시에 두 개의 공을 꺼내는데 그게 모두 무슨 색이었대요? 흰 공이었대. 그러면 A라는 주머니에서 나왔을 확률을 구해보자. 일단 A라는 주머니를 선택을 했어야 되고요. 그리고 그 안에서 전체가 5개 있었는데 내가 5개 중에 두 개를 뽑았어야 돼. 근데 알고 봤더니 모두 흰색이었대. 그럼 얘는 EC, E가 이렇게 와야 되겠죠. 자, 그리고 B주머니에서 나왔을 확률도 구해야 됩니다. 2분의 1에. 전체 몇 개였어요? 7개. 그러니까 7개 중에 2개를 선택하는데 흰 공이 나왔어야 됐기 때문에 4개 중에 2개를 선택을 했더라. 자, 이게 결과야, 결과. 모두 흰 공이 나왔대. 그럼 이 2개를 어떻게 하면 돼요? 더해요. 그런 다음 주머니 A를 택했을 확률, 이들 중에 A에 대한 것만 위에 올리면 끝나겠다. 2분의 1에 10분의 1이고요. 2분의 1에 21분의 6입니다. 그죠? 이렇게 처리해놓고. 자, 20분의 요거는 사실 여러분들이 이제 2분의 1이라는 걸 계속 끌고 갈 필요는 없어. 사실 처음에는 요 2분의 1이 어차피 선택지로 똑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약분된다는 걸 알고 있으면 요거 안 써도 되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상황상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풀이를 위해서 쓰긴 썼어요. 그러니까 실제 우리가 구할 때는 이렇게 하면 돼. 10분의 1에 더하기 얼마? 요거까지. 21분의 6이니까 요거 약분해서 놔요. 7분의 얼마야? 2가 될 거야. 됐지? 자, 그럼 요거 중에 뭐만 올려요, 요거? 10분의 1만 올려. 이런 식으로. 됐습니까? 자, 그러면 얘는 좀 통분을 해야 되겠다. 얼마예요? 70. 그 다음 7 넘어가고 20이니까 27이 될 거고요. 그 다음 10분의 1 이렇게 오겠다. 그러면 약분을 하고요. 그럼 얼마 남아? 27분의 7이 될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럼 하나 질문. 지금 제가 이렇게 풀어간 거는 어떤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것 또한 곱셈 정리라고 봐도 돼. 어떤 주머니를 선택해? 일단 A 주머니를 선택했고요. 그 안에서 내가 두 개의 공을 뽑는 거잖아. 그지? 그래서 곱셈 정리에 대한 걸로 먼저 처리를 하고 그들의 결과 값들을 다 분모에 넣고 그 중에 내가 원하는 거 하나만 위에 올린다. 됐습니까? 그래서 베이지 정리 지금 18번까지도 지금 그 내용으로 다 풀고 있는 겁니다. 자주 나오니까 필수 문제 중에서도 유형으로 따지면 지금 굉장히 많이 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앞에 지난 시간에 제가 변형 문제로 확장해서도 설명을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자주 나오는 파트입니다. 자, 19번으로 한번 가볼게요. 19번. 어느 AI 체험전에서 성별을 판별하는 정확도가 98%인 얼굴 인식 프로그램을 체험한 1,400명 중에 남자가 400명이었다. 이제 요즘은 좀 AI가 좀 무섭지 않나요? 저도 그 작년 25년과 24년 재작년과 25년이 또 다르고요. 25년과 26년이 또 다르다는 걸 너무 느끼는 게 여러분들이 학교 생활을 하다 보면 이제 탐구 보고서를 제출하잖아요. 그럼 그 탐구 보고서가 학생들이 요약을 좀 잘하고 아니면 정리가 좀 깔끔하게 되어 있으면 제가 눈으로 읽히는 게 되게 빠르게 읽힙니다.
근데 이제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있어요. 물론 종이로 된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일반적으로 파일로 된 것도 있겠지만, 이걸 요즘은 이제 AI가 다 요약을 딱 깔끔하게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중에서 어떤 것들이 이 학생에게 유의미했고, 이걸 통해 어떤 식으로 확장을 했고, 이런 것들이 눈에 딱 보이니까 선생님도 겨울방학 때 여러분들 생활기록부 작성하거나 할 때 참고할 사항이 굉장히 좋아진 거예요. 근데 그게 한 해 안에 달라요. 그래서 내년에는 또 어떤 유용한 그런 교육에 투입할 수 있는 게 있을지 좀 기대가 되기는 하는데, 어쨌든 AI가 또 무섭기도 하고. 자, 근데 이 프로그램에서 판별한 결과 중에 임의로 한 개를 택했을 때라고 했습니다. 판별한 결과예요, 결과. 그 판별 결과가 남자일 확률은, 그러면 잘 보세요. 결과 자체가 뭐여야 돼? 남자여야 됩니다. 남자. 그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판별을 한 거잖아. 그럼 실제 남자를 남자라고 판별하는 경우도 있겠고요. 실제 여잔데 남자라고 판별한 경우도 있을 거 아니야. 이걸 먼저 떠올리셔야 돼요. 이거에 대한 대표적인 교과서 문제가 약에 대한 겁니다. 치료약. 어떤 치료약이 이제 나왔는데, 이 친구가 뭐죠? 약간 투입을 했을 때 작용을 하는 경우와 작용하지 않는 경우, 그리고 또 오진을 했을 경우, 이런 것들로 많이 출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이제 AI하고 좀 연관지을 뿐이지 문제 유형은 똑같아. 그럼 이거에 대한 원인을 찾아보는 거야. 실제로는 남자, 그 다음에 실제로는 여자였을 경우로 나누는 겁니다. 됐죠? 그럼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이들 중에서 남자였대요, 남자. 그럼 얼마예요? 1400 중에? 남자가 몇 명이었어? 400명이었어. 괜찮죠? 그리고 정확도가 98%라는 건 이 뒤에 100% 중에서 98%가 정확하게 판단을 한 거다. 그래야 뭐가 나올 거니까? 남자가 나왔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남자를 남자로 정확히 판단하는 거다.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은 어떻게 돼요? 1400명 중에서 남자가 400이었기 때문에 여자는 몇 명이었겠어? 1000명이었겠죠? 그들 중에 100% 중에 얘는 잘못 판단을 해야 남자로 나올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얘가 만약에 98%의 정확도로 판별을 하면 이 결과는 뭐가 나와요? 여자가 나왔어야 돼. 근데 우리가 원하는 결과는 남자라고요. 그러니까 여자를 남자로 잘못 판단한 걸로 나와야 되니까 확률로 따지면 100분의 2가 돼야 되는 겁니다. 되셨죠? 자, 이렇게 하면 약분을 통해서 좀 최대한 간단하게 처리를 할 수 있겠죠? 얼마예요? 이 친구 1400이라고 할까? 그 다음에 98 곱하기 4. 일단 이렇게 놓고요. 이 친구도 이렇게 약분하자. 그럼 얼마? 1400 중에 요거 두 개 곱할 거니까 20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 있는 걸 그냥 하나로 써보겠습니다. 1400 중에 98 곱하기 4 더하기 20이에요. 그러면 얼마로 할까요? 일단 4로 다 약분을 해보자. 그러면 350 이렇게 될 거고요. 98에 5를 더해볼까요? 그럼 얼마 나와요? 98에 오니까 103입니다. 그리고 밑에는 350이야. 얘는 더 이상 약분이 안 되는 것 같죠? 그러니까 350분의 103이 결과값입니다. 이렇게. 됐어요? 별거 아니죠. 남자가 나와야 되는데 남자를 정확히 하는 거, 여자를 잘못 판단하는 거, 두 가지 흐름으로 하면 되겠다. 그리고 여기에서 만약에 베이지 정리를 또 넣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 남자로 판별했을 때 실제 여자였을 확률 구하여라. 그러면 이 확률 분에 누가 오면 돼? 얘가 오면 되는 거야. 알겠지? 남자로 판별했을 때 실제 남자였을 확률 구하여라. 이걸로 위에 올리면 되는 거예요. 됐습니다. 자, 그럼 이제 다음 단원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곱셈 정리까지 끝났어요.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해야 돼. 그럼 모든 사건들이 다 연관되어 있냐? 그건 아닐 거라고. A사건과 B사건에 대한 것들이 아까 우리가 지금까지 풀어왔던 이 조건부 확률에서 PA분의 PA 곱 B였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주로 지금 하게 된 게 PA 곱 B라고 하는 것은 PA와 P의 B바 A를 곱해 간 거잖아. 그러면 A라는 사건이 지금 B에도 영향을 줬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된 건데,
연관이 안 되어 있을 수도 있잖아.

P라고 하는 것은 PA와 PB의 곱으로 표현됩니다. 라고만 기억을 하는데 이거는 독립과 종속을 판단하는 필요 충분 조건일 뿐이고요. 기본적인 독립의 뜻은 이거야. B와 A를 내가 구해야 돼. A의 영향력이 있는 상태에서 B를 구해야 되는데 알고 봤더니 B만 그냥 구한 거하고 똑같더라. 그러니까 A와 B가 서로 독립이구나라고 판단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산식 같은 거 보면 이걸 바로 이렇게 쓰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항상 이것만 떠올리는데 그건 아니야. 물론 이걸로 푸는 문제들이 많긴 하지만 그래도 의미적으로 독립이 뭐니 하면 P, B와 A가 PB인 겁니다. 라고 대답하면 깔끔하게 끝나는 거예요. 됐나요? 자, 그럼 왜 이렇게 된다? 그럼 옆에다 참고로 써보면 저 왼쪽에 있는 거는 PA분의 P의 A 곱 B가 되잖아요. 그럼 이제 이것만 놔두고 이 밑에 있는 걸 이쪽으로 옮기면 아, 얘는 얘와 얘의 곱으로 표현됩니다. 그래서 독립에 대한 무슨 조건? 필요 충분 조건입니다. 자, 그럼 반대가 있죠. 뭐가 반대야? 종속이 있고요. 이 종속은 교과서적인 뜻이 독립이 아닌 것이에요. 그냥 독립이 아니더라. 그럼 뭐야? 종속이야. 알겠죠? 문제 자체에서 종속으로 구하는 문제가 있고 독립으로 구하는 문제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필요 충분 조건을 이용한 문제들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럼 가장 어려운 형태가 뭐냐? 직접 독립이 되도록 아니면 종속이 되도록 어떤 사건을 구성해야 되는 게 가장 어려운 형태예요. 근데 이것도 아이디어가 어렵다기보다는 시간이 좀 오래 걸리는? 내가 독립이 되도록 어떤 PA라고 하는 걸 구성해 가는 이 자체가 조금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이 독립종속에선 좀 어려운 문제고요. 단순하게 이렇게 식을 활용한 것들은 막 그렇게까지 어렵진 않습니다. 자, 또 기억하셔야 될 거, 참고로. A와 B가 만약에 독립이라면 나머지들도 다 독립이 됩니다. 나머지라는 건 A와 B의 여사건도 독립이고요. A의 여사건과 B도 독립이고요. A의 여사건과 B의 여사건도 독립입니다. 근데 이것만 기억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건 또 아니야. 이네개 중에 어느 하나라도 독립이라는 그 문제의 조건이 있으면 나머지 세 개는 다 독립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왜 이렇게 독립이 됩니까? 라고 물으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여기에서는 막 개념적으로 다 나열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이 식을 여러분들이 이 필요 충분 조건을 이용해서 전개를 하다 보면 얘가 만약에 독립이더라, 그럼 나머지에 대한 것도 자연스럽게 또 그렇게 나와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거 꼭 기억을 하세요. 요네개 중에 어느 하나라도 독립이 된다. 그럼 나머지는 저절로 다 독립이다. 요 정도만 기억하면 될것 같습니다. 독립과 종속에서는 문제를 풀어보죠, 우리. 다음은 어느 학급 학생들의 특색 프로그램 종류와 운영 시간의 선호도를 조사한 결과이다. 이 학급 학생들 중에서 임의로 한 명을 뽑았을 때 방과 후 운영을 선호하는 학생인 사건을 A. 방과 후. 그 다음, 문화체험을 선호하는 학생인 사건을 B라고 하자. 문화체험 B. 두 사건 A, B가 서로 독립이래요. 그럼 일단 식부터 쓸까요? P의 A. 곱P는 P의 A와 P의 B의 곱으로 표현이 되는구나. 괜찮아? 자,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PA 곱 B부터 한번 구해볼게요. 얘는 어떻게 돼? 전체 중에 요걸 동시에 만족하는 거죠. 그럼 어디야? 방과 후 요거. 그 다음 뒤에는 문화체험 요거야. 됐죠? 그러면 합계가 있잖아요. 요 합계는 각 줄에 대한 합계지, 이 전체 학생에 대한 합계가 아니라고요. 그럼 그 전체 합계를 밑에다가 써줘야 돼. 이두 개를 더하면 되겠지? EX 더하기 8입니다. 그럼 그거 중에 내가 원하는 것 6명. 됐죠? 자, 그리고 나서 또 식을 구성을 합니다. PA라고 하는 건 어떻게 구할까요? PA. 방과 후잖아. 그러면 방과 후를 운영을 선호하는 학생 자체를 여러분들이 이제 체크해야 되니까 X 더하기 얼마예요? 10이죠, 10. 그러니 얼마야? EX 더하기 8분의 10이더라. 아니, X 더하기 10이더라. 이렇게. 그 다음 또. 문화체험을 선호하는 학생. 그럼 문화체험은 이렇게. 이렇게 더해주면 되는 겁니다. 여기 밑에 줄이 없으니까 그걸 생각하셔야 돼요. EX 더하기 8분의 더하면 얼마? X더라. 이렇게. 괜찮죠? 약분. 하나만 약분해.

나머지는 이쪽 전개하면 x제곱 더하기 10x는 6 곱하기 요걸 하면 되겠죠. 2x 더하기 8이더라. 풀어요. x제곱. 그 다음 여기 10x인데 여기 12x니까 넘어와. 그러면 2x가 될 거고요. 마이너스. 요거 6, 8에 48이잖아요. 넘어와요. 마이너스 48이야. 이런 식으로. 그럼 요거 얼마로 인수분해 돼요? x 빼기 8, x 플러스 6이더라. 그러니까 따라서 이걸 만족하는 x 값은 얼마? 8이 될 겁니다. 이건 뭐 당연한 게, 여기에 x가 6보다 크다라고도 주기도 했지만, 자연수여야 되잖아요, 일단. 그러니까 이 친구는 x는 8이다 라고 하면 되겠죠. 뭐 여기 반대쪽에 있는 것 자체는 아예 말이 안 되잖아. 마이너스 6이니까. 여기다 넣게 되면 마이너스 8이 되잖아요. 그치?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됐을까요? 그래서 자연수 x의 값을 구하여라. 그러면 그냥 8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고요. 21번으로 갑니다. 두 사건 AB가 서로 독립이고 라고 했으니 기본적인 필요 충분 조건 PA 곱 B는 PA 곱하기 PB더라. 이걸 떠올릴 수도 있고요. 아니면 PB바A가 PB가 되더라. 아니면 PA바B가 PA가 되더라. 이걸 떠올리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에 바에 대한 건 없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필요 충분 조건을 도입하면 돼요. 자, 요거 먼저 한번 볼까요? PA 곱 B의 여사건이야. 자, 얘를 이렇게 푼 친구 있을 거예요. 이거 자체를 구하기 위해서 벤 다이어그램을 이용하는 거야. A가 있고, B라는 게 있고, 얘는 집합만 따지면 A차 집합 B거든요. 그러니까 영역은 요거야. 그러니까 머릿속으로 아, PA에서 P에 A 곱 B를 빼면 되겠구나. 됐어요? 이렇게 생각한 친구도 있을 거고요. 요게 첫 번째 아이디어. 첫 번째는 이렇게 생각한 친구도 있을 거야. 잘 봐요. A와 B가 뭐라고 했죠? 독립. 얘도 A와 B의 여사건이 뭐라는 걸 보여주는 거야? 독립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야. 그래서 P의 A 곱 B의 여사건은 A와 B가 독립이기 때문에 이 또한 독립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얘들끼리의 독립의 필요 충분 조건을 쓸수 있습니다. P의 A 곱하기 P의 B의 여사건. 됐어요? 그러니까 결국 과정은 똑같아요. 왜냐? 여기에는 이 PB의 여사건을 처리하면 P의 A에 1-PB가 되거든요. 괜찮지? 그러면 이걸 처리하게 되면 PA에서 P의 A와 PB를 곱한 걸 빼는 거잖아. 위에도 마찬가지. 얘가 독립이기 때문에 PA에서 뭘 빼는 거예요? P의 A와 PB를 빼는 거랑 똑같지. 근데 바라보는 관점이 조금 다르죠. 그러니까 우리가 AB가 독립일 때 나머지들도 다 독립이다라는 개념을 배웠으면 적용을 해야 될거 아니야? 그걸 적용한 게이두 번째 아이디어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자, 그럼 어쨌든 이걸 이용해서 앞에 있는 거랑 조합을 해서 요 나머지를 구해야 되겠죠? P의 A 합 B라고 하는 것은 PA 더하기 PB 빼기. 원래 PA 곱 B가 될거 아니에요? 근데 얘를 독립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처리해야 될건 뭐야? 당연히 PA는 나왔으니까 얘를 X라고 놔야죠. 그럼 얘 얼마? 6분의 1 더하기 빼기 얘는 6분의 1 X가 되더라. 그 결과값이 2분의 1이어야 되는 거야. 얘 6분의 5 X고요. 6분의 3에서 6분의 1뺄 거니까 얼마? 6분의 2가 되겠구나. 그럼 X는 3분의 1에 곱하기 얼마? 5분의 6이 될 거예요. 이렇게. 약분하면 얼마? 5분의 2가 되겠죠. 이게 뭐야? B야, B. B에 대한 확률. 자, 그러면 생각을 잘 해봐요. 요걸 그냥 여러분들이 바로 떠올렸으면, 응? 그냥 대입하면 끝이잖아. PA 값이 얼마였으니까? 6분의 1이었고요. PB의 여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요걸 어디에서 빼면 끝나? 1에서. 그러니 얼마? 5분의 3을 넣으면 되겠죠. 그럼 얼마 나오나요? 10분의 1. 이렇게 나오겠지. 아니면 뭐 위에 걸로 한다. 그래도 돼요. PA라고 하는 거, PA 곱하기 PB더라.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걸 처리하게 되면 6분의 1에다가 빼기 6분의 1 곱하기, 얘. 얼마? 5분의 2.

그럼 이렇게 3 통분하고요. 이 친구는 6분의 1에서 15분의 1을 이렇게 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뭘로 통분해요? 30분의 얘는 5가 될 거고 빼기 2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약분하면 10분의 1. 똑같이 나오긴 나오지만 좀 그렇잖아. 통분까지 해야 되고. 그러니까 머릿속으로 꼭 A와 B가 독립일 때 나머지들 독립이다 이걸 머릿속으로 그냥 그 내용으로만 기억하면 안 되고요. 문제에 적용할 줄 알아야 돼. 그리고 문제에서 그 내용이 들어가 있지 않은 것들도 그렇게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한 겁니다. 당연히 훈련을 많이 해야 되겠죠. 경험을 많이 해야 되고. 좋습니다. 21번이었고요. 22번으로 갑니다. A와 B가 서로 독립이고 다음과 같대요. 자,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야. 또 연습해봐. 어떤 연습? 당연히 얘가 독립이니까 얘들도 뭐가 돼야 돼요? 독립이 돼야 돼. 그치? 자, 그럼 여기서 주목하셔야 될 거. P의 A의 여사건, 바, B가 3분의 1이라고 했는데, 내가 A와 B가 독립일 때 나머지들이 다 독립이다. 이 개념을 알고 있으면, 이걸 만약에 이렇게 쓰는 친구가 있어요. 이렇게 쓴 다음에, 아, 요거 두 개는 독립이지. 그런 다음에, P의 A의 여사건, P의 B. 그래서 약분해서 결과값이 PA의 여사건이더라. 이 과정을 거치면 사실 제대로 모르고 있는 거야. 하나만 알고 있는 거야. 이렇게 하면 시간이 걸리잖아요. 뭘로 생각해야 돼? 얘들 두 개가 독립이라는 건요. A의 여사건은 B의 영향을 하나도 안 받아. 그래서 보자마자 이렇게 써야 돼요. A의 여사건이구나.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밑에 있는 과정을 거치는 건 우리가 결국은 또그 독립이라고 하는 필요 충분 조건을 사용하게 되는 거야. 제가 말했잖아요. 독립을 필요 충분 조건만 기억하면 안 된다니까. 그럼 얘 이렇게 쓰면 바로 나와요. 뭐가? PA가 3분의 2라는 걸로 바로 나오잖아. 그럼 잘 봐. 여기 있는 것도 얘와 B의 곱이 6분의 1이 돼야 된다는 얘기죠. 3분의 2에 곱하기 P라고 할까? 그냥 PB를? 그럼 P는 얼마 나와요? 6분의 1 곱하기 2분의 3이니까 4분의 1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 얘가 PB잖아. 자, 얘또 봐봐. 얘는 또 어떤 느낌이야? 얘가 독립이면 얘들도 독립이라니까? 그러니 답 자체가 그냥 이걸 구하여라. 이거하고 똑같아요. B의 여사건의 확률을 구하여라. 그러니까 난 PB를 구했잖아. 그러면 얘의 여사건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1에서 빼면 되니까 4분의 3입니다. 라고 나오겠죠. 그러니까 얘는 사실 암산으로 풀어야 되는 영역이야. 이 문제는 그게 출제 의도입니다. A, B가 독립일 때 나머지가 독립되는 거 알고 있니? 그리고 그 독립에 대한 걸 필요 충분 조건으로가 아니라 의미적으로 해석을 할수 있니를 묻고 있는 아주 대표적인 개념 활용 문제예요. 계산 문제라기보다는. 알겠습니까? 그래서 22번. 요 정도로 처리하면 될것 같고요. 23번으로 갑니다. 두 학생 AB가 화살을 던져 항아리에 넣는 투어놀이를 하고요. 두 학생 AB가 각각 한 개의 화살을 던져 항아리에 넣을 확률이 6분의 1, 4분의 1이래요. 그러면 학생 B가 던진 화살만 항아리에 들어갈 확률을 구하여라 라고 했잖아. 그럼 생각을 해봐. A가 던지는 게 있고 B가 던지는 게 있겠죠. 근데 두 학생이 화살을 던져서 항아리에 넣는 사건은 서로 뭐래요? 독립이래. 영향을 줘요, 안 줘요? 안 줘. 알겠지? 아, 자,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판단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각각 한 개의 화살을 던진다고 했잖아. 그러면 B가 던진 화살만. 그럼 어떻게 하면 돼? A는 화살을 넣어요, 못 넣어요? 못 넣었다. 그게 끝이야. 6분의 5야. 근데 B가 A가 넣든 못 넣든 상관이 있어, 없어? 없어. 그냥 나는 나대로 던지면 되는 거야. 여러분,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친구가 잘하든 못하든 상관할 필요가 없어요. 다른 친구만 자꾸 바라보잖아요. 잘하는 친구들 막 보게 되면, 아, 저 친구는 저것도 하고 있네. 난 지금 이거 하고 있는데. 그럼 그냥 무조건 그 친구 뒤만 쫓아가는 거예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 왜? 난 항상 그 친구를 바라보면서 공부를 하니까. 근데 나는 나대로 공부를 해야 되는 거야. 독립이에요. 여러분 독립이고, 다른 사람 다 독립이야. 그리고 시험도 다 독립이고요. 독수리처럼. 혼자 나는 독수리처럼 사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공부할 때도.

그래서 남과 자꾸 비교하기 시작하면 불행해집니다. 그리고 공부할 때 나의 수준에 맞는 걸 자꾸 찾아가야지 남들이 좋다고 하는 거, 남들이 뭐 성공했다고 하는 거, 이런 거 보면서 나한테도 무조건 적용될 거라고 착각하면 큰일 나요. 그래서 얘는 어떻게 돼? 그냥 나대로 성공을 하는 거야. 4분의 1이에요. 24분의 얼마? 5. 끝이죠.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막 그런 거 많아요. 공부하다 보면 잘하는 친구들끼리 이렇게 있는데 그 친구들끼리 막 엄청 경쟁하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어떤 경우는 되게 잘하는 친구끼리도 친한 경우도 많고. 그러면 가만히 살펴봤을 때 되게 친한 경우들이 대부분 어떤 마음가짐을 갖고 있냐면 같이 잘 되려고 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당연히 학교에서는 내신을 나눠먹게 할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 친구와 이 친구는 그냥 나는 나대로 공부하고 넌 너대로 공부를 하는 거야. 그리고 나는 교우 관계로 그냥 친구 관계로 잘 지내는 거예요. 근데 잘못 지내는 경우가 어떠냐면 서로 잘하다 보니까 경쟁심만 있는 거야. 아, 얘가 더 잘하면 안 되니까 난내 것만 이렇게 해야지. 또 숨겨줘야지. 안 돼요. 그냥 저 친구가 내걸 혹시 보더라도 그게 그 친구께 될지 안 될지는 그 친구의 공부 방법에 따라 달려있는 거예요. 내가 필기한 거 아무리 열심히 해서 나는 내 거를 제대로 이해를 하지만 그걸 누군가가 봤을 때 여러분처럼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을 수도 있지만 없을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막내 거를 막 너무 이렇게 폐쇄적으로 공부할 때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도와줄 건딱 도와줘버려. 너는 이걸 보고선 도움을 받을 수도 있고 못 받을 수도 있고 나는 나대로 나한테 도움이 되는 거니까 난 공부를 하고 이런 식의 좀 마음 넓은 자세를 가져야 공부할 때에도 긍정의 힘이 여러분들에게 향합니다. 24번. 자, 어느 무선 이어폰 제품의 왼쪽 유닛이 불량일 확률이 0.02고요. 오른쪽 유닛이 불량일 확률이 0.05라고 하자. 이 무선 이어폰 제품 중에 임의로 한 제품을 택했을 때 양쪽 유닛이 모두 불량이 아닐 확률은 이걸 틀린 친구는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해요. 이게 뭐냐? 우리나라 말이 약간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그래요. 왜 그런지 짚어드리면, 그러니까 이렇게 전혀 생각하지 않았는데 저 때문에 헷갈린다라고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이 가끔 있기 때문에 설명을 하는 거야. 양쪽 유닛이 모두 불량이 아닐 확률은 이라고 했죠. 그러면 이걸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기는 하다, 사실은. 모두 불량이 아닐 확률. 그 다음, 모두 불량이 아닌.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해석을 했을 때, 당연히 뭐 우리나라 문법이나 이런 거에 맞춰가지고 정확하게 해석하는 게 맞긴 하겠지만, 그냥 일상적으로 대화하는 상황에서 우리는 느낄 때, 이렇게 느낄 수도 있고, 이렇게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쵸? 그렇기 때문에 혹시나 계산했을 때 결과값이 이것과 틀렸다면 아마도 요런 해석 때문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긴 해요. 그래서 좀더 내신이나 이런 데는 선생님들이 출제하실 때 디테일한 부분들을 더 많이 챙겨주십니다. 그래서 문장 자체가 오해의 소지가 없게끔 하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시험장에서 여러분들이 해석을 했는데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을 법하다. 그럼 뭐 하시면 돼요? 질문하시면 돼요. 문제에 대한 어느 정도의 기본적인 질문은 가능하니까. 그게 뭐 답에 대한 힌트를 얻거나 이런 게 아니라면 당연히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은 좀 꼼꼼하게 봐둘 필요가 있고, 문제들도 또 꼼꼼하게 출제될 거예요. 자, 이 얘기는 뭐예요? 모두 불량이 아니다. 모두 불량이 아닌 확률. 그러면 둘다 모두 정상. 모두 불량이 아닌. 그러니까 모두 불량이라고 하는 거는 이런 의미로도 받아들일 수도 있잖아, 혹시나. 한쪽은 불량이고 한쪽은 정상이야. 그죠? 그러니까 그것까지 포함하고 있는 상태. 근데 이 문제에서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해석할 때요 위에 걸로 해석을 많이 합니다. 아셨죠? 그래서 얘의 답을 구할 때는 이렇게 하시면 돼요. 불량일 확률이 0.0이었기 때문에 한쪽도 양품이어야 되고요. 다른 한쪽도 양품이어야 돼. 그러니 0.982 한쪽, 왼쪽에 대한 양품 확률이고요. 오른쪽에 대한 양품 확률은 얼마야? 0.95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둘다 모두 불량이 아니어야 된다. 그러니 두 개를 어떻게 하면 돼?
곱함이 되겠죠. 자, 만약에 문장에 대한 해석이나 문장에서 어떤 또 다른 힌트들을 줬을 때 한쪽만 불량인 것도 포함이 되더라. 이렇게 되면 한쪽만 양품이고 한쪽만 불량인 것도 포함이 되게끔 문제에서 원하더라. 그러면 이 경우는 어떻게 하시면 돼요? 0.02에다가 곱하기 한쪽은 양품 나오는 거 0.95를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얘는 0.98에다가 곱하기 0.05를 하면 됩니다. 아셨죠? 근데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불량이 아니다라는 걸 그 상품을 만들 때 둘 다 양품이어야 되는 게 기본적인 전제 조건이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접근을 하셔도 괜찮고요. 그래서 어쨌든 문제의 의도는 요거였습니다. 됐을까요? 그래서 계산을 하시면 돼요. 0.95를 곱합니다. 바로 40 이렇게 가고요. 95, 45. 98에 72. 그리고 99, 81이니까 88이 되겠죠? 이렇게. 그러면 여기 있는 건 0일 거고 여기 1이고 넘어가니까 3, 그 다음 9 이렇게 오더라. 그리고 얘가 소수점 4개. 그러면 여기 정답 얼마예요? 그러면 0.931이라고 하는 걸로 나옵니다. 선생님 저는 이거 당연히 위에 걸로 했는데요. 아니, 선생님도 당연히 위에 걸로 했지만 이렇게 해석이 될 수도 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이라서 그런지 아니면 뭐 외국에서는 이 파트를 설명할 때 특히나 명제 파트에서 언어적으로 약간 헷갈려한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고등학교 1학년 때 명제 배우면서 뭐 필요 충분 조건도 배우고 거기에서 부정인 경우 이런 거 배울 때 약간 언어적으로 조금 헷갈려 했던 친구들은 분명히 이 부분을 또 그렇게 헷갈려 했을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은 당연히 가능한 거다. 그렇게 헷갈릴 수 있는 거다. 근데 시험에 나올 땐 명확하게 오해의 소지가 없게끔 출제될 거니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됐을까요? 자, 우리 이제 독립시행에 대한 개념을 간단하게 정리하고요. 그리고 다음 시간에 이제 독립시행에 대한 문제들을 풀어보도록 할게요. 독립시행은 아까 배웠듯이 우리 첫 번째 조건부 확률 했고 그 다음에 곱셈 정리 배웠고요. 그리고 독립과 종속 했고요. 그리고 마지막이 이제 독립시행입니다. 근데 이 독립시행은 통계 파트랑 연결돼서 또 어렵게 나와요. 얘는 이항분포 파트에서 또 나올 거야. 그러니까 이 연결고리를 좀 체크를 해놓으셔야 되고요. 독립시행 자체가 당연히 독립일 때겠죠. PA와 그 다음에 PB가 P의 A곱 B더라 라는 건데 자 이걸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이런 거야. 내가 원하는 사건에 대한 걸 구하고 싶어. 그러면 대부분은 똑같은 상태에서 내가 확률이 나오게 되면 얘는 그 전의 사건의 영향을 안 받는 거죠. 그러니까 전 시행의 영향을 안 받는 거죠. 이런 게 대부분 어떤 게 있을까? 주사위. 주사위 던져요. 2가 나오는 사건. 얼마야? 6분의 1이죠. 또 그 다음에 또 해. 6분의 1이야. 또 그 다음에 또 해. 6분의 1이야. 그러니까 얘들은 첫 번째 시행과 두 번째 시행과 세 번째 시행, 네 번째 시행 이런 것들이 다 서로 영향을 주고받지 않는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독립시행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고 똑같은 시행을 여러 번 반복할 때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얘에 대한 대표적인 추출이 뭐예요? 복원 추출이야. 비복원 추출은 일반적으로 영향을 주고받을 때 얘기고요. 그럼 주사위가 있겠고 또 어떤 경우도 있어요? 동전이 있겠고 뭐 제비도 가능하긴 합니다. 근데 이 제비에서 나온 것을 버리지 않아요. 나온 것을 어떻게 하는 거야? 다시 넣는다. 이런 느낌으로 표현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냥 이거에 대한 것을 제비가 나왔을 때 아, 얘는 복원이구나. 얘는 독립시행이구나. 받아들이시면 돼요. 그래서 문장 맨 마지막에 이 표현이 나오거든요. 그럼 그것만 좀 주목해서 문제풀이 과정을 선택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 독립시행에서는 어떤 게 가장 중요할까? 총 다섯 번의 시행을 한다고 한번 해볼게요. 이때 주사위의 눈이 3의 약수의 눈이 나온대요.

그러면 엄연히 다섯 번 시행을 하기 때문에 첫 번째 시행이 있을 거고요. 두 번째 시행이 있을 거고요. 세 번째 시행이 있을 거고 네 번째 시행이 있고 다섯 번째 시행이 있을 거야. 그러면 이 다섯 번의 시행에서 그냥 여기에 나오는 걸 동그라미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럼 동그라미 동그라미 요 3의 약수의 두니 두 번. 두 번이라고 하자. 동그라미 동그라미 XXX인 경우가 있겠죠. 동그라미 X 동그라미 XX가 있겠고 동그라미 XX 동그라미가 있겠고 여기 X가 있겠고 자 그럼 이것들은 다 어떤 사건이에요? 다른 사건이야. 얘가 나오는 건 맞지만 주사위의 눈이 3의 약수가 나오는 그 시점이 다른 경우들이잖아요. 그래서 그 다른 경우들에 대한 경우의 수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얘들에 대한 경우의 수를 구해주셔야 되는데 이걸 구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첫 번째 같은 것이 있는 순열 두 번째 이걸 더 많이 사용을 해요. 조합 어떤 의미예요? 내가 이걸 두 번 나오게끔 해야 되잖아. 그러면 다섯 번의 시행 중에서 내가 원하는 게 두 번입니다. 그러면 다섯 번 중에 두 번. 그럼 이 두 번 선택하는 경우의 수가 요 전체 경우의 수랑 똑같다고요. 그런 다음 주사위의 눈이 3의 약수이니까 1, 3이잖아요. 그러면 3분의 1이야. 그럼 얘가 몇 번 나와야 돼? 두 번 나와야 돼. 그리고 3분의 2가 몇 번 나와야 돼요? 세 번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럼 이게 이제 끝이에요. 그럼 같은 것이 있는 순열로 한다는 건 뭐야? 예를 들어 내가 저게 나오는 걸 동그라미라고 하고 원하지 않는 걸 XX라고 해. 그럼 결국은 다섯 개가 있겠고요. 이걸 동그라미 두 개와 X 세 개로 배치하는 거죠. 그리고 뒤에 있는 확률은 똑같아. 3분의 1의 제곱, 3분의 2의 세제곱 이런 식으로. 됐나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요 앞에 있는 걸 선택하는 걸 구하는 게 중요한 거다. 그래서 독립시행에서는 이것만 좀 주의하시면 나머지는 어렵지 않을 겁니다. 자, 관련된 문제는 다음 시간에 풀도록 하고요. 오늘은 앞에 풀었던 내용을 바탕으로 퀴즈가 나가니까 복습 차원으로 꼭 해결한 다음에 오시기 바랍니다. 전 다음 시간에 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0: 빨리빨리 멈춤 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1: 하지만 멈춥니다.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2: 저기도 같이 계산해 주세요.
1: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0: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내신만 점 수능특강 사회문화 시간입니다. 15번째 시간, 이제 5단원 마지막 주제가 되겠습니다. 아, 1학기에 전범위를 시험 보려나? 예, 많은 학교 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특히 고3 학생들의 경우에는 1학기에 뭐 진도가 다 끝나니까. 그래서 이 내신 대비하는 건 수능 대비하고 떨어져 있는 게 아니다라고 생각하면서 내신 대비가 곧 수능 대비니까 더 신경 쓰고 그렇게 공부했으면 좋겠어요. 내신 따로 수능 따로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예, 요즘은 또 학교 시험도 물론 이제 수능에서 내지 않는 그런 주제들까지 내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이 문제 자체를 두고 보면 다 수능형으로 출제하시잖아요. 그래서 내신에서 높은 등급을 받은 아이들 보면 더 대단한 생각도 들어. 그래서 내신 등급이 좋으면 좋을수록 수능도 잘, 모의고사도 되게 잘 나오는 것 같아요. 네, 이제 마지막 단원이 되겠습니다. 15, 16 두 개고요. 그리고 사회 변동이 주인공이 됩니다. 여기선 이론이고 여기는 이제 적용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사회 변동과 사회 운동 이 파트에서는 이론이 크게 두 개고요. 그리고 사회운동 이렇게 돼 있습니다. 사회 변동을 바라보는 이론이 있는데 특히 방향에 대한 이론이 있어. 그래서 사회 변동의 방향이 진보 발전하는 방향으로 일정하게 간다라고 하면 그게 진화론이 되고요. 수능도 엄청 좋아하는 주제입니다. 예. 아니지. 진보하기도 하지만 퇴보 멸망하기도 해라고 하면 얘가 순환론이 되겠습니다. 또 하나, 사회 변동을 구조적인 관점에서 볼 수가 있어요. 사회 구조적 관점에서. 사회 구조적 관점에서 보는 게 뭐지? 거시적으로 보는 거지. 그렇지. 그래서 이게 기능론이고요. 기능론은 사회 변동을 어떻게 바라보지? 갈등론은 사회 변동을 어떻게 바라보지? 1단원입니다. 그래서 수능에서는 1단원의 기능론 갈등론을 낼 때 선지 하나 정도로 들어가지만 학교 시험에서는 시험 범위가 뭐 3, 4, 5단원이다 라고 하면 기능론 갈등론 다시 주인공으로 부각된 거야. 그러니까 사회 변동만 두고 기능론 갈등론 묻는 문제를 출제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얘는 완전 중요한 거고 뭐 수능도 좋아하고 학교 시험도 당연히 좋아하는 것이고 그리고 얘는 네. 수능에서도 핵심적인 거, 근데 내신에서는 더 강조할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세 번째 사회운동입니다. 사회운동은 뭐 어렵고 말고 할 게 사실은 없지. 그치? 그러나 100% 출제될 내용. 사회운동의 의미하고요. 그 다음에 어떤 사례가 나오면 이게 사회운동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거. 예, 그게 포인트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할 내용들 크게 사회변동 방향에 관한 이론, 진화론과 순환론, 그리고 기능론, 갈등론 볼 거고, 사회 운동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사회 변동에 대해서 우리 수능 특강 교재에 보면 사회 변동의 의미하고 사회 변동의 요인이 나와요. 사회 변동의 요인에는 가장 대표적인 게 뭐지? 여러분도 막 체감하잖아. 이 AI라고 하는 거의 등장으로 인해서 어떻게 변동할지 좀 상상이 안 되면서 약간 무섭기도 해. 너무 빨리 변하니까. 지금 제가 뭐라고 했어요? AI의 등장. 그치. 뭔가 과학기술의 변화가 사회 변동을 일으키는 요인이 되기도 하고 가치관의 변화가 사회 변동을 일으키는 요인이 되기도 하고요. 또는 인구구조의 변화 또는 자연환경의 변화 이런 것들이 사회 변동의 요인이 됩니다. 근데 뭐 사회 변동의 요인 여기다 개념정리 다 쓰고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아. 그래서 우리 수능특강에 있는 문제 이렇게 제시문만 조금 이렇게 따와서 여기에 나타난 사회변동의 요인이 뭔지 한번 찾아보자고. 예, 선지 한 개 정도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변동은 뭐 사회가 변동하는 것이고요. 네, 그리고 요인 한번 볼게요. 나왔네. 생성형 인공지능의 등장은 사회 전반의 큰 변화, 변화를 일으키는 요인이 생성형 인공지능이네요. 그래서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한 자동화 기술은 제조업, 물류, 서비스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인간의 노동을 대체하거나 보완하며 생산성을 높이고 진짜 어떻게 변화할까? 여러분이 내 나이쯤 됐을 땐 세상이 어떻게 변해 있을까요? 그거 보고 봐야 되는데 그때까지. 그래서 네 이렇게 됐다라고 돼 있어요. 변화를 일으키는 요인이 뭐예요? 생성형 인공지능. 다시 말하면 뭐? 과학기술의 발전. 그래서 기술, 사회 변동의 요인으로 가장 대표적인 게 기술이죠. 그렇죠? 과학기술이고 두 번째, 프로테스탄트 윤리하고 나왔습니다. 이게 청교도 윤리죠. 그렇죠? 청교도 윤리는 이윤의 창출과 부의 축적을 신학적으로 정당화함으로써 즉 직업을 수행해서 돈을 벌고 하는 것들을 이 신학적으로 정당화함으로써 자본주의가 발달할 수 있게 한 거야. 즉 자본주의 사회로의 변화
발전을 가져오게 한 게 프로테스탄트 윤리야. 어? 과학기술이 아니죠. 사회 변동을 가능하게 한 원인이 바로 뭐예요? 프로테스탄트 윤리. 즉, 카테고리로 따져보면 얘가 가치관 또는 어떤 이념이 되는 거죠. 그렇죠? 세 번째. 오기도 하네. 계몽사상 또는 천부인권사상. 아주 통합사회에서 아주 강조해서 배웠던 내용입니다. 계몽사상이 뭐예요? 개, 열개, 몽, 비몽사몽. 비몽사몽함을 열어. 너 이성 있잖아. 너 이성 가진 존재야. 지금 저 절대 왕이 하는 것을 봐봐. 제대로 하는 거야? 아니요, 우리 억압하고 있어요. 그래, 너 깨우쳐. 깨우침 사상입니다. 그쵸? 천부인권 사상은요? 하늘이 부여한 인권이야. 인권은 하늘이 부여한 거야. 근데 저 절대 왕이 하는 짓 봐봐. 뭐 어때? 저희를 억압해요. 하늘이 부여한 인권을 우리가 갖고 있는데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 혁명이요. 예. 시민혁명의 사상적 배경.

됩니다. 즉, 시민혁명이 일어나고 나서 부르주아 시민계급이 주도가 되는 사회로 변화하게 되는 거지. 이 변화의 요인이 어딨어? 저거. 계몽, 사상, 천부이권, 사상. 그렇지. 그래서 사회 변동을 일으키는 요인은 지금 아래 두 개에 나온 것처럼 가치관과 이념이 될 수도 있고, 과학 기술이 될 수도 있어. 또는 인구 구조가 될 수도 있고, 자연환경도 될수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한 번만 정리해서 사회변동의 요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지 한개 정도로 나올 수 있으니까. 이제 진짜 강조하는 게 바로 이론입니다. 이론. 뭐냐면, 사회변동을 설명하는 이론이고, 여기, 방향. 이게 별표지. 방향에 대한 관점이라고 나옵니다. 수능 완전 좋아해서 지금껏 제가 사회문화 강의를 하는 진짜 10수년의 기간 동안 4번 출제됐던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뭐 학교 시험도 100%지 뭐. 그래서 기본 입장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입장, 방향에 대한 거야. 그럼 진화론이라고 하는 건 사회 변동은 일정한 방향을 갖는다는 얘기입니다. 일정한 방향을 갖는다. 일정한 방향이 어떤 방향인데? 일정한 방향이란 진보하고 발전하는 방향이다. 즉, 진화론이라고 하는 건이 생물체의 진화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생물체 진화론과 마찬가지로 사회도 진화한다는 얘기야. 그래서 우리 생물체도 보면 원래는 머리도 되게 조그맣다가 이뇌 용량도 커졌고 그게 진화한 거죠. 그리고 엄지손가락이 되게 작았대요. 근데 엄지손가락이 작으면 이렇게 물건을 집을 때 이렇게 어렵잖아. 그러니까 이게 맞춰서 이렇게 커졌다는 거야. 네. 그래서 어디서 읽었는데? 암튼, 이렇게 이 사회 환경에 적응하여 살아가기 좋게 우리의 생물체도 진화한 것처럼 사회도 진보, 발전한다. 라고 하는 게 진화론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것도 키워드예요. 어떻게? 단순한 상태에서. 복잡한 상태로. 완전 키워드로 나옵니다. 또는 이걸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분화된 상태로. 그냥 우리가 직관적으로 생각해도 우리 대한민국 시작부터 해서 긴 역사상 보면 그 옛날 우리 그 사극이나 이런 데서 봤었던 그 모습들을 대강 보더라도 그때 사회보다 지금 사회가 훨씬 복잡하고 훨씬 분화되어 있잖아요. 아주 세분화되어 있고 직업도 얼마나 다양해요. 이게 바로 진보 발전이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단순한 상태에서 복잡 분화된 상태로 발전해 간다. 이거 끝. 그러면 비판점은 당연히 뭐겠어? 당연히. 아니, 긴 과거의 역사를 봐도 어떤 사회가 만들어져서 진보 발전하기만 한게 아니라 없어진 경우도 엄청 많은데? 로마 제국, 몽골 제국, 네, 엄청 많은데? 그걸 설명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사회 변동이 항상 발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즉, 퇴보, 멸망을 경험한 문명도 있죠. 그리고 우리 역사 속에서 보시면 전 세계를 주름잡던 나라들이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막 스페인, 뭐 에스파냐, 포르투갈이 막 남아메리카 이런 데 식민지를 건설하면서 막전 세계를 호령하던 때가 있었는데 그렇지 않잖아. 네덜란드가 그럴 때가 있었어. 근데 지금 그 정도 아니야. 미국이잖아. 예. 또 미국에서 또 패권이 또 넘어갈 수도 있죠. 그쵸? 바로 그런 것처럼 언제 한 사회를 주름잡, 전 세계를 주름잡다가 조금 이렇게 퇴보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걸 설명하지 못합니다. 왜? 진보, 발전하기만 한다. 이렇게 보니까. 그 다음에, 현대 사회가 과거 사회보다 모든 면에서 발전된 것이라고 볼수 없다. 여기는 꼭, 이 진화되어, 아, 사회는 진보, 발전하는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과거보다 현재가 무조건 좋아야 되는 거죠. 그쵸? 근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 그리고 서구 사회가 진보된 사회를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구가 갔던 그길 그대로 따라가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서구 제국주의 역사를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가 있다. 여기 서구 사회가 진보된 사회임을 전제한다 이렇게 써 있잖아요. 따라서 여기가 서구가 있고요. 서구가 어디? 위에 선진 사회예요. 발전한 곳이야. 그럼 발전하지 못한 건 서구 갔던 그길 그대로 따라가면 돼. 그러니까 서구가 먼저 갔던 그 길이 있어요. 그길 그대로 따라가면 된다. 이걸 어떻게 표현하냐면 단선적. 길은 하나밖에 없어. 서구가 밟아왔던 길이야. 그게 표준화된 경로야.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다고. 그래서 단선적, 표준화된 경로. 일정

한 방향이 있다. 이렇게 전제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야. 어려운 내용 없지? 이제 순환론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순환론. 순환론은 말 그대로 순환하는 거. 우리 경제도, 우리나라 경제도 그래도 지속, 그래도 이렇게 쭉 예전보다, 우리 엄마가 살았을 때, 우리 할머니가 살았을 때보다 훨씬 발전해 왔습니다. 그런데 보면 쭉 발전했어? 아니지. 그 동안 무수히 많은 부침이 있었죠. 그쵸? 좋았다, 나빴다, 좋았다, 나빴다. 이걸 계속 반복한단 말이야. 바로 이게 순환입니다. 예, 순환론. 좋았다, 나빴다, 좋았다, 나빴다. 예. 물론 우리나라처럼 장기적인 추세가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추세면 다행인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을 수 있지. 올랐다, 내려왔다 하면서 이렇게 떨어질 수 있겠지. 암튼, 사회 변동이라고 하는 건, 네. 진보, 발전하기도 하지만, 퇴보, 멸망하기도 한다. 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여기 보면, 사회는 유기체와 마찬가지로 태어나. 사회가 어떤 한 사회가. 그래서 정점에 가. 그런데 쇠퇴 소멸하게 된다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게 과정을 순환한다, 반복한다. 사회는 진보에서 퇴보로 이어진 뒤 다시 생성 진보로 나아가는 일종의 순환적인 변동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걸 여기 뒤에 나와 있어요. 뒤에 나와 있어 볼게요. 여기다 써도 되겠네요. 이제 왜? 유기체가 생성하고 성장하고 쇠퇴하고 소멸하는 거. 봄이 오고 벌써 벚꽃도 다 졌어요. 그렇죠? 여름이 오고 그럼 또 가을이 오겠지. 겨울이 오겠지. 예. 이게 마치 뭐냐면 운명론적 시각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자라다가 늙고 죽게 되어 있어 라고 하는 것처럼 사회도 역시 그렇다는 얘기야. 그걸 운명론적 시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장점을 볼게요. 장점 여기. 어떻게 이렇게 순환하는 걸 알았어? 긴 역사를 보니까 그렇더라는 거지. 우리나라도 과거의 긴 역사를 보니까 고려가 막을 내리고 그리고 조선이 등장을 해서 진짜 정점에 달하다가 쇠퇴하고 사라지더라. 과거의 긴 역사 속에서 보니까 흥망성쇠가 나타나더라. 그래서 지난 역사 속에서 반복되는 사회 변동을 설명하고 해석하는 데 유용합니다. 그리고 내부 갈등이나 전쟁 등에 의해서 흥하고 망하고 성하고 쇠하고를 거듭한 사례를 설명하기에 적합합니다. 그래서 과거의 긴 역사 속에서 보니까 그렇더라는 거야. 그런데 한계점은 뭐예요? 한계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미래를 예측하기가 어려워요. 예, 우리나라는 어떻게 될까요? 이제 지금으로부터. 지금으로부터 우리나라는 어떻게 될까? 전 세계를 주름잡는 패권국이 될까? 아니면 어떻게 될까요? 예, 북한하고의 관계는 어떻게 될까?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반도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 모릅니다. 모르겠습니다. 물론 뭔가 막 예측하는 미래 예측의 중요성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통합사의 제일 마지막 단원에서 배우기도 했는데, 여러분 미래를 예측하려면 통합사의 제일 마지막 단원에도 나왔어요. 현재를 알아야 돼. 네. 현재를 잘 파악해야 미래를 예측할 수 있습니다. 좀 잘 됐으면 좋겠는데, 암튼 즉 진화론에 따르면 미래 예측이 쉬워. 진보 발전한다. 그거잖아. 일정한 방향이다. 그러니까 미래 예측도 진보 발전한다 라고 하면 된다고. 그런데 순환론에 따르면 흥망성쇠, 지금 우리나라는 어느 시점일까?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 시점일까? 아니면 올라가는 시점일까? 예측하기가 어렵다. 과거의 긴 역사 속에서 흥망성쇠를 설명할 수는 있지만 미래의 변동을 예측하는 데는 어렵다. 또는 이 순환론은 보니까 과거의 긴 역사, 조선왕조 500년을 봐서 보니까 흥하고 망하고 성하고 쇠하더라. 이렇게 되는데 긴 역사 속에서의 흥망성쇠 파악을 했지만 단기적인 거, 앞으로 향후 100년간, 한국은 향후 50년간 어떻게 되지? 예측하기 너무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단기적인 사회 변동을 설명하기가 어렵다. 또한 사회 변동에 작용하는 인간 행위에 뭐냐면 여기도 많이 나옵니다. 자율성과 능동성을 과소평가입니다. 왜? 왜? 운명론적이라니까. 태어나서 성장해서 언젠가 죽게 되어 있어. 사회도 말이야.
이렇게 하다가 언젠가 꺾여서 쇠퇴하고 소멸하게 되어 있어. 그러니까 그 안에서 복작복작하는 뭔가 인간의 뭔가 노력 이런 것들을 과소평가하죠. 왜? 어차피

사라지게 돼 있어. 또 새로운 게 나타날 거야. 이렇게 보는 입장이니까 인간의 자율성과 능동성을 과소평가한다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 수능 특강에 보면 이 진화론과 순환론 문제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진짜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반복적으로 나오는 선지들을 일단 뽑아봤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특징들을 잘 외우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이렇게 선지들을 쭉 다시 뽑아봤어요. 서구중심적이다라고 하는 비판을 받는 거 뭐라고? 그렇지, 진화론. 왜? 진보 발전한 것이 서구라고 생각하니까. 그렇죠? 네. 그다음에 사회 변동은 진보 발전이야. 이렇게 보는 거. 일정한 방향, 진화론. 그렇죠? 진보 발전하는 방향, 일정한 방향 다 마찬가지 얘기입니다. 진화론 이렇게 돼 있는 거지. 그렇지? 그런데 미래의 사회 변동을 예측하는데 어렵다, 적합하지 않다. 이건 뭐겠어요? 그렇지. 긴 역사 속에서 흥망성쇠를 봤어. 앞으로도 순환한다는데 어떻게 순환할지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순환. 장기적 사회 변동을 설명하기에 유용하지만 단기적인 건 설명하기가 어렵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뭐겠어요? 그렇지. 순환입니다. 운명론적이다라고 나왔네. 맞아. 생성, 성장, 쇠퇴, 소멸, 사라지게 되어 있어. 순환론입니다. 그리고 여기도요, 주기적으로 동일한 과정을 반복한다. 흥망성쇠, 흥망성쇠, 흥망성쇠. 그렇죠? 이것도 순환론에 대한 설명입니다. 여기 있네. 단선적. 사회 변동은 하나의 길밖에 없어. 표준화된 경로. 뭐? 진보의 과정. 뭐겠어? 맞아. 진화론이야. 제국주의를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여기, 여기, 여기랑 연결되어 있는 거죠? 뭐예요? 진화론. 흥망성쇠를 거듭한 국가의 사례를 흥망성쇠 나왔습니다. 그럼 뭐가 돼요? 그렇죠. 키워드 딱딱딱 표시하면서 순환론. 그래서 선지 계속 반복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그냥 쫙 모아봤고요. 대표적인 문제 유형으로 살펴보려고 다음 문제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한번 가볼게요. 이렇게. 이런 방식이 일반적인 방식입니다. 예. 이 방식이 더 일반적인 방식이야. 다음 문제, 요런 문제도 가지고 왔거든요. 우리 수능 뚜껑에 있는 거. 근데 오히려 얘보다는 얘가 더 일반적인 방식이고, 그걸 볼수 있는 게 바로 여기. 기출 문제도 보면, 그쵸. 요 문제랑 비슷합니다. 147페이지 7번. 예, 146페이지. 맞나요? 네. 제가 146페이지 2번 문제 여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 변동 이론 중 A는 사회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진적으로 발전하며 단순한 상태에서, 그렇지, 이거 키워드입니다. 단순한 상태에서 복잡한 상태로 변화한다. 야만 미개 문명으로 이 야만 단계에서 미개 단계로 문명 단계로 발전한다. 단계적 발전 모델이다. 끝난 겁니다. 따라서 A가 뭐가 돼요? 그렇지, 진화론이야. 그래서 A 진화론. B는 일정한 주기에 따라서 나오네. 동일한 과정을 어떻게 반복한다. 그래서 특정 사회가 성장하고 발전하면 필연적으로 쇠퇴하고 다시. 그렇지. 그러니까 순환론이다. 되게 쉬운 것 같지만 사실 수능 문제는 모든 문제 어렵게 출제하지 않아요. 예, 중요한 개념을 공부했는지 안 했는지 물어보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도 나와도 수능형입니다. 수능으로 이 정도도 나올 수 있어요. A는 B와 달리 사회가 퇴보할 수 있다고 보지 않지. 그치? 틀렸습니다. 예, 진보 발전하는 일정한 방향이야. 두 번째, A는 B와 달리 사회 변동이 일정한 방향. 그렇지, 얘는 일정한 방향이고. 한 번만 써둘게요. 얘는 일정한 방향입니다. 방향이야. 그럼 얘는요? 얘는 이렇게 나옵니다. 일정한 양상. 양상이 뭔데? 모습이야. 흥망성쇠, 흥망성쇠, 흥망성쇠. 일정한 모습이지? 그치? 그래서 순환론은 일정한 양상이고요. 일정한 방향은 아니죠. 이 방향이 또 있고, 이 방향도 있으니까. 그치? 그래서 여기 방향, 양상. 이렇게. 그래서 A는 맞죠? 일정한 발전 방향이 있다고 본다. 일정한 방향. B는 A와 달리 서구 사회가 그래요? 아니죠. 그쵸. 누가 그래요? 얘가 그렇지. 서구 사회가 진보 발전된 사회라고 봅니다. B는 A와 달리 순환론은 운명론적 시각을 견지해서 어차피 죽게 되어 있어. 끝장나게 되어 있어. 그러다 보니까 인간의 자율성

국정 능동성을 과소평가한다는 비판을 받죠. 정답 니을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고 출제될 수 있어. 얼마든지 출제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요 정도 수준에서도 나올 수 있어요. 다음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다음 자료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이라고 했고 뭔가 퀴즈처럼 이렇게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A, B는 각각 순환론 진화론 중에 하나다. 교사는 갑 정에게 자료 1 카드 이렇게 1에서 5로 구성된 카드를 한 세트씩 지급을 했습니다. 학생들에게 각 카드가 적힌 내용이 A, B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지 A, B는 순환론과 진화론이에요. 응답지에 기록하게 했어요. 이렇게 기록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교사가 이제 채점을 했죠. 예, 채점 결과를 정리하면 아래표와 같고요. 제시한 카드별로 응답이 오르면 1점 뭐 이렇게 돼 있네요. 1번 카드 보겠습니다. 1번 카드가 뭐예요? 진보와 발전으로 인식한다. 그렇지, 진화론 카드네. 진화론 카드, 1번 카드. 2번 카드는요, 운명론적 시각으로 바라본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순환론 카드네. 2번 카드. 그 다음에 일정한 방향은요? 그렇지, 얘가 일정한 방향이지? 진보 발전하는. 그러니까 3번 카드는 진화론 카드. 서구 제국주의 역사를 정당화해요. 이거지, 그치? 진보 발전한 곳이 서구니까 서구 따라가면 돼. 1, 3, 4가 진화론 카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흥망성쇠를 거듭한. 뭐겠어? 그렇지, 순환론. 그러면 1, 3, 4가 진화론 카드, 2, 5가 순환론 카드입니다. 그래서 A, B 이렇게 돼 있는데 A가 진화론이고 B가 만약에 순환론이어서 1, 3, 4, 2, 5 이렇게 했으면 5점 이렇게 맞겠지. 그치. 근데 5점 받은 애는 없네. 가서 딱 보니까 값을 보겠습니다. 얘 3점 받았어요. 그럼 해볼까? 지금 1, 여기 1, 3은 진화론 카드입니다. 여기 진화론. 여기 진화론이라고 한번 써볼게. 그 다음에 2, 5는 순환론 카드입니다. 여기 순환론. 그래서 A가 진화론이고 B가 순환론이면 딱 3점이 되네. 그래서 만약에 반대로 여기가 순환론이고 여기가 진화론 하면 어떻게 돼요? 그렇지, 요거 하나 맞고, 그렇지, 여기가 진화론이면 요거 하나, 4번 하나 맞는 거지. 그래서 2점밖에 안 되는 거잖아. 그래서 지금 본 것처럼 아, A가 진화론이고 B가 순환론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다 찾을 수가 있었던 거야. 그래서 이렇게 얘는 틀렸고, 그래서 3점 하고 나오게 됩니다. 그럼 이제 이거 맞춰서 채점을 해보자고. 그래서 1, 3, 4가 진화론이야. 1, 3, 4인데, 어머, 틀렸네. 1, 3, 4 여기 와 있네. 순환론에. 이게 0점이네. 맞죠? 그렇죠? 여기 1, 3, 4. 3, 4 진화론 맞네. 여기 와 있으면 안 되잖아. 1이. 1, 3, 4가 진화론인데. 여기 2, 5. 순환론 맞네. 4점이네. 됐죠? 그렇죠. 그다음에 여기 1점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진화론이 1, 5. 그럼 이거 하나만 맞아야 되네. 그쵸? 3 여기 와 있고, 그럼 4도 여기 와 있어야 되겠네. 진화론인데 순환론에 와 있어야 되고, 그쵸? 3, 4. 그 다음에 2. 순환론 카드 2, 5가 여기 와 있어야지 1점 되겠네요. 그래서 기억에 뭐 들어가는지, 니은에 뭐 들어가는지, 디귿, 리을까지 다 찾아지죠? 그쵸? 어려운 문제가 아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답은 찾아보자고요. 답 찾아볼까요? 네. 카드 2는 기억에. 카드 2가 기억에 맞네. 카드 4는 니은에. 맞네요. 여기는 4점이고 여기 0점이죠? 네, 틀렸고. A는 진화론이고 B가 순환론이죠? 그렇죠. 다음. A는 B와 달리 단순한 형태에서, 그렇지, 이거 키워드로 나와. 복잡 분화된 상태로 가는 거. 이게 진화론에서 보는 사회 변동이죠. 정답 기억 리을 해서 여러분 2번 이렇게 고르면 돼. 다 했어. 이게 문제 유형이고, 우리 최근에 나왔던 문제 유형 한번 봐볼까요? 이렇게 돼 있어. 그러니까 오히려 이런 게 오히려 더 수능형입니다. 앞에서 봤던 건 여러분이 개념 잘 봤는지 정리하라는 차원이고요. 또 학교 시험은 진화론, 순환론 가지고도 이렇게 한 문제, 이런 식으로 한 문제 이렇게 낼수 있으니까 문제 유형별로 살펴보는 것도 중요하고. 이렇게 딱돼 있지? 사회 변동의 방향을 바라보는 필자의 관점 하고 나와 있습니다. 방향. 그러니까 진화론 아니면 순환론이겠구나라고 생각하고 가. 명조의 시작은 고요한 겨울날 같았다. 왕조의 전반기는 질서와 안정, 그 자체였다. 그래서 고요하고 질서와 안정이었다는 거야. 그런데 겨울은 얼마 후에 시끌벅적한 봄의 자리를 내주고 말았다. 원래 봄이 더 푸근하고 좋은 건데 여기는 봄이 더 시끌벅적한 뭔가 새로운 시기가 온 거네요.

소박한 농경사의 안정성은 투기적 상업의 자리를 빼앗겼다. 그러면서 빈부격차가 심해지고 농경사의 토대가 무너져 내렸다. 질서와 안정에서 토대가 무너져 내렸네요. 가을에는 은혜 유익과 상품 경제의 발달로 부자 대 빈자, 상민 대 농민, 이윤 대 도덕이 대립하면서 참혹함이 이제 가을에 되면서 심해졌어. 이러다 참혹해졌어. 하지만 새로운 왕조가 다시 질서와 안정을 회복했다. 이게 뭐야? 흥망성쇠잖아. 그렇죠? 따라서 맞아. 순환론이다. 이렇게 읽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결국 질서 안정 다시 질서 안정에서 진보 발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없지? 그치? 그 가운데서 망하고 쇠하고 이거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따라서 순환론으로 읽으셔야 되고 사회의 퇴보나 멸망을 설명하죠. 그렇죠? 단기적 사회 변동 설명하기가 어렵지. 그치? 예. 그래서 맞고요. 제국주의를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악용되는 건 진화론. 서구가 진보 발전해 있다. 미래의 사회 변동에 대한 역동적 대응이 어렵죠. 왜? 미래가 어떻게 될지 예측하기 어려우니까. 그래서 니은 리을 해서 4번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얘가 9월에 나왔던 거예요. 일반적으로 9월 모의평가는 좀 어렵게 출제되는데 어렵게 출제되는 과 중에서도 진화론, 순환론 그렇게 어렵게 못 내. 예.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지금 진화론, 순환론까지 살펴봤고요. 이제 뭐볼 차례야? 맞아. 예. 사회 변동을 바라보는 구조적. 사회 구조적 측면에서 사회 변동을 설명합니다. 여기에 사회 구조적 이렇게 나와 있어. 그러면 거시적 관점에서 기능론과 갈등론이 사회 변동을 어떻게 바라보느냐라고 얘기하는 거지. 원래 기능론의 대전제는 사회의 유기체설. 그쵸? 사회 유기체설은 사회의 각 부분들이 제 역할을 하면서 조화, 균형을 이루고 질서, 안정. 이게 바로 기능론의 키워드예요. 따라서 현재 상태가 조화, 균형, 질서, 안정이야. 현재 상태가 너무 좋아. 그러니까 사회 변동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거지. 그래서 뭐라고 했어? 보수적 관점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실제로 기능론자 눈으로 봐도 사회 변동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어떻게? 점진적으로야. 그러니까 급격하게가 아니야. 막 그리고 혁명적 이게 아니라 점진적으로야. 그래서 여기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사회 변동이란 사회 부분이나 전체의 일시적 불균형을 극복하고 새로운 균형 상태를 찾아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야. 참 저런 말들이 참안 와닿을 수 있는데 우리 기능론 갈등론을 그래도 제대로 배웠기 때문에 여러분 와닿게 설명을 해보자면 여러분 이렇게 그릇이 있어. 거기에 물이 담겨져 있어. 이 기능론이 전제하고 있는 이 그릇이 사회라고 쳐봐. 그 안에 물이 있는데 항상 잔잔한 거야. 바람이 들어 오솔바람이 살살살살살 아주 잔잔한 거야. 그러면 사회 변동은 뭐냐? 갑자기 밖을 뻥 뭐가 외부의 뭔가 변화에 따라서 뻥 해서 출렁출렁출렁 하는 거야. 그게 바로 일시적 변동이야. 근데 언제까지나 출렁출렁하고 이 그릇 자체가 바뀌고 이게 아니야. 뭐예요? 이내 다시 잔잔해진다는 얘기입니다. 바로 이 얘기야. 일시적 불균형을 극복하고 새로운 균형 상태로 나아가는 거. 다시 말하면 우리나라가 원래는요, 장남이 부모를 부양했어. 그게 균형 상태, 그러한 규범에 따라서 사회 구성원들이 다 그걸 지켜가면서 내가 장남이니까, 부모를 부양해야지, 시부모님 모셔야지, 다 그렇게 생각했다고. 근데 사회가 변동하면서 일시적으로,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여자들도 출근하는데? 누구를 모시고? 막 이런 생각들이. 그러면 이제 다시 어떻게? 사회복지제도를 통해서 가정에서 뭔가 부양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해결하는 게 아니라 제도로 한다, 이게 자연스럽게 변화해 간다는 거예요. 일시적인 그 가운데서 복작복작하는 불균형이 있지만 다시 균형 상태를 찾아간다는 얘기야. 그래서 여러분 보면 질서와 안정을 바탕으로 한 어떤 점진적인 사회 변동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계는 뭐예요? 급격한 사회 변동을 설명하기가 어렵지. 그치? 다음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등론이에요. 갈등론은 사회 변동은 사회적 희소 가치의 불공정한 배분으로 인한 집단 간의 갈등이 표출되어 나타나는 너무 자연스러운 현상이다라고 보는 거야. 여러분, 전란이라고 하는 영화를 보면 여기 지배층에 누가 있어요? 거기 보면. 예, 박정민 아버지. 박정민 배우. 거의 무신 아주 그냥 막 떵떵거리고 있는 무신 집안의 여기 박정민이 아들이잖아. 그래서 노비가 100명이래요. 여기 노비, 피지배층 노비. 노비가 100명이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이 노비 중에는 어떤 노비도 있어요? 박정민이 집안의 대를 이어가지고 그 무신 거기에 이제 그 과거 시험에 합격해야 되는데 그래서 공부를 시켜요 막 거기서 공부를 시키는데

그렇게 못해. 지금 이런 신분질서 다 없어졌잖아. 왜 저항하고 계속 반발하고. 이거 억압하니까 저항하고 반발하는 과정에서 사회 변동이 일어나고 더 이상 이런 신분질서가 존재하지 않는 사회로 변동하게 되었습니다. 신기한 것이 진짜 이 우리나라 조선시대를 비롯해서 그 시대에는 그전 세계에 다 신분질서가 있었잖아. 근데 그걸 계속 용인하면서 지금까지 올수 없었던 거죠. 저항하고 반발했던 거지. 그래서 사회 변동이란 무엇이냐면 사회적 희소가치, 여기 벼슬, 뭐 지위, 이런 것들의 불공정한 배분으로 지네들이 계속 차지하려고 하는 거야. 예. 집단 간의 갈등이 표출되어 나타난 자연스러운 현상이고요. 사회 구조적 모순과 갈등으로, 이게 구조적 모순이죠. 왜?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평등한 존재로 태어났다라고 분명히 했는데, 사회 안 해보니까 그렇지 않아. 누구는 굉장히 고귀한 존재이고, 누군 되게 비천한 존재로 살고 있어. 이게 모순이잖아. 그래서 이 사회 구조적 모순과 갈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급격한 사회 변동을 설명하기에 용이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회 변동을 대립과 갈등 측면에서만 파악하고 있다라고 하는 한계가 있죠. 여러분, 아래 한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수능 특강에 나온 문제예요. 문제에 딱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어떻게 사회 구조적인 측면에서 이렇게 딱 나와 있어. 그러면 여러분 머릿속에, 아, 기능론 아니면 갈등론이겠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오늘은 사회 구조적 측면에서 사회 변동을 설명하는 이론 A를 대표하는 학자이신 갑과 B를 대표하신 학자이신 을을 모셨다. 그랬더니 갑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키워 나왔네. 사회를 균형, 안정을 유지하려는 자기 조정적 체계로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사회 유기체소를 전제로 하고 있잖아. 유기체가 그렇죠. 유기체, 살아있는 생명체가 자기 조정적 체계. 저게 무슨 말이냐면 항상 균형 상태를 우리가 유지하려고 해요. 맞잖아. 여러분 여기가 이렇게 해서 닫혔어. 그러면 언제까지나 닫혀 있어? 아니야. 우리 내부의 작용으로 얘를 원래 상태로 이렇게 되돌리려고 합니다. 이게 항상성이라고 하기도 하고 자기 조정적이야. 이게 원래 상태로 되돌리려고 해. 예. 그리고 사회 변동은, 그렇기 때문에 사회 변동은 뭐냐면 사회도 이 생명체와 같대. 생명체도 항상 그 균형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는 것처럼 사회도 그렇다는 얘기야. 따라서 사회 변동이란 구조와 기능 간의 불일치를 조정하려는 체계적 진화라고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참 어려운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뭔가 불일치가 나타났을 때 그걸 조정하면서 점진적으로 이루어져 간다는 얘기야. 이 한국말인데 한국말이 어렵습니다. 이게 사회과학서적 읽으면 그래서 머리 아프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키워드 살펴서 보시면 균형, 안정. 우리 몸이, 그러니까 항상성, 뭔가 균형적, 자기 조정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처럼 사회도 역시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거. 이게 다 뭐냐면 기능론입니다. B는 한 사회 지배계급은 자기에게 유리한 분배 구조를 피지배계급에게 강제하려고 하죠. 왜? 이게 자신이 차지하고 있는 희소가치가 희소하니까. 얘네들까지 덤벼들면 뺏길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억압하고 착취하는 겁니다. 그래서 따라서 사회 변동은 이러한 사회 구조적 모순을 해결하려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나타난다. 갈등론이죠. A는 사회 변동의 발생 원인으로 사회 불평등에 주목한다. 누구 불평등에? 여기가 불평등에 주목하죠. 그쵸? 지배층이 피지배층을 억압하고 착취하는. 그래서 B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갈등론이. B는 사회 변동의 원동력을 사회에 내재된 갈등이야. 맞아. 그러니까 구조적 모순이야. 모순 상태 있잖아요. 천부 인권에 따라서 자유롭고 평등한 존재라고 했는데 사회 내부를 보면 지배, 피지배의 억압과 착취가 있어. 이게 바로 내재된 갈등입니다. 그래서 맞고요. A는 B와 달리 질서와 안정을 바탕으로 한, 맞아요. 점진적 사회 변동. 그렇죠? 그다음에 B는 A와 달리 사회 변동이 기존 사회가 새로운 안정 상태로 이행하는 과정이다. 이거 보면 얘가 그렇죠. 그렇죠? 기능론이 그렇죠. 사회 변동이란 새로운 균형을 찾아가는 과정이다. 일시적인 불균형을 극복하고 다시 새로운 균형 상태로 가는 거다. 즉, 장남이 부모를 부양하는 게그 균형 상태였다가 일시적인 후닥거림과 불균형이 있었어. 그러면 다시 새로운 균형 상태. 사회 복지 시스템을 통해서 부양 문제를 해결한다. 이렇게 새로운 균형 상태로 나아간다라고 보는 건 기능론입니다. 따라서 A는이라고 하셔야지 맞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니은 디귿 이렇게 골라주시면 됩니다. 이제 사회운동 하고 나왔습니다. 사회운동. 사회운동은 오히려 수능이 굉장히 좋아하는 주제입니다. 이 사회운동을 통해서 사회 변동을 이끌기도 하고 그러니까. 사회운동이란 자신의 신념과 가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다수의 사람들이, 사회운동이니까 다수죠. 그쵸? 어떤 신념과 가치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다수의 사람들이 해야 돼요. 그리고 자발적이고, 집단적이고, 그리고 지속적이어야 됩니다. 집단적, 지속적임을, 그래서 사회운동인지 아닌지 판단하려면 문제 안에 이게 집단적이고 지속적이라고 하는 키워드가 반드시 주어집니다. 그러면 아, 사회운동이구나. 이렇게 파악하시면 됩니다. 다시 사회운동이랑 어떤 신념과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다수가 자발적이고 집단적이고 지속적인 거야. 특징을 보시면 뚜렷한 목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보면 흑인 인권 운동 같은 거죠. 그래서 흑인이 백인에 대해서 차별받았었는데 이걸 극복하고 평등이라고 하는 가치 이런 걸 실현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활동 방법과 계획이 있다. 그래서 당시에 뭐 저기 흑인 등의 유색인종 협회를 만들어서 어떻게 캠페인할지, 어떻게 법률 지원할지 막 이런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목표 활동을 정당화하는 이념, 그게 평등이라고 하는 이념 뭐 이런 것들이겠죠. 어느 정도 체계적인 조직을 갖춰요. 그래서 뭐 유색인, 뭐전 미국 유색인 뭐 협의회 뭐 이런 것들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구성원 간 역할 분담했다고. 누구는 캠페인 활동, 누구는 법률 지원, 누구는 뭐 이렇게. 예, 이렇게. 그래서 이게 특징입니다. 목표가 있고, 그다음에 체계적인 조직이 있고, 그리고 이념이 있고, 그리고 역할 분담이 나와 있는. 이게 바로 사회운동이다. 여러분, 아래에 사회운동의 유형이 있는데요. 사회운동하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뭔가 더 불합리를 극복하고 되게 진보하고 뭔가 이 도덕적으로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는 거. 이것만 사회운동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야. 과거의 나치 시대로 돌아가겠어요. 이런 것도 다수의 사람들이 어떤 이념을 가지고 자발적이고 집단적으로 하면 그것도 사회운동이라고 본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사회운동의 유형에 보면 여기 신나치주의. 이런 것도 사회운동이 됩니다. 과거로 되돌아가려고 하는 거야. 또 과거에 가서는 안될 곳으로 되돌아가려고 하는 저런 운동도 있을 수 있다는 거지. 이걸 바로 뭐라고 하냐면 복고적 운동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 번째, 현상 유지를 고수하고 이미 일어난 변화에 저항하는 거야. 변화하는 거 싫어. 변화 싫어가 뭐죠? 보수적이죠. 그쵸? 나이가 들수록 보수적이다. 변화가 싫다. 지킬 보자에 지킬 숫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 헷갈리지 마세요. 복고는 복고풍. 아, 옛날 스타일의 과거로 가는 거. 이게 복고고요. 보수는요. 현상 유지, 변화 저항. 이게 보수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례가 나오면 이게 복고적 성격이다, 보수적 성격이다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는 거야. 다음. 전반적인 사회 구조를 파괴하지 않고 부분에 대한 변화인 경우가 있고 또 여기 보면 현재 사회구조 전체를 바꾸는 게 있습니다. 사회구조 전체를 바꾸는 거, 절대 왕정 또는 봉건 체제였다가 시민혁명 이후에 바뀐 이게 완전 사회 체제 전체가 바뀌는 거죠. 이걸 바로 뭐라고 하냐면 혁명적이다라고 얘기하고요. 사회구조는 그대로 두고 부분만 변화해. 이건 개혁적인 운동. 그래서 유형 네 가지가 있다. 이것도 알아두셔야 돼요. 복고 보수가 어떻게 다르고, 그리고 개혁적이고 혁명적인 게 어떻게 다른지 봐주셔야 됩니다. 문제를 한번 볼게요. 문제 보기 전에 이렇게 사회 운동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거.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사회 운동의 정의. 다수가 집단적이고 어떤 체계적인 조직을 만들어서 지속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게 사회 운동이에요. 그러면 그래서 문제에서 이게 사회 운동이다라고 하는 걸 판단하기 위해서 많은 경우 이렇게 어떤 환경? 단체를 만들었어. 집단적. 뭔가 체계적이지. 이렇게 환경, 단체 이렇게 만들면 집단적이고 체계적이라고 하는 걸 주는 거야.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해서 대중교통 이용하기, 플라스틱 사용 줄이기, 불필요한 이메일 삭제하기 등 다양한 캠페인 활동. 우리 앞에서도 여기 보시면 구성원과 역할 분담, 구체적인 활동 방법과 계획. 그래서 사회운동이라고 딱볼 수가 있습니다. 얘는 사회운동인 거야. 제일 아래도 볼게. 뭐냐면 노동조합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뭔가 집단이 뭔가 조합 이런 걸 만들었다는 건 체계적으로 조직적으로 한다는 얘기야. 정부의 연금 개시 연령 상향 정책에 대한 그러니까 이 돈을 번 동안 연금을 넣어놨어요. 은퇴하고 받는 건데 예, 연금 자원이 고갈돼서 그러는 거지. 62세에 받을 줄 알았는데 65세에 받는데 막 67세에 받는데 막. 그러니까 늦어져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며 반대하는 서명을 받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도 그렇지.

수가 집단적이고 지속적이고 체계적이고 사회운동으로 볼수 있죠. 그런데 나하고 달을 한번 가볼게요. 국민 가수로 칭송받던 인기 연예인이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사망하자 추모를 위해 사고 현장에 모인 사람들이 허나와 함께 음주운전 처벌 강화를 요구하는 메모를 남겼다. 사회운동으로 보기가 어렵죠? 그쵸? 집단적이고, 뭐, 물론 다수의 사람들이 모이긴 했어요. 그런데 뭔가 체계적이고 조직적이고, 그런 활동으로 나타나야 되는데 아직까지 사회운동화 되진 않았죠. 물론 이게 음주운전 처벌 강화를 주장하는 어떤 모임을 만들어서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사회운동화 될 수도 있지만 여기서는 그렇게 보기가 어렵고, 여기도 한번 가볼게. 보면. 오랜 전통에 따라 여성 운전 금지법이 시행됐던 어떤 나라에서 시민운동가 출신의 대통령 후보가 여성 권리 신장을 위해 이 법을 폐지하겠다는 선거 공약을 했대요. 이건 대통령 후보가 선거 공약 낸 거야. 이게 무슨 사회운동이야. 그렇지? 아닌 거지? 따라서 가구라가 사회운동이 됩니다. 우리 여기 나온 문제를 한번 볼까요? 각국에서는 오랜 기간 특정 인종에 대한 인종차별 정책이 시행되었고요. 해당 인종에게는 투표권이 제한되고 특정 장소에 대한 출입이 제한되는 등 인종차별법이 시행되었어요. 이러한 차별을 없애고 모두가 평등한 사회를 이루기 위해 불복종 운동과 함께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어떤 단체가 결성되어서 이 단체는 전국적으로 회원을 모집해서 매주 이런 활동들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체가 집단적이고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해서 매주 지속적으로. 그러니까 뭐라고 볼 수가 있는 거야? 사회운동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지. 두 번째도 을국에서는 정부의 연료세 인상에 대한 반발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차를 몰고 나와 도로에 세우고 경적을 울리는 일이 2일 동안 됐어요. 누가 의도하거나 기획하여 진행된 것이 아니래.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 결정과 집행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시민의 분노가 폭발한 거예요. 여러분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사회운동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왜? 사회운동은 어떤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다수의 사람들이 집단적이고 지속적이고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활동 방법 이런 것들이 있어야 돼. 여기가 이걸 중무로 인해서 아, 사회운동이 아니구나라고 하는 걸알 수가 있다고. 이러한 분노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시민들의 행위를 불법 행위로 규정하고 강력하게 처벌할 것이라고 천명했어.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저항 안 하는 거죠. 억압하에서 누린 겁니다. 여기 사회운동, 여기 사회운동 아닌 거죠. 그렇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가해는 사회 문제를 해결하려는 사회운동이 나타났다. 맞아요. 그래서 딱 사회운동이고 나해는 사회운동이 사회변동, 이 사회운동이 나타났다라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도 이제 저 밥. 정부가 억압했고 가해서는 나와 달리 이게 현상 유지야? 아니지. 이거 개혁적인 겁니다. 개혁적인 거. 인종차별 정책을 폐지하라라고 하는 개혁적인 성격이고요. 나해서는 가와 달리 근본적으로 변혁하고자 하는 거. 이거 뭐야? 근본적으로 변혁해. 혁명이지, 혁명. 어디가 이게 혁명이야? 아니죠? 가나 모두 사회운동이 사회 변화에 긍정적인 역할. 여기는 사회운동이라고 보기 어렵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사회운동인지 아닌지부터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살펴봤고요. 기출문제를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출문제를 가져온 이유는 무엇이냐면, 여러분 보시면, 여기 기출문제 한번 가볼게요. 기출문제를 여기 보면, 다음에 가보면 진화론과 순환론 중에 하나다. 지금 쭉한 거에 진화론과 순환론도 보였어요. 그런데 아래 보면 사회운동 선지도 나와요. 그래서 이런 문제처럼 진화론과 순환론을 기본으로 해서 사회운동 선지가 하나 이렇게 끼어 들어가는 방식으로 나올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이 문제 아주아주 아주 좋은 문제라서 이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볼게요. 시민권의 역사는 인간의 주체적 노력을 통한 사회 변동이라는 점에서, 여러분 아주 잘했는데. 인간의 주체적 노력을 통한 사회 변동이라는 점에서 A로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라고 돼 있습니다. 아주 잘 만들어진 문제죠. 역시 뭔가 평가원 문제 나와요. A가 진화론일까, 순환론일까? 그렇지. 순환론이지. 순환론은 왜? 순환론은 운명론적이었잖아. 그래서 인간의 능동성, 주체성 이런 것들 과소평가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민권의 역사와 같이 인간이 막 주체적으로, 능동적으로 해서 뭔가 권리를 획득해 가는 과정을 순환론으로는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이렇게 한 거야. 그래서 딱 고를 수 있어야 돼. 그럼 B가 뭐예요? 진화론이야. 좀 다르죠. 그쵸? 네. 과거 부르주아들은 왕과 귀족 중심의 봉건적이고 비합리적인 체제에 저항해서 자유적 시민권을 확보했다. 이거 우리 통합사회에서 이 뭐냐면
인권 확대 과정할 때 우리 다 배웠던 순서입니다. 시민혁명으로 자유적 시민권, 즉 자유권을 확보를 했죠. 이때의 자유에는 정치활동의 자유, 또 막 주장했는데 이게 노동자들에 대해서는 정치 참여의 자유가 보장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따로 이제 참정권 확대 운동이 나타나게 된 거죠. 노동자들은 이를 근거로 두 번째 참정권 확대 운동을 전개하여서 정치적 시민권을 이제 획득하기에 이르러. 그래서 일정 연령 이상 누구나 그 다음에 여성도 그 다음에 흑인도 다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가는 게 뭐냐면 사회적 시민권입니다. 인간다운 생활 보장. 이게 복지국가잖아. 우리 다 이게 1학년 통합사에서 했던 내용이니까 나온 겁니다. 제도화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이런 내용들이 필수적인 토대였다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이러한 시민권의 발전 과정은 어느 사회에서나 보편적으로 적용된대. 즉 시민권의 역사는 인류사의 모든 구성원의 보호라고 하는 궁극적인 목적을 향한 다양한 지위의 권리 분화 과정이라는 점에서 비의 특징. 그렇지? 사회가 진보, 발전해 간다라고 하는 거다. 어느 사회에서 나타난다. 서구가 먼저 갔다. 이거야. 비. 진화론인 거야. 그렇죠? 그럼 보도록 하겠습니다. 니은은 사회 변화에 저항하고 과거로 회귀하려고 하는 거야? 아니잖아. 이거 사회운동 선지 나온 겁니다. 비는 사회운동이 동일한 과정을 주기적으로 반복. 아니죠. A죠. 그렇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갑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갑은 지금 보면 사회적 시민권은 이 자유적 시민권 획득 단계를 거쳐야만 그렇지 여기 필수적인 토대였다 이런 것들을 토대로 사회적 시민권으로 나아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답은 3번이에요. 그렇죠? 갑은 A의 관점에서 기억을 갑은 A의 관점 순환론의 관점에서 시민권의 역사를 설명해? 아니야 진화론의 관점에서 진보 발전해왔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틀렸고요. 가에 들어갈 수 있는 건 모든 사회 변동이 항상 진보로 의미하지 않아. 아니야. 보편적으로 이런 진보 발전의 과정을 겪어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틀린 거지. 그치? 아주 잘 만들어진 문제였고요. 우리, 교재에 있는, 기출 플러스 문제까지 여기 한번 넣어놨으니까, 이게 뭐 여러 가지 내용이 같이 혼합된 문제 한번 같이 보시고요. 여기까지 해서 오늘 다 정리를 했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 마지막 단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날게요.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Good luck to you.

안녕하세요. 생명과학의 리얼 멘토 현원생입니다. 2027 내신 만점 수능 특강 생명과학2의 16강입니다. 자, 이번 16강이 우리 마지막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여러분들이 6단원까지 왔다라는 건 생명과학2를 이제 쭉 한번 다 살펴봤다라는 거고, 이제 마지막 시험을 준비하고 있다라는 것일 텐데, 여러분들 마지막까지 완강해가지고 꼭 좋은 결과 이뤄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쌤이랑 이번 마지막 단원의 출제 시그널부터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우리 내용은요, 생명공학 기술의 활용과 생명공학 기술을 이용한 난치병 치료,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 가지 기술들, 생명공학 기술들을 확인해 보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생명공학 기술을 활용해서 유전자 재조합 기술, 핵치환, 조직배양, 세포융합, 이렇게 네 가지 기술이 등장을 하게 되거든요. 이 네 가지 기술을 활용해가지고 난치병 치료는 어떠한 기술을 이용할 수 있느냐, 단일 클론 항체, 유전자 치료, 줄기세포에 대한 내용까지 이러한 내용들, 연구 과정을 매칭하는 문제들 나오고요. 연구 과정에서의 특성들을 여러분들이 골라내는 그런 문제 유형들, 어떻게 하면 대비할 수 있을지 쌤이랑 공부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개념 줌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명공학의 기술들 한번 보도록 할 건데, 첫 번째로 유전자 재조합 기술을 보도록 할게요. 자, 이 유전자 재조합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유전자를 다시 조합하는 기술이다라는 거예요. 맞죠? 그러면 무언가를 잘라내고, 유전자의 어떤 특정 부분을 잘라내고, 그 유용한 유전자와 함께 다시 이어 붙이는 과정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제 여러 효소들 중에서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바로 제한 요소와 DNA 연결 요소라는 것입니다. 이 제한 요소는요, 가위와 같은 역할을 해요. 유전자를 잘라내는 가위와 같은 역할을 하고, DNA 연결 요소는 이들을 붙여주는 풀과 같은 역할을 한다. 가위풀 정도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지금 이 그림은 어떠한 상황이냐면, 유용한 유전자를 이제 이용해가지고 얘를 대량 생산하고 싶어요. 그러면 이 유용한 유전자를 유전자 재조합해야 되는데, 여기에 먼저 운반체 DNA, 자, 바로 플라스미드를 준비를 했습니다. 자, 이 플라스미드는요, 대장균과 같은 세균이 가지고 있는 보조 DNA에 속해요. 그래서 이러한 플라스미드 DNA에다가 유용한 유전자를 넣을 건데, 이 플라스미드의 마커로 엠피실린 저항성 유전자와 저당분해 요소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플라스미드를 지금 골랐습니다. 그리고 이 플라스미드하고 유용한 유전자의 제한 요소를 처리할 건데, 이 둘에는요, 같은 종류의, 즉, 동일한 제한 요소를 사용을 해야지 같은 종류의 말단이 생겨요. 잘려서 생기는 말단을 우리가 점착성 말단이라고 하는데, 같은 종류의 점착성 말단이 생겨야지만 얘네들을 풀을 이용해서, 즉 DNA 연결 요소를 이용해가지고 얘네들을 붙일 수가 있다. 그렇게 유용한 유전자와 얘네들 플라스미드를 같이 DNA 연결 요소로 같이 연결하게 되면 재조합된 플라스미드가 이렇게 우리가 만들어지게 된다. 이게 바로 유전자 재조합 기술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이제 얘네들을 처리하다 보면요, 효소들을 처리해서 만들다 보면 재조합되지 않은 플라스미드가 이렇게 만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나는 이 재조합된 플라스미드를 이용해가지고 얘네들을 대량 생산하기 위해서 대장균과 같은 세균에다가 넣고 얘네들을 증식시키려고 할 거거든요. 그래서 대장균에다가 넣고 증식 후 선별하는 과정까지 함께 보도록 할게요. 자, 얘네들을 이제 대장균에다가 넣을 겁니다. 근데 이 대장균에 지금 세 종류가 A, B, C로 나와져 있는데 어떤 애들이 있냐면 이 대장균 A는요, 재조합된 플라스미드가 아예 들어가지 않았어. 플라스미드가 없는 애들이 이제 대장균 A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 대장균 B에는요, 재조합되지 않은 플라스미드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대장균 C에는 우리가 원하는 재조합된 플라스미드가 들어가게 되었다. 선생님이 이렇게 간단하게 표현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지금 나는 여기에서 누구만 필요한 거냐면 대장균 C만 필요해요. 그치? 이 재조합된 플라스미드를 가진 얘를 이제 가지고서는 계속 번식을 시켜가지고 증식시켜서 필요한 유전자를 넣거나 그 유전자의 산물을 얻어내는 거. 이것이 이제 목적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얘네들의 이제 선별 과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별은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가 플라스미드를 사용할 때요, 어떤 플라스미드를 사용했냐면, 엠피실린 저항성 유전자를 가지고 있고, 저당분해 요소 유전자를 가진 애들을 사용을 했어요. 이 엠피실린이라는 것은 항생제입니다. 항생제 저항성 유전자를 가지고 있으면 항생제가 있는 배지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라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어떠한 배지를 준비했냐면 엠피실린이라는 항생제가 있는 배지를 준비를 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세 종류의 대장균을 배양을 하게 된다면, 키우게 된다면 이 대장균 A에는 플라스미드가 아예 도입되지 않았기 때문에 엠피실린 저항성 유전자가 없어서 죽게 될 거예요. 군체를 형성하지 않겠죠. 그치? 자, 그러면 이제 군체를 형성하는 애들 중에서 이 재조합된 플라스미드를 가진 애와, 재조합되지 않은 플라스미드를 가진 애와 재조합된 플라스미드를 가진 대장균들을 어떻게 선별할 것이냐. 바로 이 저당분해 효소를 이용할 겁니다. 이 저당분해 효소는요, 여기에 나와 있는 엑스칼이라는 물질을 분해할 수 있어요. 그러면 얘네들은 이제 흰색을 푸른색으로 요렇게 엑스갈을 분해하면 흰색이 푸른색이 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저당분해 요소를 가지고 있는 애들은 푸른색을 띠는 군체가 될 거예요. 그쵸? 저당분해 요소를 가지고 있는 애가 누구냐라고 봤더니 우리가 지금 유용한 유전자를 어느 부위에다가 연결을 했냐면 저당분해 요소가 있는 부분을 잘라서 유용한 유전자를 갖다 꼈거든요. 그래서 재조합되지 않은 플라스미드를 가진 애들은 저당분해 요소를 가지고 있겠다. 그러면 저당분해 효소를 가진 애들은 푸른색 군체를 형성할 테니까 B가 푸른색 군체를 형성했으니 이 B가 재조합되지 않은 플라스미드를 가진 애들이다라는 게될 것이고, 그 다음에 재조합이 된 플라스미드 같은 경우에는 저당분해 효소 유전자가 이제 DNA 제한 효소에 의해서 잘렸기 때문에 이 자리에 유용한 유전자가 들어갔기 때문에 염기 서열이 바뀐 것이죠. 그러니까
저당분해 효소가 만들어질 수가 없어. 발현이 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얘네를 흰색에서 푸른색으로 바꾸지 못하고 흰색으로 군체가

형성이 된다. 그래서 이 C가 흰색 군체를 형성했으니까 흰색 군체를 가지고 아 얘네들이 재조합된 플라스미드를 가진 대장균들이야. 얘네들을 이제 계속 증식시켜가지고 유용한 유전자를 대량으로 얻어내거나 또는 그 유용한 유전자에서 만들어진 산물들을 얻어낼 수 있는 이러한 방법이 바로 유전자 재조합 기술과 선별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러한 유전자 재조합 기술 같은 경우에는요, 이러한 부분들, 뭐 제한 요소를 처리했냐, DNA 연결 요소를 처리했냐, 이런 것들 빈칸으로 나올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그 얘네들 형질 전환된 대장균이라고 표현하거든요. 형질 전환이 이제 새로운 유전자가 도입된 대장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걔네들을 어떻게 선별하는지 그 과정을 이제 표로 주고 자료 해석형 문제로도 출제가 많이 됩니다. 자, 그런 문제들 모두 쌤이랑 빈출픽에서 연습해 볼 거니까 우선 유전자 재조합 기술의 개념 확실하게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기술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기술은 핵치환 기술입니다. 치환 한다라는 건 여러분들 대체해준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핵치환이라는 거는 핵을 바꿔줬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핵치환을 사용했는지 과정을 보기 전에 이 핵치환 기술은요, 이렇게 복제동물 같은 애들을 만들어낼 때 멸종위기에 있는 복제동물들을 만들어낼 때 주로 사용하는 기술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이제 여기에 과정을 한번 보게 된다면 여기에 지금 양 두 마리가 있는데 이 양을 A라고 하고 얘를 B라고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 A 양에서는요, 젖샘 세포를 채취를 했어요. 그 다음에 얘네들을 이제 배양을 해가지고 얘를 추출해냈는데, 이 젖샘 세포는 체세포입니다. 그리고, 이 B라는 양에서는 난자를 채취를 했어요. 그리고 이 난자에서 핵을 제거했으니까, 핵을 제거한 난자는 우리 무핵난자. 무핵난자. 핵이 없는 난자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둘의 세포에 전기 자극을 줘가지고, 얘네들의 그, 젖샘 세포에 있는 핵과 그 다음에 여기에 무핵 난자와 융합을 하게 됩니다. 젖샘 세포와 핵을 제거한 난자를 융합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얘네들이 이제 대리모에 이식을 해가지고 체세포 분열한 나날에서 이렇게 배아를 만들어서 대리모에 이식하게 된다면 이 대리모가 자궁을 제공해주는 역할을 하고 얘네들이 출산하면 복제양이 태어나게 된다라는 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 양을 C라고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 복제양 돌리라고 태어난 이 복제 동물의 유전적 특성은 누구랑 동일할 것인가?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얘는요. 지금 여기에서 체세포의 핵을 제공한 애는 A예요. 그렇죠? 그래서 얘게 이 복제양의 핵의 DNA는 A와 일치합니다. A의 DNA와 일치한다. 그러면 이 복제양의 모든 DNA가 이 A하고 일치하느냐? 그거는 또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왜 그러냐면 이 복제양에게 핵을 제거한 거는 A지만 여기에서 그 세포질을 제공해 준 건 난자를 통해서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미토콘드리아는 세포질에 존재하죠. 미토콘드리아 DNA는 미토콘드리아 DNA는 B와 일치합니다. 아, 그래서 이 복제양의 DNA가 누구하고 일치하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모든 DNA가 그 체세포를 제공한 A와 일치한다라고 하면 틀린다. 핵의 DNA가 A의 핵 DNA와 일치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미토콘드리아 DNA는 B의 미토콘드리아 DNA와 일치한다라는 것을 구분해서 보기선지를 여러분들이 골라줄 수 있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이러한 핵치환 기술이 이제 멸종위기의 동물들을 이제 생산할 때 우리가 핵창 기술을 사용하기도 하지만 형질 전환 동물을 이용해 가지고 걔네들을 이제 대량으로 만들어서 이제 뭐 의약품 같은 거를 대량 생산할 때 이럴 때도 사용한다라는 것 정도로 여러분들이 핵창 기술을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세 번째 기술 조직 배양 기술로 가보도록 할게요. 자, 조직 배양 말 그대로 조직을 배양한다. 그러한 기술이다라는 내용이 되는 거고요. 자, 이 조직 배양 기술은 단독적으로 이제 출제가 되기도 하지만 이제 우리 다른 기술들과 함께 이 조직 배양은 많이 쓰이는 기술이기 때문에 우선 과정 정도만 체크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동물의 조직 배양은 이제 다른 기술에서 쌤이 언급하도록 하고 식물의 조직 배양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당근이 있습니다. 자, 당근 뿌리 조직의 일부를 분리를 했어요. 그리고 이 조직을 영양배지에다가 키워가지고 캘러스를 얻어냈습니다. 자, 이 캘러스는요, 미분화된 세포 덩어리예요. 미분화된 세포 덩어리. 자, 이 캘러스

스로부터 형성된 배를 배지에서 배양을 해가지고 기관을 분화시킵니다. 그리고 나서 얘네들을 계속해서 배양을 했더니 완전한 개체가 된대요. 그러면 이거는 얘네들 조직을 얻어가지고 새로운 개체를 얻어내는 배양 기술이니까 조직 배양 기술이다. 이렇게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정리해주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완전한 개체가 된이 당근을 B라고 하고요. 이전에 그 조직을 얻어낸 당근을 A라고 한다면 이 B의 그 유전자 정보는 A와 일치하게 되겠죠. 그치? 이런 것들까지도 여러분들이 조직 배양해서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조직 배양은 간단하니까 이렇게 정리하시고 다음에 이제 세포 융합 기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포 융합도요. 이제 단일 클론 항체를 우리가 배우기 위해서 정리를 하도록 할 건데 그 예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토마토랑 감자가 있어요, 여러분들. 그러면 이 토마토와 감자 같은 경우에는 식물 세포니까 세포벽을 제거합니다. 세포벽을 제거한 그 세포의 형태를 이제 원형질체라고 표현을 하기 때문에 토마토의 원형질체와 감자의 원형질체라고 표현이 된 것이고, 자, 이 둘을 융합해요. 그러면은 세포 융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포 융합이 되면서, 합쳐진 세포를 잡종세포라고 얘기를 하게 되고요. 이 잡종세포를 조직배양, 조직배양 기술을 여기에다가 또 적용시켰네요. 조직배양을 하게 된다면 얘네들 포마토가 된대요. 그래서 땅 속에서는 감자가, 그 다음에, 땅 위에서는 토마토가, 그래서 포테이토와 토마토의 합성어인 포마토가 이렇게 만들어지게 된다. 그래서 세포들을 융합시켜서 장점을 가지고 두 가지 형질을 다 얻어낼 수 있는 그 기술, 이거를 세포융합기술이라고 한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알겠죠? 자, 이러한 생명공학 기술 네 가지를 이용해 가지고 다양한 난치병을 치료하는 치료 기술을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것인데, 방금 직전에 본 세포 융합 기술을 이용한 난치병 치료 기술 중에 단일 클론 항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단일 클론 항체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여기에 지금 어떠한 그 세포를 준비했냐면 비림프구하고 암세포를 준비를 했습니다. 자, 이제 비림프구 같은 경우에는 생명과학 1을 배우고 온 친구들은 좀 익숙해요. 그쵸? 하지만 1을 안 배우고 우리 2를 배우는 친구들도 있기 때문에 비림프구 간단하게 얘기를 해주자면 이 비림프구는요, 형질 세포로 이제 분화가 일어나서 항체를 생산하는 세포입니다. 그래서 이 비림프구는 항체를 생산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특징이 수명이 짧아요. 그리고 얘네들 계속 분열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항체를 생산하는데 수명이 짧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암세포는 어떠한 것이냐? 얘네들은 항체 생산은 못하지만 반영구적으로 분열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 둘의 세포를 융합하게 된다면, 세포 융합 기술을 이용해서 두 세포를 이용하게 된다면 잡종세포가 만들어지게 될 것인데, 이 잡종세포는 항체도 만들고, 그 다음에 수명이 짧지 않고 반영구적으로 분열하는 세포가 만들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이 잡종세포를 분리해내고 배양을 하게 된다면, 이것도 조직배양 기술이 사용되겠죠. 그렇게 돼서 얘네들, 단일 클론 항체를 얻어낼 수 있다라는 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단일 클론 항체라는 것은요, 한 종류로 이루어진 항체들을 다량으로 얻어낼 수 있다라는 뜻이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럼 이 과정을 조금 더 자세하게 보게 된다면, 자, 지금 잡종세포를 얻어냈어요. 그쵸? 자, 그러면 이 잡종세포들 중에서는요, 여러 종류의 잡종세포가 나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게 왜 암세포와 비림프구 합쳤는데 잡종세포가 여러 개 나오느냐? 이렇게 궁금한 친구들 있을 수 있잖아요. 자, 이제 우리 항원이라는 것과 항체라는 것의 개념을 한번 보게 된다면, 요 항체는 면역 단백질이에요. 알겠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뭐 암세포 같은 거를 이제 암세포와 특정적으로 결합하는 항체, 이런 면역 단백질이 항체가 되는 것이고, 이 항체는 항원에 특이적으로 결합하게 됩니다. 근데 이 항원이요, 어떠한 항원이 만약에 쥐가 이렇게 있는데 항원이 들어왔다라고 한다면 그 항원에는요, 항원 결정기가 여러 개 있을 수 있어요. 동그란 항원이 결정기가 있을 수 있고, 뾰족한 항원 결정기가 있고, 네모난 이렇게 항원 결정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여기 이쥐 안에서는요, 이 항원 결정기에 대한 항체를 각각 만들어내요. 그래서 항체를 이렇게 Y자로 그릴 수 있거든요. 요 동그라미하고 결합할 수 있는 항체를 만들어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뾰족한 것과 결합할 수 있는 항체를 만들어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네모와 결합할 수 있는 항체를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이 항원의 결정기에 종류가 여러 가지니까, 이제 그 항체의 종류도
여러 가지가 나올 수가 있겠죠.

그렇게 되면 하나 한 종류의 비림프구는 한 종류의 항체밖에 만들지 못하기 때문에 여기 잡종세포의 종류도 이렇게 항원 결정기의 종류에 따라서 여러 가지가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치? 그럼 내가 만약에 여기에서 항체가 얘가 A, B, C라고 했을 때 나는 B의 항체만 여러 개 만들겠다. 그러면은 B만 이렇게 선별을 하게 되는 것이죠. B만 선별을 해서 얘네들을 증식하게 되면 걔네들이 단일 클론 항체가 되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 단일 클론 항체에 쓰인 기술이 무엇이 있습니까라고 한다면 생명공학 기술 중에 세포융합 기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잡종세포를 분리해내서 배양을 해야 되죠. 이때도 조직배양 기술이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이용해가지고 단일 클론 항체를 만들어내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 이 단일 클론 항체를 이용해서 난치병 치료 중에 어떤 거에 이용할 수가 있느냐. 예를 들면 암세포를 이제 제거를 할때 항암제를 사용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 항암제 같은 경우는 특정 암세포에만 가서 작용을 할수 있게끔 항체에다가 항암제를 이렇게 달아두는 겁니다. 그러면 이 항체는 항원하고 특이적으로 결합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암세포하고 특이적으로 결합하는 항체에다가 항암제를 달아가지고 이제 주입을 하게 된다면 얘네들이 표적해가지고 그 항암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게 되는 것이죠. 오케이. 그리고 이러한 단일 클론 항체는 우리 키트들, 뭐 이제 임신 진단 키트라든가 그다음에 코로나 검사 키트라든가 이런 것들에도 사용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치료에도 쓸수 있지만 질병의 진단에도 쓸수 있는 기술이 바로 단일 클론 항체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난치병 치료와 관련된 내용을 보게 된다면 유전자 치료가 있어요. 자, 이것도 이제 간단한 내용인데 여러분들. 유전적으로 이제 문제가 있어서 유전자의 발현이 제대로 안 되거나 또는 잘못되어서 이제 병에 걸린 환자가 있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얘네들한테 이제 정상 유전자를 주입을 하게 된다면 얘네들이 정상적으로 발현이 일어나서 건강해질 수가 있겠죠? 그때 유전자 치료 방법을 쓰게 되는 것인데 여기에서 DNA의 운반체로 바이러스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상 유전자를 바이러스에 삽입하는데 이때 어떠한 기술이 사용되어야겠어요? 우리가 앞서 배웠던 유전자 재조합 기술이 사용되어야겠죠? 유전자 재조합 기술이 사용되어서 바이러스 운반체에다가 얘네들을 끼워놓고 그다음에 환자의 골수 세포에다가 정상 유전자를 도입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골수 세포를 이식을 해가지고 얘네들을 정상적으로 유전자가 발현되게 되면 치료 중인 환자가 건강해질 수 있다. 이게 바로 유전자 치료의 내용이 되는 것이니까 이때 유전자 재조합 기술이 사용된다. 유전자 재조합 기술이 어떠한 것인지 그 정도만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줄기 세포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줄기 세포의 종류와 얘네들의 장점. 단점, 이런 것들이 이제 시험에 잘 나오기 때문에, 얘네들의 종류를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할 건데, 줄기세포는요, 우선, 얘네들은 미분화된 세포라는 거. 그러니까, 다른 세포들로 분화의 가능성이 있는 세포들을 줄기세포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얘네들의 종류가 배아줄기세포, 성체줄기세포, 유도만능 줄기세포가 있는 것이거든요. 우선, 배아줄기세포는 이렇게 수정란을 배양해가지고, 배반포의 안쪽 세포, 네 세포를 분리해내가지고 줄기세포를 얻어내면 그거를 배아줄기세포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배아줄기세포는요, 얘네들을 이제 분화시키게 된다면 다양한 세포들로 분화를 할 수가 있다라는 게 되는 거죠. 내가 그 치료에 필요한 세포들로 분화를 시킬 수가 있다라는 게 되는 것인데. 자, 그러면 이제 이 배아줄기세포에서 어떠한 배아줄기세포도 있냐면요. 핵창 기술을 이용한 배아줄기세포도 있어요. 자, 여기에 체세포의 핵을 준비하고, 그리고 무핵난자를 준비를 해요. 그래서 핵치환을 기술을 이용해가지고, 여기에서부터 배아를 얻어내게 된다면, 자, 이 배아를 얻어서 배반포에서 똑같이 줄기세포를 얻어내게 된다면, 얘네들을 이제 무엇이라고 하냐면, 배아줄기세포인데, 체세포 복제 배아줄기세포라고 합니다. 체세포 복제 배아줄기세포. 그래서 배아줄기세포 중에 체세포 복제 배아줄기세포도 있다 정도만 기억을 해주시면 될것 같고. 그리고 성체줄기세포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성체의 골수나 또는 탯줄의 혈액으로부터 줄기세포를 얻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을 줄기세포를 추출해서

분화를 시키게 되는데, 얘네들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다양한 세포로 분화는 어렵습니다. 이미 성체 골수나 탯줄의 혈액에서 얻어내는 거기 때문에, 다양한 가능성을 가진 줄기세포는 아니라는 거. 요 정도의 한계점이 있다라는 거 정도 체크를 해두시고, 그리고 어디에서 얻어나는지는 꼭 생각해 두셔야 돼요. 성체 골수와 탯줄의 혈액에서 얻는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유도만능 줄기세포는 무엇이냐면, 이미 분화가 끝난 체세포에다가 역분화 유전자를 삽입해서 다시 미분화된 상태로 돌아가게끔 하는 거예요. 이런 거를 이제 바로 역분화 줄기세포라고 얘기하게 되고, 그 다음에 유도만능, 만능이 뭐예요? 이제 다양한 세포로 이제 분화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다양한 세포로 분화가 일어날 수 있게 하는 거, 이게 바로 유도만능 줄기세포다. 역분화 유전자를 삽입한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쌤이 얘네들 그 각각의 장점과 단점이 있다라고 했었잖아요. 자,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배아줄기세포가 있었고요. 그리고 성체줄기세포가 있었고, 역분화줄기세포라고 할게요. 유도만능 줄기세포는 장점이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장점 같은 경우에 배아줄기세포는 모든 세포로 분화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아까 핵치환 기술을 이용해서 체세포 복제 배아 줄기세포로부터 이제 얘네들을 분화시킬 수 있다라고 했었죠? 자, 그렇게 된다면 자신의 체세포를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얘네들 면역 거부 반응도 거의 없어요. 그치? 이러한 장점이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단점으로는 어떠한 단점이 있냐면, 배아 줄기세포 같은 경우에는요, 수정란을 이용을 하거나 또는 무핵난자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치? 그리고 이제 배반포에서부터 이제 세포를 추출해내기 때문에 얘네들은 이제 윤리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이제 하나의 생명체로 태어날 수 있는 그 세포들을 얘네들을 줄기세포 치료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니까 생명윤리에 문제점이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반면 성체줄기세포 같은 경우에는요, 골수, 뭐 이제 환자의 골수에서 얻어내거나 또는 그 아이의 탯줄, 혈액에서부터 얻어내기 때문에 얘네들은 면역 거부 반응이 없는 것은 맞고요. 그리고 생명윤리의 문제점도 적겠죠. 반면 아까 어떠한 한계점이 있다라고 했어요? 다양한 세포로는 분할 수가 없다. 다양한 종류의 세포로는 분할 수 없다. 이러한 단점이 있다라는 게 되는 거죠. 그치? 자, 그리고 역분화 줄기세포 같은 경우에는 유도 만능 줄기세포니까, 얘네들 다양한 세포로 분화가 가능하죠? 그리고 이제 체세포로부터 체세포를 다시 미분화된 상태로 돌리는 것이기 때문에 얘네들도 생명윤리의 문제는 적어요. 그치? 자, 그리고 얘네들 면역 거부 반응도 적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만능이라고 할 수 있지 않아요, 여러분들? 유도 만능.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생명윤리에도 크게 접촉이 안 되고, 면역 거부 반응도 거의 없고, 다양한 세포로 분화시킬 수 있다. 하지만 얘네들은 이제 그 역분화 유전자를 삽입해가지고 미분화된 세포로 돌리는 거기 때문에 아직 안정성에 대한 위험이 있다. 안정성에 위험이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단점으로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각각의 장점과 단점으로 여러분들 보기선지 나올 수 있으니까 그 정도 여러분들이 결정해 주시면 되겠어요. 좋아. 자, 그러면 이제 이것과 관련해가지고 이제 빈출픽으로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빈출픽 1번입니다. 1번 같은 경우에는 그림은 생명공학 기술을 이용해서 복제동물 X를 얻는 과정이래요. 아, 복제동물과 관련된 문제인데 기술 중에 어떠한 기술이 이용되는지 여러분들이 찾아낼 수 있어야 돼요. 자, 지금 보니까 B의 난자에서 핵을 이렇게 제거를 했습니다. 아, 그럼 얘를 무슨 난자라고 할 수 있어요? 핵이 없는 난자, 무핵난자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A의 체세포로부터 핵을 추출해냈습니다. 그래서 이 핵을 삽입을 했죠. 그러면 이 기술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 바로 핵치환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얘네들을 이제 쭉 배양을 하게 된다면 배아가 이렇게 만들어지게 될 것이고, 그 배아를 C의 자궁에다가 이식해서 출산을 하면 복제 동물이

이렇게 태어나게 된다라는 그림이 나와 있는 거예요. 자, 그럼 보기 기억에서 기억에 있는 모든 유전자는 니언에 있는 모든 유전자와 염기 서열이 동일하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하지만 여기 봐봐요. 자, 얘는 B라는 동물, 그 다음에 얘는 A라는 동물에서 각각 얻어낸 핵이란 말이에요. 그 DNA가 얘네 둘은 다른 개체인데 핵에 들어있는 DNA의 염기 서열이 같을까요? 아니죠. 동일할 수가 없다라고 해서 X 이렇게 골라주셔야겠고 니은에서 가에는 줄기세포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아 지금 여기에서 그 핵치환을 해가지고 이렇게 배아를 얻어냈죠. 자, 이 배아로부터 줄기세포를 얻어낸다면 우리는 배아 줄기세포라고 표현했고요. 그리고 체세포를 복제해서 맞는 거니까 체세포 복제 배아 줄기세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줄기세포가 있다. 미분화된 세포가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X와 B는 유전적으로 같은 개체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니에요. 자, 얘는 유전적으로 동일한 개체가 누구라고 볼 수 있다라고 했었어요? 그치. 바로 핵을 제공한 A와 유전적으로 동일한 개체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근데 완전히 모든 유전자하고 동일하다라고는 볼 수 없다라고 했었어요. 미토콘드리아 DNA 같은 경우에는 이 핵 난자를 제공한 B와 동일하다라고 했으니까 어쨌든 얘는 틀린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니은만 정답으로 골라주면 되겠고 자, 다음에 여기에서 플러스 보기 몇 개 더 보도록 할게요. X의 성별이 A와 같다라고 하면 어떨까요? 자, 지금 어떤 동물이니까 성별이 존재할 텐데 요 X가 성별이 있다라고 한다면 누구하고 같아야 돼? 바로 핵을 제거한, 핵을 제공한 A와 같아야 되죠. 그래서 성별은 A와 같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 핵치환 기술이 사용되었다라고 했네요. 지금 여기에서 무핵 난자에다가 핵을 이렇게 이식을 했으니까 핵치환 기술이 사용되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 다음에 이 X는 누구를 복제한 동물입니까? 라고 한다면 B를 복제한 것이 아니라 A를 복제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됐지? 그 다음에 A와 X에서 라고 돼 있어. 자, A는 핵을 제공한 애죠. 그 다음에 이 복제 동물 X에서 미토콘드리아 DNA의 유전 정보가 모두 같대요. 아니죠. 자, 얘는요. 미토콘드리아를 제공한 것은 아닙니다. 그치? 미토콘드리아는 세포질에 존재하기 때문에 B가 이제 미토콘드리아 DNA를 제공한 것이고 얘의 미토콘드리아 DNA는 난자를 제공한 B와 같다라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얘는 틀렸다. 이렇게 골라줄 수 있으면 되는 것이죠. 됐죠? 자, 그러면 이제 유전자 재조합과 관련된 거, 그 다음에 선별에 대한 문제까지 함께 보도록 할게요. 그림은 플라스미드에 인슐린 유전자를 재조합하여 숙주대장균에 도입하는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라고 되어져 있고 기억과 뒤에는 항생제 A 저항성 유전자와 저당분해효소 유전자를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인데 물질 X는 저당분해효소에 의해 분해되어 푸른색 물질이 된대요. 그러면 우리가 봤었던 X갈 이런 물질인데 X갈 이런 걸 외우라는 내용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된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먼저 여기에 지금 기억하고 니은이 항생제 저항성 유전자와 저당분해효소 유전자예요. 그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가려내셔야 됩니다. 맞죠? 자,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얘 1번 과정에서 이렇게 플라스미드를 잘라냈어요. 그럼 여기에는 어떠한 요소가 쓰였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제한요소가 사용됐다. 제한요소는 가위 역할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유용한 유전자도 마찬가지 동일한 제한요소를 사용해야 된다라고 했었어요. 그래야지 얘네를 연결하기 위한 말단이 똑같이 만들어지게 된다라는 게 되는 것이고 이 둘을 DNA 연결요소로 붙인 다음에 도입하는 거죠. 대장균에다가 도입하고 얘네들을 배양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랬더니 푸른색인 분체가 나왔고 흰색인 군체가 이렇게 만들어졌다라는 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어디에다가 이 인슐린 유전자를 끼워넣었을까라는 거를 이제 한번 봐야 되게 되는 것이죠. 그치? 자, 그러면 이제 이 인슐린 유전자를 여기 기억 부분에다가 끼웠잖아요. 그치? 그러면 이 기억에 무엇이 있었느냐? 왜냐하면 이 기억은 이제 여기에 인슐린 유전자가 들어가게 된다면 더 이상 제대로 발현이 안 될 거란 말이에요. 그치? 자, 그러면 여기가 만약에 항생제 저항성 유전자라고 해봅시다. 항생제 저항성 유전자. 저항성 유전자가 있던 자리에 얘를 껴넣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어? 이제 여기 지금 항생제 저항성, 항생제가 A가 되는 거죠. A라는 것이 항생제이기 때문에 이 항생제에서는요, 만약에 재조합된 플라스미드가 들어가게 된다면 여기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치. 그러면 여기서 살아남을 수 있는 애들은 뭐예요? 제조합 안된 애들만 살아남을 수 있겠죠. 그럼 제조합 안된 애들은 항생제 저항성도 갖고요. 저당분해 효소도 가지니까 저당분해 효소가 있으면 흰색을 푸른색으로 만들 테니까 여기에는 만약에 여기가 항생제 저항성 유전자고 여기가 저당분해 효소라면 푸른색 애들만 나타나게 될 거예요. 이렇게 흰색이 같이 나타날 수가 없다라는 거지. 아, 그러면 얘는 기억은 항생제 저항성 유전자가 아니고 바로 저당분해 효소구나. 저당분해 효소 유전자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여기가 항생제 저항성 유전자가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맞죠? 자, 그럼 이제 보기 기억해서 과정 1에서 제한 효소가 사용된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과정 1에서 제한 효소가 사용되어서 유전자를 이렇게 플라스미드 같은 애들을 자를 수 있었고 그다음에 보기 2은 기억은 A 저항성, 항생제 A 저항성 유전자이다라고 했는데 저당분해 효소 유전자잖아요. 그래서 얘는 X 이렇게 골라줘야 되고 그다음에 푸른색 군체와 흰색 군체 중 인슐린 유전자를 갖는 군체는 푸른색 군체이다라고 돼 있어요. 자, 인슐린 유전자를 갖는 군체가 인슐린 유전자가 재조합된 플라스미드를 갖는 대장균들이 만든 군체가 될 거예요. 그치? 그러면 인슐린 유전자가 여기 저당분해 효소에 잘린 부분에 들어가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어? 저당분해 효소가 제대로 발현이 안 되겠죠? 그러면 흰색이 푸른색으로 바뀌지 않을 테니까 흰색 군체가 나타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인슐린 유전자를 갖는 군체는 푸른색이 아니라 흰색 군체이다.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X 이렇게 골라주시면 됩니다. 됐죠? 자, 그럼 플러스 보기 하나 정도만 보도록 할게요. 과정 2에 DNA 연결 요소가 사용된다라고 돼 있어요. 자, 과정 2는 쌤이 여기 도입 단계라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도입하기 전에 얘네들 이 단계에서 인슐린 유전자를 여기에다가 연결시켜야 되는 거죠? 그때는 DNA 연결 요소가 사용된다라고 할수 있고 맞다라고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기억 니은을 찾아내는 그러한 선별 문제와 관련된 내용이었고, 자, 비슷한 선별 문제를 이렇게 자료 해석으로도 나올 수 있다라는 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표 해석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은 플라스미드에 유전자 X와 Y를 삽입하여 만든 재조합 플라스미드를 숙주 대장균에 도입하는 과정을 나타낸 거래요. 표는 대장균 가나다라를 여러 배지에 배양했을 때 군체 형성 여부를 나타낸 것인데, 이 가나다라가 이 로마 숫자 1, 2, 3, 4 대장균 중에 하나이다라고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쵸? 자, 그러면 이제 기역 니은 디귿이 항생제 ABC 중에 무엇이냐라는 거를 찾아내는 그러한 문제 유형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플라스미드가 이제 항생제 ABC 저항성 유전자를 가지고 있대요. 그치? 그러면 여기에서 얘네들을 재조합할 건데 X라는 유전자를 재조합하게 되면 B라는 유전자가 제대로 발현이 안 되겠죠. 그다음 Y라는 유전자가 재조합이 되게 된다면 얘는 A 저항성 유전자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니까 항생제 A 저항성 유전자가 제대로 발현이 안될 거다라는 걸 우리가 먼저 그림에서 살펴볼 수 있어요. 그리고 나서 지금 1번을 보니까 얘는 아예 이 플라스미드가 도입이 안된 대장균이에요. 그러면 여기에는요. A도 없고요. B도 없고요. C도 없어요. 즉 A 저항성, B 저항성, C 저항성 유전자가 없다는 뜻을 쌤이 이렇게 한번 표시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자, 여기 2에는요. 온전한 플라스미드가 그냥 들어갔어. 그치? 재조합된 플라스미드가 아니라 기존의 플라스미드가 들어갔기 때문에 얘는 A, B, C 저항성 유전자가 모두 존재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3번 대장균 같은 경우에는요. X를 재조합한 플라스미드가 들어갔어. 그러면 여기에서 A하고 C는 잘리지 않았죠? 그러면 A하고 C 저항성은 가지게 될 거예요. 그치? 항생제 A, C에 대해서는 저항성을 가지게 될 건데 B에 대해서는 저항성을 가질 수가 없겠죠. B 자리에 누가 들어갔으니까? X가 들어갔으니까. 그래서 X가 발현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4번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A 자리에 있는 A 저항성 유전자 자리에 Y가 들어갔어. 그러니까 얘는 A에 대해 저항성을 못 가질 것이고, 그다음에 여기 B에 대해서도 못 가지겠죠. 왜냐하면 이전에 재조합된 애를 그대로 여기에다가 Y를 넣었으니까. 그럼 얘는 C에 대해서만 저항성을 가지겠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치? 그러면 요네 종류의 대장균 중에서 항생제 ABC에 모두 저항성을 안 갖고 있는 애들도 있고요.
모두 저항성을 갖고 있는 애들도 있고요. 두 가지에 대해 갖고 있는 애 있고요. 한 가지에 대해서 갖고 있는 애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으니까 이제 표를 해석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자, 지금 보면 이 가나다라 대장균은요. 그냥 배지에서는 모두 다 군체를 형성을 하게 됩니다. 맞죠? 자, 근데 항생제 기역이 들어 있는 배지, 니은이 들어 있는 배지, 디귿이 들어 있는 배지에서 각각 얘네들이 군체를 형성하느냐라는 걸 이제 한번 본 거예요. 그랬을 때 우선 이 가나다라가 1, 2, 3, 4 중에 하나라고 했잖아. 그러면 얘네들 항생제 넣었을 때, 항생제를 추가를 했을 때 모두 못 사는 애가 있어야 돼요. 왜? 얘는 ABC 저항성 유전자를 모두 안 갖고 있으니까. 그러면은 여기에 이 기역, 니은, 디귿 넣었을 때 모두 X인 애가 나와야 되는데 동그라미가 적어도 하나씩 껴져 있는 가나다는 해당이 안 되죠. 그래서 요 A가 X가 되면서 라는 1번 대장균이 된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반대로 얘는 ABC 저항성을 모두 가지고 있으니까 항생제 ABC가 무엇인지 모르지만 어떤 걸 넣든지 간에 얘네들은 모두 군체를 형성해야 됩니다. 그럼 모두 동그라미가 있어야 되는데 나머지 가나다 중에 가와 다는 X가 적어도 하나씩 있으니까 여기가 동그라미 되면서 아, 나가 2번 대장균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1번하고 3번인데 이제 3번하고 4번을 찾아야 되는 것인데 4번은 하나의 그 항생제를 넣었을 때 C에서만 저항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항생제에 C를 넣은 데서만 살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고 보니까 여기에서 얘가 지금 두 개. 그치? 두 개에서 못 살고 하나에서만 살아. 그럼 니은이 C가 되면서 아, 이 가가 4번이 되는구나라고 이렇게 찾을 수 있고 다는 그러면 3번 되면서 얘는 이제 A하고 C에서 살수 있다라고 했으니까 두 개에서 살수 있는데 이게 C니까 이 디귿이 A고 기역이 B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럼 이제 다 찾았으니까 보기 한번 보도록 할게요. A와 B는 모두 X이다라고 했는데 A는 X지만 B는 O 형성함이에요. 그러니까 기역은 틀린 복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 그 다음에 니은으로 가서 가는 4이다라고 얘기를 했네요. 자, 가는 4 맞죠? 그래서 동그라미 이렇게 해주면 되겠고 그 다음에 디귿 다에서 항생제 비저항성 유전자가 발현된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다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비유전자 자리에 X가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B가 이렇게 발현될 수는 없겠죠. 그래서 틀렸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빈출픽 4번 문제로 넘어가서 조직배양과 관련된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당근의 분열 조직을 이용하여 조직을 배양하는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당근 A의 뿌리에서 조직을 얻어내서 얘네들 그 배양 중에 세포 분열이 일어나겠죠. 그 다음에 캘러스를 얻었어. 캘러스는 미분화된 세포 덩어리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그 다음에 얘로부터 이제 배양을 하게 되면 어린 식물로부터 당근 B가 이렇게 얻어낼 수 있다. 완전한 개체를 얻어낼 수 있다라는 거 봤었죠. 그럼 보기 기억에서 핵치환 기술이 사용됐대요. 어디 지금 핵을 치환한 기술이 있었나요? 없었죠. 얘로부터 그냥 그 조직을 얻어내서 그 캘러스를 통해서 당근 B를 키워낸 거니까 조직 배양 기술이 사용되었습니다라고 해야 돼요. 그래서 얘는 틀렸고, 그다음 보기 니은, 기역은 분화가 완료된 세포 덩어리다? 캘러스가요? 아니죠. 미분화된 세포 덩어리다라고 했으니까 완료된 이 틀린 것이죠. 그래서 X 해주면 되겠고. 그 다음에 B는 유전적으로 A와 동일하다. 얘로부터 얻어낸 애들을 분열시켜서 얘를 얻어낸 거기 때문에 얘네들은 유전적으로 동일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플러스 보기 좀더 보면요. 과정 1에서 감수 분열이 일어났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자,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이 세포, 배양 중에 세포 분열이 일어난다라는 거를 과정 1이다라고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이때 이 세포 분열은 감수 분열이 일어나는 걸까요? 아니죠, 여러분들. 체세포 분열이 일어나는 거예요. 감수 분열은 생식 세포를 형성할 때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얘는 틀렸다라고 해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 과정에서 사용된 조직 배양 기술을 활용하면 유전 영질이 동일한 식물을 대량 생산할 수 있다. 유전적으로 동일한 B를 얻어냈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을 계속 키우면 대량 생산할 수 있다. 맞는 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는 쉬운 문제였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단일 클론 항체와 관련된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림은 단일 클론 항체의 기역을 만드는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라고 되어져 있어요. 자, 지금 암세포를 배양해서 암세포를 얻어냈고요. 지에 항원 X를 주입해서
비림프구를 이제 추출을 했습니다.

맞습니까? 맞고요. 잡종세포는 항체 생성 능력이 있대요. 비림프구가 항체 생성 능력이 있으니까 이 둘의 장점을 모두 갖고 있는 것이죠. 잡종세포도 항체 생성 능력이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기억은 X와 특이적으로 결합한다라고 되어져 있거든요. 이 항체들은요. 이 항원 X에 결합하는 애들이에요. 그치? 그래서 항원 X를 주입하게 되면 이 비림프구는 항원 X에 막는 항체를 만들어내게 될 것이고 그 항체 생성 능력이 있는 애로 잡종세포를 만들었으니까 이 항체도 당연히 X하고 특이적으로 결합한다. 특이적으로 결합한다라는 것은요. 골라서 결합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암호하고나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하고 맞는 애들하고만 결합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모두 동그라미라고 해주시면 되겠고 자 비림프구는 그 항체 생성 능력이 있어요. 그 다음에 얘는 항체 생성 능력이 없고 얘는 수명이 짧은 대신에 얘는 수명이 반영구적이다. 그래서 잡종세포는 항체 생산 능력도 있고 그 반영구적으로 분열하는 세포이다 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 정리할 수 있으면 됩니다. 자 그럼 보기 리을에서 선별된 잡종세포는 반영구적으로 세포 분열이 가능하대요. 여기서 선별된 잡종세포는 단일 클론 항체를 만들어낼 수 있으니까 세포 분열이 반영구적으로 가능하겠죠. 동그라미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줄기세포하고 관련된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그림은 동물의 줄기세포 가완화를 만드는 과정을 나타낸 것인데 가완화는 배아 줄기세포와 유도 만능 줄기세포 또는 역분화 줄기세포를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A와 B는요 역분화를 일으키는 유전자를 삽입한 체세포와 핵체 안으로 만든 수정란을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것이 이제 핵체 안으로 만든 수정란일까 라고 생각한다면 이 배아는 수정란을 배양해가지고 배아를 얻어내는 것이죠. 아 그래서 이 B가 핵치환을 통해서 얻어낸 수정란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고요. 그러면 이제 A는 역분화 유전자를 삽입해서 삽입한 체세포다 라고 얘기할 수 있죠. 역분화 유전자 삽입 체세포. 자 그럼 얘네들을 배양해 가지고 줄기세포를 추출해내게 된다면 얘는요 이 간은요 유도 만능 또는 역분화 줄기세포가 될 것이고 이 나는 배아 줄기세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보기 기억해서 B는 핵체 안으로 만든 수정란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B는 핵체 안으로 만든 수정란 맞다라는 것이고 사람의 골수에 가가 있다라고 돼 있어요. 이 사람의 골수가 왜 나왔을까요 여러분들? 우리가 골수로부터 성체 줄기세포를 얻을 수 있다 그랬죠. 또는 태아의 탯줄에 있는 혈액에서 우리가 그 성체 줄기세포를 얻을 수 있다라고 했으니까 그거를 물어보는 거예요. 하지만 얘네들은 골수에서 얻어내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틀렸다라는 것이고 유도 만능 줄기세포는 역분화 유전자를 삽입해서 만든 체세포로부터 배양해서 추출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가완화는 모두 줄기세포예요. 얘도 줄기세포, 얘도 줄기세포. 그러면은 모두 분화가 완료되지 않은 미분화 세포이다 라고 얘기해야 되죠. 그래서 분화가 완료되는 틀린 것이다 이렇게 골라줄 수 있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나올 수 있는 플러스 보기 좀 더 보도록 할게요. 줄기세포를 얻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생명윤리 문제 어디서 크다? 배아 줄기세포가 생명윤리 문제점이 존재한다 라고 했었죠. 그러니까 가에서가 작다 라고 하면 틀린 보기다 이렇게 골라주셔야 되고 그 다음 가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체세포의 역분화가 일어났대요. 지금 유도만능 줄기세포, 얘를 역분화 줄기세포라고도 얘기했었죠. 그 과정에서 역분화 유전자를 삽입했기 때문에 역분화가 일어났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 탯줄 혈액으로부터 나를 추출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 그거는 아니죠. 배아 줄기세포는 수정란으로부터 얻거나 아니면은 핵체 안에 해서 체세포 복제 배아 줄기세포를 얻어내야 됩니다. 그래서 얘도 틀린 복이다 이렇게 골라낼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문제, 이제 빈출픽 7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병 X를 치료하는 생명공학기술에 대한 자료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X는 뇌의 특정 부위에서 신경전달물질 기억을 생성하는데 이상이 생겨 발병한대요. 그리고 X가 발병하지 않는 건강한 사람 A의 혈액에 있는 세포에 특정 전사인자를 발현하는 유전자를 재조합시켜서 역분화가 일어난 줄기세포 피를 얻을 수 있대요. 아, 그럼 생명공학 기술 중에 유전자 재조합 기술을 사용해가지고 이렇게 줄기세포를 얻어낼 수 있구나. 이 중에 역분화 줄기세포를 얻어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줄기세포 피에 어떤

물질을 처리하고 배양하면 피는 기억을 생산하는 신경세포로 분화가 되고, 다른 물질을 처리하면 근육세포로도 분화가 된대요. 아, 미분화된 세포니까 다른 세포들로 이렇게 신경세포나 근육세포로 분화할 수 있구나라는 정보를 준 거고, 그 다음 20일 정도 피를 배양하여 X가 발병한 환자 B의 뇌에 이식하면 B에서 기억 생성 능력, 기억이 아까 신경 전달 물질이었어요. 그것의 생성 능력이 호전이 되면서 A와 B는 유전적으로 서로 다르고, 피를 B에 이식할 때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면역 억제제를 사용한다.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럼 보기 기억에서 피를 만드는 과정에서 핵치환 기술이 사용되었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자, 피를 만들 때는 유전자 재조합 기술을 사용하고 배양까지 했다고 했으니까 조직 배양 기술이 사용됐지만 핵치환 기술은 사용되지 않은 것이죠. 그다음 피는 여러 종류의 세포로 분화할 수 있다. 이런 거는 이러한 자료를 그대로 적용시키면 돼요. 여기 근육세포, 신경세포로 분화할 수 있으니까 여러 종류의 세포로 분화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 피에 있는 모든 유전자는 B의 체세포에 있는 모든 유전자와 염기 서열이 동일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 그거는 아닌 거죠, 여러분들. 지금 A하고 B가 유전적으로 서로 다르다라고 했잖아. 근데 얘는요, 지금 어디에서? A의 혈액에서 있는 세포에서 줄기 세포를 얻어냈기 때문에 B하고는 유전자가 염기 서열이 동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면역 억제제를 사용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쌤이랑 빈출픽 문제까지 다 함께 풀어봤고요. 우리 생명과학 2를 모두 정리를 했습니다. 자, 우리 강의는 생명과학 2A 프로젝트 했으니까요. 여러분들 A라는 좋은 결과 가지시고 강의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고생 많았습니다. 안녕.

반갑습니다. 우리 생윤 만점너들 15번째 내신만점 선택단입니다. 와, 특히나 이번 시간은 더더욱 뿌듯하고 의미가 있네요. 이번 마지막 시간까지 끝까지 힘을 내서 초집중해서 초고퀄의 강의로 우리 효율성을 짱짱하게 내보도록 해요. 그래서 얘들아, 미안하지만 너희들과 나의 등급은 차이가 만들어졌다. 격차를 한번 만들어 보시죠. 자, 높은 등급을 위해서 이번 시간도 저와 함께 힘을 딱 내주시고요. 이 힘을 내기 위한 세팅 한번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교육과정에서 맨 마지막 단원이에요. 그래서 평화와 공존의 윤리 중에서도 지구촌 평화와 윤리 2라고 붙인 이 이유는요. 오늘 칸트의 연구평화론 그리고 해외 원조에서 롤스 싱어 노직에 대한 이야기 짚어보는 마지막 시간입니다. 이 마지막 시간에도 역시나 우리가 딱 짚어야 되는 마음은 이거 하나예요. 지금 내가 노력하는 건 일종의 내일의 나를 위한 투자야. 그 투자를 좀 더 정성스럽게, 좀 더 집중력 있게, 그래서 더 자신감 있고 편안한 내일의 나를 만들어보자. 같이 힘내요. 그럼 오늘의 힘을 내기 위한 키리노트 챙겨주시고 제가 중간중간 설명드리는 핵심 내용들 메모해 주시면서 칸트의 연구 평화론부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칸트라는 이름이 붙는 순간, 그리고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수업을 해봐서 알겠지만 학교 선생님께서 꽤 강조하셨을 겁니다. 칸트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세계의 평화를 실현하기 위한 방법은 무엇이겠는가? 비록 현대사회가 아닌 근대 철학자이지만 그의 시선에서 바라본 철학적인 제안, 세계 평화를 위한 이 제안이 어떤 것일지 한번 짚어보시죠. 먼저 기본 입장으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칸트는 개별 국가를 바라봤을 때 하나의 도덕적인 인격체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 이유로 그런 개별 국가들은 주권의 소유국으로서 타국의 소유로 전락할 수 없는 존재이다 라고 봅니다. 앞에서 이야기했었던 맥락을 살짝 이어서 이 부분에 조금 더 첨언을 해볼게요. 우리 인간들은 이성을 갖고 있고 도덕법칙을 입법하고 스스로에게 명령 내릴 수 있는 존엄한 존재이죠. 그런 인간들이 모여 살아가는 사회에서도 국가 안에서도 그런 인간들의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우리 인간 존재입니다. 이런 인간들이 모여있는 국가라고 하는 것도 마치 하나의 도덕적인 인격으로서 존중해야 하며 누군가의 이익을 위해서, 어떤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 타국의 이익을 위해서 소유가 된다거나 매매가 된다거나 상속이 된다라는 이유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칸트의 기본 입장입니다. 그러면 만약 이런 국가에 대한 기본 전제를 두면서도 만약 국가들 사이에 갈등이 일어나면 어쩌죠? 국제관계에 갈등이 일어나면 어쩌죠? 라고 한다면 바로 제도, 기구를 합리적으로 설계함으로써 이성적으로 이 갈등 상황을 해결해 나갈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앞에 이야기한 것이 살짝 힌트가 되네요. 국제관계에 대한 현실주의적 관점도 봤지만 이상주의적인 관점을 살펴보니 우린 분명 이성적인 존재이고 그렇게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지만 국가들 사이에 무지와 오해 그리고 잘못된 제도들이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접근법들과 어느 정도의 유사성을 가지면서 그래, 우리 국제관계에서 제도와 기구를 합리적으로 만들게 되면, 보완하게 되면 국가들 사이에 나타날 수 있는 갈등 요소도 이성적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거야 라는 신뢰를 갖고 있습니다. 그것과 더불어서 개별 국가들의 정치도 도덕적이어야 된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도덕성을 확보한 정치가 그 한 국가 안에서도 평화를 실현하고 그러한 국가들이 모인 국제관계 안에서도 평화를 실현하는 중요한 방법이 된다라고 칸트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기본 입장을 두고 그러면 국제관계에서 평화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그의 아이디어는 무엇입니까? 로 가보겠습니다. 제목은 바로 영구평화입니다. 이 영구평화라는 제목을 여러분들이 들으시면서 머릿속에 동시에 입력해 놓으셔야 되는 것이 영구평화의 의미입니다. 영구평화는
모든 전쟁이 완전하게 종식된 상태를 의미해요. 그러면 칸트가 활동했었던 당시의 유럽의 상황들, 또 그때까지 있었던 여러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칸트 나름의 고민이 있었을 거예요. 우리나라와 다른 나라 사이에 전쟁이 일어났었고, 그런 전쟁을 종식시키기 위해서 두 나라 간에 평화 협정을 맺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평화 협정이 계기가 되어서 그 이후로 다시 전쟁이 일어나지 않고 지속적인 평화 상태가 유지되어야만 할 텐데, 현실은 그러지 못했던 거예요. 평화 협정을 맺었지만 다시 전쟁이 일어나요. 이 평화 상태가 또다시 깨지는 거예요. 야, 그러면 단순한 평화 협정으로 그때의 전쟁을 종식시키는 것만이 아니라 그때 일어났던 그 전쟁을 중단시키는 차원이 아니라 그걸 넘어서서 모든 전쟁이 아예 영구적으로 종식시키게 되는 방법은 없을까에 대해서 칸트는 고민했던 것 같아요. 그 제가 지금 했던 말에 중요한 단서가 나오는데요. 하나의 평화 협정을 통해서 그 당시에 일어났었던 전쟁만을 중단시키는 차원의 평화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 평화 협정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다라는 것이 그의 워딩에서 적절한 선지로 출제되었던 이유입니다. 그럼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서 모든 전쟁이 영원히 끝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때 스텝이 있어요. 첫 번째 스텝은 한 개별 국가 안에서 해결해야 된 숙제를 해결하고, 두 번째, 그런 개별 국가들이 모여서 해결해야 되는 숙제가 있어요. 그럼 이두 스텝을 따라가 볼게요. 먼저, 한 개별 국가 안에서 해결해야 되는 숙제. 국내적인 차원에서의 숙제입니다.

이 숙제는요, 다름 아니라 그 국가의 정치가 도덕적이 된다 그랬죠? 그런 도덕적인 정치를 통해서 전쟁이 쉽게 일어나지 않는 체제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뜻이냐? 칸트가 고찰한 바로는 그때까지의 한 국가의 정치적인 체제, 뭐 절대적인 군주가 있는 체제와 같은 형태는 군주가 혼자 독자적으로 전쟁을 쉽게 결정하고 일으키는 시스템이 되었다는 거예요. 권력이 분산되지 않고 한 통치자에게 집중되어 있는 정치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런 통치자가 자국의 다양한 갈등 상황을 외부 전쟁을 일으킴으로써 시선을 분산시키고 회피시키거나 그러한 전쟁을 일으킴으로써 뭐 자국의 영토를 확장시키거나 그걸 통해서 나의 권력을 좀더 공고히 하기 위한 수단으로서나 전쟁을 결정하고 집행하는 일이 잦았던 거예요. 칸트는 이 점에 주목해서 그렇다면 평화 상태가 되기 위해서는 전쟁을 쉽게 일으키지 않는 정치 체제를 만들어야 된다. 그러려면 한 국가 안에서 정치 권력이 한 통치자에게 집중되는 형태를 막아야 된다. 그러려면 정치 체제의 전환이 필요하다. 그 전환은 바로 공화 정체라는 겁니다. 그래서 공화 정체로의 정치 체제의 변화를 이야기해요. 이건 권력의 분립. 그걸 통해서 하나의 통치자가 전쟁을 쉽게 결정하고 일으키지 못하게 하는 정치 체제를 만든다는 뜻입니다. 그럼 이런 공화 정체를 갖고 있는 개별 국가들이 주권국이 되겠죠. 그러면 주권국인 그 하나의 공화 정체들은 자국의 문제를 자국이 자발적으로 자신들의 의사에 의해서 결정해 나갈 거예요. 그런 개별 국가들을 존중해줘야 된다라고 앞에서 분명 말하고 왔죠. 그런 개별 국가들이 자국의 문제를 그렇게 해결을 했다면 그런 국가들 간의 국제 관계에서 국제 연맹, 연합의 체제를 맺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연방 체제에 근거하여 다양한 국가들이, 주권 국가들이 함께 손을 잡고 서로의 보편적인 우호를 한정할 수 있는 이 법을 따름으로써 세계 평화를 실현해 나갈 수 있다라고 봐요. 그러니 한 국가 안에서는 전쟁을 함부로 일으킬 수 없는 시스템을 구축했고, 그런 시스템을 갖춘 국가들끼리 연합까지, 연방 혹은 연맹까지 맺었어요. 그런 상태가 되면 함부로 이 연맹의 약속, 평화를 위한 조약을 깬채 다른 국가를 위해서, 아니, 다른 국가에 대해서 함부로 도발하거나 평화를 깨는 행동을 감행할 수 없을 거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국제 연맹을 맺는 단계까지 가야 된다. 그리고 이 국제연맹에서는 보편적인 우호에 한정해서 평화를 실현하는 방법으로 이 법을 따라야 되는데 그 구체적인 방법을 환대권이라고 설명해요. 칸트가 설명하는 이 환대권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도 짚어보실 필요성이 있는데 우리 지금 국제관계를 이야기하죠. 국제관계는 이 세계 전체, 그 지구 전체를 생각해야 돼요. 칸트의 관점에서는 이 세계의 모든 사람들은 지구 표면을 함께 공유할 권리, 땅을 디딜 수 있는 권리가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런 점에서 어떤 이방인이 타국에 방문하게 됐을 때그 나라에 내가 적대적으로 행동하지 않는다면, 평화적으로 행동한다면 그 이방인을 바라보는 그 국민들도 함부로 그에게 적대적으로 행동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걸 저의 언어가 아니라 그의 워딩대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어떤 이방인이 다른 나라의 영토에 도착했어요. 근데 이 지점까지 보면 이 이방인이건 그 다른 나라이건 간에 우리는 모두 다 지구 표면을 땅을 디딜 권리를 갖고 있죠. 그런 권리를 갖고 있는 이방인이 다른 나라 영토에 도착했습니다. 근데 여기에 조건은 이 사람이 평화적으로 행동합니다. 이 조건은 충족돼야 돼요. 무조건적이라고 하진 않습니다. 평화적으로 행동을 합니다. 그렇다면 그를 맞이하는 그 다른 나라의 사람들은 그에게

적대적으로 행동하지 않을 것. 그래서 이 이방인이 적대적으로 대우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 환대권을 이야기해요. 이런 환대권을 보장해 주는 것이 보편적인 우호를 실현할 수 있는 방법이고, 이런 보편적 우호를 실현할 수 있는 법을 토대로 하여 국제연맹이 만들어지게 되면, 여기에서 국제적인 평화, 영구 평화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제안한 거예요. 제안입니다. 더더군다나 한 국가 안에서 강제력을 발휘하는 차원으로 국제관계에서 강제력을 발휘하기는 현실적으로 서로 다른 구조를 갖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런 점에서 봤을 때 국제 관계에서 연맹을 맺고 보편적인 우호를 따르는 법을 맺는다라고 하는 건 철학적인 관점에서 충분히 의미 있는 제안이라고 평가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이거 좋은 얘기만 하는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해 본다면 현대사회에서 유엔과 같은 국제적인 연합기구나 그런 체제들을 생각해 보세요. 한 국가 안에서 이루어지는 만큼의 뭐 강제력은 혹은 아닐지라도 또 혹은 그런 구조는 아닐지라도 국제 여러 국가들이 연맹, 연합, 같이 뜻을 모아서 세계에서 일어나는 여러 문제들에 대해서 판단하고 그 폭력적인 문제들을 제재하고 억제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과 시도들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근대 사회의 철학자가 제안한 이 아이디어는 현대적으로도 현실적으로도 그 중요한 시사점을 줄수 있는 내용이 되었다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내용이 실제적으로 문항에 나올 때에는 중요한 칸트이니만큼 세부적인 부분들까지 정오 판단의 중요한 요소로 작용이 되거든요. 예를 들어 이 파트에선 이거예요. 연맹과 연방 부분에서 제가 화면을 쉽게 바꾸지 못한 이유가 이 부분에 포인트 하나를 꼭 짚으셔야 되는데, 그 포인트는 이 국제연맹이 하나의 개별적인 주권국처럼 작동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개별적인 주권국들의 상 위에 있는 또 다른 국가처럼 작동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저 연맹일 뿐이에요. 연맹. 연맹이라고 하면 또 중요하고 중요한 무게를 갖고 있는 것이긴 하지만 마치 이 연맹 자체가 하나의 국가처럼 작동해서 개별 국가들을 통제하거나 개별 주권 국가들이 공화 정치를 갖고 자신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입하거나 심지어 뭐 폭력적으로 들어가거나 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개별 국가들이 자신들이 주권 국가로서 자국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것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보자면 이 국가들의 상 위에 연맹이 마치 하나의 국가처럼 작동하고 개입하는 거에 대해서는 이 개별 주권 국가들이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이러한 점이 선택지로 잘 나오고 있으니까 이거 한번 지켜보셔야 돼요. 여기에다가 옆에서 말하고 있는 그러면 이 영구 평화를 위한 연맹을 맺고 우리가 따라야 되는 조항들이 구체적으로 있어야 될거 아니냐에 대해서 칸트가 제시하죠. 그 구체적인 항목들 자체가 제시문뿐만 아니라 선지로도 나왔어요. 이거 한번 짚어봐야 되네요. 먼저 확정 조항 3개. 그 3개 중에 첫 번째는 앞에서 짚어봤었던 정치 체제의 전환 문제예요. 그 포인트 키워드는 공화 정치. 그러니까 칸트의 시점에서 봤을 때그 이전에 절대적인 권력이 집중되어 있었던 정치 체제에서 권력이 분립되는 공화정체로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것을 1번 확정조항으로 이렇게 읽어낼 수 있어요. 모든 국가의 시민적 정치체제는 국가 구성원이 자유롭고 평등하며 공통의 법을 따를 수 있는 시스템이어야 돼요. 그러니 마치 신이 내린 하나의 절대적인 권력처럼 작동하는 절대적인 권력을 갖고 있는 하나의 그 권력에 집중되어 있는 정치체제가 아닌 자유, 평등, 공통의 법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공화정체로 전환되어야 된다. 두 번째, 이런 공화정체를 가진 나라들이 어떻게? 연방체제를 구축하고 이 연방체제는 국제법을 따르도록 한다. 그래서 국제법은 자유로운 여러 국가들의 연방체제에 기초해야 한다. 그리고 보편적인 우호를 위한 제반 조건

실현하기 위해서 세계 시민법을 따라야 되는데, 이 법은 위에서 말한 대로 보편적인 우호를 위한 거에 국한돼요. 국한된다라고 하는 것이 맞는 이유가 앞에서 말한 대로 개별 국가들은 자국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공화 정체를 갖추고 있죠. 그렇다면 여러 문제들을 스스로 결정하고 집행하는 것이지, 그런 국가들의 연합이 맺어졌다고 해서 그 연맹 체제가 그 개별 국가들의 뭐 개입하거나 함부로 침해해서는 안 돼요. 그러니 연맹을 맺고 있는 나라들은 서로의 보편적인 우호를 위한 약속만을 맺은 것이지 타국의 문제 함부로 개입하지 않습니다. 그런 점에서 저 국한이라는 말을 바라보더라도 하나 이 말이 뭔가 걸리는데 하지 않고 왜 국한이라고 표현을 했는지 오히려 더 이해되는 중요한 도구로 쓰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이세 가지 확정 조항 잘 나옵니다. 다음 예비 조항이 있습니다. 이거 역시도 지금까지 출제가 된 요소인데요. 자, 학교생께서 이것도 짚어보셨다면 놓치지 말아야 되겠죠? 첫 번째, 장차 전쟁의 화근이 될수 있는 내용을 암암리에 유보한 채 맺은 어떠한 평화조약도 결코 평화조약으로 간주되어서는 안 된다. 평화조약이라는 말이 두번 반복이 되고 있는데, 자, 우리가 보통 큰 의미에서 평화조약을 맺으면 그야말로 그 조약대로 평화를 실현해야 되는 거겠죠. 하지만 아까 배경 설명해 드렸던 것을 약간 꼭지 삼아서, 도구 삼아서 이해를 해보시면, 그런 평화조약을 맺어서 당시에 일어나는 그 전쟁은 중단을 할지 모르지만, 그 평화조약으로 인해 모든 전쟁이 영원히 영구적으로 끝이 나는 게 아니라 또다시 전쟁이 일어나더란 말이죠. 그런 반복되는 현상을 바라보면서 그렇다면 이 평화 상태를 지속할 수 없게 만드는 잠시 유지하고 있는 그 평화 상태가 다시 전쟁 상태로 변화하게 되는 그런 문제를 제공하는 행동을 하지 말자예요. 그러니 이 당시에 전쟁을 정지시키는 것과 같은 그 정도의 효력만을 발생하는 그 정도의 역할만을 하는 평화조약은 우리가 찐으로 원하는, 우리가 영원한 평화를, 모든 전쟁을 완전히 종식시키고자 하는 그 찐을 실현하기 위한 진짜 평화조약으로는 의미가 없겠다. 그러니 그 빈미가 되는 내용을 담고 있는 평화조약은 정말로 우리의 모든 전쟁을 완전히 종식시킬 수 있는 진짜 약속이 아니겠다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걸 전제로 해서 2번으로 가보시면, 그러려면 타국을 바라볼 때 상속, 교환, 매매, 증여를 통해서 어떤 다른 국가의 소유로 전락하게 된다면 그 개별적인 독립국가들의 지위를 보장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행동도 해선 안 된다. 어떠한 독립국가도 타국의 소유로 전락할 수 없다. 또 모든 전쟁을 완전히 종식시키는 영구평화를 위해서는 상비군, 당시에 권력자들은 자신의 상비군을 만들어서 군사적인 힘을 확보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걸 토대로 전쟁을 일으킬 수도 있었던 거고요. 이 전쟁에서 승리하면 더 막강한 권력을 확보할 수도 있었죠. 그러니 이 상비군제가 있었던 당시의 입장을 생각해 보면, 이러한 상비군은 모든 전쟁의 완전한 종식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언제든지 전쟁이 일어날 수 있고, 전쟁이 일어나게 됐을 때 군사적인 행동을 할수 있는 군사 훈련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 이건 조만간 완전히 폐지되어야 된다라고 보는 것이 칸트 입장입니다. 다음, 네 번째, 국가 간의 대외적 분쟁과 관련해서 어떠한 국채도 발행되어서는 안 된다. 이거 항상 체크하거든요. 근데 지난 평가원 문항에서 이 국채 발행이 어떠한 경우에도 안 된다라고 나왔어요. 지금 제 뉘앙스가 딱 캐치되셨나요? 칸트가 이야기하고 있는 어떠한 국채도 발행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건 국가 간의 대외적인 분쟁과 관련되어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한 것이고요. 그 외에 이것과 문제되지 않는 정상적인 것까지 문제시하는 건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4번에 있는 이 앞에 있는 문장과 다 함께 대외적 분쟁과 관련한 국채 발행 하면 안 된다. 이걸 온전하게 이해해 두시는 것이 필요하겠어요. 다섯 번째, 어떠한 국가

국가도 다른 국가의 체제와 통치에 폭력적으로 간섭하면 안 되죠. 개별 국가들은 공화 정체로 전환하면서 자신의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있으니까요. 다음 여섯 번째, 어떤 국가도 다른 나라와의 전쟁 동안에 장래 평화 시기에 상호 신뢰를 불가능하게 할 것이 틀림이 없는 적대행위 하지 말라입니다. 그럼 그 적대행위가 뭐냐? 구체적으로 보면 이런 일들이 있었겠죠. 암살자나 독살자를 고용, 항복 조약을 파기하는 거, 적국에서의 반역과 선동을 하는 행위들. 우리 당시에도 있었을 거예요. 그렇게 해서 뭐 상대국의 지도자를 암살한다거나, 뭐 중요한 역할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처치함으로써 위기 상황을 혼란을 일으킨다거나 하는 일들을 암암리에 해왔겠죠. 그러한 적대행위를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 칸트가 현대를 만약에 바라본다면, 와, 내가 살았을 때 고민했었던 것들이 지금 현대라고 해서 완전히 다 해결되지 못했네. 아, 역시 평화라는 건꼭 실현해야 되는데 참 어려운 숙제긴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실현해야 돼.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이게 예비조항입니다. 하나하나 다 체크해 보기. 그럼 오늘 배웠었던 내용 중에서 칸트의 영구 평화론 너무 중요하니까 문항으로 한번 짚어볼게요. 제시문 선지 하나하나 다 짚어보겠습니다.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의 입장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국가 간의 계약 없이는 어떠한 평화도 정착될 수 없거나 보장받을 수 없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특별한 종류의 연맹이 있어야만 돼. 그것은 평화연맹이라고 할수 있고 평화조약이라는 것과 봐요. 구별된다고 쓰고 있어요. 그래서 그 평화조약만으로 충분하다라기보다는 그런 평화조약과 차별화되는 평화연맹으로 모든 전쟁의 영구적인 종식을 꿈꾼 거예요. 그래서 후자는 단지 그때그때의 전쟁을 종식시키는 반면 평화조약이라고 하는 것의 특성을 정리하고 있죠. 제가 그래서 이 얘기를 오늘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린 거예요. 반면 평화연맹이라고 하는 이 전자는 영원히 모든 전쟁에 종식을 추구하기 때문이다. 칸트쌤. 그럼 칸트쌤의 입장에서 기업법. 국제법은 자유로운 국가들의 연맹에 기초해야 된다. 맞죠? 이 평화연맹에 기초해서 국제법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본 조항까지도 살펴봤으니 맞는데요. 개념으로도 짚어봤어요. 니은번. 평화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환대권의 보장이 필요하다. 환대권이라는 단어가 아예 딱 들어가줬죠? 그러면 시원하게. 환대권의 실현을 통해서 이방인이 상대방 국가에 방문했을 때 적대적으로, 평화적으로 처신하는 한, 그를 적대적으로 대우하지 않는다. 그래서 적대적인 대우를 받지 않게끔 하는 환대권이 필요하다고 분명 말하고 있죠. 그러니 이것이 세계시민법으로서 세계의 보편적인 우호에 국한되는 법으로 적용된다. 이 환대권이 강조되었었던 이유예요. 디귿법. 영구 평화는 국가들 간의 계약 없이는 구축될 수 없다. 맞아요. 위에 이 얘기 왜 했을까요? 이첫 번째 문장이요. 국가 간의 계약 없이는 어떠한 평화도 정착될 수 없거나 보장받을 수 없다. 그러니 국가들 상호 간의 계약 없이는 영구 평화가 구축될 수 없다. 그러니 그런 국가들 간에 먼저 공화 정체를 가진 개별 국가들이 국제연맹이라는 형태를 통해서 국제법, 세계시민법을 따르는 계약을 통해서 평화를 정착 내지는 보장하도록 노력해야 된다라는 거겠죠. 1번. 이게 제가 강조드린 거예요. 국제연맹은 주권적인 권력을 지닌 국제국가로 기능하면 안 돼요. 하나의 국가와 같은 형태로 기능함으로써 연맹을 맺고 있는 개별 국가들의 어떤 영향을 주거나 개입하거나 관여하는 차원이 아니라 개별 국가들은 자국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되 이들이 보편적인 우호에 한정하면서 연맹을 맺고 있는 거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 연맹이 주권적인 권력을 갖는다. 그래서 하나의 국가 혹은 국제 국가와 같은 형태로 작동한다. 그걸 안 된다고 본 거예요. 그걸 받아들이지 않을 거라고 본 거죠. 그 정답은 기니디입니다.
제시문 문장 하나하나도 중요하고 그 문장을 토대로

세 가지의 항목 정진술로도 충분히 중요한 내용이고, 리을의 오진술을 왜 틀렸는지 꼭 체크해 두시는 것이 너무너무나 중요한 문제입니다. 칸드 문제 꼭 맞춰 오세요. 네. 그럼 이제부터 이 마지막 단원에서 해외 원조에 관련된 롤스 싱어, 그리고 노직의 입장까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칸트도 역시나 생활관료에서 어마무시한 사상가인데, 롤스 선생님도 큰 영향이 있죠. 롤스 선생님의 이 생활관료에서 맨 마지막 단원, 해외 원조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할까라고 했을 때, 저는 이 만민법이라고 하는 그의 저서부터 언급하는 것이 맞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만민법이라는 걸 읽어야 된다거나, 이 책의 제목을 외워야 된다라는 그런 차원의 부담을 드리는 건 전혀 아닙니다. 그가 우리 앞에 단원에서 시민불복종을 이야기하게 됐었고, 분배적 정의를 이야기하게 됐었어요. 그런 이야기를 할때 주로 정의론이나 공정으로서의 정의, 제서술이라는 저서들을 통해서 그의 입장들을 우리는 확인을 하거든요. 근데 그건 한 국가 차원이었어요. 한 국가 차원에서 적용할 수 있는 정의를 실현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한 논의였고요. 이젠 주제 자체가 해외 원조잖아요. 해외 원조라는 것 자체가 어때요? 한 개별 국가의 문제가 아니에요. 국가들 간의 문제예요. 그래서 이 국가들 간의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는 또 다른 논의의 주체들이 있어야 된다라고 롤 선생님은 생각한 거예요. 정말 공부할수록 참 섬세한 분이시죠? 그래서 이 서로 다른 국가들의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주체들을 합의의 당사자를 로이스 선생님은 어떤 단어로 표현을 해야 될까 하다가 People's라고 채택을 한 겁니다. 그래서 자유주의 국민 상호 간에 적용되는 어떠한 법을 도출을 해야 되겠다. 그럼 그 법을 도출하기 위해서 합의해야 되는 당사자들이 있을 텐데 그 당사자들은 단지 우리나라 안에서 우리 국민들끼리, 우리 시민들끼리 하는 게 아니잖아요. 세계의 시민들끼리, 자유주의 국민들 상호 간에 하는 거니까 그 자유주의 국민들을 뭐라고 표현할까? 피플이라고 표현하자. 그래서 그 피플들 간에 합의해서 만들어낸 법을 로우 오브 피플스라고 해서 만민법이라고 표현하자라고 된 거예요. 로우 오브 피플스를 우리는 만민법이라고 번역해서 설명을 하는 거죠. 자, 그럼 이 만민법이라고 하는 것을 설명드렸을 때 여기서 하나 잡아둘 수 있는 게 있어요. 제가 설명드리기를 롤스가 정의 원칙이라는 걸 설명할 때는 한 국가, 개별 국가 차원에서 적용되는 거라 그랬죠? 만민법은 그럼 이제 만민법이라는 주어로 딱 설명을 드릴게요. 만민법은 다른 나라들 사이에서 적용될 수 있는 자유주의 국민들 상호 간에 적용되는 거라 그랬어요. 여기에 롤스에게서 굉장히 많은 영향을 끼치고 많은 사람들이 주목했던 것이 정의의 원칙 중에 차등의 원칙이죠. 그 차등의 원칙을 개별 국가의 국가 내부의 문제에는 적용을 하는데 국가들 간의 문제에는 적용하지 않는 게 기본 입장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그런 그의 관점을 한번 이해하고 가시면 나는 이걸 외우는 게 아니라 여기저기 그래서 그렇구나. 맞네라고 이해해야 더 오래 간다. 이건 사실 이게 정석이죠. 이해해서 오래 가려면 이 꼭지에서도 연결할 수가 있습니다. 만민법이라는 거 얘기한 것 자체가 국내에 적용하는 것과는 다른 룰을 제시하기 위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 차등의 원칙이라고 하는 것은 국제관계에선 적용하지 않겠다라는 기본 입장도 여기서 한번 체크해 보자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런 만민법에 기반해서 해외 원조라는 것이 어떨 때 정당성을 갖니? 어떠한 방법으로 원조가 이루어져야 되니? 라는 걸 얘기할 때요. 기본적으로는 엄청나게 고통스러운 문제를 갖고 있는 체제에, 고통받는 국가에 대해서 우리가 원조해야 되는 것이 당위적으로 옳아, 도덕적으로 옳아라는 의무로서 접근을 해요. 루스 입장에서. 근데 이런 의무로서 당연히 옳아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에게는 섬세한 이론의 체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 이론의 체계를 이해할 때첫 번째, 만민법에 근거해서 이 국가들 간의 관계를 분류를 해요. 국가들을 분류해요. 체제를 분류합니다. 그 체제 분류.

소사이어티 오브 피플스를 분류하는 기준이 있는데 총 다섯 가지가 분류가 됩니다. 이 중에 자유주의 사회 또는 국민, 비자유적이지만 적정 수준의 사회 또는 국민이라는 첫 번째, 두 번째 체제의 분류는 그래도 인권이 실현되고 있는 체제라고 평가할 수 있는 곳입니다. 다음, 3번과 4번 체제는 위에 1, 2번에 비해서 인권의 문제가 잘 실현되지 못하는, 인권에 있어서 이 문제가 발생되는 체제들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체제를 특정 지어서 명명하면 무법 국가, 그리고 불리한 여건의 사회라는 것으로 이야기할 수 있어요. 먼저 무법 국가라고 하는 것은 타국에 공격적이고 팽창적인 정책을 쓰는 국가들을 의미하고요. 불리한 여건의 사회는 그야말로 그 사회의 여건의 문제로 인해서 사회 그 체제의 시민들이 고통을 겪고 있는 사회. 그래서 불리한 여건으로 고통받는 사회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다섯 번째 체제는 자해적 절대주의 체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중에 자해적 절대주의 체제는 여기요. 인권이 존중은 된다고 봐요. 그런데 정치적인 결정에 있어서 구성원들의 의미 있는 역할이 거부되기 때문에 질서정연한 사회로 분류되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제외를 합니다. 그럼 이 제외를 한다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요. 먼저 이 1, 2번 인권의 문제가 잘 구현되고 실현되고 있는 이 체제가 원조를 하는 주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인 인권이 존중되고 국민이 정치적인 결정에 있어서도 의미 있는 역할을 한다. 그런 나라가 원조의 주체가 된다. 그래서 이 나라들을 well-ordered peoples, well-ordered society, 질서정연한 사회라고 불러주게 됩니다. 그럼 여기가 원조의 주체가 돼서 원조해줘야 되는 원조의 대상은 3, 4번이 되어야 되겠죠? 그런데 이 중에 3번을 뺀다는 거예요. 왜 빼냐? 국가의 성격상 기본적인 인권이 보장되지 못하지만 타국에 대해서 공격적이고 팽창적인 정책을 쓰고 있기 때문에 이 만민법상 3번에 있는 무법 국가는 제외를 한다. 그리고 3번에 그 사회 여건으로 인해서 기본적인 인권이 보장되지 못하는 불리한 여건으로 고통받는 사회를 원조의 대상으로 삼는다. 5번은 아까 설명드렸고요. 그래서 여기서 하나 중요하게 생각되는 것은 질서정연한 사회가 원조 주체, 불리한 여건으로 고통받는 사회가 원조 대상. 주체와 대상이 명확하게 설정이 돼요. 그리고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고통받는 사회들을 질서정연한 만민의 사회에 가입시키는 것이 원조 목표예요. 그래서 이 고통받는 사회가 적정 수준의 사회가 됐다. 그럼 더 이상의 원조는 필요하지 않아요. 너무나 중요한 얘기입니다. 근거이자 목표인 건데요. 로이스 입장에 봤을 때 목표라고 하는 것은, 원조의 목표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이 내용 그대로 불리한 여건으로 고통받는 있는 그 사회가 원조를 통해서 질서정연한 사회로 전환이 되었다. 그렇다면 원조의 목표가 실현된 것이므로 그 목표가 실현되었다면 적정 수준의 사회가 되었다면 더 이상의 원조는 필요하지 않은 차단점이 발생한다라고 보는 원조에 대한 그의 특이점이 나타나는 지점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로스 입장에서 봤을 때 불리한 여건으로 고통받는 사회를 원조하는 거잖아요. 그 원조받는 나라가 사회 구조나 제도의 측면에서 불리한 여건을 극복할 수 있도록 원조해주는 것이 원조의 중요한 목표이자 방법이 될수 있어요. 물론 그 구조와 제도를 개선하는 과정에서 경제적인 지원도 포함될 수 있겠죠. 하지만 단순히 경제적인 지원 자체로 끝난다기보다는 그러한 지원들을 국가 구성원들한테 더 자유롭고 평등하게 인권을 실현하기 위한 구조와 체제와 제도를 개선하는 데 있어 쓰일 수 있도록 원조하는 것이 궁극의 목표라는 겁니다. 그 원조를 통해 만약 이 나라가 구조 제도가 개선되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빈곤의 문제는 완벽하게 해결되지 못했다고 할지라도 원조해주는 나라는 원조를 중단해야 돼요. 왜? 그들이
개선시킨 구조와 제도를 통해서

자국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고 해야 하거든요. 그걸 만약에 원조하고 있던 나라가 계속 개입해서 구조를, 제도를 개선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관여하고 개입하게 되는 것은 부권적 온정주의, 온정적 간섭주의라고 해서 이걸 비판해요. 이걸 해서는 안 된다. 이게 오히려 구조와 제도를 개선한 그 불리한 여건으로 고통받던 나라가 적정 수준의 사회로 전환되었을 때그 나라에 대한 정치적인 자율성을 존중하는 길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원조의 목표라고 하는 건참 중요한 부분이고 선지로도 많이 나오는데요. 이 내용을 제가 여기다 한번 정리해 봤어요. 키워드 완성시키면서 이 워딩 그대로 또박또박 정리를 하겠습니다. 롤스에게서 원조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도덕적 당위, 의무로서 설명될 수 있다. 그런데 그의 관점을 이론화시켜서 표현하는 용어에 국제주의라고 하는 것이 있을 수 있는데요. 국제주의는 개별 국가들을 전제로 합니다. 하지만 그런 국가들 간의 연대와 협력을 역시 지향합니다. 그때 국제주의라고 얘기해요. 그러니 롤스 입장에서 개별 국가들, 주권 국가들에 대한 존중, 정치적인 자결을 존중하지만 만약 그런 국가들 사이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혹은 그런 국가들이 어떤 문제로 고통을 겪고 있을 때 국가들 간의 연대와 협력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된다는 접근법이 이루어지고 있죠. 다음 이세 항목을 키워드 최소주의로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아마 최소주의 자체가 선지로 들어오기보다는 맥락을 이해하시면서 그걸 최소주의라고도 표현할 수 있어요라고 대표하자는 의미입니다. 롤스 입장에서 불리한 여건으로 고통받는 그 사회가 구조와 제도의 개선을 통해서 질서 정연한 사회로 진입한 이후에는 그 사회가 여전히 상대적으로는 빈곤할지라도 더 이상 원조는 요구되지 않는다고 이야기했죠. 이런 상대적인 빈곤 문제에 대해서 더 이상 국가가 원조해주는 국가가 남아서 개입하고 관여하는 것은 온정적 간섭주의로, 부권적 간섭주의로 옳지 않은 거라 그랬어요. 그래서 원조가 중단되는 차단점이 발생하는 것이고, 이 차단점이 발생할 때 어떠한 사상가는, 아직도 그 국가의 빈곤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그 빈곤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있는데, 제도와 구조가 개선됐다고 해서 당신들의 문제는 스스로 해결해야 된다는 이유로 원조가 중단되고 원조가 빠지게 되면 고통받는 사람들의 문제는 어떡하냐? 그거 자체가 문제가 아니냐라고 하는 비판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 비판이 있다면 롤 선생님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차단점을 발생한다라고 한 것은 설정해야 된다고 한 것은 원조 대상 국가의 정치적인 자율성을 존중하는 것이다. 다음 평등주의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포인트는 차등의 원칙을 적용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기억해 두셔야 되는데, 롤스가 당시에 끼친 영향력이 엄청났겠죠. 그런 롤스가 해외 원조에 대해서 밝힌 이런 입장을 두고 또 여러 비판적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었겠죠. 그런 것에 대해서도 롤스가 끝까지 잡은 그의 입장은 이거예요. 원조의 목적은 고통받는 사회가 질서정연한 사회로 진입하는 거였죠? 그것인 거지. 인류, 모든 인류의 복지 수준 향상. 그것 자체에 원조 목적을 두지 않는다. 세계 국가들의 복지 수준과 부의 수준은 서로 다양할 수 있다. 각 사회마다 고유한 문화와 역사에 따라 필요한 부의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물질적으로 평준화할 필요 없다. 그래서 평등주의를 갖지 않는다라는 입장입니다. 이것을 조금 더 현실적으로 적용해 보면 정의론에서 차등의 원칙을 제시했잖아요. 하지만 국제적 차원의 분배 정의에는 적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본인은 그 입장을 고수하고 있고 그것을 누군가는 비판하기도 합니다. 그걸 좀 객관적이고 중립적으로 쓴 문장입니다. 그래서 정리해 보니까 이거네요. 맨 앞에서 이야기했었던 롤스의 입장에서 만민법에 근거해서 피플스 이런 국제관계에서의 문제를 이야기한 것 자체가 국내적인 차원의 정의 원칙을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는 것. 특히 차등의 원칙을 적용하지 않으려는

0: 내용이 연결돼서 이해될 수 있다고 설명드렸죠? 그것으로부터 여기까지 앞과 뒤가 동일하게 딱 포인트가 정리가 됐어요. 꼭잘 기억해 놓으셨다가 문제 꼭 맞춰주세요. 그럼 이런 롤스를 이해한 상태에서 피터 싱어는요, 재미있기도 하고 공부하는 재미도 있는 것이 공리주의를 잘 이해해두면 그 이론에 딱딱 맞아 떨어져 가요. 어떻게 가냐면요. 이렇게 두 번째부터 가볼게요. 제가 지금 부분. 피터 싱어는 기본적으로 공리주의죠. 공리주의 기본 가정에서는 쾌락은 선이고 고통은 악이에요. 그렇다면 쾌락을 증진시키는 것이 선이고 고통을 감소시키는 것만큼 선이기 때문에 이러한 노력은 인류의 의무라고 보고 있어요. 단, 이때 원조를 하려면 비용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 비용보다 이익이 더 커야 돼요. 즉, 공리주의니까 결과적 이익을 당연히 따져봐야 되죠. 그러니 원조를 통해 얻는 이익이 비용보다 클 경우 어떤 공동체의 구성원인지에 관계없이 도움을 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 이익을 따져봐야 되기 때문에 비용 대비 혜택을 분명 분석해보고 이 중에 비용이 더클 경우에 원조의 정당성을 갖는다. 반대로 말하자면 비용이 투입되고 있지만 혜택이 적다면, 비용에 비해서 혜택이 적다면 원조는 정당성을 갖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중단되는 이유가 될 수도 있다라고 설명해요. 자, 그럼 여기서 이 비용 대비 혜택 분석에 근거해서 이익이 더 크다면 어떤 공동체 구성원인지에 관계없이 도움을 줘야 된다 그랬죠? 그 내용을 첫 번째 항목으로 가보세요. 어떤 공동체 국민인지 상관없으니까 인종도 국가도 상관없어요. 모든 인간의 이익을 평등하게 고려하는 보편적인 인류의 이익평등 고려 원칙을 세계적인 차원, 지구적인 차원으로 적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 시민주의라고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려면 개인, 국가, 국제기구 등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인류의 고통을 감소시키도록 해야 된다. 만약 그렇지 않고 굶주림과 죽음을 방치한다. 그건 인류 전체 고통을 증가시키는 행위다라고 하면서 비판하는 것이 싱어의 입장입니다. 이런 싱어와 앞에 있었던 롤스의 입장을 보자면 해외 원조에 대해서 의무라는 관점으로 접근할 수가 있을 텐데 그것과는 달리 로버트 노직은 해외 원조를 통해 고통받는 누군가의 문제를 도와주는 것은 의무의 차원으로 접근하거나, 그러니까 도덕적 의무로 접근하거나, 혹은 국가의 정책이나 제도로서 강제해서는 안 되고, 소유권을 강조했었던, 정당한 소유권의 소유와 처분을 강조했었던 그의 입장에서 보자면, 내 소유권을 내가 자발적으로 누군가에게 이전하는 것, 누군가를 도와주기 위해서 그에게 이전시키는 것, 즉, 자발적인 선택과 도움이라면 그건 아름다운 일일 수 있다. 하지만 이걸 도덕적 의무로 규정하거나 정책으로서 강조하는 것은 소유권의 침해가 될수 있다고 봐요. 그럼 다시 표현해 볼게요. 소유권의 침해가 되지 않는 해외 원조가 있을 수 있냐?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자발적인 선택에 의해서 원조가 이루어진다면 그건 아름다운 일일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싱어와 롤스와 대비된 노직의 관점이 출제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 내용들 중에 가장 포인트가 되는 구도, 싱어와 롤스가 해외 원조로 엮여진 문항 보겠습니다. 갑번의 키워드는 이익평등 고려의 원칙에 의해서 원조가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인종이 상관없다라고 하는 점에서 세계시민주의도 알수 있습니다. 그럼 공리주의와 세계시민주의를 표방하고 있는 갑이 싱어입니다. 반면, 을은 고통받는 사회가 자신의 문제를 합리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질서정연한 사회로 편입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인 것이지 모든 인류의 복지 증진의 목표는 아닙니다. 라고 못 박았었던 롤스입니다. 이 내용을 두고 먼저 싱어 1, 2번 선지 보겠습니다. 싱어 입장에서 원조의 목적을 인류 전체의 복지 수준 향상에 두어야 된다. 싱어라면 맞습니다. 고통을 감소시키고 쾌락을 증진시키는 것만큼 선인 거죠. 그런 공리의 원리를 이익평등의 고려 원칙을 이익평등의 원칙을 전 세계적으로 지구적 차원으로 적용을 하죠. 그래서 지구적 차원에서 전 세계 시민들의 고통을 감소시키고 쾌락을 증진시켜서 인류 전체 복지 수준이 향상되었다라면 싱어 입장에서는 그의 공리주의와 세계 시민주의적 관점에서 봤을 때 해외 원조의 목적이 실현되는 것일 수 있겠어요. 그래서 1번이 정답입니다. 이미 해결은 됐어요. 그럼 나머지 왜 오답인지. 2번. 모든 사람이 원조의 주체가 되어 소득 일부를 기부해야 된다. 밑줄 친 부분이 틀린 포인트입니다. 원조의 주체는 그 원조를 부담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자기 소득의 일부를 부담하고도 그와 유사한 도덕적인 문제에 피해를 받지 않을 사람들, 문제가 발생이 되지 않을, 그럴 만큼의 경제적인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자기 소득의 1%, 몇 퍼센트까지 원조를 해야 된다라고 보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의 원조 주체다라고 보지 않는다. 3번. 국가 간의 자원을 재분배. 더더군다나 차등의 원칙? 아니요. 차등의 원칙을 국제 간의 관계, 국제 분배 문제에 적용시키지 않는다라는 것이 롤스 기본 입장입니다. 다음. 4번. 무법 국가는 원조의 대상으로 삼지 않는다는 거 너무 중요하고 명확합니다. 5번. 자원이 부족한 모든 빈곤국을 원조 대상으로 간주해야 되는가라고 했을 때 특히 롤스 입장에서는 원조의 대상이 되는 나라는 불리한 여건으로 고통받는 사회입니다. 그런 점에 포인트를 두고 본다면 을 자체 내에서도 원조의 대상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다는 걸 알 수 있고 마지막 1번이 더더욱 정답이다라는 거 더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마지막 단원까지 열심히 달렸는데 15시간 너무너무 소중했고 그렇게 소중하게 열심히 달린 만큼 여러분들에게 좋은 결과가 있기를 무엇보다 몸과 마음 건강하게 여러분들의 뜻을 이루면서 한 스텝 한 스텝 잘 밟아가시기를 저는 진심으로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너무 고마웠습니다. 정말 진심으로 여러분들 잘 되길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1: 빨리빨리 멈춤 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2: 하지만 멈춥니다.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3: 저기도 같이 계산해주세요.
2: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1: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울림과 떨림이 있는 지구과학, 지구과학 페이스메이커 용쌤입니다. 이번 시간은 15강이고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외부나 우주 팽창을 공부할 텐데, 특히나 우리 우주론에 대한 얘기 좀 얘기할 거고요. 우주 모형에 대한 얘기, 우주의 미래에 대한 얘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마스터키를 봐야 되겠죠. 볼게요. 자, 마스터키. 자, 우리가 이번 시간에 할 것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빅뱅 우주론을 얘기할 건데, 급팽창 이론에 초점을 둬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빅뱅 우주론은 기본적으로 지금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는 우주론의 정설입니다. 그런데 초기 빅뱅 우주론은 관측적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 그 한계가 뭐예요? 지평선 문제, 평탄성 문제, 자기 홀극의 문제로 이어지는 거죠. 지평선 문제는 우주의 지평선 부근에 있는, 양쪽 지평선 부근에 있는 이곳에서, 여기서의 에너지 교환이 있는 것처럼 에너지 분포가 굉장히 균질하다라고 하는 거. 좀 이상하다. 어떻게 이쪽 끝이랑 이쪽 끝, 이쪽 공간도 빛의 속도로 멀어지고 이쪽 공간도 빛의 속도로 멀어지는데 양쪽의 공간에서 에너지가 이렇게 균질할 수가 있지? 서로 상호작용이 있었던 거 아니야? 이상한데? 빅뱅 우주론에서는 그걸 설명할 수가 없는데? 이게 지평선 문제고요. 평탄성 문제는 왜 이렇게 우주가 평탄해 보이는 거야? 행성도 곡률을 가지고 있고 별도 곡률을 가지고 있고 은하도 곡률을 가지고 있는데 왜 우주는 이렇게 평탄해 보이지? 이상하다. 이게 평탄성 문제. 자기홀극의 문제는 빅뱅 초기에 우주에는 굉장히 많은 에너지가 집중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거에 의해서 굉장히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특이한 입자들이 많이 만들어졌을 거야. 그 중에 하나가 자기홀극인데 자기홀극이 만들어졌을 것 같은데 왜 관측이 안 되지? 라고 하는 그 세 가지 문제가 빅뱅 우주론의 관측적 한계였어요. 초기 빅뱅 우주론에. 그걸 해소한 게 급팽창 이론이라는 거죠. 우주 초기에 빛보다 빠른 팽창이 있어서 우리가 인지할 수 있는 수준은 지금 전체 우주의 요만큼에 지나지 않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는 상황에서는 앞서 얘기했던 그러한 한계가 설명이 될 수가 있는 거야 라고 설명하는 겁니다. 자, 1A형 초신성과 우주 가속 팽창. 우리는 빅뱅 우주론이든 아니면 과거의

이 팽창을 도와준 무엇인가가 존재할 수밖에 없겠네. 그렇게 해서 등장한 게 뭐죠? 우주의 구성 요소에서 암흑에너지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등장한 거죠. 아셨죠? 그래서 암흑에너지가 이 우주의 팽창을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라고 하면서 도입이 된 에너지인 것이고, 이제 나머지 물질들로 하여서 지금 우주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니?를 설명하는 거고, 이러한 우주 구성 요소의 비율에 따라서 어떤 우주는 팽창을 굉장히 잘할 수 있는, 어떤 우주는 팽창을 잘 못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우주를 판별할 수가 있느냐. 또는 시간에 따라서 물질의 비율은 어떻게 변해요? 암흑에너지의 비율은 어떻게 변해요? 라고 하는 것들이 많이 나오는 포인트죠. 이런 것들이 기억이 되면 체크. 기억이 안 되면 복습. 아셨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우주의 모형을 이해할 때는 무조건 곡률로 이해하셔야 됩니다. 곡률이 양의 곡률이에요? 닫힌 우주. 곡률이 음의 곡률이에요? 열린 우주. 곡률이 0이에요? 평탄면. 이 곡률은 무엇을 가지고? 우주의 밀도를 가지고 판단하는 겁니다. 밀도가 임계 밀도보다 커요. 무엇인가 안에 많이 들어있어. 많이 들어있으면 공모양, 닫힌 우주, 양의 곡률. 적게 들어있어. 그러면 공에 반대되는 모양. 이렇게 열려있는 모양, 말 안장 모양, 곡률은 음의 값, 열린 우주로 가는 거예요. 아셨죠? 그거 기억하시고요. 앞서 얘기했습니다. 암흑에너지가 얼마큼 들어있니에 따라서 우주의 팽창 속도에 대한 것이 결정이 날 수가 있다는 거죠. 암흑에너지가 굉장히 많이 들어있어요. 암흑에너지의 영향이 커요. 팽창 속도가 커지는 미래를 접할 수가 있는 거고, 만약에 어떠한 우주 모형에서 암흑에너지를 고려할 필요가 없어. 물질만 있어. 라고 하면 결국에 그 우주 모형, 우주는 감속 팽창을 한다는 거지.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거고, 표준 우주 모형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이 빅뱅 우주론입니다. 거기에다가 초기에 급팽창을 하였다를 인정. 그리고 지금 가속 팽창을 하고 있는 것까지 인정. 즉, 우주 구성 요소에서 암흑에너지까지 인정을 해서 우리가 지금 현재 이해하고 있는 어떤 우주에 대한 모형이 표준 우주 모형. 빅뱅 우주론을 기본으로 하고. 아셨죠? 여기까지 기억이 나면 체크. 기억이 안 나면 복습. 됐죠? 이제 문제 볼게요. 자, 보겠습니다. 자, 1번. 그림 가와 나는 코비만환경과 더블유맨 만환경으로 관측한 우주 배경복사의 분포를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우주 배경복사를 지금 관측을 한 거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이제 우주 배경복사는 어떤 거지? 전파 영역에서 지금 관측이 되는 우주 배경에 쫙 깔려있는 빛이다. 언제 방출됐지? 우주 나이, 빅뱅 이후 38만 년 경에 방출이 됐지. 우주의 온도가 3000K일 때 방출이 됐지. 우주에서 중성 원자가 만들어질 때 방출이 되었지. 방출되었지. 됐죠? 그 빛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점점 커져서 지금은 그 빛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점점 파장이 길어져서 지금은 파장이 굉장히 길어져서 전파 영역에서 주로 관측이 되지. 그게 지금 이러한 분포로 보이고 있지라는 겁니다. 지금 하나가 코비만환경이고 하나가 더블유맨 만환경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지금 이 자료에서 볼때 파악을 해야 되는 것은 해상도예요, 해상도. 해상도를 보면 누가 조금 더 세밀한 부분까지 표현이 되어 있느냐? 얘가 조금 더 세밀한 점들까지 잘 표현이 되어 있다. 즉, 해상도는 누가 더 좋아요? 가가 나보다 좋아요. 그 얘기는 뭐지? 해상도가 좋다는 얘기는 더 좋은 장비로 봤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겁니다. 즉, 얘가 과거, 얘가 조금 더 최근 거, 얘가 조금 더 나중에 관측한 거.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코비만환경이 과거, 더블유맨 만환경이 최근 거. 이렇게 보시면 돼요. 더블유맨. 됐죠? 나는 가보다 먼저 관측한 것이다. 나는 가보다 먼저 관측한 거 맞고요. 가와 나는 모두 가시광선 영역에서 관측하였다. 가시광선 영역에서는 우주 배경 복사가 관측되지 않죠. 가시광선 영역에서 관측을 하면 어두운 밤 하늘밖에 안 보여. 거기에 중간중간에 은하와 별이 있는 게 보이겠지. 아셨죠? 틀렸다. 가와 나의 관측 결과는 초기 우주가 완벽하게 균일하다는 것을 지시한다. 완벽하게 균일하면 이러한 불균일이 이러한 불균일이 존재할 수가 없겠지. 초기부터 불균일이 있었고, 그러한 상태에서 우주가 커져서 이러한 모습으로 지금 보인다. 아셨죠? 그렇기 때문에 넌 틀린 거고, 이러한 불균일이기 때문에 어딘가에서 물질이 조금 더 많은 곳, 에너지가 많은 곳에 별과 은하의 탄생지역이 형성이 되어 있는 거죠. 아셨죠? 이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 기억만 맞는 거 체크하시고요. 자, 추가 선지는 요겁니다. 보겠습니다. 추가 선지. 우주 배경 복사는 빅뱅 우주론의 근거에 해당한다. 맞죠? 우주 배경 복사. 빅뱅 후 38만 년에 전 우주 공간에 있었던 전자와 원자핵이 달라붙으면서 중성 원자가 만들어지면서 그 공간에 우주 배경 복사가 방출되어서 우주 배경 복사가 쫙 깔려 있었다고. 그 당시에 우주의 온도에 해당하는 우주 배경 복사가 꽉쫙 깔려 있었다고. 그 이후에 우주가 팽창하면서 우주 배경 복사의 파장이 길어지고 세기가 약해져서 현재는 전파 영역에서 이렇게 약한 세기로 보인다라고 설명을 하는 거죠. 아셨죠? 맞는 거고요. 우주 배경 복사는 우주의 온도가 약 2.7 켈빈일 때 방출되었다가 아니라 3000 켈빈일 때 방출되었다.
우주 배경 복사는 우주가 팽창함에 따라 파장이 점점

선지는 짧아졌다가 아니라 길어졌다라고 해야 되겠지. 추가 선지는 리을만 맞는 거고요. 조금만 더 들어가 볼까요? 기역과 니은의 차이는 1000만 켈빈 이상이다. 기역은 여기 짙은 색. 니은은 아주 옅은 곳을 기역 니은이라고 하겠습니다. 아주 짙은 곳, 아주 옅은 곳. 얘와 얘의 온도 차이가 1000만 켈빈 이상이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1000만 켈빈? 1000만 켈빈은 수생과 반응을 해서 별의 내부에서 헬륨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온도였잖아. 중심부에서. 주기화성이 중심부에서. 맞죠? 얘와 얘의 온도 차이가 1000만 켈빈이라고 하면 이건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는 거예요. 아셨죠? 우리가 지금 우주비행 복사의 분포를 봤을 때 얘와 얘의 차이가 좀 있는 것처럼 보이죠? 짙은 것과 옅은 것의 차이가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근데 이 차이는 사실 거의 무시할 수 있는 수준의 굉장히 적은 차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일정한 우주비행 복사가 전 우주에 쫙 깔렸다라고 우리가 설명을 하는 거예요. 요 정도의 차이가 아니라 굉장히 무시할 수 있는 정도의 차이. 굳이 우리가 온도로 표현한다고 하면 얘와 얘의 온도 차이는 뭐 10만 분의 1K 정도? 10만 분의 1도 정도의 차이밖에 안 난다는 거야. 아셨죠? 거의 무시할 수 있는 수준. 아셨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의 차이가 날 수가 절대 없습니다. 이건 엄청나게 큰 차이인 거예요. 우주비행 복사가 모든 방향에서 거의 균일하게 관측되는 현상을 급팽창 이론의 등장과 관련시켜 설명하면 이제 어떻게 설명해야 되는 거예요? 우주비행 복사가 거의 균일하게 관측이 되는데 어디서든. 그럼 어디서든 우리가 봤을 때 에너지 분포가 거의 균일하다. 그 얘기는 이 영역과 이 영역이 과거에 충분한 상호작용을 했었다라고 보는 거지. 그래서 급팽창 이론으로 설명을 하는 겁니다. 급팽창 이론에 의하면 우주는 굉장히 지금 작았던 거야. 초기에. 우리가 지금 볼수 있는 우주는 굉장히 초기에 작았어. 그래서 에너지 교환을 충분히 이미 했어. 그러한 다음에 빛보다 빠른 속도로 팽창. 그리고 우리는 그 중에 일부를 보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영역 내에서는 에너지 분포가 굉장히 균일하게 보일 수가 있다는 거지. 이미 과거에 섞여 있었기 때문에. 아셨죠? 그런 식으로 설명하는 겁니다. 지평선 문제랑 관련 있는 거예요. 이렇게 모든 방향이 거의 균열하다. 지평선 문제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고. 그걸 해결한 게 누구? 급팽창이론.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대표유형 1번 봤고요. 이제 대표유형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빅뱅 우주론과 급팽창 이론에 관련된 문제죠. 자, 그림은 빅뱅 이후 시간에 따른 우주의 반지름을 나타낸 것이다. A와 B는 각각 빅뱅 우주론과 급팽창 이론 중 하나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 점선에 의하면 우주의 크기, 우리가 보고 있는 현재 우리의 우주, 관측 가능한 이 우주의 크기가 일정하게 커지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A에 의하면 우주가 이렇게 커진 거야, 이렇게. 이게 지금 A가 설명하는 우주야. 아셨죠? 그런데 B에 의하면 뭐냐? B는, 아니야, 우주는 처음에 굉장히 작았어. 굉장히 작았어. 그리고 어느 시점에 굉장히 크게 팽창을 한 거야. 그리고 나서 현시점에서 봤을 때 우리가 인지할 수 있는 수준은 요 정도야. 를 설명하는 거야. 아셨죠? 그게 B예요. 그러니까 B가 급팽창이 되는 거고, 급팽창 이론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A가 빅뱅 우주론이 되는 거예요. 아셨죠? 빅뱅 우주론이 된다. 이 급팽창의 시기, 여기가 바로 지금 급팽창이 일어난 시기가 된다라는 거죠. 급팽창. 급팽창이 일어난 시기는 빅뱅 이후 1초도 안된 시간. 굉장히 짧은 시간. 아셨죠? 자, 기역 시기의 우주의 밀도 변화량은, 변화량의 절대값은 A가 B보다 크다. 지금 A는 부피가 거의 일정하게, 거의 일정한 비율로 부피가 커지고 있다고 하면 지금 B는 부피가 확 커져버린 거야. 아셨죠? 어차피 물질의 질량은 우리가 일정하다고 보니까, 총질량은 일정하다고 보니까 지금 부피 변화가 요만큼, 부피 변화가 요만큼, 반지름의 변화가 요만큼이라는 얘기는 부피 변화는 이거의 세제곱으로 가는 겁니다. 엄청나게 큰 부피 변화가 있다는 거죠. B 모양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밀도 변화도 B에서 엄청나게 크게 나타난다. 밀도 변화량의 절대값은 A가 B보다 작다. B가 엄청 크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기역 시기 이전에 우주 양쪽 끝에 있는 두 지점 사이의 거리는 A가 B보다 가까웠다. A라고 하면 이렇게 양쪽 끝. B라고 하면 이렇게 양쪽 끝이 되겠지. 또는 요 시기에 A, 반지름이 요만큼이니까 그 반대 방향도 이만큼 있을 거 아니에요. 그때의 양쪽 끝. 요만큼이 반지름이죠? 그 반대 방향도 이만큼 있을 거 아니야? 그때의 양쪽 끝. 비교해보면 B가 훨씬 더 양쪽 끝에, 거리가 가까웠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 A가 B보다 가까웠다가 아니라, 누가 더 가까웠다고? B가 더 가까웠다고. 아셨죠? 현재 우주의 곡률이 0에 가까울 정도로 평탄하다는 것은 평탄성 문제. 누구로 설명하는 거예요? B로 설명할 수가 있다. 맞는 거죠. 이렇게 커지고 나서 현재 우리가 봤을 때는 전체 우주의 일부에 지나지 않아 우리가 인지할 수 있는 수준.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상황에서 봤을 때는 우주가 평탄해 보일 수도 있다는 거야. 아셨죠? 개미가 지구의 표면을 이렇게 걸어가고 있는데, 가고 있는데, 개미가 봤을 때는 우주의 표면이, 아니, 다시요. 개미가 봤을 때는 지구의 표면이 굉장히 평탄하게 느낄 수도 있는 거야. 지구가 사실 둥글지만, 개미의 인식 수준에서는. 예, 그런 논리예요. 아셨죠? 그러니까,
원래 문제에서는 디귿만 맞는 거 이렇게 체크해 주시면 되는 거고요. 자, 추가 선지는 요겁니다. 기역 시기에 우주는 빛보다 빠른 속도로 팽창하였다. 기역 시기라고 하면 급팽창 시기. 요 시기에 우주는 빛보다 빠른 속도로 팽창하였다. 빛보다 빠른 물질은 없지만 공간은 빠른 속도로 팽창할 수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시간에 따른 우주의 크기 변화량은 A가 B보다 크다. 우주의 크기 변화량은 누가 더 크다? B가 압도적으로 큰 거죠. A가 B보다 작다. B가 크다. 양성자와 중성자는 모두 기역 시기 이전에 생성되었다. 양성자와 중성자는 급팽창 이후에 생성이 되었고요. 그리고 나서 이 녀석들이 나중에 헬륨 원자핵을 형성하는데 관여하는 거죠. 그러니까 너는 이전이 아니라 이후야. 틀렸어. 리을만 맞는 거 추가 선지 확인했고요. 그 다음에 더 보겠습니다. 관측 가능한 우주의 크기는 T1이 T2보다 크다. 여기를 T1, 여기를 T2라고 하겠습니다. 관측 가능한 우주의 크기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계속 커진다. 아셨죠? 그러면 T1이 T2보다 작다. 급팽창 이론으로 설명할 수 있는 초기 빅뱅 우주론의 한계는 어떠한 것이 있는가? 어떤 거? 지평선 문제, 평탄성 문제, 자기 홀곡의 문제. 맞죠? 그걸 다 급팽창 이론으로 설명하였다라고 하는 거 정리. 됐죠? 이렇게 해서 우리 대표형 2번 봤습니다. 이제 대표형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우주의 가속 팽창과 관련된. 자, 그림은 빅뱅 이후 시간에 따른 우주의 팽창 가속도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지금 여기 현재 있고요. 시간이 여기 있습니다. 현재 우주는 팽창 가속도가 양수야. 그러니까 점점 빠르게 팽창을 하고 있다는 거지. 누구에 의한 효과예요? 암흑에너지에 의한 효과예요. 자, 시간이 지나서 우주가 팽창을 합니다. 그럼 우주 공간이 커져요. 우주 공간이 커지면 그 공간 안에 들어있는 암흑에너지 양도 증가하는 거야. 아셨죠? 암흑에너지 양은 공간이 커짐에 따라 같이 증가. 아셨죠? 그럼 암흑에너지 효과가 점점 더 커지겠지. 왜냐하면 공간이 커짐에 따라서 물질의 밀도는 줄어드는데 암흑에너지는 양이 그만큼 증가하니까 암흑에너지 효과가 더 커진다고. 그럼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팽창 가속도는 더 커지겠지. 그러면 우리가 볼때 이쪽으로 시간이 가는 거구나. 이쪽으로 시간이 가는 거구나. 이렇게 볼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은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과거, 현재, 미래. 됐죠? 이렇게 놓고 문제 봅니다. T1은 T3보다 미래의 시기이다. 과거. 여기가 과거. 그 다음에 여기가 현재, 여기가 미래로 가는 겁니다. 자, 우주의 팽창 속도는 T1일 때가 T2일 때보다 빠르다라고 되어 있죠? 지금 T1일 때의 팽창 가속도는 요거고, T2일 때의 팽창 가속도는 요거예요. 0이네? 어? 그럼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지. 자, 여기서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여기에 팽창 속도라고 해볼게요. 팽창 속도. 그리고 여기를 시간이라고 해볼게요.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건 T2일 때 팽창 가속도가 0이다라고 하는 것은요. 속도의 변화율을 따져봤을 때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는 거지. 여기는 팽창 가속도가 음이잖아요. 그러니까 팽창 속도가 줄어들고 있는 거고, 여기는 0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 다음에 양으로 늘어나는 거죠? 그럼 팽창 속도가 이렇게 다시 변하겠지. 이렇게. 맞죠? 그러면, 아, 요 시기가 지금 뭐야? T2 시기가 되는 거야. 맞죠? 속도의 변화율이 음에서 양으로 바뀌는 요 지점이 지금 T2라고. 맞죠? 그럼 T1 시기는 요것보다 과거에 있네. 일정하게 팽창 속도가 지금 줄어들고 있는 거니까, 줄어들고 있는 T1 시기는 여기 어딘가에 있잖아. 맞죠? 그럼 T1일 때가 T2일 때보다 속도 자체의 값은 더 크겠네. 이쪽의 속도가 더큰 거니까. 그러니까 T1일 때가 T2일 때보다 빠르다. 맞는 거고요. T3일 때 현재보다 암흑물질의 비율, 분해 암흑에너지의 비율이 크다. T3일 때는 지금보다 더 미래입니다. 암흑에너지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양이 더 많아지는 거고요. 암흑물질은 양이 일정하기 때문에 밀도가 줄어드는 거고요. 그러면 얘는 밀도가 줄어드는데 얘는 밀도가 일정. 얘는 양이 늘어나는데 얘는 양이 일정. 그러면 상대적으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암흑에너지의 비율은 더 커진다. 맞죠? 그러면 T3일 때는 현재보다 요 비율이 크다. 맞죠? 니은, 디귿, 이렇게 골라주시면 됩니다. 자, 추가 선지는요. 추가 선지는 요거 가져왔어요. 자, T2일 때 시간에 따른 우주의 크기 변화율은 0이다라고 되어 있죠? T2일 때 시간에 따른 우주의 크기 변화율을 얘기하고 있어요. 크기 변화율이 뭐죠? 속도지, 속도. 속도가 0이니를 물어보고 있는 거야. T2일 때는 속도의 변화율이 0인 거지. 속도가 0인 게 아니라. 그러니까 넌 틀렸어. 0이 아니야. 양수야, 양수. 속도가 있어, 양수야. 아셨죠? 그 다음에 암흑에너지의 밀도는 T1일 때가 T3일 때보다 낮다고 되어 있었죠? 암흑에너지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증가한다면서. 그럼 시간이 따라 증가하니까 암흑에너지의 밀도가 점점 커지겠지? 이렇게 생각하면 틀리는 거예요. 암흑에너지의 밀도는 어떤 거예요? 일정이야, 일정. 아셨죠? 암흑에너지의 밀도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우주 공간이 커지면 우주 공간이 커짐에 따라서 암흑에너지의 양이 그에 따라서 증가하는 거기 때문에 밀도는 일정으로 가는 거라고. 아셨죠? 그러니까
낮다가 아니라 일정입니다. 일정. 우주 배경 복사의 파장은 T1일 때가 T2일 때보다 짧다. 우주 배경 복사의 파장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계속 길어진다라고 하면 T1일 때가 더 짧다. 맞죠? 이렇게 가야 됩니다. 비읍 이렇게 체크해 주시고요. 자, 조금 더 들어갑니다. 자, 기역 시기에 우주의 팽창 속도가 현재보다 빨랐던 시기가 있다. 기역 시기를 선생님은 이렇게 놓겠습니다. 기역 시기. 기역 시기. 기역 시기 이전에 우주의 팽창 속도는 현재보다 빨랐던 시기가 있다. 자, 보면 T2가 여기고요. 그리고 기역 시기가 이쯤 어딘가야 될 것이고 현재가 이쯤 어딘가가 되겠죠? 현재와. 현재. 맞죠? 그 현재보다 기역 시기는 과거고요. 그거보다 더 과거의 어느 시점에 팽창 속도가 현재보다 빨랐던 시기가 있냐를 물어보는 거지. 현재 팽창 속도가 요거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요 그래프에 의하면 쭉 가면 언젠가는 이때보다 속도가 더 빠른 시기가 있겠지. 맞죠? 그러니까 T 기역 시기 이전에 우주의 팽창 속도가 현재보다 빨랐던 시기가 있다가 맞는 거예요. T3에서 T2에서 T3 동안 우주의 팽창 속도 변화를 그래프로 표현하면요. 지금 여기서부터 어디까지죠? 여기까지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T3에서 T2에서 T3. 그러면 T2 쭉 갑니다. 쭉 갑니다. 계속 커지겠죠? 계속 커지겠죠? 계속 커지겠죠? 여기에 T3가 오겠죠. 속도 변화율이 지금 플러스 양수니까 속도는 계속 커져야 돼. 이런 식으로 설명되겠죠. 됐죠? 이렇게 해서 우리 대표 유형 3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표 유형 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 자, 4번. 시간에 따른 우주의 크기 변화. 이런 문항. 과거에 굉장히 어려운 유형 중에 하나였는데, 좀 우리가 좀 연습이 많이 되고, 이제 교재에서, 많은 교재에서 이런 내용들을 다뤄서, 지금은 조금 그래도 많이 좀, 어떻게 보면, 옛날에 비해서는 좀 우리가 쉽게 받아들일 수가 있다. 자, 그림은 어느 우주 모형에서 시간에 따른 우주의 상대적 크기를 나타낸 것이다. 우주 공간을 진행하는 빛의 파장은 우주의 크기에 비례하여 길어진다. 여기를 밑줄 그으세요. 우주 공간을 진행하는 빛의 파장은 우주의 크기에 비례하여 길어진다. 보니까, 지금 여기서부터 시간이 지납니다.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우주의 크기가 커졌어. 맞죠? 이때는 현재보다 우주의 크기가 2분의 1일 때, 이때는 현재보다 우주의 크기가 5분의 1일 때. 여기서의 우주의 크기는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이 우주의 크기는 거리 척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거리 척도라고 하는 건 은하와 은하 사이의 거리. 지금의 은하와 은하 사이의 거리를 1이라고 하면 과거에는 그거의 절반이었다. 과거에는 그거의 5배 짧았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면 얘를 이런 관점으로 보자고. 요때를 우리가 기준으로 삼자고, 1로. 그럼 요때를 1로 기준으로 삼으면 이때는 얼마가 되는 거냐면 2분의 5가 되는 거예요. 2.5. 이때는 얼마가 되는 거냐면 5가 되는 거야. 맞죠? 그걸 여기다 그림으로 표시해주면, 자, 여기가 언제냐면 120억 년 전,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80억 년 전이 됩니다. 이렇게 된다는 거야. 시간이 지나서 현재가 됩니다. 이렇게 된다는 거야. 맞죠? 여기서 지금 120억 년 전에 거리 척도가 얼마냐면 1이야. 그러면 얘는 얼마냐면 r이 2.5야. 그럼 얘는 얼마냐면 5야. 이렇게 되겠지.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에 우주 배경 복사 파장을 그려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그립니다. 이런 식으로 파장 하나를 그렸어. 빛 하나를 그렸어. 그럼 여기는 파장이 그만큼 길어진다고. 여기 파장이 더 그만큼 길어진다고. 이렇게 길어진다고. 아셨죠? 파장이 그만큼 길어진다고. 즉, 여기에다가 파장을 체크하면, 여기를 람다 제로라고 하면, 얘는 2.5 람다 제로가 되는 거고, 얘는 5 람다 제로가 된다고. 아셨죠?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우주가 크기가 2.5배 커졌다. 즉, 이두 지점 사이의 거리, 또는 두 은하 사이의 거리가 2.5배 커졌다라고 하면, 거리가 이만큼 커졌다고 하면, 부피는 얼마나 커질까? 부피는 요 그림을요, 9라고 생각해 보세요. 9. 9라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9라고, 9. 9라고 생각해 보면, 지름이 2배 커졌다는 얘기는 반지름도 2배 커진 거야. 반지름이 2배 커지면 9의 부피는 반지름의 세제곱에 비례하잖아. 맞죠? 그러니까 부피는 어떻게 되는 거야? 이때를 1이라고 하면, 이때는 2.5의 세제곱. 이때는 5의 세제곱이 되는 거야. 아셨죠? 요렇게 가지고 가서 이제 문제를 보는 거예요. 볼게요. 120억 년전 우주에서 암흑에너지의 밀도는 물질 밀도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죠. 암흑에너지의 밀도는 일단 우리는 변하지 않는다고 보는 겁니다. 그럼 물질 밀도만 고려를 하면 되는 건데, 120억 년 전의 특징은 뭐냐면 우주의 팽창 속도가 이랬는데, 시간에 따른 우주의 크기 변화율을 따지면 이랬는데, 그게 이렇게 바뀌고 있어. 이렇게. 즉 시간에 따른 크기 변화율이 줄어들고 있네. 감속 팽창 상태인데
감속 팽창 상태라는 겁니다. 감속 팽창 상태면 누구의 영향이 더큰 거야? 물질의 영향이 큰 거야. 물질이 과

과거의 물질의 밀도가 굉장히 컸다는 거지. 즉, 암흑에너지의 밀도는 물질의 밀도보다 작은 거예요, 작은 거. 아셨죠? 물질의 밀도가 더 컸기 때문에 감속 팽창을 한다. 만약에 암흑에너지 밀도가 물질 밀도보다 더 크죠? 그러면 무조건 가속 팽창으로 가는 거야. 암흑에너지의 영향이 더큰 거야. 만약에 암흑에너지 밀도와 물질 밀도가 같다라고 해도 암흑에너지의 영향이 더 커요. 그래서 가속 팽창으로 합니다. 만약에 암흑에너지 밀도가 물질 밀도보다 약간 작다라고 해도 가속 팽창으로 갑니다. 암흑에너지의 영향이 더 커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주배경공사의 파장은 80억 년 전이 120억 년 전의 2.5배이다. 80억 년 전은 요거고요. 120억 년 전은 요겁니다. 그럼 요때 파장과 요때 파장을 비교해 보면 이때의 두 배가 되겠네. 그렇죠? 80억 년 전이 120억 년 전의 2.5배 맞고요. 우주 전체 우주 구성 요소에서 요거는 80억 년 전이 현재보다 8배 크다라고 되어 있죠. 자, 암흑에너지의 밀도는 어떻게 간다고? 얘는 일정하다고. 일정. 그럼 물질의 밀도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감소하죠.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감소해. 물질 밀도가 감소한 이유는 부피가 커지기 때문에. 맞죠? 그 얘기는 반대로 가면, 과거로 가면 과거로 갈수록 물질 밀도는 커진다. 맞죠? 기준이 어디야? 지금 80억 년 전이랑 현재를 비교하라고 했잖아. 요때와 요때를 비교하라는 거지. 그렇죠? 그러면 기준으로 비교를 해보면, 이때를, 이렇게 해볼까요? 이때를 반지름 1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이때의 반지름은 얼마가 되는 거죠? 이때를 80억 년 전과 현재를 비교하라고 했으니까, 요때가 반지름 1이면 여긴 반지름 2가 되겠네. 2.5랑 5니까. 맞죠? 그럼 부피로 따지면 이때가 1이라고 하면 이때가 부피는 얼마예요? 2의 세제곱이니까 8이 되겠네. 맞죠? 그럼 물질의 밀도로 따지라고 하면 이때보다 이때 물질의 밀도는 8분의 1이 된 거야. 반대로 얘기하자면 이때가 물질의 밀도가 1이라고 하면 이때는 8이 되는 거지. 1이라고 하면 8이 된다고. 아셨죠? 이때가 물질의 밀도가 더 크다. 그걸 가지고 가면 전체 구성 요소에서 암흑에너지 밀도분의 물질 밀도는 80억 년 전이 현재보다 8배 크다. 맞는 거죠. 8배 크다. 얘는 어차피 일정하니까 얘만 따져 주면 된다고. 아셨죠? 그러면 니은, 디귿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는 거고요. 자, 추가 선지 보겠습니다. 추가 선지 준비한 거. 추가 선지는 자, 120억 년 전에 방출되어 현재 우리에게 관측되는 빛의 적색 편위는 4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것도 많이 틀렸을 것 같은데. 적색 편위를 람다 제로에 델타 람다라고 했어요. 요건요, 람다 제로에 현재 관측되는 파장 빼기 출발할 때 파장이야. 아셨죠? 그러면 120억 년전 것과 현재 거를 비교할 거거든. 120억 년전 거는 요거고 현재는 요거야. 아셨죠? 그 현재 관측되는 파장이 얼마야? 5 람다 제로라고. 람다 제로 분의 관측되는 파장 처음 파장. 그러면 요걸 해주면 요 값은 얼마가 되는 거죠? 는 해주면 람다 제로 분의 4 람다 제로가 되니까 4. 맞네요. 이렇게. 자, 120억 년 전부터 현재까지 우주 팽창 속도는 지속적으로 빨라졌다. 이때만 해도 늦어진 시기가 있죠.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빨라졌다는 틀렸고. 암흑에너지 밀도는 80억 년 전이 현재의 8배이다. 이거 많이 얘기했었죠? 암흑에너지의 밀도는 일정하다. 아셨죠? 틀렸습니다. 그러면 추가 선지에서는 리을만 맞는 거 이렇게 체크해 주시면 되고요. 조금 더 들어가 보면. 자. 기역 시기에 어느 은하 P에서 출발한 빛이 현재 우리 은하에 도착한다면 현재 P와 우리 은하 사이의 거리는 80억 광년이다. 기역 시기를 어디로 놓을 거냐면 여기를 기억으로 하겠습니다. 요 시기에 어떤 은하에서 빛이 출발했대요? 자, 보자. 기역 시기에 지금 여기에 은하가 있고 여기에 은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빛이 출발했습니다. 아셨죠? 이 빛이 여기에 도달을 한 거야. 여기에 도달을 했어. 그런데 그 시점에 이제 우주는 엄청나게 커졌겠지. 빛이 딱 도달을 했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걸린 시간이 80억 년이야. 그러면 이 빛이 80억 년에 걸쳐서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빛이 이동한 거리는 80억 년 동안 빛의 속도로 간 거리. 80억 광년이야. 80억 광년. 그런데 중요한 건요 시점에 얘와 얘 사이의 거리를 물어보는 거잖아요. 요 문제에서는. 얘가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보세요. 얘가 여기까지 오는 중간쯤 왔다고 칠게요. 이쯤 왔어. 빛이 여기 이쯤 왔어.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 동안에 빛이 이동하는 과정 속에서 이미 빛이 지나온 요 공간 커지겠지. 그쵸? 얘가 가는 동안에 앞으로 갈 공간 커지는데 지나온 공간도 계속 커지겠지. 무슨 얘기냐면 빛은 80억 년 동안 이동한 게 맞는데
80억 년 동안 팽창한 공간은 빛이 앞으로 가고 있는, 지나가고 있는 공간도 팽창을 하지만 지나온 공간도 계속 팽창했다고. 그러니까 생각보다 80억 년이 지난 시점에 얘와 얘 사이의 거리는 빛이 이동한 거리보다는 무조건 더길 수밖에 없다고. 아셨죠? 그렇기 때문에 너는 틀렸어. 자, 120억 년 전에 우주 배경 복사와 현재의 우주 배경 복사의 복사 그래프 개형을 그림으로 표시하면 이제 이런 것도 예전에 많이 나왔던 건데요. 이렇게 표시할 수가 있겠죠. 개형으로 표시하라고 했으니까. 자, 120억 년전 거를 이런 식으로 한다고 하면 현재는 이런 식으로 되겠죠. 우주 배경 복사의 최대로 복사 에너지를 방출할 수 있는 파장 길어지죠. 색이 전체적으로 색이 어떻게 되죠? 약해지죠. 이렇게 표시하면 되겠어. 됐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대표형 4번 봤습니다. 이제 대표형 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 볼게요. 5번은 자, 우주 구성 요소고요. 자, 그림은 빅뱅 이후 T1, T2 시기 우주 구성 요소의 비율을 나타낸 것이다. A, B, C는 각각 보통 물질, 암흑 물질, 암흑 에너지 중 하나이다. 생각해야 될 것은 시간이 지나요. 시간이 지납니다. 점점 지나면 어떻게 되죠? 암흑 에너지의 비율은 어떻게 된다? 아니죠. 암흑에너지의 비율은 증가한다. 왜냐하면 공간이 커지니까. 그런데 물질의 비율은 어떻게 되느냐? 물질의 비율은 감소한다. 여기서 이 물질이라고 하는 건 암흑물질과 보통물질. 자, 둘 중에 하나가 비교적 더 옛날일 거고, 둘 중에 하나가 그 이후의 시간이겠지. 최근으로 온 시간 또는 뭐 앞으로 미래의 시간이라고 한다면 B를 볼까요? T2에서 T1으로 시간이 바뀌었다고 하면, 시간이 이렇게 바뀌었다고 하면 B는 줄어들었어. 맞죠? C도 줄어들었어. A는 늘어났어. 그럼 A는 암흑 에너지, B와 C는 보통 물질과 암흑 물질 설명이 되죠. 근데 만약에 T1에서 T2로 시간이 흘렀다고 가볼게요. 그럼 A는 줄어들었어. 물질. 그런데 B가 늘어났는데 C도 늘어났어. 암흑 에너지는 한 개밖에 없는데 설명이 안 돼. 그렇기 때문에 아, 시간은 이렇게 간 거구나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 그런 상태에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양이 비율이 증가하고 있는 건 뭐죠? 암흑 에너지라고 보는 거죠. 그러면 넌 누구니? 너는 둘 중에 상대적으로 많은 거 암흑 물질이 되는 거고, 넌 누구니? 둘 중에 상대적으로 양이 적은 거 보통 물질이 되는 거지. 일반적으로 암흑 물질은 보통 물질의 대략적으로 한 5.5배 정도. 요거 기억하시면 좋겠고, 하나만 더 이걸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물질은 오이지다. 반찬 중에 오이지 반찬이잖아요. 물질은 오이지다. 왜냐면 오이지. 오이지. 현재 지구에서, 아, 현재 지구가 아니죠. 현재 우주에서 물질, 보통 물질이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5%. 그 다음에 암흑 물질이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약 27%. 그래서 물질은 오이지다. 그럼 둘을 합하면 32%가 나오죠. 나머지 68%가 암흑 에너지 비율. 요 정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T1은 T2보다 과거의 시기다. 여기서부터 이렇게 시간이 간 거죠. 그러니까 너는 틀렸지. T2가 과거지. B는 전자기파로 관측할 수 있다. B가 암흑물질입니다. 암흑물질은 전자기파로 관측할 수가 없죠. 암흑물질을 우리가 추정할 수 있는 방법은 중력적인 방법을 통해서. T1 시기에 우주는 가속 팽창한다. T1 시기를 보면 암흑에너지의 비율이 물질의 비율과 비교해봤을 때이 비율보다 이 비율이 더 크죠. 전체 우주 구성 요소의 50%를 넘어요. 얘와 얘가 비율이 똑같아도 1대1이어도 가속 팽창하거든. 그런데 얘가 비율이 더 커. 그러니까 이 시기는 지금 가속 팽창을 하는 거야. 현재가 지금이랑 비슷하죠. 가속 팽창한다? 맞는 거. 디귿만 맞는 거 체크하시면 되는 거고요. 자, 추가 선지. A의 밀도는 T1이 T2보다 높다. A가 누구라고요? 암흑 에너지라고요. 암흑 에너지의 밀도는 일정하다. 계속 가는 거예요. 자, 태양을 이루는 주요 구성 물질은 B에 해당한다. 태양을 이루고 있는 주요 구성 물질은 우리가 알고 있는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거. 지구에 있는 거. 그런 것들이잖아. 자, 그런 것들은 다 보통 물질에 해당하지. 그러니까 B가 아니라 보통 물질 C로 가야 되는 겁니다. 자, C는 중력적인 방법을 통해 양을 추정할 수 있다. C는 보통 물질이죠? 선생님, 중력적인 방법을 통해서 양을 추정하는 건 암흑 물질이잖아요. 암흑 물질이 중력적인 방법을 통해서 양을 추정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물질이니까, 질량이 있으니까. 보통 물질도 물질이고 질량이 있어요. 그러니까 얘도 중력적인 방법을 통해 양을 추정할 수 있다. 아셨죠? 비음만 맞는 겁니다. 이렇게 체크하시고요. 그 다음에, 자, 현재 우주 구성 요소의 비율은 각각 어떻게 되는가? 요거는 숙제예요. 정확히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시기 바라고, 우리가 대략적으로 비율을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건 오이지. 5%는 보통 물질, 27%는 암흑 물질. 그러면 두개 더하면 32%니까 68%는 암흑 에너지. 아셨죠? 정확한 값은 찾아서 숙제. 아셨죠? 이렇게 해서 대표형 5번 했고요. 이제 대표형 6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번 볼게요. 자, 6번. 자, 팽창 우주와 우주 구성 요소의 변화.
보겠습니다.

한번 볼게요. 그림은 빅뱅 우주론에 따라 팽창하는 우주에서 물질, 암흑 에너지, 우주 배경 복사를 시간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지금 보니까 지금 얘가 물질, 요 점이 물질이고요. 그 다음에 얘가 암흑 에너지. 요 색칠되어 있는 이 공간 자체가 암흑 에너지가 여기 차지하고 있다는 거야. 그 다음에 요 빛의 파장이 표현되어 있는 요 파동이 우주 배경 복사.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물질은 어떻게 된다고요? 얘는 비율이 어떻게 된다? 비율이 줄어든다. 암흑 에너지는요, 비율이 증가한다. 우주 배경 복사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파장이 길어진다. 아셨죠? 자, 암흑 에너지의 총량은 증가한다. 자, 암흑 에너지. 우주가 공간이 커짐에 따라서 공간 자체가 커져요. 그럼 공간에 자리하고 있는 암흑 에너지의 총량 역시 같이 증가한다. 물론 암흑 에너지의 밀도는 일정하지만 총량은 증가한다고. 아셨죠? 우주 배경 복사의 파장은 길어진다. 맞고요. 요 값은 작아진다. 자, 물질 밀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물질 밀도는 어떻게 됩니까? 감소하죠. 암흑 에너지 밀도는 어떻게 됩니까? 얘는 일정이죠. 그러면 분자는 일정인데 분모가 감소하니까 요 값은 커져야 되겠지. 너는 틀렸어. 그러면 기역 니은만 이렇게 옳은 거 선택해 주시면 되고요. 자, 추가 선지 보겠습니다.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우주의 온도는 내려간다. 우주의 온도는 내려가죠. 왜냐하면 우주 배경 복사의 파장이 길어지고요. 그다음에 세기가 약해지고요. 공간 자체가 커지면 여기서 에너지를 줄수 있는, 에너지를 줄수 있는, 빛을 줄수 있는 이런 녀석들이 에너지 밀도도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온도가 내려간다. 맞는 거고.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보통 물질 분해, 암흑 에너지 밀도 플러스 암흑 물질의 밀도는 점차 감소한다라고 되어 있죠. 자, 요 식은요, 뜯어서 봐야 돼. 자, 요 식은 요것 플러스, 그 다음에 요것이 되는 겁니다. 보통 물질 밀도 분해, 암흑 에너지 밀도 더하기. 보통 물질 밀도 분해 암흑 에너지 물질 밀도 맞죠? 근데 여기서 요 값은 일정이야. 일정이라고. 보통 물질 분해 보통 물질의 밀도 분해 암흑 물질의 밀도는 일정 값이라고. 대략적으로 5.5배 얘기했었죠. 그런데 요 값은 좀 차이가 있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요 값은 보통 물질의 밀도는 어떻게 돼요? 감소하죠. 근데 암흑 에너지의 밀도는 어떻게 된다고? 일정하게 간다고. 그러면 요 값에서 분모가 줄어드니까 분모가 줄어드니까 요 값은 커지겠지. 그러면 요 전체 식으로 봤을 때 얘는 일정이고 요 값은 커지니까 점차 커져야 되겠지. 너는 틀린 거야. 우리 은하 내에 차지하고 있는 물질의 비율은 보통 물질이 암흑 물질보다 높다. 우리 은하 내에 차지하고 있는 물질을 물어보고 있는 거죠. 우리 은하 내에 차지하고 있는 물질은 누가 더 많다? 암흑 물질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아셨죠? 요거 지식으로 한번 이번에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암흑 물질이 많아요. 헤일로 공간에 암흑 물질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아셨죠? 자, 차지하고 있는 물질의 비율은 보통 물질이 암흑 물질보다 적습니다. 아셨죠? 그러면 추가 선지에서는 리을만 우리가 체크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여기에 하나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렇게 우주의 평균 온도는 T1 시기가 T2 시기보다 높다. 여기를 T2라고 하면요. T1 시기가 높고 갈수록 온도는 내려간다라고 하는 거 맞는 거고요.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암흑 에너지의 비율은 어떻게 됩니까? 암흑 에너지의 비율은 어떻게 된다고? 증가한다고. 암흑 에너지의 밀도는 어떻게 된다고? 일정하다고. 밀도는 일정하지만 물질 밀도가 계속 줄어드니까 암흑 에너지 비율은 증가하는 거예요. 아셨죠? 이렇게 체크하겠습니다. 대표형 6번 봤습니다. 이제 대표형 7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주의 밀도와 곡률에 관련된 거. 표는 우주 모형 가와 나의 특징을 나타낸 것이고, 그림은 어느 우주 모형에서 공간의 기하학적인 성질을 표현한 구조. 가와 나는 닫힌 우주, 열린 우주, 평탄 우주 모형 중 하나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곡률이 나와 있고요. 임계 밀도 분해 우주의 밀도가 나왔어. 근데 그 값이 1이래, 얘는. 그 얘기는 뭐예요? 우주의 밀도와 임계 밀도가 같다는 얘기지. 적당한 값만큼 들어있는 거야. 아, 너 평탄 우주구나. 곡률이 0인 평탄 우주구나. 이렇게 우리가 보는 거고요. 곡률이 음수야. 그러면 너무 적게 들어있다는 거지. 기준값에 대하여 너무 적게 들어있어. 즉, 임계 밀도 분해 우주의 밀도가 1보다 작은 거예요. 아셨죠? 그러면 너는 열린 우주야. 이렇게. 보겠습니다. 현재 우주는 가에 해당한다. 지식입니다, 지식. 현재 우리의 우주는 어떠한 모양이야? 현재 우리의 우주의 모형은 굉장히 평탄해 보인다며. 빅뱅 우주론에서 설명할 수 없을 만큼 평탄해 보인다며. 그래서 그 팽창 이론을 도입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평탄면을 가지고 있는 우주, 가에 해당한다. 맞는 거고요. 그림은 나의 기하학적인 구조를 표현한 것이다. 나를 보면요. 약간 말 안장 같은 느낌이지. 말 안장 같은 느낌이고, 우리가 감자칩을 보다 보면, 감자 과자 있죠? 감자 과자. 칩으로 이루어진 감자 과자를 보다면, 이런 식으로 마치 우산이 뒤로 이렇게 접혀 있는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것들이 있죠. 요게 어떠한 구조예요? 어떤 우주? 열린 우주의 모습이지. 열린 우주, 곡률이 음의 값일 때 이렇게 뒤로 뒤집혀 있다. 아셨죠? 누구? 나의 기하학적인 구조를 표현한 것이다. 맞는 거고요. 우주의 밀도는 가가 나보다 크다 되어 있죠. 지금 현 시점에서 봤을 때 현재 임계 밀도 값은 고정이에요. 고정값. 고정값에 대하여 지금 가는 임계 밀도분의 우주의 밀도가 1인데 나는 임계 밀도분의 우주의 밀도가 1보다 작아. 분모가 똑같아. 그럼 분자는 가가 더 크겠네. 그렇지? 그러면 가가 나보다 크다가 맞는 거예요. 그러면 기역년 디귿 모두 다 맞는 거 이렇게 체크하실 수 있고요. 자, 추가 선지는 이겁니다. 가의 곡률은 0이다. 맞고요. 암흑에너지를 고려하지 않는다면 물질만 고려한다면 가의 우주는 언젠가 팽창을 멈추고 수축한다. 팽창을 멈추고 수축한다? 어떤 우주? 곡률이 플러스인 닫힌 우주를 얘기하는 거지. 얘는 누구라고요? 곡률이 0인 평탄 우주라고. 틀렸네. 팽창 속도가 0에 수렴하는 건 맞아요. 0에 수렴하는 상태로 계속 가는 거야. 그게 지금 평탄 우주. 아셨죠? 자, 현재 우주 크기가 일정할 때 모형으로 추정되는 우주의 나이는 가가 나보다 많다. 모형으로 추정되는 우주의 나이를 물어보고 있는 건데, 자, 얘는 우리가 이런 그림을 그릴 수가 있어야 되겠죠? 자, 하나가 열린 우주고 하나가 평탄 우주입니다. 여기는 시간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우주의 크기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등속 팽창 우주라고 하면 시간에 따른 우주의 크기 변화가 이렇게 나타나요. 이거에 대하여 열린 우주는 어떻게 나타나냐면 이런 식으로 표현돼요. 이런 식으로 열린 우주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열린 우주. 그러면 평탄 우주는 어떻게 표시할 수 있을까? 평탄 우주는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게 평탄 우주. 평탄 우주. 여기다 만약에 닫힌 우주를 표시하라고 하면 닫힌 우주는 이제 이런 식으로 되겠지. 이게 닫힌 우주. 됐나요? 그러면 추정되는 우주의 나이라고 했잖아요. 우주의 나이를 비교해 보면 현 시점은 요게 현재이기 때문에 요게 현재이기 때문에 자, 닫힌 우주는 요게 나이인 거고 평탄 우주는 요게 나이인 거고 열린 우주는 요게 나이인 거예요. 그럼 열린 우주가 나이가 더 많겠네. 그러면 우주의 나이는 가가 나보다 적다라고 해야 되겠지. 적다. 나가 더 많다. 열린 우주가 많다. 됐죠? 그럼 추가 선지에서는 우리가 리을만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조금만 더 들어가 볼까요? 조금만 더. 이렇게. 자, 그림에 삼각형 내각. 내각의 합의 크기는 180도보다 작다. 이렇게 했죠. 그림에서. 여기서 삼각형을 그려보자고. 이렇게 그려보자고. 그러면 삼각형이 어떻게 그려지냐면 이런 식으로 그려져.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그리는 거지. 삼각형 내각의 합의 크기는 180도보다 작다가 맞죠. 평탄 우주라고 하면 삼각형 내각의 합은 180도. 만약에 닫힌 우주라고 하면 삼각형 내각의 합은 180도보다 더 크다. 아셨죠?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자, 임계 밀도분의 우주의 밀도에 따른 우주 모형을 닫힌 우주, 열린 우주, 평탄 우주로 표현한다고 하면 자, 닫힌 우주라고 하면요. 우주의 평균 밀도 또는 우주의 밀도가 임계 밀도보다 크죠. 그럼 저 값이 어떻게 돼요? 1보다 커요. 열린 우주라고 하면 저 값이 1보다 작아요. 평탄 우주라고 하면 이 값이 1이에요. 아셨죠? 이렇게 체크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대표 유형 7번까지 봤습니다. 그럼 이제 대표 유형 8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8번. 자, 우주 모형과 우주의 미래. 종합 선물 세트라고 우리가 좀 이해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가 우주의 모형을 이해할 때는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뭐예요? 곡률을 판단해야 된다. 곡률을 판단하기 위해 먼저 해야 될 것은 뭐예요? 물질의 밀도. 암흑에너지의 밀도를 더한 우주의 밀도를 임계 밀도랑 비교를 해야 된다. 그래서 임계 밀도보다 크면 곡률이 양이에요? 그럼 닫힌 우주. 이렇게 가는 거. 아셨죠? 그 다음에 그렇게 우주 모형을 판단하고 나서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예요? 암흑에너지가 얼마큼 들어있니? 암흑에너지가 많이 들어있으면 가속 팽창을 얘기할 수가 있는 거야. 가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임계 밀도에 대한 물질의 밀도, 임계 밀도에 대한 암흑에너지의 밀도입니다. 로시분의 로엠, 로시분의 로람다. 맞죠? 두 개를 더하면 뭐가 되는 거죠? 로 m 플러스 로 람다가 됩니다. 얘가 뭐냐면 우주의 밀도야. 그거를 로 c로 나눈 거. 두 개를 더하면 맞죠? 그 값이 1이라면 평탄 우주가 되는 거고, 이 값이 1보다 작다면 열린 우주가 되는 거고, 이 값이 1보다 크다면 닫힌 우주가 되는 거야. 자, 볼게요. 더한 값을 보겠습니다. 로 c분의 로. 얘는 0.3이야. 얘는 1.0이야. 얘는 1.0이야. 얘는 5.0이야. 그럼 여기서 얘기할 수 있는 것, 아, 너는 열린 우주구나, 곡률이 마이너스야. 너는 닫힌 우주, 아, 너는 평탄 우주구나, 곡률이 0이야. 너도 평탄 우주구나, 곡률이 0이야. 너는 닫힌 우주구나, 곡률이 양이야. 됐죠? 이렇게 놓는 거. 그럼 열린, 너는 열린.
그다음에 너는 평탄, 너도 평탄, 너는 닫힌. 이렇게 해놓고 나서 암흑에너지의 밀도를 봤더니 얘는 암흑에너지의 밀도가 물질 밀도보다 더 크네. 그러면 얘는 암흑에너지 영역이 굉장히 큰 거예요. 암흑에너지는 무슨 역할을 한다고요? 가속팽창을 시키는 역할을 한다. 그럼 너는 가속팽창을 할수 있는 녀석이구나. 이렇게 놓는 거지. 그리고 나서 졸로 가는 겁니다. 가보면 시간에 따른 우주 크기 변화 그래프가 나와 있는데 보자고요. 지금 A는요. 현재 우주 팽창 속도를 요거라고 봤을 때 팽창 속도가 커지는 거야. 팽창 속도의 변화가 지금 커지는 거야. 팽창 속도가 점점 더 커지는. 팽창 속도가 점점 더 커지는 녀석이 A라고. 그럼 A는 뭐지? 가속 팽창이구나.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지. 지금 이 중에서 가속 팽창은 누구밖에 없어요? 니은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A가 니은인 거야. 너가 A야. 아셨죠? 그럼 나머지는 전부 다 뭐예요? 암흑에너지를 고려할 필요가 없어. 물질밖에 안 들어있어. 그럼 나머지는 결국에는 감속 팽창이라는 거야. 감속. 아셨죠? 그 중에서 D는요? 수축을 하네? 닫힌 우주네? 곡률이 플러스겠네. 그게 누구예요? 리을이겠네. 그러면 넌 D가 되는 거고. 둘 중에서 시간에 따라서 물질 비율이 조금이라도 더 높은 녀석이 누구죠? 지금 얘와 얘 중에서 물질 비율이 더 높은 게 얘죠. 물질 비율이 얘가 더 크다는 얘기는 얘가 감속 팽창을 더, 감속을 더 상대적으로 많이 할수 있는 녀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넌 누구야? C. 그럼 넌 누구야? B. 이렇게 되는 거. 문제 보겠습니다. 자, 우주의 곡률은 A가 C보다 크다. A와 C를 보면 A와 C는요, 둘다 평탄 우주기 때문에 곡률이 0입니다. 틀렸죠? AD 중 우주의 밀도가 가장 작은 것은, 우주의 밀도가 가장 작은 것은 요 값이 가장 작은 거. 누구예요? B겠네, B. 맞네요. 빅뱅 이후 현재까지 시간이 가장 짧은, 빅뱅 이후 현재까지 시간이 가장 짧다는 얘기는 추정되는 우주의 나이가 가장 짧다는 거. 현재가 여긴데? 나이가 가장 짧은 것은 누구? D겠네. 그죠? D. D가 누구야? 리을이네. 맞네요. 그러면 니은 디귿. 이렇게 골라주면 되는 거고요. 자, 추가 선지는 이렇습니다. 기역은 영원히 팽창하는 우주 모형이다. 기역이 누군데? 기역은 열린 우주니까 영원히 팽창하는 게 맞고요. 현재 우주의 임계 밀도는 디귿이 리을보다 작다. 현재 우주의 임계 밀도라고 했습니다. 현재 우주의 임계 밀도는 어떤 모형에서든지 동일하다. 아셨죠? 현재 우주의 임계 밀도와 관련 있는 게 뭐냐면 현재의 허블 상수거든요. 현재의 허블 상수는 현재 이 그래프에서 기울기야. 현재 이 그래프에서의 기울기는 모두 다 똑같거든요. 임계 밀도 똑같다. 허블 상수 똑같다. 우주의 팽창률 똑같다. 현 시점에서 봤을 때. 아셨죠? 그러면 디귿이 리을보다 작다가 아니라 같은 거예요. 그 다음에 A의 과거에는 요 값이 1보다 컸던 시기가 있다. A는 지금 가속팽창 모델이에요. 가속팽창 모델이어서 지금 현재 A는 지금 요런 상태죠. 요런 상태인데 시간이 지나서 과거로 갑니다. 과거로 가면 물질의 밀도가 점점 커지겠지. 점점 커지겠지. 그러다 보면 나중에 물질의 영향에 의해서 감속팽창하는 시기도 과거에는 있었다는 거지. 그렇게 설명할 수 있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A의 과거에는 암흑에너지의 밀도는 일정하지만 얘의 밀도가 점점 과거로 갈수록 커지기 때문에 이 값이 암흑에너지 밀도보다 더 컸던 시기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감속의 시기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셨죠? 그러면 추가 선지 중에 맞는 건 리을, 비읍 이렇게 체크해 주시면 되고요.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자, T 시기의 우주의 팽창률은 A에서 가장 크다. T 시기를 현재로 놓겠습니다. 현재로 놓는다고 하면 현재의 우주의 팽창률은 모두 다 동일하다. 현재의 우주의 팽창률은 허블 상수 모두 다 동일하다. 자, A와 C 모형에서 각각 시간에 따른 요 값은 어떻게 변하는가? A와 C 모형은 둘다 평탄 우주 모형이죠. 지금 임계 밀도에 대한 우주의 밀도가 똑같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어떻게 되죠? 요 평탄면이 깨진다, 안 깨진다? 안 깨진다. 그 얘기는 뭐죠? 우주의 밀도가 줄어드는 것만큼 임계 밀도도 줄어들어서 요 값은 계속 일정으로 간다. 그래야 평탄 우주가 안 깨지면서 그 모습을 계속 유지한다. 아셨죠? 이렇게 보는 거.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대표형 8번까지 주요 문항들 다 봤고요. 여러분들의 내신 만점을 위한 퀴즈, 내신 만점 OX 보겠습니다. 자, 볼게요. 기본적으로 빅뱅 우주론의 결정적 사건들은 우리가 좀 기억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빅뱅 우주론의 한계점과 그 한계점을 급팽창 이론으로 보완을 했다라고 하는 것꼭 기억하시고, 최근에 우주가 이제 가속팽창한다라고 하는 것을 암흑에너지로 설명을 하는데, 그 가속팽창을 알아내기 위한 과정에서 우리는 1A형 초신성을 썼다라고 하는 거. 왜냐하면 얘는 최대 광도가 일정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특징들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되는 거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우주 구성 요소의 비율이 어떻게 변하는지, 밀도가 어떻게 변하는지도 여러분이 꼭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그리고 우주 구성 요소의 특징들, 암흑 물질은 어떠한 역할을 하니, 보통 물질은 어떠한 역할을 하니, 암흑 에너지는 어떠한 역할을 하니, 이런 거 기억하시고요. 우주 모형을 얘기할 때는 기본적으로 곡률을 가지고 얘기한다. 아셨죠? 그리고 우주 모형 판단한 다음에 거기에 암흑 에너지의 영향을 따져서 가속인지 아닌지를 판단한다라고 하는 거.
아셨죠? 이제 그런 것들까지 이렇게 정리하시면 여러분들 수능 특강의 주요 문제를 다 정리한 거고요. 내신에서 나올 수 있는 어떤 실질적인 요소들을 선생님이 조금 더 응용해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공부할 수 있게끔 다 공부를 한 겁니다. 아셨죠? 그럼 이제 여러분이 해야 될 것은 뭐죠? 선생님이 숙제로 내드린 것들, 그 다음에 내신 만점 OX 퀴즈 전부 다 해서 수강에 올려주면 선생님이 피드백을 하면서 여러분들 내신 만점으로 조금 더 가깝게 갈수 있도록 같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자, 여러분들 고생 정말 많이 하셨고요. 이제 우리 남은 시간 동안은 어디서 만난다? 수강 후기에서 계속 피드백을 하면서 만나겠습니다. 아셨죠? 자, 그럼 울림과 떨림이 있는 지우가 이상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든든한 수강이 되어드리겠습니다. 내신 만점 수능 특강 영어 독해 연습 공부 함께하는 저는 김세연입니다. 너무너무 잘 오셨고요. 자, 우리 강의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이거 하나 짚고 넘어갑시다. 이 강의 무슨 강의입니까? 지금 화면에 나온 것처럼 내신 만점 수능 특강 강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내신이라고 하는 동그라미를 점점 더 키워나갈 거예요. 그치? 선생님이 OT에서 말한 것처럼 이 수능특강 영어독해 연습, 지문에 대한 자세한 해설, 그리고 모든 문장에 대한 설명과 구조 분석이 필요한 친구들은 영어독해 연습 전문한 강의를 활용하시고, 우리는 이 내신 만점, 모두가 같은 목표를 가지고 찾아오셨습니다. 자, 이 내신에 대비하기 위해서 선생님이 지문 이해와 더불어서 출제자의 시각까지 기르는 시간, 그 시간 가지는 강의라는 거 다시 한번 잘 생각하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매 강의마다 이렇게 오늘 다룰 문항들이 어떤 문항인가, 즉 여기에 나오는 교재라고 하는 것은 수능특강 영어독해 연습 교재에 해당하는 강을 의미를 하는 겁니다. 거기에 해당되는 연습문제 번호까지 나와 있죠. 여러분들 뭐 하고 오셔야 됩니까? 우리 OT에서 약속했습니다. 그치? 지문 한 번 더 풀고 그 다음에 내 눈으로 한번 읽고 오셔야 됩니다. 그쵸? 일단 지문에 대한 이해가 바탕이 되어야지만 거기에다가 내신 대비라고 하는 층을 하나하나 쌓아 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문 꼭 한번 읽어보고 오셔야지만 더 이해가 잘 되실 거고 나만의 것으로 쏙쏙 흡수하실 수 있을 겁니다.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쵸? 자, 좋습니다. 바로 내신 대비 들어갑니다. 자, 우리 일단 교재 1강 엑서사이즈 1에 해당하는 첫 번째 문항 되겠습니다. 원래 유형 뭐였습니까? 빈칸 추론이었습니다. 6쪽에 해당하는 문항이니까 여러분 PDF든 아니면은 교재 책이든 펼쳐놓고 같이 보셔야 됩니다. 그치? 즉 교재랑 선생님 학습 자료실에 올려주는 파일이랑 같이 두고 보셔야지만 더 이해가 잘 되실 거예요. 자, 지문 읽고 오셨을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들어갈 거예요. 일단 지문 이해를 점검하는 시간입니다. 내가 지문을 잘 이해하고 들어왔는가? 뭐에 관한 글이었습니까? 감정 표현의 맥락성에 관한 글이었습니다. 감정이라고 하는 친숙한 소재를 맥락성이라고 하는 신선한 관점으로 보는 그러한 지문이었지요. 지문의 내용 구조 간단히 살피면 이러합니다. 자, 우리말로 그 지문의 마인드맵을 그려본다. 그 지문의 내용 구조를 갖다가 설계도처럼 쌓아본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편할 겁니다. 자, 먼저 앞부분에서는 얼굴 표정의 보편성에 대해 연구를 합니다. 감정은 보편적 의미를 지닌다라고 언급을 했다가 중요한 건 이 표현이지요. 그러나 감정은 특정 상황과 분리될 수 없다. 없다가 중요한 거였어요. 그치? 기본 감정 목록은 얼굴 표정뿐 아니라 다양한 표현 행동에서 비롯된

되는 것이고, 감정 표현은 뭐 속에서? 상황 속에서 수행되며 환경과 상호작용하며 상태를 경험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자, 내용 구조 속에서도 중요한 연결어, 그다음 핵심어는 선생님이 이렇게 별도로 표시를 해드릴 겁니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말로 한줄 요약합니다. 감정은 보편적인 표현 능력을 가지지만 뒤집어요. 그지? 언제나 특정한 상황 속에서 환경과 상호작용하며 형성되는 경험이구나. 이 뒷부분이 중요한 거였습니다. 이제 이거를 영어로 다시 한번 요약을 해볼 건데, 이 영어 요약문은요, 지문에 나와 있는 어휘 표현을 그대로 쓴 경우도 있고, 풀어 쓴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동의어를 쓴 경우도 있습니다. 이해를 하시면서 몰랐던 어휘 표현을 같이 챙겨가셔야지만, 내신의 선택형과 서술형을 둘다 대비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그치? 자, 가볼게요. Although, 뒤집는 표현 나온다. 주목해 주셔야지요. 연구는 보여줍니다. 자, 인간들은 공유합니다. Universal. 보편적인 감정 표현의 목록을 공유를 합니다. 그렇지만 뒤집으면서 이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들이 발생하는 특정 상황으로부터 분리될 수가 없죠. 분리될 수 없는 을 갖다가 한 단어로 압축해 버렸습니다. 어떻게? Inseparable. 앞에 in을 붙이는구나. Inseparable. 분리될 수 없습니다. 자, 그리고 감정 표현이라고 하는 것은 형성하기도 하고 형성되기도 하는데 뭐에 의해서? 그렇죠. 환경에 의해서. 자, 그리고 이것은 바꿉니다. 단순한 상태를 갖다가 lived experiences. 어떤 경험? 실제 경험으로 바꿉니다. 상태를 경험으로 바꾼다. 지문 뒷부분에 나와 있는 표현이었습니다. 그렇죠? 우리말 해석 다시 한번 챙겨가시면서 요약문의 빈칸을 뚫을 수 있는 부분, 그리고 서술형으로 출제가 되었을 때 여러분이 직접 채워 나가야 하는 부분을 노란색 표시로 강조를 해 놓은 겁니다. 좋습니다. 네, 출제자의 시각으로 빈칸 어디에 또 뚫을 수 있는가? 원래도 빈칸 문제이긴 했지만 또다시 빈칸을 뚫는다라고 했을 때 당연히 주제와 연결이 깊은 부분이 되겠지요? 자, 지금 빈칸 서술형 픽이라고 되어 있는 걸로 봐서는 객관식 빈칸 인용뿐만 아니라 서술형으로도 채우게끔 요구될 수 있는 부분인 겁니다. 그치? 어떤 부분입니까? 자, 이겁니다. 보여준답니다. 뭘 보여주는지 핵심 내용이었어요. 그치?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자, 이번에는 앞에 not을 썼어요. Not separable. 분리될 수 없습니다. 그치? 그것들과 연관된 특정 상황으로부터 not separable. 분리될 수 없습니다. 이 부분, 주제와 연관이 깊은 핵심 부분이기 때문에 충분히 빈칸 또 출제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챙겨주시고요. 어법 갑니다. 이긴 지문 속에서 선생님은 이 문장을 한번 픽해봤습니다. 어법 객관식 또는 어법 서술형으로 출제될 수 있는 부분이다. 자, 봤더니요. for plus which라고 해서 전치사 플러스 관계되면서 여러분이 어려워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일단 해석 한번 챙겨보시면 이러한 행동은 그에 대한 보편적인 능력이 존재하는데라고 해서 얘랑 뒤에 나오는 동사를 이렇게 한번 묶어보세요. 그럼 해석이 어떻게 된다고? 그것에 대한 행동이 존재한다. 존재한다라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치? 이러한 행동은 그에 대한 보편적인 능력이 존재하는데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which 자리에는 앞선 선행사를 넣어주시는 거예요. 그럼 해석을 어떻게 한다고요? 이러한 행동은 이 행동에 대한 보편적인 능력이 존재하는데. 자, 이제 부연 설명 닫히죠? 컴마 컴마 안에 들어가 있는 부연 설명 덩어리였으니까 다시 이러한 행동은 그에 대한 보편적인 능력이 존재하는데 지금 얘가 주어지요? 동사 자리에 뭐 왔습니까? 아라고 하는 복수 비동사 왔습니다. 그치? 이것은 또한 예외 없이 수행됩니다라고 해서 요거까지 챙겨주셔요. carry out은 무언가를 수행하다라는 뜻인데 여기서는 행동이 수행이 되는 거니까 비동사 플러스 PP 형태의 수동태가 쓰였다라고 하는 것까지 챙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럼 빈칸, 어법, 핵심 유형 짚고요. 거기에 더해서 요 유형까지 한번 예측해 봅시다. 문장 삽입입니다. 우리가 방금 봤던 문장인데 이게 문장 삽입에서도 의미를 지니는 문장이랍니다. 뭐 때문에? 얘죠? These behaviors. 이러한 행동. 이러한 행동. 자, 왜? 앞문장의 표현을 받아주고 있거든요. 구체적으로 앞문장에 human expressive behaviors 예를 받아서 구체화하는 문장이기 때문에 이 문장 삽입 유형으로 물어보기가
굉장히 좋겠습니다. 선생님이 문장에 해당 번호까지 표시를 주었기 때문에 주문 속에서 찾는 거는 조금 더 수월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런 식으로 출제자의 시각까지 기르는 시간입니다. 자, 내신 대비이기 때문에 빠르게 팍팍팍 치고 나갈 거예요.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문제 갑니다. 역시나 빈칸 추론으로 원래 물어보고 있는 문제였는데 소재 갑니다. 검색 환경 변경의 유용성에 대한 무엇? 의문이요. 의문을 제기하는 질문이었습니다. 그치? 변화는 유용하지만 정보 재탑생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변화에 해당하는 동적 메뉴는 오히려 사용 속도를 늦춥니다. 동적 재정렬 검색이라고 하는 변화 또한 사용자 만족도와 수행을 낮춥니다. 검색 결과 순위 변화는 클릭 행동을 방해합니다. 아, 의문을 제기해놓고 봤더니 다 방해하는구나.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구나. 라는 공통적인 핵심 내용 잡을 수가 있었을 겁니다. 자, 넘어가셔서 변화는 편의를 위한 것이지만 오히려 사용자의 예측 가능성을 깨뜨려서 정보 접근을 방해할 수 있다. 요게 핵심이었어요. 그쵸? 영어 요약문으로 보실게요. Although, 비록 뭐일지라도. 자, 시스템의 변화입니다. 예를 들어서 동적 메뉴라든지 아니면은 검색 결과의 재정렬, 순위가 바뀌는 것 같은 변화들이 있는데 이것은 의도가 되었습니다. 뭘 하려고? 원래의 의도는 효율성을 개선하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그것들은 흔히 disrupt, 방해합니다. 방해합니다. 아하, 사용자의 기대를 방해하고요. 어렵게 합니다. 뭐 하는 거? 정보를 다시 찾는 것을 방해합니다. 어렵게 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 뭐 합니까? Performance, 수행을 늦추고요. Reducing satisfaction, 만족도를 감소시킵니다. 방해하고 정보를 다시 찾는 것을 어렵게 해서 수행 속도는 늦추고 만족도도 감소시키는구나. 이 결과까지 요약문 속에 잘 담겨 있습니다. 그렇죠? 좋습니다. 어휘 잘 확인해 주시고요. 자, 빈칸은 어디가 유력하겠습니까? 우리 원래 빈칸 뚫린 위치 말고 요 부분이에요. 그렇지? 자, 연구가 보여줍니다. 동적 메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뭐 할 수 있어? 요거지. 이게 중요한 거죠. Slow their users down. 뭐 할 수 있습니까? 사용자 속도를 늦출 수 있습니다. 속도를 늦출 수 있어요. 지금 방해하는 이야기 일관적으로 하고 있으니까요. 그렇죠? 이 부분 잘 살펴주시고요. Slow down이라고 하는 어휘의 쓰임까지 다시 한번 점검해 주시고. 좋습니다. 어법은 두 번째 문장 속에서 요거 되겠습니다. 자, 일단 개발이 되었습니다. 원래의 목적은 뭐였습니까? 목적에 해당하는 to 부정사 덩어리 먼저 나옵니다. 이것을 우리는 to 부정사의 부사적 용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이 투부정사 덩어리 내에서 help라고 하는 동사가 오형식으로 쓰입니다. 목적어 나오고요. 목적격 보어 자리에 뭐 나오고 있어요? 자, 얘는 목적어. OC에 해당하는 요거는 목적격 보어입니다. 자, 목적격 보어 자리에 뭐 왔습니까? access라고 하는 접근하다. 동사 원형 왔습니다. 동사 원형 선생님이 대문자 R로 표시를 할 건데 여기 앞에 뭐가 생략되었다고 봐야 하는 것이냐면 투부정사가 생략되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 투부정사의 투를 넣어줘도 괜찮다. 요거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요 문장에서 투부정사구 플러스 그 안에서의 help라고 하는 동사의 오형식 쓰임까지 잘 체크를 해 주시고요. 자, 이어서 여기에서는 어휘의 쓰임을 좀 잘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어떠한 어휘의 쓰임인지 한번 봅시다. 자, 봤더니 지금 분석이 보여주는 바입니다. 그치? 자, 사람들이 뭐 할 때? 사람들이 질의를 반복할 때 자, 상당히 뭐 합니까? Less likely to 부정사라고 해서 가능성이 낮다 해당하는 표현이죠. 그치? 자, 뭐 할 가능성이 낮습니까? 아하, 그들이 이전에 클릭했던 결과를 클릭할 가능성이 낮아집니다. 낮아집니다. 뭐 한다며? 그 결과의 순위가 has changed, 변화됐다며? 마찬가지. 변화가 되었기 때문에 사용자의 수행을 방해했을 것이고 따라서 결과를 클릭할 가능성이 낮아졌구나. 되는 거예요. 그치? 자, 이어지는 어휘 또 볼까요? 자, 그리고 상당히 slower, 뭐예요? 느려지는 겁니다. 아하, 그러니까 다시 클릭을 한다라 할지라도 그 속도가 상당히 느려졌구나. 자, 여전히 변화가 사용자의 수행을 방해한다에 해당하는 일관성 있는 어휘의 쓰임을 잘 살펴주셔야 되겠어요. 괜찮으시죠? 자, 좋습니다. 이어지는 3번 문항 갑니다. 역시나 빈칸 유형이었습니다. 지금 첫 번째 챕터이기에 빈칸 유형이 상당히 많았고 그 다음에 함축 의미 추론 유형이었는데 그 빈칸이 아닌 다른 빈칸에 대한 예측까지 같이 해주고 있어요. 그렇죠? 가봅시다. 인터페이스 은유라고 하는 조금은 어려운 소재였습니다. 언어적 은유와 인터페이스 은유의 차이를 제시하고 인터페이스 은유는 사용 방식과 기능

여자 뭐이지만 언어적 은유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에 영향을 미칩니다. 현실을 바꾸지 않고요. 하지만 진짜 말하고자 하는 소리는 뭐였습니까? 예였죠? 인터페이스 은유라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shape, 형성합니다. 형성합니다. 자, 형성을 한답니다. Both A and B 나오면서 뭐와 뭐를 형성을 하는가 봤더니 기술적 상호작용의 기능과 느낌을 둘다 형성을 합니다. 좋습니다. 자, 그리고 가능하게 한답니다. 특정 사용은 가능하게 하고 다른 사용은 제약을 하는데 거기에 더해서 requiring 요구한답니다. 뭐를 요구하고 있습니까? 지금 사용 맥락과의 일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맥락과의 일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뒷부분에서 필요성이 제시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치? 자, 어려운 표현 한개 나왔습니다. 뒤에 나온 요거 어떠합니까? Alignment with라고 해서, 요거에서 어떻게 한답니까? 뭐뭐와의 일치라고 해석을 한답니다. 그치? 사용, 맥락과의 일치를 요구하는구나라고 할 때, 영어로 이렇게 또 다르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일부러 어려운 어휘를 조금 써봤어요. 좋습니다. 자, 빈칸은 3번 문장 한번 들어가서 봅시다. 자, 요거 지문의 좀 초반부에 나왔던 표현이었는데 결국 지문의 끝부분까지 다시 읽고 돌아오면 아, 이게 이 얘기였구나가 이해가 되는 표현이었어요. 예시의 도움을 받은 다음에 다시 돌아오면 이해가 되는 핵심적인 문장이었죠. 그치? 자, 요 부분입니다. Affecting, 영향을 미친답니다. Function as well as feeling, 느낌뿐만 아니라 기능에도 영향을 미친다. 느낌뿐만 아니라 기능에도 영향을 미친다에 해당하는 요 부분, 빈칸. 객관식 플러스 서술형까지 우리가 이두 개를 충분히 채울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아니면 앞에 F처럼 시작하는 철자만 주고 이 뒤에 이어질 거를 채우게끔 요구하는 문제가 나올 수도 있겠지요. 그치? 이거 잘 한번 챙겨주시고요. 자, 여기서 어법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여기선 지금 is organized라고 하는 동사구 노란색이 눈에 띄는데 일단 생긴 모양을 한번 보시면은 the way라고 해서 방식은 방식인데 어떠한 방식입니까? 이렇게 괄호로 묶으면서 우리의 기계에서 정보가 조직되는 방식이에요. 그치? 정보가 조직되는 방식입니다. 따라 조직되다에 해당하는 수동태를 써줘야 하는구나. 기억을 하나 해주시고요. 자, 여기에는 뭐가 생략되었다라고 볼수 있겠습니까? 대시나 in which가 생략되었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뭐는 써주면 안 되죠? 관계부사 how는 써줄 수가 없지요. 그치? 이것 또한 체크를 해주시고. 자, 뒤에는 what's에 물어보고 있습니다. 지금 무슨 자리에 있습니까? constrain의 목 목적어 자리에 있습니다. 지금 목적어 역할을 하는 명사구를 이끌면서 뒤에 do에 해당하는 목적어가 없는 불완전한 절이기 때문에 what은 잘 쓰였구나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때 what을 우리는 선행사를 포함한 관계 대명사다라고 부르지요. 그치? what이 이끄는 덩어리 속 what의 쓰임까지 추가적으로 판단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자, 좋습니다. 이번에도 역시나 문장 삽입입니다. however처럼 뒤집는 연결어 나오면은 문장 삽입, 글의 순서, 글의 흐름을 물어보기가 참 좋거든요. 이겁니다. however, 그러나라고 뒤집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그 컴퓨터를 오락센터나 사회생활의 중심지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덜 적합하다라고 해서 앞에서 무슨 이야기가 나왔냐면 데스크탑 운이를 언급하면서 이것의 적절성을 설명을 해줬습니다. 그쵸? 이게 적절한 경우도 있지만 전환시키면서 그 은유가 덜 적절한 경우는 이런 때입니다. 전환 문장 자리이기에 이 문장 삽입 유형으로 충분히 물어볼 수가 있겠습니다. 괜찮으시죠? 잘 따라하고 있죠? 자, 바로 이어서 4번 갑니다. 역시나 빈칸 줄은 유형이었는데 뭐에 관한 질문이었습니까? 뉴스 프레임이 시민들의 의견에 미치는 영향이라고 해서 이 프레임이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무게 있는 역할을 해주고 있었어요. 그렇죠? 자, 뉴스 내용이 시민의 의견에 영향을 미치는지 실험적으로 연구를 합니다. 그 다음 구체적으로 사형제, 이 사형제도를 서로 다른 틀, 프레임으로 구성한 기사를 제시를 하고요. 각 집단이 기사를 읽고는 판단 기준을 조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노출된 프레임에 따라서 태도의 형성 요소가 달라지더라. 즉, 영향을 미치더라라는 결론이 나왔었죠. 그치? 자, 요약하면 이러합니다. 뉴스의 프레임은 사람들이 의견을 형성할 때 고려하는 요소를 달라지게 만든다. 영향을 미친다. 좋습니다. 요약문 한번 가볼게요. 자, 실험 연구는 보여줍니다. Different news frames, 다른 뉴스 프레임이 뭐 한다고요?

영향을 미친다고요. 영향을 미친다고요. How people form their opinions. 사람들이 그들의 의견을 형성하는 방식에 영향을 미친답니다. 왜냐하면 exposure to는 뭐뭐를 접하는 것이니까 특정 프레임을 접하는 것이 뭐합니까? 리드 목적어 투 부정사 나와요. 목적어가 투 부정사하도록 이끄는 거죠. 개인들이 뭐 하게끔 하지요? emphasize. 강조하게끔 합니다. 영향을 받은 거예요. 그치? 이 사형제도와 같은 어떤 문제들을 갖다가 평가할 때 corresponding considerations, 거기에 상응하는, 해당하는 고려사항을 강조하게끔 만들기 때문에 결국 frame이 사람들의 의견 형성 방식에 영향을 미치는구나, 형성하는구나,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치? 좋습니다. 자, 빈칸빈칸입니다. 우리 첫 번째 문장의 핵심 내용이 그대로 등장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이었는지 가볼게요. 많은 뉴스미디어 연구는 사용합니다. 실험 설계를 갖다가 사용을 하는데, 뭐 하기 위해서? 알아보기 위해서, 뭐인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시민들의 의견이 서로 다른 뉴스 콘텐츠에 의해 영향을 받는가, 즉, 서로 다른 뉴스 프레임이 시민들의 의견 형성 방식에 영향을 미치는가, 이거를 알아보기 위한 실험 설계였다. 첫 문장에 먼저 딱 주고 시작하고 있었거든요. 요 빈칸 잘 한번 챙겨주시고요. 자, 이어서 어법 갑니다. It was found that이라고 해서 이때 is은 뭡니까? 흔히 말하는 가짜 주어, 형식상의 주어 되겠고, that 이하가 진짜 주어, 내용상의 주어가 되겠습니다. 즉, that 이하라고 밝혀졌답니다. 밝혀졌답니다. 자, subject는 여기에서 피험자들, 실험 대상자들이란 뜻으로 쓰였는데, 지금 이렇게 PP 덩어리의 수식을 받고 있어요. 그치? exposed to라고 하는 것은 해서 어떻게 합니까? 접한이라고 해서 무죄 프레임을 접한 피험자들은, 실험 대상자들은 얘가 지금 대시 이끄는 덩어리에 동사되는 거죠. more than이라고 해서 비교하는 구문까지 확인을 해주시고, 자, 비교 대상은 누굽니까? 마찬가지로 피험자들은 피험자들인데 이번에는 제공을 받은 피험자들입니다. 도덕성 프레임을요. 자, 여긴 해서 어떻게 된다고? 도덕성 프레임이 제공된 피험자들, 이렇게 해석을 해주신다고요. 자, 이 동사는 요거 쓰임 아셔야 되겠습니다. present A with B의 구조로 쓰여서 A에게 B를 제시하다, 제공하다, 이렇게 쓰이는 표현이거든요. 지금 마찬가지 PP 덩어리의 수식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거 문법으로 물어보기가 참 좋습니다. 지금 문장이 굉장히 긴데요. 그 안에서의 수식 관계와 대절의 주어 동사 찾는 연습까지 잘 챙겨주시면 좋겠어요. 좋습니다. 자, 글의 순서.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우리 문장 삽입도 문장 삽입이지만 지금처럼 어떠한 실험이 등장하는 경우, 연구가 등장하는 경우에는 이 순서를 물어보는 것도 참 좋거든요. 일단 첫 번째 부분에서 무슨 이야기하고 있었는가 봤더니 아까 살폈던 부분입니다. 우리가 빈칸으로 예측했었던 그 문장이지요. 실험 설계를 갖다가 사용을 합니다. 이거를 알아보고자 합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문장에서 예시 등장하고요. 한 연구의 내용이 쭉 나올 겁니다. 그리고 이 연구의 내용을 구체화하면서 몇몇 피험자들은 이 프레임의 기사를 읽었고 다른 피험자들은 무죄 프레임이라고 하는 다른 프레임의 기사를 읽었습니다. 자, 연구의 내용 구체화되고 마지막 6번 문장에서 It was found that 연구의 결과 나오는 부분이죠. 연구 내용 구체화, 연구의 결과까지 나오는 요 흐름으로 순서 문제 물어볼 수 있기 때문에 글의 흐름을 다시 한번 파악하고 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자, 이어서 5번 문제 넘어오셨습니다. 여전히 빈칸이에요. 그치? 빈칸이 상당 비중 차지하는 챕터였는데 그만큼 어려운 질문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자, 뭐에 관한 글? 지식의 문제에 관한 글이었습니다. 지식의 문제는 미래 예측에서 가장 분명히 드러난다. 구체적으로 태양이 내일 뜰 것이라는 믿음도 절대적 확실성은 아니다. 왜? 예상하지 못한 극단적 사건들이 일어날 수 있거든. 가능성을 제시를 하면서요. 실제 사례, 쓰나미로 예측의 한계를 강조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결론 갈까요? 가장 합리적인 예측도 현실과 다를 수 있다더라라는 결론의 내용까지 요약문 살피러 갑니다. 일단 우리말로 먼저 살펴보시면 우리는 미래를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는 있지만 그것을 절대적으로 확실하다고 말할 수는 없다. 확실하다고 말할 수는 없다. 요것이 핵심이었어요. 그치? 가볼게요. Although, 그럼 뭐일지라도. 우리는 흔히 믿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다고요. What will happen in the future?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우리가 알고

있어라고 믿지만 our predictions, 우리의 예측이라고 하는 것은 are never absolutely certain. 절대적으로 확실하지 않습니다를 중요한 거는 앞에 never라고 해서 부정어가 있기 때문에 내용이 통하는 거예요. 그치? 절대적으로 확실하지 않습니다. 않습니다. Unanticipated event, 예상치 못한 사건, 심지어 극단적인 사건들이 발생할 수 있고 실제로도 발생하는데 이것은 무엇을 드러내줍니까? 우리가 가진 지식의 limit, 한계를 드러내줍니다. 굉장히 좋은 요약문이고요. 부정어의 쓰임까지 같이 챙겨주셔야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빈칸은 굉장히 간단, 명료한 의문문이 앞부분에 하나 들어가 있었습니다. However, 하지만. Can you call this a certainty? 우리가 이것을 확실한 것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 뭐 하는 문장이에요? 의문을 제기하는 문장입니다. 그리고 글씨는 어떤 결론 내렸습니까? 절대적으로 확실하다고 결론 지을 순 없어. 우리 지식에는 한계가 있어. 라고 결론 지었지요. 의문을 제기한 이 문장, 특히나 한 단어짜리 빈칸에 물어본다면은 certainty 굉장히 유력하고요. 서술형으로도 직접 쓸수 있어야 하니까 직접 써보면서 철자 연습까지 같이 한번 챙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어법 서술형 픽은 첫 번째 문장 어떠합니까? 여기에서 요거, 처음 봤을 때는 굉장히 헷갈렸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긴 거냐면, 자, 우리의 능력은 능력인데, 뭐 하는 능력? 예측하는 능력이죠. 근데, 뭘 예측한답니까? 아직 관찰된 적이 없는 것을 예측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럼 이때 대신 뭡니까? 뭐뭐 하는 것이라는 의미로 해석되어야 하는, 우리 지금 대명사로 쓰인 거 아니겠어요? 그치? 그럼 뭡니까? 얘를 선행사로 하면서 뒤에 따라오는 관계대명사절이 수식을 하는 거예요. 그치? 자, 이때 관계대명사 OH는 뒤에 동사 따라 나온 걸로 봐서는 주격 관계대명사다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보통 이 대시라고 하는 아이가 선행사로 쓰인 거를 많이 못 봤을 겁니다. 그래서 익숙하지 않을 건데, 이 문장에서 이렇게도 쓰일 수가 있구나를 하나 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뭐 하는 거? 아직 관찰된 적이 없는 것이라고 해서 얘가 선행사로 쓰였다. 다시 한번 잡아주시고요. 자, 기타 출제픽은 어휘의 적절성 한번 가볼 건데, 지금 노란 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상당히 많지만 결국 선생님이 말하고자 하는 거는 공통적인 내용이거든요. 한번 보셔요. Which we had not anticipated. Not anticipated라고 해서 그동안 예측되지 않은 겁니다. 그동안 우리가 예측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치? 예측하지 못했던 것이고요. 7번 문장에서 보시면 have not observed라고 해서 그동안 관측을 하지를 못했었던 겁니다. 그쵸? 그리고 이어지는 8번 문장에서도 had not been anticipated라고 해서 그동안 예측되지 못했던 겁니다. 자, 예측되지 못했던 거, 그리고 우리가 관측하지 못했던 거, 이런 것 때문에 지식이 절대적으로 확실하지 않고 한계를 지니게 되는 것이었지요. 그치? 지금 물어보는 내용은 같았고요. 부정어의 쓰임과 함께 anticipated, observed, anticipated 어휘의 쓰임 공통적으로 챙겨가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치? 굉장히 중요합니다. 좋아요. 자, 이어서 6번. 드디어 유형이 바뀌었습니다. 함축, 의미, 추론 유형으로 넘어오셨어요. 뭐에 관한 글이었습니까? 상황에 대한 수용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하는 그러한 글이었습니다. 자, 진정한 수용은 쉽지 않으며 오해되기 쉽다. 없애기 위한 수용은 진짜 수용이 아닙니다. 싸울수록 문제는 악화됩니다. 그럼 뭘 해야 됩니까? 진정한 수용이라고 하는 걸 해야 되는데, 이 진정한 수용은 경험의 영향력을 점차 약화시키기 때문에 결국에 관심. 이 관심이라고 하는 게 문제를 지속시키는 먹이다. 우리 떠돌이개와 먹이를 주는 비유를 제시하면서 마지막 부분에 함축 의미 추론을 물어보고 있었어요. 그쵸? 기억 잘 하실 겁니다. 좋습니다. 우리말로 요약하면 이러합니다. 문제를 없애기 위해 수용하는 것은 진짜 수용이 아니며, 진정한 수용은 뭘 해야 돼요? 싸움을 멈춰야 됩니다. 싸움을 멈추고, 관심을 계속 주면 안 돼요. 그렇게 해야지만 경험의 영향력을 줄일 수 있다. 해당하는 글이었습니다. 가볼게요. True acceptance. 이게 진정한 수용이죠. True acceptance. 진정한 수용은 does not aim to. aim to 부정사는 무언가를 목표로 하다라는 뜻인데, 제거하는 걸 목표로 하지 않는답니다. 불쾌한 경험이요. 자, 그러나 뒤집으면서. 자, 결국 involves 뭐를 수반하는 것입니까? 우리 ceasing to 나왔는데 cease to 부정사는 뭐뭐한 것을 멈추다, 중지하다라는 뜻이에요. 그치? 즉 멈춰야 된답니다.

그것들과 싸우는 것을 멈춰야 된답니다. 그리고 그것이 점차적으로 영향력을 줄일 수 있을 것인데, 왜냐하면 continued attention, 지속적인 관심, 이라고 하는 것이 그것들을 sustains, 유지시키고 intensifies, 강화시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속적인 관심을 주면 안 됩니다. 우리 떠돌이 개한테 계속 먹이를 주면은 밥 달라고 또 오고 또 오는 것처럼 우리가 지속적인 관심을 줘버리면 그 불쾌한 경험의 영향력도 계속 남아있을 겁니다. 거기에 해당하는 질문이었어요. 그렇죠? 좋습니다. 자, 빈칸은 8번 문장 한번 들어가 봅시다. We couldn't wonder. 우리는 그렇다면 궁금해할 수 있습니다. What would happen? 어떤 일이 일어날지. 만약 뭐 한다면 We stop fighting with it. 중요한 거죠. We stop fighting with it. 그거 싸우는 것을 멈춰야 돼요. 싸움을 멈추면 이게 무엇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까? 진정한 수용. 그렇죠? 이것이 진정한 수용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라고 하면서 다음 문장에서 true acceptance, 진정한 수용이란 이런 결과를 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라고 받아주지 않습니까? 그치? 자, 우리가 싸우는 것을 멈춰야지만 진정한 수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 문장 굉장히 중요한 핵심 문장이었고요. 자, 어법 문장은 10번째 문장 한번 봅시다. It's as if라고 해서 어떻게 하죠? 마치 뭐뭐인 것 같다. 가정하는 거예요. 마치 뭐뭐인 것 같다. 이것은 마치 뭐인 것 같냐면 우리가 길 잃은 떠돌이개의 방문을 계속해서 받는 것과 같습니다. 근데 이 떠돌이개는 얘를 선행사로 취하면서 관계대명사절 따라오지요. 자, 중요한 건 keep이라고 하는 동사의 쓰임인데 keep은 뒤에 ing 목적어를 취하면서 계속 뭐뭐하다. 계속 뭐뭐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자, 이 떠돌이개는 계속해서 돌아온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계속해서 거기한테 먹이를 주니까 keep ing 또 나왔어요. 그치? 좋습니다. keep 동사의 쓰임 살펴주시고,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개는 흥미를 잃고 떠나게 될 것인데, 언제 떠나게 될 겁니까? 먹이를 그만 줘야죠. When? It is not being fed. 이시가를 키는 거는 앞서 나온 떠돌이 개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생이 굉장히 복잡하게 생겨는 너무 어려워하지 마세요. 비동사 ing, 비동사 pp 결국에는 현재 진행 수동태 되겠습니다. 현재 진행 수동태에서 어떻게 합니까? 먹이를 받아 먹고 있지 않으면 진행의 의미와 수동태의 의미를 둘다 살려서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여기에서는 부정어 not이 들어간 형태까지 챙기셔서 혹시 이곳에 어순 배열이라든지 아니면 빈칸 채우기 아니면 원형으로 제시가 되었을 때 여러분 형태를 바꿨을 수 있는지까지 이 덩어리는 직접 써보는 연습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어서 이번에는 서술형 한번 가봅시다. 얘들아, 함축 의미추론 같은 경우에는 이미 출제된 문제 자체에 서술형의 가능성이 굉장히 크게 남아있는 겁니다. 자, 이 마지막 문장이요. Attention is the food that keeps it coming back. 함축 의미, 객관식으로 물어보지 않았으니까 우리는 얘 함축 의미를 다섯 개의 선택지 중에서 하나 골라줬습니다. 영어로 쓰인 표현이었지요. 그것에 우리말 해석까지 챙기셔서 이렇게도 서술형으로 물어볼 수가 있겠구나. 무슨 뜻이었습니까? 문제에 집중하는 것은 계속 주의를 기울이는 것은 그것이 우리의 삶에 계속 남아있게 한다. 따라서 싸우는 것을 멈춰야 한다가 핵심이었지요. 그치? 여러분이 답으로 골랐었던 그 영어 표현의 우리말 해석 버전입니다. 같이 챙겨주실 수 있어야 되고요. 그냥 눈으로 보고 넘어가는 것보다는 직접 한번 써보는 것이 좋습니다. 내가 네손 움직이어서 써보셔야 돼요. 이것의 함축 의미가 이거였지 하고 꼭 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이어서 다시 빈칸으로 넘어가셔서요. 우리 일곱 번째 연습 문제 살펴보러 갑니다. 흔한 우연의 일치, 그냥 우연의 일치가 아니죠. 흔한 우연의 일치, 요게 키워드였어요. 그쵸? 자, 우연을 수학적으로 설명하는 두 가지 고전적 문제, 생일 문제, 원숭이 문제를 설명을 합니다. 큰 수의 법칙 등과 함께 우연이 자주 발생하는 이유. 자주 발생하는 이유를 설명을 합니다. 진정으로 큰 수의 법칙은 철학적 격언임을 밝히면서 작은 가능성이라도 결국 발생할 수 있음을 통해 우연의 빈번함을 강조하는 그러한 질문이었지요. 그치? 선생님이 중요한 단어에만 동그라미 한번더 쳐드린 거예요. 좋습니다. 우리말 한줄 요약 갑니다. 우연은 특별한 것이 아니라 충분히 큰 수와 시간이 주어지면 작은 가능성도 결국 발생하기 때문에 중요한 거
자주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 그치? 자, 영어 요약문으로 표현 점검하러 갑시다. Mathematical problems, 수학적 문제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생일 문제와 원숭이 문제가 있는데 이거는 뭐와 함께? 자, 원리 원칙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The law of truly large numbers, 진정 큰 수의 법칙이라고 하는 그런 원리 원칙들이 있는데 그것과 함께 설명을 해줍니다. 결국 말하고자 하는 거. Coincidences, 우연의 일치라고 하는 것은 occur, 일어나는데 far more often than we expect, 우리가 예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자주 일어납니다. 훨씬 더 자주 일어납니다. 이때 far은 뒤에 나오는 비교급을 강조해서 훨씬이라는 강조의 의미를 더해주는 역할을 하지요. 훨씬 더 자주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even highly unlikely events, 심지어 매우 가능성이 낮은 사건들조차도, 자, 중요한 표현도 나왔어요. are bound to happen이라고 해서 결국 일어나게 되어 있다. 결국 일어나게 되어 있다. be bound to 부정사. 지문에서도 굉장히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표현이었죠. 결국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뭐만 주어진다면, 충분한 기회만 주어진다면 결국 일어나게 되어 있다. 표현들 다시 한번 점검해 주시고요. 자, 빈칸 서술형 픽은 요 부분 갑니다. 4번 문장에서요. 우리 방금 요약문에서 봤던 거랑 굉장히 비슷하게 쓰인 거예요. 그치? 가볼게요. 자, 우리한테 이해를 할 수 있게끔 해주는데 why? 이유랍니다. 우연의 일치라고 하는 게 happen, 일어나는데 far more frequently, 훨씬 더 자주 일어나는 이유예요. That we expect, 우리가 기대하는 것보다, 예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자주라고 해서 우리 아까 요약문에서는 far more often이라고 하는 표현 살펴봤었는데 frequently라고 하는 부사가 지문에는 등장했었습니다. 그치? 이것도 살펴주시고. 자, 빈칸 서술형 픽은 6번 문장 한번 가볼까요? 자, 우리 앞에 거에 이어서 얘 또한 지금 같은 얘기 담고 있거든요. 그래서 얘도 빈칸으로 물어보기가 또 좋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지문 속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 표현 기억하십니까? as bound to 부정사. 결국 뭐뭐하게 되어 있다. 결국 at some time, 언젠가는 happen,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해당하는 이 부분도 빈칸 물어보기가 참 좋고요. be bound to 부정사, 서술형으로 물어볼 수 있기 때문에 이 표현 확실히 머릿속에 넣고 가셔야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어법 서술형 픽 한번 가볼게요. 요거는요, 우리 영어 문장에서 물어보기 참 좋아하는 결국 주어 동사 찾기 되겠습니다. 자, this last law, 이 마지막 법칙은요, 컴마 컴마에 뭐 들어가 있습니까? 앞선 명사 덩어리를 설명하는 동격 명사고 들어 있습니다. 얘가 뭔지 한 번 더 받아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얘는 어쨌든 부연 설명을 위한 삽입 덩어리이기 때문에 우리 문장에서 컴마 컴마 덩어리 나오면은 구조 분석에서는 빼주셔야 됩니다. 그럼 이 문장의 진짜 주어는 누굽니까? This last law. 얘가 진짜 주어 역할을 하는 거예요. 단수로 받아야지요. 따라서 동사 자리에 단수 비동사 is가 왔다. 이렇게 봐주시는 겁니다. 그치? 다시. 이 마지막 법칙인 진정 큰 수의 법칙은 a philosophical adage, 철학적인 격언입니다. 해당하는 문장이었어요. 좋습니다. 자, 어휘의 적절성. 굉장히 재밌는 어휘가 하나 보입니다. One is a counterintuitive posture. 이게 뭐냐면은 반직관적인이라는 뜻입니다. 우리 직관에 반하는 거거든요. 어떤 문제를 제시해주고 있습니까? 23명으로 구성된 어떤 집단에서든 그 집단에서 두 사람이 같은 생일을 가질 확률이 절반을 넘는데, 근데 23명밖에 안 되는데 지금 같은 생일을 가질 확률이 절반이 넘는다? 굉장히 신기하죠. 이걸 딱 봤을 때 야, 진짜 신기하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냐? 라는 반응이 나오기 때문에 글씨는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까? counterintuitive, 반직관적인 문제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앞에 counter가 붙으면 반대되는 의미를 더해줄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어휘의 쓴 살펴주시고 여기까지 봅시다.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에요. 자, 그것은 우연의 일치가 정말 얼마나 흔한지를 알게 해줍니다. How common coincidences are, how common, 흔한에 해당하는 형용사, 객관식으로도 그리고 서술형으로도 우리 쓸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흔한에 해당하는 형용사로 지문에서는 common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었어요. 괜찮으시죠? 좋습니다. 자, 이어서 여덟 번째 빈칸처럼 되겠습니다. 얼마 남지 않았어요. 잘 따라하고 계시지요? 봅시다. 자, 시각적 심상 속 거리 인식. 조금 어려운 지문이었습니다. 이미지 스캐닝이라고 하는 개념을 정의를 해주면서 시각적 심상, 지문에서는 이미지를 갖다가 심상이라고 표현을 해주고 있었어요. 공간적 특성 검증을 위한 실험 설계를 제시를 합니다.
합니다. 구체적으로 참가자들이 특정 위치에서 다른 위치로 주의를 이동하는 과제를 수행을 했는데 거리 증가에 따라 반응 시간도 선형적으로 증가하는 결과가 도출되었습니다. 그 지우개 중요한 결과인

거예요. 따라서 결론 갑니다. 시각적 심상에 실제 공간적 거리가 표상된다, 나타난다 라는 결론을 내려주고 있었죠. 그치? 좋습니다. 자, 요약 갑니다. 이미지 스캐닝 실험은 시각적 심상 안에 실제 공간적 거리가 반영되어 있음을 보여줍니다. 영어 요약문으로 표현 살필게요. 자, 실험을 하나 합니다. 이미지 스캐닝에 관한 실험은 보여주는데 response times, 반응 시간이죠. 반응 시간이 increase, 증가하더라. 중요한 실험 결과. 증가하더라. 뭐가 증가함에 따라서 결국에는 그 시각적 심상 이미지에 있는 두 점 간의 상상된 거리가 증가함에 따라서 반응 시간도 증가하더라. 반응 시간도 증가하더라. 자, 그리고 이것은 보여줍니다. Spatial properties, 공간적 특성들입니다. 거리와 같은 공간적 특성들이 are genuinely, 진짜로 represented, 표상되더라. 표현되더라. 어디 속에? 시각적 심상 속에 중요한 표현 두 개 챙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빈칸은요. 여덟 번째 문장 한번 보셔요. 우리 방금도 계속 선생님이 강조했던 겁니다. The critical finding was that 중대한 연구 결과에 해당하는 지문 내에서도 핵심 문장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는데요. 반응 시간이 뭐 한다고요? 선형적으로 증가한다고 아니라 선형적으로 증가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증가한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치? 자, 뭐 하면서 초점 지점에서 물체 이름이 불린 부분까지의 거리가 증가함에 따라서 실제로 머릿속에서도 이동을 하는 거지? 그래서 반응 시간이 똑같이 증가하더라. 라는 결론이 나온 겁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자, 어법은 요 부분 한번 가볼까요? This finding was taken as evidence. 증거로 받아들여졌는데 어떤 증거? 증거의 내용이 궁금하지요. 따라서 앞선 명사의 내용을 설명해주는 뭐 나왔습니까? 동격의 된 나왔습니다. 이때 동격의 대신 접속사입니다. 따라서 뒤에 완전한 절이 따라 나올 거예요. 자, 완전한 절 따라 나왔습니까? 우리 컴마 컴마는 괄호로 묶고 구조 분석에서 잠시 뺀다라고 했으니까 봤더니요. 주어 나오고요. 동사 나오는데 동사가 비동사 플러스 PP의 수동태이기 때문에 완전한 절이 잘 따라 나왔구나. 동격의 대절, 괄호는 여기에서 닫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한다고요? 앞선 명사의 내용, 여기에선 증거의 내용을 설명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요. 괜찮습니다. 자, 동격의 접속사 that 하나 살폈어요. 자, 이어서 순서 오랜만에 갑니다. 여기에서도 뭐가 나왔습니까? 지금 실험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실험 설계의 내용이 등장했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순서 물어보기가 참 좋은 겁니다. 그치? 이거 어떻게 되는 거라고. 자, 지금 첫 번째 이미지 스캐닝 패러다임은 설계가 되었는데 지금 이미지의 공간적 특성을 조사하려고 했답니다. 그래서 뭐 할 겁니까? 실험을 할 겁니다. 실험 속에서 참가자들은 이러한 행동을 수행을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렇게 하도록 요청을 받았어요. 이어지는 5번 문장에서 lastly, 마지막으로 참가자들이 뭘 했는지까지 지금 시간 순서에 따라서 쭉쭉쭉 실험의 내용이 전개가 되고 있었고요. 8번 문장 보시면은 the critical finding was that 실험의 결과까지 순서 물어보기 참 좋겠지요. 그치? 이 흐름으로 내용이 전개되고 있었다를 잡아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9번 문제고요. 역시나 빈칸 추론에 해당하는 14쪽 문제 되겠습니다. 자, 볼게요. 소재 갈까요? 소셜미디어의 전자상거래 플랫폼으로의 변모였습니다. 비교적 친숙한 소재였기에 읽는데 큰 무리는 없었을 거예요. 그렇죠? 자, 소셜미디어가 전환됩니다. 단순 소통 도구에서 전자상거래 플랫폼으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뭐 할 수 있게 되었습니까? 기업들이 제품 홍보, 직접 판매까지 할 수 있게 되었는데 거기에 플러스 내용 더해지죠? 인플루언서 마케팅이라고 하는 게 등장하면서 이 신뢰성과 영향력을 활용해서 마케팅 효과가 더 커지고 있다라는 설명이 붙었습니다. 끝까지 나오는 새로운 정보를 합하고 합해서 주제를 완성시켜야 하는 지문이었어요. 가보겠습니다. 소셜미디어는 소통 공간에서 기업의 판매 플랫폼으로 확장되었으며 인플루언서 마케팅이 그 핵심 역할을 하더라. 영어 유학문 작품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소셜미디어는요. has evolved. 이 표현도 중요합니다. 발전했습니다. 진화했습니다. 뭐에서 뭐로 발전했습니까? 소통 도구에서 전자상거래 플랫폼으로 발전, 진화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가능하게 했습니다. enable 목적어 to 부정사 나오면서 목적어가 to 부정사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다 이렇게 해석하거든요. 기업들로 하여금 뭐 하는 거? 홍보도 하고요. directly sell product, 중요한 거는 직접적으로 판매하는 게 가능해졌다라고 하는 거죠. 직접적으로 제품 판매를 하는 것도
가능해졌습니다. 특히 뭐를 통해서? 인플루언서 마케팅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근데 인플루언서 마케팅이라고 하는 것은 뭐 하는 겁니까? 굉장히 어려운 단어 하나 보이시죠? leverage라고 해서 어떻게 합니까? 활용하는 거예요. 그쵸? 얘가 동사로 쓰이면 활용하다라는 뜻이 있구나. 자주 등장하진 않지만 그래도 고3 수준에서 지문 속에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알고 가셔야 되겠어요. 그치? 팔로워의 신뢰를 활용하는 인플루언서 마케팅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가능해졌구나. 해당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좋습니다. 자, 빈칸은 3번 문장 어떠합니까? 자, 버스로 뒤집으면서요. 뭐와 함께? 일부 플랫폼의 인기와 함께 소셜미디어는, 자, 요거 주목합시다. has turned into라고 해서 변화를 나타내주는 표현이에요. 변화했습니다. 그치? 자, 어떠한 중요한 도구로 변화를 했냐면 기업을 위한 도구인데 특히 기업은 뭐 하고자 하는 기업이에요? seek to 부정사라고 해서 뭐뭐 하려하다, 뭐뭐 하고자 하다라는 뜻이거든요. 뭐 하고자 하는, 온라인상에서 그들의 제품을 판매하고자 하는 기업들에게 중요한 도구로 변화하였다. has turned into 이 표현까지 잘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어법 서술형 픽은 7번 문장 한번 가볼까요? Influence marketing은 allow라고 하는 동사가 5형식으로 쓰였죠. 목적어 나오고 to 부정사 나오면서 또 어떻게 합니까? 목적어가 to 부정사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다, 허락하다라는 뜻이에요. 그치? 지금 기업들이 뭐 하는 걸 가능하게 했습니까? 도달하는 거. 사용자들의 팔로워에 도달하는 것을 가능하게끔 했는데 글쎄, 이 팔로워든 부연 설명가입니다. 뭐할 가능성, 신뢰할 가능성이 더 높답니다. 누구의 제안을 신뢰할 가능성이 높지요? 지금 봤더니 people이라고 하는 명사 나오고 주어 동사가 또 붙었습니다. 이거는 관계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수식이에요, 수식. 그리고 명사 주어 동사 나오면은 주어가 동사하는 명사, 이렇게 수식관계처럼 해석을 해주시면 되는 건데 사실은 정확히 말하자면 이 가운데에 관계대명사가 생략이 된 거죠. 여기서 보시면 they follow, 누구를 follow 하는데 지금 follow의 목적어가 없잖아요. 그치? 따라서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생략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생략된 관계대명사를 살려내주자면 지금 선행사가 사람이기 때문에 후나 목적격 형태인 whom을 써주셔도 괜찮겠고 아니면 관계대명사 that을 쓸 수도 있겠습니다. 그치? 이런 식으로 다시 한번 해석하자면 소셜미디어에서 follow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제안을 신뢰할 가능성이 더 높기 때문에 influence marketing이라고 하는 것도 적극적으로 활용이 되고 있다더라 라는 내용으로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지요. 그치? 좋습니다. 자, 이번엔 서술형 한번 가봅시다. 지금 내용 이해를 잘 했는가를 갖다가 물어보기 위해 우리 내신 시험 문제에서는 우리말로 답변하는, 즉 우리말 한 문장으로 서술하는 정도의 서술형도 가끔 등장을 합니다. 그쵸? 자, 질문 가보겠습니다. 왜 소셜미디어가 기업에게 중요한 플랫폼이 되었는지 한 문장으로 설명하시오. 선생님이 지금 이 답변 속에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키워드를 갖다가 노란색으로 표시를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문제를 보셨을 때 완벽하게 똑같이 문장을 쓰실 수는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 키워드 세 개는 무조건 들어가야 된다 이겁니다. 지금 뭘 할 수 있게 되었습니까? 제품 홍보도 할 수 있게 되었고요. 거기에 더해서 직접 판매도 할 수 있게 되었고요. 또 하나 더 마지막에 추가됐던 내용이죠. 인플루언서 마케팅이라고 하는 신뢰 기반 마케팅도 가능해졌습니다. 그렇죠? 그냥 인플루언서 마케팅이라고 써주셔도 괜찮겠지만 그건 결국엔 신뢰를 활용하는 마케팅이기 때문에 선생님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신뢰 기반 마케팅이라고 표현을 해놓은 겁니다. 여러분들 답 한번 직접 써보시고요. 그 다음에 비교하는 과정을 거쳐보는 게 훨씬 더 좋겠습니다. 선생님이 자료는 자료실에 미리 올려드리니까요. 그렇죠? 좋습니다. 자, 우리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OX 퀴즈라고 해서 선생님 매 강의마다 퀴즈를 내드릴 겁니다. 자, 오늘 배운 지문 속에서는 Exercise 7이라고 해서 7번째 지문을 확인해 주시면 되겠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우연은 매우 드물고 특별한 현상이다. 생일 문제는 직관에 반하는 결과를 보여준다. 진정으로 큰 수의 법칙은 수학적 정리이다. 가능성이 있다며 결국 언젠가는 일어날 수 있다. 기억이 새록새록 떠올리시지요. 그렇죠? 자, 게시판에 OX 남겨주시면 선생님이 답으로
맞았는지 틀렸는지 정답을 공개해 줄 겁니다. 저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네, 마음껏 자랑을 해주시면 더더 좋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우리 첫 번째 강의 함께 하셨는데 어떻습니까? 내가 지문을 먼저 공부하고 오면 더더 깊이 있는 공부가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시지요. 오늘 배운 내용 복습 플러스 다음 시간

질문도 예습 잘해서 오시면은 더 의미 있는 시간으로 보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시간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도 또 새로운 내용 알차게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수고 많으셨고, 우린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회탐구의 새로운 기준 이호성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중간고사 3회차 문제들 해설해 볼 겁니다. 여기까지 풀면 중간고사 완벽 대비 아시죠 여러분? 저만 믿고 따라오시면 여러분 실전 감각은 물론 시험 문제에서 등장하는 여러가지 문제들의 포인트들 제가 다 짚어드렸으니까요. 믿고 따라오시면 분명히 만점의 길로 다다를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마지막 3회차도 한번 같이 한번 풀어볼게요. 자, 1번 한번 보겠습니다. 자, 갑을 사 상가들의 입장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했죠. 자, 갑을 보니까 사람이 네 가지 단서를 모두 확충할 수 있으면 천하를 보존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부모조차도 제대로 모시지 못하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눈에 들어오는 포인트는 당연히 요거겠죠. 이 네 가지의 단서라는 표현. 그래서 여기에 사단이라고 적혀져 있죠. 사단. 그래서 사단을 어떻게 하래요? 확충하래요. 그죠? 사단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실천하고 드러내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사덕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것이다. 갑은 당연히 맹자이겠고요. 자, 을. 사람이 자신의 본성을 따르면 서로 다투고 뺏게 되며 분수를 어기고 이치를 어지럽히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뭐하면 본성을 따르면 이게 별로 좋지 않은 결과가 나오게 된대요. 당연히 무슨 론이겠어요? 성악설이 되겠죠? 그래서 성악설 순자입니다. 그래서 뭐가 있어야 된대요? 예의의 가르침이 있어야 한다. 예절을 가르쳐서 본성을 교화시켜야 한다라고 주장했던 순자. 이미 분명하죠? 자, 1번. 갑은 예를 통해 타고난 본성을 변화시켜야 한다고 본다라고 했는데 본성 변화 이런 표현은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여러분. 누구만 쓸 수 있다? 이거 순자만 쓴다라고 계속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물론 예절 같은 거 이 덕목 예절의 중요성을 당연히 맹자도 강조할 겁니다. 이거는 유교라면 공통적인 표현이기 때문에. 하지만 본성 변화는 순자. 자, 2번. 갑은 맹자는요 본성을 확충할수록 이상적 인간에 가까워진다고 보았다. 그죠? 계속해서 본성을 드러낼수록 그죠? 본성 확충이라는 표현 좀 잘 봐주세요, 여러분.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뭐 본성을 확충한다, 본성을 뭐 완성시켜간다, 뭐 이런 표현들. 자, 이상적 인간에 가까워진다. 2번이 가장 적절한 선택지가 되겠죠. 2번이 정답이죠. 자, 3번. 순자 입장에서 성인과 소인의 본성은 다르다고 본다라고 했는데 이건 유교의 공통적 입장이에요, 여러분. 소인과 성인의 본성은 크게 다르지 않다, 비슷하다라는 게 유교의 공통적인 전반적 입장입니다. 2번이 적절한 정답이고요. 자, 4번. 을은 측은해야 하는 마음은 하늘로부터 주어진다고 본다라고 했는데 이 측은지심이죠. 측은해야 하는 마음, 측은지심이라는 것이 하늘로부터 온 거다라는 주장은 맹자의 주장입니다. 맹자, 순자 아니죠? 자, 5번. 갑과 을은 순선한 본성을 형성하여 도덕적인 삶을 살아야 한다고 본다라고 했는데 둘 다 틀렸어요. 일단 맹자 입장에서 어디가 틀렸어요? 순선한 본성을 형성. 여기가 틀렸죠. 맹자 입장에서는. 그리고 순자 입장에서도 틀렸는데 순자는 왜요? 순선한 본성이라는 표현 자체가 틀렸죠. 그래서 둘 다 동의하지 않는다. 자, 2번 보겠습니다. 자, 2번. 갑을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했어요.

자, 갑을 보니까 선을 지낸 그것이 생기게 하는 것이나 성취한 것으로 말미암아 또 어떤 목적을 달성한 데 쓸모 있음으로 말미암아 성한 것이 아니라 오직 그 자체로 선한 것이다. 선의지라는 개념을 주었고요. 선의지라는 것은 그 자체만으로 선한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갑은 칸트, 뭐 쉽게 찾아낼 수 있겠고요. 칸트. 자, 을, 공리의 원리란 어떤 행위가 관련 당사자들의 행복을 증가시키느냐, 감소시키느냐에 따라 각각의 행위를 승인하거나 부인하는 원리를 말한다. 라고 공리의 원리에 정의를 써줬네요. 그죠? 보통 공리의 원리의 정의를 나타내주는 사상가는 벤담입니다. 왜냐하면 벤담이 공리주의를 집대성했던, 그죠? 이 체계화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자, 이 행위는 개인의 사적 행위뿐만 아니라 정부의 모든 정책까지 포함된다라고 했던 거. 여기 요것도 하나의 벤담을 보여주는 포인트가 되겠죠? 그래서 도덕과 입법의 원리라는 책을 썼다고 했고, 요 공리의 원리라는 도덕의 원리들이 정부의 정치적인 영역까지도, 정부 정책까지도 적용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했던 사람이죠, 벤담. 벤담. 자, 1번 볼게요. 자, 행복을 추구하고 고통을 피하는 것이 도덕의 목적이다라는 것은 공리주의의 주장이겠죠? 칸트, 가볍게 X. 쳐주실 수 있고요. 자, 2번. 의무와 일치하는 행위 중에서 의무로부터 비롯되지 않은 것도 있다. 요런 게 이제 고난이도 선택지가 되는 거예요. 좀 어려운데. 의무와 일치하는 행위라는 것은 굉장히 폭넓은 개념이죠.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 의무에 일치해 보이는 그런 행위들, 모든 행위들. 근데 동기를 기준으로 둘로 나눠서 칸트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는 의무에 맞기만 한 행위들, 그죠? 나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뭔가 의무를 실천한 그런 경우. 반대로 의무로부터의 행위, 그죠? 어떤 순수한 법칙에 대한 존경으로 말미암아서 선의지를 발휘해서 한 그런 순수한 동기를 갖고 있는 행위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의무로부터 비롯되지 않은 것도 있다. 있죠? 의무에 일치하기만 하는 그런 행위. 자, 그래서 적절한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2번. 2번이 정답이죠? 자, 3번. 행위의 결과가 아니라 동기가 옳고 그름의 기준이다. 이거 당연히 아니고요. 벤담의 입장에서는 공리주의잖아요. 행위의 결과를 놓고 쾌락과 고통을 놓고 윤리를 판단하고 있고요. 동기를 옳고 그름의 기준으로 삼는 것은 오히려 칸트죠. 자, 4번. 쾌락을 평가할 때는 양뿐만 아니라 질도 고려해야 된다는 것은 미래 입장이고요. 벤담은 오히려 쾌락의 양만 고려했다. 그게 한계점이었죠. 자, 5번.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에 기여하는 행위만이 옳다라는 건 벤담의 주장이죠. 그래서 정답은 2번 찾아주면 되겠죠. 자, 다음 3번.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가 긍정의 대답을 할 질문만을 보기에서 고르는 것은 이라고 했고요. 첫 번째 문장의 첫 번째 단어로서 진인이라고 나와 있어요. 진인 누구의 이상적 인간상? 장자의 이상적 인간상. 자, 진인은 모자란다고 억지 부리지 않고, 이루어도 우쭐거리지 않고, 무엇을 꾀하지 않는다. 꾀하지 않는다. 꾀하지 않는데요. 이거를 다른 말로 하면은, 무위라고 표현합니다. 무위. 하늘의 것과 사람의 것이 서로 이기려 하지 않는 것이 진인의 경지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기억. 시비를 분별하는 지혜를 추구해야 되느냐? 장자, 절대 동의하지 않죠. 오히려, 분별 이런 것들은 장자에게 의미가 없는 것들이에요. 잘못된 편견과 선입견에 불과한 거죠. 그래서 인간 중심적인 자기 방식대로 세상을 보면은 모든 것이 분별되고 구별되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자연의 관점을 채택해서 보면은 세상에 분별은 존재하지 않는다. 모든 건 상대적이다. 자, 니은 도의 관점에서 만물을 평등하게 보아야 하는가? 요게 정답이겠죠. 그래서 도의 관점, 자연의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봐야 한다라고 주장했다는 점. 그러니까 모든 만물은 상대적이고 평등하게 보이게 되는 거죠. 자연의 관점에서 보면. 자, 디귿. 의로움을 실천하는 삶을 통해 절대 자유의 경지에 도달할 수 있는가? 이것도 맞는 것도 있고 틀린 것도 있는데요. 절대 자유의 경지를 장자가 이야기하기는 했죠. 이걸 바로 소요유라고 표현했습니다. 소요유. 근데 의로움을 실천하는 삶이래요. 의로움이라는 건 유교적인 덕목이고요. 장자에게 있어서 오히려 인위적인 행동들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뭐 맹자 정도가 강조하고 있겠죠? 집의 같은 것들. 그래서 틀렸다. 자, 리을 인의의 덕과 사회제도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살아가야 하느냐. 그죠? 이 자유라는 표현이 여기 또 나왔는데요, 여러분. 무엇에 얽매이지 않고 인의의 덕이나 사회제도에 얽매이지 않고 모든 것들을 비워냄으로써 세상을 바라보는 데 있어서 모든 것을 자연의 관점 속에서 이제 바라보는 그런 이상적 경지를 소요유라고 합니다.

사고하고 생각함에 있어서 편견에 전혀 사로잡히지 않는 이 분별과 차별이 존재하지 않는 그런 경지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유롭다고 표현하고 있겠죠. 그래서 니은, 리을이 적절한 정답이 되겠죠. 자, 4번 볼게요. 자, 갑을의 입장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자, 윤리학은 윤리학의 분류에 대한 문제인 것 같죠? 자, 환경, 생명, 정보 등 다양한 영역에서 발생하는 윤리적 쟁점들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해결책 탐구를 핵심 과제로 삼아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일단 뭐 여기 환경, 생명, 정보, 뭐 우리 배운 거다 있네요, 여러분. 다양한 현대사회의 윤리적 주제들을 나열해줬어요. 여기서부터가 이미 실천 윤리학이라는 걸알 수가 있고, 또 실제적인 해결책을 탐구해야 된다라는 점에서 또한 실천 윤리학이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죠. 그래서 실천 윤리학. 자, 을, 윤리학은 경험적 탐구를 통해 경험적 탐구, 그죠? 굉장히 과학적인 탐구 방법을 사용하고 있네요. 도덕 현상을 가치 중립적으로 기술하고, 가치 중립적으로 기술하고, 그죠? 여기서 말하는 경험적 탐구라는 것은 결국 조사한다는 이야기겠죠? 어떤 현상, 존재하고 있는 어떤 도덕적 현상들에 대해서 조사하고, 가치 중립적으로 기술하고, 도덕 현상들 간의 인과관계를 설명하고자 하는 것, 당연히 기술 윤리학이라는 것은 쉽게 판단할 수 있겠죠? 기술 윤리학. 자, 기억 볼게요. 윤리학은 도덕 추론의 형식적 타당성을 검증하는 것에 주력해야 한다라고 했는데요. 형식적 타당성이라는 건 그냥 우리가 쉽게 이해해보자면 구조를 이야기합니다. 도덕적 추론의 구조, 구조. 형식. 구조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논리적으로 타당한지를 따져보는 건 이거는 메타 윤리학의 과제이겠고요. 자, 니은. 윤리학은 현실에서 발생하는 도덕 문제의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역시 실천 윤리학의 특징이 맞죠? 그래서 니은이 적절한 선택지가 되겠고요. 자, 디귿. 을의 입장에서, 기술 윤리학의 입장에서요. 윤리학은 도덕적 관습을 가치 중립적으로 서술해야 된다. 뭐 아까 제시문에도 그대로 나와 있었는데요. 당연히 기술 윤리학의 특징이겠고요. 디귿도 맞죠? 자, 리을. 갑과 을의 공통점인데, 여기서 공통점 찾기 어렵다고 했죠, 사실. 윤리학은 도덕적 행위를 위한 근본 원리로 성립할 수 있는 도덕 원리를 탐구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도덕 원리를 탐구해야 된다. 그래서 확실하게 을이 동의하지 않아요. 그죠? 기술 윤리학의 특징이 전혀 아니죠? 근데 뭐 실천 윤리학이 뭐 이걸 굳이 뭐 틀렸다라고 할 거냐라고 하면 조금 애매모호한 감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실천 윤리학에서도 도덕 이론들과 도덕 원리들을 탐구하고 있기는 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뭐 실천 윤리학자라고 해서 뭐 도덕 원리를 배제하고 있느냐, 그냥 적용만 하고 있느냐, 그건 아닙니다, 여러분. 적용이 주된 핵심 과제인 거죠. 그죠? 그래서 어쨌든 을이 분명하게 부정하고 있기 때문에요. 틀렸다. 그래서 니은, 디귿 골라주시면 되겠죠? 자, 5번 볼게요. 자,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의 입장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자, 인생이 괴로움이라는 사실, 고, 괴로움, 고통, 그죠? 괴로움이 생기는 원인, 괴로움이 소멸된 경지, 괴로움을 소멸시키는 방법이라는 네 가지의 진리가 있다. 여기 사성제 다 나와 있네요. 그죠? 그래서 고집멸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사성제 나와 있고요. 이 사성제 딱 나왔으니까 누구예요? 석가모니죠? 이 진리를 아직 밝게 깨닫지 못하였다면, 아직도 무명 상태에 있다면, 그 말이겠죠. 어두운 상태에 있다면, 더욱 정진하고 인내하며 바른 생각과 바른 지혜로서, 이게 바른 생각, 바른 지혜, 등등등등. 이거 뭐예요? 팔정도잖아요. 이거 팔정도예요. 이거 팔정도. 8가지의 바른 도를 이야기하는 거죠. 팔정도. 깨달음을 향해 나아가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뭐, 석가모니인 거 쉽게 알수 있죠? 석가모니이고요. 자, 기억. 연기의 법칙을 깨달아 죽음의 고통을 극복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연기의 법칙 당연히 깨달아야 하고요. 죽음의 고통을 극복해야 한다. 벗어나야 한다라는 취지라면 맞다. 판단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게 연기의 법칙을 깨닫는다고 해서 뭐 바로 죽음의 고통에서 바로 벗어날 수 있느냐? 그건 아니에요. 제가 원리 설명을 드렸습니다. 깨닫고서 우리는 해탈의 경지, 뭔가 열반의 경지, 그죠? 이 모든 업을 청산하는 경지에 이르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 죽음의 고통으로부터 벗어나는 거, 윤회하지 않는 것은요, 이미 한 수없이 많은 윤회가 있은 다음에, 그 다음에서야 비로소 모든 업을 소멸시킬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되는 게 아니죠.

쉬운 게 아니에요, 생각보다. 자, 니은. 현세에서 고정된 실체를 찾아 죽음의 고통을 벗어나야 한다, 라고 했는데, 어디가 틀렸어요? 고정된 실체라는 건, 불교에서 없죠? 모든 것은 변화한다라는 것, 상호 의존되어 있다라는 것, 고정된 실체는 없다. 틀렸고요. 자, 니가 살면 고통이지만 죽음에 이르면 누구나 내세 행복을 보장받는다라고 했습니다. 일단 살면 고통 맞아요, 여러분. 생로병사가 모두 고통의 과정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죽음에 이르면 누구나 내세 행복을 보장받느냐? 그거는 아니죠. 이 내세 행복이라는 것 자체도 사실 불교의 입장에서는 이제 타당하긴 합니다. 이제 뭐 극락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니까요. 극락왕생이라는 표현도 쓰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윤회를 계속 거듭하다 보면, 그냥 TMI 여러분, 참고적으로 알아두세요. 그냥 윤회를 계속 반복하다 보면은 이 윤회를 하는 단계들이 있어요. 그죠? 뭐 어떤 사람은 막 사람으로 태어나기도 하고 현세에서 태어나기도 하고, 뭐 어떤 사람은 되게 막 현세에서도 좀 급이 낮은 뭐 벌레, 뭐 바퀴벌레, 뭐 이런 존재로 환생하기도 하고요. 근데 인간이 환생할 때 최고의 단계가 있습니다. 최고의 단계. 윤회하는 과정에서요. 그게 바로 이제 극락왕생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천계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러니까 내세 행복을 뭐 얻을 수 있겠습니다만, 네, 그죠? 이 보장받는 건 아니죠? 그죠? 틀렸다. 자, 리을. 생사의 반복을 끊어내기 위해 무아에 대한 인식이 필요하다. 이거 맞는 표현이죠? 그래서 무아를 깨달았다라는 건 뭐예요? 모든 것은 변화한다. 나조차도 고정된 실체가 아니고 나조차도 변화한다라는 사실을 깨닫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깨닫고 나면 결국 생사의 반복을 끊어낸 윤회를 더 이상 하지 않는 그런 상태에 도달하게 된다라는 거죠. 최종적으로는. 그래서 기역과 리을을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6번 볼게요. 자, 가의 주장을 나그림으로 나타낼 때 기역에 대한 반론의 근거 또다시 나왔죠? 반론의 근거를 찾아라. 자, 가를 보니까요. 생식세포 유전자 치료는 후세대의 동의 없이 시행됨으로써 후세대의 자율성을 침해함으로 허용되어서는 안 됩니다라고 했어요. 그죠? 일단 생식세포 유전자 치료라는 게 지금 핵심적인 소재인 거고요. 그래서 동의 없이 시행됐어요. 그러니까 자율성을 침해했어요. 그런 근거로 인해서 반대하는 입장이 지금 나와 있네요. 맞죠? 그럼 이제 기억에 들어갈 것이 무엇인지를 좀 찾아보면 되는데, 결론은 생식세포 유전자 치료는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고요. 근데 이 대전제에 보니까 후세대의 동의 없이 후세대의 자율성을 침해한 행위는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가 들어가 있으니까, 당연히 소전제에는 뭐가 들어가야 있겠어요? 생식세포 유전자 치료는 뭘 하는 행위이다? 자율성을 침해하는 행위다. 동의를 받지 않은 행위야. 자율성 침해하고 있어. 이런 내용이 들어가야겠죠?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찾고자 하는 건 반론의 근거들이니까 첫 번째 유전자 치료를 어떻게 하고 있는 입장을 찾으면 돼요. 유전자 치료를 찬성하고 있는 맥락에서 근거들을 찾아주면 되겠고요. 이제 두 번째는 유전자 치료라는 게 후세대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게 아니다. 요런 논거로 가면 되겠죠. 자율성 침해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혜택을 줄수 있다. 이런 측면들. 혜택을 증진시켜 줄수 있어. 요런 측면들을 우리가 좀 찾아보면 되겠습니다. 자, 1번 볼게요. 생식세포 유전자 치료는 우생학으로 이어질 수 있어. 그러니까 안 돼라는 반대 논거죠. 자, 2번. 생식세포 유전자 치료에 따른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어. 그러니까 안 돼. 우린 찬성 찾고 있는 거예요. 자, 3번. 생식세포 유전자 치료는 유전적 우연성을 거스르는 행위야. 그러니까 안 돼. 이거 인간의 존엄성을 위반하는 행위야. 자, 4번. 생식세포 유전자 치료는 고비용으로 인해 일부 계층만 누릴 수 있어. 그러니까 하지 말자. 그죠? 자, 5번. 생식세포 유전자 치료는 유전병을 막아 후세대의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어. 혜택적 측면에서 나타냈죠? 그래서 5번이 적절한 반론의 근거라고 할수 있겠네요. 자, 다음 7번. 자, 가의 갑을병의 입장에서 서로에게 제기할 수 있는 비판을 찾으라고 했는데요. 와, 3명 나타내고 세 입장의 비판이에요. 복잡하죠, 여러분. 알파벳 잘 판단하셔야 됩니다, 이거. 자, 그림으로 표현할 때 A에서 F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골라라라고 했어요. 자, 성의 목적은 혼인과 출산에 있으며 사랑하는 부부 사이에 생식과 관련된 성만이
도덕적이다. 쾌락만을 위한 성은 비도덕적이다. 이거 무슨 입장? 보수주의. 근데 놓치지 말아야 하는 건 사랑하는 부부 사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혼인과 출산이라는 결정적 요소를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갑은 보수주의. 자, 을. 성의 고유한 가치는 사랑에 있으며 사랑이 있는 성은 인간의 자아실현과 인격 완성에 기여한다. 결혼은 도덕적 성의 필수 조건은 아니다. 사랑이 있어야 된다라고 사랑을 강조했죠. 그럼 을은 중도주의겠고요. 그럼 병은 자연스럽게 자유주의겠죠. 자, 성을 정당한 이유 없이 억압하는 것은 옳지 않다. 자발적 동의와 타인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다면, 그죠? 해약금지의 원칙과 자율성의 원칙들이 실현된다면 부부가 아니어도 성적 관계는 허용되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보수주의, 중도주의, 자유주의가 나와 있죠. 자, 갑은 보수주의였고요. 을은 중도주의. 뭐 순서대로 나왔네요. 병은 자유주의. 뭐 이렇게 해서 판단해 볼게요. 자, 비판 문제이기 때문에 이게 사실 세 개 비판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알파벳이 막 두 개씩 있는 것도 있거든요. 잘 판단하셔야 돼요. 자, A면 보수주의의 비판이죠. 부부간의 성만이 도덕적 평가의 대상임이라고 했는데 이거 속으면 안 된다고 했어요, 여러분. 도덕적 평가라는 것은 중립적인 표현입니다. 옳고 그른 게 아니라, 그러니까 뭐 보수주의의 입장에서도요, 부부가 아닌 성이라는 것은 나쁘다라고 판단할 수 있잖아요, 그죠? 도덕적 평가의 대상이겠고요. 1번은 애초에 보수주의의 입장이 아니죠. 자, 2번 성, 이제는 중도주의의 입장이에요. 성적 자기결정권에 제약을 두어서는 안 됨이라고 했는데 이거는 누가 와도 동의할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 교육과정에 나타난 보수, 중도, 자유주의는요, 기본적으로 성적관계에 대한 제약 조건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결혼, 사랑, 해약금지, 자율성 뭐 이런 것들 나타내주고 있잖아요. 누가 와도 동의할 수 없어요. 자, 3번 C면 자유주의. 혼인이 결부되지 않는 성도 도덕적 성이 될 수 있음. 자유주의 충분히 이해하는데 중도주의도 간과하지 않죠. 중도주의도 동의해요. 자, D와 F면 자유주의에 대한 비판이네요. 자유주의에 대한. 자, 성의 정당성은 사랑을 전제로 할 때 성립할 수 있음이라고 했는데 보수주의도 중도주의도 충분히 사랑을 전제로 하고 있죠. 특히나 보수주의는 사랑뿐만 아니라 결혼까지도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자유주의 간과하고 있겠죠. 4번이 적절한 비판이네요. 자, 5번. 이면 자유주의의 비판이죠. 자발적으로 이루어지는 성은 비도덕적일 수 없다. 틀렸죠. 자발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서로에 대한 인격 존중이라는 것이 필요한다는 거죠. 해약 금지의 원칙. 그래서 4번이 적절한 정답이겠죠. 자, 8번 볼게요. 자, 다음 토론의 핵심 쟁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갑, 을이 나와 있고요. 자, 갑 보니까요. 심폐사는 죽음을 판정하는 명확한 기준입니다. 오, 심폐사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심폐사는 죽음의 기준일 수 있어요. 자, 심지어 심장이 멈추고 호흡이 정지하면 생명 유지가 불가능하므로 이를 죽음으로 보는 것이 가장 합리적입니다. 했더니 동의합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심폐사에도 을이 동의를 했어요. 다만 현대의학에서는 뇌기능의 완전한 소멸 또한 회복 불가능한 상태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뇌사를 죽음의 기준으로 인정해야 장기이식과 같은 의료적 결정도 가능해집니다. 이거 지금 오해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갑은 기본적으로 심폐사를 찬성했고요. 을은 심폐사와 뇌사도 찬성한 거예요. 이거 엄밀히 보셔야 돼요, 여러분. 아시죠? 심폐사랑 뇌사도 찬성한 겁니다. 자, 그럼 이제 갑의 입장을 다시 한번 봐야 돼요. 자, 아닙니다. 뇌사를 죽음의 기준으로 인정하게 되면은 심장이 뛰고 있는 환자를 죽은 사람으로 판정하게 됩니다. 자발적 호흡이 불가능한 뇌사 자리를 통해 장기 이식은 가능하겠지만 생명 존엄성을 침해할 수 있습니다. 라고 했죠. 여기가 주장인데 뭐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이거 심폐사를 인정해야 됩니다라는 거죠. 뇌사 인정 안 해요. 심폐사만 인정합니다라는 거죠. 그럼 쟁점이 뭐예요? 뇌사를 죽음의 기준으로서 인정할 거냐 말 거냐. 결국 이거 논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간단하죠. 넘어가면 돼요. 그래서 뇌기능이 회복 불가능한 상태를 죽음으로 인정해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 그냥 이거 진짜 여러분 제가 답을 외우고 보는 게 절대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의 쟁점 확실하게 잡고 들어가면 그냥 쓱 보는 순간 선택지가 보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제발 선택지 먼저 보는 그 과오를 범하지 마세요. 이거 먼저 보잖아요. 여러분들 오히려 머릿속이 복잡해져갖고 문장 보는데 헷갈려요. 답 보지 마시고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판단한 다음에 선택지로 가세요. 알겠죠? 4번이 적절한 정답이겠죠?
자, 9번 볼게요. 자, 가해 갑을 병사상가들의

원칙에 따라 이익평등 고려 원칙 누구예요? 이거 싱어죠? 공리주의자? 자, 쾌호함 승력을 지닌 동물의 이익을 도덕적으로 고려해야 됩니다. 우리는 싱어이고요. 자, 형. 모든 생명체는 고유의 선을 추구하는 목적론적 삶의 중심입니다. 그죠? 목적론적 삶의 중심 이야기했던 테일러네요, 테일러. 그죠? 자, 인간은 생명체가 지닌 고유의 선을 보호할 의무를 갖습니다. 그래서 칸트, 싱어, 테일러가 나와 있고요. 역시나 이것도 세 번을 판단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칸트, 그리고 싱어였죠? 싱어, 그리고 테일러였죠? 테일러. 그래도 벤 다이어그램보단 나아요, 여러분. 벤 다이어그램은 모든 선택지를 세 명의 사상가에게서 판단을 해야 되는데, 여기는 뭐 C는 뭐 을만 판단하면 되죠. 이런 식으로 좀 쉬워지죠. 그래서 벤 다이어그램 나오는 게 가장 어려운 문제들이다. 자, 기억 한번 보겠습니다. 종의 차이를 이유로 개체들을 다르게 대우하는 것이 정당화 가능하냐라고 했습니다. 뭐 칸트는 뭐 문제 없죠? 인간종 아니면은 그냥 다르게 대우하는 게 맞습니다. 오히려 이 대우가 심지어 차별로 이어져도 돼요. 그래서 차별이란 게 나쁘게, 그죠?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죠? 자, 싱어 같은 경우에도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싱어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거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 이익에 대한 평등한 고려와 대우는 다르다. 평등한 대우를 이제 싱어가 이야기하지 않았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익에 대한 쾌락과 고통에 대한 평등한 고려를 싱어가 주장한 거지, 그 동물들을 똑같이 대우해줘라라고 이야기한 건 아니라는 점 분명히 짚어드렸었어요. 그래서 종이 달라요. 특성이 달라요. 좋아하는 것도 다르고 선호하는 것도 다릅니다. 그러니까 다르게 대할 수 있어요. 심지어 여기에 차별이라고 들어가도 돼요. 차별이 나쁜 의미로 쓰인 게 아니라 차별이 서로 다른 대우를 의미하는 것이라면 차별도 충분히 들어갈 수 있어요. 뭐 테일러도 뭐 마찬가지죠. 싱어랑 같은 논지. 어떻게 똑같이 대우하겠습니까, 여러분? 똑같이 대할 수는 없다.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에 내용 정리할 때 권리의 개념으로 이제 설명을 해드렸었죠. 이제 어떻게 돼지한테, 개한테 투표권을 줄수 있냐. 그러니까 그들의 고통을 동등하게 고려해주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들에게 투표권을 줄 수는 없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셋다 동의할 수밖에 없고요. 기억? 정답 될수 없죠. 자, 니은. 이제 B면은 싱어 테일러만 고려하면 돼요. 자, 도덕적 행위자가 아니어도 도덕적 지위를 지닐 수 있는 경우가 있냐라고 물어봤는데, 싱어도 당연하고요. 테일러도 당연하죠. 도덕적 행위자가 누군데요, 이거? 이거 인간이잖아요, 인간. 그죠? 인간 아니어도 도덕적 지위 지닐 수 있니? 쾌고감수 능력을 가진 동물들, 그리고 인간 이외의 동물과 식물들, 다 도덕적 지위 갖고 있죠? 그래서 니은도 안 된다. 자, 디귿. 싱어입니다, 이제. 도덕적 고려 대상을 결정하는 유일한 기준이 존재하냐? 그게 뭐예요? 쾌고감수 능력. 이거 제시문에서 우리 계속 봤죠, 여러분. 쾌고감수 능력만 갖고 있어도 도덕적 고려의 대상이라고 봐야 합니다. 자, 리에. 의식이 없는 모든 생명체도 생명 공동체의 구성원이냐? 당연히 구성원이죠. 여기서 말하는 의식이 없는 생명체가 누구겠어요? 식물. 그죠? 식물도 생명 공동체의 구성원입니다. 그래서 디귿 리을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0번 가볼게요. 자, 다음 신문 칼럼에 기억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이제는 대조도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칼럼 제목은 뭐겠어요, 결국? 핵심 문장. 그죠? 주제가 들어가야 돼요, 주제. 그죠? 자, 생성형 인공지능. 여러분들 잘 활용하고 있죠? 저도 굉장히 많이 쓰고 있는데, 자신의 사진을 특정 만화가의 그림체 스타일로 바꿔 사회관 개방 서비스에 게시한 일이 유행하고 있다. 굉장히 최근에 쓰여진 글인 것 같죠? 그죠? 저도 이거 수업 시간에 그때 개념 정리할 때 말씀드렸었는데, 불과 몇분 만에 사람이 그린 것과 구분할 수 없을 정도의 정교함을 가진 이미지가 생성되는 것을 보며 인공지능의 발전 정도를 체감할 수 있습니다. 몇해 전에 인공지능과 인간의 바둑 대결에서 예측을 뒤엎고 인공지능이 승리하는 것을 목격하면서도 창작 활동까지 할수 있는 현재와 같은 수준의 인공지능 등장을 예측한 사람은 많지 않았을 겁니다. 여기는 중요한 거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지금 주제 찾는 건데 뭐만 했어요, 지금? 사실 나열만 했죠. 그냥 이런 거는 그냥 쓱 읽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데라고 했죠. 우리 주제 찾는 거예요, 여러분. 주제, 주제. 이게 만약에 여러분 오지선다로 오지선다에서 이 칼럼과 일치하는 내용을 찾아라 이런 거면 다 읽어야죠, 당연히 앞에 있는 것도. 근데 이거 주제 찾는 거잖아요. 사실에 주제가 있을 리가 없어요. 주장에 있겠죠? 자, 그런데 인공지능의 발전에 따라 해결해야 할 과제들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문제점도 있어요. 특히 앞서 언급한 사례 내 저작권에 관한 새로운 윤리적 문제를 낳았습니다. 오, 포인트는 저작권이네요.
자, 인공지능의 데이터 학습 과정에서 저작권이 있는 저작물을 무단으로 사용한

였다면 이는 저작권 침해가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인공지능 시대에 발생할 수 있는 여기가 결론이죠. 저작권 문제를 슬기롭게 해결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재정비하고 다양한 공론의 장을 마련해야 됩니다. 요게 주제가 되겠죠. 요게 결국 그죠? 뭐 인공지능 시대에 발생할 수 있는 저작권 문제를 이제 법적으로 그리고 법을 재정비하고 다양한 공론의 장을 마련해야 된다. 요게 이제 주제가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쓱 한번 찾아보면요. 뭐 여기 있네요. 1번. 인공지능 시대 저작권에 관한 새로운 윤리 문제에 우리가 대비할 수 있어야 한다. 법적인 차원에서도 대비할 수 있어야 하고요. 그죠? 공론의 장도 열어야 한다. 1번이 적절한 정답이겠죠? 자, 11번. 자, 다음 토론의 핵심 쟁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쟁점 또 나왔어요, 여러분. 자, 뉴미디어 사회에서는 일단 키워드는 뉴미디어입니다. 뉴미디어. 자, 누구나 자유롭게 정보를 생산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누구나 정보의 수용자만으로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누구나 정보를 생산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어요. 자, 이는 수평적, 다원적 사회로의 이행이라는 긍정적 측면과 함께 가짜뉴스 범람이라는 사회 문제도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뉴미디어 사회의 긍정적인 점과 단점, 한계점이라는 것을 동시에 제시했습니다. 완전 사실밖에 없죠. 그랬더니 을이 당연히 그렇다고 하겠죠. 이건 뭐 이게 판단의 문제가 아니니까요. 사실이잖아요. 그냥 참거짓의 문제라서. 자, 주로 전문가들이 담당해왔던 정보 생산자 역할을 일반 시민도 할수 있게 되었는데, 가짜뉴스는 뉴미디어 사회의 대표적인 역기능이라 할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뭐 크게 문제 없어요. 이게 똑같은 내용 반복이죠, 결국. 자, 따라서 정보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요게 이제 을의 핵심적인 주장이 되겠습니다. 뭐 주장했어요, 지금? 이런 뉴미디어 사회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론을 제시했어요. 그죠? 계속해서 이런 부작용들이 있어요라고 하면서도 그 방법론을 제시했습니다. 바로 법적인 장치가 필요해. 법적 제재가 필요합니다라고 했어요. 됐죠? 그랬더니 갑이 아닙니다라고 했습니다. 뭘 아니라고 했는지 봐야 돼요. 근데 사실 아니라고 할게 이거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아까도 봤지만 여기 앞에 있는 요 내용들은 사실 여기 있는 내용들을 그대로 다시 표현한 것에 불과하거든요. 그럼 이제 반대할 수 있는 내용은 요거밖에 없다, 사실. 자, 아닙니다. 정보의 신뢰성 확보가 필요한 것은 맞지만 당연히 맞다고 하죠. 그럴 수밖에 없죠. 자, 이는 법적 강제 없이 정보 생산자의 자율적인 노력만으로도 가능합니다. 요게 갑의 포인트가 되겠네요. 그럼 이 쟁점 잡혔죠, 여러분. 뭐예요? 이 뉴미디어 시대의 부작용을 우리가 법적 제재로서 해결해야 하느냐, 자율적 노력에 맡겨둬야 하느냐. 요게 이제 핵심적인 쟁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정답 쉽게 찾을 수 있겠죠? 자, 어디 있습니까? 가짜 문제. 법적 제도 마련. 요게 적절한 정답이 되겠죠? 그래서 가짜 문제, 뉴스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법적 제도 마련이 불가피하니, 그죠? 자율적으로 내버려 둬야 하니, 요게 적절한 쟁점이 되겠죠? 4번이 정답이고요. 자, 12번 볼게요. 자, 가의 입장에 비해 나의 입장이 갖는 상대적 특징을 그림의 기억에서 미음 중에서 고른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자, 가 한번 볼까요? 자, 정보화 시대에는 이칠 권리의 보장이 알 권리의 보장보다 더 중요하다. 역시나 이칠 권리와 알 권리의 충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쪽은 어쨌든 이칠 권리가 더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어요. 알 권리보다. 자, 개인의 인격권 보호를 위한 이칠 권리 보장은, 그죠? 그러니까 인격권 보호랑 연관이 되겠죠? 개인의 정보, 이제 남들에게 이제 보여지지 않는 개인의 사적 정보니까. 사적 정보라는 것은 개인의 인격, 내 거잖아요. 내 정보는 내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호해줘야 된다라는 취지일 거고요.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정당한 이유가 되기도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이칠 권리의 보장을 위해서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도 당연히 정당하다라는 이야기. 따라서 이칠 권리 보장을 위한 법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여긴 방법론으로서 또 법적 장치를 또 이야기했네요. 자, 이제 나 볼까요? 우리는 나의 특징을 좀 찾는 거예요. 자, 정보화 시대에도 알 권리 보장이 이칠 권리의 보장보다 더 중요합니다. 여기는 알 권리의 보장이 이칠 권리보다 중요합니다라고 했어요. 개인의 인격권 보호를 이유로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표현의 자유가 더 중요합니다. 이거보다 여기가 더 중요해요.
따라서 이 7권리 보장을 위해 법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법적 장치 이런 거 필요 없고요. 개인에게 맡겨두면 돼요. 그죠? 표현의 자유 그냥 보장하면 됩니다. 뭐 이런 이야기겠네요. 자, 그럼 X 볼게요. 이 7권리 보장보다 알 권리 보장을 더 중시한다라고 했는데요. 그죠? 우리 나가 알 권리를 훨씬 더 중시하고 있었어요. 자, 이 7권리 보장을 위한 법적 장치의 필요성, 이거 안 필요하다고 주장했죠? 굉장히 쉽네요. 네. 인격권 보호를 위한 표현의 자유 제한이 정당함을 강조하는 정도인데, 여기는 표현의 자유가 더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제한을 두어서는 안 된다라고 했죠. 그래서 낮음이 되겠죠. 자, 그러면 높음, 낮음, 낮음이니까 미음이 적절한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13번 볼게요. 자,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의 입장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자, 새로운 윤리는 인간의 선은 물론이고, 인간 이외의 존재 및 자연의 선을 탐구해야 하며, 동료 인간에 대한 책임은 물론 자연에 대한 책임을 심사숙고해야 하고, 아직 태어나지 않은 미래 세대의 삶의 조건에 대해서도 책임져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지금 드러나는데요. 일단, 새로운 윤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는 점, 그렇다는 건, 이말 자체에 이미 뭐가 내포되어 있어요? 기존의 전통적인 윤리학을 좀더 확장시키, 넘어서는 새로운 윤리가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되겠잖아요. 그죠? 누구예요? 요나스. 그죠? 전통 윤리학의 어떤 한계점을 극복하고자 했던 요나스의 입장이잖아요. 그런데, 동료 인간에 대한 책임은 물론이라고 했습니다. 현 세대 인간에 대한 책임도 물론 져야 되고요. 자연에 대해서도, 미래 세대에 대해서도 우리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라고 했는데, 하나만 더 제가 체크해 드릴게요. 요나스가 이렇게만 보면은 마치 인간 중심주의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또 한편으로 듭니다. 왜냐하면, 논거가 그래요. 요나스의 논거가 이거잖아요? 결국, 현 세대는 존재해야만 해요. 인류는 존재해야만 해. 미래 세대도 존재해야만 해요. 그러니까, 미래 세대 인류가 올바른 환경 속에서, 어떤 바람직한 환경 속에서 살아가게끔 해주기 위해서 우리는 자연 생태계를 책임져줘야 한다. 뭐 이런 내용이었잖아요. 결국. 그죠? 이게 확장적인 거예요. 현 세대 인류에 대한 책임으로부터 미래 세대에 대한 책임으로 확장을 시키고, 그거를 또 이제 인류 존속에 대한 조건을 파괴하지 말라는 생태학적 정언명령으로 확장시키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어쨌든 요나스는 인간을 중심에 놓고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만해요. 그래서 여기도 나와 있죠. 그래서 요나스는요, 인간이 자연의 선을 역시나 탐구해야 된다라고 주장해요. 즉, 오로지 미래 세대와 현 세대 인류를 위해서만 자연을 보호하자는 취지는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어쨌든 요나스도 이 자연이 갖고 있는 어떤 생명체가 갖고 있는 어떤 선, 그런 것들을 탐구하고 그런 것들의 가치를 우리가 인정해 볼수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인간 중심주의적인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건 아니다라는 것, 오해하지 마세요. 자, 선택지 볼게요. 자, 기억. 기술로 인한 비의도적 결과가 인간의 책임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라는 것. 이것도 되게 강조해 드렸죠, 여러분. 의도했든 의도하지 못했든, 그죠? 우리가 발생한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예측한 결과에 대해서 모두 책임을 져야 한다라는 것. 자, 니은, 기술이 가져올 수 있는 결과에 대한 공포라는 것은 인류의 책임 범위를 확대시킨다. 맞죠? 우리가 갖고 있는 과학기술의 힘이 강대하면 강대할수록, 그리고 그 강대한 힘이 유발할 수 있는 공포가 크면 클수록, 당연히 우리의 책임도 더 커져야 한다라는 것. 기역, 니은, 둘다 맞죠? 자, 디귿. 인간의 책임 의무는 인간의 책임질 수 있는 능력과는 무관한 자연적 의무다라고 했는데, 말도 안 되죠, 여러분. 인간이 책임질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현 세대만이 갖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당위라는 것이 도출될 수 있다라고 주장했어요. 자연적 의무라는 건 여러분, 태어나면서부터 갖게 되는 인간으로서의 의무를 이야기합니다. 당연히 아니죠, 여러분. 자, 리을. 인류의 존속을 위해 인간은 예견적 책임은 배제하고 사후적 책임만을 져야 한다는 것, 말도 안 되죠, 여러분. 오히려 사후적 책임뿐만 아니라예요, 여러분. 그죠? 기존의 전통 윤리학에서 강조하던 어떤 인과적이고 사후적인 책임뿐만 아니라 모두 예견적이고 일방적인 책임도 져야 한다라고 주장했던 거죠, 정확하게. 그래서 틀렸으니까 기역, 니은이 적절한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14번 볼게요. 자, 14번. 갑이 을에게 제기할 수 있는 비판으로 적절한 것은? 이라고 했어요. 비판 문제네요, 또.
자, 갑을 보니까요. 과학기술자의 유일한 책임은 객관적인 지식의 발

의견이다. 오. 과학기술은 그 자체로는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니기 때문이다. 그냥 객관적인 어떤 지식의 발견. 다시 말하면, 이걸 분명히 해야 돼요, 여러분. 객관적인 지식을 발견하는 것이 유일한 책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내적 책임을 이미 인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적 책임. 오케이. 그리고 가치 중립성을 인정하고 있죠. 그렇다는 건 과학기술자가 외적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된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따라서 과학기술 활용이 가져올 수 있는 부정적 결과에 대한 책임은 과학기술 활용을 결정한 사용자에게 물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외적 책임은 과학기술자에게는 없어. 이거죠. 자, 을은 객관적인 지식의 발견을 과학기술자의 유일한 책임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그죠? 이 객관적인 지식의 발견, 어떤 과학기술을 연구하는 과정 속에서 그것을 정당화하고 객관화시킬 의무, 뭐 이런 것들, 내적 책임이잖아요. 그래서 이 내적 책임도 있어요, 얘도. 그죠? 주장했어요. 그것만 책임이라고 보면 안 돼라고 과학을 비판하고 있네요. 모든 과학기술은 그 자체에 이미 선악의 가치를 담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과학기술 활용의 부정적 결과에 대한 책임, 다시 말하면 외적 책임이 되겠죠? 외적 책임 역시 과학기술자가 져야만 합니다라고 주장하고 있네요. 요런 입장인 거죠. 그죠? 비판점을 찾는 거예요. 자, 우리 끊어서 생각하면 되겠죠? 간과한다. 이렇게 끊어서 생각하면 되겠고요. 누가 누구에게? 갑이 을에게 비판하는 겁니다. 갑이 을에게 비판하는 거예요. 앞에는 갑의 입장이 나와야 돼요. 자, 과학기술자가 자신에게 부과된 책임을 져야 함. 이거 봐보세요. 너무 단순하죠, 여러분? 속지 마세요. 그냥 책임인데 무슨 책임인지 안 나와 있죠? 되게 중립적인 문장. 당연히 책임져야 함 주장할 거고, 을도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죠? 네. 자, 2번. 기술 활용에 대한 책임은 과학기술자에게만 부과됨이라고 했는데요. 활용에 대한 책임, 외적 책임이네요. 과학기술자에게 없다라고 했죠? 틀렸고요. 자, 3번. 과학기술 자체는 가치 중립적인 것으로 인식해야 함이라고 했죠. 가치 중립적인 것이니까 외적 책임이 없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을은 간과하고 있겠죠. 3번이 정답이고요. 그러니까 연결되는 거예요, 결국. 가치 중립적이다. 결국 외적 책임이란 건 과학기술자에게 없어라는 것으로 갈 수밖에 없고요. 보통의 논리라면. 그리고 과학기술은 가치 중립적이지 않아라는 건 결국 그 성찰에 대한 결과에 대한 책임이라는 것이 과학기술자에게도 있다라고 가는 입장입니다. 당연하겠죠. 자, 4번. 객관적 지식 발견이 과학기술자의 책임이 될수 있음. 내적 책임 인정하고 있고요. 을도 인정하고 있죠. 자, 5번. 기술 활용의 결과에 대해서는 가치 판단할 수 없음. 말도 안 되죠, 여러분. 이거 계속 나오고 있는 패턴이죠, 여러분. 그래서 중립적인 문장이다. 활용 결과에 대해서 가치 판단할 수 있다라는 거죠. 다만, 과학기술 자체가 가치 중립적이었기 때문에 그 책임이 과학기술자에게 오지는 않는다라는 주장인 거죠. 그래서 정답 3번 골라주시면 되겠죠. 자, 15번 한번 볼게요. 자, 진화윤리학의 의의를 서술하시오. 진화윤리학 우리 정말 앞에서 봤던 내용인데 기억나시나요, 여러분? 어쨌든 시험 보니까 기억해야 돼요. 자, 도덕성에 대한 진화론적 접근은 인간의 도덕적 행동이 진화의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발달했다고 주장하는 관점이다. 자, 진화윤리학에 따르면 인간의 상호협력이나 이타성과 같은 도덕성은 인류라는 종이 호혜적 협력을 통해 생존과 번식에 성공하는 과정에서, 그죠? 이 자연에 의해서 선택된 결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진화의 결과다라고 설명하는 것. 근데 뭐 진화윤리학도 마찬가지고요. 뭐 신경윤리학도 마찬가지고요. 기본적으로 이 윤리학들의 의의를 쓰라고 한다면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근거를 통해서 윤리적인 행동들을 규명하려고 했다는 점이 의의가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 도덕과학적 접근이 다른 윤리학들과 차별화되는 지점에 기존의 윤리학들은 철학적 관점에서 논리적으로 사고했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이제 과학적으로 경험적인 근거를 대서 윤리를 설명하려고 노력했다는 점. 그게 바로 차이점이라고 볼수 있겠죠. 자, 진화윤리학은 생물학적 이해를 바탕으로 도덕성의 형성 요인 등을 설명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과학적 접근으로, 요게 포인트죠? 요런 키워드를 넣어줘야 됩니다. 자, 인간과 윤리에 대한 이해의 폭을 확장시켰다는데 의의가 있다. 자, 다음 사항의 관점에서 사례 속 A에게 제시할 조언을 서술하시오라고 했네요. 자, 색은 무상하다. 모든 색을 생성시키는 인과 연도 또한 무상하다. 모든 것이 무상하대요. 인연도 무상하대요. 무상.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영원하지 않아요. 모든 것은 변화합니다. 어디? 불교. 인연도 나와 있죠. 그래서 무상한 인과 연에 의해 생긴 색들이 어떻게 항상 그러겠는가? 수상행식 오. 이건 사실 오온이라고 하는 건데요. 제가 안 가르쳐 드리긴 했습니다만,

우리 인체를, 뭐 쉽게 말하면 우리 인체를 구성하는 다섯 가지 요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색수, 상행식, 오온. 자, 무상한 것은 곧 괴로움이요. 괴로움은 곧 나가 아니며, 나가 아니면 또한 내 것도 아니다. 석가모니의 입장이 나와 있고요. 자, A는 인류의 풍요와 이익을 가져다 주는 개발은, 주변의 생명들과 생태계를 파괴해서라도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안 되죠. 왜요? 이 생태계에 있는 모든 존재들은 상호 의존적으로 연결되어 있고요. 따로 떨어진 독립적 존재는 없으니까 우리는 그 모든 존재들에게 평등의 가치를 부여하고 자비를 실천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겠죠. 그래서 인연에 의해서 연결되어 있고요. 상호 연결된 유기체이고요. 따라서 무분별한 살생은 잘못된 것입니다. 잘못된 업을 쌓는 거고요. 환경 파괴도 잘못된 것입니다. 이렇게 주장하겠죠. 자, 그림은 A에 대한 인터넷 검색 화면이다.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뭘 검색했더니 외부의 압력이나 강요 없이 스스로의 의지나 판단에 의해 성적 행동을 할수 있는 권리가 나왔네요. 권리. 성적인 자기 결정권이 나오겠죠. 성별이나 성적 지향 등과 관계없이 누구에게나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권리다. 성적인 자기 결정권. 자기 결정권이라는 표현 잘 알아두세요, 여러분. 자, A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의 윤리적 문제점을 서술하시오. 뭐, 굳이 말하면 성적 자기결정권을 위반하는 그런 어떤 성적 행위의 문제점을 서술하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럼 당연히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성적 자기결정권이라는 건, 하나의 성이라는 것이 하나의 인격적인 요소로서 모든 사람에게는 성적 자기결정권이라는 것이 주어져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런 것들을 위반하는 것은 인격을 뭔가 이 착취의 대상이라거나 어떤 대상화 할수 있는 그런 존재로 바라보고 있는 것이다. 뭐, 윤리적으로 위반된다. 뭐, 이런 식으로 쓰면 되겠죠? 자, 자기결정권을 벗어난 성적 행위는 상대방이 동의 없이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타인의 기본적 인격권과 존엄을 정면으로 침해하고 있다. 이렇게. 자, 18번. 자, 다음을 읽고 기억 관계에서 지켜야 할 윤리를 표현한 사자성어를 두 가지 쓰세요. 기억은 인륜의 시작이며 만복의 근원이다. 여기서 이미 찾았어요, 여러분. 그죠? 인륜의 시작이래요. 모든 인륜의 시작점입니다. 그죠? 인륜의 관계, 인륜의 시작점. 무슨 관계? 부부, 우리 배웠잖아요. 부부관계. 그래서 지극히 친하고 가깝지만 또한 지극히 바르게 하고 지극히 삼가야 하는 관계입니다. 군자의 도는 부부 사이에서 시작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럼 이 부부관계에서 지켜야 할 윤리 두 가지 우리 배웠죠, 여러분? 상경엽인 부부유별 쓰면 되겠네요. 됐죠? 부부 상경, 뭐 상경엽인 부부유별 다 똑같습니다. 자, 다음 자산가 입장에서 사례 속 A에게 제시할 조언으로 적절한 것을 서술하시오. 내 의지의 준칙이 언제나 동시에 보편적 입법의 원리가 될수 있도록 행해라. 누구예요? 칸트. 그죠? 우리 칸트의 보편화 정식이네요. 자, 사회관계망 서비스에서 인플루언서로 수십만 명의 팔로워를 거느린 A는 자신이 사용하지 않은 제품을 사용한 것처럼 거짓 통보를 해주며 거짓말 친대요. 가와에게 광고비를 지급하겠다는 화장품 회사의 제안을 받고 어떻게 해야 할지를 고민하고 있다. 어떻게 조언하겠어요? 당연히, 당연히 정언명령의 정식에 입각해서 설명할 수 있겠죠? 거짓말을 하는 것 자체가 보편화될 수 있는 행위가 아니고, 또한 거짓말을 하는 행위는 상대의 인격, 어떤 팔로워들의 인격을 한낱 수단으로 대하는 것이기 때문에 안 돼라고 볼수 있겠죠. 자, 그래서 자신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 자신을 사용하지도 않는 제품을 거짓 통보하는 것은 보편화 가능하지 않다. 그래서 보편화 정식에 어긋나는 것이고요. 타인을 목적에 하는 한낱 수단으로만 대하는 행동도 역시 인격성 정식에 위배되니까 거짓말을 하는 행위는 도덕적인 행위가 아닙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죠. 자, 20번. 갑과 을에 해당하는 사상가를 쓰고 기술의 가치 중립성에 대한 갑과 을의 입장 차이를 서술하시오. 자, 갑. 기술의 본질은 결코 기술적인 어떤 것이 아니다. 크, 이거 우리 또 봤죠? 또 봤죠? 또 봤죠? 여러분, 누구? 야스퍼스잖아요. 아, 하이데거, 하이데거. 하이데거. 그래서 이 우리가 기술을 맹목적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가치 중립적으로 인식하게 되면은 우리는 큰 위험에 직면하게 된다라고 하이데거가 이야기하고 있고요. 자, 을. 어떻든 분명한 것은 기술이란 수단일 뿐이지 그 자체는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니라는 사실이다. 기술은 공허한 힘이다라는 것. 공허한 힘. 이거 누가 주장했어요? 야스퍼스. 그래서 하이데거, 야스퍼스가 나와 있네요. 그래서 하이데거, 야스퍼스의 가치 중립성에 대한 입장. 야스퍼스는 과학기술이 그 자체로 가치 중립적인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겠고요. 이제 하이데거는 그게 아니라 과학기술의 본질이 하나의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떤 탈은패의 의미를 갖고 있고 탈은패의 방식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본질들에 대해서 열심히 잘 고찰해야 한다라고 주장하고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 중간고사 3회분까지 다 풀어봤습니다, 여러분. 3회 분량 풀면서 거의 60문제 가까이를 해설해 드렸는데요. 이 문제 풀면서 여러분들도 자신감에 가득 찼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중간고사 잘 보셨으면 좋겠고요. 화이팅입니다, 여러분.

0: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만점은 고성쌤과 함께. 안녕.
1: 빨리빨리 멈춤 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2: 하지만 멈춥니다.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3: 저기도 같이 계산해 주세요.
2: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 있기 때문 아닐까요?
1: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스토리 한국사 활동북에 있는 문제들을 보면서 내용 점검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요, 바로 21강 흔들리는 고려입니다. 고려는요, 이제부터 힘 있는 몇몇 가문들이 나란 일을 좌지우지하고 또 차별받았던 무신들도 들고 일어나는데요. 자, 그렇다면 그 당시 고려의 혼란했던 상황, 문제 속에서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확인 문제 3번부터 풀어보도록 할게요. 무신 정권과 관련한 설명을 알맞게 연결하세요. 무신 정권이 여러분 뭐죠? 바로 차별받았던 무신들이 수많은 문신들을 제거하고 새롭게 왕을 앉힌 후에 자신들이 권력을 차지했던 시기를 말하는데요. 이때 이 무신 정권기에는요, 최고 권력자가 되기 위해서 무신들끼리 다툼이 매우 심했었죠. 자, 그렇다면 괄호 1번에 있는 교정도감, 그리고 괄호 2번에 있는 최충원, 우리 함께 알맞은 설명 찾아보도록 할게요. 자, 오른쪽에 있는 기역은요, 무신끼리의 권력 다툼에서 승리의 권력을 차지하였습니다. 이건 누구를 이야기하는 걸까요? 바로 최충원에 대한 설명입니다. 니은은요, 최씨 무신 정권 시기 최고의 통치 기구입니다. 자, 이건 교정도감에 대한 설명이죠. 자, 이렇게 연결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다음 자료를 보고 물음에 답하세요라고 했습니다. 두 개의 그림이 나오는데요. 먼저 첫 번째 그림 보면요. 망이, 망소의 형제가요.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봉기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자, 세금을 더 내라고 하니 더 이상 참을 수 없소이다라고 하죠. 자, 이 당시 망이, 망소이는요. 고려의 특수 행정 구역이었던 향, 부곡소가 있었는데요. 공주 명학소에 살고 있던 주민이었습니다. 자, 이들은요, 차별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봉기했는데요. 자, 그렇다면 여기 있는 오른쪽에 있는 그림 볼까요? 여기 만적이라고 적혀 있는 인물이 각자 자신의 주인을 죽이고 노비 문서를 불태우자라고 외치고 있죠. 자, 이때 당시 만적의 난도 있었습니다. 만적은요, 노비였는데요. 바로 평등, 그리고 차별 없는 세상을 꿈꾸었죠. 그리고 무엇보다 신분 해방을 향한 꿈을 꾸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괄호 1번에 위 자료의 상황이 일어난 시기에 정권을 잡고 있던 지배층은 누구인지 쓰세요라고 했죠. 망이 망소의 난과 만적의 난, 이렇게 농민 또는 천민의 봉기가 활발하게 일어났을 때가 언제냐? 바로 무신 정권기입니다. 자, 이때 당시 권력을 차지했던 무신이 바로 지배층이죠. 그래서 무신이라고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볼게요. 자, 다음 문제 보기 전에 우리 여기 보면요. 지금 망이망소의 형제의 난과 그리고 또 다른 난이 있었는데요. 김삼이와 효신이 무리를 이끌고 봉기를 일으킨 것도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무신이라고 적혀 있고요. 2번 볼게요. 위 자료에 가에 들어갈 내용을 서술하세요라고 했습니다. 자, 가 보면 만적이 외치고 있는 어떤 내용에 해당하는 건데요. 자, 이 당시에 이 무신 정권기에 최고 권력자가 되기 위해서 다툼이 굉장히 많았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최고 권력자 중에 바로 노비 출신, 천민 출신의 이의민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최고 권력자가 되는 걸 보고 여기 있는 이 노비들도 우리도 하면 할수 있지 않을까라면서 어떻게 해요? 이렇게 난을 일으키게 된 거예요. 봉기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처음부터 신분이 정해져 있는 게 어디냐? 우리도 때가 되면 다할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신분 해방의 꿈을 꾸었죠. 그래서

장수와 재상이 될수 있는 사람이 어찌 처음부터 정해져 있겠는가라고 하면서 사람들을 모아서 봉기를 일으켰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친구들 여기 있는 만적의 말 중에 이 부분을 우리 친구들이 잘 기억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확인 문제는 여기까지 풀어보았고요. 자, 우리 지금부터 한국사 능력 검정시험 문제 함께 보도록 할게요. 1번 문제입니다. 다음 상황이 나타난 시기를 연표에서 옳게 고른 것은? 자, 여기 보면 신하와 인종의 대화가 나오고 있는데요. 신하가 뭐라고 하냐면, 이자겸이 난을 일으킨 것은 척준경을 믿기 때문입니다. 폐하께서 병권을 장악하고 있는 척준경을 포섭하신다면 이자겸의 힘을 약화시킬 수 있을 것이옵니다. 자, 그러니까 인종이 경이 척준경을 찾아가서 회유하도록 하시오라고 하고 있죠. 지금 이 상황은요, 바로 이자겸의 난을 진압하기 위해서 바로 신하와 인종의 대화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자겸은요, 그 당시 지배층이었던 바로 문벌 중에 최고 가문이라고 할수 있죠. 이씨 가문. 바로 이자겸이 그 당시에 왕위에 대한 욕심이 난 거예요. 왕이 되고 싶어서 바로 난을 일으켰는데요. 이 난을 진압하기 위한 대화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자겸의 난은 언제 일어났느냐? 바로 여기서 골라보도록 할게요. 자, 언제예요? 바로 이 나가 되겠습니다. 무신정변이 아직 일어나기 전에 바로 나 시기. 그래서 연도로 따지면 1100 26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있는 바로 나가 되겠죠.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2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다음 상황이 일어난 시기를 연표에서 옳게 고른 것은? 자, 이것도 1번 문제와 비슷한 문제입니다. 자, 여기 그림을 보니까요. 묘청이라는 인물이요. 이곳 서경에서 군대를 일으켜 곧장 개경으로 진군하겠다라고 하고 있죠. 자, 지금 묘청이라는 인물이 바로 서경에서 군대를 일으켰습니다. 자, 이게 어디에 해당하느냐라는 문제인데요. 묘청은요, 이자겸의 난이 일어나고 나서 이제 고려의 수도 개경은 운이 다했다. 수도를 어디로 옮겨야 된다? 바로 서경으로 옮겨야 된다라면서 서경천도를 주장했는데요. 자, 그런데 그게 자기 마음같이 이루어지지 않자. 자, 어떻게 했어요? 바로 서경에서 이렇게 군대를 일으켰습니다. 자, 이때가 바로 1135년인데요. 자, 그게 어디쯤에 해당하느냐? 바로 나 시기에 해당하죠. 자,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3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가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가인물. 여기 가인물이 이렇게 네 명을 따르겠습니다라고 말하고 있죠. 자, 이때 인종이 무엇이라고 하느냐? 바로 묘청이 서경에서 반란을 일으켰어. 이거 우리 2번 문제 제대로 풀었다면 바로 연결지어서 알수 있는 문제네요. 그대를 진압군의 원수로 삼으니 속히 토벌하시오. 뭐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묘청의 반란을 어떻게 하라? 바로 진압하라고 한 거예요. 이 묘청의 반란을 진압한 인물이 과연 누구냐라는 거죠. 자, 이 인물은 누구냐? 바로 김부식입니다. 자, 그래서 김부식에 대한 설명과 관련된 거 우리 함께 골라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보면요. 1번, 삼국사기를 편찬하였다. 그렇죠. 삼국사기는 역사서인데요. 왕의 명령을 받아서 김부식이 바로 삼국사기를 편찬했습니다. 그래서 1번이 김부식과 관련된 설명이고요. 2번, 금국정벌을 주장하였다. 금나라를 정벌할 걸 주장했던 사람은요, 바로 여기 나오는 묘청입니다. 3번, 화약무기를 개발하였다. 자, 화약무기를 개발한 사람은요, 우리 친구들 잘 기억해 주세요. 바로 최무선이라는 인물이에요. 아주 자주 등장합니다. 오늘 문제 풀면서도 계속 나올 거예요. 4번, 고려의 성리학을 소개하였다. 이거는 안양이라는 인물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의 정답은 몇 번이 될까요? 바로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4번 문제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상황 이후에 일어난 사실로 옳은 것은? 자, 그렇다면 아래의 상황이 어떠한 상황인지 보도록 할게요. 무신, 이소응이 무신이라는 말이 중요하죠. 무술 겨루기에서 이기지 못하고 달아나자 문신 한뢰가 갑자기 이소응의 뺨을 때렸어요. 이때 왕과 문신들이 손뼉을 치며 웃었어요. 자, 이 상황에서 보면 지금 무신이 어떻게요? 아, 무신이 굉장히 창피한 일을 당하고 있죠. 자, 이에

차별 대우를 받으며 불만이 쌓여왔던 무신들은 정변을 일으켜 문신들을 제거하고 권력을 장악하였어요. 이게 뭐예요? 바로 무신 정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무신 정변 이 상황 이후에 일어난 사실은 도대체 어떤 건가? 옳은 거 골라보도록 할게요. 1번. 김원창이 난을 일으켰다. 이건 언제냐면 여러분 통일신라 말이 진골 귀족들이요 서로 왕이 되기 위해 굉장히 많은 다툼을 했어요. 서로 죽이고 죽이고. 자, 이때 일어났던 바로 난입니다. 나도 한번 왕을 해보겠다라는 마음에서 일으킨 사건이죠. 자, 2번 볼게요. 장문휴가 등주를 공격하였다. 등주라는 건 어디냐면 중국의 덩저우라는 곳인데요. 여기 있는 장문휴는요, 바로 발해 사람이에요. 그래서 발해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지금 무신정변이 일어난 고려시대, 이 고려시대의 말을 찾아야겠죠. 고려시대의 설명을. 3번, 최치원이 시무 십여조를 건의하였다라고 했는데요. 최치원은요, 누구냐면 바로 신라의 육두품이에요. 아주 똑똑한 육두품인데요. 이때 이 통일신라의 이 육두품이었던 최치원이 나라에 지금 시급히 할 일이 있다. 나라가 살려면 우리 지금 시급히 이열 가지를 고쳐야 한다라면서 개혁안을 건의한 겁니다. 자, 이것도 고려시대에 대한 설명이 아니죠. 4번, 망이 망소이가 공주 명학소에서 봉기하였다. 그렇죠. 우리가 아까 확인 문제에서도 함께 봤는데요. 이렇게 무신 정변 이후 무신 정권기에는요, 농민, 천민의 난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몇 번? 바로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가 공부하다 보면요, 여기 최치원의 시무 십여조랑 또 헷갈리는 게 하나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여기서 이렇게 비교해 왔습니다. 자, 우리가 살펴본 게 아까 최치원 육두품이 건의한 내용, 바로 시무 십여조 이렇게 써 있는데요. 시무로 시작하는 게 우리가 하나 더 있었어요. 바로 고려시대 성종 때 바로 유학자였던 최승로가 시무 28조를 건의했었죠. 그게 바로 무엇이었냐? 바로 유교 정치와 그리고 지방관 파견 그리고 불교를 비판했던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시무라는 말 때문에 나 이거 어디서 많이 봤는데 헷갈릴까 봐 선생님이 정리해 놓았으니까 우리 친구들도 어딘가 잘 기록해 놓으세요. 자, 그러면 다음 문제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건이 일어난 시기를 연표에서 옳게 고른 것은, 자, 그렇다면 어떤 사건인지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한 명이 사람들을 향하여 무언가를 외치고 있는데요. 만적이, 네, 만적이라는 인물입니다. 만적이 개경의 북산에서 땔나무를 하다 노비들을 모아놓고 다음과 같이 말했어요. 장군과 재상에 어찌 타고난 씨가 있겠는가? 때를 만나면 누구나 할수 있다. 자, 이러면서 노비 만적은 바로 신분 해방의 꿈을 꾸었죠. 자, 이에 동의한 노비들은 이 한자로 이 정자가 적힌 종이를 증표로 나눠 가진 후에 봉기하기로 약속했어요. 그러나 봉기가 실패할 것이 두려워진 노비 순정의 밀고로 만적 등 100여 명은 붙잡혀 죽임을 당했어요라고 이렇게 적혀 있죠. 결국 이 노비 만적은 이 봉기를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사건이 일어난 시기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농민과 천민의 난이 활발했던 시기 언제냐? 바로 무신 정권기다라고 했었죠. 자, 그러면 이 아래쪽 보도록 할게요. 고려가 건국되고 강조의 정변, 무신 정변, 공민왕 즉위, 조선 건국 어디쯤에 해당할까요? 바로 무신 정변 이후의 이 시기에 해당하죠.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다? 바로 다가 되겠습니다. 자,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고려 중기 무신 정권이라는 아주 큰 여러분의 획을 가지고 가장 큰 틀을 가지고 그 이후에 일어난 사건들에는 뭐가 있는지 우리가 하나하나 기억해 내면 문제 푸는데 전혀 어려움 없습니다. 그래서 흐름을 꼭잘 타야 돼요. 특히나 이 연표와 관련된 문제들은 우리가 어떤 사건이 먼저 일어났는지 잘 기억하고 있으셔야 합니다. 6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주제가 무엇이냐? 한국사 모둠별 탐구 계획서 제출 안내로 바로 몽골의 침략을 물리친 전투입니다. 자, 목적은요, 몽골의 침략에 맞서 승리한 전투를 살펴보고 그 역사적 의미를 되새겨 본다입니다.
자, 방법으로는요, 문헌조사와 인터넷 검색 등이 있고요. 모둠별 탐구 주제가 바로 이렇게 세개 나와 있죠. 자, 그렇다면 이 모둠별 탐구 주제는 어떠한 주제에 우리가 어울려야 돼요? 바로 몽골의 침략을 물리친 전투가 되어야겠죠. 자, 그럼 여기서 보니까 박서가 귀주성에서 적군을 막아낸 전투를 일모듬은 조사한대요. 삼모듬은요, 송문주, 죽주성에서 적군을 몰아내다라고 했죠. 자, 이 전투에 대해서 지금 서로 조사한다. 자, 그러면 여기 들어갈 전투도 바로 몽골과의 전투가 들어가야겠죠. 여기 볼게요. 1번, 양헌수, 정족산성에서 적군을 물리치다. 양헌수 장군은요, 바로 이 정족산성에서 적군을 물리친 게 바로 병인양요예요. 병인양요는 프랑스와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이건 몽골과의 전투가 아니죠. 2번, 이순신, 명량에서 적의 함대를 대파하다. 이건 뭐예요? 바로 일본과 조선의 전투를 말하는 거죠. 임진왜란 이야기하고 있죠. 3번, 을지문덕인데요. 살수에서 적군을 크게 격파하다. 이건 언제예요? 바로 고구려와 수나라와의 싸움을 말하고 있습니다. 4번, 김윤우, 처인성에서 부공민과 함께 적장 살리타를 사살하다라고 했죠. 자, 여기 이 처인성 전투는요, 바로 승려 김윤우가 바로 처인성에서 적장 살리타를 사살한 아주 유명한 몽골과의 전투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다? 바로 정답은 여러분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몽골과의 전투에서 꼭 기억해야 할 장군이 있다면 바로 김윤우입니다. 자, 김윤우의 처인성 전투 있고요. 자, 그리고 이 몽골과의 싸움에서 그렇다면 고려가 이겼느냐? 아니죠. 결국 몽골과의 전투에서 지고 바로 원간섭기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처절하게 싸웠지만 결국은 몽골에 패배하고 이 몽골이 나중에 원나라가 되죠. 그래서 원간섭기에 그 당시 고려 백성들이 굉장히 큰 고통을 당했죠. 그리고 또 마지막에 이 고려 말로 갈수록 공민왕이라는 왕이 나오는데 우리 친구들이 그 내용까지 이어서 쭉 이렇게 알아두셔야겠죠.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오늘 배운 내용 잠깐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친구들, 오늘 배운 내용 굉장히 중요한데요. 자, 고려가 우리 앞에서는요, 굉장히 다른 나라들과 교류를 많이 했어요. 거란, 그리고 여진, 또 송나라와의 교류가 활발했는데요. 자, 그 이후에 이제 고려가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하죠. 자, 어떻게 흔들리게 되는지. 자, 문벌이라는 여러분 가문도 기억하셔야 되고요. 자, 그리고 차별받았던 이 무신들이 들고 일어나서 바로 무신 정변을 일으키고 그 뒤로 무신 정권기에 나라가 매우 혼란스러웠던 상황, 어떠한 일이 있었다. 바로 우리가 계속해서 문제에서 풀었던 망이 망소이의 난도 있었고요. 노비 만적의 난도 있었죠. 자,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봉기가 있었다. 자, 그리고 나서 또 우리가 한 가지 더 기억해야 할 거는 무엇이냐? 바로 이 몽골과의 전투도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냐면 이 몽골과의 전투를 통해서 졌던 이 패배한 고려가 그 당시 원간섭기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자, 그래서 이 고려라는 나라가 처음에 세워졌을 때 태조 왕건부터 그 다음에 고려 중기의 혼란한 상황을 거쳐서 어떻게 고려 말까지 이어지는지, 자, 우리 친구들이 하나의 역사적인 흐름을 쭉 타면서 잘 기억이 안 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 여러분, 스토리 내용을 계속 반복해서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내용 반복해서 보시고 꼭 연표 같은 걸로 정리해 주시면 훨씬 더 기억에 오래 남으니까 우리 친구들 항상 정리하고 기록하고 반복해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친구들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도록 할게요. 친구들, 안녕!

여러분 안녕하세요. 2027 수능 기출의 미래 영어 독해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러분들의 수능 영어자 신감을 함께할 저는 이상미입니다. 어서 오세요, 여러분. 우리 친구들 오늘도 잘 왔어. 정말 환영해. 자, 우리 오늘 46강이야. 네, 선생님 이렇게 한땀 챙기는 이유, 여러분들 이만큼 발전하고 있다라는 증거이자 여러분들의 또 힘이 되었으면 합니다. 내가 이만큼 40강을 훌쩍 넘어서 이제 거의 50강을 가까이 가고 있어요. 자, 우리 오늘 무관한 문장 찾기에 또 시간으로 들어왔는데, 우리 무관한 문장 찾기는 늘 하는 거지만 우리가 중요한 핵심을 잡아야 흔들림 없이 끝까지 갈 수 있어요. 그죠? 근데 그 중심 내용이 사실은 중간에 조금 변화가 될 수도 있기는 하죠. 근데 중요한 건 뭐야? 분명히 짝꿍이 있다라는 거예요. 걔가 관련 없는 문장이 아닌 한, 즉 관련 있는 전체적인 흐름과 유관한 관련이 있는 그런 문장인 경우에는 분명히 얘를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근거들이 주변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앞에 문장이 될 수도 있고 혹은 뒤에 이어지는 문장이 될 수도 있고, 그죠? 네, 그래서 우리 오늘도 한번 무관한 문장 찾기 해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입시 생활의 선생님이 이것만큼은 조금은 이렇게 옆으로 뒀으면 좋겠다,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되는 게 이게 참 어려운데, 다른 사람들과 선의의 경쟁, 친구들과 선의의 경쟁을 하는 건 참 좋은데, 그 친구의 무엇과 나의 무언가를 똑같이 놓고 비교하는 걸 지나치게 안 했으면 좋겠어요. 다시 말하면 내가 갖고 있는 사실은 역량이나 길, 나의 진로의 방향이나 다른 친구가 갖고 있는 또 방향이 다를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걸 같이 놓고 이거는 내가 좀 부족할 수 있지만 이건 강할 수 있다 라고 생각하면 사실은 그 강점을 키워나가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많은 친구들이 아, 나는 이걸 왜 이렇게 못할까 라고 생각하면서 자기를 약간 비관하면서 좀 학대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렇게 인사말 준비해 봤습니다. Last comparison, 좀 비교는 덜하고, 그렇게 되면 clearer direction, 방향은 더 명확해진대요. 그래서 여러분들 옆에 있는 친구가 같이 가는 동료, 동반자야. 그래서 외롭지 않은 거죠. 그렇지만 그 친구의 가야 되는 길과 내가 가야 되는 길은 달라질 수 있다. 그러니까 선의의 경쟁자로 함께 가기는 하지만 너무 이 친구에 비교해서 나 스스로를 좀 이렇게 혹독하게, 매몰차게 하진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나만의 강점을 키우기 위해서 오늘도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무관한 문장 찾기의 마지막 시간이에요. 세 번째 시간입니다. 자, 우리 오늘 또 다섯 개의 문제 가지고 왔습니다. 11번부터 15번까지 갈 건데, 자, 일단은 뭐 이제 말 안 해도 알겠죠? 세 번째 시간이니까. 중요한 중심 내용 찾는데, 근데 1번부터 시작되는 그 번호에서 앞뒤 문장의 연결고리 혹은 이 지금 같은 속성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다시 말하면 소재나 주제가 지금 흐름이 바뀌고 있지는 않은지 이걸 잘 따져봐야 된다 얘기했어요. 그냥 소재 자체가 바뀌는 경우 혹은 관련 소재가 그냥 툭 들어와 있는 경우에는 너무 이건 쉬운 문제에 해당이 된다 얘기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사실은 3학년 문제여서 그런 것도 있지만 조금은 그 난도 조절을 하기 때문에 좀 변별력 있게 만들기 위해서 봤을 때는, 그냥 겉으로 봤을 때는 정말 눈에 확 띄는 그런 관련 없는 소재가 나와 있진 않지만 흐름상으로 좀 다른 내용들이 나와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오늘도 그런 문제가 있거든. 한번 우리 잘 구별해서 한번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주인공이 누구야? 네, 맞아요. 식물입니다. 소재 파악은 매우 중요하죠. 자, 식물들의 특히 뭐에 대한 거야? 여기서 중요한 핵심 내용이 번호가 시작되는 부분에 있을 거예요. 뭐 하는 능력? 그렇지, 회복 능력입니다. 특히 여기 지금 보시면 from disaster, 재난이나 재앙에서 견뎌

네네. 거기서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이 누구에게 있다? 식물에게 있다. 누구보다? 동물보다. 이런 이야기가 비교적인 표현으로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자세히 한번 살펴볼게요. 이것과 달라지는 내용은 다른 소재를 이용할까? 아니면 흐름을 좀 다르게? 식물에 대한 이야기이긴 한데, 식물의 또 다른 이야기를 하는 걸까? 이걸 한번 선별을 해보자고요. 자, 식물들이 뭐 하기 때문에 tend to, 뭐 많은 경향이 있다? recover from disasters. 방금 전에 우리가 봤던 부분이에요. 재난으로부터 회복하는 경향이 있어요. more quickly. 그것도 더 빠르게요. 누구보다? 동물보다요. 동물보다 더 빠르게 이걸 회복하는 능력이 더 뛰어나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they're essential. 이 식물들은요, 필수적입니다. 필수적인 존재예요. 어디에? To the revitalization of damaged environment. 손상된 환경, 뭔가 피해를 입은 그런 환경이 있다면 그 환경의 revitalization, 소생, 다시 살아나는 거야. 이런 다시 살아나는 소생의 필수적입니다라는 얘기야. 동물보다는 식물이 훨씬 더 회복 능력이 빠르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가만히 보면 황무지가 이렇게 있다 하더라도 그게 조금 이제 사람들이 잘 보호를 하려고 그런 신호, 좀 개간을 하고 그리고 좀 식물들이 살수 있는 그런 환경 여건을 만들어주면 산불이 났다 하더라도 그 산불 속에서도 남아있는 살아있는 식물들이 소생을 한참 후에 하죠. 그죠? 동물들은 살아날 수 없지만 식물은 소생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바로 이것은 뭐에 대한 내용? 그치? Plants. 식물의 소생 능력에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Revitalization. 소생 능력이라는 건 바로 회복 능력이 되겠다라는 거. 이렇게 잡고 다음 문장 가볼게요. 자, 그렇다면 why? 왜? Do plants have this preferential ability to recover from disaster. 왜 식물들이 이렇게 재난으로부터 회복하는 능력, 그것도 특별한 능력이 있는 걸까요? 이런 특별한 능력을 어떻게 갖는 걸까요? 라고 하면서 내용이 일단은 한번 인달락이 됩니다. 자, 그럼 우리는 뭘 찾아야 돼? 왜 이게 가능할까? 그러면 이 소생 가능한 회복 능력을 식물이 갖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들어와 줘야 관련이 있는 문장이 되겠지. 몇번 문장이? 1번 문장이 관련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1번 문장이 아니라 바로 다음 이어지는 내용이네요. 그죠? It is largely because 이것은 되게 뭐 때문이에요? 동물과는 다르게요. 그 식물들이 can generate new organs, 새로운 기관들을 만들어내고 그리고 새로운 tissues, 조직들을 만들어낸대요. 그것도 어느 동안에 throughout their life cycle, 그들이 살아있는 그 생애 주기 throughout 내내라는 얘기입니다. through만 쓴게 아니라 throughout까지 썼죠. 그죠? 그러니까 어느 거를 통틀어. 즉, 그 주기, 살아있는 주기 내내 뭐가 이루어진다는 얘기야? 우리 인간들은 사실은 어느 정도 그 연령대가 지나면 그때부터는 다 퇴화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식물들은 살아있는 주기 내내 새로운 기관이나 조직들을 어떻게 해요? generate, 만들어내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유가 바로 뭐 때문에? generating 하는 능력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기관이나 조직을 만들어내는 재생하는 능력, 여기 있으면 만드는 능력, 그냥 generation이라고 할까요? 만들어내고 재생해내는 능력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번 문장이 나오네요. This ability is due to the activity of plant meristems. 식물의 이 메리스템이라는 활동 때문에 이 능력은 가능해집니다. 이 능력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능력이 가리키는 게 뭐라면? Generating new organs and tissues의 능력이라면 뒤에 설명되는 내용이 맞다면 비슷한 관련된 generating 하는 능력이라면 1번의 내용은 연관성이 있는 게 맞을 거야. 자, 그럼 한번 보겠습니다. 식물의 이 meristems라는 건 여기는 분할 조직, 분할 조직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분할이 돼서 계속해서 분열돼서 만들어내는 분열 조직이라고 보겠습니다. 분열 조직의 활동 때문인데요. 이 분열 조직이라는 게 바로 뭐냐? 바로 어떤 부분, 부위가 되겠습니다. 식물의 어떤 부위냐? Undifferentiated tissue in roots and shoots. 자, root은 뿌리질, 그리고 shoot은 싹이 나는 싹이야. 싹 트는 곳, 싹. 그러면 이 식물의 뿌리나 싹에 있는 undifferentiated, 아직 분화되지 않은 조직이야. 조직의 그 부위야. 그러니까 아직 미분화된 조직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 미분화된 조직이 나중에 분열이 되면서 분화가 되면서 새롭게 어떤 조직이나 기관들을 만들어내게 된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자, 그런데 이 뿌리나 아니면 그 싹에 있는 그런 조직들, 미분화된 그런 조직들이 can 할수 있대요. In response to specific cue,
특정한 어떤 단서, 특정한 신호, 신호에 반응해서 아, 이거 이제 만들어내야 돼 라는 신호가 오면 그 특정 신호에 반응을 해서 뭐 할 수 있게 돼요? Differentiate into new tissues and organs. 새로운 조직 그리고 새로운 기관으로 어떻게 분화될 수 있는 그런 뿌리나 싹에 있는 미분열된 조직의 그 부위가 바로 식물의 메리스템이라고 불리우는 그곳인데 그곳에서의 활동 때문에 그게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 활동이 어떤 활동이라는 거 알 수 있어요? 새로운 조직이나 기관을 분화해서 만들어내는 능력이라는 거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이 generating new organs and tissues라는 부분과 1번의 이 뒤에 있는 부분, 이 능력에 대한, 이 조직에 대한 설명을 하는 부분이 잘 연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번은 그 Y에 대한 구체적인 조직에 대한 설명이에요. Meristem이라는 분열 조직에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새로운 조직이나 기관들을 만들어내요. 그래서 설명이 충분히 되어졌으니까 1번은 맞는 연결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답은 아니겠지? 자, 만약에 앞에 있었던 메리스템이 또 나왔어요. 일단 소재상으로는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자, 만약에 이 메리스템이 are not damaged, 손상이 안 됐어요. 뭐 하는 기간 동안에? 산불이 난 이런 재해가 있었어. 근데 그 재해 동안에 만약에 손상이 안 됐어. 뿌리 부분이나 싹이 트는 그 부분이 타지 않았다는 얘기야. 손상이 안 된 거야. 자, 그랬을 때 식물들은요, can recover. 뭐 할 수 있어요? 회복하고 and ultimately transform. 궁극적으로는 결국에는 바꿀 수도 있대요. 자, 스스로가 회복을 하고 무엇을 바꿀까? The destroyed or barren environment. 파괴된 환경 그리고 척박한 환경. 다시 말하면 그게 완전히 손상된 그런 환경들을 바꿔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궁극적으로는요. 여기저기서 이제 나무들이나 식물들이 소생해서 나타나게 되면 그러면 그 황폐해졌던 척박했던 환경들이 변화가 일어나겠지. 그지? 자, 그럼 보세요. 2번 문장도 바로 뭐에 관련된 거야? Recover. 다시 이 회복을 할 수 있고 그리고 무엇을 할 수 있다? 새로운 이런 상황들을 바꿔낼 수 있다는 게 뭘 통해서 바꿔낼 수 있어요? 회복을 통해서 주변 환경을 변화시킬 수 있다. 근데 그냥 단순한 환경의 변화가 아니라 환경을 또 회복할 수 있다는 의미가 되겠죠? 자, 그러면 이 내용이 바로 뭐야? 소생 능력이 있다. 소생 능력을 통해서 주변 환경을 변화시킬 수 있다. 라는 내용이니까 역시 이것이 어떻게 해서 그게 가능한 건지를 설명하고 있는 문장, 2번 문장도 좋아요. 3번 볼게요. You can see this phenomenon. 여러분들이 이러한 현상을 볼 수 있어요. 이런 현상이 그럼 어떤 현상이겠어? 여기 있었던 recover 하는 현상과 그리고 주변 환경을 변화시키는 그런 현상이 되겠죠. 그죠? 자, 이 현상을 어떻게 해요? On a smaller scale, 더 작은 범위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아주 큰 규모의 어떤 지역은 아닌데 좀 더 작은 규모로 볼 수 있는데 그 상황 좀 한번 볼게요. 자, 어떤 상황이냐? A tree struck by lightning. 번개를 맞은 나무 한 그루가요. Forms, 만들어낸대요. New branches, 새로운 나뭇가지를 만들어낸대. 이게 바로 뭐야? 회복해서 그래서 새로운 조직들을 만들어낸다라는 요 뒤에 있는 내용. 그 나뭇가지 끝에 이제 이 메리스템이 있겠죠? 그래서 그 싹이 나는 부분에서 다시 얘네들이 새로운 가지를 만들어내겠지. 그래서 이게 바로 grow from the old scar. scar라는 단어가 원래 상처라는 뜻이죠. 그러면 오래된 그 상처, 탄 부위에서 손상되지 않은 조직이 있다면 그 조직을 뚫고 이제 그 조직이 이 오래된 상처 부위를 뚫고 새로운 가지를 만들어내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니까 얘는 좀 더 작은 규모의 사례가 되겠죠. 뭐 하는 사례? 위에 있는 것과 잘 어울릴 수 있는 비슷한 사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작은 규모로 설명을 하고 있겠죠. 그래서 1번, 2번, 3번 다 좋네. 4번과 5번 둘 중에 하나가 돼야 될 텐데 가보겠습니다. In the form of a forest and grassland. 어떤 형태로? 숲이나 아니면 목초지의 형태로요. 식물은요. regulate, 조절을 한대요. 뭐를? The cycling of water? 갑자기 물이 나왔어요. 물의 순환을 조절하고 and adjust the chemical composition of the atmosphere. 대기 중에 있는 화학물질의 구성을 조정한대요. 자, 이거는 뭐의 능력인 것 같아요? 네, 식물의 능력 가운데 역할이 되겠죠. 물을 뭔가 순환을 해주고 그리고 이 대기에 이 그 화학물질을 좀 잘 조정해서 해준다라는 그런 다른 부분에서 역할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식물들의 소생 능력이, 회복 능력이 주변 환경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가 아니라 얘는 그냥 물을 순환하게끔 조정을 해주고
그리고 화학 물질의 구성들을 좀 조정을 해서

그렇지. 회복 능력, 소생 능력이 5번에도 나와주면 좋겠어요. 가보겠습니다. In addition to, 뭐에 더해서 라는 뜻이죠. 뭐에 더해서요? 식물의 regeneration, 재생. 다시 생산하는 거니까 재생. 자, 재생이나 아니면 re-sprouting. sprout가 여러분들 싹을 트는 겁니다. 그러니까 재발아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재발아. 싹을 트는 걸 이제 발아한다고 이야기하잖아. 재발아에 더해서. 앞에 있는 얘기가 그거 아니야? 뭔가 새로 만들어. 그리고 싹이 다시 튀어나와. 그래서 그 scar, 오래된 그 상처 부위에서 새로운 조직들이 튀어나온다고 얘기했잖아요. 이게 바로 재발아가 되겠지. 그치? 이것과 더해서요, distributed areas, 이 교란된 지역, 즉이 손상된 그 지역은 또한 회복할 수 있습니다. 뭘 통해서요? 어떻게 회복이 될수 있어? reseeding, 다시 씨앗을 뿌리는 재파종에 의해서 또 회복이 될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다 씨앗을 다시 뿌리게 되면, 그러면 거기서 또 얘네들이 빠른 회복력, 소생 능력으로 또잘 살아남는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3번, 1, 2, 3번의 내용에 더해서 앞에 있는 것, 플러스, 위에 있었던 내용, 플러스, 뭐까지? reseeding까지 나왔습니다. reseeding까지 나왔어요. 네, 재발아까지 나왔습니다. 그래서 1번, 2번, 3번, 5번은 적절하게 잘 연결된 거. 그러니까 정답, 4번이 정답이 되겠구나.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어요. 괜찮지? 네. 식물의 재생, 그리고 소생, 그리고 뭔가 발아에서 다시 회복하는 그런 능력에 관련된 내용이구나라는 흐름만 잡아도 문제는 잘풀수 있었어요. 자, 12번 가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동물들에 대한 내용이에요. 방금 전에 우리 식물에 관련된 내용인데, 이젠 동물에 대한 내용으로 가보겠습니다. 어떤 상황에 있는 동물들이야? 갈등 상황에 있는 동물이에요. 자, 그러면 뭐 할까, 뭐 할까라는 갈등을 느끼고 있는 동물에 관련된 겁니다. 자, 어떤 동물이에요? 갈등 상황에 있는 동물인데, 특히 between attacking, 공격하는 거야. 누구를? A rival, 상대. 어떤 동물이 길을 가다가 상대를 탁 마주친 거야. 그러면 이때, 야, 얘를 공격할까? 아니면 fleeing, 달아날까? 라는 그 사이에서의 갈등 상황에 있는 한 동물, 그 동물은요, may initially not have sufficient information. 이거 무슨 뜻이야? initial. semi initial은 LSM이거든요. 처음에, 초기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initial이라는 단어가 첫 글자라는 명사의 의미도 있고, 초기의, 처음이라는 형용사의 의미가 있어요. 부사가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처음에는 이런 갈등 상황에 딱 부딪힌 이 동물, 그 동물은 처음에는 뭐 하지 않을 수 있어? 충분한 정보를 갖고 있지 않을 수도 있대요. 처음 딱 마주친 거잖아. 그러니까 상대에 대해서 알아볼라? 몰라. 그러니까 얘를 공격해야 되나? 아니면 도망가야 되나? 이런 판단이 안 서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충분한 정보가 없기 때문에. 자, 뭐할수 있는 그 정보예요? To enable it. 그 동물로 하여금 to make a decision. 결정을 그것도 straight away. 바로 내릴 수 있게 하는 충분한 정보를 갖고 있지는 않아요. 처음에는요. 라는 이야기입니다. 이해되시죠? 네, 계속 볼게요. If, 만약에, 자, 번호 시작됩니다. 만약에 그 상대, 마주친 그 상대가 is likely to win the fight, 그 싸움에서 이길 것 같아. 상대가 이길 것 같단 말이야. 그럼 상대가 더 세단 얘기지. 자, 그럴 것 같으면 어떻게? Then, the optimal decision, optimal 이란 단어가 맞아요. 최적의라는 뜻이야. 최적의, 최상의라는 뜻이야. 가장 좋은 결정, 의사결정은 어떻게 하는 거야? 얘가 나 이길 것 같아. 딱 봐도 덩치도 크고 싸움도 잘할 것 같아. 그럼 어떻게? 도망가야지 무조건. 그죠? 그래서 보시면 so would be to give up immediately. 즉시 포기를 하고 and not risk getting injured. 부상당하지 않는 부상당할 위험을 감수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이게 최적의 결정이 될 거예요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1번 상황은 지금 앞에 있는 상황이 뭐였으니까 상대를 마주쳤을 때 라이벌에 대한 정보가 확실하지 않다고 얘기했지. 얘가 센 녀석이면 공격을 할 만하겠지만, 아니면 얘가 정말 강한 녀석이야. 그렇다면 센 녀석이면 도망을 가야 되겠지만, 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싸워볼 법 하겠죠. 그죠? 그러면 지금 어떤 상황이 먼저 나온 거야? 강한 상황이 나왔어요. 그럼 이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 게 맞아? flee 하는 게 맞다라는 얘기야. 도망치는 게 맞다는 얘기야. 그럼 어떤 상황도 나와주면 좋겠니? 약한 것 같은. 내가 이길 수 있을 것 같은 상황이 나와주면 더 좋겠죠? 자, 보겠습니다. But, 하지만, if the rival is weak, 자, 바로 나와줬죠? 만약에 상대가 약해요. 그래서 쉽게 defeatable.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defeat이라는 단어는요, 동사로 쓰이게 되면 얘는, 이기다라는 뜻입니다. 물리치다, 이기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길 법해. 쉽게 이길 법하다라는 얘기는 상대가 약하니까 내가 이길 수 있다.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자, 그렇다면 there could be considerable benefit. 상당한 이점이 있을 겁니다. 뭐 하는 데 있어서 이점이 있을까? In going ahead. 나가서 싸우고 그리고 and obtaining the territory, females, food or whatever is at stake. 자, 얻어내는 것이 상당한 이점이 있을 거란 얘기야. going 해서 그리고 obtaining 하는 것이 상당히 이점이 있을 거란 얘기죠. 자, 싸워서 뭘 얻을까? 걔가 있었던 영역이 될 수도 있고, 암컷이 될 수도 있고, 먹이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정말 성패를 가를 수 있을 만한 그 무언가든, 무엇이 됐든 간에 그걸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뭐야? 만약에 강한 경우에는 flee 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어떻게? 예, go ahead. 앞으로 나아가. 다시 말하면 싸워. 이렇게 우리가 나눠볼 수 있다는 얘기야. 그럼 이 상황은 사실은 뭐 했을 때? 잘 살펴보고 우리가 처음에는 충분한 정보가 없지만 나중에 잘 살펴보고 그럴 것 같다라는 판단. 즉, 다시 말해 어떤 정보를 얻어서 판단을 하게 되면 이걸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 정보가 필요하고 그리고 그 정보를 위해서 정보를 통해서 뭘 하게 되지? 판단을 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볼게요. Animals under normal circumstances. 일반적인 보통 상황에 있는 그 동물들은요. Maintain a very constant body weight. 유지한대네요. 뭐를? 매우 일정한 체중을, 그죠? 얘는 무게니까 체중을 유지합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무슨 내용이 나왔어요? 상대를 만났을 때 싸워 말어. 얘가 강할 것 같으면 도망가. 그렇지 않으면 싸워. 이 상황이 나왔죠? 근데 갑자기 무슨 내용이 나왔어요? 체중을 일정하게 유지한다라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동물에 대한 이야기는 맞지만 얘는 지금 뭐야? 체중 유지에 관련된. 항상성 유지에 관련된 내용이 나왔단 말이야. 뒤에는 내용도 볼까? And they eat and drink enough. 확실한 것 같아. 뭐가? 전혀 관련 없는 내용이 나온 게 맞단 말이에요. 위에 food가 나오기는 했지만 이 food가 이걸로 연결되지는 않을 거라는 거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잖아요. 그죠? 자, 그리고 동물들은요. 또 어떻게 해요? 충분한 먹이와 물을 마시게 된대요. 그죠? 예, 먹고 마시게 됩니다. 뭘 위해서? 그들의 피로를 위해서요. 그것도 규칙적인 간격, 정기적인 간격으로요. 필요한 만큼 그렇게 충분히 일반적인 일상적인 보통의 상황에서 이렇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어떤 항상성을 유지하기 위한 동물들의 어떤 신체적인 노력, 신체적인 그런 기능들, 이걸 이야기하고 있죠. 그죠? 그러니까 몇 번이, 야, 3번 진짜 이상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우린 뭘 확인해주면 돼요? 궁금하지 않아? 2번 다음에 어떤 내용이 나올지? 그죠? 자, 그러면 3번 내용 보겠습니다. By taking a little extra time. 약간의 추가적인 시간을 들여서 뭐 하기 위해서? 그래서 추가적인 시간을 들여서 뭘 하는데? Collect information about the opponent. 상대. opponent라는 건 상대 적수라는 뜻이죠. 앞에 어떤 단어를 받은 표현이겠니? 맞아. 앞에 있었던 rival이라는 표현을 받게 된 거죠. 그러면 상대, 그 적수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서 약간의 추가적인 시간을 더 들여서 라는 얘기예요. 탐색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주변도 돌려보고 그저 멀리서 이렇게 탐색도 해보고, 그러면서 정보를 수집하는 거야. 그렇게 함으로써 the animal is more likely to 그 동물은요 더 뭐일 것 같아? reach a decision 어떠한 결론에 도달할 수 있을 것 같은 가능성이 높아지냐면 maximizes its chances of winning 우승할 수 있는 즉 승리할 수 있는 그 가능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그 결정에 도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라는 얘기야. 뭐보다요? That if it takes a decision without such information. 그렇게 추가적인 시간을 들여서 탐색한 그 정보가 없이 결정을 내리는 그 상황 보다요. 그러니까 뭐가 필요하다는 얘기야? 정보를 탐색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 탐색하는 정보를 기반으로 해서 판단을 해야 그래야 어떻게? 승률이 올라가게 된다는 이야기야. 너무 당연한 이야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어때? 자연스럽게 연결되지. 어느 부분과? 2번 내용과 너무 자연스럽게 연결되고 있잖아. 그쵸? 자, 그러면 이제 5번 내용 보겠습니다. 마무리 부분이 되겠죠? Many signals, 많은 신호들이요, are now, 오늘날에 seen as, 여겨집니다. 뭘로요? 여러 가지 이제 신호들이 있겠지. 아, 걔네들이 보내는 신호. 뭐, 이를테면은 털을 세운다거나, 아니면 발톱을 이렇게 나를 세운다거나, 이를 드러낸다거나, 이런 것들이 사실 여러 가지 정보가 될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많은 신호들이 이제 오늘날에는 뭐처럼, 뭘로 여겨져요? Disinformation gathering, 이러한 정보 수집이나 아니면 assessment function, 평가 기능을 갖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러니까 많은 동물들이 그런 정보들을 수집해서 그래서 어떻게 그 정보를 기반으로 해서 평가, 판단하는 예, 그런 것으로 많은 신호들이 여겨진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것은요, 직접적으로 기여를 하죠. 뭐 하는데? To the mechanism of the decision making.

process. 의사결정 과정에 메커니즘에 기여를 해요. 어떻게 함으로써? By supplying vital information about the likely outcomes of the various options. 다양한 선택지에 대한 일어날 법한 그런 결과들에 대해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가능하게 합니다. 이런 이야기가 됩니다. 선생님이 여기에 표시를 해놨는데, 이게 사실은 앞에 있는 상황을 보면 various options, 다양한 상황이 뭐가 있어? 우린 지금 여기서 딱두 가지 상황만 봤어요. 야, flee 할 거야? 아니면 뭐할 거야? 그렇지, going in. 다시 들어가서, 거기, go ahead. 그냥 들어가서 싸울 거야. 다시 말하면 fight 할 거야? 아니면 flight, flee 할 거야? 이둘 중에 하나가 바로 옵션이 되겠죠. 이 옵션에 대해서 있을 법한 가능성, 결과. 그 결과가 뭐야? 이기거나, win 하거나, 아니면 지거나. 이렇게 되는 거죠. defeated 되거나. 이렇게. 그래서 요것에 대한 정보를,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게 바로 사실 우리가 정보 탐색을 통해서 이렇게 어떤 판단을 해야, 그래야 우승할 수 있는, 승리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아지고 거기에 대한 내용의 정리 부분이 바로 5번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확실하게 몇 번인가? 동물이 체중을, 일정한 체중을 유지하고 그리고 규칙적으로, 규칙적인 간격으로 필요한 만큼의 음식과 그리고 물, 여기는 물이라고 안 나왔지만, 그죠? 예, 충분히 마셔준다라는 것이 아마도 물, 수분 섭취가 되겠죠?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됐어요. 어렵지 않지?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사실은 언뜻 봤을 때는 다 동물에 관련된 내용인 것 같지만, 체중 유지, 그리고 물을 마시고 먹고, 그리고 규칙적인 간격, 정기적인 간격으로 한다라는 것 자체가 소재가 좀 이렇게 다른 소재. 즉, 다시 말해, 결이 다른 소재들이 들어갔죠. 그죠? 이 부분만 잘 구별해 내시면 어렵지 않게 문제 푸실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13번으로 가볼게요. 자, 13번 문제가 조금 난이도가 있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건 뭐에 대한 거예요? 네, 정보의 체계가 어디에 미치는, 사업에 미치는 영향에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보 시스템이 많이 변하니까, 그러니까 이 많이 변하는 부분이 어디에도 영향을 미친다? 사업 부문에도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볼게요. 자, since their introduction, there라고 받을 수 있는 게 바로 뭐가 있을까? systems 정도가 되겠죠? 자, 그러면 한번 뒤에 있는 부분을 해석해 보겠습니다. 정보 체계가요, have substantially 상당히 매우 변화를 시켰대요. 뭐를요? The way business is conducted. 사업이 수행되는 그런 방식을 상당히 변화시켰습니다. 모함에 따라서, 모함 이후에 그것들이 도입된 후에요. 그것들이라는 건 정보 시스템이 도입된 후에 그 정보 시스템이 어디에 미치는 영향이야? 사업의 수행에 미치는 영향이 됩니다. 여러 가지 부문에 영향을 줬겠지만 그 중에서도 사업 부문에 영향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선 정보 체계의 변화. 정보 체계가 어디에 미친? 사업의 수행 방식이 되겠죠. 그래서 선생님은 사업이라고 일단은 쓰겠습니다. 자, 그럼 뒤에 어떻게 변화를 줬는지. 이거에 따라서 사업 수행이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한번 찾아볼게요. This, 이것은요, 특히나 사실입니다. 특히 어디에 해당이 돼요? Business, 사업에 해당이 됩니다. 어떤 사업? And the shape and form of cooperation. 자, 이거 뭐야? Cooperation? 협력이야. 협력의 형태나 shape, 유형 정도로 볼까요? 예, 협력의 형태나 협력의 유형에 있어서의 사업에 특히나 해당이 된대요. 그럼 협력을 하는 형태나 협력을 하는 그 유형에서의 사업의 변화가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그 수행에 있어서의 변화. 근데 이 협력은 누구 간의 협력이야? 회사 내에서의 협력이 아니라 사업 간의, 기업 간의 협력이 됩니다. 한 기업 내가 아니라 여러 기업 간의 협력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협력, 이런 앞에 있는 이 상황들은 that involves 무엇을 수반하게 되냐면 on integration of value chains across multiple units. 다양한 부문에 걸쳐서 가치 체인, 가치 여러 가지 그 사슬들, 가치 체인의 통합을 수반하는 기업 간의 그런 협력의 형태나 혹은 유형에 있어서의 기업들에게 특히나 해당이 됩니다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사업 부문에 있어서 수행하는 그 방식이 특히나 어느 부분에 영향을 줬다? 사업 부문 중에서도 기업 간의 협력 부분에 영향을 줬다. 그 얘기는 여러분, 하나의 기업만 혼자서 단독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기업들이 서로에게 협력을 하면서 이 사업을 유지를 해야 될 필요가 있었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뭐가 도입됨에 따라서? 정보 체계가 도입됨에 따라서요. 정보 체계가 달라짐에 따라서. 이렇게 생각해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자, the resulting networks. 그로 인한, 그에 따른 그 결과로 나타난
그 네트워크는

그 연결망은 do not only cover. 자, not only가 나왔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자연스럽게 but을 찾게 되죠. 근데 쭉 봐도 but은 없어요. 그런데 뭐가 여기 있냐면 쭉 가다가 그뿐만 아니 여기 but이 있네. 그치? 얘 같은 경우에는 but이 있습니다. 뒤에는 하나가 안 나오더라고요. 뒤에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이러한 그 결과로 만들어지는 네트워크는요. 무엇을 포함할 뿐만 아니라 기업의 단 하나의 단일 기업의 그 단위, 즉 사업 부문을 포함할 뿐만 아니라 한 회사의 여러 부문을 포함할 뿐만 아니라 또한 뭐 하게 돼요? 일반적으로 뭣도 포함해? Multiple units from different firms. 서로 다른 기업으로부터의 여러 가지 부문들을 포함하기도 합니다. 방금 전에 그 얘기 했잖아요. 여러 기업들의 협력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것은 바로 한 기업 안에서의 여러 부문뿐만 아니라 여러 서로 다른 그런 기업 간에서 여러 가지의 부문들까지도 포함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한건 역시 2번 내용, 1번 내용과 2번 내용이 한 단일 기업 내에서만의 사업의 수행이 아니라 더 이상은 기업들 간의 협력이나 혹은 기업들 간의 여러 부문에서의 서로 다른 부문에서의 그런 그 부분까지도 전부 다 포괄적으로 보게 된다. 그래서 이것은 1번과 2번은 맥을 같이 한다라는 거알수 있습니다. 혼자만의 그 기업 사업체 내에서만의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결과적으로요. 이에 따라서 그 결과로 firms, 기업들은요. do not only 뭐 일뿐만 아니라 또 나옵니다. need to consider their internal organization. 그 내부에 있는 그 조직을 고려해야 될 뿐만이 아니라라는 얘기예요. 여기 나옵니다. 자, but 대신에 이렇게 세미콜론이 나왔고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not only 다음에 but이 없다면, 세미콜론이 있다면 그냥 이걸 but 정도로 생각을 하시고 문제를 푸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내부의 조직을 고려해야 될 뿐만 아니라, 즉, 단일 기업의 부문, 그것을 고려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죠. 근데 그뿐만 아니라 뭐야? 다양한 서로 다른 그 기업들의 여러 부문까지도 포함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럼 그뿐만 아니라 뭐야? 전체 생태계래요. 전체 생태계가 뭔데? 그 자신들을 둘러싼 부문들의, 즉, 이를테면 자기의 어떤 그 기업들의 여러 그 부서나 부문들이 있어. 아니면 유통 부분, 어떤 부분, 마케팅 부분, 여러 부문들이 있어. 근데 그 부문들을 둘러싼 전체 생태계라고 이야기했으니까 단일 기업뿐만 아니라 여러 기업들의 동일한 부문들이 되겠죠. 어떤 기업이든지 마케팅 부서라든가 유통 부서라든가 뭐 이런 부서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체 생태계까지도 taking into account, take into account라는 게 바로 consider의 의미를 갖고 있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구조는 사실 똑같은 거야. 즉 내부 조직을 고려해야 될 뿐만 아니라 그 외부 조직까지 그들을 둘러싼 자신들을 둘러싼 주변에 있는 그런 부문들의 전체 생태계까지도 봐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비슷한 그 다른 기업들의 동일한 그 다른 부문들을 살펴봐야 된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역시 3번도 바로 뭐야? 단일 기업뿐만 아니라 여러 기업들 간의 그런 이 부문들과의 역할 혹은 협력, 화합,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 화합까지는 않았지만 이제 협력이라고 우리가 연결해 볼수 있겠죠. 자, 이 내부 조직을 고려해야 되는 이유가 나옵니다. In order to, 뭐 하기 위해서라는 목적이 나오죠. 자, ensure sustainable business performance. 지속 가능한 사업의 기업들의 수행을 보장하기 위해서 내부 조직들을 고려해야 되죠. 근데 그뿐만이 아니라 전체 생태계도 고려를 해야 된다.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3번의 내용도 역시 같은 맥을 하고 있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자, 4번 한번 가볼게요. Many major companies, 많은 주요한 기업들은요, are fundamentally changing. 근본적으로 바꾸고 있는 중이래요. 뭘 바꾸고 있어? 그들의 기업들의 모델을 바꾼대요. 자, 벌써부터 조금 이상하죠? 기업들의 모델을 바꾼다? 여기선 여러 부문들을 고려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근데 여기서는 모델을 바꾼대. 근데 더군다나, 어느 부분의 모델을 바꿔? By focusing on profitable unit. 수익을 낼수 있는 수익을 창출해내는 그런 단위, 그런 부문들에 집중을 하고, 그런 부문들에 집중하고, cutting off. 무엇은 잘라내? 수익을 덜 발생하는 그런 units, 부문들에는 어떻게? 잘라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수익이 될 만한 것들은 더 집중하고, 그리고 수익이 안날 만한 것들은 잘라내면서 그들의 비즈니스, 그 사업의 모델을 바꾸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지금 수익이 될 만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들을 살펴보고,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은 남기고, 그렇지 않은 건 가지치기로 그냥 잘라버린다. 그래서 수익에 관련된 기업 부분의 모델을 바꾸는 내용이 바로 4번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흐름과, 그렇지, 흐름이 어긋난다라는 거, 벗어난다라는 거알수 있어요.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겠죠. 자, 그럼 얘가 4번이 확실한지 아닌지 확인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3번에 우리가 사실은 이 기업 간의 그 부문 간의 이 협력이 굉장히 이제 우리가 중요해야 되는, 고려해야 되는 부분이다라는 내용을 다시 한번 좀 설명해 주거나 보완해 주거나 추가적인 설명을 해줘야 되겠죠. 가볼게요. In order to allow these differences, different units, 이렇게 서로 다른 이 부문들이 to cooperate successfully. 자, 어떻게 하게 하기 위해서? Cooperate. 성공적으로 협력하게 하기 위해서요. 여러 기업들의 각각의 부문들, 비슷한 그런 부문들이 서로 협조적으로 협력하기 위해서 the existence of common platform, 새로운 소재가 나왔어요. 공통적인 플랫폼의 존재가 is crucial, 아주 필수적이고 아주 중요합니다. 이런 이야기야. 플랫폼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니까 얘가 필요하니까, 얘가 중요하니까, 그러니까 뭐가 있어야 된다? 그렇지. 이 공통의 플랫폼을 만들어야 된다. 여기서 존재가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했으니까요. 그게 필요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를테면 이런 거죠. 어떤 기업이든지 이렇게 상품들을 비슷하게 만들어내요. 근데 그 상품을 또 어떻게 해야 돼? 유통하고 판매하고, 그 판매를 통해 판매를 할때 결제도 하고, 이런 시스템을 다 똑같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로 이런 굉장히 큰이 서치 그 플랫폼 같은 거 있죠. 뭐 네이버라든가,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뭐 아마존이라든가, 뭐 이런 데 있잖아요. 그런 데는 전부 다 모든 기업들이 다 물건을 갖다 놓고 동일한 그런 구조로 어떻게 협력을 하면서 그 구조를 만들어 가죠.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바로 단일 기업뿐만 아니라 여러 그 기업들이 공통적인 플랫폼으로 같은 그 서로 다른 그 부문에서 협조적으로 협력적으로 해야 되는 게 바로 인포메이션 시스템의 변화로 인한 사업을 수행하는 방식이 변화를 줬다라는 부분을 쭉 이어서 설명하고 있는, 같이 같은 맥락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4번으로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어요. 자, 13번 문제 조금 까다로웠는데 사실은 답을 찾기에는 그렇게 어렵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전체적인 내용의 흐름은 조금 어려웠을 수 있겠지만 답을 고르는 데는 많이 어렵지 않았을 거야라는 생각이에요. 자, 이제 14번 가보겠습니다. 자, 14번은 일단 뭐에 대한 내용이에요? 맞아요. 일단 소재 자체는 migration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근데 그 migration을 어떤 측면으로 바라봤느냐? 이게 이제 관건이 되는데요. 일단 migration이 뭐예요? 그런데 migrate라는 동사, 얘가 무슨 뜻일까? 맞아. 얘는 이동하다, 이주하다, move의 뜻입니다. 그런데 안으로 들어와. 어떤 나라나 어떤 지역에 안으로 들어와. 그럼 이주해 오는 거죠. 그럼 얘는 immigrate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주해 나가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이주해 나간다라고 하려면 emigrate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나 ex가 붙게 되면 out의 뜻을 갖고, 인을 붙게 되면 이제 얘는 안으로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얘는 immigrate, immigration이라고 하면 이주라고 해석이 됩니다. 어떤 한 지역, 어떤 한 나라로 들어오는 이주를 가리키고, 그 이주를 어떤 측면에서 바라보는 거예요? 정치라든가 문화적인 측면이 아니라 경제적인 측면에서 바라본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질문입니다. 자, 그러면 번호가 나오기 전까지 한번 내용을 볼게요. A variety of, various의 뜻이죠. 다양한 이란 뜻이에요. 다양한 이론적인 관점이 제공을 합니다. 뭐를요? Insight, 통찰력을 제공하죠. 뭐에 대한 통찰력? Immigration, 이주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합니다. 무슨 말인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다양한 이론들이 통찰을 그 이주에 대한 어떤 그 부분들을 많이 살펴본다. 이 정도로만 생각해도 될것 같아요. 그 중에서 economics, 경제 부분이, 이 경제라는 것이 represent, 보여줍니다. 지금 커마 된 부분은 삽입으로 나온 걸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주어 동사로 연결해서 의미를 먼저 잡고, 이 economics가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은 조금 나중에 보죠. 자, 경제학이라는 건 보여줍니다. 뭐를요? One framework, 하나의 틀을 보여준대요. 뭐에 대한 틀을 보여주겠어요? 그쵸? About immigration에 대한 틀을 보여주겠죠. 자, 그럼 경제학이라는 게 바로 뭐냐? Which assume that 이 경제학이 뭐라고 상정하고 뭐라고 추정한대요? 뭐라고 가정해요? That actors, 이 행위자들, 즉 다시 말하면 이주에서 나가거나 이제 들어오는 그런 행위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그렇게 그런 행위자들이 engaging, 이주에 들어오는 걸 이야기하겠죠. 여기서는 이주에 들어오는 immigration이니까 이 행위자들이요 참여하게 된대요. 자, 어디에 참여하게 돼? Utility, 효용성의 maximization, 극대화에 참여한다고 상정하는, 그렇게 가정하는 경제학 부분은요 하나의 틀을 제공합니다, 제시합니다. 이런 이야기야. 자, 그러면 경제학과 뭐가에 지금 어떤 걸 경제학적인 측면에서 보는 거야? 이주를 경제학적인 측면에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소재는 잡고 갈게요. 자, 이주에 관련된 내용이 되겠고, 그 이주를 어떤 측면에서?
경제 측면에서 보겠습니다. 경제학 측면에서 살펴볼게요. 자, 그러면 1번부터 볼게. From this perspective라는 건 어떤 측면에서? 그렇지, 경제학적인 측면에서 보는 거예요. 자, 경제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It is assumed that 뭐라고 가정하고 추정할 수 있어요? Individuals are rational actors. 개체들이. 다시 말하면 immigrate 하는 그 개체들. 이주해가는 사람들이 되겠죠? 그 개별적인 개인들이 are rational, 합리적인 행위자라는 거예요. 합리적인 행위자야 사실은 어떻게 돼? 효용성을 극대화하는 거 아니겠어? 그지? 합리적이지 않은 비합리적인 결정을 하게 되면 효용성이 극대화되지 않잖아. 이렇게 일단은 연결이 될것 같아요. 나쁘지 않습니다. 자, IE라고 읽는 건 that is라고 읽습니다. 영어로는요. That is가 뭔데? 즉, 다시 말해서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은요. 자, 뭐라고 상정한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냐? 뭐라고 추정하는 걸 이야기하냐면, they make migration decisions. 그들이 이주에 대한 결정을 한다고요. 자, 무엇을 근거로 결정을 하느냐? Their assessment of those costs as well as benefits of remaining. 쭉 가서 living 이렇게 나옵니다. 자, 특정 지역에 남아 있느냐? 그것에 우리가 vs 이렇게 하면 보통 뭐뭐 돼 이렇게 이야기하죠. 남아 있는 것, 특정 지역에 남아 있는 것에 떠나는 것, 이런 의미입니다. 근데 남아있음으로써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써야 되는 그런 비용이 있고, 또 목도 있어? 이점도 있지. 즉, 특정 지역이 남아있는 것의 이점뿐만 아니라 비용. 그에 반해서 어떤 특정 지역을 떠나는 것에 따른 이점과 비용, 이런 것들을 다 어떻게 평가를 해보는 거야. 그 평가를 기반으로 해서 사람들은 바로 이 이주에 대한 결정을 내리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됐죠? 자, 그러면 이 얘기는 바로 뭐야? 합리적인 결정을 한다. 합리적인 결정을 해서 어떻게 효용을 극대화한다라는 내용입니다. 괜찮죠? 네, 효용을 극대화한다라는 건 자신에게 손해 보는 짓을 안 한다는 얘기야. 그래서 가장 그 이점을 극대화시키는 거. 그러면 여기서는 지금 뭐에 대한 이야기야? 이주에 대한 그 경제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이주를 경제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거기서 들수 있는 그 비용. 이 비용 대 바로 뭐야? 이익. 편익이라고 여기서는 해석을 해놨던데, 이익이라고 여러분들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Benefit versus cost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 남아있는 혹은 떠나는 부분에서의 비용 발생이나 이익 발생이 어느 정도로 나오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Benefits가 나왔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봤을 때 Benefits이 나왔으면 뒤에 뭐도 나오겠어요? Cost도 나와줘야 돼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렇게 보니까 일단 앞부분에서는 2번에서는 Benefit이 나왔고, 그 다음에 뒤에서는 4번에서는 Cost가 나왔습니다. 물론 이제 3번 문장이 2번을 좀 부연 설명하게 되면 연결이 되겠죠. 그죠? 한번 가볼게요. 자, 이점들은요. May include 포함할 수는 있지만 하지만 are not limited 제한되지는 않습니다. 한정되지는 않아요. 즉 뒤에 것을 포괄할 수 있지만 거기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뒤에 어떤 상황들이 주는데 그 이점들이 이거 말고도 더 있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너무 여기에 의미를 두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이 내용을 포함은 하지만 여기에만 국한되는 건 아니에요. 다른 게 있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보이라는 얘기예요. 자, 이점. 그러면 특정 지역에 남아있거나 혹은 여기서 이제 사실은 이주해서 나가는 거겠죠. 이주해서 감으로써 나타날 수 있는 그 이점은 무엇이 있고 무엇이 있는지 살펴볼게요. 단기간 혹은 장기간에 금전적인 이득이 있을 수 있대요. 남아있거나 혹은 떠나거나 했을 때. 아니면 안전상에 그리고 더큰 자유가 있대요. 뭐에 대한? 문화적인 표현에 대한 더큰 자유를 포함할 수도 혹은 거기에 국한되지 않을 수도 있는 게 바로 이점이란 얘기입니다. 이런 부분에 이점이 있을 수 있어요.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이점의 내용이 바로 몇 번에 나왔어? 2번의 이점, benefits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죠. 자, 1번 같은 경우에는 비용과 이익 두 가지 측면들을 잘 살펴봐서 효용성 있게 이걸 기반으로 해서 의사결정을 한다. 이렇게 나왔고요. 거기에 대한 첫 번째로 이익에 대한 이야기를 2번에서 해줬다는 이야기입니다. People with greater financial benefits. 자, 일단 시작은 나쁘지 않아요. Benefit이 나왔으니까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financial benefit이라고 얘기한 건 아까 monetary, 금전적인 이런 부분을 봤나?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일단은 볼게요. 어떤 사람들? Greater financial benefits. 더큰 재정적인 혜택을 가진 사람들은요. 혜택을 보는 사람들은요. Tend to use, 사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들의 돈을요. 금전적인 혜택을 받는 것까지는 어떻게 연결해 보려고 했는데 돈을 사용한다라는 건좀 이상합니다. 이주를 해서 얻을 수 있는 이점을 이야기하는 건데 돈을 쓰는 소비에 대한 경향이 나온다라는 얘기야. 어느 부분에 돈을 써요? To show off their social status.
그들의 사회적인 지위

지위를 show off, 과시하기 위해서, 보여주기 위해서 그들의 돈을 쓰는 경향이 있습니다. 뭐 함으로써? By purchasing luxury items. 확실한 것 같네요. Luxury items, 사치품이요. 사치품을 구매함으로써, 야, 나의 사회적인 지위가 이 정도야. 이렇게 뽐낸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사회적인 어떤 재정적인 이점을 더큰 이점 혜택을 갖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 돈을 이렇게 쓴다. 돈을 쓰는 소비 성향에 대한 이야기니까 몇 번이 확 드러난다라는 거알수 있어요? 그렇지. 3번이 이상하다라는 생각이 확 듭니다. 자, 그럼 우리가 여태까지 지금 이점을 봤으니까 비용, 거기에 따른 손실 비용 같은 것도 한번 찾아봐야 되겠죠? 한번 연결해서 보겠습니다. 자, 개인적인 드는 비용, 개별적인 비용이 되겠죠? 개별적인 비용은 또 비슷한 표현으로 나와요. 뒤에 것을 포함하기도 하지만 여기에만 국한되는 건 아니에요. 다른 게더 있을 수도 있어요. 이런 의미가 되겠고. The expense of travel, uncertainty of living in a foreign land. 자, 이동하는 일단 이동 비용이 들겠죠. 그리고 또 뭐? 이 낯선 외국에서의 삶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을 수 있겠고. 다른 언어에 적용해야 되는 어려운 점이 있을 수 있어요. 이거 전부 다 뭐야? 굉장히 힘든 부분, 노력해야 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들어가는 비용으로 계산이 된 겁니다. 그죠? 자, 그다음에 uncertainty about a different culture, 다른 문화에 대한 불확실성. 그리고 the great concern about living in a new land, 새로운 땅, 즉 새로운 지역에서 사는 것에 대한 great concern, 아주 큰 부담 혹은 큰 우려, 걱정이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뭐야? 비용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죠? 그래서 4번 내용은 바로 cost, 비용. 그래서 2번의 내용은 이점이 먼저 나오고, 4번은 그 비용에 대한 설명이 되는 거구나. 3번만 소비 패턴에 관련된 내용, 소비 성향에 대한 내용이 되겠죠? 자, 그럼 5번 내용이 확실하게 나중에 정리를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요. 볼게요. 자, psychic cost. 자, 이번에도 cost에 대한 설명을 합니다. psychic은요, 심리적인이라는 뜻이에요. 심리적인 비용. 근데 이게 비용이 뭐랑 관련된 비용이야? Associated with separation from family, friends. 일단 이주를 하면 누구랑 떨어져야 돼? 가족과 분리가 되죠. 친구들과 분리가 되잖아. 그래서 가족과 친구들로부터의 분리와 관련된 아, 불, 어, 이렇게 나눠지는 떨어지는 것과 관련된 심리적인 비용. 그리고 또 뭐? And fear, the fear of the unknown. 알려지지 않은 것, 즉 미지의 것에 대한 그런 두려움이 또한 should be taken into account. 아까 take into account가 무슨 뜻이라고? consider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얘를 considered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be considered in cost benefit assessment. 비용 그리고 편익. 비용과 이점에 대한 평가에 있어서 고려되어야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것 역시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비용은 비용인데 이제 어떤 비용? 맞아요. 우리가 겪어야 되는 심리적인 비용, 심리적인 부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5번의 내용도 역시 4번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고, 이것 역시 뭐야? 비용의 하나의 일종이 되는 거니까 앞에 1번에서 말했던 내용이랑 역시 연장선으로 설명이 되고 있다라는 거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몇 번이야? 그렇지. 3번이 정답이 되겠죠. 뭐, financial benefit까지는 어떻게든 좀 연결을 해보려고 했었어요. 근데 show off부터 이상해. social status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만큼이라는 걸 luxury item을 구매함으로써 라는 부분에서 확실하게 여러분들 확신을 얻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정답 3번으로 체크해 주시고요. 오늘의 마지막 문제 갈까요? 네, 15번 무관한 문장 찾는 마지막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첫 문장에 선생님이 이렇게 하트를 넣어놨는데 여러분 동의하시나요? 일단 kinship ties, kinship이라는 부분에 kin이라는 게 바로 친족입니다. 그 친족 관계, ship이 들어가면 약간 여러분들 뭐 friendship, 뭐 이런 표현들이 들어갔을 때 관계를 나타내기도 하죠. 그러니까 친족 관계 ties라고 하면 유대예요, 유대. 타이가 원래 넥타이 생각해 보세요. 묶다라는 뜻이죠. 그죠? 그래서 명사로 쓰이게 되면 유대 관계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친족 관계의 유대는요, continue to, 계속해서 be important today, 오늘날에도 중요합니다. 여전히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사실은 우리가 봤을 때, 이제 옛날만큼의 그런 대가족이 같이 살지는 않아요. 하지만 친족 관계가 여전히 어때? 중요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친족 관계가 중요하다는 내용이 뒤에 설명이 돼 줘야 되겠죠. 그치? 보겠습니다. In a modern society such as the United States, 미국과 같은 현대 사회, 미국에서는 어떻게 보여지는데 친족 관계가? People frequently have family get-togethers. 가족 간의 모임을 빈번하게 갖는데 사람들이.
그렇게 갖는 곳

곳이 바로 어디야? 미국이야. 그럼 미국과 같은 현대 사회에서는요, they telephone, 그들은요, 전화를 해요. 누구한테? Their relatives regularly. 그들의 친척들한테 정기적으로, 규칙적으로 자주 전화를 합니다. 그리고요, and they provide, 그들은 또 어떻게 해요? 제공을 합니다. They are keen, 그들의 친척들한테, 친족들한테 with a variety of services,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때 여기서 서비스라는 건 이제 도움 정도가 되겠죠. 다양한 도움도 줍니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게 우리가 생각했을 때 대형 가족이 옛날처럼 모여 살지는 않지만 여전히 가족과의 유대가 계속되고 있다는 거 알 수 있어요. 그죠? 아직 번호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중요한 키워드, 핵심 소재를 좀 찾아보면 kinship ties예요. 친족관계의 유대관계입니다. 이것은 여전히 어떻다? 중요하다라는 이야기예요. 현대사회에도 여전히 중요하다라는 내용으로 정리가 됐습니다. 자, 유진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이 사람은요, has referred to this pattern of behavior as. 자, refer to A as B라는 표현 우리 앞에서도 한번 봤습니다. 자, 앞에 있는 이 A라는 대상을 B라고 일컫다, 부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럼 유진이라는 사람은요, 이러한 this pattern of behavior, 행동 패턴, 앞에서 이렇게 가족끼리 자주 모이면서 전화도 자주 하고, 그리고 자주 서로를 도와줘. 이런 행동 패턴을 뭐라고 칭했어요? The modified extended family. 자, modify라는 단어가 여러분들 수정하다, 고치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수정된, 즉 수정된, 확대된 가족이래. 즉 수정 확대 가족이라고 불렀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 kinship이라는 게 여전히 중요해. 유대관계가 중요한데 특히 현대에서는 비슷하게 행해지긴 하는데 좀 다른 방식, modified, 수정된 방식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여기서는 뭐라고? 수정 확대 가족이라고 부른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이게 바로 몇 번의 내용이야? 1번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죠? 그럼 현대사회도 여전히 중요하고 이게 그러면 변형된 형태라는 걸 우리가 수정된 형태라는 걸 확인을 좀 해주는 게 필요하겠죠. 그죠? 자, 이번에 내용에서 좀 확인이 되려나 볼게요. It is an extended family structure. 그거는요, 확대된 이 가족의 구조입니다. 그거라는 게 뭔데? Modified extended family라는 그 구조가 확대된 가족 구조라는 게 맞다라는 얘기예요. 확대 형태의 구조 가족이 맞다라는 얘기죠. 왜? Because multi-generational ties. 다양한 세대들의 구성원들의 그런 유대가 are maintained, 유지가 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확대가 맞다라는 얘기야. 1세대, 2세대, 3세대, 4세대 다 다양하게 연결이 돼 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끊어지지 않았으니까 확대된 게 맞다는 얘기죠. 이거는 똑같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but 그렇지만 it is modified. 그건 어떤 형태라고 볼수 있대? 변형된 형태, 수정된 형태라고 볼수 있대요. 왜 수정된 형태라고 볼수 있느냐? Because it does not usually rest on. Rest on, 무언가를 기반으로 하다, 기본으로 하다라는 뜻입니다. 뭘 기반으로 하지는? 보통 않기 때문에 그래요. Co residence. Residence가 거주잖아. 코나 컨이나 컴이 들어가면 무슨 뜻이라고 얘기해, 선생님? 함께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공동거주를 일반적으로 기반으로 하진 않는데 같이 살진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자, 누구 사이에서? Between the generations. 그 세대 간에. 그런데 할머니랑 손주랑 늘 같이 사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세대 간에 이렇게 같은 공동거주를 기반으로 하진 않다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most extended families, 이런 대부분의 확대 가족들은요, do not act as corporate groups. corporate이라고 하면 공동의라는 뜻입니다. 대부분의 이런 확대 가족들은, 이런 형태의 확대 가족들은 공동의 집단으로서 기능을 하지 않는데요. 작동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함께 같이 일을 하거나 같이 가업을 하거나 이러지는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떤 형태라고 볼수 있어? modified 된 형태가 맞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이번 내용이 아주 중요했어요. 왜 수정 가족이라고 했느냐? 왜 확대 가족이라고 하느냐? 처음 이제 확대 가족이 되는 이유를 이야기했고 왜 수정된 형태라고 이야기했는지도 이야기해줬습니다. 그럼 두 가지를 잘 설명해준 2번은 충실하게 1번 문장을 뒷받침하고 있는 거 맞아요. 아주 끈끈하게 연결이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너무 예쁘죠? 그죠? 잘 설명해줬어요. 자, 그 다음 3번 보겠습니다. Although modified extended family members, 비록 뭐뭐이기는 하지만, 늘 선생님이 계속하고 있는 표현, although 뭐뭐이기는 하지만 뭐뭐이다 라는 의미에서 내용의 전환, 반전이 같은 문장 안에서 있을 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한번 끊어주고. 자, 그러면 수정 확대 가족의 구성원들은 흔히 어떻게 해요? 가까이에서 살기는 해요. 흔히.

하긴 하지만 이런 수정 확대 가족이 does not 모아지는 않아요. require geographical proximity라는 게 근접, 가까이 있는 거야. 지리적으로 근접을 요구하지는 않는데요. 비교적 가까이는 사는데, 야, 꼭 같이 살아야 돼? 이걸 요구하지는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ties, 이런 유대관계가 are maintained, 유지가 됩니다. Even when kin are separated by considerable distances. 상당한 거리로 분리가 친척들이 됐을 때조차도 이런 유대관계가 유지가 되기는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유대관계가 유지되니까 extended가 맞고. 하지만 또 어떻게? 아주 근접해서 살아야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수정된 형태가 맞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3번의 내용도 어때요? 여전히 이 수정 확대 가족의 현대적인 그 부분들을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가 설명이라고 볼수 있겠죠. 두 번째 설명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됐죠? 네, 4번 가보겠습니다. The oldest member of the family. 그 가족의 가장 나이가 많은 구성원, 최고 연장자가 makes the decisions. 결정을 내린대요. Important issues.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결정을 내립니다. No matter how far away family members live from each other. 아무리 먼 곳으로, 이먼 곳에서 가족들의 구성원들이 서로 떨어져서 멀리 있다 하더라도 중요한 결정은 누가 내린다는 얘기야? The oldest member. 가장 나이가 많은 최고 고령자, 연장자가 이렇게 결정을 내린대요. 이건 뭐야? 그치. 결정을 내리는 데 있어서 누가 결정을 내리느냐죠. 근데 지금 우리 뭐에 대해서 보고 있어요? 수정 확대 가족에 대해서 보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얘는 의사결정권자가 누구이냐도 관련이 없습니다. 그죠? 네. 그렇기 때문에 4번이 이상하구나라는 거알수 있어요. 자, 5번 내용 한번 이 수정 확대 가족에 대한 부연 설명으로 나오는지 보겠습니다. In contrast to, 뭐에 대비해서요? 전통적인 확대 가족에 대비해서, 전통적인 확대 가족 뭔데? 친척들이 항상 아주 가까이 산대요. 그런 가족들의 전통적인 형태에 대비해서 이 수정 확대 가족의 구성원들은요, 아마도 자유롭게 좀 떨어져서 살수 있어요. 친척들로부터. 그런데 이걸 왜요? To seek, 구하고 추구하기 위해서죠. 기회를 추구하기 위해서요. 좀더 이런 그 직업상의 발전의 기회를 추구하기 위해서 조금 더 멀리 자유롭게 떨어져 살수 있습니다. 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반드시 가까이 살 필요는 없다라는 내용의 수정 확대 가족에 대한 또 다른 추가적인 설명 3이 붙어집니다.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에요? 그렇지. 4번이 정답이 된다는 거알수 있어요. 의사결정자의 권한 혹은 의사결정자 누가 의사결정을 하느냐에 관련된 후에 대한 내용이 아니구나라는 것만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전반적인 내용 다 했어요. 자, 무관한 문장 찾기 잘했습니다. 마지막 똑똑복화 가볼게요. Constant란 단어예요. 얘가 무슨 뜻이야? 늘 함께 같이 서 있대. 일정한이라는 의미인데요. 선생님이 여러분들 이 단어랑 좀 구분했으면 해서 얘를 참고로 넣었습니다. Consistent란 단어는 일관된, 뭐뭐와 일치하는 이런 의미로 아주 막 진짜 확 달라지는 의미는 아니지만 그래도 구분했으면 해서 이렇게 두 개의 단어 정리해드립니다. Consistent라는 단어 수강 게시판에 남겨주시면서 하나하나씩 좀 확실하게 정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어요. 무관한 문장 찾기 너무 잘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맞아요. 순서 찾기 문제로 갑니다. 여러분들 순서 각 단락별로 누구랑 연결되나 한번 단서 찾아서 만날까요? 오케이, 좋습니다. 다음 시간에 봐. 안녕히 계세요.

수능 기출의 미래 영어 어법 어휘 편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기출 문제를 분석할 김현진입니다. 여러분 10강에 오셨고요. 10강에서 우리 뭐 하기로 했냐면 저번 시간에 짜란! 수식어와 준동사의 활용의 개념 부분에 대해서 다루어 보았습니다. 자, 그럼 이번 시간부터 뭐 해야겠어? 체크업 테스트부터 한번 시작을 해봐야겠죠. 자, 그러면 지체하지 말고 우리 바로 한번 체크업 테스트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교재에서는요, 31페이지 되겠고요. A 유형 뭐라고 써져 있냐면요, 네모 안에서 어법에 맞는 표현 고르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1번 문제부터 보면요. I notice him steal 혹은 to steal into the room 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자, 나는 눈치챘다 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 자, 그러면 여기서 동사가 눈치챘다가 될 거고 him 이라고 하는 거 목적어 그리고 목적격 보어 자리 안에 이제 이 친구들이 전체가 오는 것 같은데 얘들아, noticed 라고 하는 동사 혹시 무슨 동사인지 알까? 알아? 차리다 라고 하는 지각동사거든. 얘들아, 지각동사의 목적격 보어 자리에는 무슨 동사가 온다고 배웠을까? 우리 동사 원형이 온다고 배웠습니다. 자, 그래서 나는 눈치챘다. 그가 뭐 하는 것을 눈치챘냐면요. steal into the room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가 몰래 그 교실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눈치챘다 라고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I notice라고 하는 이 동사가 지각 동사니까 목적격 보어 자리에 steal이라고 하는 동사 원형이 오는구나 라고 하는 내용이었고요. 자, 2번이요. Seeing 혹은 seen from a distance, the rock looks huge 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거 바로 저번 시간에 쌤이 되게 강조해서 말했거든. 뭐를 강조해서 말했냐면, 자, 혹시 분사 부분에 밑줄이 그어져 있을 때 우리 뭐를 확인하기로 했냐면 주인절에 주어를 확인하기로 했었어. 자, 그러면 주인절에 주어라고 했을 때는 the rock, 돌이 될 겁니다. 그러면 돌 입장에서 직접 보는 거면 현재 분사를 쓸 거고 보아짐을 수동으로 당하는 거면 과거 분사 쓸 거거든. 그러면 얘들아, 돌 입장에서 어떤 느낌인지 한번 볼게. seeing일까 혹은 seen일까 from a distance. 멀리서 보았을 때 얘들아, 돌이 멀리서 봐? 아니잖아. 누군가가 멀리서 봐줬겠지. 그러면 돌 입장에서는 보아짐을 당한 거니까 수동태에 써주면 좋겠다. 그래서 먼 발치에서 보았을 때 그 돌은 굉장히 커 보인다 라고 하는 맥락이었겠죠. 자, 이 포인트 지금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왜냐면 오늘도 되게 자주 나오거든. 그래서 아, 분사의 밑줄이 그어져 있을 때는 이 주인절의 주어가 누군지 확인해 보자. 주인절의 주어가 누군지 확인한 다음에 능동인지 수동인지를 파악해 보면 되겠다. 오케이. 자, 그러면 세 번째 문장 보면요. The mental 혹은 mentally surprised child has now been stabilized 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문장의 동사 한번 잡아볼까 얘들아? 이 문장의 동사는 has now been stabilized 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 바로 동사일 겁니다. 자, 이제는 안정화되었다 라고 하는 동사로 잡고 있고요. 그러면 우리 주어는 누구야? 주어는 The mentally 혹은 mental surprised child 여기까지가 지금 주어일 거잖아. 그러면 이때 이 mental 혹은 mentally가 누구를 수식하는지 보면 되겠다. 자, 누구를 수식할까? 정신적으로 놀란 아이들이지. 얘들아, 그러면 여기서 surprise라고 하는 형용사를 수식하고 있네. 형용사를 수식할 수 있는 애 누구야? 부사가 수식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신적으로 놀란 그 아이는 이제는 안정화되었다, 진정되었다 라고 하는 문장이 되겠죠. 자, 4번이요. Composing 혹은 composed by a little boy, the song became a great hit 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얘들아, 이거 바로 몇 번 문제에서 있어? 이번 문장에서 우리 한번 살펴봤잖아. ing 혹은 pp 즉 분사 부분에 밑줄이 그어져 있을 때 우리 뭐 확인해라? 주절에 주어 확인해라. 그러면 song 입장에서 봤을 때 작곡을 당했을까? 자기가 작곡을 했을까? 얘들아, 노래는 작곡을 당했겠죠? 그럼 composed라고 하는 거에 동그라미 치면 되겠네. 그런데 자, 누구에 의해서 작곡을 당한 거냐면요, by a little boy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아주 어린 소년에 의해서 작곡이 되어졌지만 the song became a great hit라고 나온 거 보니까 엄청난 히트를 쳤다, 대박을 쳤다 라고 하는 내용인 겁니다. 오케이. 자, 그럼 2번으로 한번 넘어가 보죠. 밑줄 챈 부분이 어법상 맞으면 동그라미 칠 거고요. 틀리면 X 표시하고 우리는 고쳐볼 겁니다. 자, 5번 문장이요. Looking from the top of the hill, you can survey the entire town. 자, 오늘만 지금 세 번째 나오고 있습니다. 뭐라 그랬어?
분사 부분에 밑줄이 그어져 있으면 뭐 살펴봐라? 주절에 주어 살펴봐라. 주절에 주어가 누구야? You라고 하는 주어잖아. 그러면 너가 직접 보는 거면 looking이고 보아짐을 당하는 거면 looked라고 과거분사 썼겠지. 그럼 해석을 해보면요. 너가 이 언덕 꼭대기에서 보면 너는 뭘 볼 수 있냐면 이 전반적인 전체적인 마을을 다 볼 수 있어 라고 하는 거지. 그러면 너 입장에서 봤을 때 보는 거야? 보아짐을 당하는 거야? 마을을 보는 거잖아. 그래서 언덕 꼭대기에서 볼 때 본다면 이라고 하는 능동의 의미를 가지고 있으니 looking 이라고 하는 현재 분사 쓴 거 잘 썼네. 그치? 자, 그러면 6번 문장이요. The weather getting stormy. The committee canceled the game 이라고 나오고 있어. 어? 근데 얘들아, 지금은 조금 상황이 달라? getting 이라고 하는 분사 부분에 밑줄이 그어진 건 맞는데 앞에 뭔가 주어같이 생긴 애가 있네? 얘가 왜 이렇게 됐을까? 를 한번 생각해 보자면 얘들아 우리 분사구문 나오면 쌤이 원래 문장으로 한번 되돌려보는 연습해 보자고 했잖아. 그랬을 때 as the weather got stormy 라고 하는 문장이었을 거야. 그래서 점점 날씨가 안 좋아지자 그 위원회는 그 경기를 취소했다 라고 하는 문장이잖아. 그런데 이 분사구문을 만들기 위해서 첫 번째 단계 뭐 했을까? 접속사 지웠겠지. 접속사 지우고 주어도 지우려고 보니까 the weather 이라고 하는 부사구의 주어랑 주절의 주어가 다르네? 얘들아, 주절의 주어와 부사구의 주어가 다른데 생략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부사구의 주어가 살아있는 형태인 겁니다. 자, 이럴 때는 얘들아, 분사를 앞에 나오는 이 주어에다가 맞춰주는 것이 맞아요. 그래서 한번 해석을 해보면 날씨가 점점 안 좋아졌기 때문에 그 위원회는 게임을 취소시켰다라고 하는 내용이잖아. 그러면 얘들아 날씨가 자발적으로 안 좋아진 거지. 안 좋아짐을 누군가에 의해서 당한 건 아니기 때문에 getting이라고 하는 능동의 의미를 가진 현재 분사 잘 쓰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상황을 한번 문제를 통해서 살펴보는 것은 중요해요. 그래서 날씨가 점점 안 좋아졌기 때문에 위원회가 게임을 취소했다라고 해서 앞에 나오는 진짜 주어에다가 능동수동을 맞추는 경우였네. 자, 그러면 다음 문장을 보면요. 7번이요. With the drugstore closing 이라고 나오고 있어. 얘들아, 나 이거 저번 시간에 강조했다? With가 나오고 목적어 나오고 그 다음 분사가 나오면 한번 동그라미를 쳐보라고 했었어. 그랬을 때 이 분사는 누구한테 맞춰야 된다? 앞에 나오는 목적어에 맞춰줘야 된다고. 자, 그랬을 때 그 약국이 문을 닫아서 I couldn't buy a cold medicine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나는 감기약을 살 수 없었다 라고 해석할 거거든. 그러면 얘들아 약국 입장에서 스스로 닫아? 아니잖아. 약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닫아진 거지. 사람이 닫았겠죠. 그래서 약국이 닫혀 있어서 라고 하는 closed 과거 분사 표현 써줄 겁니다. 그래서 약국이 닫혀 있어서 나는 무슨 약? 감기약을 살 수 없었다 라고 하는 문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 생각보다 많이 나오거든 얘들아. 저번 시간에도 한번 별표 치라고 했었을 것 같아. with 나오면 일단 동그라미 치고 목적어 그리고 분사 나오는 부분을 동그라미 쳐보면 문장 구조가 조금 빠르게 파악된다 라고 하는 거 유념해 두시고요. 8번이요. We wish, 우리는 희망한다. 무엇을 희망하냐면 The gift giver would buy us something else, something less ordinary 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선물을 주는 사람이 우리에게 뭐를 사줬으면 좋겠냐면 something less ordinary 라고 나오고 있어. 그러면 would buy us, 우리에게 무엇무엇을 사줬으면 좋겠다 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는 이 문장 구조에서 뒤에서 less ordinary 같은 경우는 누구를 꾸며주고 있어? 무언가 평범하지 않은 거라고 해서 something 이라고 하는 명사를 꾸며주고 있잖아. 자, 명사를 꾸며주고 있는데 ordinary 라고 하는 형용사가 꾸며주고 있으니 오케이 괜찮구나 라고 해서 넘어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잘 따라오고 있지? 자, 그러면 C로 넘어가 보도록 할 건데요. 어법상 틀린 부분 역시나 한번 고쳐볼 겁니다. 9번 문제요. Believing as the spirit of the forest, the tiger was admired 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자, believing 이라고 하면 믿으면

믿으면서잖아요. 자, 뭐라고 믿으면서냐면요. 숲속의 정령이라고 믿으면서. 얘들아, 내가 여기 ing가 맞는지 틀린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뭐 봐라? 주절에 주어 확인해 봐라 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주인절에 주어 보니까 타이거야. 그치? 호랑이. 호랑이가 스스로 자기가 정령이라고 믿어요? 나는 역시 숲의 정령이지 라고 믿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때 believing이라고 써져 있는 이 현재 분사를 뭐로 바꿔주면 좋겠죠? believed라고 하는 과거 분사로 써주면 좋겠죠. 자, 믿어졌대요. 뭐라고? 숲의 정령이라고 믿어졌기 때문에 Tiger was admired. 이런 호랑이는 숭배되어졌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네. 됐죠? 자, 그럼 10번이요. The new film made the young viewers felt delighted. 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새롭게 만들어진 그 영화는요, 만들었다. 그 젊은 시청자들을 뭐하게 만들었냐면요. 신나게 만들었다. 신나는 감정을 들게 만들었다는 뜻이거든, 얘들아. 그러면 봤을 때 새로 만들어진 영화는 뭐하게 만들었다? 기쁘게 만들었대, 얘들아. 기쁨을 당한다고 표현을 하나요, 우리는? 아니지. 우리가 직접 기쁨을 느끼는 거잖아. 그럼 일단 이 felt가 잘못된 거는 알겠어. 그러면 얘를 어떻게 고쳐볼까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문장을 쭉 한번 봤더니 동사가 좀 걸려. 얘들아, make라고 하는 동사가 뭐라고 외웠지? 사역동사라고 외웠을 거야. 자, 사역동사 같은 경우는 목적격 보어 자리에 뭐가 들어갈까? 동사? 원형이 들어가잖아. 자, 그러면 felt라고 하는 표현 아니고 어떤 표현 써줘야 돼? feel이라고 하는 동사 원형 써줘야겠습니다. 그래서 the new film made the young viewers feel delighted라고 하는 문장으로 써주면 되겠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11번 문제로 한번 보면요. If you put a lot of effort, 너가 만약에 엄청나게 많은 노력을 들인다면, you will know, 너는 알게 될 것이야. 무엇을 알게 될 거냐면, How effectively that advertising will be 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 광고가 얼마나 효과적인지 알게 될 거야 라고 하는 그런 문장이었습니다. 자, 문장 구조를 얘들아 잘 한번 살펴보니까 이때 how라고 하는 얘는 뭐야? 의문사야. 의문사가 우리 평소문 안에 들어오게 되면서 간접 의문문 만들었거든? 간접 의문문 만들었는데 이때 의문사가 자기의 의미와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애를 뒤에서 하나 뽑아왔어. 그래서 얼마나 효율적인지 알게 될 것이다 라고 하고 해석했잖아요. 그러면 얘들아, 이때 얘가 뒤에 문장에서 어느 부분에서 뽑혀왔는지를 반드시 살펴봐야 됩니다. 얘들아, 이 문제도 별표 한번 쳐볼래? 이런 비슷한 문제가 우리 기출문제에서 계속해서 등장할 거야. 그래서 이 문제 유형 잘 살펴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간접 의문문 how가 의문사 how가 앞으로 나오면서 뒤에 있던 애를 한 명을 뽑아왔어. 어디서 뽑아왔는지 한번 살펴보면 That advertising will be 하고 여기 누가 봐도 무슨 자리가 없어? 보어 자리가 비어 있잖아. 자, 그럼 보어 자리가 비어 있는데 뽑혀간 얘 형태를 보니까 얘 무슨 형태야? 부사 형태네. 보어 자리에는 부사가 들어갈 수 없어. 그러면 얘를 뭐로 바꿔주면 좋을까? effectively라고 하는 것을 effectively라고 하는 부사를 어떤 형태로 바꿔줄까요? 형용사 형태인 effective라고 바꿔주면 되겠네. 오케이. 왜? 여기 보어 자리에서 사실 데려간 애잖아. 자, 그러면 12번 문제 같이 보면요. When we yawn, we increase blood flow. 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하품을 할때 우리는 무엇이 증가되게 되냐면요. blood flow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우리의 혈류라고 하죠. 우리의 피의 흐름이 증가하게 됩니다. 라고 하는 문장이에요. 자, 그런데 bring in low temperature air 이라고 해서 지금 동사가 이미 increase라고 하고 나와 있거든? 근데 bring이라고 하는 동사가 또 등장하고 있어. 또 등장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얘들아, 문제는 접속사 없이 이렇게 동사가 등장할 수 있어? 없잖아요. 자, 그러면 뭐 하나는 바뀌어야 돼. bring이라고 하는 이 친구를 뭐로 바꿔줄까? bring이라고 하는 동사는 이제 더 이상 동사 형태를 갖춰서는 안 되고요. 어떤 형태로 바꿔줄 거냐면 bringing이라고 하는 현재 분사 형태로 바꿔줄 겁니다. 자, 그랬을 때 문장이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따라서 BP 형태가 오는지 그리고 ING 형태가 오는지 달라지게 되겠다. 그치. 그래서 로봇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 엄청나게 많은 양의 계산 시간을 써짐을 당했을까 혹은 썼을까? 그랬더니요, 로봇은요, might finally recognize objects at a table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로봇은 마침내 인식할 수 있었다. 그 물체를 뭐로서 인식할 수 있었대? 테이블로 인식할 수 있었다. 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 그럼 얘들아, 로봇 입장에서 계산 시간을 엄청나게 많이 쏟고 난 이후에야 마침내 그 물건이 테이블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인식할 수 있었다. 라고 해석해야 되잖아. 그럼 이때 spent가 아니라 이때 spent가 아니라 어떤 표현으로 써야 될까? 과거 분사가 아닌 현재 분사 spending이라고 하는 ing 형태가 오면 좋겠다. 자,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양의 계산 시간을 쏟은 이후에야 그 로봇은요, 마침내 인식할 수 있었다. 그 물체를 테이블로 인식할 수 있었다. 라고 하는 거지. 자, 2번까지도 같이 풀었네, 우리. 얘들아, finally라고 하는 부사잖아. 부사는 뭐 수식할 수 있다고? 명사 빼고 다 수식할 수 있다고 했는데, 특히 여기 지금 동사 부분을 수식하고 있으니까 너무 괜찮죠? 마침내 인식할 수 있었다 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으니까 동사 잘 수식해주고 있고요. 자, 하지만 if you rotate the image, the computer has to start all over again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기껏해서 정말 많은 시간을 들여가지고 아, 이거 테이블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인식을 했는데, 너가 만약에 이 사진을 돌려버린다면 어떻게 된다? 그 로봇은 컴퓨터는 다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야 된다라고 말해주고 있죠. 그랬을 때, in other words, 다른 말로 하자면 로봇은요 볼수 있고, and in fact, they can see much better than humans. 인간보다 훨씬 더잘볼 수도 있어 로봇들은. 하지만 but they don't understand what they are seeing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들이 보는 것을 실제로 알지는 못한다라고 전달해주고 있네. 자, 그럼 얘들아 여기서 much라고 하는 거에 밑줄이 그어져 있습니다. 자, much가 누구를 수식해 주는지 한번 보자면 much better 이라고 해서 뒤에 나오는 비교급을 수식해 주고 있습니다. 그치? 자, 비교급을 수식해 줄수 있는 표현 우리 6가지 한번 외워봤었는데 기억날까? 자, 기억 안 난다면 여러분 한번 적어 보세요. 뒤에 나오는 비교급을 수식해 줄수 있는 표현 much, even, still, far, a lot, by far. 이렇게 총 6가지거든요. 그래서 쌤은 그냥 노랫말로 붙여서 much even still far, a lot by far 라고 외웁니다. 자, 그래서 이것들은 뭐를 꾸며줄 수 있다? 뒤에 나오는 비교급을 꾸며줄 수 있는 표현이다. 까지 같이 알고 있으면 좋겠고요. 자, 그러면 저희는 본격적으로 기출문제 한번 풀어보게 될 겁니다. 자, 기출문제 1번이고요. 2014학년도 6월 모의평가 27번 문항 되겠어요. 자, 첫 번째 문장부터 가보면요. When you have ideas you like 이라고 나오고 있어. 너가 진짜 좋아하는 그 생각을 너가 가지고 있을 때, you often think, 너가 보통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everyone else should feel the same way 라고 나오고 있어. 모든 사람이 나랑 똑같은 방식으로 느끼겠지? 라고 생각을 할 거래. 그래서 내가 이 아이디어가 너무 좋아 라고 본다면, 다른 사람도 분명히 이 아이디어를 좋아하겠지? 라고 생각을 한대. 자, 그런데, if they don't, 만약에 그 사람들이 아, 나그 생각 좀 별론데 라고 한다면 it very often becomes a matter of they just don't understand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만약에 다른 사람이 너 아이디어 좀 별론 것 같은데 라고 말을 한다면 이제는 그것이 어떤 문제가 된다? 그들은 이해를 하지를 못해 라고 하는 문제가 된다 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죠. 자, 그럼 여기 지금 동사 부분에 밑줄이 그어져 있습니다. 얘들아, 근데 너무 쉽지 않아? 동사 부분에 밑줄이 그어져 있는데 주어를 따라가 보니까 주어 누구야? 이시잖아. 그러면 단수 주어 나왔고 당연히 단수 동사 나왔으니 becomes라고 하는 거 너무 허무하게 맞다는 거 표시할 수 있겠다. 그치? 자, 그래서 아, 내가 정말 좋은 아이디어를 냈는데 다른 사람들이 이걸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 그러면 아, 왜 이해를 못하는 거야? 라고 하는 그런 문제가 되는 거래. 그랬을 때, if a colleague around you doesn't understand your idea, 만약에 너 주변에 있는 동료들이 너가 가지고 있는 그 생각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or its potential, 그 너가 가지고 있는 아이디어의 잠재성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you are being given an important message라고 나오고 있어. 얘들아, 이 문제에서 2번이 오답률이 정말 높았거든요. 근데 얘 사실 맞는 선지야. 왜 맞는지 한번 따져볼게. 자, you are being given 이라고 나오고 있어.

첫 번째 부분 한번 먼저 떼서 살펴보면 비동사 플러스 ing거든? 그럼 진행형이야. 그치? 자, 그런데 두 번째 부분 보니까 비동사 플러스 PP네? 그럼 얘 뭐야? 수동태야. 그러면 진행 수동태라고 하는 말은 계속해서 수동적으로 받아오고 있다는 거지. 즉, 이 맥락에서 봤을 때는 너는 중요한 메시지를 계속 받고 있는 중인 거야. 너 주변에 있는 동료들이 아, 그 아이디어 별론데라고 한다면 너는 지속적으로 그 메시지를 받고 있는 중이다라고 설명이 되어지는 거지. 이 맥락이 맞아요. 왜냐하면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게 아니라 그 아이디어 별로야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달받고 있는 거잖아. 내 입장에서는. 그쵸? 그랬을 때 아, 비동사 플러스 PP가 나오는 수동태가 나오는 부분은 오케이, 괜찮습니다. 그런데 어떤 메시지를 받고 있는 거냐면, maybe your view of a problem that you think you are solving is not shared by other coworker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아마도 그 문제에 대한 너의 관점이. 자, 그런데 여기 대시 뒤에 등장하고 있네. 앞에를 봐봐. that 앞에를 봤더니 a problem 이라고 하는 선행사가 있지. 오케이, 선행사 있고. 그럼 뒤에 문장을 봤더니 you think you are solving 이라고 나오고 있어. 얘들아, 이 문장의 동사 어딨어? 이 문장의 동사가 is기 때문에 이 앞부분까지를 이렇게 묶어줄 거란 말이야. 그러면 아마도 그 문제에 대한 너의 관점이, 근데 문제는 문제인데 어떤 문제냐면 that you think you are solving, 너가 해결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 문제에 대한 너의 관점이 진짜 주어는 여기 있네. 그치? 그것은 사실 is not shared by other coworkers. 다른 동료들에 의해서 뭔가 공유되어지지 않은 건 아닐까? 라고 지금 의문을 품고 있는 거죠. 자, 그럼 이때 등장하는 that은 뭐야, 얘들아? 앞에 선행사 있고, 뒤에 문장이 you think you are solving 이라고 해서 불완전한 문장이 등장하고 있잖아. 그러면 얘는 관계대명사 that이다 라고 볼수 있겠네. 특히나 목적어 부분이 비어져 있으니까 목적격 관계대명사겠지. 그래서 너가 해결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 문제에 대한 관점이 다른 사람들과 많이 공유되어지지 않는 거 아니야? 라고 지금 물어보고 있고요. 그래서 if your colleagues can't see it, 만약에 너의 동료들조차 볼수 없다면, 즉 여기서 보는 게 뭐야? 너의 아이디어가 좋은지 볼수 없다면 your consumers may not either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너의 소비자들 또한 보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이 나와야 되지. 자, 그러면 얘들아, 누구누구 또한이라고 해서 either이라고 하는 표현이 등장했어. 얘들아, 또한이라고 하면 우리 두 가지 표현 쓸수 있거든? 첫 번째, either이라고 하는 표현 쓸 수도 있고, to라고 하는 표현 쓸 수도 있을 거야. 자, 그런데 어떤 상황에서는 either를 쓰고, 어떤 상황에서는 to를 쓸까? 문장이 부정문이면 얘들아, either를 쓸 거고요. 문장이 긍정문이면 to를 쓸 거야. 자, 그래서 만약에 너 주변에 있는 동료들조차 너의 아이디어가 좋은지 알아채지 못한다면 너의 소비자들 또한 알아채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해서 부정문이 왔기 때문에 누구누구 또한이라고 하는 either를 쓰는 것이 맞습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Make constant effort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지속적으로 한번 노력을 들여보래. Until everyone you explain your idea to 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너가 너의 아이디어를 설명하려고 하는 모든 사람들이 understand it. 그 아이디어를 이해할 때까지 계속해서 노력을 한번 들여보세요 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 그랬을 때 This is all to do with find simple solutions to our daily communication problem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얘들아, 지금 파란색 수거 표현 역시나 필기해 두셔야 돼요. All to do with 하면 무엇 무엇과 관련이 있는이라고 하는 수거 표현이거든. 자, 그것은 무엇과 관련이 있는 거냐면 find simple solution 아주 단순한 해결책을 찾는 거래. 뭐에 대한 단순한 해결책?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일상생활의 의사소통 문제에 대한 단순한 해결책을 찾는 것이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 오케이, 해석은 됐는데 얘들아, 아직까지 답이 안 나왔거든. 그러면 5번이 답이 되어야 될것 같은데 얘가 왜 답인지 한번 밝혀보자면 All to do with에서 맨 마지막에 얘들아 뭐로 끝났어? With라고 하는 전치사로 끝났어. 전치사 다음에 뭐가 와야 돼 얘들아? 저번 시간에 바로 했지? 명사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애가 필요한데 얘는 명사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애가 아니라 동사가 왔잖아. 그러면 명사 역할을 해

해줄 수 있는 동명사 finding이라고 하는 표현이 오면 좋겠죠. 그래서 this is all to do with finding simple solutions to our daily communication problems 라고 써져 있는 게 맞겠네요. 오케이, 그래서 5번에서 답이 등장하게 되었고요. 저희는 2번 문제 한번 같이 풀어볼 겁니다. 2014학년도 수능 27번 문제예요. 한번 첫 번째 문장부터 보시죠. I hope you remember our discussion last Monday 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나는 희망합니다. 너가 기억하기를 희망한대요. 우리 지난 월요일에 나누었었던 대화를 기억하는 것을 희망한다고 합니다. 자, 뭐에 대해서 우리가 논의를 나눴었냐면요. About the servicing of the washing machine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나의 세탁기의 수리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던 거 기억하고 있지? 라고 지금 물어보고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 1번 문제가 벌써 등장하고 있어. 자, supply. To us 3 months ago 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3개월 전에 우리에게 제공된 그 세탁기의 수리 문제에 대해서 나누었었던 대화를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네. 얘들아, 그러면 여기 지금 supplied라고 하는 과거분사가 잘 왔니? 라고 물어보고 있는 거잖아. 과거분사가 누구를 수식해주고 있는지 봤더니 앞에 나오는 washing machine, 즉 세탁기라고 하는 것을 수식해주고 있네. 얘들아, 세탁기가 스스로 제공을 할수 있어? 아니지. 제공이 된 거지. 누구에게? 우리에게 3개월 전에 제공이 된그 washing machine, 세탁기에 대한 수리 요청을 할 건가 봐요. 자, 그랬을 때 얘들아, 1번에 있는 supplied to us, 우리에게 제공된 세탁기라고 한다면 오케이, 괜찮습니다. 세탁기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제공이 된 거니까 수동으로. 그랬을 때 I regret to say, 얘들아, 반갑지. 우리 저번 시간에 regret 다음에 투부정사도 올수 있고 ing도 올수 있다고 배웠거든. 근데 뜻이 달라진다고 했잖아. 그러면 I regret to는 뭐뭐 하게 되어서 대답하셔야 돼요. 뭐뭐 하게 돼요? 유감이다 라고 하는 표현이었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얘들아, I regret ing 하면 뭐뭐 하는 것을 후회한다 라고 하는 의미라고 했었어. 자, 그러면 I regret to say 라고 말하는 거 보면 나는 이런 말을 하게 되어서 참 유감이야 라고 지금 하는 의미겠지. 무슨 말을 하게 되어서 유감이냐면 The machine is no longer working. 그 너네가 제공해준 그 세탁기 있잖아. 아, 더 이상 작동이 안 돼. 라고 말하는 것을 알리게 되어서 매우 유감입니다. 라고 좀 전달하고 있어요. As we agree during the meeting, 우리가 미팅 중에 동의를 했듯이 Please send a service engineer as soon as possible to repair it.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세탁기를 수리하기 위해서 가능한 한 빨리 수리 기사님을 보내주십시오. 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 그래서 the product warranty says that. 이라고 나오고 있어. 그러면 물건 보증서, 즉 품질 보증서가 말해 주었듯이 자, 무엇을 말해 주고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 You provide spare parts and materials for free 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당신들이 무료로 어떤 spare parts 이라고 하면 여분의 부품들이거든요. 당신들이 무료로 부품들이나 혹은 물질들을 제공해 주지만 부품들은 무료로 제공해 줄수 있지만 but charge for the engineer's labor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뭐에는 가격을 부여한다고 되어져 있냐면요. 그 기사님 즉, 수리 기사님의 노동에 대해서는 비용을 청구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라고 하는 맥락이야. 오케이?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아, 물품 교환, 뭐, 물품을 제공해주는 것까지는 무료지만, 수리 기사님의 노동 비용에 대해서는 청구가 된다 라고 하는 지금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 얘들아, 이때 that 이라고 하는 것이 잘 쓰였는지 우리는 살펴볼 거잖아. 이때 대신 뭔지 한번 살펴볼게. 앞에 문장을 봤더니 선행사 있어? 선행사가? 없어. 그럼 일단 관계대명사는 아니고 뒤에 문장을 봤더니 You provide spare parts and materials for free라고 하는 무슨 문장이 등장하고 있니? 완전한 문장이 등장하고 있잖아. 자, 그럼 앞에 선행사 없고 뒤에 완전한 문장이 오는 얘는 우리는 접속사 that이라고 부를 겁니다. 접속사 that이 아주 잘 문장으로서 역할을 해주고 있네. 자, 그랬을 때 이렇게 품질 보증서에 쓰여져 있기는 하지만 This sounds unfair. 이것은 뭐인 것처럼 들려? 아, 뭔가 불공평한 것처럼 들려요. 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네. 그러면 문장 구조 너무 단순하죠? This, 이것은 들린다. Unfair, 불공평하게 들린다. 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잖아. 주어, 동사, 보어 자리에 뭐가 들어가고 있어? 형용사가 들어가고 있네. 그러면 잘 들어가 있지. 자, 이것은 근데 불공평하게 들려요. I believe, 나는 뭐라고 믿냐면, The machine's failure is

caused by a manufacturing defeat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나는 뭐라고 믿냐면 이 기계의 failure 하면 고장이거든요. 이 기계의 고장이 뭐 때문에 발생한 거냐면 제조 과정에 있어서의 결함 때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나 때문 아니야 라고 믿는 거지. 자, 왜 그렇게 생각을 했냐면 initially 애초에 it made a lot of noise. 그 세탁기가 굉장히 많은 소음을 냈고 and later 그리고 나중에는 it stopped to operate entirely 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때도 반가운 마음 드실 겁니다. 우리 저번 시간에 뭐도 했었어? stop 다음에 투부정사가 오는지 ing가 오는지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진다 라고 했었었잖아요. 그러면 stop 다음에 투부정사가 오면 우리 뭐라고 했었어? 뭐뭐 하기 위해서 멈추다라고 했잖아. 근데 얘들아, 이게 말이 돼? 그 세탁기가 작동하기 위해서 멈춘 거야? 아니면 작동을 멈춘 거야? 작동을 멈춘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작동하기 위해서 멈추었다라고 지금 쓰여져 있는 to를 쓰면 안 되고 어떻게 써줘야 된다? operating이라고 하는 ing 형태를 써주어서 어떻게 해석해야 된다고? 작동하는 것을 멈추었다라고 해석이 돼야겠네. 그치? 그래서 우리 저번 시간에 배운 거 바로바로 써먹을 수 있으니까 너무 뿌듯하죠? 그치? 그러니까 개념 부분도 건너뛰지 말고 우리 꼼꼼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일단 4번이 틀렸다고 하는 것은 확실해졌고요. 마음 편하게 나머지 부분을 읽어보자면 As it is wholly the company's responsibility to correct the defeat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자, 전적으로 그것은 회사의 책임이기 때문에 뭐 하는 것이 전적으로 회사의 책임이냐면요. To correct the defeat, 이러한 결함을 수정하는 것, 즉 수리하는 것은 전적으로 회사의 책임이기 때문에 I hope, 저는 희망합니다. 무엇을 희망하냐면 You will not make us pay for the labor component of its repair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너가 우리에게 뭐 하도록 만들지 않았으면 좋겠어? 돈을 내도록 만들지 않았으면 좋겠어 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네요. 뭐에 대해서 돈을 내게 만들어주지 않았으면 좋겠냐면 The labor component of its repair 그 세탁기의 수리에 대한 노동 부분에 있어서 우리에게 돈을 청구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 자, 그러면 마지막 5번 문제까지 한번 살펴보면 make라고 하는 동사 무슨 동사지? 사역 동사지. 자, 사역 동사라고 하면 목적어, 목적격 보어 자리에 우리 무슨 형태가 와야 된다? 동사 원형 형태 와야 되잖아. pay라고 하는 동사 원형 형태 나오고 있으니까 5번도 동그라미 치고 넘어가면 좋겠다. 맞죠? 자, 그러면 우리 기분 좋게 3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2018학년도 7월 학력평가 28번 문항이고요. 첫 번째 문장 어떻게 시작하고 있는지 살펴보면 When it comes to medical treatment 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얘들아, when it comes to 지금 형용 팽견해서 한번 밑줄 쳐 보시고 뭐라고 필기할 거냐면 뭐뭐에 대해서, 뭐뭐에 관해서라고 필기해 해볼 겁니다. 자, 그래서 뭐에 관해서 봤을 때 medical treatment 이라고 하면 뭔가 의학적 처리거든요. 그래서 의학 치료 에 관했을 때라고 지금 해석할 겁니다. 그래서 의학 치료에 관해서 보았을 때 Patients see choice as both a blessing and a burden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환자는 선택이라고 하는 것을 both A and B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A로 보기도 하고 B로 보기도 한다라고 해석할 거야. 그래서 무언가 의학적인 치료에 대해서 환자라고 하는 것은 선택을 blessing, 축복이라고 보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burden, 부담으로 보기도 한다라고 지금 설명해 주고 있어. 그렇지 않을까? 얘들아, 의학적인 치료를 하는 데 있어서 너한테 선택지가 있어. 선택지가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 축복일 수도 있죠. 아, 저 그럼 A 치료할게요. 저 B 치료할게요. C 치료할게요. 선택지가 많다는 것은 축복일 수도 있겠지만 반대로 말해보면 뭐일 수도 있어? 부담이 될 수도 있지. 내가 A라고 하는 선택을 함에 따라서 다른 결과를 도출해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쵸? 자, 이런 의미에서 접근을 해보자면 And the burden falls primarily on women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담은 특히나 누구한테 많이 떨어지게 되냐면 여성에게 많이 부담이 가게 된다고 하네. 자, 그런데 그 여성이라고 하는 분은 어떤 분이냐면요. Who are typically the guardian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전형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는 사람이래? Guardian 하면 수호자거든요. 수호자이자 보호자라고 하는 뜻도 돼. 그러면 그 여성이라고 하는 인물은요. 전형적으로는 무슨 역할을 한다? 수호자, 즉 보호자의 역할을 한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 자, 근데

얘들아, typically라고 하는 부사에 지금 밑줄이 그어져 있지? 얘가 누구를 수식하는지 한번 볼 거야. 맨 처음에 오해를 할수 있는 건 guardian 뒤에 나오는 명사 꾸며주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어. 그러면 얘들아, 해석이 좀 이상한다? 전형적인 수호자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는데 아니지, 우리 해석 어떻게 했어? 자, 여성은요, 전형적인 수호자의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걸 수식해줬잖아. 그럼 이때 typically라고 하는 이 부사는 누구를 수식해주는 거냐면 are the guardians라고 하는 구 동사를 수식해주고 있는 겁니다. 즉, 동사 구를 수식해주고 있는 건데 누구를 수식해준다고? are the guardians라고 하는 이 전체 부분을 수식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때 부사가 수식해줄 수 있는 거죠. 전형적인 수호자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여성은 전형적인 수호자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부분을 수식해주고 있기 때문에 동사 구를 수식해주고 있는 부사가 오는 것이 맞습니다. 얘도 오답률 되게 높았거든, 얘들아. 잘 한번 꼼꼼히 생각을 해보세요. 전형적인 수호자라고 말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여성이라고 하는 인물은요, 뭐에서뿐만 아니라, not only of their own health, 그들 자신의 건강에서뿐만 아니라, but also that of their husbands and children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녀의 남편이나 혹은 그녀의 아이들에 대해서도 무슨 역할을 한다? 보호자 역할을 하기 때문에 부담이 굉장히 큰 거죠. 여성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자, 그랬을 때, it is an overwhelming task for women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굉장히 부담이 큰 과업이라고 합니다. 여성에게 있어서 굉장히 부담이 크대. And consumers in general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일반적인 소비자 그리고 여성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부담이 큰데 뭐 하는 것이 부담이 크냐면 자, 진짜 주어가 아직 안 나왔어, 얘들아. 뭐 하는 것이 부담이 큰지 아직 말을 안 해줬거든? 그러면 맨 처음에 등장하고 있는 이때 is은 뭐야? 가주어 is이야. 그러면 지금 밑줄이 그어져 있는 이 to be부터 요 부분까지가 진짜 주어, 진주어 되겠다. 얘들아, 주어 자리에 지금 to 부정사 들어가는 거 괜찮아? 괜찮잖아. 우리 첫 번째 시간에서 배웠거든? 그래서 주어 자리에 to 부정사 들어가는 거 너무 괜찮으니 이제는 해석만 한번 해보자. 자, 무엇이 굉장히 부담이 되는 거냐면 to be able to sort through the information they find. 그들이 찾은 정보를 아주 면밀하게 살펴보고 and make decision. 결정을 하는 것 자체가 여성에게 있어서 그리고 일반적인 소비자에게 있어서 굉장히 부담이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을까, 얘들아? 우리에게 주어진 정보가 굉장히 많아. 그런데 이런 정보들 사이에서 그거를 다 면밀하게 살펴보고 거기서 결정을 내린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부담이 많이 되는 일이다. 라고 지금 설명해주고 있죠. 자, 근데 이 말을요, 에이미 엘리나라고 하는 분이 말씀하셨다고 하네요. 그랬을 때, and what makes it overwhelming is not only that, but also that이라고 하는 구문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자, 얘들아, 저긴 별표 쳐 있는 거 보이시죠? 자, 여러분도 책에다가 별표를 한번 쳐 보시고 같이 한번 해석을 해볼게. And what makes it overwhelming? 그리고 그것을 너무 어렵게 만드는 것은? 이라고 해서 얘들아, 주어 어딨어? 그것을 너무 어렵게 만드는 것은? 이라고 해서 여기가 주어야. 그러면 결정하는 것을 너무 부담스럽게 만드는 것은 무엇이냐면? Not only A, but also B 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으니까 A뿐만 아니라 B 또한이라고 해석할 거잖아. That the decision is our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선택지가 온전히 우리한테 달려있다 라고 하는 것이 부담스럽고 그리고 또 뭐도 부담스럽냐면요. That the number of sources of information has exploded 이라고 해서 문장 구조를 잘 파악할 필요가 있어. 얘들아, 그러면 한번 해석 먼저 해볼게. The number of 이라고 하는 거 언제 배웠냐면 우리 2강에서 배웠거든? The number of 이라고 하는 표현 무슨 표현일까? 많은? 아니고, 무엇 무엇의 수라고 해석하기로 했었어. 얘들아, 무엇 무엇의 수라고 해석을 한다면 얘는 단수 취급을 해야 돼? 복수 취급을 해야 돼? 많은이 아니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무엇 무엇의 수라고 해석이 되려면 얘들아 지금 단수 동사로 바꾸고 있는 거 보여? 오케이. 여기까지 이해가 됐으면 퍼펙트. 잘하셨어요. 자, 그런데 뭐의 수냐면 sources of information이라고 나오고 있어. 우리가 정보를 얻는 그 정보원들의 숫자 자체가 폭발적으로 증가한 거야. 그래서 우리가 결정을 내리는 게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인 거지. 오케이.
자, 내용은 이해가 됐지? 자, 그러면 우리 문법 살펴봐야 되잖아. 3번의 밑줄이 어디 그어져 있는지 봤을 때, which we are to make the decisions이라고 나오고 있으니, 우리가 결정을 내리는 그 정보원들의 수 자체가 폭발적으로 증가했기 때문에, 우리가 결정을 내리는 것 자체가 어려워졌다라고 지금 설명해주고 있네. 그러면, 이때 which는 관계대명사일까라고 하는 걸 살펴봐야겠어. 앞에 봤던 얘들아, information이라고 하는 선행사가 등장하고 있어. 오케이, 그럼 관계대명사인가? 라고 보려고 했더니 뒤에 문장 we are to make the decision 이라고 해서 완전한 문장이 오고 있거든? 얘들아, 완전한 문장이 오는데 관계대명사 오면 돼? 안 되잖아, 그치? 그러면 관계대명사는 일단 못 와. 그럼 뭘 올래? 뭐가 오면 좋을까? 관계? 부사가 오면 좋겠다. 자, 관계 부사 중에 information, the sources of information을 받아줄 수 있는 관계 부사 뭐가 오면 좋을까? Where 생각했으면 잘하신 거죠. Where이라고 하는 관계 부사가 와도 좋아요. 자, 그런데 어떤 친구들은 이렇게 나한테 물어볼 수도 있을 것 같아. 쌤, 혹시 여기에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오면 안 돼요? 라고 물어보는 친구들이 있다면 되죠. 왜? 뒤에 문장이 완전하잖아. 그러니까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와도 돼. 그러면 어떤 전치사를 살릴래? 우리가 그 의사결정을 만드는 돼서 사용하는 그 정보의 원천이라고 할 거잖아. 그러면 우리 전치사 on이라고 하는 거 살려도 될것 같아. 그러면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on which가 와도 될것 같고, 그리고 우리가 이런 의사결정으로 만드는 이라고 하는 전치사 from이 와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from which가 와도 잘 쓰인 것 같네. 그러면 아마 답지에는 여러분 이것들 중에 하나만 써 있겠지만 이세 가지 모두 와도 무방하다라고 보실 수 있겠네. 왜? 앞에 봤더니 선행사 있고 뒤에 봤더니 완전한 문장이 오고 있잖아. 그러면 관계 부사 와도 되고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와도 되고 또 다른 전치사를 활용한 관계대명사 와도 아무 문제 없거든? 그래서 우리 답을 고칠 때, 아, 이게 틀렸어 하고 넘어가지 말고 얘를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계속해서 생각을 해야 다른 문제가 출제되더라도 맞출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 여기 which 관계대명사는 일단 절대 안 돼. 왜? 뒤에 문장이 완전하니까. 그러면 뭐를 넣을 수 있을까? 이거를 한번 생각해보는 과정을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복습할 때 별표 쳐져 있는 문제 같은 경우는 꼭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되는 거거든? 그래서 왜 여기서 쌤이 관계 부사가 들어간다고 했을까? 그리고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가 왜 들어갈 수 있다고 했을까?에 대해서 한번 곱씹어 보면서 복습하세요. 아셨죠? 자, 그랬을 때, It is not just a matter of listening to your doctor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자, 그것은 just Not just a matter of 라고 하는 부분에 밑줄 그어져 있습니다. 역시나 뭐 해야 돼? 형광펜 꺼내야 돼. 단지 뭐의 문제가 아니냐면요. Of listening to your doctor, lay out the option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단순히 너의 주치의의 말을 듣는 것의 문제가 아닙니다. 근데 그 주치의가 뭐 하고 계시냐면요. Lay out the option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여러 가지 선택지에 대해서 늘어놓는 그 주치의의 말을 듣는 게 문제가 아니라고. 그리고 또 뭐의 문제가 아니야? And making a choice. 뭔가 선택을 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 자, 그러면 여기 4번에 making의 밑줄이 그어져 있고, 앞에 나오는 and랑 얘가 뭐를 연결시켜주고 있는지 보면 되거든? 자, 그러면 making이라고 하는 이 부분과 and는 누굴 연결시켜주고 있어? 뭐의 문제가 아니다? 그 너의 주치의의 말을 듣는 게 문제가 아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리고 선택을 하는 것에 문제가 아니다. 뭔가 더 많은 문제가 있나 보죠. 그러면 ing 형태 잘 연결되어져 있고 잘 연결되어져 있죠. 뭐에 연결돼 있는 거야? 전치사 of에 동명사 두 개가 잘 연결돼 있네. 오케이. 자, 그랬을 때 we now have encyclopedic lay people's guide to health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우리는 거의 백과사전급의 비전문가의 건강을 향한 지침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 여러분, 막 전문가까지는 아닌데, 이 사람, 저 사람이 백과사전급으로 막 말해주는 그런 지침 같은 것들이 있고요. Better health이라고 하는
매거진, 잡지라고 하는 것들도 있고 특히나 우리 뭐가 있어? 인터넷이라고 하는 게 있어. 그 말인 즉슨 정보는 충분

정보는 굉장히 충분한데 이렇게 많은 정보들 사이에서 내가 올바른 결정을 내리는 게 지금 문제다라고 지금 설명해주고 있는 거잖아. So now 이제는 the prospect of medical decisions has become everyone's worst nightmare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자 그래서 오늘날의 the prospect of medical decisions 여기서 얘들아 진짜 주어 누굴까? 진짜 주어는? prospect 일 겁니다. 자, 측면은 측면인데 뭐에 대한 측면인 거냐면요. 이런 의학적인 의사결정. 내가 이런 치료를 받을래요? 라고 하는 그런 의학적인 의사결정의 측면은 has로 받은 거 그럼 괜찮니? 그치? 괜찮지? 왜? 앞에 주어가 단수 주어잖아요. 단수 주어니까 뒤에 has라고 받은 표현 너무 잘 받았네. 그치? 자, 그래서 의학적인 결정의 측면은요, has become 어떻게 되었냐면 모든 사람들의 worst nightmare, 최악의 악몽이 된 거죠. 원래 한때는 뭐였어? 축복이었어. 내가 이런 치료도 받을 수 있고 저런 치료도 받을 수 있네? 이거에서 이제는 악몽이 되어버린 거죠. 자, 그런데 그 악몽을 뭐라고 비유해 주냐면요. of a term paper assignment 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마치 기말과제와 같은 모든 사람의 최악의 악몽이 되어져 버린 거예요. 자, 그런데 갑자기 웬 paper, term paper assignment? 갑자기 웬 기말과제? 라고 하신다면, with stacks infinitively higher than a grade in a course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한 학기에 점수라고 하는 것보다 무한하게 더 높은 게 걸려 있는 이라고 해석했거든? 자, 이 말인즉슨 얘들아, 한 학기에 점수가 걸려있는 거는 사실 한 학기 망하는 거잖아. 그치? 근데 내가 만약에 의학적인 결정을 잘못 내리게 된다면 어떻게 돼? 우리가 목숨을 잃을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그한 학기에 점수보다 훨씬 더 높은 것이 걸려있는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악몽이라고 하는 것이 되었다. 뭐가? 의학적인 의사결정이라고 하는 것이. 라고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오케이. 자, 그랬을 때 우리 has라고 하는 부분이 동사로 잘 받았니? 라고 하는 마지막 부분까지 잘 짚어보았고요. 저희는 4번 문항으로 넘어가 볼 겁니다. 저희 이번 시간에 마지막 문제 되겠죠? 자, 2019학년도 사관학교 21번 문항입니다. 첫 번째 문장부터 한번 살펴보면요. Although hunter-gatherer had previously led settled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비록 이런 수렵 채집인들이 이전에는 어디로 이끌어졌냐면요. semi-settled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반정착이거든요. 그러니까 반만 정착하고 있었던 거야. 어디를 떠돌아다니다가 어느 괜찮은 곳 있으면 잠깐 정착을 하고 그런 생활을 했나 보죠. 그래서 반만 정착을 하고 있었는데, 뭐보다는요. rather entirely nomadic live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완전히 유목민 생활을 한다기보다는 반은 정착 생활을 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라고 해석할 거야. 그치? 자, 그런데 아직 안 끝났어. Nomadic life, 이런 유목민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요. Moving between, 이동을 하는 거래. 어디 사이에서 이동을 하는 거냐면 A number of temporary or seasonal shelter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많은 일시적인 혹은 계절적인 거주지를 막 옮겨 다니는 그런 이주 생활, 즉 유목민 생활을 한다기보다는 이전에 수렵 채집인들은 무슨 생활을 했대? 반은 정착하는 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가 진짜 이제 문장이야.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the ability to store cereal grains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어떤 능력이야? 우리가 무언가 grain이라고 하면 곡물이잖아요. 곡물을 저장할 수 있는 능력은 여기가 진짜 문장의 주어야. began to encourage people to stay in one place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촉진하기 시작했다. 사람들로 하여금 한 장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촉진했다. 라고 하는 내용이네요. 자, 그랬을 때, An experiment carried out in the 1960s shows why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1960년대에 행해진 그 실험이 왜인지를 보여주게 되는 거죠. 자, 이제부터 진짜 문법 문제야. An archaeologist used the flint-bladed sickles to see 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어떠한 고고학자가 사용했대요. 무엇을 사용했냐면 얘들아 flint 하면 부싯돌이고 blade라고 하면 날이거든요. 즉 부싯돌로 만든 날로 된그 낫이라고 하는 것을 사용했대. 뭐를 보기 위해서 사용을 했냐면 How efficient 혹은 how efficiently a prehistoric family could have harvested wild grains라고 나오고 있어. 얘들아, 이거 기억하니 혹시? How라고 하는 이 의문사

작가가 누구를 데려온다고 했냐면 의미상에 유의미하게 연관이 지어진 애를 문장 뒤에 있는 애 중에서 한명 뽑아온다고 했어. 기억해? 우리 바로 저번 시간에 했거든? 뽑아온다고 했는데 아무 애나 뽑아오지 않고 의미의 연관성이 있는 친구들을 뽑아오거든? 그러면 뒤에 문장을 한번 보자. A prehistoric family, 어떤 선사시대의 그 가족들은요, could have harvested, 수확할 수 있었다. 무엇을 수확할 수 있었냐면, wild grains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야생 곡물을 수확할 수 있었다. 라고 했어. 얘들아, 그러면 문장 뒤에를 봤더니, 완전한 문장이 나와. 그러면 뭐가 들어갈 자리는 없어? 형용사가 보어로서 들어갈 자리는 없는 거야. 뭐가 들어가야 돼? 부사가 들어가야 돼. 그럼 한번 해석을 해보자면, 얼마나 효율적으로 그 선사시대에 살고 있었던 가족들이 could have harvested, 수확을 할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지금 한번 보기 위해서 이런 부싯돌로 만든 그런 낫을 사용해 본 거죠. 자, 그러면 이때 등장하는 efficiently라고 하는 부사는 누구를 꾸며줘? 동사를 꾸며주겠지. 뒤에 나오는 harvested라고 하는 동사를 꾸며줄 겁니다. 그래서 이런 선사시대에 살고 있는 가족들이 어떻게 효율적으로 이런 야생 곡물들을 수확했는지를 보기 위해서 이런 실험을 했는데요. 그런 야생 곡물들이라고 하는 것은 여전히 튀르키예의 일부 지역에서 보여진다고 합니다. 자, 그랬을 때 in an hour, 한 1시간 정도 하니까 he gathered more than 2 pounds of grains 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1시간 동안 이렇게 채집을 했더니 그는 한 2파운드 정도의 곡물을 수확할 수 있었대. 자, 그런데 2파운드 정도의 곡물이라고 함은 무슨 말이냐면 which suggested that 이하를 보여주는 거래. A family worked 혹은 that worked 8-hour days for 3 weeks would have been able to gather enough 이라고 나오고 있어. 얘들아, 그러면 이 대절 이하에 동사 어디 있는지 한번 찾아볼래? 대절 이하에 동사가 어디 있는지 한번 찾아보려고 했더니 쌤이 약간 힌트를 줬다, 그치? 빨간색 부분에 would have been able to 라고 하는 이 부분이 동사야. 그러면 B 부분에 동사가 들어가면 안 된다는 말이지. 그럼 B 부분은 어때야 되냐면 앞에 나오는 family라고 하는 부분을 수식해 줄수 있는 부분이어야겠다. 자, 그래서 가족은 가족인데 어떤 가족이냐면 하루에 8시간 동안 3주 동안 일한 가족들은 이 돼야 되겠지. 그러면 이때 that worked라고 해서 관계대명사 플러스 동사가 나와 있는 예를 동그라미 쳐주면 되겠다. 자, 그럼 다시 한번 해석을 해보자면, 가족은 가족인데, 3주 동안 하루에 8시간씩 일한 그 가족은 would have been able to, 뭐할수 있을 거냐면, gather enough, 충분한 gather enough to provide each family member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각각의 그 가족 구성원에게 제공할 수 있는 충분한 양을 모을 수 있게 된 거죠. 자, 모일 때 with a pound of grain a day for a year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1년에 정말 하루에 1파운드 정도씩 먹을 수 있는 양의 충분한 곡물을 모을 수 있게 되었다라고 지금 설명해 주고 있어. 오케이. 자, 그랬을 때 하지만 this would have meant 이것은 어떤 것을 의미했을 것이냐면요. staying near the stands of wild cereals 이라고 나오고 있어. 자, 이 말인즉슨 여기서 말하는 이것은 충분한 곡물을 수확한 거지. 그것은요, 어떤 것을 의미했을 거냐면, staying near the stands of wild cereal, 이러한 야생 곡물들 근처에서 지내는 것을 의미하게 됐을 거래. 자, 왜이 야생 곡물들 근처에서 지내야만 하냐면, to ensure, 보장하기 위해서 그래야만 한데, 무엇을 보장해야 돼? The family did not miss the most suitable time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가장 적합한 시간이라고 하는 것을 놓치지 않는 것을 보장하기 위해서 항상 그 곡물 주변에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한대. 자, 그런데 무슨 최적의 시간을 의미하는 거냐면 to harvest 혹은 harvested them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곡물을 수확할 최적의 시간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곡물 주변에 살아야겠지. 즉, 어디를 돌아다니면 안 되고, 이주해서 다니면 안 되고, 내가 그 곡물이 잘 자라고 있는지 꼭 옆에 붙어서 지내는 것을 의미한다고 했잖아. 자, 그러면 일단, suitable time, 시간은 시간인데 어떤 적합한 시간이냐면 그 곡물들을 수확할 적합한 시간이 돼야겠지. 자,
자, 그러면 뭐뭐 할이라고 지금 수식해 주고 있는데 to harvest라고 하는 표현이 두부 정사가 형용사적 용법으로 앞에 나오는 명사를 수식해 주고 있네. 그치? 그래서 수확할 가장 적합한 시기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그 곡물 옆에서 꼭 지내는 것을 의미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지. 그래서 And having gathered a large quantities of a grain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곡물의 굉장히 많은 양을 수확하고 난 이후에 내가 엄청나게 많이 수확을 했어. 그 이후에 그 사람들은요, would have been reluctant to. 얘들아, reluctant to 하면 뭐뭐 하기를 꺼려 하다잖아. 뭐 하기를 꺼려 할 거야? 이제는 그 많이 수확한 곡물을 두고 떠나는 것을 꺼려 하게 될 것이다. 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네. 왜? 내가 열심히 모았는데 이거를 두고 내가 유목민 생활을 해? 그건 이제 말이 안 되지. 그렇게 되면서 뭐 하게 됐다? 정착 생활이라고 하는 것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맥락이었네요. 오케이? 괜찮죠? 자, 그러면 우리 이번 시간에 어떤 것에 대해서 배우게 되었냐면요. 준동사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이 면밀하게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어떤 내용에 대해서 할 거야? 우리 역시 준동사에 대해서 면밀하게 살펴보게 될 겁니다.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기출 문제에서 또 만나보도록 해요. 안녕!

안녕하세요. EBS 국어 영역의 윤혜정입니다. 공부는 운동이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처음에는 잘 못해서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하다가도 이게 익숙해지면은 어느 순간 한 단계 한 단계 발전하는 자기 모습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 하키라는 운동도 비슷하더라고요. 좀 어렵긴 하지만 스케이팅과 드리블 연습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은 슛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열심히 연습을 해야지 근육이 생기고 자세가 잡히고 그리고 움직여야 할 방향이 보이는 거죠. 공부도 마찬가지로 기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작은 같을 수 있지만 개념을 제대로 알고 공부하는 것과 모르고 공부하는 것은 정말 큰 차이가 있는 결과를 가지고 옵니다.

부탁해 여러분, 고백 부트캠프 정희쌤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1강이고요. 이 강의는 여러분 미리 여러분들이 먼저 수능 특강 강좌를 본 강좌를 듣고 온 다음에 그 다음에 내신 대비를 위해서 수능 특강을 준비하는 토깽이를 위한 그런 강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능 특강만으로는 안 되나요? 아, 물론 되죠. 하지만 이 내신 만점 강좌를 통해서는 더 디테일하게 더 중요한 지문들을 한 번 더 다뤄본다라는 의미로 이 강좌를 여러분들이 다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서술형도 다뤄드리고 어법 포인트도 다뤄드리고 빈칸 추론 포인트도 다뤄드리고 이렇게 상세하게 다뤄드리도록 할 거니까요. 한 강의당 총 세 지문씩 다루도록 한다라는 거 제가 OT에서도 설명하겠지만 먼저 여러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저랑 같이 다루게 될 지문은 어떤 지문들이냐? 전부 다 함의 파악, 함축적 의미 파악에 나왔었던 지문들이 되겠습니다. 여기서부터가 특히나 시험 범위에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제가 셀렉을 해봤고요. 게이트웨이 문제부터 1번, 2번 문제까지 총 세 지문을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첫 번째 지문 들어가기 전에 잠깐 pause 눌러주시고요. 여러분 필요한 게 있습니다. 단어장 필요하시고 그 다음에 지문 필요합니다. 여러분 먼저 단어장과 지문을 읽어보고 오시는 걸 추천을 합니다. 지문 같은 경우에는 제가 강의실에다가 학습 자료실에다가 거기다가 우리 내신 만점을 위한 부트캠프만을 위한 지문을 따로 이렇게 올려드리도록 할 거니까요. 거기에다가 먼저 필기할 준비를 여러분 해주시고요. 여러분들은 잘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단어도 한번 꼭 외우고 넘어오시는 걸 추천드려요. 자, 그렇다면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문 이해를 도와주는 로지컬 플로우예요. 이 지문은 디지털 플랫폼과 노동의 탈현지화에 관련한 지문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디지털 플랫폼으로 인해서 일과 특정 장소 사이의 연결이 끊어지게 되었다라는 말이 앞에 나오고요. 클라우드 노동으로 인해서 노동의 원격 수행이 쉬워졌다. 지문 안에도 클라우드 노동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하는데 인터넷, 우리 무슨 무슨 클라우드에 올린다 이런 말 하죠. 그렇게 인터넷을 사용한 그런 기반으로 한 작업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다 보니까 노동의 원격 수행이 쉬워졌다. 기업은 전 세계 어디서든 필요에 따라서 인력을 고용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말이 나오고 사업 수행의 공간적 유연성이 크게 증가했다라는 말이 마지막에 나옵니다. 결국에는 지금 앞에서도 이런 말이 나왔고 뒤에서도 공간적으로 구애받지 않는다라는 말이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양괄식 구조로 보시면 되겠고요. 먼저 우리 한번 지문을 하나하나 꼼꼼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문에다가 이렇게 보라색으로 이렇게 하이라이트 표시 쳐놓은 거 있죠. 이런 아이들은 전부 다 빈칸 추론 포인트로 나올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색깔펜 하나 정하셔가지고 제가 이렇게 표시해둔 붉은색이라고 할게요. 붉은색이라고 표시해둔 부분을 여러분들은 빈칸 추론 포인트 부분이구나라는 거 체크 잘 해두시고요. 제가 이렇게 노란색으로 쳐놓고 또 이렇게 노란색으로 쳐둔 거를 이렇게 노란색 글씨로 하이라이트 쳐둔 게 노란색인데도 있고 노란색 글씨로 해둔 부분도 있는데 하이라이트 쳐둔 부분 같은 경우에는 지시어거나 아니면 이렇게 중요한 접속사나 아니면 연결어가 나왔을 때 노란색 하이라이트를 치도록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이러한 지시어가 가리키는 대상이 나왔을 때 이걸 노란색 글씨로 표시를 해두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이 점들 참고하셔가지고 지문 한번 꼼꼼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볼게요. 디지털 플랫폼들은 have made, 만들었습니다. A lot of work, 뭐를 만들었냐면 많은 일들을 less sticky, 덜 끈끈하게 만들었습니다. 여기서 원래는 함의추론이었었고 이 부분이 밑줄이었는데요. 많은 일을 less sticky, 덜 끈끈하게 만들었다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이제 나오도록 할 겁니다. 그러면서 as 나오고 주어동사 나오니까 as에다가 세모 표시해두시고요. 작업들이 becomes ever more modularized, commoditized, and standardized 하고 나오고 또 and가 나오고 as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떤 구조냐면 as 부사절이 두 번 나오는 구조예요. 그걸 and로 이어졌고요. 그렇다면 주절은 어디서 시작하는가? ties부터 시작을 합니다. ties 앞에서 여러분 먼저 콤마에다가 슬래시를 그어주시고 정말로 중요한 부분은 어디에 나온다? 주절 부분에 나오겠죠. 자, 그럼 먼저 앞에 as 부사절을 가도록 할 건데 여기서 어려운 단어들이 좀 많이 나오죠. modularized,
commoditized and standardized 이렇게 병렬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modularized 된다라는 거는 모듈화된다라고 여러분이 해석하시면 됩니다. 근데 제가 이걸 준비하다가 검색어에다가 그 초록창 검색어에다가 한번 검색을 해봤는데 이 모듈화된다라는 것 자체가 수능특강 연관 검색어에 여러분 같이 뜨더라고요. 모듈화된다라고 해설지에 설명이 되어져 있는데 모듈화된다라는 게 여러분들이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모듈화 뜻 이렇게 검색을 같이 하셨더라고요. 모듈화라는 건 쉽게 말해서 분리 그리고 재결합을 용이하게 만드는 걸 뜻합니다. 중간중간 잘게 나누어서 분리하고 또 그걸 재결합하는 걸 그걸 용이하게 만드는 걸 모듈화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모듈화되고 그 다음에 commoditize 하면은 상품화되고 마지막으로 standardize 하면은 표준화되는 거예요. 뭐가요? 노동이 그 어느 때보다도 모듈화되고 그 다음에 상품화되고 표준화되면서 또 market for digital work 하면은 디지털 노동을 위한 시장이 만들어지면서 앞에 지금 상황이 두 상황이 나왔죠. 이런 상황들 두 개 덕분에 ties between service, work and particular places 여기까지가 주어인데 주어의 핵심은 ties가 되겠습니다. 연결고리인데 어떤 연결고리냐면 between service work, 서비스 노동과 그 다음 particular places 하면은 특정한 장소 사이의 연결이 can be disconnected, 연결이 끊어질 수 있다. 이게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빨간색 색깔 펜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우리한테 중요한 부분은 주절이 되겠습니다. Ties between service work and particular places. 결국에는 노동과 특정 장소의 연결이 어떻게 된다? 끊어진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얘기한 거죠. 만들었습니다. 많은 일을, 많은 부분을 어떻게 만들었다? Less sticky. 덜 끈끈하도록 만들었다. 그러니까 이 노동과 그 다음에 장소가 덜 끈끈해졌다라는 거예요. 굳이 연결되어 있을 필요가 없게끔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while에다가 세모를 쳐주세요. While the business process of outsourcing, 여러분 while절이 나오니까 우리는 주절의 시작점을 먼저 찾을 거예요. 주절의 시작점이 어마어마하게 뒤에 나옵니다. 여기 콤마이죠. 콤마 찍고 아까 설명했었던 클라우드 노동이 등장을 하는데 클라우드 워크 앞에서 먼저 끊어주세요. 그 뒤에 주어 동사가 나오니까 여기가 주절이 되겠죠. 중요한 건 주절입니다. 항상. The business process. 비즈니스 과정이에요. 근데 뭐라는 비즈니스 과정이냐면 아웃소싱이라는 비즈니스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외부한테 다 이제 맡기는 걸 뜻하는 거예요. 그 아웃소싱이라는 비즈니스 과정인데 근데 그 아웃소싱이라는 비즈니스 과정은요. That emerged in the 1990s. Emerged는 자동사기 때문에 여러분 수동태 안 됩니다. 그냥 emerged 이렇게 쓴 거예요. 과거형으로. 네, 능동태 과거형입니다. 1990년대에 등장한 아웃소싱이라는 비즈니스 과정이 allowed, 허락을 한 거예요. 근데 뭘 허락을 했냐면 large companies, 대기업이 뭐 하는 걸 허락했어요? To take advantage of, 이용하는 걸 허락을 한 겁니다. 뭘 이용하냐면 글로벌 산업 예비군을 이용하는 거, 그거를 활용할 수 있도록 허락을 했답니다. 글로벌 산업 예비군? 이게 뭐지? 잘 몰라도 어차피 따옴표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여기서 쓴 용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어쨌건 이거를 이용하도록 한 건데 뭐함으로써 그걸 이용하도록 해요? By moving. 이동을 시킴으로써 그들의 대기업들이 되겠죠. 콜센터를 어디로 이동시키냐면 to cheap, 값싸고 멀리 떨어져 있는 노동시장으로 이동을 시킨 게 한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글로벌 산업 예비군을 즉 멀리 떨어져 있고 값싼 그러한 시장에 있는 노동시장에 있는 글로벌 산업 예비군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누가? 대기업이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런 반면에 아웃소싱이라는 게 가능해지면서 이런 것들을 가능하게끔 한 반면에 클라우드 워크, 클라우드 노동은요. changes, 바꿉니다. 뭘 바꾸냐면 the volume and granularity, granularity 이렇게 나오죠. 여기 밑에 과립상이라고 나오는데 이것도 역시 초록창에 검색어, 연관 검색어에 떠있더라고요. 수능특강 치면은 연관 검색어에 이 단어가 같이 뜨더라. 양인데 양과 granularity 이거를 한꺼번에 목적으로 여러분 묶어주시고요. 과립상과 양을 바꿨다. 근데 어떤 거냐면 at which가 앞에 나오는 목적어를 꾸며주고 있습니다. At which geographically non-proximate work가 can take place. 여러분 지리적으로 non-proximate 하면은 멀리 떨어져 있지 않은 거죠. 지리상으로 멀리 떨어 미안해요. 지리상으로 가깝지 않은 게 되겠네요. Non-proximate니까 proximate 하면 인접한, non-proximate 하면은
인접하지 않은, 즉 떨어져 있는 그러한 work, 노동이 can take place, 일어날 수 있는 규모와 과립상을 변화시켰습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일단은 어법적으로 at which 다음에는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하는 여러분 해석할 때는 해석하지 않고 뒤에 완전한 절이 나와야 된다라고 했죠. 여기서 geographically non-proximate work가 주어가 되겠고요. can take place가 동사가 되겠습니다. 이 형식 완전한 문장이 나왔다라는 것도 체크해 두시고 선생님 과립상이 뭐예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granularity에서 granule 여기 앞부분이 알갱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을 굉장히 잘게 쪼개는 걸 생각하시면 돼요. 양도 바꾸고 그 다음에 과립상 세분화 수준을 바꿨다라는

거예요. 선생님, 그게 바꿨다라는 게 무슨 의미냐면요. 예를 들면, 옛날에는 어떤 뭐 건설 회사한테 이 나라에 있는 어떤 빌딩을 세워주세요라는 어떤 큰 프로젝트를 그냥 하는 덩어리째로 한 양, 볼륨도 크고, 그 다음에 과립상 수준도 굉장히 낮은 상태가 되겠죠? 요 과립상 수준, 요게 세분화되어 있지 않은 상태로 그냥 덕! 자, 이거 건설 프로젝트 맡깁니다! 하고 맡겼었더라면, 이번에는 양 단위도 변화한 거예요. 그리고 과립상 수준도, 세분화 수준도 변화를 한 겁니다. 어떻게? 아주 잘게. 잘게 쪼개서 옛날에는 프로젝트 하나를 덜컥 맡겼더라면 이제는 예를 들면 이미지 하나 저 생성해 주세요. 아니면은 이거 레포트 하나 저뭐 요약해 주세요. 이렇게 정말 잘게 그 양면에서 또는 과립상 수준, 세분화 수준 면에서 바꾸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뭐가 그걸 가능하도록 했다고요? 클라우드 워크가 changes, 변화시켰습니다. 양과 과립상을 변화시켰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 뒤에 나오는 말까지 같이 빨간 색깔 칠게요. 지리적으로 가깝지 않은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양과 과립상 수준을 변화시켰습니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잘못 알아들었을 것 같으니까 예시가 나오는 거예요. A small business in New York. 뉴욕에 있는 되게 작은 소규모 회사, 기업이 can hire, 고용할 수 있습니다. Freelance transcriber in Nairobi. 나이로비에 있는 freelancer transcriber 하면은 녹취 전사 작업자를 뜻합니다. 그러면은 이 사람 transcriber라고 할게요. 이 사람을 하루 고용할 수 있고요. And 그리고 뉴델리에 있는 사람을 다음날 고용할 수 있습니다. 하루는 여기 있는 사람, 다른 하루는 여기 있는 사람, 일할 사람을 고용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no에다가 X 치시고 사업소나 사무소나 아니면 공장이 need to be built. 동사에다가 부정 넣어서 해석하면 되겠죠? 지어질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그냥 no. no에다가 S 치시고, 현지 규정도 준수되지 않고요. And,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에는 no에다가 역시나 X 쳐주시고, 현지 세금도 지불되지 않는다. 이렇게 나옵니다. The switch, 전환이에요. In the production network of work 하면은, 노동 생산 네트워크에서의 전환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더부터 이렇게 한번 칠게요. 노동 생산 네트워크에서의 전환은 in에서 이렇게 닫고요. 전환이 주어가 되겠죠? 노동 생산 네트워크에서의 전환은 발생합니다. 뭐함으로써 발생을 하냐면 by simply sending some emails. 이메일을 간단하게 보내거나 아니면 sending과 clicking, ing가 지금 병렬이 되고 있죠? 단순히 이메일을 보내거나 아니면 clicking some buttons on a digital work platform. 디지털 노동 플랫폼에서 버튼을 몇 개를 누르는 거 그것만으로 그냥 이 전환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And in this way, 이러한 방식이라는 건 제가 앞에 노란색 쳐놨던 요 방식이 되겠죠? 그냥 이메일 보내거나 버튼 클릭하는 이러한 방식으로 the employer, 고용주는요, leaves behind, 남기는 건데, no가 붙었죠? 그러니까 남긴다, 안 남긴다? 안 남긴다. 동사에 대한 부정으로 해석한다. 뭐를 안 남겨요? 물질적인 어떠한 흔적을 남기지 않습니다. 우리 아까 오피스나 아니면은 팩토리, 짓는다, 안 짓는다? 안 짓는다. 물질적인 흔적을 남기지 않습니다. 어디에서요? In the places. 장소에서요. 근데 어떤 장소냐면, where it was once an employer. 여기서 is 뜻하는 바는 앞에 나왔었던 고용주를 뜻하는 거예요. 그 고용주가 한때는 고용주였던 그 장소에서 전혀 물질적인 흔적을 남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남아있는 어떤 건물이나 이런 거 하나도 없다. 이 얘기예요. 자, 그러면 우리 한번 이 지문에 나왔었던 어법 포인트들을 만을 한번 골라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법 포인트들을 짚어드리는 부분들도 여러분 지문들도 있겠지만 어법 포인트가 아니라 어휘 포인트를 짚어드리는 구간도 있을 거예요. 이번 지문은 어법 포인트를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형식 목적격 보어 부분이기 때문에 made 나오고 make의 과거형이죠. A lot of work를 어떻게 만들었다? Less sticky. 형용사, 보어 자리에는 형용사가 들어가야 된다. 부사는 들어갈 수가 없다라는 거 봐두시고 아까 읽었던 부분입니다. At which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는 where로 치환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뒤에 완전한 문장이 나와야 된다. 여기서 take place 일형식 동사예요. 관계부사 the places를 수식하는 where가 나왔습니다. 장소를 수식하는 where이고요. 뒤에는 완전한 문장이 나와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it was once an employer. 이 형식 완전한 문장이 나왔네라는 것까지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서술형으로 나올 수 있는 부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문장 완성 부분을 보도록 할게요. 다음 빈칸 AB에 들어갈 적절한 단어를 본문에서 찾아 쓰래요. Unlike the outsourcing of the 1990s. 그러면 1990년대에 아웃소싱이라는 그러한 비즈니스 프로세스에 대해서도 여러분 분명히 언급을 했죠. 어떤 얘기 나왔어요? 대기업들이 콜센터를 외부로 값싼 노동시장이 있는 곳으로 옮기는 게 가능했다. 그게 아웃소싱, 1990년대에 있었던 아웃소싱의 얘기였다면 그거랑은 달리 클라우드 워크, 지금 이 지문에서의 포인트였죠. 클라우드 노동은요, allow 목적어 to 부정사, 뭐를 여러분 바꾸도록 했어요? 양과 그 다음에 과립상을 바꾸도록 했죠. 그래서 volume과 granularity가 들어가면 되겠다. 이렇게 체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서술형으로 체크해 드리는 부분은요. 서술형 구간 자체를 여러분 포스트잇에다가 이거를 적어두시는 것도 물론 좋지만 지문에서 어떤 부분이 지금 서술형으로 나왔나를 지문에다가 역으로 체크해 두시는 걸 저는 더 추천을 합니다. 왜냐하면 딱 이렇게만 안 나올 수도 있지만 그 부분이 중요하다는 건 변하지 않거든요. 이렇게 체크 잘 해두시고요. 자, 그렇다면 우리 넘어가서 오늘의 두 번째 지문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잠깐 pause 누르시고요. 아, 선생님, 저 수면특강에서 듣고 와가지고 이거 그냥 들어도 될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분명히 여러분 들었었나? 기억은 나는데 또 기억이 가물가물할 거거든요. 단어 같은 거가 워낙 어려운 단어들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 반드시 단어장이랑 지문 한번 먼저 읽어보시고 오시는 걸 추천을 합니다. 자, 그러면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Logical Flow 보겠습니다. 미세기후 조절의 가능성과 사례에 대한 지문이 되겠습니다. 국제적인 온도 조절은 미기후 수준에서 효과가 있을 수 있다라고 얘기가 나오면서 캐나다 밴쿠버의 기후를 설명을 합니다. 필자는 밴쿠버의 텃밭에서 그 누구보다도 일찍 상추와 토마토를 수확했는데 어떻게 수확한 건지가 나오겠죠. 지중가온, 지중가온이라는 말이 여기서 이제 소일 히팅이라고 나오는데요. 지중가온이라는 말 자체가 사실 더 어려우니까 소일 히팅으로 받아들여셔도 돼요. 땅속 온도를 높이는 겁니다. 말 그대로 소일, 흙을 히팅 시키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소일 히팅을 최대화하기 위해서 필자가 내가 사용한 방법을 소개하면서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국제적인 온도 조절은 미기후 수준에서 효과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를 뒷받침하는 내용들이 되겠네요. 같이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Even outdoors, 심지어 실외에서 although 뭐뭐에도 불구하고 여기 콤마에서 끊을게요. Climate, 기후, 기온을 포함해서 기후라는 것은 is usually regarded, 주로 여겨집니다. 뭐라고 여겨지냐면 beyond the control of man, 인간의 컨트롤 바깥에 있다라고 주로 여겨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컨트롤 바깥이라고 여겨지지만 어느 정도는 컨트롤 가능해, 이런 말이 나오겠죠. Localized temperature control 하면은 국제화된 그런 기후 조절은요, is sometimes 때로는 effective, 효과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ineffective 들어가면 절대 안 되겠죠. 효과가 있다라고 나와야 돼요. 왜냐면 앞에서는 beyond the control of man 이렇게 나왔는데 이게 although로 묶여있다 보니까 주절에는 방향이 반대 방향이 나와줘야 됩니다. 인간의 통제 바깥으로 벗어나 있는 것을 여겨지지만 사실은 조절 가능해가 나와야 되니까 effective합니다. 효과적입니다. 어디에서요? On a microclimate scale. 미기후 수준에서는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효과적이다. 그러면서 Vancouver, Canada 예시가 나옵니다. 이거는 이 밴쿠버는요. is a few miles north. 몇 마일 북쪽으로 떨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어디에서? at the 49th parallel. 49도 위도선으로부터 북쪽으로 몇 마일 떨어져 있대요. 콤마 콤마 묶으시고요. 이 밴쿠버는요. is about 60 miles farther north. 그러면 죄송합니다. 여기 캐나다를 콤마 콤마를 묶도록 할 거고요. 이 밴쿠버는요. 이렇게 떨어져 있고 이 밴쿠버는 is about 60 miles 이렇게 가면 돼요. 60마일 farther 더 멀리 떨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누구보다 북쪽으로 더 멀리 떨어져 있는데 than Minot, North Dakota. North Dakota 주에 있는 미노트라는 곳에서부터 북쪽으로 60마일 정도 더 떨어져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누가 떨어져 있는 거예요? 밴쿠버가 떨어져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미노트, 노스다코다에 대해서 설명을 해줍니다.
With its, 여기서 it은 요 North Dakota의 민옷을 얘기하는 거예요. With its legendary harsh winter temperatures. Legendary 하면은 아주 전설적인 이런 거니까 여기서는 유명한으로 해석하셔도 돼요. 아주 혹독한 겨울 기온으로 유명한 North Dakota의 민옷으로부터 60마일 더

북쪽으로 떨어져 있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되게 추울 것 같은데, 그런데 but이 나옵니다. but에다가 세모 쳐주시고요. but, constant fan winds. 우리 팬 현상 할때그 팬입니다. 팬 바람이에요. constant, 끊임없이 불어오는 팬 바람입니다. 어디에서 끊임없이 불어오냐면요. of the Pacific Ocean. 태평양에서 불어오는, 끊임없이 불어오는 팬 바람이 만듭니다. 밴쿠버의 윈터를 어떻게 만드냐면, mild and wet하게 만듭니다. 이게 지금 make의 목적격 보어 자리에 온 거죠. 되게 온화하고, 기온이 온화하고, 습하게 만듭니다. 라고 나왔어요. Although, 비록 뭐에도 불구하고, sunshine is scant. 햇빛은 되게 일조량이 적다라는 얘기겠죠. 햇빛이 희박하다라는 건 일조량은 적지만, 이 밴쿠버의 겨울을 온화하고, 그다음에 습하게 만듭니다. 그러면서, when I had a garden there, 여기서 there가 뜻하는 바는 앞에서 나왔었던 밴쿠버를 얘기하는 거예요. 밴쿠버에서 내가 가든을 가지고 있었을 때, 정원이 있었을 때, 1940년대 후반에요. A neighbor. 한 이웃이 used to say that 뭐라고 말을 하곤 했냐면 I cheated God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신을 속였다라고 얘기를 하곤 했대요. 뭐 하기 위해서? To bring in. Bring in 하면은 거둬들이는 거예요. My lettuce and tomatoes. 내 상추와 토마토를 거둬들이기 위해서. 누구보다 earlier than anywhere else. 그 어느 누구보다도 더 빨리 상추와 토마토를 거둬들이려고 내가 신을 속였구나라고 이웃이 말하곤 했대요. 야, 너신 속였지? 이렇게 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 신을 속였다라는 건 결국에는 기온을 어떻게 다른 이웃보다 더잘 조절했음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면서 the bad가 나옵니다. The bad라는 거는 바닥을 의미하는 건데, 갑자기 더, 정관사 더가 붙은 거는 앞에서 나왔었던 이 garden의 bad를 얘기하는 거죠. 그 정원의 바닥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전치사 관계대명사가 나오니까 묶어주세요. 어떤 바닥이냐면, vegetably grow 하면, 그러니까 채소들이 자라나는 바닥입니다. 요거 뒤에는 완전한 절이 나온다. 채소가 자라나는 그 정원의 바닥은 was bank. bank 하면은 기울다의 뜻이에요.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toward the south. 남쪽으로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at approximately 50 degrees. 약 50도 정도 남쪽으로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and the area between the plants. 식물들 사이에, 그 정원에 있는 식물들이 되겠죠? 식물들 사이에 있는 그 공간이 있는데, 그 공간은 was covered. 덮여져 있었습니다. 뭐로 덮여져 있었냐면, with flat stones. 넓적 평평한 돌들로 그 사이, 식물 사이사이 그 공간이 덮여져 있었다라는 거예요. 어떤 돌이냐면, gathered from the nearby beach. 근처에 있는 해안가에서 이제 모아온 평평한 돌들로 이렇게 덮여 있었습니다. 뭐 하기 위해서예요? To maximize soil heating. Soil heating이라고 기억하셔도 되고, 지중가온 단어 기억해 두셔도 더 좋습니다. 지중가온을 최대화하기 위해서, 땅이 받는 열을 최대화하기 위해서입니다. 근데 어디로부터 열을 받는데요? From the weak late winter, early spring sun. 늦겨울에서 초봄 햇빛인데 약한 햇빛이다 이렇게 나오고 있죠. 햇빛이 약하다. 아까 일조량이 적다라고 했잖아요. 햇빛이 약하다 보니까 여기로부터 약한 햇빛으로부터 오는 지중가온을 최대화하기 위해서 지금 화자가 한 행동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었냐면 지금 이러한 이땅 바닥은요. 어떻게 되어 있었어? Banked toward the south at approximately 50 degrees. 이렇게 기울어져 있게끔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between plants 사이의 그 영역은요. was covered with flat stones. 넓적한 돌들로 덮여져 있었다. 더 따뜻하게 만들어 준 거죠. 남쪽을 바라보게 만들고, 그 다음에 그 바닥도 덮어주고, 그러면서 이제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방금 짚었었던 부분에 나오는 어법 포인트들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가 나오면 그 뒤에 완전한 문장이 나온다. 이 grew라는 것도 자동사이기 때문에 이거 자체만으로도 이 지문에서는 채소가 누구를 기르는 게 아니라 자라나는 거죠? 이 지문에선 자동사로 쓰였습니다. 그래서 요거 완전한 문장이다. 목적 없어도 된다라는 거 기억해 두세요. in which는 where로 바꿀 수 있다. 그 다음에 과거분사 수식이에요. 앞에서 그 바닥이 나오는데요. the bed가 나오면서 was banked. 지금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이렇게 나오죠. 기울어져 있는 상태를 나타냅니다. 과거 분사로 쓰였어요. ed가 쓰였고, toward the south, 남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상태를 나타내기 때문에 banking이 아니라 banked를 써줘야 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수동태를 주의하셔야 됩니다. is usually regarded as, 뭐로 주로 여긴다가 아니라 여겨진다. 이렇게 쓰여

되기 때문에 be regarded as 뭐뭐로 간주가 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수동태를 사용한다라는 포인트까지 짚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서술형으로 나올 수 있는 부분을 좀 보도록 할게요. 단답형으로 보겠습니다. 밴쿠버가 위도상 북쪽에 위치함에도 불구하고 제가 아까 노스다코다에 있는 미너 도시보다 더 북쪽에 있다라고 했어요. 근데도 겨울 날씨를 온화하고 습하게 만드는 자연적 요인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본문에서 찾아 영어로 쓰세요. 여러분 제 답변 먼저 기다리지 말고 잠깐 pause 누르고 생각을 해보시면 더 좋습니다. 뭐였냐면 끊임없이 불어오는 fan winds였어요. 더 자세히 말하면 of the Pacific Ocean. 태평양에서 끊임없이 불어오는 fan 바람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 단답형 해봤고요. 서술형 부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자가 미세기후를 조절해서 채소를 일찍 수확하기 위해서 사용한 방법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물리적인 방법 두 가지를 본문에서 찾아서 영어로 쓰세요. 여러분, 본문에서 찾아서 영어로 쓰라고 했을 때는 그 생김새도 그대로 써줘야 된다라는 거 아시죠? 자, 볼게요. Banking the garden in a bed toward the south. 여기에서 앞에서는 여러분 was banked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에서는 물리적인 방법이라고 나왔으니까 기울이는 것으로 동명사로 바꿔줬다. 요 점만 여러분 주의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covering 여기도 역시나 동명사로 시작하도록 제가 바꿔놨습니다. 요것만 주의해 주세요. 나머지 내용은 그대로 가져왔다라는 거. covering the area 어떤 영역을 덮는 거예요. between the plants 식물 그 사이의 영역을 덮는 겁니다. with flat stones 넓적한 평평한 돌로 식물 사이를 덮는 것. 이게 물리적인 방법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 두 번째 지문까지 마무리를 지었고요. 앞으로 이런 식으로 전개를 하도록 할 겁니다. 여러분 전에 수능특강 영어 지문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듣고 이 지문으로 여기 이 강좌로 넘어와야지 이 강좌를 보다 여러분들이 더 소화를 잘 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지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복습하는 의미도 있고요. 또 세세하게 한 문장 한 문장 보는 의미도 있고 그 다음에 그때는 우리가 막 순서배열 문제 아니면 요약 문제 문제 푸는 거에 집중해가지고 보내는 시간이 있었다면 이번에는 제가 지금 보기도 없죠. 본문에 대해서만 정말 집중해가지고 보내는 강좌가 될 거니까 여러분들이 아, 나 이거 제대로 배워야지 라는 생각으로 지문 먼저 읽고 오시는 걸 추천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의 긍정화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Every day in every way 매일매일 모든 면에서 I'm getting better and better. 날마다 모든 면에서 나는 점점 더 나아지고 있다 라는 여러분 말입니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말이기도 하고요. 여러분들 내가 수능특강 영어에서 처음에 정희쌤의 이 수업을 들었을 때보다 이 지문을 들었을 때보다 지금 다시 들었더니 아 그래도 조금 더 알겠다 라는 생각이 조금이라도 더 들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저랑 같이 두 번을 중요한 지문을 꼽아서 두 번을 다룬 다음에 그 다음에 여러분들 혼자 공부를 하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의 마지막 지문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pause 누르시고요. 제가 아까 알려드렸던 것처럼 단어장도 먼저 보시고 모르는 단어 체크하시고요. 그 다음에 지문도 제가 올려드린 교환 다운받으셔서 영어, 한국어, 영어, 한국어 되어져 있으니까 영어만 보고 내가 해석할 수 있는지 한번 먼저 해보시고 안 되면 한국어로 제가 끊어둔 거, 직독직해로 끊어둔 거 활용하셔가지고 공부해 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한번 들어가 볼게요. 로지컬 플로우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문은 어떤 지문이냐면 외부적인 보상을 넘어선 진정한 충성심의 원동력입니다. 자, 여러분 지문 읽고 오셨죠? 충성심을 나타내는 단어가 뭐였어요? loyalty였습니다. 이렇게 바로바로 나오셔야 돼요. 아, 진정한 충성심의 원동력이 그러면 무엇인가? 이게 나오겠죠? 구성원들에게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서 보상과 처벌을 활용하는 것의 효과는 단기적이다. 그러니까 보상도 마찬가지고 처벌도 마찬가지고 이러한 것은 다 효과가 단기적이다 라고 나옵니다. 그러한 방법은 결국 더 큰 비용과 스트레스로 이어집니다. 비용 자체도 여러분 마이너스 단어로 많이 쓰이는데 스트레스랑 같이 나오니까 확실히 마이너스가 맞죠. 비용과 스트레스로 이어집니다. 그러면서 진정한 충성심은 같은 회사에 남기 위해서 직원이 더 많은 돈이나 혜택을 거절할 때 그때 존재하게 된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진정한 충성심은 이럴 때 존재하는구나. 어떨 때인지 이따 잘 보도록 할게요. 궁극적으로 직원들이 일터로 나오는 주된 이유는 급여나 혜택이 아니라 대의명분 때문이다. 여러분 저 질문할게요. 대의명분을 뜻하는 단어는 뭐였죠? 요거 오늘의 당근을 잡아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의명분을 뜻하는 단어 당근이 안 터졌

때 한 번 더 당근을 쳐봐라 질문하도록 할게요. 요거 대의명부를 뜻하는 단어를 C로 시작하는 단어인데 앞에다가 더까지 붙어가지고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질문 하나하나 꼼꼼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Energy can always be injected. 에너지는 항상 can be injected 하면은 주입이 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inject 하면은 주입하다, 주사하다 이런 뜻이에요. 에너지는 어떻게 주입되어질 수 있냐면 어디로? into an organization. 기관, 단체로, 조직으로 주입되어질 수 있습니다. 뭐 하기 위해서? to motivate people. motivate 목적어 투부정사 이렇게 나왔습니다. 목적어가 투부정사하도록 동기부여하다의 뜻이죠. 사람들이, 직원들이 to do things. 여기서 do things는 일을 하게끔 하는 걸 의미합니다. 일을 하는 거를 이제 동기부여하기 위해서 에너지는 조직, 기관, 단체 안으로 주입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보너스, 에너지라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주입할 건지가 나오는 거죠. 보너스. 보너스는 말 그대로 이제 성과급을 얘기하는 거고 promotion은 승진이란 뜻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other carrot, 또 다른 당근들, 우리 토킹이들 당근이죠? 당근들, and 그리고 even, 심지어 a few sticks, stick 하면 회초리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자면 당근과 채찍할 때 그 채찍을 얘기하는 거죠. 심지어 몇몇 처벌을 생각하시면 돼요. 처벌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주어가 되겠고요. can get people to work harder. 사람들을 어떻게 만들 수 있냐면요. to work harder. 더 오랫동안, 아니, 더 harder니까 더 열심히 일하도록 만들 수 있습니다. for sure. 확실히요. 콤마콤마 묶으시고요. 벗에다가 세모쳐두도록 할게요. 열심히 일하도록 하는 거는 여러분 지금 통한다. 효과가 있다. 이런 말인데 but the gains are. 그 이득은요. are 어떠냐면 like all manipulation. 모든 조작과 마찬가지로 그 혜택은 short term. 하고 싶은 말은 뭐예요? 단기적이다. 자, 그렇다면 표시 좀 한번 해볼게요. 분명히 앞에서 말했었던 이러한 보너스부터 시작해서 스틱까지 이런 모든 것들을 여러분 제가 파란색으로 먼저 표시를 한번 해볼게요. 보너스, 승진, 다른 당근, 그리고 심지어 몇몇 회초리까지 나온 다음에 이런 것들은 결국에는 여러분 all manipulation. 모든 조작이다 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자, 이런 모든 것들은 이런 개인들은요. 어떻다? short term, 단기적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단기적이다. 이렇게 제가 보라색깔 표시해둔 거는 여러분 빈칸처럼 포인트로 나올 수 있는 부분이죠. but 뒤에 나왔기 때문에 앞에는 사람들을 열심히 일하도록 만들 수 있는데 그러나 효과는 어떻다? 단기적이다 라고 나왔으니까 마이너스 의미가 잘 들어갔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서 over time, 시간이 지나면서 such tactics, 여러분 여기서 tactic이라는 거는 전략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such 명사는 앞에 문장에 명사가 나와야 돼요. 앞에서 나왔었던 manipulation을 가리키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such tactics에다가도 파란 색깔 표시해 두시고요. 이게 결국에는 all manipulation을 가리키고 이 manipulation이 앞에 나오는 요 녀석들, 병렬된 녀석들을 지칭하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전략들은요, cost more money,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서 이러한 전략들은 돈이 더 많이 들고요. and 그 다음에 돈이 더 많이 든다는 마이너스죠. 그러니까 뒤에도 마이너스가 나와야 되겠죠. increase stress. 스트레스를 증가시킵니다. 누구한테요? for employee and employer alike. 여러분 A and B alike 이렇게 나오면 A, B 둘 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뭐라고요? A and B alike 하면은 A, B 둘 다 그러니까 A, B 둘 다 에게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직원이나 아니면 고용주 둘 다에게 스트레스를 증가시킵니다. 앞에도 비용 증가하고요. 그 다음에 스트레스를 증가시킨다 마이너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and 그리고 and eventually 결과적으로는 마침내 will become 뭐가 되냐면 the main reason 주요한 이유 원인이 된다라는 거예요. people 근데 어떤 주요한 원인이 되냐면 사람들이 show up for work every day 매일매일 show up for work 하면 뭐하는 거예요? 출근하다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사람들이 출근하는, 매일매일 출근하는 주된 이유가 돼버립니다. 뭐가요? such tactic이. 결국에는 여러분 이 tactic, 이 보상 받으려고 또는 회초리를 받지 않으려고 이 tactic들, 전략들, manipulation 이 녀석들 때문에 그냥 출근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that's not loyalty 라고 얘기를 합니다. loyalty

충성이란 여러분 무슨 뜻이다? 충성심이다. 그것은 충성심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이 뜻하는 바는 뭐겠어요? 요 앞에 나왔었던 사람들이 일하러 출근을 하는 주요한 이유가 되는 거. 그게 뭐예요? 이 앞문장을 얘기하는 거죠. 이러한 택틱들은 더 비용도 많이 들고 둘 다한테 스트레스고요. 그리고 주된 이유가 되는데 그 주된 이유가 되는 것은 그것은 not loyalty, 충성심이 아닙니다. 이렇게 받아주고 있어요. That's the employee version. 그것은 직원 버전의 a repeat business, 재방문 고객이라고 단어장에 나와 있을 거예요. 근데 이거를 재방문 고객의 직원 버전이다 라고 해석하면은 그냥 있는 그대로 해석하면 잘 이해가 잘 안 되실 거예요. 뭐로 생각하면 되냐면 정말로 충성심을 가지고 재방문하는 고객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이런 거 있죠. 배달 음식 시켜 먹거나 할 때 리뷰 이거 써주면은 뭐 예를 들면 보너스로 뭐 더 준다 뭐 이벤트로 뭐 한다 그래가지고 아니면은 다음번에 쿠폰 드립니다 해서 정말로 그 가게가 마음에 들어서 간다기보다는 돈을 절감하기 위해서 또는 쿠폰이 있으니까 그 가게에 가는 그런 재방문 고객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재방문 고객의 임플로이 버전이다 직원 버전이다 그냥 나한테 혜택이 있으니까 그냥 일 다니는 거다 이 얘기예요. 그러면서 로열티 충성심인데 among employees 직원들 사이에 직원들 안에 충성심은요 is 여기서 is는 일형식으로 쓰였습니다. 존재한다 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여기서 이 is는 exists의 의미로 쓰였다라는 거 존재합니다. 충성심은 언제 존재하냐면요. 여러분 이 사람 충성심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잖아요. 언제 존재하는지 볼게요. When they turn down. Turn down 하면은 reject의 뜻이에요. 거절하다의 뜻입니다. 그 직원들이 거절할 때 존재한대요. 더 많은 돈과 혜택을 거절할 때. 여러분 더 많은 돈과 혜택이 여러분 결국에는 뭐겠어요? 앞에서 나왔었던 파란색 부분이 되겠죠. 이것을 거절할 때 존재합니다. 뭐하기 위해서 거절하는데요. To continue working at the same company. 같은 회사에서 일하는 거를 계속 계속하기 위해서 더 많은 돈과 혜택을 거절할 때 그때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회사에서 불렀을 때 이제 더 많은 돈 줄게 이랬는데도 이 회사에 남으려고 그걸 거절할 때 그때 충성심이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loyalty to a company 회사에 대한 충성심은요 triumphs 하면은 trumps 하면은 능가하다 넘어서다 이런 뜻입니다. 뭐를 넘어서냐면 pay와 benefit 아 그러면 급여와 그 다음에 혜택을 넘어섭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급여와 혜택보다 뭘 더 높게 사는 사람이에요? loyalty 충성심을 굉장히 높게 사는 사람이다 라는 거 알 수 있죠. 자 마지막 보겠습니다. and 그리고 unless you are an astronaut 이렇게 나옵니다. unless는 if not과 똑같은 표현이에요. 만약 뭐뭐하지 않는다면 그러면 if you are not an astronaut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astronaut 하면은 여러분 우주비행사를 뜻합니다. 너가 우주비행사가 아니라면 it is not the work 그것은 뭐가 아닙니다. the work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닙니다. It is not the work we do. 이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선생님, 이 구조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It is에다가 밑줄 그시고요. 뒤에 that에다가 밑줄 그어주세요. It that 강조용법이거든. 여기다가 써볼게요. It is a that b 구조입니다. 해석을 할 때는 b부터 해석하시는 게 좋아요. b 하는 것은 바로 a다. 제가 바로 A라고 쓴 이유를 알려드릴게요. 일단 it is와 that에다가 아까처럼 밑줄 두 줄 이렇게 그어두시고요. 얘를 마치 꽃 받침처럼 생각을 하세요. 그러면 중간에 있는 A가 강조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A에다가 이렇게 표시를 하겠습니다. A가 강조받는 부분이에요. 바로 A다 여기다가 표시해두시고 B하는 것은 바로 A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자 그럼 봤더니 it is not the work we do that inspires us either.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를 inspire us. 공감, 우리한테 동기부여를 해주는 거라고 할게요. 우리한테 막 영감을 주고 동기부여를 해주는 거, 그것은 뭐가 아닙니다. 일, 우리가 하는 일이다 아니다? 일이 아닙니다. 일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까 보상도 아니라고 했고요. 일도 아니래요. 뭐가 아니라면? 너가 우주비행사가 아니라면. 선생님 저 여기서 왜 갑자기 우주비행사가 가쁜 우주비행사 왜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우주비행사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적어도 보기에는 이제 다른 일들과는 달리 엄청

이제 뭐 보람이나 아니면 영감을 주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 직업인 거지. 그래서 우리한테 영감을 주는 것은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닙니다. 너가 우주 비행사가 아니라면. 그러면 뭔데? It is. 자, it is에다가 밑줄 두 줄, 뒤에 that에다가 밑줄 두 줄. 그러면 it is a that b 구조죠. 그러면 b 하는 것부터 먼저 해석하시면 돼요. b 하는 것은 바로 a다. The cause는 여러분 제가 아까 질문했었죠? 대의명분이라는 뜻이었습니다. 대의명분입니다. 네, 뒤에서부터 해석하라고 했어요. We come to war for. 우리가 오는 거예요. 일하러 오는 것은 바로 뭐 때문입니다? The cause. 대의명분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대의명분이 여러분 결국에는 이 사람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되겠네요. 아, 그러니까 일 때문도 아니고 보상 때문에, 채찍 때문에도 아니고 대의명분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we don't want to come to work. 우리는 일하러 출근하고 싶어 하지? don't. 안 씁니다. 뭐 하기 위해서? to build a wall. 그러면 벽을 짓기 위해서. 벽을 짓는다라는 건 그럼 이 사람이 여러분 좋게 봐요, 안 좋게 봐요? 안 좋게 보는 거겠죠. 그러니까 앞에서 표시했던 파란색과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냥 단순 작업하러, 그냥 의미도 없는 일 하러 오는 거 아닙니다. 그러면, 자, 이제 하고 싶은 말. We want to come to work. 우리는 출근하고 싶어 합니다. 뭐 하기 위해서 출근하고 싶어 하냐면, to build a cathedral. cathedral 하면은 성당이에요. 성당을 짓기 위해서 우리는 출근을 하고 싶어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이 강조하는 거는 build a cathedral이 되겠죠. build wall을 강조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성당을 짓기 위해서 출근을 하고 싶어 한다. 내가 무슨 일을 하는지도 모르면서 그냥 벽만 바라보면서 벽을 세우러 오는 게 아니라 큰 그림을 보면서 대의명분을 가지고 우리는 성당을 짓는 사람들이다라는 대의명분을 가지고 출근하고 싶어 한다. 이 말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지문은 다 읽었는데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아, 선생님, it is a that b 그거 강조용법 나오는 거 아, 옛날부터 배우긴 배웠는데 이거를 어떻게 알아봅니까에 대한 여러분 의구심이 들 거예요. 자, 보세요. it is 뒤에 다음에 세 가지가 나오면 여러분이 아, 뒤로 가서 that 확인한 다음에 이때 강조용법이다. 내가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겠다라고 여러분이 기억을 해두세요. 자, 이 부분은 포스트잇으로 따로 적어두세요. 이거는 모의고사에서도 엄청나게 중요하게 쓰이는 부분입니다. It is 뒤에 뭐가 나오면 자, 명사 또는 전치사 구 또는 괄호 열고 only 괄호 닫고 when절 적어주세요. It is 뒤에 다음에 세 가지가 나오면 적어놔요. 뒤로 가서 뭘 확인한다? That을 확인한다. That 확인. It is 뒤에 이거 나중에 봤을 때 기억 안 날까 봐 적어드리는 거예요. It is 뒤에 다음에 세 가지가 나오면 뒤로 가서 that 있는지 확인한다. 물론 여러분 이때 that 자리가 which나 아니면 who나 뭐 다른 것들로 바뀔 수 있어요. 그때에 따라서 a가 뭔지에 따라서. 하지만 가장 대표적으로는 뒤로 가서 that을 확인한다. 지금 여기 봤더니 it is 명사 나왔죠? 그 뒤로 가서 that 확인. 그리고 아까도 it is not the word. not이 있긴 했지만 이거는 여러분 여기 앞에 있는 걸리는 거니까 not the work we do. 그러면은 we do도 the work 수식하는 거니까 여기도 명사, 여기도 명사였던 거예요. 아, 다 명사가 들어간 구조가 이번에 이때 강조용법으로 나왔다라는 거 체크해 두시고. 자, 그러면 우리 어법 포인트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5형식 동사 get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get은 준사역 동사라고 보시면 돼요. 목적어를 투부정사 하게 하다라고 해석하면 되고요. 목적격 보어 자리에 이렇게 투부정사를 받는 준사역 동사의 일종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을 더 열심히 일하도록 만들다, 하게 하다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여러분 working 이렇게 get people working 이것도 가능하지만 여기서는 투부 정사를 사용했다라는 것까지도 여러분 같이 체크해 두세요. 일반적으로 학교 내신에는 보통은 get 목적어 ing보다는 get 목적어 투부 정사를 훨씬 더 많이 쓴다라는 것도 같이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방금 전에 했었죠? 이때 강조용법입니다. It is not the work we do.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닙니다. That inspires us. 우리한테 영감을 주는 것. 그러면 그건 뭔데? It's the cause. 바로 대의명분입니다. We come to war for. 우리가 일하러 오는 것은 바로 대의명분입니다. 강조하는 대상은 어디였어요? The work we do. 우리가 하는 일. 그 다음에 the cause. 대의명분이었습니다. The cause. cause

cause가 원인의 뜻인데 the cause로 쓰이면 대의명분을 뜻하는 단어로 쓰일 수 있다라는 거 요거 같이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그렇다면 서술형 문제 보겠습니다. 본문에서 당근과 채찍과 같은 외부적인 보상을 통한 동기부여를 한 단어로 정리한 것을 찾아 쓰세요. 외부적인 보상들을 여러분 통한 동기부여를 한 단어로 정리한 거 그게 뭐였죠? M으로 시작하는 단어였습니다. 앞에서 쭉 나열한 다음에 그거를 manipulation, like all manipulations 이렇게 표현을 했었죠. manipulations라는 단어 요거 체크해 두시고 그 다음 마지막 문장의 비유에서 단순한 노동과 영감을 주는 대의명분을 상징하는 단어를 각각 본문에서 찾아서 영어로 쓰세요. 그 단어 하나만 쓰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 노동은 a wall이 되겠고요. 대의명분은 뭐가 된다? a cathedral, 성당이라고 cathedral이라고 발음을 합니다. 요거까지 같이 챙겨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의 토끼의 퀴즈가 나가고 있습니다. standardize의 의미를 알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cause, 요거의 의미를 the cause까지 붙여서 나왔으니까 어쨌건 요렇게 많이 쓰인다라는 것까지 같이 챙겨 드시고 요거의 의미를 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오실 때는 어떻게 하고 오셔야 된다? 무조건 단어장 여러분 한 번씩 수능특강 안에 이제 있는 단어장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 훑어보고 오시면 되고요. 그리고 나는 변형 단어 공부하고 싶다 하는 토깽이들은 자료실에다가 제가 올려둘 테니까 제가 만든 변형 단어장까지 같이 공부하시면 너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너무 고생 많았고 우리 2강에서 만나도록 해요. 할 수 있다. 안녕!

0: 빨리빨리 멈춤 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1: 하지만 멈춥니다.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2: 저기도 같이 계산해 주세요.
1: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0: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안녕하세요. 핵심만 빠르게, 결과는 다르게, 내신만 점 수능 특강 세계지리 이다은입니다. 사람은요, 믿는 대로 되는 것 같아요. 내가 할수 있다고 생각하면 할수 있는 거고요. 내가 할수 없다고 나의 한계를 규정해버리면 그것을 우리가 뚫고 나아가기는 너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목표를 낮추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의 한계를 스스로 정해버리지 마시고요. 못한다고 생각하지 말고요. 할수 있다 하면 된다. 그런 마음으로 조금 버텨보세요. 그리고 내 목표에 어울리는 내가 되면 됩니다. 자, 오늘 우리가 공부할 내용이 바로 종교예요. 근데 제가 종교 단어를 이야기할 때마다 말씀드리는 것은 저는 무교예요. 저는 무교이지만 이 세계지리를 공부하면서 저는 이 종교에 대해서 좀 학문적으로 접근을 해요. 그래서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러분들이 이제 특정 종교를 믿는 친구들이라면 그 종교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저보다 더 자세히 아실 수도 있어요. 다만 저는 여러분들이 학교 시험과 수능을 대비하는 데 있어서 이 세계지리라는 학문 안에서 종교가 어떻게 다루어지고 있고 무엇이 중요한지 이것을 짚어드리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다양한 그래프들을 다루게 된단 말이죠. 그걸 여러분들이 또 가장 어려워한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까먹을래야 까먹을 수 없도록

또 민들과 함께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교재 61쪽이고요. 보편 종교와 민족 종교가 무엇인지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보편 종교라고 하는 건말 그대로 좋은 얘기지. 그렇지, 그렇지. 맞아, 맞아. 라고 누구나 들으면 끄덕끄덕 할수 있는 그런 이야기들을 교리로 삼고 세계의 모든 사람들을 포교 대상으로 삼는 종교가 되겠습니다. 크리스트교, 이슬람교, 불교예요. 여기서 많은 친구들이 함정에 빠지는 건 바로 이슬람교예요. 왜냐면 이슬람교는 특정 지역에 많이 분포하다 보니까 민족 종교 아니에요? 라고 생각하는데 이슬람교의 교리 중에는요 굉장히 보편적인 가치를 다루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의외로 세계 여기저기로 많이 퍼져나가기도 했어요. 오늘은 나의 편견으로 세상을 보시면 안 되고 자료에 근거해서 제시된 그래프와 지도를 통해서 세상을 봐야 됩니다. 민족 종교는요, 특정 민족을 중심으로 교리를 전파하는 종교가 되겠는데요. 우리 이 교육 과정에 나오는 민족 종교의 사례로는 힌두교와 유대교 정도가 나오고 있어요. 힌두교는 인도에 그리고 네팔에 신자 대부분이 분포하고 있고, 유대교는 이스라엘에 신자 대부분이 분포하고 있습니다. 이 민족 종교는요, 종교가 형성되는데 특정 민족만이 공유하고 있는 역사적인 가치관이라든지 풍습이라든지 문화나 제도가 영향을 미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포교의 대상도 전 세계 사람을 대상으로 포교하는 게 아니라 특정 민족을 중심으로 전파되는 종교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전 세계에 이런 종교 신자 수, 진짜 많이 나와요. 종교 단원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선지가 뭐예요? 라고 한다면 바로 신자 수입니다. 세계 신자 수 누가 더 많은지. 근데 여러분들 제가 요것과 관련된 맥락은 오늘 다 정리를 해드릴 거예요. 제가 무조건 이렇게 밈으로만 세상을 말하는 사람은 아닌데, 지금 이제 시작하면서 한 가지 꿀팁, 밈 알려드리자면, 세계 신자 수는요, 글자 수 순서대로 접근하시면 돼요. 크리스트교 신자 수 제일 많고요. 그다음 이슬람교 그다음이고요. 힌두교 그다음이고요. 불교 그다음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된 맥락은 제가 또 지도와 함께 정리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제 또 슉슉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계 주요 종교의 분포 그래프가 있고 지도가 있는데 어떤 거 먼저 볼까요? 우리 지도 먼저 보도록 할게요. 자, 지도에서 우리 먼저 크리스트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크리스트교가 시작된 곳은요. 여기 팔레스타인 지역이에요. 안타깝게도 여기가 또 분쟁을 겪고 있는 곳이기도 하죠. 그런데 이곳에서 시작된 크리스트교가 어떻게 전 세계로 전파될 수가 있었냐면 또 슬픈 얘기입니다. 네, 유럽의 나라들이 식민 지배를 하는 과정에서 전 세계로 이렇게 또 전파가 되었던 거죠. 이렇게 또 슬픈 이야기와 함께 크리스트교의 전파 과정을 살펴봤어요. 그러니까 크리스트교가 오늘날 전 세계에서 신자 수가 가장 많은 종교일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 정도로 이제 크리스트교의 전파에 대한 이야기를 마무리하고요. 자, 그 다음으로 우리 또 이슬람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슬람교는 어디서 시작됐냐면 서남아시아의 사우디아라비아의 메카였습니다. 자, 이곳에서부터 시작된 이슬람교. 근데 이슬람교의 창시자인 무함마드도 상인이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이런 경제적인 논리에 밝았던 사람인 것 같아요. 물론 이슬람교가 이런 정복 활동에 의해서 전파된 것도 맞는데요. 이제 그 과정에서 이슬람교로 개종하면 세금을 깎아줬다고 합니다. 역시 상인답죠? 그래서 북부아프리카 지역으로 그리고 건조아시아 지역으로 전파될 수가 있었고, 또 이슬람 상인들이 어디까지 활약을 했었냐면 동아시아, 동남아시아 지역까지도 활약을 했대요. 그래서 이슬람 문화권에서 만들어진 지도에 보면 신라,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신라, 우리의 이제 과거 조상님들, 네, 신라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동남아시아 지역까지 전파됐기 때문에 오늘날 이슬람교 신자 수가 가장 많은 나라는 바로 인도네시아입니다. 재밌죠? 자, 그리고 힌두교는요, 민족 종교잖아요. 여기 운명적으로 좀 소를 닮은 나라가 있는데, 인도와 네팔을 중심으로 분포하고 있고요. 그리고 불교는 사실 인도에서부터 시작됐거든요. 근데 인도에서는 워낙 이제 고대 종교를 총망라한 힌두교가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받아들여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곳에서 불교는 크게 환영받지 못합니다. 그리고 아시아 지역으로 전파가 되죠. 그래서 동남아시아나 동아시아 지역에 주로 신자가 많이 분포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이제 그래프를 같이 한번 분석을 해볼게요. 불교나 힌두교의 경우에는 신자의 대부분이 어디에 거주하고 있어요? 네. 아시아 오세아니아 지역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아시아 오세아니아 지역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죠. 그래서 이것만 보고서는 우리가 이것이 불교인지 힌두교인지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이슬람교의 경우에는요, 아까 제가 전 세계 신자 수 최대인 나라가 어디라 그랬죠?
인도네시아뿐만 아니라 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말레이시아에서도 이슬람교 신자 수 굉장히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아 오세아니아 지역의 비율이 가장 높고요. 그리고 서남아시아 지역의 사람들은 대부분은 이슬람교를 믿고 있어요. 그래서 서남아시아 그리고 북부아프리카 지역의 사람들은 다른 종교랑 비교해 보면 이슬람교에서 차지하는 좀 존재감이 크다라고 하는 게 보여지고 있죠. 그리고 크리스티교의 경우에는 전 세계 신자 수 최대인 종교답게 정말 여기저기서 많이 믿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 자료를 조금 더 디테일하게 살펴보자면 프랑스의 경우에는 크리스티교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은 건 맞는데 최근에 인구 이주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면서 또 이슬람교 신자 비율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기도 하고요. 인도의 경우에는 역시 민족 종교인 힌두교의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고, 스리랑카. 사실 여기 남부아시아가 진짜 종교적인 게 복잡한데요. 여기 한 나라이기도 했던 지역들이 영국의 식민지배 이후에 독립을 하는 과정에서 힌두교의 비율이 높았던 나라 인도로, 그리고 이슬람교의 비율이 높았던 나라 파키스탄. 근데 이때 서파키스탄, 그리고 동파키스탄에 해당하는 나라가 있었어요. 그 동파키스탄에 해당했던 나라가 방글라데시로 이제 이름이 바뀌었죠. 그리고 불교의 비율이 높았던 나라는 스리랑카로, 인도양의 눈물이라고도 불리는 이 스리랑카 불교의 비율이 높은 나라입니다. 그리고 또 네팔은요, 힌두교의 비율이 높고요. 부탄은 불교의 비율이 높아요. 와, 너무 복잡하죠. 이것도 제가 앞으로 다 여러분들 민과 함께 정리해 드릴 거고요. 타이 불교 비율이 높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서남아시아 북부아프리카에 위치한 나라답게 이슬람교 비율 높게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식민지배 영향을 받았던 남아프리카 공화국, 오스트레일리아, 미국, 크리스티교의 비율, 또 브라질, 크리스티교의 비율이 이렇게 슉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나이지리아 별표 한번 쳐볼게요. 이런 곳을 우리가 점이지대라고 해요. 두 문화권의 경계에 해당하는 부분에서는요. 이렇게 신자 비율이 좀 비슷하게 나타나잖아요. 종교적인 갈등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좀 복잡한 그래프는 요 정도로 지금 좀 마무리를 하고, 이제 각각의 종교와 관련된 주민생활의 특징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크리스트교부터 예수를 구원자로 믿고, 하나의 신만을 믿는 종교, 유일신교예요. 그리고 세계에서 신자가 가장 많은 이유는 방금 지도와 함께 살펴봤었죠. 자, 근데 크리스트교가 나중에 이제 또 여러 갈래로 종파가 나뉘어지게 되는데요. 우선 로마 제국의 국교가 되면서부터 이 크리스트교가 번성하게 되잖아요. 번영하게 되잖아요. 근데 로마 제국이 동로마와 서로마로 분열되고, 그래서 종교도 분열이 됩니다. 그래서 남부 유럽 지역은 대부분 가톨릭교가, 그리고 동부 유럽 지역은 대부분 그리스 정교 혹은 동방 정교라고 하는 요 종파로 나뉘어지게 되는데요. 자, 그런데 이후에 이제 가톨릭교가 엄청난 종교적인 권위, 그리고 정치적인 영향력을 등에 업고서, 사람들이 기대했던 것과 좀 다른 방향으로 가게 됩니다. 으리으리한 성전을 만들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면벌부, 면죄부라고 하는 것을 돈을 받고 판매하기도 하고, 그 건축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사망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 원래 성경에 순수한 마음으로 고치고 새롭게 나아가자라고 하는 개신교가 등장을 하기도 해요. 그래서 가톨릭교, 그리고 개신교, 동방정교와 같은 종교가 이제 종파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 이슬람교와 관련된 사람들의 주민생활의 특징 살펴보자면, 무함마드라고 하는 사람이 이 종교를 창시했는데요. 무함마드, 아까 상인이라고 했잖아요. 지리적인 지식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는 상인이었고, 이제 어떤 부자 여자 상인을 만나게 되는데 그 지리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이 무역이 성사되는 데 도움을 많이 주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이제 신뢰가 사랑으로 싹트게 되고 그 부자 여자 상인과 결혼을 하게 되고 이제 같이 여행을 다니면서 세계의 많은 지역들을 돌아다니다 보니까 충격을 받게 돼요. 아니, 왜 어떤 사람들은 다른 지역에 와서 그 지역의 사람들의 삶을 더 피폐하게 만들까? 우리는 사실 다 어려운 사람을 보면 돕고 좀 가진 것을 나누고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초승달이 떠 있는 새벽에 알라로부터 계시를 받았대요. 그 알라의 계시를 기록한 경전이 바로 쿠란입니다. 그래서 이 쿠란의 가르침에 따라서 살아나가자 하고 하는 게 바로 이슬람교인데, 그래서 그 무함마드가 초승달이 떠 있는 새벽에 그런 가르침을 얻었다고 했잖아요. 초승달. 그리고 이것이 세상으로 퍼져나가길 바라는 마음. 이런 초승달과 도명의 지붕이 바로 이슬람교의 상징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무함마드가 나중에 좀그 말년이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막 계속 여기저기

도망을 다니기도 하고, 그리고 후계자를 정하지 못하고 사망을 하게 되면서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들 사이에서 그럼 다음 지도자는 누가 하지?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의견이 분분하게 됩니다. 그냥 우리가 합의에 따라서 선출한 사람이 하면 되지라고 하는 게 바로 순위파였고요. 그리고 시아파는 무함마드의 사촌이자 사위인 알리만이 정통성이 있지. 여기서 여러분들 좀 이상한 생각이 드실 거예요. 에? 사촌이 사위라고요? 그럴 수 있어요? 네, 그 이제 과거의 서사를 이야기하자면 좀 긴데 오늘은 지금 내일 당장 시험 보게 해드려야 되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시간 관계상. 자, 근데 무함마드의 사촌이자 사위인 알리만이 정통성이 있어라고 하는 종파가 시아파였습니다. 자, 그럼 제가 여러분들께 하나 여쭤볼게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이라면 여러분들은 수니파를 믿겠어요? 시아파를 믿겠어요? 제가 이 질문을 학교에서 해보잖아요. 99%의 학생이 수니파를 믿겠다고요. 왜냐고 물어보잖아요. 아니, 제가 그래도 이슬람교에서 조금 저도 기여하는 사람이 되려면 합의에 의해서 지도자를 선출하는 게 저도 할수 있는 기회가 있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네. 수니파가 다수파고요. 시아파는 소수파인데 오늘날 이란이나 이라크 정도의 이제 그 시아파 신자들이 많이 분포하고 있어요. 이것이 또 갈등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 시아파에서 추동하던 알리가 이제 시해당하게 되면서 그 갈등이 오늘날까지도 이어지고 있어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수니파가 다수파인지 시아파가 다수파인지 기억하실 수 있는 밈 알려드릴게요. 시아파는요, 여기에 리을 써보세요. 무함마드의 사촌이자 사위인 알리만이 정통성이 있어. 이거고요. 수니파는요, 니도 나도 될수 있다. 지도자가. 이게 바로 다수파입니다. 자, 그리고 이 이슬람교가 전파된 지역의 기후 특징을 좀 살펴보면 건조아시아, 북부아프리카 대부분 건조기후 지역이었어요. 식량 구하기 힘들어요. 그리고 자칫 잘못해서는 상한 식량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병에 걸릴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안전한 식품을 먹는 게 중요했겠죠. 그래서 할랄이라고 하는 그러한 엄격한 규율에 따라서 생산된 식품을 먹도록 했고, 그리고 술이나 돼지고기, 건조한 기후 환경, 또 기온이 높은 환경에서는 적합하지 않았기 때문에 술과 돼지고기를 금기시하는 문화가 또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또 여기가 모래바람 많이 불고 일교차 큰 환경 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온몸을 휘감는 형태의 의복이 발달하게 됐고, 여성들의 경우에 히잡, 모니캅, 차도르, 부르카라고 부르는 이러한 이제 머리에 두르는 것들이 발달하게 됐는데요. 최근에는 이렇게 이슬람교를 믿지만 개인의 신념에 따라서 나는 그런 거 착용하지 않을 거야라고 하는 사람들도 생겨나고 있기도 합니다. 자, 그럼 이슬람교 요 정도로 마무리하고 이제 불교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불교의 경우에는요, 또 창시자 석가모니. 석가모니도 이 과거에 인도에 있었던 카스트 제도라고 하는 신분 제도가 있는데 거기에서 최상류층에 해당하는 계층의 자제였습니다. 누리고 있는 것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이러한 사람들의 이제 특징은 여행을 좋아한다는 것인데 여행을 하다 보니까 충격을 받게 돼요. 내가 그동안 누리고 있던 호의호식이 다른 사람들의 희생으로 이루어진 곳이었구나. 그래서 어느 날 보리수나무 아래에 들어가서 깨달음을 얻었대요. 우리 모두는 사실 평등해. 그렇게 불교를 창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불교라고 하는 것은 석가모니의 가르침, 우리 모두는 평등하다. 그리고 여덟 가지의 이제 좋은 생각을 하면서 살아야 한다. 그 이제 석가모니께서 제자들에게 처음 설법하는 장면을 그린 것인데 여기 있는 이 수레바퀴 모양의 것이 윤회사상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결국 다시 태어나게 되고 이 윤회의 사슬을 끊어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수양을 통해서 해탈의 경지에 이르러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생각해봐요. 여러분들이 이 신분 제도에서 상류층에 해당하는 계층이었다면 내가 누리고 있는 기득권 하루아침에 포기할 수 있어요? 우리 모두 평등하다는데 어렵겠죠? 자, 우리가 만약에 이 신분 제도의 하류에 해당하는 사람들이었다면 심지어 그 신분 제도에도 들지 못하는 불가촉 천민이었다면 우리 모두는 태어나면서부터 평등해요. 태어나는 것 자체가 고통입니다. 수탈이 아니죠. 해탈에 죄송합니다. 해탈에 이르기 위해서 우리는 수양을 해야 합니다. 라고 말하는 석가모니의 가르침이 와닿지 않았을 거잖아요. 네. 그래서 기원지였던 인도에서는 크게 환영받지 못하고 다른 지역들로 전파가 되는데요. 주로 동남아시아 지역, 그리고 동아시아 지역, 이런 지역들로 전파가 됩니다. 이 종파는 약간씩 좀 다르기도 하고, 문화가 다르기도 하고요. 자, 그러면 이제 또 불교와 관련된 내용들 이렇게 정리해봤고, 민족 종교 중에서 우리가 좀 디테일하게 공부해야 되는 종교, 힌두교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자, 힌두교는요, 고대 인도에서부터 내려오던 모든 종교를 총망라한 거예요. 여기 지금 여러분들 보고 계신 조각상들이요, 다그 고대 인도에서부터 사람들이 믿던 종교에 나오는 신들을 형상화한

거래요. 이렇게 다양한 신들을 형상화한 조각상을 볼수 있는 종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힌두교도요, 태어나는 것 자체가 고행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선행이나 고행을 통한 수렴, 그리고 윤회사상, 우리는 결국 다시 태어난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신분제도 하에서 태어나자마자 그냥 신분이 결정되는 것이 이 사람들에게는 그냥 수용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태어나는 것 자체가 고통이니까 태어나는 걸 끊어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선행과 고행을 통해서 수련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 윤회를 끊어내는 방법이 있었는데 그것도 이따가 알려드릴게요. 자, 그리고 이 힌두교에서는요, 소를 신성시하는데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 이 힌두교에 등장하는 신 중에 흰 암소와 함께하는 신이 있었대요. 그래서 이소 주변에는 좋은 기운이 함께한다라고 하는데 지리덕후인 저희 입장에서 봤을 때는요, 여기가 워낙에 인구밀도가 높은 지역이다 보니까 소를 고기로 먹는 것보다 소를 통해서 소는 사람의 노동력을 또 대신할 수 있는 가축이기 때문에 곡물을 생산하면 더 많은 사람들을 먹여 살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카스트 제도라고 하는 게 바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고대 인도에서부터 있었던 신분 제도가 돼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각각의 종교가 어디에서 기원했고 어떻게 전파되었는지 지도와 함께 좀 살펴볼게요. 아까 제가 또 말씀드렸던 내용들을 출제 포인트 빠르게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슈. 자, 크리스교는 어디에서부터 기원했다? 바로 팔레스타인. 근데 여기가 또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그 주변 지역이라서 두 가지 이름을 다 기억을 해주세요.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혹은 팔레스타인으로 출제가 되고요. 어떻게 유럽으로 전파가 돼요? 로마 제국의 국교가 되면서부터, 그리고 어떻게 전 세계로 전파가 되나요? 식민 지배를 통해서. 그래서 여기 남부아시아에 있는 필리핀 같은 나라는요, 크리스교의 비율이 매우 매우 높은데, 바로 에스파냐의 식민지배 영향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자, 근데 아까 우리 이 크리스교의 종파 이야기 했잖아요. 슝, 조금 더 확대해서 보자면, 남부 지역에는요, 이 크리스교에서 특히 가톨릭교의 최고의 기관인 교황청. 교황청이 어디에 있냐면 바로 여기 바티칸에 있습니다. 그래서 남부 지역의 경우에는 가톨릭교가 우세하게 나타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새롭게 등장한 개신교는요, 남부 지역으로 전파되기는 어려웠겠죠. 그래서 개신교는 북부 지역으로 주로 전파되는 경향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동부 지역에는 동방 종교가 자리 잡고 있었고요. 동방 종교가 자리 잡고 있었고요. 그래서 어느 지역의 영향을 받았느냐에 따라서 가톨릭교의 비율이 높기도 하고 개신교의 비율이 높기도 해요. 자, 그러면 영국의 영향을 주로 받았던 오스트레일리아 그리고 북아메리카의 경우에는 개신교의 비율이 높게 나타나겠죠. 그리고 남부 유럽에 위치한 에스파냐의 영향을 받은 필리핀에서는 가톨릭교의 비율이 높게 나타나겠죠. 이런 디테일한 부분들까지 같이 살펴봤고요. 그다음 이슬람교 어떻게 전파되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또 자, 어디서부터 시작됐다고요? 서남아시아에, 사우디아라비아에, 메카에서부터요. 그리고 정복 활동을 통해서, 그리고 상인들의 활동을 통해서 북부아프리카와 건조아시아 지역으로, 그리고 아시아 지역으로 전파가 됩니다. 오늘날 전 세계에서 이슬람교 신자 수 최대인 나라 어디라고요? 인도네시아. 그 이유도 바로 이 이슬람 상인들의 활동에 의해서 이 동남아시아 지역까지 이슬람교가 전파됐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그래서 출제되는 포인트 정리해 보자면 7세기 초 무함마드에 의해서 서남아시아의 메카에서 발생했다. 다 중요한 출제 포인트가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불교의 전파 과정을 또 살펴볼 건데요. 불교는 어디서부터 시작됐다고요? 인도 북부의 부다가야 지역에서부터. 근데 인도에서 환영을 받아요? 못 받아요. 그래서 아시아 지역으로 주로 전파가 되죠. 그래서 오늘날의 신자 대부분은 아시아 지역에 분포하고 있었습니다. 자, 불교는 기원전 6세기경 석가모니에 의해서 인도 북동부 지역의 부다가야에서부터 시작이 됐고요. 그동안 인도 지역에 자리 잡고 있었던 카스트 제도 그리고 브라만교에 대해서 좀 반기를 들면서 우리 모두는 평등합니다. 그렇게 등장한 종교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기원 전부터 등장한 종교 뭐예요? 여기 인도 북부 부다가야에서부터 등장한 불교가 기원 전부터 존재했고요. 그리고 여기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부터 등장한 크리스트교는 그 다음이에요. 그리고 7세기경
여기 서남아시아의 사우디아라비아의 메카에서부터 시작한 종교인 이슬람교. 이렇게 우리가 시기를 좀 정리해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상대적인 기원 시기를 비교하는 문제는 정말 정말 잘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까먹지 않으시도록 정리를 해드리자면, 기원이 되는 종교가 바로 크리스티교예요. 우리가

2026년인 이유가 예수님의 탄생으로부터 2026년이 되었다라고 하는 설이 가장 유력하고요. 기원 전부터 존재했던 종교가 바로 불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원 후 등장한 종교가 이슬람교가 되겠고요. 자, 그러면 힌두교는요? 힌두교는 그 이전부터 인도에서 내려오던 모든 종교를 총망라한 게 바로 힌두교이고, 이것에 대해서 개혁운동으로 등장한 게 불교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한 이 종교들의 기원 시기를 비교해보자면 흰, 불, 크, 이, 이 순서가 되겠습니다. 간단하죠? 자, 그러면 여기 이제 또 민족 종교에 대해서 디테일한 내용들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힌두교는요, 여기 인도 지도에서 우리가 소모양의 나라를 찾으면 여기가 바로 인도입니다. 네. 인도에서부터 이제 힌두교가 기원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고대 인도에 있던 모든 종교를 총망라한 거니까요. 그러면 인도 말고도 신자수가 많은 곳이 있나요? 있습니다. 바로 네팔인데요. 다양한 신들을 형상화한 조각상이 있다 그랬잖아요. 아, 그것과 연관해서 기억하실 수 있도록 제가 네팔, 이렇게 숫자로 네팔, 이렇게 적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대교는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냐면, 서남아시아 지역에, 네, 여기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이스라엘에 주로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 유대인들이 주로 거주하고 있고요. 이두 종교는 이러한 지역들 외에 다른 사람들에게 거의 전파하지 않기 때문에 민족 종교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또 우리가 복잡한 그래프를 통해서 공부했던 내용들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여기 가나다라 어떤 종교인지 모르고요. ABC 어떤 지역인지 모르겠어요. 자, 근데 라틴 아메리카에서 이렇게 압도적으로 높은 비율을 나타내는 종교라면 한번 그 서사를 기억을 해 볼게요. 식민 지배로 인해서 유럽인들이 주로 믿던 크리스트교가 전파됐잖아요. 그래서 가는 크리스트교겠구나라는 걸 이렇게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가 크리스트교구나라는 걸 알았으면, 크리스트교의 비율이 이렇게 높은 지역들, 크리스트교의 이렇게 비율이 높은 지역들, 네, 유럽이나 오세아니아나 앵글로 아메리카 지역이겠죠. 앵글로 아메리카나 오세아니아 이런 지역들은 유럽의 영향을 많이 받았으니까요, 그쵸? 근데 오세아니아의 경우에는요, 우리가 세계 통계를 만들 때 아시아, 오세아니아 지역을 같이 묶어서 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오세아니아만 똑 떼어서 통계를 내는 경우는 좀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직 등장하지 않은 지역은 어디냐면 유럽, 그리고 앵글로 아메리카, 그리고 사하라이 남아프리카예요. 자, 아프리카의 경우에는 사하라 지역, 그러니까 북부 아프리카 지역 이쪽과 그리고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 간에 좀 종교적인 특징이 다르게 나타나게 됩니다. 자, 진짜 그런지 아까 우리가 봤던 지도에서 한번 보자고요. 북부 아프리카 지역은 주로 이슬람교, 그리고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은 주로 토속신앙이나 혹은 크리스트교, 식민지배 영향으로 크리스트교의 영향을 받게 됐거든요. 자, 그런 맥락을 가지고 우리가 살펴봤을 때 서남아시아 북부 아프리카 지역에서 이렇게 압도적으로 높은 비율을 나타낸다면 이 종교는 무엇일까요? 서남아시아의 사우디아라비아의 메카에서부터 기원했고, 서남아시아 그리고 북부아프리카 사람의 대부분이 믿고 있는 종교, 네, 나는 바로 이슬람교가 되겠습니다. 잘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자, 그러면 이제 다와라를 한번 또 구분을 해볼까요? 아시아 오세아니아 지역의 그래프를 통해서. 자, 다와라는 다른 지역에는 거의 신자가 없고요. 아시아 오세아니아 지역에만 많네요. 그렇죠? 아시아 오세아니아 지역에서 이렇게 종교 신자 수 분포가 나타나게 되는 이유는 일단 아시아에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또 파키스탄, 방글라데시처럼 이슬람교 신자 비율이 높은 곳들이 많아요. 그래서 지금 보는 것처럼 이슬람교 신자 비율이 꽤나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불교가 또 동남아시아, 동아시아 지역에 신자가 많이 분포하다 보니까 다른 지역들에 비해서 불교 신자의 비율이 또 높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힌두교. 전 세계에서 인구가 제일 많은 나라가 어디게요? 인도예요. 그런 인도의 인구가 몇만 명이냐면, 몇만 명도 아니에요. 14억 명. 약 14억 명에 한80% 가까이가 힌두교를 믿습니다. 그리고 네팔에서도 힌두교 믿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힌두교와 불교를 비교해 봤을 때, 전 세계 신자 수 제가 글자 수 순서대로 접근하시면 된다 그랬죠. 힌두교, 불교? 둘다 어차피 아시아 지역의 신자가 대부분인데, 누가 더 신자가 많아요? 힌두교가. 그렇다면, 아시아 오세아니아에서 차지하는 비율 더 높은 나는 바로 힌두교가 되겠죠? 그리고 아시아 오세아니아 지역

좋다 생각이 들잖아요. 아우 피곤하다 힘입을 크 이렇게 기억하시면 아시아 오세아니아 지역의 이 종교 분포 이런 데 까먹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저도 이렇게 하고 싶진 않은데요. 여러분들이 너무 많이 까먹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걸 한번 해봤거든요. 근데 선배들이 좋다는 거예요. 이거 덕분에 풀었다는 거예요. 제가 부끄럽지만 이렇게 밈으로 정리를 해드렸고, 그럼 이제 ABC 지역을 우리가 구분을 해볼 건데, 자 ABC 지역을 구분할 때 제일 치트키가 되는 건 바로 이슬람교예요. 자 유럽, 앵글로 아메리카,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중에서 이슬람교의 비율이 가장 높은 시는 바로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지역이 되겠죠. 그리고 AB 중에서 이슬람교의 비율이 더 높은 비는, 아까 제가 이런 말씀 드렸는데 여러분 기억나나요? 다시 기억을 더듬어 봐요. 프랑스에 왜 이렇게 이슬람교 비율이 높죠? 최근에 이주민들이 늘어나면서. 그래서 유럽 이 앵글로 아메리카보다 이슬람교 신자의 비율이 높습니다. 지리적인 인접성 바탕으로 많이 이주해 오기도 하고, 과거에 식민 지배했던 나라들에서 많이 이주해 오기도 하고, 또이 유럽에 있는 원래 살던 사람들에 비해서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들이 출생률이 높다는 것도 한몫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말랑말랑한 이야기들로 세계 주요 종교의 성지들 좀 살펴보도록 가보도록 할게요. 자, 크리스트교의 성지에서 제일 중요한 곳은 바로 팔레스타인 지역, 그리고 예루살렘, 이러한 곳이 되겠습니다. 이제 예루살렘은 무슨 뜻이냐면 평화의 도시라는 뜻이거든요. 아이러니하게도 여기에는 세계 종교의 성지가 다 있어요. 크리스트교의 성지, 또 이슬람교의 성지, 유대교의 성지가 다 있어서 또 분쟁의 씨앗이 되기도 합니다. 좀 슬픈 이야기죠? 자, 그리고 또 아까 제가 이런 말씀 드렸어요. 왜 남부 유럽에서는 다른 종파들은 자리 잡기가 어려웠을까? 가톨릭교의 최고 기관인 바티칸이 있어서가 아닐까? 그랬는데요. 그럼 바티칸은 어디 있느냐? 지도를 슝 확대해 볼까요? 여기 이탈리아가 있잖아요. 이탈리아의 수도는 로마. 로마 시내 안에, 로마 시내 안에 바티칸이라고 하는 세계에서 가장 작은 나라로 불리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는요, 교황청과 관련된 사람들이 대부분 주민이라고 해요. 자, 그럼 이슬람교의 성지 살펴보러 한번 가볼게요. 이슬람교의 성지 중에 이제 가장 최대의 성지라고 이야기하는 곳은 바로 메카예요. 사우디아라비아의 메카, 무함마드의 탄생지, 그리고 메디나라고 하는 곳은 무함마드의 묘지가 있는 곳. 근데 메카랑 메디나는 거의 세트처럼 나와요. 그래서 메카, 메디나라고 하는 단어를 보면 이슬람교 떠올리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예루살렘에 그 이제 바위, 황금 바위, 그리고 바위에도 모스크가 있는데, 여기가 이제 무함마드가 승천했다고 알려진 곳. 그래서 이슬람교도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곳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슬람교 제1의 성지 어디라고요? 메카라고요.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제 몇 가지 신자로서 지켜야 될 것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일생에 한 번쯤 성지순례를 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들은 평생 동안 지리 공부를 하면서 지리 정보를 모으면서 메카의 갈라를 꿈꾼다고 합니다. 여기가 바로 그 이제 성전이 있는 곳인데, 와, 이게 다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진짜 많죠. 매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수백만 명이 모여서 성지순례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들에게 성지순례 외에도 라마단이라고 하는 금식 기간을 지켜야 하는 교리가 있어요. 이 이슬람교가 전파된 곳이 대부분 건조한 기후 지역이고 식량이 귀한 곳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평상시에 좀 잊고 살았던 것들에 대한 일상의 소중함, 감사함을 기억해 주게 하고 싶었던 게 아닌가. 그래서 이슬람역으로 가장 더운 달에 해당하는 시기에 해가 떠 있는 동안 금식을 해요. 해가 진 다음에는 서로 이제 맛있는 음식을 나눠 먹으면서 그동안 잊고 살던 것들에 대한 감사함을 되새긴다고 합니다. 근데 이슬람교 보편 종교잖아요. 그래서 의사라든지 노약자라든지 어린애라든지 임산부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금식에서 예외 처리를 하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또 불교로 한번 가볼게요. 불교의 성지로. 네, 여기 석가모니의 탄생지인 네팔의 룸비니, 그리고 석가모니께서 깨달음을 얻은 곳, 보리나무 아래에서 깨달음을 얻은 곳, 인도의 부다가야, 그리고 처음으로 설법한 곳, 사르나트, 그리고 열반을 드신 곳, 쿠시나가라.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출제가 되는데요. 사실, 어떤 성지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걸 짝짓기 하는 문제로, 수능에서는 그 정도 수준으로 나오지는 않고, 부다가야, 사르나트, 이런 이름을 보면, 아, 불교. 이렇게 연결짓는 정도로 출제가 되고 있는데, 학교 시험에서는 또, 좀 등급을 변별하기 위해서 이런 디테일한 부분들이 나오기도 하니까 여기 불교와 관련된 성지들을 잘 정리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죠. 힌두교에서 태어나는 것 자체가 고통이고, 그래서 이

윤회를 끊어내기 위한 방법이 있었다고요. 그 방법 이제 알려드릴게요. 이 갠지스 강에서 이제 사람이 이제 돌아가신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띄워보내면, 이 강물에 띄워보내면, 그러면 가장 최고의 장례를 치렀기 때문에 다시 태어나지 않는다고 믿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힌두교를 믿는 사람들은요, 갠지스강을 굉장히 신성시했고, 여기에서 목욕을 하면 영혼을 정화할 수 있다고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강 옆에서 영혼을 정화하는 사람들, 목욕 의식을 하는 사람들의 모습도 볼수 있고, 그 옆에 소도 진짜 많죠. 역시 소를 신성시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갠지스강 주변에 바라나시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이제 사람들이 갠지스강에서 이 강물에 이제 띄워보내면 가장 최고의 장례를 치른다라고 믿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약간 이제 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이곳에서 이제 최후를 맞이하기 위해서 여기에 별장을 만들기도 하고 여기에 모여 살기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곳이 힌두교의 좀 대표적인 성지로 일컬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갠지스강, 바라나시 이런 이름들을 떠올리시면 아, 힌두교와 관련된 것이지 이렇게 연결 지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세계 주요 종교의 경관과 관련된 내용들, 이제 가장 말랑말랑하고 쉬운 내용만 남았어요. 세계 주요 종교의 경관과 관련된 내용들 한번 살펴볼게요. 자, 아까 제가 이 종교에 있어서 조금 디테일한 종파별 차이를 짚어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크리스교였죠. 여기 가톨릭교와 관련된 경관인데요. 와, 진짜 으리으리하죠. 조금 더 확대를 해볼까요? 슝. 자, 여기 여러분들 사람이고요. 여기 조각상이에요. 이 조각상들이 진짜 얼마나 큰지 아시겠어요? 저렇게 큰 조각상, 이렇게 으리으리한 건물들을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돈이 필요했겠어요. 그래서 이 가톨릭이 나중에 좀 사람들이 원했던 방향과 다르게, 종교는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주기 위해서 만들어진 건데, 사람들이 그로 인해서 고통받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원래 이 성경의 순수한 말씀으로 고치고 새롭게 나아가자라고 해서 등장했던 개신교. 그 목적에 부합하게 좀 건축물의 경관도 심플해요. 그러니까 이 개신교에서 종교적인 건축물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말 그대로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면 됐지. 이런 호화로운 장식들은 필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입장이 되겠고요. 동방정교는요, 이 동로마 제국과 함께 성장한 종교잖아요. 그래서 경관도 역시 으리으리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그 블록쌓기 게임 알아요? 그 이제 막, 네, 맞아요. 제가 그 게임의 이름을 이야기하기가 참 어려운데, 이렇게 일자 모양의 블럭, 이렇게 기역자 모양의 블럭, 네모 모양의 블럭, 이렇게 착착착착 쌓아서 슉슉 줄 없애는 거, 그 마지막에 나오는 경관이거든요. 이렇게 종교별로, 종파별로 경관이 다르지만 공통점이 있어요. 바로 십자가와 종탑과 같은 상징물을 볼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슬람교와 관련된 경관은요, 바로 모스크라고 하는 건데, 확대를 해서 보면 그 무함마드가 초승달이 떠 있는 새벽에 계시를 얻었다고 했잖아요. 이게 세계로 퍼져나가기를 바랬어요. 그래서 진리의 시작을 의미하는 초승달 모양, 그리고 이것이 세계로 퍼져나가길 바라는, 평화가 세계로 퍼져나가길 바라는 이런 도명의 지붕, 이것이 바로 이슬람교의 상징이 되기도 합니다. 근데 이슬람교에서는요, 사람을 형상화한 무언가를 만드는 것을 금기시했어요. 그런데 장식은 해야 되잖아요. 어떡하지? 그래서 나무나 문자나 이런 것들을 기하학적으로 이렇게 형상화한 문양으로 장식을 하게 됐는데, 그게 나중에 사람들이 보니까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아라비아풍, 아라베스크라고 하는 것이 이 이슬람교의 상징처럼 여겨지고 있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불교의 상징물로는요, 역시 이제 불상을 보시는 불당, 불교, 불상, 불탑. 이건 여러분들이 틀릴래야 틀릴 수가 없어요. 네, 불상, 불당, 네, 틀릴래야 틀릴 수가 없겠죠? 그리고 이제 이 종교도, 역시 불교도 종파가 다양하게 나누어지기도 하는데, 그런 내용들은 거의 뭐 출제가 되지는 않기 때문에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요. 아까 제가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남부아시아가 진짜 종교적인 다양성이 아주 버라이어티한 곳이라고요. 그걸 여러분들이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또 밈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불교 하면 스님 생각나요, 그쵸? 그리고 불교하면 부처님 생각나요. 스님, 스리랑카. 부처님, 부탄. 남부아시아에서 이런 나라들이 불교의 비율이 높은 나라가 되겠고요. 여기서 또 이런 종교의 차이로 인해서 갈등이 나타나기도 하는데, 스리랑카, 제가 인도양의 눈물처럼 생긴 나라다 말씀드렸잖아요. 네, 실제로 이렇게 국토 모양이 좀 찻잎처럼 생기기도 했고, 차 때문에 슬픔을 겪기도 했는데요. 여기에 차 플랜테이션 농장을 이제

운영하는 과정에서 영국인들이 인도 남부 지역에서 주로 거주하던 타밀족을 이주시킵니다. 인도에서 왔어요. 이 사람들은 무슨 종교를 믿는 사람들일까요? 그렇죠. 힌두교를 믿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 불교를 주로 믿는 스리랑카의 신할리즈족 그리고 이렇게 인도에서 이주해온 타밀족 간에 갈등이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종교가 참 갈등의 원인이 되기도 하는데 이러한 내용들 우리가 또 지역지리 파트에서 반복적으로 다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근데 학교에 따라서 요 이제 종교와 관련된 갈등들을 좀이 종교 단원에서 디테일하게 수업을 하시고 출제하는 학교들도 있기 때문에 제가 요런 내용들까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또 여기 불교와 관련돼서 갈등을 겪고 있는 나라가 있나요? 더 있습니다. 동남아시아에는요, 미음자 모양의 연처럼 생긴 나라를 찾으시면 그 나라가 바로 미얀마인데요. 미얀마는 국민 대부분이 불교를 믿고 있습니다. 여기도 또 식민지배 과정에서 이제 과거에 그 오늘날의 방글라데시 지역에 주로 거주했던 로힝야족들을 이주시킵니다. 근데 아까 제가 방글라데시는 이슬람교의 비율이 높은 지역이라고 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로힝야족은 주로 이슬람교를 믿고 있는데, 자, 이 이슬람교를 믿는 로힝야족 얼마나 미웠겠어요. 식민지배를 하는 저 미운 나라들에게 협조를 해주네. 그 미움이 나중에 식민지배에서 독립한 이후에도 남아서 나중에 이 최근에 미얀마 정부가 로힝야족을 불법 체류자로 규정합니다. 불법 체류자가 되면요. 주거, 그리고 취업, 교육, 의료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차별을 받게 되겠죠. 그래서 로힝야족이 많은 수가 방글라데시로 탈출을 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아주 많은 난민이 발생하게 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종교가 또 갈등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는 것을 여러분들 좀잘 정리를 해두시고요. 자, 그럼 이제 슉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힌두교와 관련된 경관. 다양한 신들을 형상화한 이런 조각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양한 신들을 형상화한 그림이나 조각상들을 볼 수가 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갠지스강. 갠지스강을 이 힌두교를 믿는 사람들이 신성시했고, 그래서 여기에는, 히말라야 산맥에서부터 내려오던 아주 높은 곳에서부터 내려오던 물이 모인 것이기 때문에 영험한 힘을 가진 약초들을 지나서 와서 좋은 힘이 있지 않겠어요? 제가 본 다큐멘터리에서 어떤 인도인이 그렇게 인터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지리 덕후인 제 입장에서 생각해 봤을 때는 인도에 영향을 미치는 큰 강이 두 개예요. 갠지스강 그리고 인더스강인데 인더스강이 흐르는 그 주변 지역은요. 사막이 분포하고 갠지스강이 흐르는 주변 지역은 갠지스강이 범람하면서 만든 비옥한 평야와 그리고 주기적으로 이 계절풍이 불어오면서 고온다습한 기후가 형성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동네는 농사 짓기 좋았겠죠. 그래서 갠지스강을 더 사랑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맥락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은 게요. 아, 힌두교에서는 갠지스강을 신성시했지. 이걸 기억하실 수 있는 거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는 제가 건조기후 지역 다뤄드리면서 인도 서부 지역에 사막 있는 거 여러분들 많이 까먹는다고 말씀드렸죠. 네, 맞아요. 그것과 관련해서, 아, 인도 서부 지역에 사막이 있었지. 이걸 까먹지 않을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 우리가 이렇게 공부한 내용들을 가지고 그래프 분석하면서 문제에 한번 또 적용해 보도록 할게요. 우리 실전 문제의 1번이 되겠습니다. 그래프는 가나다 지역의 종교별 신자 비율을 나타낸 것이다. 그럼 이런 문제를 보자마자 여러분들은 당황해요. 가나다가 어디예요? 어딘지는요, 여기 발문에 나와요. 그래서 문제를 푸실 때는 항상 발문을 잘 보셔야 돼요. 발문에 주어진 세상의 범위에서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가나다는 각각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서남아시아 및 북부아프리카, 아시아 및 오세아니아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ABC 종교는 여기 또 나와 있었죠? ABCD 종교는 각각 불교, 이슬람교, 크리스도교, 힌두교 중에 하나이다. 그래서 특히 종교 파트는 이 발문을 좀잘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에게 좀 치트키가 되는 종교는 무엇일까요? 치트키가 되는 지역은 어디일까요?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서남아시아 및 북부아프리카, 그리고 아시아 및 오세아니아 중에서 한 종교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은 곳은 어디일까요? 서남아시아 및 북부아프리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슬람교를 믿고 있는 곳이잖아요. 그쵸? 자, 그러면 가나다에 여기에서 이제 각각의 종교가 몇 퍼센트 정도 차지하고 있는지 나타낸 요 그래프를 봤을 때한 종교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는 지역은 다였어요. 그러면 다가 서남아시아 및
북부 아프리카

아프리카 지역이 아닐까요? 그래서 서남아시아 및 북부 아프리카 지역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봤더니, 그러면 여기에서 압도적으로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는 이 종교, 비는 바로 이슬람교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여기 나 지역의 경우에는 이슬람교와 더불어서 A 종교의 비율이 높게 나타납니다. 이제 여러분들 이 문제 어떻게 푸는 거예요? 그런 생각하실 텐데요. 그래서 제가 좀 부끄럽지만 아시아에서 종교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제가 치트키 알려드렸잖아요. 아시아 오세아니아 지역에서. 아시아 오세아니아? 아오! 피곤하다! 피곤한 여러분들은 뭘 찾아요? 흰 이불. 흰 이불에 들어가면 어때요? 크, 좋다. 진짜 유치한데, 안 까먹겠죠? 제가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이런 유치한 밈을 이야기하는 제가 너무 부끄러운데, 제가 부끄러운 게 문제겠어요? 여러분들이 이걸로 까먹지 않고 시험을 잘 보시면 저도 행복한 거죠. 그러니까 제발 잘 해내주시고, 그렇다면 적어도 아시아 오세아니아의 그래프에서는요, 네 종교가 다 나와야 되죠. 흰, 이, 불, 크가 다 나와야 되죠. 그쵸? 그래서 가는 지금 살펴보면, 네개 종교가 다 나와요. 나는 A와 B가 압도적이고 기타가 나와요. 이제 아시겠죠? 가는 어디예요? 저 부끄러우니까 빨리 맞춰주세요, 여러분들. 맞아요. 가는 바로 아시아 오세아니아 지역이었고요. 그럼 나는 어디가 되는 거예요? 네, 나는 바로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였습니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그래서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는 식민지배의 영향으로 이 종교의 비율이 높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기억나시나요? 기억을 더듬어 보세요. 누가 주로 식민지배를 해요? 유럽이. 유럽은 어떤 종교의 비율이 높아요? 로마 제국의 국교가 되면서 전파된 크리스트교. 그래서 A가 크리스트교라는 걸 이렇게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 잘하고 계세요. 그 다음 이제 우리가 찾아내야 되는 종교는 힌두교와 불교가 되겠죠. 근데 힌두교와 불교는 주로 어디에 신자가 분포하고 있어요? 아시아에. 그런데, 또 부끄럽다. 부끄러운 밈인데요. 전 세계 신자 수 어떻게 기억하시라고요? 글자 수 순서대로. 크리스트교 제일 많고요. 그 다음 이슬람교 두 번째고요. 힌두교 세 번째고요. 불교 네 번째입니다. 그러면 힌두교 신자가 더 많을까요? 불교 신자가 더 많을까요? 힌두교 신자가 더 많죠. 그래서 힌두교 신자가 아시아 오세아니아 지역에서 불교보다 비율이 높겠구나라는 걸 통해서 D가 힌두교라는 걸 찾아낼 수 있었고, 그러면 마지막 남은 신은 불교가 되겠네요. 기적의 빔, 아오 히니 불크로 풀어낼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자, 이제 부끄러우니까 보기부터 볼게요. 기억. 나에는 세계 신자 수 2위 종교의 기원지가 위치한다. 자, 이것도 우리 오늘 기적의 밈, 글자 수로 접근하시면 되죠? 세계 신자 수 2위 종교는 뭐예요? 크리스트교, 그 다음 이슬람교였잖아요. 네. 그러면 이슬람교의 기원지는 어디죠? 서남아시아의, 사우디아라비아의, 메카가 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디테일하게 말씀드리는 이유는요, 대륙 단위로도 물어보고, 또 국가로도 물어보고, 또 도시로도 물어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나는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이었고, 메카가 위치하는 곳이 아니죠. 그래서 옳지 않은 설명이었어요. 그 다음, 니은 보기 볼게요. 다는 가보다 지역 내 이슬람교 신자 비율이 높다. 자, 서남아시아 및 북부 아프리카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슬람교 신자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았고, 이게 바로 우리가 첫 번째로 접근할 수 있었던 단서였어요. 그쵸? 그래서 니은은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서남아시아의 사우디아라비아의 메카, 여기가 바로 여기 해당하는 곳이잖아요. 그 다음에 디귿 볼게요. A는 B보다 기원 시기가 이르다. 자, 기원 시기 나오면 어떻게 접근하셔야 되는지 제가 정리해드렸죠? 기원이라고 하는 종교가 바로 크리스트교. 예수님의 탄생으로부터 기원 시기를 정한다라고 하는 설이 오늘날에는 가장 유력합니다. 그리고 그 전부터 존재했던 종교는 불교. 그리고 그 후에 등장하게 된 종교는 이슬람교였죠. 자, 그래서 이 기적의 밈에 따라서 A는 크리스트교였고 B는 이슬람교였죠. 누가 더 기원 시기가 이른 거예요? 크리스트교가 이슬람교보다 기원 시기가 더 이릅니다.

그래서 맞는 설명이 되겠죠? 그 다음 리을 볼게요. C의 신자는 주로 인도, D의 신자는 주로 동남아시아에 분포한다. 자, C는 불교였어요. 인도에서는 크게 환영받지 못했죠. 그래서 동남아시아나 동아시아 지역으로 전파된 불교였고, D는 힌두교였습니다. 힌두교는 민족 종교이고, 오늘날의 신자의 대부분이 인도에 분포한다. 그래서 리을은 옳지 않은 설명이 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밈을 많이 만들어서 알려드리니까, 작년에 저와 함께 공부하고 수능을 잘 봤던 어떤 친구가 후배들한테 꼭 알려주세요 했던 밈이 있거든요. 인도가 힌두교 신자 비율이 높고, 힌두교 신자는 대부분 인도에 분포한다는 걸 후배들이 꼭 알았으면 좋겠어요 라고 알려준 밈이 있었는데요. 힌두교. 힌두교. 그래서 이것과 연관지어서 인도 하면 힌두교라는 걸 우리 후배들이 꼭잘 알았으면 좋겠다고 하더라고요. 얼마나 선량해요. 세계 지리를 공부하는 친구들은요, 정말 이렇게 착하고 선량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분명히 잘 해내실 거예요. 잘 해내신 다음에 제가 말하는 거는요, 이 언니처럼 여러분들도 잘 해냈다는 후기를 남겨주시면 그것이 또이 세계 지리, 이제 앞으로 세계 시민과 지리라는 이름으로 공부를 하게 되겠지만 그런 친구들에게 큰 꿈과 희망이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꿈과 희망이 될 여러분들, 오늘도 긴 시간 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다음 강에 먼저 가서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았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을 달콤한 지구학의 세계로 초대할 한성원입니다. 반갑습니다. 해수의 운동과 순환 우리 두 번째 시간이 되겠고요. 자, 두 번째 시간에는 뭐 한다고 했습니까? 해파, 조석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앞서는 두 가지를 했어요. 그죠? 해수를 움직이는 힘, 에크만 수성과 지역류는 자, 이전 시간에 했고요. 오늘은 누구? 해파, 해일, 그리고 조석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저기 해파, 해일, 조석이 되는데, 해파. 이제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에서 이제 해파라는 말과 그 다음에 조석이라는 말이 이제 등장하게 되겠고요. 이 두 주제도 중요한 주제가 되겠습니다. 자, 어떻게 움직이나요? 이동하는 속도가 얼마인가? 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파에서 내용이요. 1번부터 6번까지 있어요. 많죠? 발생 어떻게 해? 요소는 어떤 게 있어? 물 입자는 어떻게 움직이고 있어? 모양에 따라 분류도 해볼까? 심해파, 전해파 때 작용이라는 게 이렇게 쭉 나오는데 아무래도 여기서 중요한 내용을 꼽으라라고 얘기한다면은 모양에 따른 분류, 심해파, 전해파 요 정도 수준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기는 간략하게만 얘기할게요. 해파에 발생하게 되면은요, 뭐 바람, 뭐 해저 지진 이런 거에서 발생한다. 막 이런 내용이 있어요. 아, 이런 게 발생하는구나. 그 다음에 두 번째, 해파의 요소는 무엇인가요? 라고 하게 되면 이런 거예요.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에요. 해파가 출렁출렁출렁 이렇게 해서 만약에 전달이 된다.

라고 한다면, 자, 여기 뭐라고 이름 붙일 거야? 마루, 여기 뭐라고 이름 붙일 거야? 골. 마루에서 마루까지 이 수평적인 거리는 뭐라고 할 겁니까? 파장. 자, 그 다음에 마루에서 골까지 이 수직적인 높이를 뭐라고 할 거야? 파고. 라고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래서 파가 전달되는 식 V. 파, 이제 에너지 전달 속도예요. 물 입자의 운동 속도 아니고요. V라고 하는 거는 주기라고 하는 시간 동안에 파장 L만큼 진행합니다. 요게 이제 요소 쪽에서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내용들 쭉 이야기하는 거야. 자, 그리고 해파가 움직인다라고 했을 때 특히 오른쪽으로 간다라고 하게 되면요. 여기 있는 물 입자는 어떻게 움직이나요? 3번 물 입자는 자, 해파를 따라서 가는 게 아닙니다. 제자리에서 움직이되 여기에서는 제자리에서 이렇게 동그랗게 뭐 타원이 될 수도 있고요. 돌게 될 거고요. 어느 방향으로 회전하는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바람 방향 오른쪽으로, 아, 바람이래요. 얘가 오른쪽으로 해파가 진행한다라고 하게 되면요. 그에 맞춰서 마루 쪽이 이렇게 가게끔. 마루 쪽이 이렇게 가게끔 움직이셔야 돼요. 그럼 마찬가지, 골도 마찬가지요. 동일한 방향으로 움직여야 되고요. 골 쪽에서는 해파 이동과는 반대 방향으로 움직여야 돼요. 어쨌든 이런 상황으로 움직이게 되면 우리 이 그림을 보고 있더라면 위에 부분이 여기랑 동일하게 움직이는 형태로 찾아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움직이는 방향도 간혹 물어보는 거니까 확인해 주라. 그래서 요게 1, 2, 3번이야. 자, 1, 2, 3. 해파의 발생, 요소, 물 입자의 운동. 여기까지예요. 자, 그러면서 세 번째. 아, 네 번째구나. 모양에 따른 분류예요. 자, 바람이 붑니다. 이제 우리가 해파가 발생하게 될 때, 지진 때문에도 발생해요라고 하는 거는 어디 갔어요? 저기 해일에서 이야기를 할 거고요. 여기 이제 주로 바람이에요. 바람에 의해서 물이 찰랑찰랑찰랑 하는 거야. 마루가 뾰족한 친구 있죠? 이름 기억하세요. 모양에 따른 분류니까 모양 보고 선택할 수 있어야 돼요. 풍랑이라고 합니다. 막 바람이 부는 지역이고요. 그러면 바람이 불어서 뾰족뾰족하게 파가 막 발달하는 곳이거든요. 근데 바람이 여기서 부는데 여기까지 계속 불리는 없어요. 지금 바다는 규모가 되게 커요, 지금. 자, 그러면 여기서 바람이 불어서 파가 발생을 했어요. 그럼 전달이 되겠죠. 바람이 안 부는 곳까지 갈 테고요. 거기서 전달되어 가는 것을 너울이라고 이야기하게 돼요. 그러니까 여기가 누구라고요? 너울이에요. 자, 근데 이 파가 발생해서 가다가 보면 파장이라는 게 존재했잖아요. 그죠? 자, 파장 대비 수심이 얕아지게 되는 경우에는 이제 수심의 영향을 받기 시작합니다. 파가. 자, 그 영향을 받는 거는 심해파, 천해파에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향을 받아서 파가 전달되는 속도, V 자체가 느려지게 돼요. 그래서 파가 깨지는 현상이 생겨야 되는데 이걸 연한 쇠파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연한 쇠파는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파가 발생해서 가요. 출렁출렁 이렇게 갑니다. 그런데 이렇게 가다가 보니까 여기가 느려져요. 자, 원래는 이렇게 가려고 했어요. 자, 근데 앞서 간 파가 있었어. 너 이렇게 가려고 했는데 여기가 느려졌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느려지게 돼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여기서 여기까지 못간 거야. 여기까지밖에 못간 거야. 느려졌기 때문에. 그래서 파가 어떻게 되냐면 이 다음에는 요렇게 좀 짧아져요. 파장이 원래 이만큼의 거리였는데 이제 짧아지기 시작한다고요. 짧아지면서 에너지를 보존해야 돼요. 그 다음은 더 짧아지겠죠. 그죠? 더 느려졌으니까. 그래서 파고가 커지게 돼요. 이렇게. 그러면서 파가 깨지는 현상이 발생하게 되고요. 그걸 연한 쇠파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모양에 따른 분류 하셔야 됩니다. 마루가 뾰족해? 그 모양을 우리가 풍랑이라고 하는구나. 너울은 둥글둥글해. 연한 쇠파는 깨지는구나. 그래서 특징도 좀 아셔야 되는데요. 너울이 풍랑보다 어떤가요? 라고 했을 때 너울이 풍랑보다는 파장과 주기가 전반적으로 길어요. 기억해 두세요. 어떤 자료가 등장했고 하나가 풍랑이고 하나 너울이야 라고 한다면 전반적으로 너울이라는 친구가 파장과 주기가 길입니다. 그 다음 연한 쇠파. 아까 얘기했습니다. 파속. 전달되는 속도가 느려집니다. 그러면서 파장이 짧아지고요. 파고가 커집니다. 모양에 따른 분류. 오케이.

기억해 두셔야 된다는 겁니다. 심해파, 천해파도 알아두셔야 돼요. 심해파와 천해파는 무슨 얘기를 해야 됩니까? 라고 하면 심해파, 기포열, 천해파, 야타요예요. 근데 이쪽 부분이 사실은 문제들이 많이 나와요. 여기가 많이 나고요. 만약에 뭔가 문제가 출제가 됐어. 어렵게 나올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왜냐? 라고 하게 되면 여기 수식적인 부분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자, 그래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심해파는 깊습니다. 얼마나 깊어요? 수심이 파장의 절반 되는 것보다 깊어요. 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꼭 알아둬야 될 거, 요 친구예요. 요 속도예요, 속도. 자, 그리고 천해파도 그냥 정리를 같이 해놓을게요. 자, 요 친구는 수심이 얕아요. 라고 하는 거고요. 파장이 20분의 1이에요. 자, 어떻게 씁니까? 루트 GH 형태로 쓰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는 우리가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 자, 무슨 얘기를 해야 되는 거냐면 일단 해파가 전달이 되고 있어요. 출렁출렁 이렇게 가고 있어요. 근데 파장이 있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파장이에요. 자, 근데 수심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자 길이 이렇게 잡았어요. 동일한 길이를 잡았을 때 자, 해저의 수심이 얼마라고요? 요 길이의 절반. 자, 그러니까 뭐 요 정도가 되겠죠. 자, 여기 수심 h가 얼마라고요? 2분의 1 파장 l 이렇게 이제 잡을게요. 자, 아 2분의 1이 선생님 여기다 잡아 놓고 왜 이렇게 하니? 여기서 여기 절반을 잡았네. 요렇게 잘못 잡았네. 요 길이의 절반 정도를 잡아야겠죠. 그죠? 그럼 여기쯤 잡을게요. 자, 그리고 여기가 2분의 1 파장.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만약에 이런 파가 진행하고 있는데 수심이 여기다라고 하면 깊은 거죠. 이런 게 심해파예요. 심해파고요. 이 경우에는 몰입자가 운동을 하게 되는데 아래로 갈수록 작아지겠죠. 당연한 이야기예요. 위에서 이 바람 때문에 이런 해파가 발생하게 되는데 위에서는 흔들흔들하는 폭이 크겠지만 밑으로 갈수록 그게 줄어들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 줄어드는 것이 전반적으로 심해파는 표면 몰입자가 동글동글하게 이렇게 생길 거예요. 동글 원이에요. 그리고 들어가고 하면서 줄어들어요. 그게 어디쯤에서 거의 멈춘다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파장의 절반 정도 들어가면 그 밑에부터는 몰입자의 운동을 크게 고려하지 않아도 돼요. 위에 출렁출렁하지만 밑에 그렇게 움직인다라고 생각 안 하셔도 된다라고요. 그런 깊이예요. 그래서 수심이 이런 데 있으면 해저면이 여기 있으면 그쵸? 뭐 움직이는 데 있어서 해저면의 영향을 전혀 안 받는지 어디 있든 그래서 2분의 1이라는 값을 쓰는 거예요. 2분의 이거 물리적으로 계산했을 때 수학적으로 계산했을 때 절반 정도의 깊이가 들어가게 되면 거기서부터는 표면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는다라는 뜻인 겁니다. 그러면 2분의 1부터는 이게 여기 이제 수심이 여기부터 이렇게 얕아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경우는 받습니까? 예, 받아요. 받기 때문에 그러면 2분의 1이라고 하면 되잖아요, 잖아요, 그죠? 자, 근데 그때는 좀 어중간해요. 확실하게 영향을 받기 위해서는요, 20분의 1이에요. 자, 여기가 2분의 1이면 이걸 다시 10분의 1이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게 사실은 이게 어느 정도예요? 그냥 이게 너무 파고를 크게 그렸어요, 그죠? 한 이 정도 돼야 된다고요. 자, 그러니까 이게 천해파 같은 경우는요, 물입자가 이렇게 줄어드는 형태가 아니라 표면부터 완전히 저기 해저의 영향을 받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면 자체가 완전히 찌그러져 있어요. 이렇게 타원으로 돌아요. 그리고는 이렇게 줄어들 틈도 없어요. 그냥 납작해지는 과정으로 가버리게 돼요. 해저면. 그래서 이게 가로폭의 변화 없이요, 그냥 수직만 확 줄어드는 이런 모습으로 천해파는 물입자의 운동이 생기게 되고요. 심해파는 이렇게 이제 생기게 돼요. 자, 이렇게 생기게 되면서 모양적인 면이잖아요. 자, 모양적인 면 그냥 등장하면 선택해 주시면 되는 거고요. 이거 있죠. 이 식은 반드시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유도하실 필요는 없어요. 유도는 저기 언제 하지? 대학교 가셔서 하시면 돼요. 해양학과를 가시든지 아니면 지구과학과 전공된 관련된 그런 과를 가시면 유도해 줄 겁니다. 물리 해양학에서 유도해 주실 거고요. 어렵게 유도되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냥

이렇구나. 자, 왜 중간에 이 얘기를 했냐면요. 유도를 굳이 여러분들은 생각하실 필요는 없다. 그냥 이 결과만 알고 있으라는 겁니다. 자, 그리하여, 자, 천회파. 간단하니까 이거부터. 루트 GH입니다. 자, 이렇게 수심이 얕은 경우는 우리 어떻게 계산하라고요? 루트 GH 형태로 계산하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자, 예를 들어서 수심이 4,000m 정도 됩니다. 너무 깊은가요? 예. 그래도 왜냐면 우리가 저기 해일 때문에 이렇게 살짝 얘기하는 거예요. 해일은 지금 얘기하지만 지진의 이런 파장이 너무나도 길어버려요. 너무 길어. 그래서 지구상에서 어디를 지나가든 거의 천회파 취급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바다의 깊은 바다 이제 심해가 한 4km 정도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한번 쳐볼게요. 루트 G 10이고요. 4km 정도 수심이에요. 4천. 앞에서도 그런 얘기 했어요. 미터, 킬로그램, 세크 이런 거 단위 나오면 그냥 숫자 그대로 넣으라고요. 그럼 이거 루트 3만이니까 얼마 나오겠어요? 그렇죠. 200이 됩니다. 단위는 미터 퍼 세크가 단위예요. 초속이에요. 이런 거 단위 환산하는 것도 간혹 물어봐요. 얼마예요? 720. 3.6을 곱하세요. 킬로미터 퍼 아워. 이 정도의 속도로 전파가 되는 겁니다. 이런 게 이제 천회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심해파 한번 볼게요. 자, 심해파는 E5분의 GL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들이 보실 거는 뭐냐면 이거예요. 천회파는요, 누구에 관련된다고요? 예? 수심에 관련된다고요. 심해파는 누구에 관련된다고요? 파장에 관련이 된다라는 겁니다. E8분의 GL 이렇게 되는 거고요. 여기에 이제 이 파이라는 게 이게 루트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계산하라보다는 그래서 그 계산 결과값이 얼마야?라고 물어볼 때가 더 많습니다. 파이를 루트로 바깥쪽으로 빼기가 조금 힘들죠. 자, 이렇게 됩니다. 근데 오른쪽 얘는 뭐 하는 식이냐라고 했을 때 기억해 주세요. 요것도 알아두시면 편해요. 보통 여기까지만 나와 있어요. 요거 안 나와 있어요. 왜냐면 자, 요렇게 해놓은 다음에 V라고 하는 거 자체가 우리 어떻게 쓰냐면 주기분의 파장이에요. 그죠? 는 루트 얼마라고요? 2파이분의 GL이에요. 이렇게. 그리고는 이두식 있죠? 제곱하세요. T의 제곱, L의 제곱. 이렇게 하세요. 는 루트 없어지겠죠? 2파이분의 GL이 됩니다. 그럼 L 하나 없애주세요. T는 오른쪽으로 넘겨주세요. 하나만. 다 넘기지 마시고요. T분의 L은 2파이분의 GT가 되는데 T분의 L 누구라 그랬어요? V라 그랬죠. 이게 V예요.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2파이분의 GT. 그래서 이것도 기억해 주세요. 그러니까 심해파는 파장이 길면 빠르구나, 주기가 길면 빠르구나. 요게 이제 심해파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자, 요게 이제 가장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자, 요걸 가지고 우리는 문제를 푸셔야 되고요. 문제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유형으로 이제 등장하기 시작하냐면 이런 유형으로 등장하는 거야. 자, X축, Y축에서 Y축에 속도를 줘요. 파속이죠. X축에는 뭐 어떤 특정한 값을 줘요. 뭐 수심이 됐든 파장이 됐든 이런 값들을 줘요. 자, 그러니까 여기 파장, 이런 걸 주는 거야. 그리고는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나와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런 자료가 등장하면 반드시 두 지점을 선택해서 심해판지, 천회판지를 판단하셔야 돼요.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여기를 딱 찍어서 일정한 부분 보이시죠? 일정한 부분. 파장이 달라도 똑같네? 너 심해 반이네? 천회파. 이렇게 하셔야 돼요.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이렇게 천회파, 심해파 이렇게 되는 거야. 여기 수심 이렇게 줘요. 오, 이쪽으로 가니까 수심이 깊어지는 거야. 너무 깊은 거 아니야? 심해파일 것 같은데? 자, 수심에 상관없이 속도가 똑같다고요? 너 심해파가 되겠네. 이런 거야. 그러면서 이제 가는 거지. 이렇게 되면, 둘다 심해파인데, 그럼 누가 파장이 긴 거야? 속도가 빠른 친구가 파장이 길겠네? 요런 판단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요런 그래프에 대한 판단이 넘어가게 되면서 문제들이 조금 더 어려워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식잘 알아두시고요. 요런 그래프 뒤에

뭐 2점 테스트든 3점 테스트도 나올 거예요. 그러면 보고 심해파 천해파 판단하는 거 반드시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 거의 끝났습니다. 해파에서 사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자, 그리고요, 뭐 해파의 작용과 같은 경우에는 뭐 굴절이 일어나요. 요 정도가 되기 때문에 그 정도는 이제 생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해일입니다. 폭풍의 일과 지진의 일이 있습니다. 간략하게 넘어갈게요. 폭풍의 일은 저기압. 주로 이제 태풍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때문에 태풍은 저기압이잖아. 해수를 확 들어올리는 거야. 낮은 압력. 해수를 들어올리고요. 바람. 강하게 불어요. 그러면 바다 쪽으로 해수면이 높은 채로 파도를 아주 크게, 파고를 되게 높게 해서 바다, 해안가 쪽으로 보내버리는 거야. 해일이 되는 겁니다. 지진 해일. 해저 지진이고요. 여기서 중요한 거, 자,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막 나올 거예요. 해안으로 접근할수록 수심이 얕아지고, 속력이 느려지고, 파고는 커집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가장 중요한 얘기는 바로 지진 해일은 천해파라는 거야. 그래서, 어느 바다를 지나가든지, 지진 해일이라고 하는 건넌 천해파다. 이게 가장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심의 영향을 받아서 가는 거고요. 빠르게 지나가는 거로 보아, 너는 이 지역은 수심이 깊겠구나. 천천히 진행하는 걸로 보아 이 지역은 수심이 얕겠구나 라는 걸 판단할 수 있다가 해일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주제 조석 한번 볼게요. 조석. 자, 조석은 어느 부분을 좀볼 거냐면요. 이걸 볼 거예요. 자, 조석과 조류는 자, 용어적인 측면이에요. 자, 넘어갈게요. 밀물 자, 조석에서 만조 간조가 있고 밀물 썰물이 있어요. 자, 그 정도. 자, 만조간조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볼 거는 주로 이제 기조력적인 부분을 좀 보려고 합니다. 자, 기조력적인 부분이야. 조석을 일으키는 힘이다. 만유인력과 원심력의 합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꼭 알아둬야 될건 뭐냐면 원심력과 만유인력이라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여기에 지구가 있어요. 자, 지구가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자, 그러면 이렇게 잡으세요. 이쪽 방향으로 쭉 가면 누가 있다? 달이 있는 달이 있는데 이때 원심력 있죠? 달 반대 방향이에요. 이때 달 반대라는 게 무조건 달 위치 딱 찍어놓고 반대가 아니라 어떻게 생각하셔야 되냐면 여기 점에서 작용하는 원심력은 이만큼이에요. 라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는 모든 지점에서, 지구상의 어느 지점에서도 작용하는 원심력은 크기와 방향이 똑같아야 돼요. 요거 삐딱하면 안 돼요. 이거 정확하게 이쪽, 나란하게, 나란하게. 이게 원심력 방향입니다. 요렇게. 크기와 방향이 모두 동일해야 된다. 크기, 크기, 크기, 크기 모두 동일해야 됩니다. 이거예요. 이게 원심력이에요. 크기, 방향, 동일. 그래서 이게 왜 그런가요? 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물컵 있죠? 물컵을 들고 위에서 이렇게 딱 내려다보세요. 이 장면이에요. 이게 물컵이라고 생각해서 위에 내려보는. 그리고는 여러분들은 이걸 들고 그냥 이렇게 흔들흔들 정도만 해보세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렇게 흔들면 그때 물이 모두 한 방향으로 반대편으로 확 쏠리게 돼요. 이렇게 흔들어. 출렁출렁 하잖아요. 그죠? 회전하는 거 어느 방향으로? 바깥 방향으로 다 빠질라 그래요. 이렇게 살살, 너무 세게 흔들지 말고. 살랑살랑. 이렇게. 자, 지금 이게 원심력이 왜 생기는 거냐면, 달과 지구 사이에, 자, 공통질량 중심점으로 지구가 공전하기 때문에 생기는 원심력이에요.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컵을 잡고 흔들흔들 하세요.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물이 다 저쪽으로 쏠리는 거예요. 그 크기와 방향이 다 똑같아야 돼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잘 모르는 친구들이 많아요. 자, 방향 다 똑같아야 돼요. 자, 그리고 여기에서 원심력은 이런 거예요. 물리적으로 봤을 때 지구에 전체적으로 작용하는, 지구 중심에 작용하는 이런 느낌이 아니라 지구상에 있는 임의의 물체한테 작용하는 원심력이야. 만유인력도 똑같은 거야. 지구 위에 임의의 물체에 작용하는 만유인력인 거야. 그러니까 너 어디로 작용하니? 라고 했을 때달 쪽으로 작용하는 거고요. 이때 중요한 게또 생기게 됩니다. 자, 누구?
중심 쪽에

작용하는 만유 인력과 원심력이 똑같아야 돼요. 나머지는 이제 달라도 돼요. 여기는 달 쪽이니까 조금 커야 돼요. 여기는 달에서 막 머니까 작아야 돼요. 여기는 약간 삐딱하게 달 쪽으로, 여기도 약간 삐딱하게 달 쪽으로. 이렇게 작용하는 거야. 이게 기조력이에요. 그래서 기조력은 결과적으로 어떤 느낌이 돼버리냐면, 만유력이죠. 만유력이고요. 이 둘의 합인 기조력은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자, 여기 정도를 기준으로 해서, 원심력은 이쪽으로 다 똑같죠, 크기가. 근데 만유력은 이렇게 달 쪽으로 작용하는데, 이 선을 기준으로요, 오른쪽, 달 쪽은 만유력이 좀 커요. 여긴 좀 작아요. 그래서 힘이 쫙 양쪽으로 펼쳐지는 모습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기조력이 어떤 모습이 돼버리게 되는 거냐면, 지구에 작용하는 기조력이 이렇게 이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좀 크고요. 이쪽으로 갈수록 작고, 여기는 이렇게 향하게 됩니다. 안쪽으로 확 밀어넣게 돼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게 하나 더 있는데, 이거는 2차원적인 거지. 3차원적인 거를 잘 생각하셔야 돼요. 자, 지구가 이렇게 있으면, 자, 이렇게. 구가 있겠죠? 여기는 조금 연하게, 안쪽. 이렇게 돼 있어요. 달이 어디 있어요? 이쪽에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잡아당기는 이쪽이 해소가 확 끌어올려 온 지역이니까 만조 지역이 되는 거고요. 간조 지역이 어딘가요? 라고 얘기하게 되면, 간조 지역은 이 지역. 이 지역이 간조가 돼요. 그러니까 이 지역이 입체적으로 생각하면 여기도 이쪽으로, 이쪽으로 집어넣겠죠. 안쪽으로, 안쪽으로. 이렇게 기조력이 작용하는 거야. 확 이렇게 쫙. 그러니까 지구를 어떻게 하냐면, 이쪽으로 확 잡아당기고요. 이쪽으로는 쫙, 뭐라고 해야 되지? 꾹 눌러서 짜는 모습이에요. 이게 이제 기조력이야. 이렇게 작용한다. 왜이 이야기를 하냐면, 이제 기조력 같은 경우에 입체적인 느낌이 나게끔 문제들이 나오기 때문에 요 이야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입체적인 구조를 좀 파악하시라라는 의미에서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자, 조석 주기도 12시간 25분 있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지구가 자전하는 동안 달이 공전하기 때문에 조석 주기는 만조에서 만조까지 시간이에요. 자, 이대로 돌면 그냥 12시간이면 만조예요. 그런데 얘가 도는 동안에 지구 달이 움직여 버리거든. 그래서 얘가 12시간이 아니라 조금 더 가야 된다. 요게 이제 뭐냐면 조석 주기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사리와 조금은 어떤 거냐면요. 자, 조차가 생기잖아요. 클 때가 사리, 작을 때가 조금이에요. 그래서 한 달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에, 약 30일 정도의 시간 동안에, 기본적으로 사리가 두번 정도, 사기나 망조 정도의 조금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상현이나 하현 때 주로 생기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해놓고요. 문제들 통해서 우리 내용적인 부분 점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3번 한번 보세요. 요 친구. 조금 어려워 보이지 않습니까? 심해파 또는 천해파가 진행되고 있는 어느 해역에서 해파의 모습, 그리고 물입자의 운동을 나타내는데, 물입자의 운동을 딱 보니까 원운동하고 있죠? 이거 뭐야? 심해파예요. 천해파와 같은 경우는 찌그러져 있습니다. 자, 요거 뭐라고요? 심해파 되겠습니다. 옳은 설명 골라볼게요. 첫 번째, 파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해파의 요소 물어보는 거야. 마루에서 골까지 수직 높이 2x여야 되고요. 속도는 어떻게 나와야 됩니까? 자, 보세요. 속도는 이렇게 하셔야 돼요. 자, 심해파니까 2파이 분의 gl 들어가셔야 되겠고요. 는이 되겠습니다. 루트 들어가시고요. 2파이 하고요. 12x. 자, 이게 뭐야? 파장이에요. 12에 x. 12. g가 어디 갔니? g 곱하기 12에 x.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보니까 뭐가 있냐면요. 옳은 것을 찾으라고 했잖아요. 그럼 근데 여기서 g 값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대략적으로 생각해서 푸는 거지. 자, 12x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해놓고요. 루트 해주세요. 12x 놔두시고요. 나머지 앞에 다 두세요.
파이 하고 G 이렇게 놔주세요. 요거 물어보는 거예요. 야, 이거 지금 1보다 큰 거야, 작은 거야? 라고 물어보는 거죠. 자, 그러면 2파이 분의 G입니다. 맞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 2파이는 얼마입니까? 2파이는 3.14잖아. 그럼 2 곱하기 파이 하면 6점 얼마? G는 9.8 내지는 10. 분모가 커요? 분자가 커요? 분자가 크죠. 1보다 크네. 그래서 빠르다 되는 겁니다. 자, 니은 맞아요. 자, 북쪽으로 진행합니까? 라고 물어보는 건 입자 운동 보세요. 자, 마루에서 움직이는 친구가 어디로 가고 있어요? 이쪽으로 가고 있죠? 이쪽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북쪽으로 진행한다고요? 네, 맞습니다. 기역니은 디귿이 되는 거예요. 답 5번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해파의 요소, 그 다음에 심해파의 이 속력 가지고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답 5번 해주시면 되겠고요. 14번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4번이고요. 자, 이거 모양에 따라서 분류했다라는 거 아시겠죠? A는 풍랑, B 너울, C 연한 세파가 되겠습니다. 자, 분류하는 거고요. A, B, C 너울, 풍랑, 연한 세파입니다. 바로 보겠습니다. A에서 파의 마루 모양은 뾰족뾰족하게 나타나고 있는 거 보이시죠? 맞습니다. 두 번째, 평균적인 주기. 자, 너울이 풍랑보다는 파장과 주기가 길어요라는 말을 썼습니다. 주기는 A가 B보다 길다. A가 B보다 B가 긴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는 일단 틀린 보기. 세 번째, 속도는 B와 C 중에 누가 빠른가요? C는 해안으로 접근하면서 수심의 영향을 받기 시작하고요. 그래서 느려진다라고 했잖아. 속도 느려지고 파고 커진다. 그래서 B가 빠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죠? B가 C보다 빠릅니다. 예, 맞는 얘기 되겠습니다. 기역 디귿이고요. 답은 3번 하시면 돼요. 15번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5번. 자, 15번에 보시면은 해파가 어떻게 출렁출렁 지금 생겨 있습니다. 어느 해역에서 물입자의 운동을 나타냅니다. 동그랗게 움직여 보니까 심해파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겠고요. 들어갈 때 점점 줄어드는 거, 오케이, 맞아.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마 이 지역의 수심은 요거 절반, 50m보다 깊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옳은 거 골라주세요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해저면에서 물입자는 안 움직여요. 그죠? 50m 정도 들어가게 되면 거의 이제 고려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따라서 왕복 운동을 한다, 아니에요가 되겠고요. 두 번째, 이 해역의 수심은, 그렇죠, 이게 움직이는 걸로 봐서, 입자 동글동글 움직이는 걸로 봐서 심해파구나. 그러니까 50m보다 깊다가 되는 겁니다. 맞고요. 이 해파가 파장의 변화 없이 이 해역보다 수심이 깊은 곳을 지납니다. 그래도 심해파네요, 그죠? 어차피 수심 깊은 거잖아, 그죠? 그러면 어쨌든 속력 자체는 똑같아요. 루트 2파이 분의 GL이고요. 파장의 변화가 없다라고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그죠? 따라서 해파의 속도가 빨라진다? 아니요, 그대로여야 되겠습니다. 자, 디귿 틀렸습니다. 이렇게 이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건들을 잘 보시면서 푸셔야 되겠습니다. 자, 니은 하나니까 답 2번 하시면 돼요. 자, 다음 문제 16번도 한번 볼게요. 자, 16번은 이제 해파가 가는데 작용, 즉 휘어지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 굴절을 이야기합니다. 자, 해파가 해안으로 접근하는 과정에서 쭈루루루루 가고 있습니다. 자, A, B 가는데 여기서 어떻게 되냐면 꺾였어요. A 지점을 통과할 때 파장이 L인 친구가 있는데, 자, 진행 경로, 해파는 B 지점에서 이제 굴절이 일어났다. 드디어 수심의 영향을 받아서 속력이 느려지기 시작한 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옳은 설명 골라주세요라고 얘기했는데, 파는 느린 쪽으로 굴절하게 돼 있어요. 이렇게 지진파도 마찬가지죠. 파동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요, 자, 이렇게 어떤 서로 다른 매질이 있어요. 매질 있을 때 1번 매질, 자, 여기 2번 매질 있을 때 파가 이쪽으로 진행해서 들어오게 될때 직진하지 않는 이유는 속력이 달라서 그래요. 만약에 여기가 느리다 라고 하면요, 이쪽으로 꺾여 버리게 돼요. 이렇게. 자, 뭐냐면 파가 진행하다가
이쪽으로 가지 않고 꺾인 쪽이 느린 쪽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니까 아마도 해안선은요, 이렇게 있을 거예요. 해안선은 이렇게 있어요. 해안선은 이렇게 있을 거고요. 수심이 여기가 그럼 0이겠죠. 그럼 수심이 여기가 조금 깊고요. 더 깊고 요런 형태로 나타날 거예요. 그래서 가다가 요렇게 굴절된 모습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답 찾아볼게요. 자, C를 지날 때 해파의 파장은 L보다 짧아지게 됩니다. 예. 수심의 영향을 받아서 먼저 진행하는 마루의 속도가 느려요. 짧아지는 겁니다. 수심은 C가 D보다 얕습니다. C가 얕아요. 점점 이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느린 쪽으로 굴절한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C가 얕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파장의 L보다 짧은 해파가 혹시 나타나게 된다면, 자, 파장이 기니까 수심의 영향을 받은 거예요. 짧다면 아마 좀더 진행한 이후에 틀어지게 될 거예요. 자, 그래서 A를 통과하면, 자, 이게 짧은 채로 이제 A를 통과하면 아마도 B 지나서 굴절할 거예요. 근데 A와 B 사이에서 굴절했다라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틀린 보기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기역과 니은이 되겠습니다. 3번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 친구 넘어갈게요. 17번은요, 해일이에요. 자, 보안이 어떠한 해일인가요? 예, 지진 해일입니다. 파장이 무려 213km입니다. 엄청나게 길죠. 이거 20분의 1 하면요, 10km 정도 나오잖아요. 그죠? 10km보다 커요. 그래서 4,000m, 즉 4km 정도쯤이하는 천해파가 되는 겁니다. 지진의 일이 해파로 전달이 되고 있습니다. 중력 가속도 일정하다라고 하고 물음에 답하는 거예요. 자, 볼게요. A, B, C 세 지점을 통과할 때 모두 천해파이고요. 전파 속도는 A 지점이 B 지점보다 빠르고요. 수심이 깊으니까. 파장분의 파고, 자, 갈수록 파장은 줄어들 거고요. 파고는 커질 거예요. 즉, 해안으로 접근하면서 방금 얘기한 파장분의 파고는 커질 거야. 따라서 B 지점이 C 지점보다 큰게 아니라 C 지점이 큰 거예요. 디귿 틀렸습니다. 자, 이게 해일이에요. 지진해. 자, 기역과 니은이고요. 답은 3번 하시면 돼요. 요것도 볼게요. 자, 18번입니다. 자, 조석 예보 이야기가 납니다. 자, 조석이랑 함께 뭐가 등장하냐면 해일이 등장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약간 섞여 있는 문제입니다. 뭐냐면 발생한 폭풍해일에 대한 설명입니다. 옳은 대로 골라주는 거고요. 계산하는 게 살짝 있어요. 그게 1기압은 1013헥토파스칼이다 라고 돼 있고요. 해수밀도는 1이다. 그람 퍼 세제곱센치입니다. 요거 숫자 좀 바꿔주셔야 돼요. 이거 계산할 때 1, 그람 퍼 세제곱 센티미터는 킬로그램 하고 세제곱 밑으로 바꿔야 되기 때문에 천이 나옵니다. 킬로그램 퍼 세제곱 미터. 이것도 기억해 주세요. 많이 변환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중력 가속도는 10으로 계산하라 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볼게요. 조속 예보에 따르자면 만조 때 해수면의 높이가 142m로 예측이 됐대. 예측. 그래서 12시간 25분 후에 간조가 나타나 해수면의 높이가 25cm로 예측이 되었다. 자, 여기서 조속 주기가 일단 나와요. 만조 다음에 만조가 12시간 25분이 아니라 만조 다음에 간조예요. 그럼 다음 만조는 24시간 50분. 즉, 조속이라는 게 조속 주기가 하루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일주조가 나타났다. 여기서 일주조는 뭐냐면 하루를 주기로 나타나는 친구예요. 라는 뜻입니다. 그럼 우리가 12시간 25분 한 거는 뭐예요? 반일이에요. 절반이죠. 반일주죠.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조석현상에서 마지막에 뭐 탐구, 이런 거에서 있는 내용이에요. 자, 주기를 가지고 얘기한 겁니다. 태풍의 기압차로 인한 해수면의 높이 상승. 자, 그럼 이제 기압차가 나와요. 이 지역에 태풍이 통과했고요. 해면기압은 973이었다. 근데 여기서 1013이 1기압이라고 했거든요. 자, 그러니까 1기압 대비로 해서 얼마 정도 차이 납니까? 라고 하면 40cm 정도 차이 나게 돼요. 자, 그러니까 40cm 정도에 의해서 해수면이 얼마나 올라오나요를 계산하라는 거야. 여기에서의 압력, 여기에서의 압력이 나오는 건데, 아, 40cm가 아니죠. 죄송해요. 40헥토파스칼이에요. 40헥토파스칼에 의해서 얼마 정도의 높이가 나와야 되느냐.
아, 선생님, 사실은 이게 40헥토파스칼이면 0.4m 정도 되는 걸 알고 있어가지고 바로 이렇게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근데 계산이 뭐냐면 40헥토파스칼이면

미터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40cm.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마도 이 지역에 40cm 정도 올라올 것 같아요.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50cm보다 작았다가 어때요? 맞는 얘기 되는 겁니다. 폭풍해일이 만주시계와 만약에 겹치게 된다면, 해일의 최대 높이는 190보다 높았을 것이다가 됩니다. 자, 그러니까 한 40cm 정도 나타납니다. 자, 지금 누구랑 겹쳤다고요? 만조랑 겹쳤고요. 그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어느 정도 높아졌냐면 40cm 정도 어떻게 됐습니까? 높아졌고요. 자, 여기 140인 만조 때. 자, 그 다음에 요 친구가 어떻게 된다고요? 만조와 해일이 높이가 높아졌습니다. 야, 그럼 여기 190이라고 분명히 했잖아요. 만조 시기, 자, 여기서 190이라는 게 도대체 누구랑 겹쳤다고요? 간조 시기랑 겹쳤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여기 뭐 40을 달아 이런 얘기가 아니라 여기 그냥 준 거예요. 간조랑 겹쳤는데도 190. 그러니까 25랑 190 차이만큼 확 커진 거예요. 그럼 이제 140이랑 더하셔야 돼요. 당연히 이거보다 커져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보기? 맞는 보기 되는 거예요. 기억력 이거 모두 맞는 보기 답 5번 하시면 돼요. 자, 지진 해일이 천해파라고 하는 거를 19번에서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요거 한번 볼게요. 자, 여기 지진이 발생했고요. 지진이 전달되는데 1시간이야. 1시간, 2시간, 3시간 이렇게 가는 거야. 1시간 동안 요만큼 갔어. 1시간 동안 이만큼 갔어. 야, 어디서 빠르게 진행했니? C에서 빠르게 진행했다. 이런 거 이제 물어보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옳은 거 골라주세요. 바로 골라볼게요. 평균적인 파장은 이라고 합니다. A 구간이 B 구간보다 길다라고 합니다. 자, A 구간은 지금 어때요? 지금 수심이 되게 얕아졌어요. 느리게 움직이잖아요. 파장 짧아지고 파고가 커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A가 짧은 거예요. A 구간이 길다. 이러시면 안 돼요. 틀렸습니다. 기억 틀렸고요. 그 다음 두 번째, 해파의 파장분의 주기입니다. A 구간이 C 구간보다 크다라고 합니다. 파장분의 주기인데 생각해보니까 주기분의 파장이 뭐예요? 속력이죠. 크다니까 속력이 작다라고 물어본 거예요. A 구간이 C 구간보다 속력이 작아요라고 물어본 거예요. 맞는 얘기죠? 여기 짧게 움직였으니까 속력이 작아요. 맞고요. 평균적인 수심은 B, C, C가 어때요? 많이 이동했고 빠르게 이동했죠? 수심 깊어요. 자, B 구간이 얕은 거 맞습니다. 자, 니은 ㄷ 맞아요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답은 4번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 친구도 한번 볼게요. 요거 이제 해파예요, 해파. 여기는 수심 파장 이렇게 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영역을 정해놨는데, 무슨 영역을 정해놨냐면, 수심과 파장인데, A, B 구간이 심해파, 천해파 중 하나입니다. 옳은 거 골라주세요.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자, 그러니까 심해파, 천해파를 찾아야 되는데, 자, 이렇게 됩니다. 파장이 있어요. 자, 여기서 보시면, 파장이 있어요라고 했는데, 파장이 길어요예요. 길어요. 보세요. A는 수심이 깊어요예요. 그러면 생각이 드세요? 수심이 깊다? 파장이 너무 길다? 그렇지. 너는 천외파인 거야. 너는 심외파인 거야. 이렇게 판단이 되셔야 돼요. 그러니까 천외파는 뭐부터 천외파라고 할 거야? 파장의 20분의 1인 거지. 자. H2 얼마라고요? 너는 20분의 1L인 거고요. 요거는 얼마인 거야? 너는 2분의 1L인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렇게 해서 되는 거고요. 가운데는 그럼 뭐라고 합니까? 라고 하면 천외파, 심외파 아닌 전이파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첫 번째 요거 보세요. H1은 H2의 10배다라고 하는 보기가 어떤 보기야? 맞는 보기인 거지. 두 번째, 파장이 같을 때, 해파의 속도는 A가 B보다 빠릅니다. 그냥 이건 자료예요. 파장이 같을 때, L로 같을 때, 천외파는 이 정도고요, 심외파는 이 정도 속도를 가지는 거가 되기 때문에, 자, 어때야 됩니까? A가 B보다 빠르다라고 할수 있겠죠. 자, B는 해저면의 마찰력 영향 받습니다. 천외파니까. 심외파는 받지 않는 거죠. 간단한 질문 던지고 있네요. 모두 답 5번.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 정도가 이제 뭐냐면 해파에 대한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조석 현상에 대한 내용들이 좀 있어요. 자, 요런 것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1번 문제.

한번 볼게요. 자, 뭔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자, 새 학생이 대화를 하고 있어요. 아마 조석 현상에 대한 이야기겠죠? 기조력. 기조력에 대한 이야기. 아, 기조력에 대한 이야기구나. 자, 그러면 보겠습니다. 모든 지점에서 기조력은 달의 중심을 향합니다라고 했고요. 학생 A 틀렸습니다. 모든 지점에서 달의 중심을 향해라고 하는 건 누구예요? 바로 예, 이 친구는 만유력입니다. 기조력 이야기하고 있어요. 달까지 거리가 현재보다 두 배로 멀어지게 되면 기조력의 크기는 4분의 1이 됩니다. 자, 만유인력은 4분의 1이 맞아요. 근데 기조력은 어떻게 되나요? 라고 하면 거리의 세제곱이에요. 거리의 세제곱. 그리고 요렇게 하고 달이 지구한테 줄 거죠. 달의 질량이 이렇게 비례하는 형태가 되게 돼요. 따라서 거리 세제곱 8분의 1이에요. 틀렸습니다. 만유인력이 4분의 1인 거예요. 학생 C가 맞겠죠. 달의 질량이 현재보다 만약에 커지게 되면 지구와 달 공통 질량 중심점이 어차피 질량 비율대로 내분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달 질량이 커지게 되면 공통 질량 중심이 달 쪽으로 이동한다라는 말이 맞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학생 C만 맞는 이야기 되겠습니다. 21번 문제. 그러면 답은 2번 하시면 돼요. 22번 문항 볼게요. 자, 22번 문항은 뭐냐면 해수면의 높이. 그러니까 해수면의 높이가 이렇게 나타나는 걸로 현상적인 분석을 하라라는 겁니다. 어느 지역에 이틀, 2일 동안 조석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라고 하고요. 만조 시각, 여기 뭐예요? 3.8m 높이 이런 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옳은 거 찾아보라. 이 자료를 그대로 해석하는 거고요. 여기서 해석하실 때 요거 좀 봐주세요. 여기 2월 9일하고 10일이죠. 여기 이렇게 딱 선글까? 여기 이게 날짜가 바뀌는 구간이에요. 자, 일주조 나타납니다. 만조 만조 시간 간격이 하루인가요? 아니에요. 틀렸습니다. 두 번째, 최대 조차는 2월 9일이 10일보다 크다. 자, 2월 9일은 아무래도 최대 조차는 이때인 것 같아요. 그러면 2월 10일의 최대 조차는 이때가 아닌 거예요. 이거 20, 20, 59분이야. 저쪽으로 넘어가잖아. 그래서 이게 맞는 보기가 돼버려. 오, 이거 크잖아요. 라고 했는데, 여기만, 이 조차고요. 요거, 여기다 넣지 않았어요. 그래서 니은이 맞는 보기, 요렇게 이제 해석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2월 10일 조류의 속력은, 이때 속력은 6시가, 6시면 이때예요. 해수면이 들어오고 거의 멈추고 이제 빠져나갈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조류가 되게 약한 거예요. 근데 9시가 되면 여기 중간이 좀막 빠져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류의 속력은 9시가 큰 거야. 6시가 빠르다? 틀린 이야기 되겠습니다. 니은 하나만 답이 되는 거죠. 이렇게 이제 우리 조석현상 분석하셔야 돼요. 니은 답 2번 하시면 돼요. 다음 문제 요거 하나만 더 해보도록 할게요. 23번입니다. 자, 요거는 이제 뭐냐면요. 기조력에 의해서 태양이 그리고 달이 해수를 이렇게 부풀어 놓게 만 달이 더 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달을 더 많이 부풀어 놓은 거예요. 어느 날 태양과 달에서 나타나는 해수면의 모습을 나타내는 거고요. 그 다음에 A와 B는 적도에 위치한 지역입니다라고 합니다. 오르고 골라주시고요. 다른 조건, 태양과 달 기조력 이외의 다른 조건은 전혀 생각하지 말자라고 얘기한 겁니다. 자, 현재 상황으로 보건데 어떤 상황인가라고 한다면 이런 상황이 된것 같아요. 자, 여기 달의 궤도가 있어. 달의 공전 궤도인 거야. 여기에 누가 있죠? 지구가 이렇게 있는 상황이에요. 자, 이런 상황에서 여기가 지구예요. 달은 지구 주위를 이렇게 공전할 거예요. 자,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냐면 약간 이런 상황이에요. 이 라인상에 오른쪽, 왼쪽 중에 하나의 태양이 있어요. 이번에 여기 태양을 줄게요. 달은 이쪽 방향에 있는 거죠. 상현 또는 하야. 그래서 지금 현재는 사리가 아니라 어떤 상황이에요? 조금 이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이런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는 맞는 거 찾아볼게요. A에서는 만조가 나타납니다라고 합니다. 자, 현재 달이 더 세게 잡아당기기 때문에 결국에는 지구에서 이쪽으로 만조가 나타나게 되고요. 이쪽으로는 간조가 나타나게 그래서 A는 만조 나타나는 거 맞는 이야기입니다. 이날은 조금에 가까울 것 같아요. 태양이 잡아당기는 것, 달이 잡아당기는 것 서로 수직으로 돼 있죠. 상현 또는 하현이기

때문에 어때요? 조금에 가깝다. 이날은 사리보다 조금에 가깝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이날 달의 위상은 상현 또는 하현이다. 그렇죠. 요렇게 된 거 뭐라 그랬죠? 방금 상현 또는 하현이다라고 합니다. 기억나는데 이거 모두 답이고요. 답은 5번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 정도까지 이야기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도 이제 마찬가지 우리 2점 테스트 위주로 좀 많이 풀어봤는데 3점 테스트 보면 또 어려운 내용들도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런 것들을 보면서 여러분들 개념 다시 한 번 더 싹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수고 많으셨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는 이제 어느 파트야? 대기 파트가 되겠죠. 대기도 조금 어려워합니다. 여러분들 대기도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날게요. 다음 시간 만나요. 안녕.

책을 고르고 그냥 가져가도 되는 책방이 있습니다. 청소년 책 사줄게 프로젝트입니다. 이름 모를 어른들이 미리 결제해둔 책. 청소년이라면 누구나 원하는 책 한 권을 자유롭게 품에 안을 수 있습니다.

아빠의 다정한 그 마음 덕분에 오늘 한 권의 책이 어떤 아이의 세계에 났습니다. 당신의 독서는 어디에서 시작되나요?

팡팸 여러분 안녕하세요. 손은정쌤입니다. 우리 오늘부터는 반응 엔탈피라고 하는 걸 공부를 해볼 텐데요. 반응 엔탈피는 뭐 처음 공부할 때는 오 선생님 그런 개념 처음 들어봐요 낯설어요 할 수도 있는데 이제 최종적으로는 이것만 잘 기억하고 적용하면 너희들 충분히 다 잘할 수 있어요 라고 하는 좀 최종적으로 만들어진 결론이 하나 둘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 결론이 무엇인지 쌤이랑 같이 정리하고요. 그 부분들 잘 기억하면서 문제 적용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손자국 먼저 보고 시작할게요. 문제가 안 풀릴 때는 화를 내거나 포기하는 대신에 문제가 참 어렵군요. 내일 아침에 다시 풀어봐야 되겠다 라고 하는 그 여유로운 마음이라고 하는 게 필요하다고 합니다. 근데 사실 그런 것 같지 않나요? 선생님도 정말로 느끼는데 막 계속 봐. 안 풀려. 계속 보게 돼. 이걸 풀어야만 뭔가 끝날 것 같고 이걸 풀어야만 다른 문제로 넘어갈 수 있을 것 같고 막 집착을 해요. 막 집요하게 들어가. 근데 나중에 보면 이제 안 풀려? 다음에 봐야지 하고 딱 다음에 보면 너무 어이없게도 쌤이 조건 하나 놓칠 때도 있고요. 그냥 이렇게 계산 안 해도 됐는데 더 쉽게 보일 때도 있고요. 네, 그 길이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 너무 조급해 하지 말고요. 조급하면 오히려 안 보일 때도 있으니까 좀 더 여유를 가지고 공부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는 거고. 자, 그럼 우리 오늘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반응 엔탈피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엔탈피는 특정 온도 압력에서 어떤 물질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에너지예요. 이거는 뭐 조건에 따라 이제 온도 압력만 일정하다고 한다면 얘가 어쩔 수 없이 이 물질이기 때문에 갖는 에너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좀 어려운 개념이죠. 분필이에요. 자, 이 분필이 가질 수 있는 에너지가 무엇이 있을까? 라고 했을 때 우리가 지금까지 주로 많이 공부했던 건 뭐냐? 위치 에너지. 운동 에너지. 요 정도로 공부했단 말이야. 근데 여기에서 말하는 이 에너지는 뭐냐면 얘가 정말 어려운 개념인데 분필이 분필이기 위한 에너지인 거예요. 핵과 핵 사이의 에너지, 핵과 전자 사이의 에너지, 전자와 전자 사이의 에너지. 자, 그렇게 배열된 애들 사이에 나타나는 뭐 진동 또는 뭐 이렇게 굽힘 운동 등 여러 가지 형태의 에너지. 그러니까 이 물질이기에 가질 수 있는 에너지를 엔탈피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고요. 자, 그러다 보니 이 물질이기에 가지는 에너지를 측정을 하는 거는 불가능해요. 쉽지 않을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무엇만 아냐? 오케이. 이 물질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에너지는 측정을 할수 없지만 얘가 어떤 변화를 이루었을 때 그때 에너지가 얼마만큼 변하는지 엔탈피 변화를 확인할 수 있을 거야. 그리고 그거를 반응 엔탈피라고 얘기를 하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생성물의 엔탈피의 합에서부터 반응물의 엔탈피의 합을 뺍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이렇게 얘기하면 쌤이 그게 쌤 아직도 그게 무엇인지 좀막 긴가민가 해요라고 할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히려 예시를 보는 게좀더 편하거든요. 이런 거예요. 수소가 있고 산소가 있어요. 수소가 수소이기에, 산소가 산소이기에, 수소가 1몰, 산소가 2분의 1몰 있을 때 각각이 갖는 에너지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거를 측정을 할 수는 없다고요. 자, 이걸로부터 H2O, 수증기를 1몰 만들어낼 건데, 이게 수증기이기 때문에 갖는 에너지가 있을 건데, 이거를 확인할 수는 없어요. 근데 다만, 얘네 둘이 반응해서 H2O가 만들어지니까 그만큼 에너지 차이가 나타났고 엔탈피 차이가 나타났고 그 엔탈피 차이만큼 밖으로 에너지가 빠져나갔을 거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이 빠져나가는 에너지는 측정을 할 수가 있을 거고, 그래서 이 변화만 확인해 보자. 그거를 우리는 반응 엔탈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수소와 산소가 반응해서 H2O가 만들어졌다라는 건요, 밖으로 생각해 볼때 에너지가 빠져나가죠. 열 에너지가 빠져나갔어요. 에너지를 방출합니다. 발열 반응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럼 반대로 얘네들을 다시 쪼개서 수소와 산소로 만들고 싶어요. 그러면 내려올 때 에너지가 방출이었으니까 다시 올라갈 때는 어디에선가 에너지를 흡수해야 되겠네. 그런 반응을 뭐라고 얘기하자? 흡열 반응이라고 얘기를 한다. 근데 우리가 아까 델타 H를 어떻게 표현하자라고 얘기를 했냐면, 생성물의 엔탈피의 합에서부터 반응물의 엔탈피의 합을 뺍시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생성물의 엔탈피의 합이 반응물의 엔탈피의 합보다 더 작은 거 보이죠? 델타 H가 0보다 작다, 발열 반응이 되고요. 델타 H가 0보다 크다, 흡열 반응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 아까 전에 이 엔탈피라고 하는 애들은요, 특정 온도 압력에서 물질이 갖는 에너지라고 얘기를 했어요. 얘네들이 갖는 에너지를 생각을 해보면요, 물, 25도씨의 물이 갖는 에너지, 50도씨의 물이 갖는 에너지, 90도씨의 물이 갖는 에너지, 에너지가 다 똑같을까? 아니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90도, 온도가 높아지면 물질이 갖는 에너지가 더 많아질 거예요. 맞아요. 바로 그러하기 때문에 이러한 엔탈피랑 관련된 문제들이 나올 때는요, 온도와 압력 조건이 제시가 됩니다. 일반적으로는 25도씨 1ATM이라고 하는 조건이 제시가 되게 되고, 네, 지금 쌤과 이 자료들을 볼 때는요, 쌤이 뭐 굳이 이야기가 없으면 그런 일반적인 표준 상태 25도씨를 이야기를 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런 애들을 이용을 해서 화학 반응식을 쓰게 될 거예요. 수소와 산소가 반응해서 H2O가 만들어졌어. 그때 241.8kJ의 에너지가 방출되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쓰는 걸 열화학 반응식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이번엔 수소와 산소가 반응해서 물이 만들어져요. 285.8kJ의 에너지가 방출되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서 이런 식으로 표현하자 열화학 반응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시 한번 델타 H가 0보다 작으면 이건 무슨 반응이라고? 발열 반응이라고. 델타 H가 음의 값을 갖습니다. 이 음이 의미해주는 게 이만큼의 에너지가 방출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뜻을 갖게 됩니다. 자, 근데 봤더니요, 좀 신기한 게 똑같이 H2O가 만들어졌는데 기체가 만들어질 때랑 액체가 만들어질 때, 그때 밖으로 빠져나오는 에너지가 달랐죠. 만들어질 때, 리퀴드가 만들어질 때더 많은 에너지가 빠져나오는 거 확인이 됩니다. 왜 그럴까? 일단 액체가 기체보다는 에너지가 낮았으니까 이 차이만큼 더 많은 양의 에너지를 방출했다는 거고, 자, 그럼 반대로 조금만 변형시켜서 생각을 해보면, 그럼 액체 1몰을 기체 1몰로 바꾸려면 차이에 해당하는 에너지만큼 흡수하면 되겠죠. 차이에 해당하는 에너지 얼마? 44kJ만큼 흡수하면 돼. 그래서 델타 H가 플러스입니다라고 하는 의미 있는 흡수했습니다. 그만큼의 에너지를 이라는 뜻으로 해석을 하겠더라. 자, 그리고 눈치챘는지 모르겠는데

모르겠는데요. 쌤이 계속 얘기를 1몰, 2분의 1몰, 1몰, 1몰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을 거예요. 열화학 반응식에서는 개수가 의미해 주는 게 물질의 몰수예요. 그럼 두 번째 반응식은 2몰, 1몰 반응해서 2몰 생성시키겠습니다라는 거고, 이게 너무 기본적인 것 같은데, 또 처음 볼 때는, 그렇구나, 라고 하는 게 뭐냐면, 그럼 우리가 수소를 1몰 연소시킬 때와 2몰 연소시킬 때, 연료를 더 많이 사용했으니까 더 많은 에너지가 나오겠지. 맞아요. 그럼 두배 사용을 했으니까 그때 방출되는 에너지도 두 배만큼 에너지가 방출돼야 된다고요. 되셨나요? 오케이. 그래서 열화학 반응식을 쓸때 반응 계수는 물질의 양을 의미하고 반응 계수가 두 배가 되면요. 네, 델타 H도 똑같이 두 배가 되어야 됩니다. 자, 이번에는 정반응과 역반응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살펴봤던 바로 그 그림이 다시 한번 나오고 있는 거예요. 수소와 산소가 반응해서 H2O가 만들어졌습니다. 아래로 내려올게요. 그러면 241.8kJ만큼 에너지가 방출. 그럼 반대로 위로 올라갈게요. 그럼 똑같은 양이 대신 흡수니까 241.8kJ만큼 흡수. 그래서 정반응과 역반응은 델타 H 부호만 서로 반대가 되겠다. 이 중에서도 우리 반응 엔탈피 중에서도 꼭 알아둬야 되는 엔탈피가 생성 엔탈피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생성 말 그대로 만들어낼 거야. 근데 기준이 있죠. 성분 원소의 가장 안정한 원소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25도 실기압 기준, 수소 기체, 산소 기체, 질소 기체, 자, 그리고 얘는 흑연, 고체, 고체 흑연. 이러한 기본 원소들로부터 물질을 1몰 만들어낼 때, 그때 델타 H를 생성 엔탈피라고 해요. 여기 적혀 있는 거예요. 질소, 산소, 가장 안정한 애들로부터 일산화질소 1몰을 만들었어요. 라고 할 때, 자, 바로 그때 델타 H를 우리는 일산화질소의 생성 엔탈피라고 얘기를 합니다. 몇 가지 물질들의 생성 엔탈피가 나와 있어요. 자, 표준 생성 엔탈피라고 적혀 있고요. 1ATM에서의 생성 엔탈피입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CO2의 생성 엔탈피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가장 안정한 흑연, 그리고 산소로부터 1몰을 만들 거야. 그때의 델타 H. 그럼 이번에 C2H4. C, 흑연, H, 수소로부터 1몰을 만들 거야. 자, 그런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좀 궁금한 게 생겨. 쌤, 그럼 C, 다이아몬드는요? 그럼 다이아몬드는 어떻게 얘기해야 돼요?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럼 다이아몬드의 생성 엔탈피도 가장 안정한 흑연으로부터 1몰을 만들 거야. 가 되는 거고, 근데 얘가 가장 안정한 원소라고 했죠. 원소 상태. 안정하다라는 건 에너지가 높다, 낮다? 낮다. 그러면 다이아몬드를 만들기 위해서는 그 차이만큼 에너지를 흡수해야 되겠다. 그게 얼마만큼? 1몰을 만들 때는 1.9킬로줄이 되겠더라라는 의미입니다. 산소도 보면요. 여러 가지 동소체들이 있을 건데요. 산소로부터 오존을 만들 수도 있겠죠. 오존보다 산소가 더 안정한 물질이에요. 그럼 산소로부터 오존 1몰을 만들려면 143킬로줄 에너지를 흡수해야 된다. 더 불안정한 물질이다. 덜 안정한 물질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다. 생성 엔탈피를 나올 때는 여러분 꼭 조심해야 되는 거. 이런 가장 안정한 애들로부터 몇몰 만든다고요? 1몰 만든다고요? 1몰. 엄청 중요해요. 자, 이번에는 결합 에너지 보겠습니다. 자, 기체 상태 물질을 구성하는 두 원자 사이 공유 결합 1몰을 끊어서 기체 상태 원자로 만드는 데 필요한 에너지. 우리가 예전에 여러분이 화학원에서 공유 결합을 공부할 때 이런 그림을 봤을 법도 해. 이런 거 있잖아. 공유 결합이 만들어질 때 이런 우물형 그래프 본적 있어요?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자, 수소 원자가 가까워집니다. 가까워집니다. 그러다 에너지가 가장 낮아졌을 때, 네, 그때 결합이 형성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수소 원자들이 결합을 형성합니다라는 건 에너지가 낮아집니다라는 거고, 얼마만큼의 에너지를

CO2를 방출했냐? 1몰의 수소 단일 결합이 형성이 될 때, 그래서 1몰의 수소 분자가 만들어질 때 436킬로줄의 에너지를 방출했던 거예요. 자, 그럼 이걸 다시 끊어서 원자로 만들고 싶어. 그만큼의 에너지를 어떻게 해야 된다? 흡수해야 된다. 자, 이걸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자? 결합에너지라고 얘기하자는 겁니다. 기체 상태여야 돼요. 상태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기체 상태에서 공유결합 1몰을 끊어서 기체 상태 원자로 만들 때 필요한 에너지. 결합을 끊어야 되기 때문에 결합에너지는 항상 0보다 큰 값, 항상 흡수해야 되는 그런 에너지의 값을 가지고 있더라. 이걸 결합에너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재에 보시면 평균 결합에너지라고 하면서 여러 가지 결합에너지들이 나왔는데요. 예를 들어서 CH 결합에너지 같은 경우를 생각을 해보시면 여기 평균 결합에너지가 410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CH가 CH4에 들어가 있는 애들인지, CH3OH에 들어가 있는 건지, 아니면 CH3OCH3 이런 애에 들어가 있는 건지에 따라서 사실은 각각의 결합의 세기가 다 미묘하게 조금씩 다를 수가 있다는 거야. 근데 그걸 우리가 매번 다 고려하긴 좀 힘드니까 평균적으로 이만큼의 결합 에너지를 가지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의미로 활용을 하는 거고요. 자,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활용하냐?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자, 여기에 CH4가 있어요. 기체 상태여야 해요. 무조건 기체. 자, 여기에 있는 결합을 모두 다 끊어서 기체 상태의 원자로 만들 거예요. 자, 그러기 위해서 얼마만큼의 에너지가 필요합니까? 라고 할 때, 분자 1몰 있어요. 분자 1몰에 CH 결합이 몇 몰이냐? 하나, 둘, 셋, 넷, 4몰 있습니다. 자, 1몰을 끊어내야 될때 410이 필요했으니까 4몰을 끊어내야 될 때는요, 4 곱하기 410만큼의 에너지가 필요하겠지. 자, 이만큼의 에너지를 흡수하면 모두 다 원자로 바뀔 거야. 라고 하는 의미로 사용을 할때 이렇게 활용을 할수 있겠더라. 라고 하는 게 결합에너지입니다. 조금씩 감이 오셔요. 자,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엔탈피, 생성 엔탈피, 그리고 한 가지 더 결합 에너지까지 좀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 드디어 P이 나왔습니다. 쌤이 우리 오늘 시작할 때 얘기했을 거야. 이걸 공부하고 나면 사실은 최종적으로 만들어지는 결론들이 있다. 그리고 그 결론을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라고 했고요. 자, 바로 그 결론 첫 번째예요. 결합 에너지와 반응 엔탈피와의 관계. 이 반응은 무엇에 대한 반응이냐면 수소와 염소가 반응해서 염화 수소를 만들어내는 반응이에요. 그러면 내가 궁금한 거는 지금 빨간색으로 표시할 거예요. 이 과정인 거죠. 근데 이게 만들어지는 과정을 좀 생각을 해봤더니 첫 번째, 수소와 수소의 결합을 다 끊어서 원자로 만드는 거야. 두 번째, Cl과 Cl의 결합을 다 끊어서, 네, 원자로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위치를 재조합해서 이렇게 바꿔서 새로운 결합을 만들어요. 그래서 HCl을 만들 거예요. 되셨나요? 자, 그럼 여기서 HCl을 만들 거예요 라는 거는 이제 거꾸로 얘기를 한다면 HCl에 있던 결합들을 다 끊어내면 이렇게 원자로도 만들 수도 있어요 라고 하는 뜻이죠. 자, 그럼 각각이 무슨 의미냐? 수소, 수소 단일 결합 1몰을 끊어내기 위해서 436킬로줄의 에너지가 필요해요. CL, CL 단일 결합 1몰의 에너지를 끊어내기 위해서 243킬로줄의 에너지가 필요해요. 되셨어요? 그럼 여기에서 여기까지로 가는 건 무슨 의미? HCl 단일 결합 2몰의 결합을 끊어낼 거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만큼의 에너지가 필요해요. 그럼 얘네들의 결합 에너지는 432킬로줄이었던 거야. 800, 그래서 거기 곱하기 2 해서 864킬로줄의 에너지가 필요했던 거예요. 자, 근데 우리는 지금 뭐라고? 끊어내고 끊어낸 다음에 새로운 결합을 만들어야지. 나 결합을 만들어야지. 역반응이네? 화살표의 방향이 반대로 바뀌었네? 그럼 여기에다가 어떻게 하자? 부호만 반대로 바꿔주자. 그래서 마이너스 864가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따라오셨어요? 자, 그럼 결과적으로 내가 궁금한 저기 빨간색 영역은요. 바로 이 빨간색 델타 H는 이렇게 계산할 수 있겠네요. 어떻게? 수소, 수소의 결합 에너지. 일단 필요하고, 그리고 CLCL의 결합 에너지. 방금 또 에너지를

줘야 돼. 자, 그랬더니 얼마만큼 에너지가 방출이 돼? HCl의 결합 에너지에 곱하기 2한 것만큼 에너지가 방출이 됐어. 됐니? 정리되셨어요? 자, 그럼 이게 각각 무슨 의미였냐? 이만큼. 반응물이죠. 반응물에 결합 에너지의 합이었던 거예요. 얘네들은 뭐예요? 그럼 만들어지는 생성물에 결합 에너지의 합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반응물의 결합 에너지 합에서부터 생성물의 결합 에너지 합을 빼자. 그게 바로 반응의 엔탈피가 될 거야. 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자, 최종적으로 외워야 되는 거 하나 알려드려요. 유치하지만 두고두고 실수하지 않을 겁니다. 난이 결혼 반대세.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델타 H. 나는 이 결혼 반대세.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순서가 되게 중요해. 이 결혼 반대세.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유치한데 얘도 우리 오늘 수업 끝나고 나면 생각날 거야. 머릿속에서 계속 이 결혼 반대세 생각해보게. 반응물의 결합에너지 합에서부터 생성물의 결합에너지의 합을 빼주셔야 되고, 자, 이거를 적용할 때 반드시 여러분이 확인해야 되는 거, 몸에 익혀도, 몸에 새겨도 기체 상태라는 거. 기체인지 꼭 확인하시고, 기체라면 이거를 활용해 볼 수도 있다. 왜 기체냐면요. 애초에 우리 결합에너지라고 하는 걸 정의했던 게 기체 상태의 결합을 끊어내는 거였었기 때문에 그래서 기체 상태인 걸 확인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방금 우리가 한게 뭐냐면요. 헬스 법칙이에요. 우리 뭐 했어? 이게 궁금했거든요. 빨간색 선.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올라가고 올라가고 내려갔어요. 그럼 보라색 선을 따라서 이렇게 진행이 됐다는 거죠. 이 그래. 처음 시작과 최종 상태 종류와 상태 몰수가 모두 다 완벽하게 똑같으니까 반응 경로에 상관없이 델타 H합이 일정하게 나오더라. 이게 바로 헬스 법칙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C 산소 반응시켜서 CO2를 만들어낼 건데, 한 번에 완전연소 시키는 반응도 있을 거고요. 아니면, 일단 불완전연소 시킨 다음에 다시 한번 연소시켜서 CO2를 만드는 방법도 있을 거예요. 근데, 어쨌든, 처음 시장, 최종 상태가 같기 때문에, 어떤 경로로 진행되든 델타 H합은 항상 일정할 것이다. 라는 거. 자, 그러면 이렇게 여러 가지 단계를 통해서 만들었을 때는 어떤 식으로 표현하느냐?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흑연 산소 반응에서 일산화탄소가 만들어졌는데요. 그거 다시 쓸 거예요. 만들어졌는데 사용이 됐어요. 그리고 다시 한번 산소랑 반응해서 CO2가 만들어졌네. 흑연 산소 결국 1몰 썼고 CO2. 그럼 델타 H는 각각의 합. 자,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 헬스 법칙이고 이 헬스 법칙은 사실 이렇게 씁니다. 아, 내가 여기를 측정했고 여기도 측정했어. 근데 이 부분은 측정을 못했네? 측정하기가 어렵네? 그럼 여기는 어떻게 하지? 아, 내려갔다 올라오는 거나, 내려오는 거나, 최종 상태 처음, 최종 상태와 처음 시작이 같으니까, 델타 H는 서로 같겠다. 이렇게 직접 확인하기 어려운 구간에 델타 H를 확인할 때도 이런 활용할 수가 있더라. 자, 그럼 이걸 이용해서 마지막으로 기억해야만 하는, 네, 두 번째 픽입니다. 아까는 뭐였지, 얘들아? 난이 결혼 반대세.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자, 이번엔 생성 엔탈피와 반응 엔탈피의 관계를 이용을 할 건데요. 쌤이 아까 전에 얘기했던 바로 그거예요. 내가 궁금한 건 여기야. 근데 여기에 대한 자료는 없고 다른 자료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자료를 가지고 있냐면요. 흑연과 수소가 반응해서 CH4가 만들어지는 여기를 알고 있고요. 흑연과 산소가 반응해서 CO2가 만들어지는 거. 수소와 산소가 반응해서 H2O가 만들어지는 것, 바로 이 영역에 대한 자료를 알고 있대요. 그러면 우린 이렇게 가자. 나는 이게 궁금해. 자, 근데 그걸 모르니까 시작, 끝만 맞출 거예요. 올라갔다가 내려가자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정리해보면 이러하다고 합니다. 자, 올라갑니다. 내려오는 게 흑연의 CH4의 생성 엔탈피였어요. 가장 안정한 애들로부터 1몰 만들어요.
자, 그럼 올라가야 되니까 거기에다가

마이너스 해줘야 되는 거죠. CH4의 생성 엔탈피. 자, 그리고 나서 이제 필요한 거 내려올게요. 가장 안정한 애들로부터 CO2 1몰 만들어졌어요. 그럼 CO2의 생성 엔탈피인 거지. 또 더할게요. 가장 안정한 애들로부터, H2O가 만들어지는데, 자, 걔네들 몇 몰? 2몰이 만들어져야 된대. 그러면 H2O, 기체의 생성 엔탈피 곱하기 2. 다시 정리해볼까요? 2만큼이 생성물이죠. 그래서 생성물의 생성 엔탈피의 합입니다. 빼기. 얘네들 뭐예요? 반응물이었어요. 반응물의 생성 엔탈피를 빼주면 돼요. 이게 바로 뭐다? 델타 H다. 생생반생. 아까는 뭐야? 반결생결. 이번에는 생생반생. 순서가 매우 중요해요. 반결생결, 생생반생. 자, 이렇게까지 쓰고 났더니 이런 질문을 하는 매우 훌륭한 우리 화학팬들. 쌤, 여기서 산소 빠졌잖아요. 네. 자, 산소는 지금 주어져 있는 표준 상태에서는 생성 엔탈피가 가장 안정한 애기 때문에 굳이 쓰지 않아도 괜찮아서 제외한 거고요. 우리 외워둬야 되는 식은 이겁니다. 반결생결, 그리고 생생반생. 자, 여기까지 하면 우리가 반응 엔탈피에서 꼭 알아둬야 되는 내용들을 모두 다 정리한 겁니다. 자, 다만 한 가지 추가로 한다면, 그럼 이런 반응 엔탈피는 어떻게 측정을 할수 있는가라고 하는 건 실험적인 내용 하나만 더 해볼게요. 우리가 어떤 실험을 할 거냐면 NaOH를 고체를 물에 녹여서 溶液시킬 거예요. 자, 그때 델타 H가 얼마이니라고 하는 걸 확인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이런 간이 열량기를 준비합니다. 간이 열량기는 이렇게 생겼어요. 스타이로폼 컵, 그리고 여기에다가 이제 물 넣어주고요. 이 안에다가 NaOH 넣어서 잘 섞을 거야. 수용액 만들겠죠? 잘 섞으라고, 잘 저어주라고 적게 넣습니다. 그리고 여기 고무 마개를 맞고 온도계를 꽂아서 온도를 측정을 해요. 자, 우리가 25도씨 물을 준비하고요. 자, 25도씨에 NaOH를 준비를 할 거예요. 자, 물 100g을 준비했다고 해볼까요? 100g. 100g 넣어요. 자, 그리고 여기에다가 NaOH를 4g 넣었다고 해볼게요. 자, 4g 넣었어. 자, 그리고 나서 뚜껑 닫고, 잘 닫고, 적기로 싹 이렇게 저어요. 자,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온도 변화를 측정을 합니다. 온도 변화를 측정을 했더니 온도가 T 도시만큼 변했다라고 얘기를 하네. 온도가 증가했어요. 온도가 증가했으니까 열이 방출됐네. 발열이야, 흡열이야? 발열이야. 그럼 델타 H는 0보다 작아야 되겠죠. 그럼 그 다음에 계산해야 되는 건 얼마만큼 열 에너지가 방출됐니를 찾아야 되는데 그때 필요한 식이 하나 있습니다. Q는 시멘트. 네. Q는 시멘트예요. 자, C, 비열이에요. 물의 비열이 얼마이다, 또는 수용액의 비열이 얼마이다, 일반적으로 정해 줄 거예요. 자, 만약에 비열이 A였다라고 한다면 A는 무슨 의미야? 물질 1g을 1도씨 높이기 위해서 가해줘야 되는 에너지였던 거예요. 자, 근데 우리가 이 물질을 얼마만큼 사용했느냐? 100g, 4g. 해서 전체 104g만큼 사용했어요. 자, 온도 몇 도씨 올라갔죠? T도씨 올라갔어요. T 곱해주는 거야. 그럼 결과적으로, 아, 이만큼의 에너지가 방출되었구나. 그럼 이만큼의 에너지가 방출되었구나. 104AT 줄이요. 딩동댕? 둘 중에 뭘까? 틀렸지. 왜? 우리가 이렇게 열화학 반응식 쓸 때는 이 앞이 몰수라고 했어요. 잊으시면 안 돼요. 자, 근데 우리가 4g, NaOH의 화학식량이 40이거든요? 우리 10분의 1밖에 안 썼어. 그러면 1몰을 기준으로 얘기하려면 여기다 얼마를 곱하자? 10 곱해줘야 됩니다. 자, 그리고 하나 또 조심해야 되는 거. 지금까지 우리가 결합에너지나 생성 엔탈피에서 보면서 느꼈을지 모르겠는데, 줄보다 킬로줄로 표현되는 단위가 더 많아요. 그러니까 단위는 무엇인지. 단위 정말로 중요하니까 그것까지 확인해 가면서 표현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되셨나요? 이 부분은 수행 내지는 서술에서 한 번쯤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같아서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해봤고 자 그럼 이제 정말로 반응엔 달피는 끝 기본 개념은 끝 이걸 이용해서 우리 문제들 몇개좀 풀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 수능 2점 테스트 3번입니다. 25도씨 1 ATM에서 CCL2F2와 F2가 반응해서 이런 물질들이 만들어지는 구조식 그리고 열화 반응식 네 가지 결합의 결합 에너지가 나왔습니다라고 하는데 자, 그러면 이런 문제를 풀때 질문을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쌤, 그럼 분자의 구조들을 다 알아야 되나요? 이게 참 대답하기 어려워. 이게 화투잖아, 얘들아, 우리가. 화원에서 어느 정도 공부했을 거다. 화원에서 분자의 구조를 이미 공부했다. 라는 걸 전제하여 화투가 진행이 됐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왜 이런 식으로 그려지는지 정도는 좀 알고 계셔야 할 거예요. 학교 선생님들에 따라서 여기까진 당연한 거 아니니? 라고 생각하시는 게 내신이기 때문에 좀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학교 선생님이 어느 정도까지 그리고 우리 교과서에서 어느 정도까지 다뤄지는지를 생각을 해봐야 되고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조금 우리가 많이 보지 못했던 분자들 있잖아. 아 이거 약간 복잡한데 약간 에탄올 약간 메탄올 아 이거 약간 아세트산 그리기 쉽지 않겠는데 하는 애들은 그려주는 경우가 좀 많기는 해요. 하지만 그거는 정말로 학교 선생님에 따라서 학교 내신에 따라서 좀 많이 달라지니까 분자 구조는 그 정도로 생각을 하고 봐주셔야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자료를 보고요. 쌤은 어떤 포인트를 확인을 했냐? 일단 얘네들이 모두 다 기체라고 발문에서 적혀 있고요. 그리고 나서 결합 에너지를 제시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 머릿속으로 쓱 지나가는 거 나는 이 결혼 반댈세 다시 한번 생각하게 반결생결 떠올라야 돼요. 자, 반응물에 있던 결합들을 끊어내고요. 그래서 새롭게 결합을 생성을 할 겁니다. 생성을 할 거니까 마이너스가 붙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어떤 결합을 끊어낼지를 결정을 해야 되거든? 근데 얘들 우리가 끊을 때다 끊어서 원자로 만들어서 재결합을 할 수도 있지만 다시 만들 거는 굳이 안 잘라내고 그대로 재활용해도 되지 않을까? 자, 그래서 다시 활용할 수 있는 애들이 어떤 애들이 있는지 살펴봤더니 CF 단일 결합, CF 단일 결합 여기 2몰이 있는데요. 여기 최종적으로 4몰을 만들어내야 돼서 2몰은 그대로 둬도 괜찮을 것 같단 말이야. 그리고 나머지만 끊어내고 새롭게 만들 겁니다. 그래서 끊어내야 되는 거 이거 써요 안 써요? 이제 필요 없어요. 그래서 CF 단일 결합 2몰 끊어냅니다. 끊어요. FF 단일 결합 필요 없어요. 1몰 끊어요. 자, 만들어내는 거 보세요. CF 2몰 더 만들어내야죠. CF2A. CLCL 이거 만들어내야 돼요. D. 자, 만들어야 되니까 여기 뭐 붙이자? 마이너스 붙이자. 이게 델타 H. X가 됩니다. 자, 그럼 문제에서 구하세요. X는요, 마이너스 2A 플러스 2B 플러스 C 마이너스 D로 이렇게 체크하면 되겠더라. 네, 이제 종종 어떤 문제들은 이렇게도 나옵니다. 이게 X를 찾으세요가 아니라 C를 찾으세요인 건데, 그럼 결국 이렇게 똑같이 낸 다음에 C를 주고 나머지를 넘겨서 정리만 해주면 되겠죠? 항상 얘기하는 거, 당황하지 말자. 여러분이 다 공부한 범위 내에 있습니다. 당황하지 말고, 약간, 딱한 걸음만 딱 뒤로 넘어서서, 잠깐만 한숨 돌리고, 좀 여유로운 마음으로 문제 풀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4번입니다. 자, 이런 형태의 문제도 나올 수가 있어요. 자, 이번엔 그럼 X를 구해볼래? 라고 했을 때, 쌤, 이거는, 네, 반결생결은 아닌 것 같네요. 잘 보셨어요? 자, 우리가, 헤스 법칙을 활용하는 기본 형태의 문제들은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주어져 있는 정보로 두 번째 열화학 반응식을 만들 거야. 어떻게 만들 거냐? CF3Cl이 반응물에 와야 되네? 여기에 있어요, 여기. 그러면 뒤집어줘야 되겠죠? 자, 뒤집어줘. 역반응으로 진행하겠습니다. CH3Cl, 거기에다 HCl 하면 CH4 그리고 CL2 모두 다 기체여서 상태는 생략할게요. 자, 역반응이니까 델타 H 부호만 바뀌었네. 플러스 98. 자, 그리고 여기서 CH2Cl2.
여기 CH2, CL2가 그대로 생성물에 있으니까, 오, 세 번째 열화.

반응식은 그대로 두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두 개의 열화학 반응식을 더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HCl 2몰 만들어졌는데 그 중에서도 1몰은 그냥 사용이 되어버렸어요. CH4 1몰 썼는데 1몰 다시 만들어냈죠. Cl2 2몰 썼는데 1몰 다시 만들어냈어요. 자, 그럼 최종적으로 얘네 남았죠. Cl2 1몰 남았죠. 이거 똑같이 1몰 남았죠. HCl 1몰 남았습니다. 아, 이두 개를 더했더니 우리가 원하는 식이 정확히 만들어졌고요. 그러면 델타 H는 역시 더하자. 이거에다가 98을 더하면 되겠다. 그러면 마이너스 104, 답은 2번입니다. 이렇게 확인합니다. 이거는 헬스 법칙을 이용하는 정말로 기초의 형태의 문제는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이 다음이 사실은 우리가 응용해서 보는 반결, 생결, 생생, 반생인데, 우리가 반결, 생결, 생생, 반생이 좀 워낙, 기출 문제에서 자주 나와서 여러분이 연습하게 된다면 많이 보게 될 거라서요. 오히려 이런 패턴의 문제에서 움찔하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꼭 풀어보세요. 자, 이제 7번 문제입니다. 그림은 25도씨 1ATM에서 세 가지 반응의 반응 엔탈피 델타 H를 나타냈습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있는 대로 골라주세요라고 하면서 단 25도씨에서 H2 기체 그리고 N2 기체의 생성 엔탈피는 0입니다라고 줬다는 건 이게 가장 안정한 원소의 형태입니다라는 걸 줬다. 그럼 가장 안정한 형태의 원소에서부터 만들어집니다. 그럼 NH3의 생성 엔탈피는 A네? 틀렸다. 자, 얘들아, 어느 포인트가 틀렸죠? 1몰이어야 돼요, 1몰. 근데 여기선 2몰 만들어졌으니까 틀렸고, 그럼 생성 엔탈피는 이라고 얘기하고 싶으면 2분의 A였습니다로 바꿔줘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N2H4 기체의 생성 엔탈피는 그럼 가장 안정한 애들로부터 지금 1몰 만들어졌습니다. 이거는 딩동댕도 맞는 보기가 될 거고. 자, 그럼 마지막 디귿 X는요? 이거는요? 이게 반응 엔탈피 파트에서 특히 많이 활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요. 기역리엔 디귿이 나왔을 때 우리가 헬스 법칙을 이용해서 필요한 열화학 반응식을 다 이렇게 조합을 해서 만드는 방법도 있을 건데요. 사실은 이게 맞는지 아닌지를 판단하면 되는 문제들도 있잖아. 그리고 이거 찍는 것도 아니야. 어차피 우리가 헬스 법칙을 알고 있으니까 적용이 된다라는 건데, 그럼 이게 맞는지 아닌지를 확인을 하는 거죠. X라고 하는 애들을 보세요. 빨간색입니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자, 그럼 이걸 가려고 지금 만약에 주어져 있는 이 루트가 맞는지 확인한다면 A, 보라색, 여기에서 여기로 가는 거죠. 마이너스 B. 역반응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가면 이렇게 가는 거나 시작 끝 똑같다. 그러면 아 딩동댕이다 이렇게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거지. 그래서 지금은 좀 간단한 루트여서 선생님 전뭐 그냥 바로 계속 이렇게 위에서부터 찾아서 갔는데요라고 할 수도 있는데 약간 좀 경로가 복잡한 경우에는 거꾸로 적용을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은 방법이다. 라는 거좀 소개해 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이제 3점 테스트로 넘어가 볼게요. 1번. 25도씨 1ATM에서 세 가지 열화학 반응식입니다. 그러면서 C3H4. 분자량이 40이고요. C3H8. 자, 분자량이 44입니다. 그러면서 기억부터 볼까요? 생성 엔탈피는. 자, 생성 엔탈피 다시 한번 나왔죠? 가장 안정한 원소니까 H2 그리고 O2에서부터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서 얘네 몇 몰? 1몰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보셔야 돼요. 상태. 여기에서는 리퀴드인지 꼭 봐야 돼. 첫 번째 열화학 반응식을 봤더니 가장 안정한 애들로부터 리퀴드가 만들어지는 것까지 오케이. 근데 몇몰 만들어져? 2몰 만들어졌네? 그럼 1몰 만들려면 어떻게 하자? 절반으로 나누자. 그래서 마이너스 571.6을 2로 나눠주면 되는데, 틀렸지. 그래서 2로 나누지 않았습니다. 자, 니은 가겠습니다. 1g이 완전 연소해서 CO2, H2, 물을 만들어내고 있을 때, 방출하고 있는 열은, 이렇게

해듭니다라고 얘기했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표현을 또 익혀 두셔야 돼요. 문제에서 방출하는 열이라고 이미 언급을 했죠. 델타 H는 마이너스야. 마이너스. 자, 그렇다면 나머지는 그 열의 크기가 어떻게 되겠니? 델타 H의 크기. 방출이라고 하는 데에서 이미 델타 H가 0보다 작다라고 하는 걸 말을 해줬기 때문에 그 다음엔 열의 크기를 물어보고 싶어 한다라는 거. 지금 얘네들은 1몰을 연소할 때 1몰을 연소할 때를 기준으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1몰을 연소할 때 이만큼의 에너지가 방출했다는 거고요. 그럼 1g이라면 이거를 40으로 나눠줘야 된다는 거죠. 그럼 얘네도 마찬가지지. 1몰을 연소시킬 땐 이만큼인 거고, 그러면 1g이라면 이거를, 네, 이렇게 나눠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뭐 나눠서 정확한 값을 계산을 할 수도 있고, 여기가 좀 사실 계산하기가 대충 이렇게 숫자가 보이기도 할 거고, 이거는 뭐 각자의 노하우들을 이용을 해서 접근을 해보셔도 되고요. 쌤은 여기서 1.1배? 근데 여기서는 1.1보다도 더 크네? 뭐 이런 식으로도 접근하기도 했고요. 네, 이런 거는 좀 여러분의 나름의 계산의 노하우들을 적극 활용해 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니은은 맞는 보기가 됐네요. 디귿 갈게요. C3H4. 그리고 걔가 수소랑 반응해서 C3H8을 만들어대요. 자, 그때 반응 엔탈피는? 이라고 하는 걸 물어봤고, 이거는 그럼 써봐야 되는 거야. 자, 써보자. C3H4. 모두 다 지금 기체니까 상태는 생략하겠습니다. EH2. C3H8을 만들어내고 싶어. 자, 그럼 어떻게 만들 거냐? 우리가 필요한 이 물질이 어디 있어요? 여기 있죠. 반응물로 있어요. 그럼 두 번째 열화학 반응식은 그대로 가져와야 된다는 거고, 자, 세 번째 열화학 반응식은 얘네들을 생성물로 바꿔줘야 되니까 뒤집어 줘야 된다는 거지. 자, 그래서 요세 번째 열화학 반응식을 한 번만 뒤집어 봅시다. 그러면 3CO2, 4H2O 리퀴드, C3H8, 그리고 이만큼. 그럼 델타 H는 뒤집혔으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할 거고, 자, 두 번째 열화학 반응식, 세 번째 열화학 반응식 더 해볼게요. 쓱쓱 사라졌다. H2O 여기 2 남았다. 자, 그리고요, 여기 산소, 오, 여기, 아, 이렇게 하나 남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필요한 애, 그리고 또 필요 없는 애, 최종적으로 확인을 해본다면, 우리가 필요한 애는 여기에 수소라고 하는 애가 필요하고요. 필요 없는 애들은 물과 여기 남아있는 산소, 얘는 필요가 없어요. 근데 이세 가지가 동시에 들어가 있는 식이 하나가 있죠. 어디요? 여기 있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열화학 반응식을 그대로 더해주면요. 그대로 더해주면, H2O, H2O 사라지고요. 산소 사라지면서 내가 필요했던 수소는 추가가 되고 있는 것까지도 확인이 되네. 그래서 델타 H라고 하는 애들은 최종적으로 이렇게 계산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열화학 반응식, 마이너스 1937. 자, 세 번째 열화학 반응식 역반응으로 진행을 했고요. 거기에다 첫 번째 열화학 반응식 더했죠. 이렇게 나올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계산을 해서 우리가 필요한 반응들, 마지막으로 반응 엔탈피까지 계산을 해보면 되겠더라. 자, 우리가 지금 이렇게 만들어낸 애들은요, 1몰에 해당하는 반응 엔탈피를 계산을 했어요. 자, 이게 얼마가 나오냐면, 마이너스 288.6이 나오는데, 우리 문제에서 봤더니 22g? 1몰 44g. 22g이면 그럼 0.5몰인 거고, 오케이. 얘네들을 얼마로 나누자? 2로 나누면 우리가 원하는 값 정확하게 나오는 거 확인했으니까, 디귿도 맞는 보기입니다. 이렇게 확인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 디귿과 관련된 문제도 우리 앞서서 이점 테스트에서 한번 연습했던 것처럼, 헤스 법칙을 이걸 이용해서 정말로 잘 적용할 수 있니?를 물어보고 있는 문제니까, 한번더 연습해 보셨으면 좋겠고, 이렇게 물질의 양들, 그리고 계산 조심하셔야 돼요. 이게 만약에 우리

학교가 약간 수능 스타일이다, 모의고사 스타일이다 이러면 이 파트에서 사실 계산이 많지 않을 수 있어요. 그냥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 A, B, X, Y 이런 식으로 문자로 표현해서 그냥 관계성을 아는지만 확인을 해 본다라고 하는 문제 스타일이 나올 수도 있고요. 아니면 정말로 이렇게 막 숫자들이 막 소수점까지 나오는 거야. 소수점까지 나오고 다시 또 2로 나눠야 되고 막 이렇게 숫자들을 직접 사칙 연산을 해야 되는 경우가 나오기도 합니다. 아무래도 이런 경우가 좀 실수가 많이 나고요. 시간이 은근히 걸려요. 문제 자체 난이도가 문제가 아니라 정말로 계산을 하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시간과 우리의 노력이 필요할 때가 있으니까 만약에 우리 학교 스타일이 이렇다 하다면 시간 배분 고려하시고 제발 계산하실 때 실수하지 않도록 실수 꼭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2번입니다. 자, 2번 문제 같은 경우가 이게 그냥 최근 수능 모의고사 스타일이기는 해요. 실제로 계산을 하세요가 아니라 이런 문자들을 주고요. 관계성만 한번 생각을 해볼래라는 거거든요. 자, 어떤 건지 볼게요. 이 자료로부터 구한 X 플러스 Y는 X 플러스 Y는이니까 이두개 열화학 반응식을 일단 더해주면 되는 거고 더합니다. 만들어졌고 다시 소모됐으니까 얘네들은 무시해주면 되죠. 그럼 최종적인 반응식은 C2, H2에 수소가 같이 반응을 해서 얘네들 C2, H6가 만들어지는 거야. 자, 혹시 구조 잘 모를까봐, 와, 구체적으로 다 알려주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걸 이렇게 나와 있고, 자, 물질이 모두 다 일단 기체의 상태에서 결합 에너지가 나와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반결생결 우리 앞에서 했던 거 다시 한번 또 떠올리게 되네요. 자, 그럼 반결생결 하려면 끊어내야 되는 결합과 새로 생성해야 되는 결합을 한번 구분해 보자고 했죠. 끊어내야 되는 거 삼중 결합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삼중 결합 끊어내야 돼요. 최종적으로는 수소 분자도 없죠. 그럼 수소 단일 결합도 끊어내야 돼요. 이물 끊어내야 돼요. 생성해야 되는 결합 보시면 탄소 단일 결합 없었으니까 이제 생성해야 돼요. 유지해야 할수 있는 결합은 뭐냐면 CHCH 여기에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개가 있거든. 그럼 저기에서 두 개는 그대로 유지시키고 나머지 하나 둘셋넷 나머지만 생성하면 되는 거란 말이야. 자, 그러면 자, 우리 델타 H 반결생결 하기로 했으니까 지금 표시한 애들 기준으로 끊어내야 되는 거 반결 CC 삼중결합 또 끊어내야 되는 거 HH 이몰 있으니까 이몰 자 생성시키겠습니다. CC 단일결합 생성시키기로 했고요. CH 단일결합 4몰 생성시키기로 했으니까 4B 생성이니까 여기다 뭐 하자? 마이너스 붙이자라고 했으니 자 최종적인 식 정리하면 X 플러스 Y는 2A 마이너스 4B 마이너스 C 플러스 2다 라고까지도 정리할 수 있는 거좀 느껴지셨어요? 좋아요. 자 이제 5번으로 갈게요. 주어져 있는 분자의 구조식이 있고요. 가 나에 대한 자료입니다. 구조식 생성일단 B까지 주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결합 에너지로부터 A-B를 구하기 위해서 필요한 정보는 나 생성엔탈피래. 그럼 뭐 생각해야 돼? 생생반생. 오케이. 자, 생생반생이니까 생생반생. 얘가 생성물, 여기가 반응물로 가면 좀 편할 것 같아요. 그럼 화살표를 이렇게 그려보자는 거야. 이거를 무엇으로부터 찾겠다? 문제 읽어보시면, 오케이, 우리는 결합에너지로부터 찾을 거야. 그럼 결합에너지로부터 찾는다라고 했을 때 습관적으로 지금 계속 쌤이랑 하고 있는 거, 기체 상태인지 확인해야죠. 문제에서, 기체 가나라고 했으니까 오케이 쓸수 있어. 그럼 반결생결. 그럼 끊어내야 되는 거, 남길 수 있는 결합. 다시 한번 판단합시다. 끊어내야 되는 거, 끊어내야 되는 거. 생겨야 되는 거 생성. 이제 남길 수 있는 거는요. 요거 하나는 남길 수 있을 것 같아요. CC 단일 결합 쓰니까. 자, 그리고 CH 결합 볼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오. 얘네들은 그럼 그대로 가져다 쓰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필요한 애들을 생각을

문제할 때, 용액의 농도 문제할 때, 농도 변환, 어떤 자료들이 필요한지 있는 대로 반드시 필요한 것만을 고르세요. 이런 문제 나오면 어려워요. 라고 얘기했죠.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보고 계산을 해봐. 앞에서처럼 문자로 표현해봐. 라고 했을 땐 해요. 괜찮아. 근데 그럼 정말로 뭐가 필요하니 골라봐. 라고 하면 갑자기 체감 난이도가 확 올라갑니다. 자, 이런데 당황하지 않으려면 왜 필요하고 왜 그런 결과가 나왔는지 잘 생각해보고 정리해야 된다는 거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 해서 쌤과는 반응 엔탈피 마무리할 테니까 나머지 문제들 꼭 다 풀어보셔야 됩니다. 모두 고생하셨어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안녕하세요. 1027 순수가 한국지리의 이진웅입니다. 오늘은 33강이고요. 15번째 주제 인구 문제와 다문화 공간의 확대에 관련된 내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크게 인구 문제와 다문화 공간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사실 인구 문제는 굉장히 쉽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동안 많이 들어왔을 법한 내용이고 원인과 대책들도 거의 다 알고 있을 거예요. 근데 사실 그 원인과 대책들이 그대로 문제에 나오는 건 아닙니다. 다양한 통계 자료에서 뭐 이미 알고 있을 테니까 저출산과 고령화 관련된 내용들을 보여주는 통계 자료가 나오고 그와 관련된 문제들이 이제 선지로 그와 관련된 선지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 개념에서 공부하는 원인과 대책 같은 것들이 나오는 게 아니라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시도별 또는 도시와 촌락의 인구 구조 관련된 내용들이 주로 자료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 바탕으로 문제 풀어가시면 됩니다. 사실상 14번째 주제와 큰 차이가 없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최근에 더 많이 나오고 있는 내용은 다문화 공간입니다. 다문화 공간에서는 외국인 주민이 나오는데 우리나라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주민 어느 나라 출신이 맞냐, 성별로 누가 맞냐, 어떤 업종에 종사하고 있느냐, 그리고 각 업종별로 많이 거주하는 지역은 어디냐, 이런 내용들이 주로 출제가 됩니다. 최근에는 다문화 공간 관련된 내용들이 가장 출제 빈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122페이지의 저출산 현상부터 시작을 해서 125페이지까지 살펴볼 건데요. 가장 중요한 내용은 방금 얘기했듯이 124페이지의 외국인 이주자의 증가, 이 파트가 가장 중요한 파트이고요. 122와 123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우리나라의 저출산 고령화의 현실, 실태에 대해서 좀 같이 살펴보는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122페이지의 저출산 현상 살펴볼 건데요. 자, 우리가 오늘 살펴볼 인구 문제 크게 두 가지입니다. 저출산 고령화인데요. 이 저출산 고령화를 가장 잘 보여주는 사진이 아마 이 사진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같은 건물입니다. 원래 어린이집으로 운영되던 이 건물이 어린이가 줄어들면서 어린이집이 없어지고 요양원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왜? 어린이는 줄고 있지만 노년층의 비율이 높아지면서 요양원이 수요가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옛날에 어린이집이 지금 요양원으로 많이 변화하고 있는 거죠. 실제 저희 할머니가 작년에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기 전에 요양원에 계셨었거든요. 그때 요양원으로 모시기 위해서 이제 사실 집에 모시고 싶었지만 집에서 모시려면 되게 어려운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요양원을 찾아봤는데 정말 요양원에 자리가 없습니다. 정말 한 10군데를 넘게 갔는데도 자리가 없어서 예약을 걸어놓고 예약 대기가 순번이 되어서 요양원에 들어가셨거든요. 그만큼 최근에 요양원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고 요양 지도사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출산 고령화를 보여주는 사진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런 일이 계속되다 보면 이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겠죠. 현재는 이쪽이 경로석, 노약자석인데요. 이제 노년층의 비율 높아지고 유소년층의 인구 비율 낮아지면 저출산 고령화가 심화되면 이 좌석이 바뀔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한 공익광고의 사진입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나라가 현재 겪고 있는 인구 문제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인구 문제는 바로 저출산입니다. 저출산. 오른쪽에도 자료가 나와 있지만 숫자가 나와 있지 않아서 좀 체감이 덜될것 같아요. 그래서 숫자가 나와 있는 자료를 한번 준비해 보았습니다. 자, 합계 출산율 지난 시간에 공부했었죠? 한 여자가 평생 동안 가임 기간이라고도 얘기하는데요. 그냥 평생 동안 평균 몇 명의 자녀를 낳는가를 나타내는 게 바로 합계 출산율입니다. 보면 알겠지만 꾸준히 감소하고 있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특히나 2023년에 0.72명으로 최저치를 찍고 나서 2024년에 조금 반등하였습니다. 그리고 잠정치이긴 하지만 2025년에는 8명까지 올라갔어요. 8명, 아, 죄송합니다. 0.8명. 8명이면 큰일 나지. 0.8명까지 올라갔습니다. 이제 이게 일시적인 현상이냐? 아니면 앞으로 합계 출산율이 반등이 될 것이다. 그 반등의 조짐이냐? 거기에 대해서는 전문가들도 예, 갑론을박을 하고 있지만, 어쨌든 반등을 하긴 하였다. 하지만 여전히 세계적으로 가장 낮은 수준이다. 합계 출산율이 낮아지고 있으니 당연히 출생아 수도 꾸준히 감소하고 있겠죠. 물론 최근에 살짝 늘어나긴 했지만 역시나 꾸준히 감소하는 추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당연히 출생아 수가 줄어들면서 자연 증가도 마이너스로 돌아섰고요. 바꿔 얘기하면 자연적 감소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자연적 감소가 이때쯤부터 나타나기 시작해서 꾸준히 자연적 감소가 이어지고 있는 거 확인해 볼 수가 있죠. 바꿔 얘기해서 출생아 수가 워낙에 줄어들다 보니 출생에서 사망자 수를 뺀 값이 점점 작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현재도 자연적 감소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국가 전체적으로. 자, 물론 이렇게 아이를 많이 낳지 않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가치관의 변화도 있지만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사람들이 결혼을 잘 하지 않고 결혼을 늦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혼인 건수도 감소하고 있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역시나 혼인 건수도 꾸준히 감소하다가 최근에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것도 좀 말이 많습니다. 이 베이비붐 에코 세대라고 얘기하죠. 베이비 부모들의 자녀 세대들이 결혼 정년기에 진입을 하면서 단순히 늘어났을 뿐이다. 이러는 평가도 있고요. 아니다. 이제 가치관이 조금 변하면서 결혼 건수 자체가 많아지고 있다. 이런 평가도 있습니다. 어쨌든 최근에 살짝 반등하긴 했지만 결혼 건수도 감소하고 있는 추세다. 그래서 남녀의 평균 초혼 연령, 재혼도 있으니까 초혼 연령을 살펴보니까 꾸준히 상승하는 거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1990년만 하더라도 남성은 28살 전후에 결혼을 거의 했었는데 2023년이 되니까 34살 전후로 처음 결혼을 하게 된다. 초혼 연령이 굉장히 늦어졌다는 거죠. 이거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굳이 결혼 빨리 할 필요가 있느냐? 네, 혼자 자유롭게 내 삶을 살다가 조금 결혼을 늦게 해도 괜찮다. 뭐 경제적인 문제도 있겠지만 그런 이유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가치관이 변하면서 초혼 연령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당연히 결혼을 늦게 하니까 30대 미혼 인구 비중도 꾸준히 높아지고 있는데 1990년에 특히나 남성 중에 미혼 인구가 7% 정도밖에 되지 않았는데 2020년에는 50%를 넘어섰습니다. 그러니까 30대 중에 절반 이상은 미혼이란 얘기죠. 그래서 초혼 연령 높아지고 있고 만혼 결혼 늦게 하고 그리고 비혼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예 결혼하지 않는 사람들도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여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합계 출산율이 낮아지는 데에는 이 결혼의 감소도 큰 영향을 줍니다. 왜냐하면 합계 출산율에는 미혼 여성도 포함되거든요. 당연히 아직 아이를 가질 수 있는 여성이니까. 그러니까 미혼 여성도 포함되다 보니 결혼을 안 하면 물론 이제 결혼하지 않고 아이를 출산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래도 일반적으로는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는 경우가 많은데 결혼을 적게 하니까 아이도 적게 낳는 거죠. 그래서 혼인의 감소가 합계 출산율 감소에도 큰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아이를 낳지 않으니까 당연히 어린이집의 숫자 줄어들겠죠.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시도별 어린이집도 점점 감소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죠. 모든 시도에서 어린이집이 감소하는 거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아이를 낳지 않으니까 당연히 어린이집의 숫자도 줄어들겠죠. 당연히 어린이집의 숫자도 줄어들고 초등학생 숫자도 줄어들겠죠. 전체 초등학생도 꾸준히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고요. 제 나이가 드러날 것 같은데, 예, 요때쯤에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만 하더라도 한 반의 학생 수가 50명 정도였거든요. 고등학교 때도 58번까지 있었어요. 58번이 황기환이라고 정말 저랑 굉장히 친한 친구였는데 그 친구가 황씨여서 그랬는지 항상 끝번호였거든요. 저랑 2, 3학년 때 같은 반이었는데 그 친구 58번이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지금은 초등학교 학급당 학생 수가

20명입니다. 저희 아들이 다니는 초등학교도 학생 수가 굉장히 적은 학교인데 저희 아들네 반은 17에서 18명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만큼 초등학생 수가 많이 줄어들었죠. 그러면서 신입생이 없는 초등학교는 꾸준히 늘어나고 있고요. 폐교되는 초등학교도 늘어나고 있죠. 그래서 26년에 올해 얼마 전에 입학식이 있었는데 서울에 신입생이 없는 초등학교가 또 생겨났더라고요. 주변이 다 아파트 단지인데 학령 인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신입생이 없는 초등학교가 강서구에서 생겨났다고 합니다. 그만큼 최근에 초등학생 수가 많이 감소하고 있다는 거죠. 초등학교뿐만이 아닙니다. 고등학교도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의 일반 고교 중에서 도봉고가 최초로 문을 닫은 폐교 사례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에 사실 그 학생 수의 빈익빈 부익부가 되게 심하거든요. 많은 학교는 되게 많은데 적은 학교는 되게 적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새로운 학교를 짓고 있지 않습니다. 어쨌든 장기적으로 학생 수는 감소할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생겨나는 학교는 없고 없어지는 학교가 늘어날 예정입니다. 왜? 학생 수가 점점 감소하고 있으니까. 저출산의 가장 큰 영향입니다. 자, 교재 내용 한번 쭉 살펴보면. 자, 1960년대 이후에 추진된 출산 억제 정책으로 합계 출산율이 감소하였고, 2023년에 0.72명으로 최저치를 찍습니다. 우리나라는 초저출산 국가에 해당하고요. 작은 섬나라, 도시국가 같은 곳들을 제외하고는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럼 왜 이렇게 저출산이 나타나고 있느냐? 물론, 1960년대 이후 추진된 출산 억제 정책이 영향을 주기도 했겠지만, 그거보다는 결혼과 가족에 대한 가치관이 변화합니다. 결혼 꼭 해야 돼? 결혼 일찍 해야 돼? 아니야, 늦게 해도 돼? 안 해도 돼? 만원과 비혼이 늘어나고 있고, 그리고 결혼을 하더라도 아이를 꼭 낳아야 돼? 이런 가치관이 변화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가치관 변화하고 있고, 초혼 연령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비혼, 결혼하지 않는 사람들, 결혼했지만 아이를 낳지 않는 부부들, 딩크족이라고 하죠. 그러면서 출생률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얘기했듯이 혼인 건수의 감소도 저출산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게다가 아이를 키우는데 돈이 되게 많이 들어갑니다. 사실 경제적인 부담도 큰 요인이긴 합니다. 게다가 맞벌이 부부가 증가하면서 일가 가정이 양립하기 어려운 문제들도 있죠. 그래서 황혼육아라고 얘기하죠. 자녀 부부가 다 일을 하다 보니 할머니, 할아버지 손에 자라는 아이들이 늘어나고 있고, 연세 많으신 노년층들이 아이를 보고 있는 황혼육아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사실 맡길 곳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쉽지 않은 문제예요. 자, 이렇게 저출산이 이어지다 보면 장기적으로 얘네들이 커서 청장년층이 될 것이고, 걔네들이 곧 생산 가능 인구, 경제 활동 인구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줄어드니까 당연히 생산 가능 인구도 줄어들 것이고 총인구도 감소할 수밖에 없겠죠. 결국 노동력이 부족해지면서 소비도 줄고 투자도 줄어들면서 국가 경쟁력도 약화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저출산. 자, 이렇게 저출산이 이어지면서 전체 인구에서 유소년층이 차지한 인구 비율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결국 이들이 청장년층이 되기 때문에 유소년층의 비율이 낮아진다는 것은 청장년층의 비율도 낮아진다는 얘기거든요. 결국 전체 인구에서 유소년층과 청장년층이 차지한 인구 비율이 낮아지고 있으니 전체 인구에서 노년층이 차지한 인구 비율은 높아지고 있겠죠. 그로 인해서 고령화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평균 수명이 연장되는 것도 있지만 결국 저출산이 고령화에 굉장히 큰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저출산이 청장년층 인구 비율의 감소로 이어지고 결국 유소년층과 청장년층 인구 비율의 감소가 노년층의 인구 비율 증가로 이어지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나라는 2000년에 고령화 사회 진입, 그리고 2018년에 고령 사회 진입, 2024년 말에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였습니다. 자, 이 고령화 사회는 노년층의 인구 비율이 7%가 넘어가는 사회, 그다음에 고령 사회는 14%가 넘어가는 사회, 초고령 사회는 20%가 넘어가는 사회란 얘기거든요. 24년 말에 초고령 사회에 진입했다는 얘기는 우리나라의 노년층의 인구 비율이 20%를 넘어갔다는 얘기고, 그 얘기는 전체 인구의 5명 중에 1명 이상이 노년층에 속해 있다. 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만큼 고령화 현상도 굉장히 심각해지고 있죠. 자, 그래서 우리나라의 노년층 인구 비율의 변화를 좀 살펴보면 꾸준히 높아지고 있는 거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23년에 18.4%에 들어섰다가 아까 얘기했듯이 24년 말에 20%를 넘어섰고요. 2030년이 되면 전체 인구의 4분의 1이 65세 이상이 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꾸준히 높아질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죠. 물론 65세 이상 인구는
50년의 정점을 찍고 줄어들 것이라 예상이 됩니다. 이것은 저출산의 영향이 이때 이제 예전에 아이를 낳자놨던 영향이 그 연령대가 노년층에 진입하면서 줄어드는 것뿐이지 전체 인구에서 노년층 인구 비율이 감소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다가 2070년이 되면은 전체 인구의 절반 정도가 노년층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노년층의 인구 비율이 높아지면 물론 옛날보다는 취업, 일하는 고령자의 비율이 높아지고 있고 일하지 않고 있는 고령자의 비율이 낮아지고 있지만 그래도 여전히 일을 하지 않는 노년층의 비율이 높아지면서 노인 실업 문제가 나타나고 있고요. 노인 실업으로 인해서 노인 빈곤 문제도 사회적으로 큰 문제로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노년층의 인구 비율이 높다는 것도 문제지만 너무나도 빠르게 노년층의 인구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도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주요국에서 초고령 사회까지 걸리는 속도를 비교해 봤더니 미국은 72년이 걸렸는데 한국은 고작 25년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부양비가 높아지고 있는 거 확인해 볼 수가 있죠. 노년층 인구 비율이 굉장히 빠르게 높아지면서 노년 부양비도 빠르게 상승하고 있고 결국 2070년이 되면은 노년 부양비가 100을 넘어설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자, 노년 부양비는 청분의 노 곱하기 100으로 구할 수가 있는데요. 이런 노년 부양비가 100을 넘어섰다는 얘기는 노년층의 인구가 청장년층보다 많아졌다는 얘기가 되겠죠. 이렇게 당연히 청장년층이 일을 해서 세금을 내고 이 세금 통해서 노년층을 부양해야 되는데 그 부담도 커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회적인 부담 그리고 1인당 부담액도 점점 늘어나는 것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사회적인 부담이 커지고 청장년층의 부양 부담이 늘어나면서 사회적인 갈등이 발생을 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정리 다시 해보면 원인 저출산 현상으로 인해서 유소년층의 인구 비율이 감소하면서 결국 청장년층의 인구 비율도 감소하고 그 결과 노년층의 인구 비율이 증가할 수밖에 없죠. 물론 여기에는 기대 수명 증가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자, 그럼 이런 고령화가 진행이 되면 어떤 문제가 나타날 수 있느냐? 청장년층의 사회적 부담이 증가합니다. 물론 노년층도 일을 하지만 그래도 청장년층이 주 부양층이기 때문에 노년층을 부양해야 돼. 노년층은 피부양층입니다. 부양을 당해야 돼요. 당연히 부양하는 청장년층의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죠. 그리고 연금과 의료, 복지 등의 사회적인 비용이 증가하면서 국가의 재정 부담도 늘어날 수밖에 없고요. 나중에 되면은 연금이 고갈될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동력의 고령화, 노동력 감소 등으로 국가 경제 활력도 저하될 수 있고요. 이런 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아래로 가서 우리 탐구 활동 같이 볼게요. 자, 지난 시간에도 봤던 자료입니다. 자, 먼저 왼쪽 그래프 살펴보면 유소년층 인구와 비율이 점차 감소하고 있는 거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엄청나게 감소했죠. 유소년층 인구도 줄어들고 있고요. 자, 최근에는 유소년층 인구 비율의 감소가 둔화되었다고 얘기해 볼 수도 있지만 이거는 출산율이 증가해서라기보다는 전체 인구가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반면 노년층의 인구는 꾸준히 늘어나면서 노년층의 인구 비율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연히 노령화 지수 유분의 노 곱하기 100으로 구할 수가 있는데 분모의 값은 작아지고 분자의 값은 커지니까 전체 값이 커지겠죠. 그래서 노령화 지수가 꾸준히 높아지고 있는 거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자, 일단 100을 넘어간다는 얘기는 유소년층보다 노년층이 더욱더 많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밑에 볼게요. 저출산 현상이 심화되면서 유소년층 인구는 점차 줄어들어 유소년층 인구 비율은 1970년 약 42.5%에서 2023년 10.9%까지 크게 감소하였습니다. 반면에 의료기술 향상과 평균 수명 연장 등에 따른 고령화 현상으로 노년층의 인구 비율은 꾸준히 증가하였고요. 2024년 말에는 20%를 넘어서면서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였습니다. 당연히 이런 저출산 고령화가 심화되면서 노령화 지수도 크게 높아졌다는 거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오른쪽으로 가볼게요. 자, 그럼 이런 저출산 고령화가 공간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느냐? 우리는 지리는 공간적인 인간 생활에 분포 또는 인간 생활의 모습을 공부하는 과목이니까 이런 공간 변화도 지리에서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 될 거예요. 자, 일단 정주 여건의 격차가 심해집니다. 특히 정주 여건, 쉽게 얘기하면 살기 좋은 곳, 정주 여건이 잘 갖춰진 곳은 인구가 들어와요.
하지만 정주여권이 잘 갖추어지지 못한 곳은 인구가 빠져나가고 있다는 얘기죠. 특히나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촌락, 지방의 중소도시, 대도시의 구시가지 등은 인구가 유출되는 악순환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도시와 촌락 간의 격차가 굉장히 커지고 있는데, 자, 인구 구조에서도 도시와 촌락의 차이를 확연히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가와 나중에 어디가 촌락일까요? 나는 노년층의 인구 비율이 굉장히 높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촌락은 도시에 비해서 노년층의 인구 비율이 굉장히 높게 나타나고 있고, 상대적으로 지역 경제가 침체되는 문제가 나타나고 있죠. 도시와 촌락 간의 격차가 커지고 있습니다. 유소년층의 인구와 유소년층의 인구 비율도 마찬가지예요. 수도권에 청장년층들이 유입되고 있는 이런 지역들은 유소년층의 인구 비율이 높게 나타납니다. 세종도 마찬가지고, 최근에 청장년층들이 유입되고 있는 충청권의 수도권 인접 지역도 유소년층의 인구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역시 여기 김해와 양산, 경산 이런 지역들도 유소년층 인구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죠. 하지만 촌락 지역들은 유소년층의 인구 비율이 굉장히 낮게 나타나고 있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도시와 촌락 간의 인구 구조적인 차이가 뚜렷이 보이고 있죠. 노년층의 인구 비율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여기 전남, 전북, 경북 같은 촌락의 특색이 뚜렷하게 나타나는 지역은 노년층의 인구 비율이 엄청나게 높게 나타나고 있죠. 특히나 경기를 제외한 도 지역은 노년층의 인구 비율이 굉장히 높게 나타나는 거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반면 도시는 부산을 제외하고, 부산은 지난 시간에 얘기했었죠? 광역시임에도 불구하고 노년층의 인구 비율이 굉장히 높게 나타나는 곳입니다. 부산을 제외하고는 도시 지역은 상대적으로 노년층의 인구 비율이 낮게 나타나는 편이지만, 도 지역은 노년층의 인구 비율이 굉장히 높게 나타난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도시와 촌락 간의 인구 격차가 커지면서 정주 여권의 격차도 더욱더 심화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다음 밑에 이렇게 인구가 유출되다 보면은 사회 기반 시설에 대한 수요가 변화하게 됩니다. 유소년층을 위한 문화나 교육 시설보다는 노년층을 위한 이런 시설들이 들어서면서 사회 기반 시설 자체가 변화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럼 반대로 이런 시설들이 늘어나다 보니 유소년층을 위한 문화 교육 시설은 줄어들게 되고, 당연히 이런 유소년층을 위한 시설이 줄어드니까 또다시 유소년층을 여기서 덜 키우게 되는 악순환이 이어지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아래로 가볼게요. 이런 문제점들 때문에 이제 다양한 대책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출산 대책이 나오고 있는데,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합계 출산율이 굉장히 높게 나타나는 지역이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합계 출산율이 반등한 지역인데요. 그 지역이 바로 영광입니다. 6년 연속 합계 출산율 전국 1등을 달성한 곳이 바로 영광이에요. 다양한 지원 정책을 펼쳤죠. 그래서 한번 읽어볼게요. 2024년에 합계 출산율이 1.71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사실 높은 건 아닙니다. 그러나 2023년에 우리나라의 합계 출산율이 0.72명을 찍었으니까 상대적으로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6년 연속 전국 1위를 달성하였습니다. 그럼 어떤 것들을 추진했느냐? 결혼장려금을 지원을 합니다. 500만 원. 그다음 신혼부부에게 전세대출 이자를 지원해줍니다. 그리고 임신부 교통카드를 발급해줍니다. 또 난임수술비를 어마어마하게 많이 지원을 해주고요. 산후조리비도 주고요. 신생아 양육비도 줍니다. 특히나 6째 이상은 최대 3,500만 원까지 줍니다. 아빠도 육아휴직 장려금을 지급해주고요. 이러한 다양한 저출산 해결 대책, 바꿔 얘기하면 출산 장려 정책을 마련함으로써 합계 출산율을 향상시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임신 및 양육에 대한 대정적인 지원뿐만이 아니라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제도 개선, 이제는 남성들도 충분히 육아휴직을 쓸수 있도록 제도가 많이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혼부부를 위한 주거복지 행정적 지원을 확대하고요. 다자녀 가구 우대 정책을 실시합니다. 요즘에는 자녀가 셋만 있어도 다자녀 가구로 대학 입학에서도 특혜라고 하면 되지, 혜택을 주거든요. 그래서 다자녀 가구 관련된 다양한 우대 정책이 실시가 되고 있습니다. 다둥이 카드라는 게또 있어요. 그리고 보육시설도 확충해야 되고요. 자, 다음 고령화 대책. 노년층의 경제적인 기반을 마련해 줘야 됩니다. 정년을 연장해 줘야 되겠죠. 하지만 정년을 연장하면 또다시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임금 피크제를 도입하기도 합니다. 요거 뭐냐? 기존 정년에서 정년을 연장해 주는 대신에 임금을 낮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기존 정년에 임금이 피크에 다다랐다가 고용기간이 연장되면서 임금이 낮아지는 이런 것을 임금 피크제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다양한 연금제도 정착시키고요. 그리고
노인 복지 정책과 편의시설도 확대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

많이 확충해야 되고요. 그러면서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 계획이 현재 4차까지 나와 있고요. 이제 5차가 나와야 되는데 아직까지 나오진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4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 계획에서 이런 것들을 목표로 삼고 추진하고 있는데요. 뭔지 정확히 잘 모르겠어. 그래서 구체적인 대책을 제가 좀 마련해 다 정리해 봤습니다. 그래서 제 4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 계획의 핵심 내용입니다. 영아 수당을 신설합니다. 금전적인 지원을 해주고요. 첫 만남 꾸러미, 임신하고 출산했을 때 역시나 지원금을 지급해 줍니다. 그리고 공보육을 강화하고요. 국공립 이용률을 25년에 50%까지 달성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육아휴직의 대상을 확대하고요. 또 부모 육아휴직제도 도입을 합니다. 그리고 고령화현상으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신중년이라고 얘기해요. 노년 말고 신중년이라고 얘기합니다. 계속 고용을 지원하고요. 인생 3모자 재취업과 창업을 지원해주는 얘기가 되겠죠. 그 다음 노후소득도 보장해주고요. 그 다음에 청년기 삶의 기반을 강화한다고 해요. 청년 맞춤형 주택을 공급합니다. 금융 지원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주거 인상을 지원해주고요. 또 자산 형성도 지원해주고 이런 것들. 특히나 다자녀가구 지원 정책을 강화하게 되는데요. 주거 지원 기준을 완화합니다. 다자녀를 세 자녀에서 두 자녀로 변경해 줍니다. 두 자녀만 되어도 주거 지원을 받을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또세 자녀 이상에게는 국가 장학금을 전액 지원을 합니다. 전액, 셋째부터 전액. 그러니까 그러니까 세 명부터는 혜택이 굉장히 다양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 외에도 고령사회에 관련된 다양한 대책들이 마련되고 있고요. 이런 내용들이 여기에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 계획의 핵심적인 정책들입니다. 요 내용은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저출산 고령화라는 인구 문제가 심화되면서 다양한 정책들, 대책들이 등장을 하고 있다. 요 내용들 한번 쭉 읽어보시기 바라고요. 문제는 뒤에 한번 풀어보시면 아, 이런 식으로 문제가 출제되는구나 감이 올 거예요. 자, 뒤로 갈게요. 오늘 가장 중요한 내용은 바로 외국인 이주자입니다. 외국인 이주자. 자, 일단 볼게요. 우리나라의 외국인 주민은 한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자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외국인 주민이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때 감소했던 것은 아무래도 코로나의 영향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왜 이렇게 증가하고 있느냐? 세계화에 따라서 노동시장이 개방되고 있고요. 외국인의 국내 취업과 유학도 증가하고 있고요. 국제 결혼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외국인 주민의 유형은 외국인 근로자, 결혼이민자, 유학생인데요. 오른쪽에 보시면 우리나라의 외국인 주민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바꿔 얘기하면 외국인 주민 중에 숫자가 가장 많은 외국인 주민의 유형은 외국인 근로자입니다. 외국인 근로자. 다음, 결혼이민자와 유학생도 있는데, 결혼이민자와 유학생은 사실 옛날에는 결혼이민자 수가 더 많았는데, 최근에는 유학생 숫자가 더 많아졌습니다. 어쨌든 순서로만 따지면 세 유형 중에서는 외국인 근로자 다음에 유학생, 그 다음에 결혼 이민자이긴 합니다. 그 다음에 외국 국적 동포는 중국 국적에, 쉽게 얘기하면 조선족 분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외국 국적 동포 굉장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죠. 그래서 출신 국가별로는 한국계가 포함된 중국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요. 동남아시아 국가 출신도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근로자가 가장 많다. 그리고 유학생, 결혼 이민자 순이다. 이거 잘 기억해 두시고요. 보조 단위로 가볼게요. 그래서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주민의 국적별 비율을 살펴보면 요 내용이 한번 모의 평가에 나왔었거든요. 중국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한국계가 포함되기 때문에. 자, 그리고 베트남, 타이, 그리고 캄보디아, 필리핀, 인도네시아 다 동남아시아죠. 동남아시아 출신의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요. 전반적으로 우리나라와 가까운 지역에서부터 이동해 오고 있음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경제 수준이 우리나라보다는 조금 낮은 나라들이 많은 편이에요. 그러니까 경제 수준이 상대적으로 우리나라보다 낮은 나라로부터 경제적인 목적으로, 쉽게 얘기하면 돈을 벌기 위해서 우리나라로 이동해 온 경제적 목적의 외국인 근로자들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산업별, 성별 취업자를 좀 살펴보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볼게요. 일단, 우리나라에서 가장 숫자가 많은 외국인은 광업 및 제조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광업 및 제조업

취업자가 가장 많다는 거, 가장 많다. 쉽게 얘기하면 공장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가 가장 많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아무래도 공장에서 일을 하는 것은 좀 쉽지 않은 일이잖아. 힘도 많이 들고. 그래서 공장에서 일을 하는 외국인 근로자는 남성의 비중이 굉장히 높게 나타납니다. 남성. 광업 및 제조업에 종사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가 가장 많다. 가장 많아. 두 번째는 도소매 음식 숙박업입니다. 도소매 음식 숙박업이 두 번째야. 얘는 쉽게 얘기하면 서비스업이죠. 그런데 서비스업은 상대적으로 여성들이 취업 기회가 좀 많은 편이기 때문에 도소매 음식 숙박업, 서비스업은 여성의 비중이 높게 나타납니다. 여성의 비중. 자,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근로자가 가장 많이 취업해 있는 업종은 광업 및 제조업입니다. 그리고 남성의 비율 높고. 그리고 두 번째는 서비스업인데 쉽게 얘기해서 서비스업은 여성의 비율이 높게 나타납니다. 그런데 서비스업, 도소매 음식 숙박업 빼고는 대부분 업종에서 남성의 비율이 높게 나타납니다. 이것도 서비스업이잖아요. 여성의 비율 높게 나타나지만 농림업, 건설업, 전기, 운수, 통신, 금융업은 다 남성의 비율이 높게 나타나다 보니 전반적으로는 남성의 비율이 높게 나타난다. 바꿔 얘기하면 성비가 100을 넘어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최근에는 공장에서 일을 하는 외국인 근로자도 많긴 하지만 이 농림업에 종사하는 쉽게 얘기하면 촌락에서 일을 하는 외국인 근로자도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왜? 촌락에서 이촌양도 때문에 청장년층들이 도시로 많이 떠나가면서 일손이 부족해지고 있거든요. 물론 기계화로 대체하고 있지만 외국인 근로자가 그빈 곳을 채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촌락에 근무하는 촌락에서 농림업에 종사하는 외국인 근로자도 늘어나고 있다. 이것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또 하나 건설업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성비가 굉장히 높게 나타나거든요. 특히나 건설업은 많은 힘을 필요로 하는 업종이잖아요. 되게 힘 많이 듭니다. 그래서 남성의 비율이 굉장히 높아요. 극심한 남초 현상이 나타난다. 이것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외국인 근로자는 광업 및 제조업에 가장 많이 종사하고 있다. 두 번째가 도소매 음식 숙박업. 상대적으로 광업 및 제조업은 성비가 높아. 남성의 비율 높고 도소매 음식 숙박업은 여성의 비율이 높아서 성비가 낮게 나타난다. 특히나 건설업은 성비가 굉장히 높게 나타난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남성이 여성보다 많다. 이런 내용들 기억해 두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시도별로 그리고 시 군구별로 외국인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곳. 자, 일단 외국인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경기가 가장 많아. 그리고 서울 인천입니다. 아무래도 취업 기회가 많은 편이기 때문에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데 특히나 경기에 가장 많은 외국인 주민이 살고 있다. 다음, 시 군구별로는 안산에 가장 많은 외국인이 살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노동 집약적인 경공업이 좀 비중이 높게 나타나는 곳이거든요. 외국인 근로자 가장 많고 시 군구 중에서 가장 많은 외국인 주민이 살고 있는 곳이 수원입니다. 아, 안산입니다. 그리고 그다음이 수원, 시흥, 화성, 영등포, 구로 이런 지역들인데 전반적으로 제조업이 발달한 지역들입니다. 그래서 성비를 살펴보면 서울을 빼고는 성비가 다 100을 넘어서고 있죠. 아하, 아까 얘기했듯이 제조업에 종사하는 외국인 근로자가 많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남성의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전반적으로 외국인 주민이 많은 곳은 제조업이 발달한 곳들이 많구나.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보면 첫 번째가 외국인 근로자입니다. 그래서 국내 근로자의 임금이 상승하고 그리고 3D 업종에 대한 기피 현상이 나타납니다. 어렵고 더럽고 힘든 일들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거부하고 있죠. 그러면서 노동력 부족이 심화되고 있죠. 그러면서 상대적으로 우리나라로부터 거리가 멀지 않은 아시아 지역으로부터 상대적으로 경제 수준이 낮은 나라에서 저임금 노동력이 많이 유입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상대적으로 선진국에서 전문직과 고임금 외국인 근로자 유입도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주요 취업 업종은 제조업과 서비스업인데, 자, 제조업은 상대적으로 성비가 높게 나타난다. 서비스업은 성비가 낮게 나타난다. 남성 비율 높고 여성 비율 높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아, 그래서 제조업에 종사하는 외국인 근로자들. 그런데 최근에는 촌락에서 농림업에 종사하는 외국인 근로자도 숫자가 많아지고 있다는 거 조금 이따 다시 지도에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제 결혼과 다문화 가정의 증가. 자, 국제 결혼을 통해서 우리나라로 이주 온 사람들, 국제 결혼 이주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최근에 국제 결혼이 증가하고 있는데,

2000년대 중반까지는 많이 늘어났지만 최근에 또 대체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요거 중요합니다. 총 국제 결혼 건수는 도시가 많아요. 하지만 지역 내 결혼 건수 중 국제 결혼의 비율은 촌락이 높습니다. 일단 아까도 살펴봤지만 경기, 서울, 인천 같은 수도권에 외국인 주민이 집중되어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당연히 외국인 주민이 많은 곳, 또 인구 자체가 많은 곳이 국제 결혼의 건수도 많을 수밖에 없어요. 혼인 건수 자체가 많거든. 하지만 전체 결혼에서 국제 결혼이 차지하는 비율은 촌락이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혼인 건수는 지워볼게요. 혼인 건수 상대적으로 도시 지역이 좀 많은 편이거든요. 근데 여기는 이제 시군이 포함되어 있어서 시와 군, 도시와 촌락을 비교하면 도시, 시 쪽이 국제 결혼 건수는 조금 많은 편입니다. 근데 요 자료는 지금 도를 전체를 다 통계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차이가 잘안 보이는데, 오른쪽에 보면은 혼인에서 외국인과의 혼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나와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충남, 전북, 전남 이렇게 촌락의 특색이 뚜렷하게 나타나는 지역들이 상대적으로 외국인과의 혼인 비중이 높게 나타나는 편이죠. 도시 지역들은 상대적으로 외국인과의 혼인 비중이 낮게 나타나는 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건수는 도시가 많지만 결혼에서 국제 결혼이 차지하는 비율은 촌락이 높습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한국인 여성과 외국인 남성 결혼보다는 한국인 남성과 외국인 여성의 결혼 비율이 높다. 이것도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아래쪽에 우리 탐구 활동 볼게요. 탐구 활동. 자, 먼저 요지도 볼게요. 요지도. 외국인 주민 중 외국인 근로자 비율이 높은 지역들이 굉장히 진한 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제조업이 발달한 지역들이 굉장히 외국인 근로자 비율 높게 나타났거든요. 대표적으로 아직까지도 화성이라던가, 또는 화성이라던가, 또는 여기 태안에서 서당, 당진, 요런 지역들. 그 다음에 포항, 울산, 거제, 요런 지역들. 제조업이 발달한 지역들이죠. 요런 지역들 여전히 외국인 주민 중에 외국인 근로자의 비율이 높게 나타납니다. 근데 그 외에도 여기 해안에 위치하고 있는 보령이나 여기 서천, 그 다음에 울진 굉장히 높게 나타납니다. 울진 영덕도 마찬가지고. 그 외에 여기 경북의 내륙 지역과 경남의 내륙 지역에서도 외국인 근로자의 비율이 높게 나타나요. 최근에 청장년층의 유출로 노동력이 부족해진 촌락에 외국인 근로자가 많이 들어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농림업에 종사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의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는 거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오른쪽에 외국인 주민 중에 결혼 이민자의 비율입니다. 결혼 이민자의 비율이 높은 지역들을 역시나 짙은 색깔로 표시해 놓았는데요. 상대적으로 촌락의 특색이 뚜렷한 지역들이 많죠. 이런 지역들. 여기도 마찬가지고. 결혼 비율이 높은 지역. 여기 구례 굉장히 높게 나타납니다. 정선. 그 다음에 가평. 이런 지역들. 전반적으로 외국인 주민 중에 결혼 이민자의 비율이 높게 나타나는 지역은 촌락이구나. 이것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한번 읽어볼게요. 아, 그 왼쪽 그래 봅시다. 왼쪽. 자, 우리 아까 봤듯이 외국인 주민이 가장 많이 거주하고 있는 곳은 경기입니다. 경기. 그리고 서울이 두 번째, 인천이 세 번째. 그래서 서울, 인천, 경기. 수도권에 외국인 주민이 집중되어 있다는 거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볼게요. 전체 거주 외국인 주민의 60% 정도가 수도권에 분포하고 있습니다. 시도별로는 경기가 가장 많아요. 서울이 두 번째로 많습니다. 다음, 외국인 근로자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지역. 외국인 근로자의 비율이 높은 지역은 생산직 근로자의 수요가 많은 수도권. 쉽게 얘기하면 공장이 많은 지역이란 얘기입니다. 영남권의 제조업 발달 지역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청장년층 인구 유출로 노동력이 부족해진 일부 촌락 등이다. 그래서 특히나 어촌 쪽에 최근에 외국인 노동자, 외국인 근로자의 비율이 좀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 결혼 이민자의 공간적 분포. 결혼 이민자의 비율은 비율입니다. 비율. 대체로 촌락에서 높게 나타나는데 이는 젊은 여성 인구가 도시로 이주함에 따라 결혼 적령기에서 성비 불균형이 나타났기 때문이다. 지난번에 우리 전통 농촌할 때 정리했던 거 기억나세요? 일단 청장년층들이 많이 유출되는데 남성과 여성 중에 누가 더 많이 빠져나가느냐? 여성이 더 많이 빠져나가요.

상대적으로 농업 일이 좀 힘든 일이기도 하고, 아직 유교적인 가치관 때문에 남성들은 가업을 물려받아야 돼. 그리고 가문을 지켜야 돼. 그래서 그 지역을 떠나기가 좀 어려운 반면에 여성들은 상대적으로 좀 떠나는 거죠. 게다가 도시는 서비스업이 발달한 곳인데 서비스업은 여성들의 취업 기회가 좀 높은 편이기 때문에 여성들이 많이 빠져나갑니다. 그러면서 성비 불균형 현상 나타나죠. 몇번 얘기했었죠. 촌락은 청장년층에 성비가 굉장히 높게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남성은 남고 여성이 부족해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국제결혼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얘기죠. 오른쪽 지도에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교재는 없지만 하나만 더 볼게요. 자, 얘는 지금 행정구역별 유학생의 분포거든요. 유학생. 자, 유학생은 당연히 대학교나 대학원에 다니기 위해서 우리나라에 온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상대적으로 특히 결혼 이민자에 비해서는 우리나라에 체류하는 기간이 짧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공부만 치면 돌아가기 때문에 4년 동안 다 다니는 사람도 있지만 1년, 2년 동안 교환학생으로 왔다가 금방 떠나는 사람들도 있죠. 근데 유학생들이 집중 분포하는 곳은 어디냐? 서울, 대전, 대구, 광주, 인천 다 시죠, 시. 어쨌든 대학교나 대학원에 다니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주로 대도시에 많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왜? 대도시에 대학교와 대학원이 많으니까. 그래서 서울, 대전, 대구 되게 많고요. 요 경산에도 대학교가 되게 많습니다. 경산. 그리고 최근에 굉장히 많은 지원을 외국인 유학생에게 해주고 있고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경산이 외국인 유학생이 굉장히 많은 대표적인 지역이에요. 경산. 그리고 신안, 광역시들, 그리고 수원. 이런 대도시들이 상대적으로 유학생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편입니다. 왜? 대학교도 많고 대학원도 많으니까. 요 내용도 시험에 많이 나오는 내용이니까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상대적으로 대도시에서 유학생의 비율이 높게 나타난다.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 탐구 활동 다 정리해 보았습니다. 자, 가장 중요한 내용은 외국인 이주자라고 얘기했습니다. 외국인 주민 중에 외국인 근로자의 비율이 가장 높다. 그리고 유학생, 결혼 이민자 순입니다. 그리고 외국인 근로자 중에서 제조업은 특히나 남성의 비율 높고 서비스업, 도소매 음식 숙박업은 여성의 비율 높다. 이런 내용들이 많이 출제가 되는 편입니다. 그리고 전체 결혼 중에 외국인과의 혼인 다시요. 그 외국인 주민 중에 결혼 이민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촌락에서 높게 나타나고 있다. 유학생은 상대적으로 대학교와 대학원이 많은 대도시에서 비율이 높게 나타난다. 요 내용들이 주로 출제가 됩니다. 별로 어렵지 않아 보이는데 실제 문제로 나오면은 좀 까다로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문제 풀면서 다시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자, 이제 125페이지로 오겠습니다. 다문화 사회 형성과 영향. 자, 이렇게 외국인 주민들이 우리나라에 많이 유입되면서 우리나라도 다문화 사회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인 흐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외국인 근로자와 결혼 이민자의 증가로 다문화 사회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문화 공간이 만들어지기도 하는데, 어쨌든 자기 언어를 사용하고 같은 문화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친숙한 감정을 느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모이는 겁니다. 우리 다른 나라에도 코리아타운 같은 곳들이 전 세계 곳곳에 형성되어 있잖아요. 그 이유도 한국 사람들이 모여서 공동체를 만드는 거죠. 친숙함을 느끼고 타국에서 생활에 적응하기 위해서.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언어와 종교 등 문화적 배경이 유사하거나 국적이 같은 이주자들이 일정 지역에서 정보 교환과 자국 문화 공유를 위한 공동체를 형성하게 되고요. 이주자의 문화와 우리나라의 문화가 융합되면서 독특한 공간이 형성되게 됩니다. 대표적인 공간들이 이런 공간들이에요. 아마 여러분들이 가장 잘 알고 있는 곳은 이태원이겠죠. 이태원. 이태원. 특히나 나이지리아 거리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태원에는 이슬람 거리도 형성되어 있고요. 우리나라 유일의 이슬람 사원이 있는 곳입니다. 저도 한번 가봤었는데요. 굉장히 엄숙하고요. 특히나 이 반바지 입고 갔었는데 이거 다 가리고 들어가야 되고 이런 규칙들이 있습니다. 다음 반포동에는 프랑스인이 많이 거주하는 설의 마을이 있고요. 실제 가보면은 프랑스어로 된 간판들을 굉장히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반면 이쪽 남서부 지역은 상대적으로 중국인들 조선족들의 비율이 굉장히 높게 나타나는 지역들입니다. 예전에 이쪽에 구로구나, 그리고 금천구 이쪽에 공장들이 되게 많았어요. 영등포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쪽에 옛날에 경공업 업체들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그때 만들어졌던 작은 숙소들이 지금은 조선족분들, 중국분들이 많이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국인의 비율이 굉장히 높게 나타나는 지역입니다. 대림동에 차이나타운 형성되어 있고요. 가래봉동에는 옌벤

타운도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인의 비율이 굉장히 높게 나타난다. 용산구 이촌동에는 일본인 타운이 형성되어 있고요. 해와동에는 필리핀 거리. 특히나 일요일에 이제 필리핀은 크리스교 신자비율이 높은 지역이라 성당 중심으로 거리가 이렇게 쫙 열립니다. 창신동은 네팔 거리. 이쪽에 가면 그래서 네팔이랑 인도 식당이 많은데요. 이 인도랑 네팔은 식문화가 굉장히 비슷해요. 그래서 이들 대상으로 한 식당들이 이쪽에 많이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광해동의 몽골타운, 왕십리의 베트남 거리 같은 곳들. 자, 밑에 한번 읽어볼게요. 국내 체류 외국인이 증가하면서 국내 거주 외국인들의 정보 교환 및 자금 문화 공유를 위해 모이는 다문화 공간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서울시 이태원동 이슬람 거리는 우리나라 최초의 이슬람 사원인 서울 중앙성원을 중심으로 이슬람교를 믿는 아시아 아프리카 출신의 외국인들이 주로 모이게 됩니다. 가레봉동 옌벤타운은 한중 수교가 체결되면서 중국 동포와 중국인들이 유입되었고요. 청화동, 다시요. 해와동 필리핀 거리는 해와동 성당에서 필리핀을 위한 미사가 열릴 때마다 필리핀인들이 모여 교류하는 장터가 형성되었다고 합니다. 특히 안산시 원곡동 다문화 마을 특구, 우리나라의 유일한 다문화 마을 특구예요. 여기 안산 다문화 마을 특구. 아까 살펴봤었죠? 우리나라 모든 시군구 중에서 외국인 주민이 가장 많이 살고 있는 곳입니다. 가장 많이 살고 있는 곳이다 보니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게 되는 효과도 있겠죠. 그래서 외국인 다문화 마을 특구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최대 규모의 외국인 밀집 거주 지역으로 50여 개 국가 출신의 외국인들이 모여있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다문화 공간입니다. 그래서 안산의 다문화 마을 특구는 종종 출제가 됩니다. 자, 여기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이런 다문화 사회는요, 우리나라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기도 하고요, 부정적인 영향을 주기도 하는데, 일단 노동자들이 유입됩니다. 특히나 국내 근로자들이 일하고 싶어 하지 않는 아까 3D 업종, 더럽고 위험하고, 더럽고 위험하고, 또 뭐였죠? 더럽고 위험하고, 아, 어려운, 이런 직업들. 거기에 일할 사람이 없었는데 외국인 근로자들이 그 빈자리를 메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력난이 완화되고 있죠. 또한 저출산 고령화 현상이 완화되고 있는데요. 자, 이렇게 국내에 들어오는 외국인 근로자들, 결혼 이민자들, 상대적으로 청장년층의 비율이 높게 나타나겠죠. 그러니까 이분들이 우리나라에서 출산을 하게 되면은 유소년층 인구 비율이 높아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인구 구조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문화적 자산을 공유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외국인 근로자들이 많이 유입되게 되면 내국인 근로자가 일할 수 있는 일자리를 뺏게 되는 현상이 벌어질 수도 있겠죠. 그래서 외국인 근로자와 내국인 근로자 간의 일자리 경쟁이 벌어질 수가 있고요.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 인종, 종교적 차이에 따른 편견과 차별로 인한 갈등이 나타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서로를 잘 이해할 수가 없으니까. 또한 결혼 이민자가 다양한 문제를 겪고 있는데요. 자녀 보육과 적응 문제의 어려움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다문화 가정 자녀는 정체성 혼란과 사회 부적응 문제를 겪고 있기도 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많은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한국어를 못하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나타나기도 하고요. 문화적 이질감에 따른 갈등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근데 실제 여러분들 주변에도 또 제가 담당했던 학급에도 많은 다문화 학생들이 있었거든요. 우리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똑같은 것들을 먹고 똑같은 언어 공유하고 똑같은 문화 공유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그냥 같이 살아가는 이웃이라고 생각하시면 훨씬 더 긍정적인 효과를 더 많이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밑에 남아 있는 양괄호 3번. 다문화 사회의 발전을 위한 노력은 한번 읽어보시기 바라고요.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15번째 주제 인구 문제와 다문화 공간의 확대 관련된 내용은 모두 끝났습니다. 얘기했듯이 외국인 이주자와 관련된 내용들이 많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이주자 관련된 내용도 잘 정리해 두시기 바라고요. 전반적으로 문제는 14번째 주제와 크게 다르지 않으니까 14번째 주제에서 공부했던 내용들 다시 한번 복습한 다음에 15번째 주제 관련된 문제들 풀어보시기 바라고요. 또 우리 다음 시간에 문제 풀고 그 다음 시간에 이제 5단원 들어갈 건데요. 5단원, 아, 7단원, 7단원 들어갈 건데요. 7단원에서 지도가 필요합니다. 보충 자료에 제가 지도 넣어놨으니까 지도 꼭 준비 부탁드립니다. 이 개념 편만 수강을 하고 문제편 수강하지 않는 친구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시간에 꼭 말씀드립니다. 지도 꼭 준비 부탁드립니다. 그래야지만 강의 잘 쫓아올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정리해 보도록 할 거고요. 강의 뒤에 나오는 기선제압 OX 꼭 풀어보시고요. 복습도 꼼꼼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기선제압 OX 나와라!

0: 팽수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1: 산행안전사고.
0: 안녕하십니까, 새생명산학회 회장 팽수입니다. 앞으로 정산하는 모든 분들의 건강 저 팽수가 책임지겠습니다. 영영 영영 영영. 자, 그럼 산행에 앞서 정산할 때 필요한 것이 뭐가 있을까요? 예쁜 등산복? 선글라스? 아니, 복장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안전입니다. 안전. 산에서 일어나는 사고는 자칫 죽음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산에 오르기 전 날씨와 등산 코스, 산행거리 등 등산 정보를 미리 확인하세요. 발에 맞는 등산화와 여분의 옷, 물, 간식 등 산행에 맞는 복장과 비상식량을 준비해야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입산 금지 기간에는 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산행 중에는 휴대전화를 보며 걷거나 위험한 곳에서 사진 찍는 행동은 하지 맙시다. 경로를 이탈하지 않고 지정된 등산로를 따라 안전하게 이동하세요. 산은 올라갈 때보다 내려올 때 부상 위험이 더 크기 때문에 자세를 낮추고 천천히 내려오세요. 조난 및 사고 시 119에 신고한 후 등산로 국가지점 번호판이나 사고지점을 사진으로 전송하여 위치를 자세히 알려주세요. 구조요원이 대비할 수 있도록 추락, 골절, 조난 등 사고 유형을 미리 알려주세요. 펭수가 알려드린 산행안전 행동요령으로 미리미리 대비하세요. 안전!

꼼꼼하게 성적평가를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꿈스체크 윤사의 저는 한보라입니다. 자, 33번째 시간의 문도 힘차게 열렸습니다. 지난 시간 32강이요. 굉장히 좀 묵직한 시간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소화하기가 쉽지 않았지. 약간 소화 불량이 걸린 것처럼. 그렇지만 목막히는 시간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스피노자, 흄, 만만치 않은 사상가들을요. 굉장히 좀 속도감 있게 같이 공부했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걸 이제 그냥 내 것으로 완전히 소화시키지 않고 바로 막 33강, 34강 막 이렇게 들으면 내걸 완전히 만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선생님 누누이 매 시간 강조하지만 특히 이번 시간엔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보라쌤, 잠깐 오늘도 일시정지 만들어 놓으시고 한 3분 정도 시간 투자해서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스피노자 꼼꼼하게 다시 한번 꼼수체크 자료 보면서 내 것으로 가져가고 흉도 그렇게 반드시 하셔야 되겠습니다. 하다가 좀 이해가 안 가거나 이게 왜 이러지? 하는 부분은 같이 다시 한번 꼼수체크, 네, 강의 듣는 거야. 배속 조절해서 여러 번 들어보면서 완전히 그 논리를 내 것으로 좀 이해해보는 그런 시도가 필요하겠습니다. 자, 우리 흉 이어서 같이 한번 못다한 이야기들이 있어서 살펴보고요. 또 관련된 문항들까지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이제 흉에 대해서 쭉 공부를 했습니다. 자, 흉은요, 무엇을 중심으로, 그렇지, 감정을 중심으로 윤리사상을 펼쳐나갔고요. 감정이라고 하는 표현 대신에 우리가 뭐 정념, 정서, 다양한 표현으로, 네, 이런 감정이라는 말이 대체될 수도 있다. 인상, 뭐 이런 식으로 표현되기도 한다고 공부했어요. 몇 가지 중요한 거좀 포인트 다시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왜 감정을 중심으로 윤리를 이야기했지? 그렇지, 감정이 첫 번째 1번. 선과 악을, 네, 판별해주기 때문이에요. 선악을 구분하는 근거, 이성이 아니라 감정이었습니다. 두 번째. 아유, 잘했다. 도덕적 행위의 직접적인 동기도 역시 이성이 아니라 감정이었기 때문에 이두 가지 이유 때문에 감정을 중시했어요. 자, 그러면서 기억나니, 얘들아? 감정을 얘기하면서 그는 도덕성의 기초를 어디에서 찾았어? 도덕성의 기초? 그렇지, 공감 능력에서부터 찾았습니다. 어떤 범죄자가 범죄 행위를 저지르면서 나는 시인의 감정, 나는 유쾌함을 느꼈어. 그러니까 내 범죄는 도덕적인 선이야. 이렇게 주장하면 그거 말도 안 되는 거지. 얘들아, 흄이 이야기하는 감정은 개인적 차원의 주관적인 감정이 아니었었어. 반드시 사회적 차원으로, 그렇지, 보편화될 수 있는 감정이어야 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공감 능력이, 그렇죠, 도덕의 기초가 되어야 한다. 이 공감 능력은요, 타고나는 자연적인 성향이야. 흉은 모든 사람들이 자연적인 성향으로 공감 능력을 가지고 태어난다라고 생각했고, 그 공감 능력이 도덕의 기초가 된다라고 보았어요. 따라서 흉에게 있어서 도덕적인 선이 무엇인지 여러분 말해낼 수 있어야 돼. 한번 천천히 해봐. 말해내봐.

자, 도덕적인 선이 무엇이니? 그렇지. 어떤 사람의 행위를 바라보는 관찰자의 마음 안에서 공감 능력을 바탕으로, 맞아. 사회적으로 유용한 것에 대해서 신의 감정을 느끼는 것. 그러면 그것이 선이 되는 거야. 반면에 악은 무엇이니? 어떤 사람의 행위나 품성, 어떤 사람의 행위나 품성을 바라보는 관찰자의 마음 안에서 공감 능력을 바탕으로 역시 사회적인 차원으로 확장된 그런 사회적 차원의 감정을 느꼈을 때, 이런 감정은, 저런 행동은 너무 싫어. 저런 행위나 저런 품성은 안 일어났으면 좋겠어. 이렇게 부인의 감정, 불쾌감을 느낀다면 그것이 바로 도덕적인 악이다라고 이렇게 네, 흉은 규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흉은 감정을 중심으로 이야기하는데요. 그는 이런 자신의 감정 중시 윤리 사상이 내가 도덕 영역에서 많은 경험과 관찰을 적용해서 얻어낸 결론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기억나지, 얘들아? 베이컨과 흉다 경험주의 라인입니다. 그러니까 흉도 기본적으로 경험주의 사상가로서 도덕의 영역에서도 경험과 관찰이 필요하다라고 보았다는 것들 반드시 기억해 두세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영국의 과학에 있어서 이런 경험과 관찰을 중심으로 과학을 발전시켰던 뉴턴이라고 하는, 그렇지, 학자가 있다면 도덕의 영역에도 이렇게 경험과 관찰을 적용한 흄이 있다. 이렇게 비교할 정도로 흄은 도덕에서도 경험과 관찰을 적용하고자 했습니다. 자, 그런데 흄은요, 인과관계에 대해서 우리에게 좀 새로운 관점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인과관계라고 하는 게 원인, 과 결과 사이 관계잖아. 그런데 이 인과관계라고 하는 걸 흉은요, 어디까지나 우리가 반복적으로 관찰함으로써 알게 된 것일 뿐, 실제로 원인과 결과 사이 어떤 결합이 있는지 우리는 알수 없다.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 까마귀가 날리니까 배가 떨어지네. 그걸 수백 번, 수천 번 우리가 경험해서 그냥 그렇게 인과관계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일 뿐, 실제적인 결합은 알수 없다. 어디까지나 반복적으로 관찰해서 알게 된 것이기 때문에 심리적인 성향과 습관에서 비롯된 것이다. 라고까지 이야기했다는 거죠. 인과관계의 결합에 대해서 알수 없다고 생각하네? 인과관계를 인식하는 것에 대해서 의심을 품고 있네? 흄에게 있어서 이런 회의주의적인 이런 관점이 있었구나라고 하는 것도 반드시 끝까지 가져가셔야 해요. 마찬가지로 흄은요, 자아에 대한 인식에 대해서도요, 어디까지나 감각적으로 지각하는 거야. 그냥 내가 여기 있다, 보인다, 이렇게 감각적으로 지각하는 것일 뿐, 우리는 자아 그 자체에 대해서는 알수 없다. 계속해서 회의주의적인 인식론을 가지고 있어. 얘들아, 요첫 번째, 요런 포인트는 어때? 그렇지, 스피노자 분명하게 차이가 난다라고 하는 거 아시죠? 스피노자와의 차이점이라고 하는 걸알수 있어요. 왜냐하면 스피노자는 어때? 이성과 직관을 통해서 우리가 인과관계, 필연적인 인과관계를 인식할 수 있다라고 보잖아. 근데 지금 공부하는 흉은요, 스피노자와 다르게 아니야. 우리 그런 거 실제적인 결합 알수 없어라고 보고 있습니다. 요 아래에 있는 요런 멘트는 누구랑 달라? 그렇지, 데카르트와의 차이점으로 우리 이해할 수 있습니다. 데카르트는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 자아가 존재한다는 것을 확실하게, 그렇지, 철학의 제1원리로 규정했지만, 흉은요, 아유, 자아에 대한 인식도요, 그냥 그 자아 그 자체에 대해서는 알수 없는 거야. 라고 지금, 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흉의 감정 중심의 윤리사상은 이후에 사회적인 차원의 이익을 부각시키는 계기를 마련해. 왜냐하면 다시 한번 생각해봐. 흉에게 있어서 선이라고 하는 건 공감 능력을 바탕으로 사회적 차원에서 유용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신의 감정을 느끼는 거거든. 사회적 차원에서 유용한 것에 대해서 신의 감정을 느끼는 걸 우리가 도덕적인 선으로 흉 규정하면서 사회적 차원의 이익을 부각시키는 계기를 마련합니다. 이후에 따라서 영국에, 그렇죠, 벤담과 밀과 같은 공리주의 후배들이 등장하는데 아주 큰 기여를 했다라고 평가받고 있어요. 관련된 원전 자료 보겠습니다. 흉입니다. 이성 혼자서는 그 어떤 의지 작용의 동기가 될수 없으며, 이성은 의지를 지도함에 있어서 감정에 대립할 수 없다. 즉, 어떤 행동의 직접적인 실천 동기는, 그렇죠, 이성이 아니라 감정이고요. 이성은 어디까지나 감정에 봉사하는 노예일 뿐이기 때문에 이성은 감정에 감히 대립할 수 없다. 우리가 감정과 이성의 싸움을 이야기할 때 엄밀하게 철학적으로 이야기하지 않는 것이다. 왜냐하면 이성은 감정의 노예이고 또 그래야 하기 때문이다. 이성은 감정에 봉사하고 복종하는 보조적인 역할만 할수 있다. 보조적인 역할, 수단과 방법과 절차를 안내해주고 추론을 해주고, 그렇죠, 팩트 체크를 해주는, 진위를 변별해주는 그런 보조적인 역할을 할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덕과 악덕 역시요. 즉, 선과 악이라고 하는 것, 이런 것 역시 이성에 의해서 발견될 수 없다. 그럼 이거 어떻게 발견할 수 있는 거야? 그렇죠. 인상 또는 감정에 의해서만 우리는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도덕은 이성으로 판단되는 게 아니라 감정으로

일어나는 경우는 오직 그 성품을 우리의 개별적인 이익과 무관하게 일반적으로, 즉 나한테 이익이 되냐 안 되냐를 신경 쓰지 않고 사회적 차원의 관점에서 공감 능력을 바탕으로 그러한 감정을 느꼈을 때뿐이다. 만약 유용성이 도덕적 감정의 근원이라면, 그리고 이 유용성이 항상 자기 자신과 관련해서만 고려되는 것이 아니라면, 이로부터 사회 전체의 행복에 기여하는 모든 것은 그 자체로 곧바로 우리의 시인의 감정을, 그렇죠, 받을 수 있으며, 선한 의지가 그것을 추천한다는 사실이 도출된다. 정리해봐. 다시 한번 계속 반복이야. 휴맥에 있어서 도덕적인 선은 무엇이야? 어떤 사람의 행위나 성품을 바라보는 관찰자가 사회적으로 유용한 것에 대해서 시인의 감정을 느끼는 그런 공감 능력을 바탕으로 사회적으로, 그렇죠, 보편화될 수 있는 시인의 감정을 느꼈을 때 그것이 도덕적인 선이다라고 흉은 계속해서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지금까지 공부했던 내용 바탕으로의 OX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베이컨입니다. 유용한 지식보다는 지식 자체를 위한 지식이 더 중요하다. 아니었지? 베이컨은요, 과학적인 지식, 자연에 대한 과학적인 지식의 유용성을 중시했습니다. 일반적인 진리는 추론 없이 경험에서 도출되어야 한다. 얘들아, 경험을 중시한 건 맞지만요, 이렇게 추론 없이라고 얘기할 수 없어. 왜냐하면 베이컨은요, 경험과 관찰 플러스 인간의 지성의 능력도 분명하게, 네, 강조하면서 참된 귀납법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네, 지성을 통한 추론도 필요합니다. 데카르트입니다. 철학의 제1원리는 방법적 회의의 출발점이다. 이렇게 맨날 나와, 얘들아. 철학의 제1원리가 방법적 회의의 출발점 아니었죠? 오히려 방법적 회의를 통해서 철학의 제1원리를 도출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잘못된 진술이 되겠네요. 자, 스피노자입니다. 모든 존재의 근거가 되는 하나의 궁극적인 원인이 있죠. 그게 바로 뭐야? 신, 즉 자연, 내재적인 원인이었네요. 자기 보존을 위한 각자의 욕망은 신이 지니고 있는 본성을 나타내죠. 왜냐하면 자기 보존을 위한 각자의 욕망은 즉 양태가 가지고 있는 건데, 그 양태는, 그렇죠, 신, 즉 자연, 유일한 실체인, 네, 신, 즉 자연, 즉 실체가 다양한 모양과 형태로 자신을 드러낸 것이기 때문에 양태 속에는, 네, 실체의 본성이 나타나 있습니다. 자기 보존에 성공한 사례는 신의 의도적 계획에 따른 것이다. 이거 왜 틀렸니? 그렇지. 너무 잘했다. 자, 스피노자가 이야기하는 신은요, 인격이 없어. 따라서 또 의도를 가지고 또 의도적인 계획을 세울 수 없습니다. 어디까지나 인격이 없는 자연 법칙, 자연 그 자체였습니다. 신적 본성은 자연 법칙을 매개하지 않아도 작용할 수 있다. 아니죠? 다시 한번, 스피노자에게 있어서 그 신이 바로 자연이었기 때문에요, 자연 법칙을 매개하지 않아도 작용할 수 있다. 잘못된 진술입니다. 사건 사이에는 실제적인 인과관계를 제외한 다른 방식은 불가능하죠? 얘들아, 스피노자는 존재하는 모든 것은 반드시 실제적인 인과관계, 필연적인 인과관계 속에서 그 질서를 통해서, 네, 드러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념에 속박되지 않은 사람도 원인에 대한 명확한 관념에 의존한다. 그렇죠. 자, 어떤 일이 발생한 원인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고 있어. 그런 사람은, 그렇지, 정념에 속박되지 않고 자유로운 삶을 살수 있습니다. 선은 양태가 지니고 있는 특성으로서 자기 보존을 위한 활동 능력 그 자체이다. 그럴듯해 보이지, 얘들아. 이거 그 당시에 굉장히 변별력 있는 선지였거든. 잘못된 진술이 됩니다. 왜냐하면 선이라고 하는 건 자기 보존을 위한 활동 능력 그 자체니? 활동 능력 그 자체는 있는데 그걸 발휘하지 않아. 그럼 자기 보존에 도움이 안 되잖아. 그럼 안 돼. 선은 반드시 자기 보존에 유익해야 하고 자기 보존에 도움이 돼야 합니다. 따라서 활동 능력 그 자체가 아니라 활동 능력을 증대하고 촉진하는 거야. 아, 활동 능력을 증진시켜야 하겠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외부 세계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고 자신을 보존하는 개체는 없다. 그렇죠? 우리가 자기를 보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음식도 먹어야 하고요, 공기도 들숨날숨으로 내쉬어야 하고요, 또 다른 사람들과 상호작용도 해야 되죠. 맞는 진술이 되겠네요. 선악 판단에 대한 설명은 인간의 자연 본성에 기초하는가? 그렇지, 얘들아. 다시 한번 생각해봐. 스피노자에 따르면 인간은 어떤 본성을 가지고 있어? 자기를 보존하려고 하는 기본적인 욕구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 본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자기 보존에, 그렇죠, 유익한 것, 그것이 바로 선이었기 때문에, 아하, 맞는 진술이 되겠네요. 자, 따라서, 그렇죠, 9번 맞다라고 하는 것들 확인해 볼수 있었습니다. 사실 9번 같은 이런 선지는요, 흉과 스피노자의 공통점으로, 네, 출제가 됐었습니다. 흉 같은 경우도 인간의 자연적인 본성, 이것이 바로, 그래서 도덕적인 감정을 느낄 수 있는 것이다. 공감 능력을 바탕으로 도덕 감정을 느낄 수 있는 것이고, 그러한 자연적인 본성, 도덕적인 감정을 느낄 수 있는 것을 통해서 선악 판단을 할수 있다. 네, 흉도 스피노자도 다 동그라미라고 대답할 법한 질문이 되겠네요. 흉입니다.
덕은 특별한 종류의 쾌락이 느껴진다는 점에서 악덕과 구별되죠? 특별한 종류의 쾌락이 느껴지는 것, 우리 그걸 뭐라고 불러? 쾌감, 시인의 감정이 될 테니까요. 이성은 정념이 기초하고 있는 믿음의 진짜인지 가짜인지 팩트체크, 진위를 가려내는 보조적인 역할을 합니다. 선악은 쾌와 불쾌의

감정으로 느껴지는 객관적 실재이다? 객관적 실재 아니었고요. 관찰자의 마음 안에서 느껴집니다. 유용성은 도덕감의 근원으로 타인과 관련해서만 고려되니 그건 아니었지. 자기 자신에 대한 유용성도 우리는 느낄 수 있죠. 하지만 어때? 도덕성의 기초가 되는 공감 능력은 사회적으로 유용한 것에 대해서 시인의 감정을 느끼는 것이었네요. 이성은 도덕적 선악을 판별함으로써 정념에 봉사한다. 왜 틀렸니? 도덕적인 선악을 판별하는 건 이성이 아니라 감정입니다. 도덕은 어떤 행위나 사물에 내재하는 근본적인 속성 아니라고 있어. 자, 도덕은 어디까지나 관찰자의 마음 안에서 느껴지는 것이었습니다. 이성은 의지가 원하는 방향에 대해 어떤 차이도 만들지 못한다? 아니지. 이성은 보조적인 역할은 하잖아. 그러니까 그 감정이 근거로 삼고 있는 믿음, 그게 타당한 거냐? 그게 진실한 거냐? 이런 건 밝혀줄 수 있기 때문에 역할합니다. 공감도 편향될 수 있기 때문에 반성과 교정을 필요로 하죠. 우리가 아무리 공감 능력을 가지고 있어도 가까운 사람한테 더 쉽게 공감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공평한 관찰자의 시각이 필요하다. 공평한 관찰자의 시각이 필요하다라고 휴문 이야기했어요. 개인의 승인 감정은 자신의 이해관심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 네. 자, 인간은 공감 능력이 있기 때문에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지 손해가 되는지를 고려하지 않고 사회적 차원으로 유용한 것에 대해서 승인의 감정을 느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네 라고 대답할 법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공부했던 내용 바탕으로요, 우리 관련된 문항들 여러분 먼저 풀고 보라쌤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입니다. 근대서양 사상가죠? 나는 진리탐구를 위해 조금이라도 의심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모두 버림으로써 전혀 의심할 수 없는 것이 내 생각 속에 남아 있을 수 있는지 살펴보려고 했다. 이거 무엇이야? 그렇죠. 방법적 회의. 그걸 통해서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라고 하는 철학의 제일 원리를 도출한 좋아요. 데카르트라고 하는 건알수 있습니다. 기억입니다. 방법적 회의는 철학의 제일 원리로부터 시작된다 아니라고 했어. 방법적 회의가 철학의 제일 원리로부터 시작되는 게 아니라 철학의 제일 원리가 방법적 회의로부터 시작되는 거죠. 선우가 바뀌었습니다. 사회적인 유용성을 지니고 있는 지식만이 참된 지식이다? 아니에요. 데카르트 이런 어떤 유용성을 지닌 지식만이 참된 지식이다라고 생각하진 않았습니다. 경험과 관찰로는 확실한 지식을 획득할 수 없다라고 보았기 때문에 논리적인 추론, 이성을 통한 논리적 추론을 강조하죠. 생각하는 자아가 존재한다. 이것은 자명한 진리이기 때문에 철학의 제일 원리로 삼아야 한다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답은요, 디귿과 리을이 되겠네요. 근대 서양 사상가입니다. 신은 자기 본성의 필연성에 의해서만 존재하고 작용한다. 모든 것은 신 안에 존재하고, 신 없이는 존재할 수도 없고, 파악될 수도 없다. 이거 뭐니, 얘들아? 그렇지, 우리 스피노자라고 하는 것알수 있습니다. 스피노자 입장으로 옳은 거 골라볼게요. 신은 자연 만물을 창조한 인격적 존재 아니라고 했어. 여기서 말하는 스피노자의 신은, 그렇죠. 인격이 없는 자연 법칙 그 자체였기 때문에요. 인격적 존재 아닙니다. 신은 유일한 실체이고, 인간은 신의 양태. 맞는 진술이 되겠네요. 신은 자연에 인과 질서로부터 자유롭니? 아니죠. 아무리 신이라고 할지라도 신이 자연 그 자체이기 때문에 자연의 필연적인 인과 질서를 벗어날 수 없어요. 신은 만물의 내재적인 원인이지 초월적인 원인이 아니다. 네, 정확한 스피노자 입장 맞습니다. 답은요, 좋아요. 니은과 리을이 되겠습니다. 목적에는 관계하지 않고 단지 도형의 본질과 특성에만 관계하는 수학이 진리의 다른 표준을 제시하지 않았더라면 진리는 인류에게 영원히 감추어졌을 것이다. 엥, 갑자기 왜 수학이 나왔나요? 조금 더 읽어보자. 삼각형의 본성으로부터 삼각형의 세 각의 합이 두 개의 직각과 같다는 것에 따라 나오는 일과 동일한 방식으로 신의 무한한 본성으로부터 모든 것이 필연적으로 흘러나왔거나 항상 따라 나온다. 그런 의미에서 어때? 이 우주는 수학적 질서에 따라 움직이는 이인치키, 이인치키 고장나지 않는 기계이다. 삼각형 안에 있는 그세 각의 합이 180도인 것과 같이 스피노자라고 하는 걸알수 있죠? 자, 스피노자 입장 옳은 거 골라보겠습니다. 이성은 자기 보존의 욕망과 항상 대립한다? 아니지, 얘들아. 스피노자는요, 자기 보존의 욕망을 긍정하면서 이성은 우리에게 자기를 잘 보존해라 라고 하는 걸 명령한다 라고까지 생각했어요. 이성에 따라 살아가는 삶은 자기를 잘 보존하는 삶입니다. 인간의 감정도 필연적인 질서에 따라서 발생하지. 왜냐하면 감정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그 모든 것도 필연적인 인과 질서를 벗어나서 생기는 건 하나도 없어. 반드시 필연적인 질서에 따라서 발생합니다. 이성을 온전하게 발휘하면 모든 감정이 소멸한다? 아니죠. 모든 감정이 소멸한다고 생각한 건 아니었고요. 그 정념의 속박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지.
속박에서부터 벗어나는 거지. 얘들아, 그 감정과 정념을 다, 뭐, 다 소멸한다. 이렇게는 이야기하지 않았죠. 모든 감정이, 게다가 모든 감정이 소멸한다라고는 얘기할 수 없습니다. 게다가 스피노자는요, 어때? 능동적인 감정, 뭐, 신을 지적으로 사랑하는 거, 이런 거다 인정하고요. 자기 보존의 욕구나 욕망을 인정하기 때문에 맛있는 음식, 건강에 좋은 음식, 뭐, 좋은 기분 좋은 산들바람, 이런 거를 막, 이렇게, 먹고 또 느끼면서 유쾌한 감정을 느끼는 거, 그는 충분히 다 인정해요. 따라서 이렇게 모든 감정이 소멸한다? 아닙니다. 자연법칙은 자연 바깥에 존재하는 신의 명령이다? 아니죠. 신은요, 자연 바깥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 그 자체였으니까요. 이성과 달리 감정은 도덕적 행위에 기여하지 못한다? 아니죠.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 감정도 기여합니다. 아까 얘기했잖아. 신에 대한 지적인 사랑, 뭐 이런 감정들 충분히 내 도덕적 행위에 기여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서양사상가 입장에서, 자, 기억에 들어갈 진술 한번 찾아볼게요. 인생에서 가장 유익한 것은 지성이 아니라 지성이나 이성을 완전하게 하는 것이며, 자, 지성이나 이성을 완전하게 하는 게 인생에서 가장 유용한 거야. 이거 스피노자가 했던 굉장히 독특한 표현이다라고 우리 원전자료 공부할 때, 네,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오로지 이것에만 인간의 지극한 행복, 최고 행복이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스피노자의 유명한 표현 나오네요. 지 혹은 신에 대한 직관적인 인식에서 생기는 정신의 만족이다. 정념을 절제하고 억제하는 힘이 없는 상태를 나는 속박이라고 부른다. 왜냐하면 정념에 지배되고 속박되는 사람은 자신이 아니라 운명의 통제하에 있고 종종 스스로 더 좋은 것을 알면서도 더 나쁜 것을 따르도록 강제되기 때문이다. 정념의 속박을, 그렇죠, 인간이 벗어나야 하는 문제 상황으로 규정했던 스피노자라는 거알수 있어요. 정념에서 속박에서 벗어나는 방법도 우리 배웠지. 그래, 그 정념이 발생한 필연적인 인과 질서를 인식하면 됐죠? 1번입니다. 자유의지를 발휘하고 능동적인 삶을 살아야 하네? 아니야. 인간과 신 모두에게 자유의지는 부정됩니다. 모든 감정 제거하고 오직 이성만을 따라야 하네? 아까 방금 전에 문제에서도 나온 것처럼 스피노자가 모든 감정을 제거하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인격신을 믿는 신앙생활로 마음의 평온 아니죠? 스피노자가 이야기하는 신은, 네, 자연 그 자체였으니까 인격이 없었어요. 정념이 발생한 인과관계를 이성적으로 그 필연성을 잘 인식하면 돼. 그렇죠. 답은 4번이 되겠네요. 주체적인 결단을 통해서 자연의 필연성에서 벗어나야 하네? 아니야. 인간은 자연의 필연성에서부터 벗어날 수 없습니다. 인간은 자연을 사용하고 해석하는 존재로서 자연의 질서를 실제로 관찰하고 고찰한 만큼만 무언가를 할수 있고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지식이 곧, 아, 인간의 유용한 힘이래요. 원인을 밝히지 못하면 어떤 결과도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자연에 대한 과학적 지식의 유용성을 강조했던, 좋아요, 베이컨이 되겠죠? 자연을 탐구할 때 참된 귀납법을 중시해야 한다. 네, 베이컨은 참된 귀납법을 이야기했습니다. 자연을 참되게 인식하기 위해서는 편견을 없애야 한다. 네, 그 편견을 우상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우상을 타파해야 한다라고 보았죠? 자연에 대한 지식으로 자연을 이용하고 인간의 삶을 개선해야 한다. 네, 그 유명한 아는 것이 힘이다라고 하는 말의 뜻이었습니다. 자연이 존재한다는 진리는 사유하는 자아가 존재한다는 진리에서 도출되어야 한다? 아니지, 얘들아. 릴과 같은 관점, 네, 베이컨이 전혀 인정할 수 없습니다. 뭐 사유, 생각하는 내가 존재한다는 진리에서부터 다른 진리를 도출해 나가는 것, 네, 베이컨은 이러한, 네, 사고방식 인정하지 않았죠? 따라서 답은요, 좋아요, 기역, 니은, 그리고 네, 디귿이 되겠네요. 이성만으로는 어떤 행동도, 어떤 의욕도 일으킬 수 없기 때문에 이성은 의욕을 막을 수 없고 우선권을 놓고 감정과 다툴 수 없다. 자, 천천히 보자. 이성만 가지고는 어떤 행동도 일으킬 수 없대. 즉, 도덕적 행위의 직접적인 동기는 이성이 아니라 감정이다. 그러면서 이성은 감히 감정과 다툴 수 없어. 왜냐하면 이성은 감정의 노예이기 때문이다. 누구야? 근대 서양 사상가? 그렇지. 흉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성과 감정의 대결을 말할 때 엄밀하게 철학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다. 왜냐하면 이성은 감히 감정한테 대결할 수 없는 감정의 노예이고 또 노예이어야만 하기 때문이다. 기억입니다. 이성과 감정은 모두 도덕적 행위에 기여할 수는 있지. 자, 감정은 주도적으로, 그렇죠, 이끌어가는, 네, 역할을 하고요. 이성은 거기에 대해서 보조하는 보조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어떤 보조적 역할, 이성의 보조적 역할이 중요하다 그랬어? 해봐. 그렇지. 도덕적인 행동을 하기 위한 방법, 뭐 수단, 절차 이런 거 안내해 주고요. 또 추론해 줍니다. 그리고 팩트 체크, 진짜냐 가짜냐, 진위 변별은 이성이 하는 거야. 즉, 감정이 근거로 삼는 믿음의 타당성과 진실성 이런 걸 검토하는 건 이성의 보조적인 역할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도덕의 연구에는 경험과 관찰의 방법이 적용될 수 있죠. 너무 중요하다고 했지. 그래서 도덕 영역,
이런 윤리학계의 뉴튼이다. 뭐 이런 별명도 있었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그만큼 도덕적 연구의 경험과 관찰의 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고 본 경험주의 사상가였네요. 자, 디귿입니다. 선은 이성에 의해 판단되고 감정에 의해서 실천된다. 얘들아, 왜 틀렸어? 그래, 선과 악은 이성이 판단하는 게 아니야. 선, 악을 판단하는 건 감정이었습니다. 이성은 어디까지나 진위,

참이냐 거짓이냐 이것만 판단할 수 있어요. 인과 추론은 선행을 유발하는 직접적인 동기가 될 수 없다. 그렇죠. 그리고 어떤 도덕적인 행동을 하게 하는 직접적인 동기는 이성이 아니라 감정이기 때문에 인과 추론은 이성이 하는 거잖아. 이성은 도덕적인 행동의 직접적인 동기가 될 수 없다. 맞는 진술이 되겠네요. 답은요. 그렇죠. 기역, 니은, 리을이 되겠고요. 리을과 같은 이런 선지 너무 좋습니다. 완전하게 가져가 주세요.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덕과 악덕은 단지 이성에 의해서만 발견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관념들의 비교에 의해서 발견될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덕과 악덕을 식별할 수 있는 것은 덕과 악덕이 유발하는 어떤 인상이나 감정을 통해서 이미 분명하다. 도덕성은 그런 의미에서 판단된다기보다 느껴지는 것이다. 즉 선과 악은 이성이 분별해주는 것이 아니라 감정이 분별해준대. 계속해서 흉이 되겠습니다. 도덕적 행위는 어떤 행위입니까? 너무 기본적이지만 중요한 문제겠다. 이런 문제 맞출 수 있어야 해요. 1번 보겠습니다. 도덕적 가치가 객관적으로 내재한 행위입니다. 얘들아. 어떤 행위 자체의 도덕적인 가치가 객관적으로 이렇게 실재하고 내재하는 건 아니라 그랬지. 도덕적 가치, 선악은 관찰자의 마음 안에 있다. 계속 강조했어. 자, 어떤 행위 속에 도덕적 가치가 객관적으로 내재하는 거 인정하지 않습니다. 가언 명령이 아니라 정언 명령을 따른 행위입니다. 우리 아직 안 배웠는데 칸트가 했던 말이야. 정언 명령은 칸트의 무조건적인 명령. 가언 명령은 조건이 붙은 명령이었는데요. 자, 이런 식의 관점 흉은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사회적인 시인의 감정을 불러일으킨 행위입니다. 자, 어떤 사람의 행위가 관찰자의 마음 속에서 공감 능력을 바탕으로 사회적으로 유용한 것에 대해서 아 사회적 차원에서 아우 이거 너무 좋다 계속 그런 거 일어났으면 좋겠다 아우 기분 좋아 이렇게 사회적 차원에서 보편화될 수 있는 시인의 감정을 불러일으킨 어떤 사람의 행위나 품성을 보고 관찰자의 마음에서 이런 유쾌함을 느꼈다면 그것이 바로 선이야. 그러니까 도덕적 행위는 사회적인 시인의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행위입니다. 맞는 진술이 되겠네요. 감정이 아니라 이성이 직접 동기가 되는 행위입니다. 왜 틀렸니? 흉에 따르면요. 이성은요. 도덕적 행위의 직접적인 동기가 될 수 없어요. 사회적인 유용성을 배제하고 도덕 법칙을 따른 행위 아니죠. 흉이 보기에 도덕성의 기초는 공감 능력이야. 기본적으로 공감 능력은 사회적으로 유용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신의 감정을 느끼게 하거든요. 따라서 사회적 유용성을 배제했다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기억에 들어갈 진술입니다. 이것은 자신을 인간하게 뉴턴으로 자부한 바로 나오네. 근대 서양 사상가가 중시했던 개념입니다. 나는 윤리학에서도 어때 이런 관찰과 실험의 방법을 나는 도입한 인간하게 뉴턴이다 라고까지 사람들은 평가하고 있고 또 자신도 자부했다라고 소개하고 있어. 흉이 일단 되겠죠? 이것은 도덕적 감정이 개인의 주관적인 감정이 아니라 사회적 차원의 감정이 되는 이유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의 기쁨과 슬픔을 함께 느낄 수 있는 심리적인 기제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기억입니다. 이건 무엇일까요? 정답은 공감. 그치, 공감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공감을 바탕으로 기억에 들어가기에 적절한 진술을 좀 찾아보면 되겠습니다. 감정에서 중용을 파악할 수 있는 지성적인 덕입니다. 얘들아. 또 감정에서 중용을 파악할 수 있는 지성적인 덕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실천적 지혜에 대한 설명이 되겠죠? 2번입니다. 몸에 고통이 없고 마음에 불안이 없는 상태 에피크로스의 그렇지 아타락시아 평정심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개인적인 관점을 극복하도록 해주는 자연적인 성향입니다. 그렇지. 휴문여 인간이 공감 능력이 있기 때문에 자신의 이해관계를 벗어나서 즉 자신의 편협하고 개인적인 관점을 극복해서 사회적 차원으로 유용한 것에 대해서 시인의 감정을 느낄 수 있다고 보았고요. 그러한 공감 능력은 사람들이 가지고 타고나는 자연적인 성향이다 라고까지 얘기했어. 우리 꼼수체크 공부할 때 이야기했었는데 친구도 놓치고 있는 부분 있을 거야. 다시 한번 꼼수체크 자료에 공감 능력 파트 찾아서 한번 살펴보시고요. 자연적인 성향이라고 보았구나. 문제를 통해서 더 확실하게 가져가시면 좋겠네요. 덕에 따르는 정신의 활동으로서 최고선으로 간주됩니다. 얘들아 행복이 뭐니? 옆구리 덕 치면서 물어보면 덕에 따른 정신의 활동이요. 이거 누구의 질문이고 누구의 개념이야? 아리스토텔레스지. 아리스토텔레스가 이야기한 행복은 덕에 따른 영혼의 활동, 덕에 따른 정신의 활동으로서 최고선이었습니다. 4번은 아리스토텔레스의 행복이 되겠네요. 진위를 하는 정신의 능력이지만 감정의 노예로 간주됩니다. 얘들아, 팩트인지 팩트가 아닌지 참인지 거짓인지를 아는 정신의 능력으로서 감정의 노예로 간주되는 것은 그렇죠. 흉이 이야기한 이성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8번의 답은 3번이었습니다. 실전 문제 넘어가 볼게요. 근대 서양 사상가 갑과를 입장으로 옳은 것 한번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우 유능한 기만자가 나를 항상 속인다고 가정해보자. 그가 나를 속인다면 내가 존재한다는 사실은 의심할 수 없다. 아무리 나를 속인다고 해도 나는 내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는 한 결코 그는 나를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만들 수 없다. 모든 걸 다 의심해봤다는 거야. 왜? 의심할 수 없는 명백한 진리를 찾기 위한 방법으로. 방법으로 의심을 품었네. 방법적 회의지. 그런데 모든 것에 의심을 품었지만 절대 의심할 수 없는 건 의심하고 있는 내가 있다는 사실. 즉 생각하는 내가 있다는 사실이야. 따라서 방법적 회의를 통해서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라고 하는 철학의 제1원리를 찾아낸 데카르트가 되겠습니다. 을입니다. 인간의 정신을 사로잡는 우상에는 네 가지가 있는데 종족, 동굴, 시장, 극장의 우상이 이것들이다. 이것들을 몰아낼 수 있는 유일한 대책은 참된 귀납법으로 개념과 공리를 형성하는 것이다. 좋아요. 베이컨이 되겠습니다. 방법적 회의를 통해서는 확실한 진리를 발견할 수 없다. 아니죠. 발견했죠. 그게 바로 철학의 제1원리였네요. 생각하는 자아의 존재로부터 다른 진리들을 연역할 수 있다. 그렇죠. 가장 첫 번째 철학의 제1원리가 생각하는 자아의 존재.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였고요. 이것을 바탕으로 그렇죠. 논리적인 추론을 연역적으로 펼쳐나가서 다른 진리들을 찾아낼 수 있다라고 데카르트는 생각했죠. 베이컨입니다. 자연탐구의 주된 방법은 관찰이나 실험이 아니라 3단 논법이다. 아니죠. 3단 논법은 오히려 연역법이죠. 자, 관찰과 실험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성으로, 그렇죠. 새로운 관찰과 실험, 그러니까 관찰한 내용을 바탕으로, 지성을 바탕으로 새로운 실험들을 또 계획해 나가는, 계속해서 새로운 진리를 탐구하는 참된 귀납법이었기 때문에, 네, 아니라라고 또 표현할 수 없었고요. 3단 논법도 아니었어요. 인간의 이성을 통해 자연에 대한 진리를 인식할 수 있다. 얘들아, 이 정도의 워딩은 어떠니? 그렇지. 인간의 이성을 통해서 자연에 대한 진리를 인식할 수 있어. 당연히 이 정도 베이컨 당연히 인정하고요. 데카르트도 이 정도는 당연히 인정하죠. 이성이 있기 때문에 자연에 대해서 진리 파악할 수 있어라고 생각할 테니까요. 공통점으로 성립 가능합니다. 공통점으로 잘 정리해 두셔야 하는 좋은 선지입니다. 정답은 그렇죠. 니은과 리을이 되겠네요. 자, 근대 서양 사상가가 기억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할까 살펴보겠습니다. 지복은, 즉 지극한 행복, 최고의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덕의 보상이 아니라 덕 그 자체입니다. 우리는 욕심을 억제하기 때문에 지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지복을 누리기 때문에 욕심을 억제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복을 누린다는 것은 무엇이야? 얘들아, 생각해봐. 그렇지, 이성을 통해서 신즉 자연의 필연성을 완전히 인식하는 거야. 그게 바로 그렇지, 자기 보존에 가장 유익한 거야. 그렇기 때문에 어때? 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성에 따라서 그 욕심을 억제할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지복이라고 하는 건 덕 그 자체입니다. 라고 누가? 좋아요. 스피노자가 이야기했잖아. 스피노자의 아주 대표적인 표현이었습니다. 현명한 사람은 정신이 동요되지 않고 자기와 신과 사물을 어떤 영혼의 필연성에 의해서 인식하며 의식하며 결코 존재하는 것을 멈추지 않고 언제나 정신의 참다운 만족을 누립니다. 라고 스피노자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복을 누리려면 어떻게 합니까? 바로 들어가 볼게요. 1번입니다. 유한한 실체인 인간이 무한한 실체인 신 안에 있음을 깨달아 합니다. 왜 틀렸니? 그렇지. 인간은 실체가 아니라 양태였네요. 외부 사물과 달리 우연히 발생하는 정념의 속박에서 해방되어야 한다. 왜 틀렸니? 아, 스피노자에 따르면 우연이라고 하는 건 존재하지 않아. 모든 것은 반드시 필연적인 내 인과 질서에 따라서 발생하기 때문에 우연히 발생하는 거 없습니다. 만물을 생산한 초월적 원인인 신으로부터 자신의 존재를 연역해야 합니다. 왜 틀렸어? 그렇지. 만물을 생산한 원인인 신은요, 초월적 원인이 아니라 내재적 원인이었죠. 자연의 인과 질서를 통찰하고 신을 지적으로 사랑하기 위해 힘써야 합니다. 그렇죠. 자, 스피노자는 진정한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자연의 필연적인 인과 질서, 그것에 대해서, 그렇죠. 이성과 직관을 통해서 통찰하고 인식하고 신을 지적으로 사랑하기 위해서 힘써야 한다라고 생각했잖아. 신에 대한 지적인 사랑, 자연에 대한 이성적인 관조, 이런 것들을 중시했습니다. 이성적으로 자기 보존의 노력을 수행하여 자유의지의 힘을 길러야 합니다. 자, 이성적으로 자기 보존의 노력을 수행한다까진 좋아. 근데 뒤에가 틀렸죠? 자유의지의 힘을 길러야 합니다. 틀렸어. 왜? 인간과 신 모두에게 자유의지는 인정되지 않으니까요. 3번, 4번 세트 문항입니다. 갑부터 한번 볼게요. 자연에는 우연한 것이 없으며 모든 것은 신의 본성의 필연성으로부터 결정되어 있다.
정신이 모든 것을 필연적인 것으로

인식하는 한에서 우리는 감정에 대해 더큰 능력을 가지거나 감정으로부터 더 적게 작용받게 된다. 얘들아, 계속해서 신적 본성의 필연성을 이야기하면서 이러한 필연적인 자연, 그 자체를 신으로 보고 있죠. 스피노자가 다시 등장했다는 거알수 있어요. 을입니다. 이성만으로는 결코 의지의 어떤 활동에도 동기가 될수 없으며, 의지의 방향을 정할 때 이성은 결코 감정에 맞설 수 없다. 왜? 이성은 감정의 노예이기 때문이다. 누구야? 그렇죠. 흉이라고 하는 것들 알수 있습니다. 이성은 감정에 봉사하고 복종하는 것 이외에 다른 역할도 맡겠다고 주장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스피노자와 흉의 입장, 우리 순서도로 한번 탐구해 볼게요. A에는요, 그렇죠. 스피노자가 예, 흉이 아니요. 그리고 B는요, 스피노자가 예, 씨는요, 그렇죠. 흉이 예라고 대답할 법한 질문이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자연의 필연적인 인과질서는 실제하는 객관적인 것인가? 네, 일단 스피노자는 어떻게 생각해? 자연의 필연적인 인과질서는 정말로 존재하는 것, 객관적인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성을 통해서, 그렇죠. 직관을 통해서 인식해야 한다, 인식할 수 있다라고 봐요. 흉은 어땠지, 얘들아? 흉 오늘 배웠는데 회의주의적 인식론을 갖고 있었지. 따라서 이런 뭐 필연적인 인과질서,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 이런 거는 실제 하는 게 아니야. 그런 건 우리가 경험을 통해서 그냥 단순한 반복, 심리적인 성향으로 습관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인식하는 거지. 아, 이런 거그 원인과 결과 사이 실제적인 결합에 대해서 우리는 알수 없어라고 바라보죠. 따라서 흉은요, 회의주의적인 인식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니오라고 대답할 거야. 어우, 들어갈 수 있겠다. 너무너무 네, 중요한 내용이 네, 기억 선지에 등장했습니다. 자, 니은 한번 볼게요. 신에 대한 지적인 사랑은 이성에 의해 인식될 수 있는 감정인가? 그렇죠. 자, 스피노자는 신에 대한 지적인 사랑을 가질 것을 이야기하고요. 이러한 것은 이성에 의해서 인식될 수 있는 감정입니다. 지적인 사랑이기 때문에 네, 당연히 감정이고요. 당연히 이런 감정, 어때? 이성에 의해서 인식될 수 있다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기역, 니은 다 맞는 진술이 되겠네요. 감정뿐만 아니라 이성도 인간의 도덕적 행위에 기여할 수 있는가? 얘들아, 흉도 당연히 맞지? 어떻게 기여할 수 있어? 그렇지. 이성은 감정을 돕는 보조적인 역할로 기여할 수 있습니다. 이제 외워야 돼. 어떤 역할을 할수 있어? 이성의 보조적인 역할? 그렇죠. 어떤 행동을 하는 방법이나 뭐 절차, 이런 수단, 이런 거 안내해 줄수 있고요. 추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그렇죠. 진위를 변별해 줄수 있다 그랬어. 다시 해봐. 감정이 근거로 삼는 그 믿음이 과연 타당한 것이냐, 진실한 것이냐, 그런 것들을 이성은 체크해 줄수 있다라고 흉은 이야기하죠. 리을입니다. 인간은 자신이 경험하는 모든 감정의 지배를 받는 것이 바람직한가? 얘들아, 봐봐. 흉이요, 감정을 중시한 주정주의 사상가인 건 맞지만, 자신이 경험하는 모든 감정의 지배를 받는 게 바람직하니, 막 분노, 뭐 과도하게 막 화내고 막 이런 거에 지배당하면 흉이 얘기하는 그런 공감 능력을 바탕으로 하는 그런 시인의 감정과는 너무 거리가 멀잖아. 이렇게 과도한 충동 이런 거 당연히 내 네, 흉도 이런 것들의 지배를 받는 것은 네, 그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리을은 잘못된 진술이 되겠죠? 3번의 답은요. 좋아요. 기역 니은 디귿이 되겠네요. 고대 서양 사상가에게 각각의 입장에서 제기할 수 있는 견해 한번 보겠습니다. 신과 인간의 공통된 이성에 따라 일을 하는 경우에는 두려워할 것이 없다. 우리의 본성에 맞는 활동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이익을 얻는 경우에는 해를 입을 염려가 없기 때문이다. 외부의 것으로 인해 당신이 고통을 받는다면 당신을 괴롭히는 것은 뭐야? 외부의 것이 아니라 무엇이다? 당신 자신의 판단이다. 당신은 이러한 판단을 제거할 수 있다. 일단은 고대 서양 사상가 나왔고, 인간과 신의 공통된 본성으로 이성을 얘기하면서, 아, 외부에서 일어나는 일을 받아들이는 쪽으로 자신의 마음을, 판단을 바꿔라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스토악파다라고 하는 거 바로 찾아낼 수 있어요. 친구들은 스토악파라고 생각하고 푸셔도 되고요. 이거 아우렐리우스의 주장인데, 그러면 아까 갑이 누구였었어? 그렇지. 갑은 스피노자였었고요. 또 을은 누구였어? 흉이었죠. 그럼 갑과 을이 스토아학파 사상가에게 어떻게 제시할 수 있는지 그 견해를 좀 네, 분석해 봐야 되겠네요. 자, 갑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신은 인간이 실존적으로 만나야 하는 인격적인 존재라는 걸왜 모르시나요? 스피노자 입장이 아니죠. 자, 스피노자는 네, 신이 막 이렇게 인격적인 존재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스피노자의 신은 그렇죠. 자연 그 자체였으니까요. 자연에 대한 이성적인 인식이 행복에 기여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바르게 알고 계시네요. 그렇죠. 둘다다 스피노자와 스토아학파는요. 자연에 대해서 이성적으로 인식할 때 진정한 행복에 이를 수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니은은

맞는 진술이 되겠습니다. 도덕적인 행위와 구별해서 중요한 요인은 이성이 아니라 감정입니다. 그런 사실을 잘 모르고 계시네요. 그렇죠. 휴문요 감정을 중심 했던 주정주의 사상가이기 때문에 도덕적 행위와 구별해서 중요한 건 이성이 아니라 감정인데 그런 걸왜 스토아파 사상가들은 모르시나요? 라고 비판할 수 있습니다. 인간은 공감이 아니라 이성을 통해서 사회적 감정을 갖게 된다는 사실을 바르게 알고 계시네요. 얘들아, 괄호 안에 있는 게 죄송해요. 흉. 괄호에 있는 것이 흉의 입장이 아니죠? 흉은요, 이성을 통해서 사회적 감정을 갖게 되는 것이 아니라 공감을 바탕으로 사회적 감정을 갖게 된다라고 보았기 때문에 4번의 답은요, 그렇죠. 니은과 디귿이 되겠습니다. 자, 5, 6번 계속해서 세트 문항입니다. 고대 서양 사상가와 근대 서양 사상가가 네, 등장했어요. 자제력이 없는 사람은 이성적으로 헤아린 것을 쉽게 포기하는 사람과 같은 사람처럼 보이며 자신이 하는 행위가 나쁘다는 것을 알면서도 감정 때문에 그걸 행한대. 그걸 자제력이 없는 사람이라고 표현했어. 선이 무엇인지 알더라도 자제력, 즉 실천의지가 약하면 악을 행할 수 있다? 누구야 고대 서양 사상가? 그렇지, 아리스토텔레스지? 이에 비해 자제력 있는 사람은 자신의 어떤 욕구가 나쁘다는 걸 알며 이성 때문에 그 욕구를 따르지 않는다. 을입니다. 정념에 지배되는 사람은 종종 스스로도 좋은 걸 알면서도 나쁜 것을 따르도록 강제된대. 이성에 의해 인도되는 사람은 자기 이외의 아무에게도 따르지 않고 자신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인식하는 것만을 행한다. 후자, 즉 이성에 의해서 인도되는 사람은 모든 것이 신의 본성의 필연성에서 발생한다는 걸 명심하는 사람이다. 누구야? 그렇죠. 정념의 속박으로부터 벗어나야 한다라고 주장했던 신적 본성의 필연성에 따라 살아야 한다고 보았던 스피노자가 되겠네요. 자, 아리스토텔레스와 스피노자 입장 벤다이어그램으로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자연 만물은 어떤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얘들아, 아리스토텔레스는요, 자연 만물에게는 나름의 목적이 있다.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 존재한다. 라고 굉장히 중요하게 강조하잖아. 따라서 일단 아리스토텔레스의 입장으로 성립할 수 없습니다. 인간은 참된 행복을 위해서 이성을 탁월하게 발휘해야 한다. 자, 아리스토텔레스에게 있어서 행복은 그렇죠. 무엇이어서 덕에 따른 영혼의 활동이었고요. 그 덕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의 고유 기능인 이성을 탁월하게 발휘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맞죠. 자, 스피노자도 역시요. 참된 행복, 지복에 이르기 위해서는요. 어때? 이성을 잘 발휘해서 신적 필연성을 인식해야 하잖아. 그것에 따라서 살아가야 하잖아요. 공통적인 입장으로 성립할 수 있겠네. 감정의 영향을 받아서 악을 행하는 사람이 존재할 수 있는가? 얘들아, 방금 아리스토텔레스 뭐라고 했어? 자제력이 없는 사람들은 어때? 알더라도 감정 때문에, 그렇지. 악을 행한대. 선이 무엇인지 알더라도 감정 때문에, 이렇게 악을 행할 수 있다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감정의 영향을 받아서 악을 행하는 사람 존재하죠? 어떤 사람? 자제력이 없는 사람은 이렇습니다. 스피노자도 어때? 그렇죠. 수동적인 감정인 정념에 속박된 사람은요, 그것의 영향을 받아서 악을 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통 입장으로 성립할 수 있습니다. 지금 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 선지로 출제되고 있어요. 신은 곧 자연이며 인간은 신의 양태라는 지위를 갖는다. 스피노자 입장 정확하게 맞고요.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런 뭐 실체, 양태 이런 개념은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스피노자만의 입장으로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답은요, 그렇죠. 니은, 디귿, 리을이 되겠네요. 중세 서양 사상가에게 을의 입장에서 제기할 수 있는 비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골라라라고 했습니다. 선은 실천 이성이 가장 먼저 파악하는 것이다. 자, 선은 이성이 먼저 파악하는 것이래. 왜냐하면 모든 행위자는 목적 때문에 행위하고요. 그 목적의 개념은 선의 개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래. 인간은 자신의 고유한 본성인 이성에 따른 선을 지향하는 경향성이 있고요. 신에 대해서 진리를 알고자 하고 사회 속에서 살고자 하는 경향성을 가지는데 이런 경향성을 고려하는 명령, 가령 무지를 피해야 한다는 것, 함께 지내야 하는 다른 사람을 해쳐선 안 된다는 것은 자연법과 관계된다. 자, 우리 자종신사 떠올라야지. 자종신사 떠오르면서 이성에 의해서 그렇지 우리는 네, 자연법을 인식할 수 있고요. 그 자연법의 첫 번째 원리가 선을 행하고 악을 피하라라고 하는 것 공부했습니다. 게다가 아리스토텔레스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아퀴나스의 글에서는 목적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죠. 자, 이 중세 서양 사상가는 아퀴나스야. 그러면 문제가 어떻게 바뀌어? 자, 아퀴나스에게 스피노자 입장에서 제기할 수 있는 비판을 고르는 거야. 그러니까 스피노자가 아퀴나스에게 할수 있는 비판을 고르면 되겠습니다. 신은 곧 자연이며 모든 것의 내재적인 원인이라는 사실을 왜 모르십니까? 그렇죠. 자,
과로 안에 있는 건 스피노자만의 입장이죠. 아퀴나스는 신이 곧 자연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고요.

신이 자연의 창조주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아퀴나스는 신이 자연의 초월적인 원인이라고 보았기 때문에 아, 1번과 같이 스피노자가 아퀴나스를 비판할 수 있겠네요. 인간은 신이 부여한 자유의지를 발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왜 모르십니까? 과로하는 것이 스피노자 입장이 아니죠? 자, 스피노자에 따르면 그렇죠. 인간은 자유의지를 발휘할 수 없어요. 신이 존재한다는 것을 이성적으로 증명할 수 있다는 사실을 왜 모르십니까? 얘들아, 간과하지 않았지. 오히려 과로 안에 있는 것은요, 아퀴나스가 굉장히 중시했던 거죠. 아퀴나스는 신이 존재한다는 걸 이성적으로 증명할 수 있다라고 보았습니다. 모든 사물은 본성적으로 자기 보존을 추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왜 모르십니까? 얘들아, 잘 봐봐. 기억나니, 얘들아? 모든 사물은 본성적으로 자기 보존을 추구한다라고 하는 건 스피노자와 아퀴나스의 아주 중요한 공통점이었잖아. 자, 스피노자도 모든 사물은 양태이기 때문에 자기 보존을 추구하는 본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았고요. 아퀴나스도 어때? 그렇지, 자연법. 우리 신이 영어법에 따라 온 우주 만물을 창조했고, 인간의 이성으로 파악한 그 영어법의 일부가 자연법인데, 그 자연법에는 어때? 자기 보존의 성향이 들어가 있지. 이런 자기 보존의 성향은요, 그렇지. 인간뿐만 아니라 식물과 동물도 같이 공유하고 있었었잖아. 따라서 모든 사물은 본성적으로 자기 보존을 추구한다라고 하는 것은 아퀴나스도 인정할 법한 내용이야. 간과한다라고 비판받을 수 없어요. 완전한 행복은 내세의 신과 합일함으로써 성취될 수 있다는 사실을 왜 모르십니까? 모르지 않았죠? 오히려 아퀴나스가 강조했던 입장이고요. 괄호 안에 있는 걸 스피노자가 주장하지도 않았습니다. 6번의 답은 1번이 되겠네요. 7번입니다. 사물은 멀리 있을수록 작아 보인다. 감각을 통해서 사물이 나타나는 모습을 우리가 사물을 판단하는 최초의 기준이 되기도 하지만 우리는 사물이 실제로 거리에 따라 작아진다고 말하지 않는다. 우리는 감각적인 인상을 반성을 통해서 교정함으로써 사물에 대해 보다 더 지속적이고 안정된 판단에 도달하게 된다. 이와 마찬가지로 공감은 우리가 자신에 대해 느끼는 관심보다 훨씬 미약하며 우리와 멀리 떨어진 사람들에 대한 공감은 가까운 사람들에 대한 공감보다 더 희미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람의 성품을 차분히 평가할 때 이러한 차이를 무시한다. 게다가 우린 살아가면서 위치나 관점을 자주 바꾸게 되며 일상 속에서도 우리와 다른 입장에 있는 사람들을 자주 만난다. 만일 우리가 오직 자신의 고유한 관점만을 고수해 살아간다면 다른 사람들과 어떤 합리적인 대화도 나눌 수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사회와 대화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감정의 교류는 우리가 인간의 성품과 행위를 승인하거나 부인할 수 있는 어떤 일반적이고 불변하는 판단 기준을 형성하게 만드는데, 아, 그런 의미에서 도덕의 구별의 가장 중요한 원천은 공감이다. 자, 공감을 도덕성의 기초로 바라보면서 어떤 행위자의 행위나 성품에 대해서 사회적 차원으로 일반화된 시인 또는 부인의 감정을 느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죠. 흄이라고 하는 거알수 있습니다. 흄이 예스라고 대답할 질문입니다. 공감도 편향될 수 있기 때문에 반성과 교정이 필요한가? 네, 우리 앞서서 뭐라고 이야기했어? 멀리 떨어진 사람들에 비해서 가까운 사람들한테 더 공감을 훨씬 잘할 수 있기 때문에 어때? 공평한 관찰자의 시각이 필요하다. 반성과 교정 필요합니다. 공감에 따른 승인과 부인의 감정으로서 도덕적인 선악을 네, 구분할 수 있죠. 공감은 이성적 판단과 옳은 행위를 반복함으로써 후천적으로 형성되는 덕 아니었고요. 공감은 그렇죠. 자연적인 성향으로서 타고나는 것이었습니다. 답은 4번이 되겠네요. 악한 행동으로 간주되는 사례를 생각해보자. 그 행동을 모든 측면에서 검토하고 우리가 악이라고 말하는 사실이나 실제 존재를 발견할 수 있는지 살펴보자. 어떤 방식으로 살펴도 우리는 특정한 감정, 동기, 의지, 그리고 생각만을 발견할 뿐이다. 그 대상을 보는 한 악을 발견할 수 없고 자신의 마음 속에 감정을 들여다보아야 한다. 어떤 사람의 행동이나 성품을 바라볼 때 관찰자의 마음 속에서 느껴지는 것이 도덕적 가치이다. 계속해서 흄이 되겠네요. 선악을 구별하는 원천은 이성이 아니라 감정 맞죠? 선과 악은 우리가 지각하는 사물의 내재적인 성질, 사물 속에 담겨있는 성질이 아니라 관찰자의 마음 안에서 느껴지는 것이었습니다. 도덕을 탐구할 때 경험과 관찰의 방법이 중시되어야 한다. 그래서 우리 그렇죠. 뉴튼과 흄이 자주 비교가 된다라고까지 얘기했어요. 우리가 쾌락을 느끼는 모든 대상은 유독한 곳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얘들아, 하늘에서 노을이 지는 걸 보고서 우리가 기분 좋은 쾌감을 느끼고 시인의 감정을 느끼고 쾌락을 느꼈어. 그렇다고 해서 그 노을이 와 되게 선하다, 덕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잖아. 아, 모든 쾌락을 느끼는 모든 대상이 유독한 것으로 간주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로지 어떤 행위자의 행위나 성품, 그것에 대해서 공감을 바탕으로 사회적 차원의 시인의 감정을 느낄 때 그것이 내 도덕적인 가치가 있는 것이었어요. 따라서 답은요, 그렇죠. 갑이 되겠네요. 자, 같이 한번 문항풀이까지 해보았습니다. 꼼꼼하게 문항 푸시고요. 특별히 이제 이번 문항들에서는 그 문항 자체를 통해서 여러분 개념을 더 정교하게 다듬을

있는 좋은 제시문과 선지가 아주 많았거든요. 그냥 넘어가고 지나치지 마시고 꼼꼼하게 다시 보면서 복습하고 완전하게 내 것으로 가져가 주세요. 오늘도 꿈을 향해 달려가는 여러분을 응원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화이팅!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역사 완성자 기사입니다. 아 너무나 반갑습니다. 좋습니다. 33강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끝났던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오게 되는 당시에 이제 국제 여러 뭐 회의들 그리고 조약들 요거 이제 그러니까 전후 처리 과정이라고 하죠. 그거랑 중국이라든가 그다음에 그 인도 등등에 있었던 사건과 마지막으로 대공황 요거 살펴보고 이번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보도록 할게요. 우리 지난 시간에 뭐 배웠죠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1차 세계대전 배웠습니다. 자 독일,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 오스만 제국이 한 편을 먹고요. 그리고 영국, 프랑스, 러시아, 추가적으로 미국이 들어오는 또 그 상대랑 싸웠었던 그 모습들. 1차 세계대전의 전후 과정 요거 우리 지난 시간에 같이 살펴봤었고요. 그리고 나서 러시아에서는 뭐 3월 혁명 내지는 2월 혁명, 11월 혁명 내지는 10월 혁명의 그 전쟁도 있었다라는 거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의 상황이에요. 전쟁이 끝났어요. 수십만 명이 죽고 다치곤 했습니다. 그런데 그냥 미안 하고 끝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전후를 처리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 전후 처리 과정을 우리는 베르사유 체제 성립이라고 표현하는데 하나씩 한번 구체적으로 볼게요. 파리에서 강화회의를 열었습니다. 그래서 전승국 대표들이 회의를 주도했고요. 이때 미국의 대통령 윌슨은 평화원칙 14개조에 입각하여 진행할 것을 주장했습니다. 이때 나왔던 것이 그 유명한 민족 자결주의 원칙이죠. 전승국의 이익과 패전국에 대한 응징, 특히 독일에 대한 강력한 응징이 핵심이었습니다. 이 파리 강화회의 결과 맺어졌던 조약이 베르사유 조약이에요. 이 베르사유 조약은 전승국과 독일 간에 체결이 되었었는데 이 독일은 모든 해외 식민지를 상실했습니다. 그 다음에 알자스 로렌 기억나세요 여러분? 알자스 로렌은 누구랑 누구랑 근처에 있는 땅이죠? 프랑스랑 독일 이 사이에 있는 땅입니다. 이 땅이 이제는 누구에게? 왜? 1차 세계대전의 승전국이 어디예요? 프랑스잖아요. 그래서 알자스 로렌을 프랑스에 양도하는 거예요. 누가 누구에게 넘겨주는 겁니까? 독일이 프랑스에 넘겨주는 것이죠. 그리고 독일의 군비는 축소되었었고 배상금을 지불했어야 됩니다. 이 배상금이 어마어마해요. 1320억 마르크. 지금으로 뭐 표현하자면 뭐 수백조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것. 그래서 나타나게 되었던 체제를 베르사유 체제라고 합니다. 이게 바로 베르사유 조약이에요. 45조 프랑스 북부 석탄광의 파괴에 대한 배상으로 그리고 전쟁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 독일이 부담해야 할 총 배상금의 일부로서 독일은 제48조에 정의된 자르분지에 위치한 석탄광을 프랑스에 완전하고 절대적인 소유권과 함께 양도한다. 이 석탄광에 대한 프랑스의 채굴 및 이용 권리는 배타적이며 어떠한 종류의 부채나 부담으로부터 자유롭고 구속받지 않는다. 제18조. 본 조약에 의해 확정된 유럽 내 경계를 벗어난 영토에 대하여 독일은 자국 또는 동맹국의 소유였던 모든 영토에 대해 가지고 있었던 모든 권리, 소유권 및 특권을 그 기원이 무엇이든 간에 포기한다. 231조 독일과 그 동맹국의 침략으로 인해 전쟁이 초래되었기에 연합국의 국민이 입은 모든 손실과 피해에 대하여 책임을 확인하고

독일은 그 책임을 수용한다. 235조. 연합국의 산업 및 경제를 즉시 복구시키기 위해 독일은 배상위원회에서 정하는 방식, 금, 상품, 선박, 유가증권 또는 기타 방식과 분할 납부 조건에 따라 1921년 4월까지 200억 금 마르크에 해당하는 배상금을 지불한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요거는 요때까지 지불이고 총 정했던 것은 1320억 마르크예요. 근데 이게 너무 과하다 보니까 뭐 조금 이제 깎아주는 여러 안들이 나와요. 그게 이제 영안, 도스안 뭐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자, 전승국과 독일은 전승국의 이익을 보장받고 패전국인 독일에 응징하는 내용의 베르사유 조약을 체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독일은 모든 국의 식민지를 상실하고 알자스 로렌을 프랑스에 양도하였으며 군비를 대폭 축소하고 막대한 전쟁 배상금을 물어야 했습니다. 이처럼 베르사유 조약은 독일의 가혹한 책임을 지음으로써 향후 독일 국민의 불만을 키우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생각했어요. 아, 다시는 이런 게 있어선 안 되는 거 아니야? 야, 이제 우리 이런 큰 전쟁, 세계대전 같은 거 하지 말자. 그래, 알았어. 라고 하고 만든 게 국제연맹이에요. 근데 이 국제연맹은요, 단체가 좀 맹해요. 1920년에 만들어졌는데. 근데 왜 맹하다는 제가 표현을 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제평화와 협력을 위한 기구로서. 근데 미국이 불참해요. 당시에 가장 강력한 힘을 갖고 있었던. 그리고 독일, 소련이 제외되었어요. 물론 독일은 26년, 소련은 34년에 가입했고요. 무엇보다 군사적으로 제재, 막을 수 있는 수단이 미비했어요. 부족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그 이후 2차 세계대전이 나오게 되었던 것이죠. 평화 유지를 위한 노력도 있었습니다. 워싱턴 회의에서 1921년에서 22년까지 있었던 워싱턴 회의에서 군비 축소. 우리 전 세계적으로 특히 이 워싱턴 회의에서는요, 일본의 군비가 많이 축소됩니다. 로카르노 조약과 켈로그 부리앙 조약. 이것을 이제 전쟁에 반대되는, 전쟁을 막는 조약 이러면서 부전 조약이라고도 합니다. 이 켈로그 부리앙 보세요. 켈로그 딱 느낌이 어디요? 미국 느낌이죠. 부리앙 프랑스. 예, 외교 대표들이 만나가지고, 앞으로 이제는, 전쟁을 국제적인 수단으로서 활용하지 말고, 우리가 평화적인 방법으로 하자라는 내용이 바로 켈로그 부리앙 조약이 되겠습니다. 자, 전후 민주주의의 발전이 있었습니다. 재정 붕괴. 대표적으로 독일 제국이 붕괴되면서 바이마르 공화국으로 등장했고요.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이 붕괴되면서 오스트리아 공화국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오스만 제국이 붕괴되면서 튀르키예 공화국으로 등장하게 되는 모습들이 있었고, 무엇보다 1차 세계대전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노동자와 여성의 참정권이 확대되었었다라는 거 반드시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전후 처리 문제 제 필기노트에서 보시자면, 자, 전후 처리돼서 나타났던 하나의 형식 체제를 베르사유 체제라고 하고요. 파리 강화 회의의 결과 베르사유 조약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독일은 모든 식민지를 상실했고요. 알자스 로렌은 프랑스에 양도했습니다. 군비 축소, 막대한 전쟁 배상금이 있었다. 그렇게 되면서 민주주의가 발전되는, 재정이 붕괴되었었고요. 그리고 보통 선거권이 확대되었으며 국제연맹이 등장했습니다. 그렇지만 미국, 소련 등이 불참했었고 군사력이 미흡했었어요. 자, 이제 중국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은 1차 국공합작이 있습니다. 이거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1차 국공합작은요, 1924년부터 27년까지예요. 공산당원이 개인 자격으로 국민당에, 국공합작이라는 게 뭐죠, 여러분? 중국에 거대한 세력이 있습니다. 국민당과 공산당이 있는데 이 둘이 연대하는 것을 뜻합니다. 국민당과 공산당이 힘을 합쳤다고요. 이걸 1차 국공합작이라고 합니다. 입당하는 방식으로 연대를 했었고요. 이때의 핵심은 군벌 타도예요. 군벌이 뭐죠? 이렇게 중국이 있으면 기존의 정당이었었던 뭐 좀 많은 수의 국민당이 있고요. 국민당이 있고 또 공산당도 있었습니다. 이걸 정치적 세력이라고 한다면 이런 세력 말고 각 지역마다 독자적인 군사력을 갖고 있었던 토 세력들이 있었어요. 이들을 군벌 세력이라고 하거든요. 이 군벌을 타도하기 위해서 나왔던 것이 바로 1차 국공합작입니다. 그리고 반제국주의 운동도 벌어졌었죠. 자, 그러한 와중에 국민혁명이 일어납니다. 군벌 타도와 국민혁명을 추진했던 순원이 사망했고요.

왜냐하면 1차 국공합장을 주도했던 인물이 순원이거든요. 근데 순원이 1차 국공합장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죽어요. 그리고 나서 그의 후계자격인 장제스가 등장하게 되고요. 장제스는 군인 출신이다 보니까 훨씬 더 좀 적극적으로 군벌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북벌을 단행하고요. 그러한 와중에 공산당을 탄압합니다. 그래서 국민혁명은 28년에 완성되지만 공산당을 탄압하게 돼요. 27년에. 그래서 27년에 1차 국공합장이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 베이징을 점령하여 북벌을 완성했습니다. 누가? 장제스가. 그러니까 다시 중국은 이제 군벌은 사라졌지만 당시 중국 내에는 일단 중심축인 국민당이 있고 그리고 공산당이 소수 남아있는 이러한 상태로 바뀌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한 와중에 이 국민당이 공산당을 탄압합니다. 그렇게 되자 공산당이 막 쓸 수 있는 것들 다 쌓아들고요. 중국 전체를 한 바퀴 삥 돌게 돼요. 우린 이걸 뭐라고 합니까? 대장정. 흔히들 이말리 대장정이라고 합니다. 공산당이 루이진의 소비에트 임시정부를 수립했고요. 장제스의 국민당이 공산당을 토벌작전을 전개하게 되면서 공산당이 대장정을 단행합니다. 삥 크게 한 바퀴를 돌게 돼요. 그래서 예남 방면으로 이동하면서 이것이 끝나게 되었습니다. 1934년에서 35년까지 있었고요. 그러고 나서 2차 국공합작이 있게 되는데 2차 국공합작은 1937년부터 45년까지입니다. 2차 국공합작이 37년부터 있었는데 이 2차 국공합작에 나오게 되었던 배경이 있어요. 그게 바로 시안 사건입니다. 중국 내륙의 대표적인 도시인 시안에서 사건이 벌어지게 돼요. 이게 뭐냐? 시안의 군사적인 실력자가 장쉐량이라는 인물이었었는데 장쉐량은 그러면 이제 국민당 측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장제스, 즉 국민당의 전체 짱이었었던 이 장제스가 볼 땐 아니 빨리 공산당을 토벌해야 되는데 자기 부하였었던 장쉐량이 잘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직접 시안을 갑니다. 그래서 야 빨리 토벌해. 내가 직접 오기까지 했잖아. 빨리 안 해? 움직여. 빨리 공산당 토벌해. 라고 하는데 이때 부합격이었었던 장쉐량이 자신의 상관이었었던 장제스에게 저항을 합니다. 아니 지금 우리가 저 같은 중국인이 공산당 토벌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까? 제가 볼 땐 같은 우리 중국인끼리는 연대하고 저 지금 우리를 넘보고 있는 저 일본과 싸워야 됩니다. 제발 우리 내전, 여기서 말하는 내전은 국민당과 공산당의 내전을 중단하십시오. 그리고 일본과 싸워야 됩니다. 항일 투쟁을 해야 됩니다. 그것만 한다라면 제가 당신을 바로 풀어드리겠습니다. 라고 했던 사건. 즉 부하였던 장쉐량이 자신의 상관이었던 장제스를 제발 같은 중국인끼리 싸우지 마라. 일본과 싸우자라는 목적으로 잡아들였던 사건이 시안 사건입니다. 그리고 나서 37년도에 중일전쟁이 발발하게 되었었고요. 직후 2차 국공합작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2차 국공합작의 배경은 뭐예요? 대표적인 게 시안 사건 그리고 중일전쟁의 발발 이 두 개예요.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시안 사건은 1936년 12월에 있었습니다. 장기적인 항일전쟁이 전개되었습니다. 자, 시안 사건은 1936년 12월 중국 시안에서 장쉐량이 공산군 토벌을 격려하려 온 장제스를 감금하고 내전 중지와 항일투쟁을 요구한 사건이 바로 시안 사건인데요. 여기 보시면 이 사람이 장쉐량, 이 사람이 장제스입니다. 근데 사실은 이 장제스가 이게 얼마나 화가 났냐면 결과적으로는 여기에서 2차 국공합장이 45년까지 갔다가 그리고 나선 일본이 패망하면서 전 중국을 놓고 국민당과 공산당 간의 내전이 벌어지거든요. 우린 이걸 국공 내전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장제스가 져요. 그래서 장제스가 어디로 갑니까? 이 큰 중국 대륙을 두고 타이완 섬에 가지 않습니까? 타이완 섬에 갈 때 장쉐량을 같이 데리고 가요. 뒤끝이 끝이 없었어. 이때 정말 화가 났었나 봐요. 만약에 시안 사건만 아니었으면 공산당을 토벌했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아마 장제스 입장에선. 어쨌든 이 사건이 있었고 제가 시안에 갔을 때 직접 찍은 사진입니다. 이게 시안 사변 당시에 그러니까 시안 사건 당시에 있었던 총알 자국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요 시안에 갔을 때 한번 찍었던 그 사진이 되겠고요. 자, 이것을 제 필기노트로 한번 정리해드리자면 이렇게 됩니다. 1919년에 국민당이 재건되었습니다. 순원이. 그리고 21년도에 중국 공산당이 등장하게 되었었죠. 그래서 순원

중국 국민당과 천도슈야 중국 공산당이 연대하게 돼요. 이게 1차 국공 합작입니다. 국민당과 공산당이 합작했다고요. 이게 1924년. 그리고 25년에 순원이 사망해요. 그 후계자가 누구였다고? 장제스였다고. 장제스는 다 요기 계통입니다. 순원, 장제스 다 국민당 계통이에요. 자, 그러다가 이 장제스가 26년에 북벌을 단행하게 되는데, 여기까지는 좋았는데, 27년도에 장제스가 공산당을 공격하게 돼요. 공격하는 일까지 벌어져요. 그래서 27년에 끝납니다. 그래서 1차 국공합작이 언제라고요? 24년에서 27년까지. 그리고 독자적으로 살아가고 있었던 거야. 그런 와중에 일본은 중국의 만주를 공략하면서 만주 사변을 일으키고요. 32년에는 만주국을 수립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34년에 대장정을 시작된대. 대장정은 누가 누굴 공격한 거라고요? 중국 국민당이 중국 공산당을 공격한 것입니다. 여기는 36년까지라고 나오는데 대장정의 끝은 사실 35년이고요. 35년에 공식적으로 끝나고 나머지 잔여 부대가 36년에 연이어서 들어오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대장정은 34년, 35년이고요. 그리고 36년엔 뭐 잔여 세력이 일부 들어오는 모습도 있었습니다. 자, 그러한 와중에 1936년에 무슨 사건이 벌어진다고요? 시안 사건이 벌어진다고요. 장제스를 감금한, 자신의 상관이었던 장제스를 감금했고요. 37년에 중일전쟁이 터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사건으로 2차 국공합작이 왜 일어나게 되었다고요? 시안사건과 중일전쟁의 발발로 인해서 2차 국공합작이 시작되었습니다. 이게 언제부터 언제? 1937년부터 45년입니다. 일제가 패망을 하게 되자 이제는 이 큰 중국 대륙을 두고 누구와 누구가? 국민당과 공산당이 싸움을 하게 되죠. 이거를 우리는 국공내전이라고 합니다. 여기 있었고, 자, 그 다음에 인도의 민족운동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앞에 배경은 어떤 배경이 있었죠? 1차 세계대전에서 인도가 영국을 지원해 줬습니다. 자, 이때 영국은요, 야, 우리 지금 너무 힘들어. 인도야, 네가 우리 조금만이 위기 때 도와주면 그동안 우리가 잘못했던 걸 사과하고 이제 너네한테 다 독립도 주고 할게 라고 하는 뉘앙스로 얘기를 했고, 그리고 실제로 어마어마한 많은 인도인들이 실제 1차 세계대전에 참전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전쟁이 끝났어요. 인도는 기다렸죠. 아, 어떤 걸 줄까 했는데 오히려 영국은 그 전보다 더 가혹한 통치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그 대표적인 게 로렉트법, 롤러법 같은 법들이 만들어지는 것들이 있었고요. 그러한 롤러법을 폐지하기 위해서 간디 같은 사람이 등장했습니다. 롤러법 폐지와 완전한 자치를 요구하는 비폭력, 불복종 운동이 전개되었었고요. 그 대표적인 게 소금 행진이에요. 소금에 엄청난 세금을 부과하게 되자, 아, 그래? 그러면 내가 직접 세금 한번 만들지 뭐 라고 하는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간디가 걷기 시작합니다. 그 측근들과. 그렇게 되자 수천 명 같이 따라 걸으면서 저 거대한 저항의 물결이 만들어졌던 이른바 소금 행진이 있었습니다. 자, 간디와 동시대 인물이었던 네루 같은 경우는, 간디는 비폭력 불복종 운동이었던 데 비해서 네루는 인도의 완전한 독립과 함께 무장투쟁을 주도했던 인물이 바로 이 네루 같은 인물이고요. 자, 이들의 이런 노력 끝에 신인도 통치법이 제정되었습니다. 1935년에 영국은 인도 각 주에 대해 외교와 군사를 제외한 자치권을 인정해주는 모습이 있었다. 이것이 바로 이 내용이죠. 1차 세계대전에서 인도는 영국을 많이 지원했고요. 그래서 기대했는데 오히려 더 가혹한 통치, 즉 놀러법을 시행하게 되자 간디, 네루 등은 저항했습니다. 간디의 소금 행진이 대표적이고요. 네루의 무장투쟁, 뭐 인도 독립동맹 등을 만들면서 저항하기도 했죠. 결과적으로 1935년 자치가 허용되고 최종적으로는 47년도에 독립을 하게 되는데, 이 인도의 독립의 과정도 이게 또 눈물 없이는 못 봅니다. 원래 이게 거대한 인도였다라면, 원래 인도의 땅이 한 이 정도 됐다라고 해볼게요. 자, 그런데 문제는 이쪽에 있는 어마어마한 땅과 이쪽에 있는 어마어마한 땅은 종교적으로 달랐어요. 인도는 기본적으로 힌두교가 주된 종교죠. 그런데 여기 양 사이드에 있는 데들은 이슬람교예요. 그래서 47년에 독립을 할

1년도에 이 동파키스탄은 이름을 지금은 뭐로 독립하게 됩니까? 방글라데시로 나오게 되었던 것이 이들의 스토리입니다. 이것도 같이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튀르키예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튀르키예는 과거에는 이제 터키라고 불렸던 때인데, 최근에는 다 이제 튀르키예로 표현하게 되죠. 튀르키예 공화국이 수립되었습니다. 특히 이 튀르키예는 1차 세계대전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아라비아 반도의 영향력이랑 함께 지금의 팔레스타인 지역 전부 다 튀르키예 땅이었었고 그 오스만 제국의 땅이었었거든요. 그런데 이 오스만 제국이 1차 세계대전에서 패전국이 되면서 많은 땅을 빼앗기게 돼요. 자, 그러한 와중에 그나마 이 지금의 튀르키예 공화국의 땅을 지켰던 바로 인물이 바로 무스타파 케말입니다. 무스타파 케말은 그 전에 오스만 제국의 이 종교를 바탕으로 하는 제국의 통치를 벗어나면서 술탄제를 폐지하면서 공화국을 수립했습니다. 이게 지금의 튀르키예 공화국이에요. 여러분 참고로 우리나라 사람들 사실은 요 튀르키예 많이 가시거든요. 저도 사실 튀르키예 하면 매우 좀 친숙합니다. 제가 세계 테마계행에서 요 튀르키예에서 한 2주 넘게 생활하기도 했었고 실제로 튀르키예 사람들 한국 사람들 되게 좋아요. 그래서 어디서 왔냐? 그러면 나 사우스 코리아 이렇게 얘기를 하면 와우, 브라더! 이게 바로 나와요. 제가 그거를 수십 번 경험했습니다. 진짜 한 2, 3주 정도 있는 기간에 그런 걸 해서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과의 그런 좀 유대감이 되게 좋기도 한데 단 하나 조심해야 되는 건 여러분, 요 무스타파 케말 현지에서는 아타튀르크라고 합니다. 튀르크인의 아버지, 건국의 아버지 이렇게 이제 불리는 인물인데 이 무스타파 케말에 대해서는 무조건 좋다고 하십시오. 거의 신적 존재예요. 거기에서. 왜 그러냐? 특히 이 무스타파 케말, 아타튀르크 같은 경우는 여성의 지위 향상과 정교 분리, 근대적 교육제도 실시와 일부 다처제 금지했었는데 이때 상당 부분의 땅을 뭐 그리스한테도 뺏기고요, 뭐 영국이라든가 프랑스한테 막 뺏기고 그랬었거든요. 특히 그리스한테 뺏기는 게 되게 많았어요. 그것을 지켜냈던 인물이 무스타파 케말이에요. 그래서 대부분의 공원의 동상 다 무스타파 케말입니다. 모든 화폐의 주인공 무스타파 케말입니다. 심지어는 웬만한 가정집에 초상화가 걸려 있는 게그 주인공이 무스타파 케말이기도 하고요. 몇몇 차에는 사인까지 무스타파 케말의 사인을 받고 있습니다. 진짜냐고요? 보여드릴게요. 제가 세계 테마 기행 마지막 촬영량, 카파도키아 주변에 있었던 튀르키예 가정집에 갔더니 이 모습을 볼수 있었습니다. 특이한 광경이 아니라 당연하다고 하더라고요. 거기 현지 사람들은. 예, 거기 튀르키예 현지 공원에 갔습니다. 바로 아타튀르크. 예, 무스타파 케말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요거는 제가 사진을 일부러 찍어왔어요. 물론 이게 이쪽 뭐그 이스탄불이라든가 이런 쪽에 많지 않은데 약간 이 튀르키예에서도 좀 시골 쪽으로 가게 되면 아타튀르크에 대한 이그 존경의 이그 폭이 어마어마하게 크더라고요. 실제 아타튀르크의 사인이에요. 무스타파 케말의 사인이에요. 이게 각 차의 대부분 이렇게 새겨 나오기도 하고요. 제가 제 숙소에서 직접 찍은 겁니다. 이 튀르키예의 화폐 단위가 리라거든요. 5리라, 20리라, 50리라, 100리라. 주인공 얼굴이 좀 얼추 다 비슷하지 않아요? 각도는 조금씩 다른데? 맞습니다. 한 인물입니다. 그게 바로 누구다? 아타튀르크. 봐주시면 좋겠고. 자, 이러한 모습 중에 경제 대공황이 발생했습니다. 경제 대공황은요. 1929년에 나오게 되었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전 세계의 모든 일이 그렇지만 한 사건은 하나에서만 나오지 않아요. 하나의 이유에서만 시작되지 않습니다. 시작된 건 이겁니다. 뭐그 배경을 보자면 1차 세계대전 이후 과잉 생산과 투자, 전체적인 소비 시장의 축소라고 얘기하는데 이거나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1차 세계대전으로 전 세계에서 가장 경제적으로 이득을 본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아세요? 미국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 전까지의 전 세계의 중심은 누가 뭐래도 유럽이었어요. 근데 1차 세계대전으로 어떻게 되죠? 유럽의 여러 공장이라든가 생산시설이 파괴되죠. 그리고 그렇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많이 살아있으니까 수요는 뒤따르지 않겠습니까? 그 수요를 누가 메꿔요? 미국이 메꿔요. 그래서 미국이 생산량을 이렇게 높여요. 그러면서 경제적으로 엄청나게 성장을 했습니다. 자, 유럽이 그 5년 가까이의 어마어마한 전쟁으로 인해서 거의 초토화가 됐었기 때문에 그것이 회복되는 데좀 시간이 걸렸겠죠. 그래서 미국은 더 생산량을 늘리면서

자신들의 경제력을 더 성장시켰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2년 지나고 5년 지나고 7년 지나면서 유럽도 이제는 경제력이 이렇게 올라오지 않았겠습니까? 생산력이 올라왔겠죠? 그러면 미국도 이걸 자체적으로 좀 밸런스를 맞춰줬어야 되는데 사실은 이건 쉽진 않죠. 이 밸런스를 맞추는 것. 미국은 계속적으로 욕심을 부리고요. 이제는 유럽도 성장력이, 생산량이 따라 올라왔습니다. 그에 비해서 그것을 사서 사용해줘야 되는 우리가 소위 말하는 수요. 사람들이 사서 쓰는 능력은 따라오지 못하는 거예요. 생산되는 거에 비해서, 공급되는 거에 비해서 그것을 사 쓰는 욕구, 이 수요의 욕구는 부족했던 것이죠. 그것이 바로 경제 대공황이 시작되는 가장 큰 이유였습니다. 자, 그래서 1929년 10월 유럽의 증권거래소에 갑자기 주가가 폭락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금융의 여파, 경제 위기의 여파는 전 세계로 확산되었었고요. 우린 그것을 경제 대공황이라고 부릅니다. 자, 영향. 정부의 통제 경제의 정책의 강화. 이건 뭐냐면 정부가 이 위기 상황을 맞서기 위해서 직접적으로 통제하는 것입니다. 특히 이 블록 경제라는 것이 많이 이루어졌어요. 이때만 하더라도 여전히 엄청나게 많은 식민지들이 있었잖아요. 영국이나 프랑스 같은 데는 외부의 경제적인 여파가 이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본인의 본국 내지는 식민지에 있었던 지역에 블록을 만들어버리는 것이에요. 이것을 블록 경제라고 하고요. 그러면서 전체주의의 확산이 이 배경 중에 하나였었다. 특히 이러한 경제 대공황을 벗어나는 방법으로서 미국이 선택했던 것이 바로 그 유명한 뉴딜 정책입니다. 뉴딜 정책의 주요 내용 한번 간단히 볼게요. 농업조정법. 농업 생산을 조절하고 농민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이건 농업을 약간 조정하면서 밸런스를 다시 맞춰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전국산업부흥법. 산업 부분에 생산 조절, 최저 가격과 노동시간 규정 등이 있었습니다. 테네시강 유역의 개발공사, 대토목공사를 일으키게 되면서 국토개발과 실업자를 구제하는 것이죠. 그리고 와그너법. 노동자의 단결권과 단체 교섭권을 인정해 주는 것이고요. 그리고 사회보장제도, 노인연금이라든가 실업수당 등을 지급하는 것인데 우리는 뉴딜 정책하면 다 하나같이 이것만 알아요. 아, 국가가 수요가 없게 되자, 수요가 부족해지게 되자 국가가 인위적인 수요를 만들어내는 대규모 토목공사를 일으켜서 그러면서 실업자를 구제하면서 이것이 상승효과를 이어갔다라고 하는데 그것도 맞지만 이것뿐만 아니라 농업에 대한 조정이라든가 산업에 대한 조정뿐만 아니라 노동자들에 대한 권리를 인정해줬던 와그너법 같은 것이 주된 법이었었다라는 거 이것도 같이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대공황 극복을 위한 각국의 대응. 이건 뭐겠습니까? 로즈벨트의 뉴딜 정책. 정부가 시장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테네시강 유역의 대규모 토목공사 일으켰다. 그리고 와그너법 같은 노동자들을 위한 보호법도 만들었다. 영국 같은 경우는 파운드 블록. 아, 그렇지만 또 하나의 부작용이 있었어요. 그게 뭡니까? 이탈리아, 독일, 일본의 전체주의 세력의 성장과 대외 팽창 정책이 추진되는 하나의 문제가 있었다라는 거. 당시의 상황 한번 보도록 할까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대공황 당시 실업자들의 모습. 실업자들이 그냥 거리로 오게 되고. 지금은 여러분 실업률 10% 하면 아마 그 나라 경제 어마어마할 겁니다. 막 0.1%가 느니 쭈니 뭐 이걸로 인해서 막 있는데 이 당시에는 막 실업률이 3, 40%까지 막 이렇게 증가하게 되는. 그리고 저는 이거 보면 지금도 눈물이 아픕니다. 저는 세 가지 일을 할 수 있고요. 언어도 세 개 정도를 할 수 있고 저는 자식도 셋이 있지만 지난 세 달 동안 제가 일이 없었습니다. 오직 나에게 일을 제발 주십시오 라고 하는 이 가장의 울부짖음이 당시에 이 경제 대공황 당시에 이 아픔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았나 싶고요. 자, 자료 플러스의 내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욕의 큰 은행들은 군소 규모로 전락하면서 돈을 잘 확보할 수 없었습니다. 은행들은 계속 버틸 수 없었고 문을 닫아야 했습니다. 증권과 채권 시가가 바닥까지 내려갔고 물가가 급격하게 떨어졌으며 그런 다음에는 전반적인 공황이 시작되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는 것은 그것의 자연스러운 결과였죠. 철강 공장들, 자동차 산업, 설탕 시장, 심지어 향신료 시장까지 타격을 입었습니다. 시장이 붕괴되었을 때 사람들은 채무 지불 능력이 없었습니다.

되었습니다. 수많은 백만 장자들조차도 하루아침에 가난뱅이가 되었습니다. 농부를 비롯해 사람들에게 대출해 주었던 소규모 은행들은 큰 손실을 입을 수밖에 없었고 대다수가 파산하고 말았습니다. 정부가 마침내 개입해서 상황을 떠맡았습니다. 이제 농부들은 적은 양의 면화만을 심을 수 있도록 허가를 받았죠. 그 결과 수많은 면화 도매업자들이 사라졌습니다. 1929년 미국의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주가가 폭락하면서 수많은 은행과 기업이 도산하고 실업자가 속출했습니다. 미국의 경기 침체는 곧 유럽을 비롯한 세계 경제로 확산되어 국제무역이 급감하고 전 세계적으로 실업률이 치솟는 대공황이 이어졌습니다.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은 대공황을 극복하고자 뉴딜 정책을 추진했고요. 영국, 프랑스 자국과 식민지 사이를 연결하는 경제 블록을 형성하여 대공황에 대처하였다라고 합니다. 자, 블록 경제란 본국과 식민지를 하나의 경제권으로 만들고 그 블록 밖에 대해서는 봉쇄적인 교역 정책을 취하는 체제를 블록 경제 체제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보시면 좀 이해가 편하실 거예요. 보시면 보세요. 파운드 블록. 당시에 영국의 화폐 단위가 파운드였거든요. 자, 영국과 영종족 또 기억하십니까? 영국의 종단 정책, 이집트라든가 뭐 수단이라든가 그 일대를 다 연결하는 파운드. 그 다음에 여기 뉴질랜드, 호주 일대. 그 다음에 인도. 이게 다 어디에 영향하에 들어갔습니까? 파운드 블록의 영향하에 들어갔었고요. 그 다음에 요 프랑스의 플랑 블록 내지는 프랑스는 금을 더 바탕으로 했으니까 금 블록이라고도 하는데 프랑스 본국과 함께 여기 사하라 사막, 북아프리카 일대와 사하라 사막 대부분, 그리고 마다가스카르 일대, 그 다음에 여기 인도 차이나 반도 일대가 다 어디? 이 플랑 블록에 들어갔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일본도 마찬가지죠. 일본은 N블록, N블록 하면서 여기 우리 한반도와 만주 일대까지 이런 모습 보여주었었고, 자, 또 하나는 달러블록이 있었습니다. 달러블록은 뭐니 뭐니 해도 미국이겠죠? 예, 미국, 멕시코, 그 다음에 베네수엘라를 비롯한 예, 라틴 아메리카 일부에다가 필리핀, 여기 언저리까지는 달러블록이었었다. 그래서 이렇게 크게 보자면 한 4개, 억지로 외우실 필요 없는데 이러한 각국의 블록 경제가 1929년부터 약 한 30년대 중후반까지 있었다라는 거는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러한 대공황은 뭔가 아주 강력한 카리스마 있는 사람들의 등장의 배경이 되었습니다. 우린 그것을 전체주의라고 하죠. 소수의 희생이 국가 전체 이득이 된다면 그것은 당연히 해야 된다라고 하는 전체주의적인 그런 움직임을 보여주었습니다. 국가지상주의예요. 국가가 제일 중요한 거야. 몇몇 개인의 희생? 이건 너무나 당연한 거야. 라는 논리가 바로 이 전체주의의 핵심입니다. 일당 독재. 다른 생각은 인정해주지 않고요. 그 다음에 군국주의. 군사적 힘을 바탕으로 팽창주의. 언론과 사상의 통제를 뜻합니다. 자, 각국의 전체주의는 크게 세 개가 있습니다. 이탈리즘의 파시즘, 독일의 나치즘, 일본의 군국주의가 있는데 사실 우리는 전체주의 하면 독일의 나치즘을 제일 먼저 생각합니다. 그런데 시기적으로는요, 제일 빨랐던 건 이탈리아의 파시즘이에요. 그래서 야, 저 사람 완전 독재자야. 이런 말을 어떻게 표현도 하냐면 저거 완전 파쇼야, 파쇼. 이렇게도 표현하거든요. 그게 뭐냐? 이탈리아에서 최초의 전체주의적인 모습이 일어났습니다. 전후 물가는 폭등했고요. 실업자는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무솔리니가 파시스탕을 결성했고요. 요 로마 진군, 요건 우리가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자세히 할 텐데요. 로마 진군이 벌어졌고요. 일당 독재 체제를 구축했습니다. 요게 경제 공황 이전이에요. 경제 대공황. 요게 이탈리아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이탈리아는 1차 세계대전에서 승전국이었지만 제가 지난 강의도 말씀드렸다시피 이탈리아는 원래는 동맹국 측에 있다 협상국으로 넘어왔고, 그리고 1차 세계대전 당시에 그렇게 군사적으로 크게 기여를 못했어요. 그래서 1차 세계대전 이후 승전국이었지만 별다른 이권을 가져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 좀 힘들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경제 대공황 이전에 이미 일당 독재 체제가 구축되었었고요. 에티오피아 침공하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국제연맹을 37년도에 탈퇴하고 알바니아를 침공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요 자세한 내용은 다음 시간에 다시 좀 해드릴게요. 자, 독일 같은 경우는 바이마르 공화국이 경제적, 사회적으로 혼란했었고요. 총선에서 나치당이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히틀러가 총리를 취임했었고요. 국제연맹을 탈퇴합니다. 이게 1933년의 일이고요. 그리고 히틀러가 총통이 되면서 반유대 정책 추진하면서 재무장 선포했고요. 일본 같은 경우는 1931년

만주사변을 일으켰어요. 그리고 32년에 만주 지역 일대에 일본의 말을 듣는 꼭두각시 정부를 세웁니다. 그걸 만주국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국제연맹을 탈퇴합니다. 여기서 하나 기억해 두셔야 될 건, 다음 시간에 다시 말씀드리긴 하겠지만, 독일의 국제연맹 탈퇴 33년, 일본의 국제연맹 탈퇴 33년입니다. 같은 해라는 거. 요거 은근히 많이 물어봅니다. 꼭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중일전쟁이 있었고, 난징 대학살이 있었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내용 한번 보자면, 제 필기노트로 정리해 보자면, 1차 세계대전 이후 국제연맹이 만들어졌다. 그렇지만 이 단체는 좀 맹했다. 강대국, 미국, 소련 등이 불참했고 군사력이 미흡했습니다. 평화를 위한 노력, 군비 제한과 독일, 야 너무 많이 말했잖아. 그래서 도스라는 사람이 안을 내요. 도스안. 그리고 영이라는 사람도 또 다른 안을 내요. 야 이러다가 코너에 몰리면 쥐도 고양이를 물 수 있어. 좀 깎아줘야 돼. 라는 아니에요. 그리고 평화적으로 앞으로 국제적 문제는 평화적으로 해결하자. 로카르노 조약이라든가 켈러그 불이항 조약 같은 부전 조약도 있었고요. 그렇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경제적인 위기를 넘어설 순 없었다. 그 경제적인 위기가 바로 경제대공황이다. 경제대공황을 막기 위해서 미국은 뉴딜 정책, 테네시 강유역의 대규모 토목공사, 그 다음에 와그너법,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농업조정법, 전국산업 부흥법 같은 것이 있었고요. 영국과 프랑스는 블록화 정책을 펼치기도 했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배운 내용, 중국의 현대사, 특히 여기 파트 같이 공부했었고요. 그 다음에 제 37강에 보자면 여기 내용, 1차 세계대전 이후의 모습과 대공황, 여기까지 우리 같이 공부했고, 여기 나머지 내용은 제가 다음 강에 더 자세하게 한번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제 풀면서 마무리해 보도록 할게요. 135페이지 수능 기본 문제 4, 5, 6번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조약 체결의 결과로 오른 것은? 이라고 합니다. 오늘 공부할 주제는 가입니다. 종전 후 전승국은 파리 강화회의에서 전후 혼란을 수습하고 새로운 국제질서를 모색하였습니다. 이 회의는 미국 대통령 윌슨이 제안한 민족자결주의 등 14개조 평화 원칙에 기초하여 진행되었습니다. 회의 결과 연합국은 독일과 가를 체결하였고 다른 패전국과도 개별적으로 강화 조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무슨 조약이겠습니까? 베르사유 조약이겠죠. 그래서 나타났던 체제를 베르사유 체제라고 합니다. 북독일 연방이 결성되었다. 여러분, 북독일 연방 언제 있었죠? 프로이센을 중심으로 해서 독일의 통일운동이 벌어졌고, 프로이센이 어디를 승리하면서, 오스트리아와의 전쟁에서 승리하면서 북독일 연방 결성했잖아요. 이것은 독일 제국이 등장하기도 전입니다. 영국의 홍콩섬을 할양받았던 건 1차 아편전쟁의 결과고요. 러시아가 연해주를 차지했던 건 2차 아편전쟁의 종전조약을 이 중재한 대가로 러시아가 차지하게 되었던 것이죠. 연해주를. 이건 베이징 조약의 결과입니다. 독일이 해외 식민지를 상실했던 것이 베르사유 조약의 핵심적인 내용이죠. 정답 4번. 킬 군항 해군들이 봉기를 일으켰다. 이것은 1차 세계대전 중에 특히 이 전쟁이 끝나가는 그런 과정을 얘기하는 것이지 베르사유 조약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4번의 정답은 4번이었습니다. 자, 수능 기본 문제 5번입니다. 밑줄 친 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는 그를 이곳 시안에 구금한 것은 분명한 이유가 있다. 개인적인 원망으로 구금한 것이 아니다. 다만 일본이라는 가장 큰 위협적인 세력이 있음에도 공산당을 공격해야 한다는 그의 주장과 전략에 반대하기 때문이다. 만일 그가 이제까지의 주장을 버리고 의연히 항일 활동을 이끈다면 우리는 절대적으로 복종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여러분, 이 시안 사건 당시에 제가 과정을 좀 조사해보고 실제로 현지를 가봤었는데, 갑자기 잠을 자다가 정말로 이 장제스 인생 역사상 가장 추하게 잡혀요. 갑자기 총소리가 들리자 바지를 제대로 입지도 못한 속옷 차림으로 뒷산으로 도망을 갔었는데, 별다른 저항하지 못하고 옷도, 군인이 제대로 옷도 입지 못한 상태에서 잡혀왔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사실 장제스 입장에선 너무나 치욕스러웠었는데, 이 장제스를 잡아들였던 당시에 이 장쉐량이
장치량이 자신의 말을 따랐던 부하들한테 얘기하고 있는 모습을 가상으로 그린 것 같습니다. 자, 그는 누구였습니까? 당연히 장제스죠. 대장정을 단행하였다. 자, 대장정을 단행했던 것은 장제스가 공격을 한 건 맞지만 대장정을 단행했던 것은 뭐 마오쩌둥이라든가 그런 인물입니다. 궁기철을 설치했다. 이거 청나라의 누구? 옹정제 때 인물이 말이고요. 난징을 태평천국의 수도로 삼았던 것은 수전, 홍수전. 중화민국 초대 임시 대통령에 취임했던 것은 누구겠습니까? 순원 같은 인물이 되겠고요. 국민혁명을 전개하여 군벌을 타도했던 인물이 장제스가 되겠죠. 예, 정답은 5번입니다. 자, 수능 기본 6번 문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밑줄 친 정책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사례로 보는 세계사, 뉴욕의 큰 은행들이 군소 규모로 전락하면서 돈을 잘 확보할 수 없었습니다. 은행들은 계속 버틸 수 없었고 문을 닫아야 했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일자리를 잃는 것은 자연스러운 결과였죠. 철광 공장들, 자동차 산업, 설탕 시장 등까지 타격을 입었습니다. 시장이 붕괴되었을 때 사람들은 채무 지불 능력이 없었습니다. 해설, 이 글은 미국 조지아주의 한 농민이 당시 경제 상황에 대해 회고한 것인데요. 뉴욕의 증권거래소에서 주가가 폭락한 것을 계기로 세계는 큰 경제 위기에 직면했고요. 많은 기업의 파산과 대규모 실업사태가 이어지는 과정 가운데 미국 대통령 루즈벨트는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여러 정책을 시행했대요. 이게 무슨 정책이겠습니까? 뉴딜 정책 찾으라 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대륙 봉쇄령을 공포했던 건 나폴레옹이죠. 프랑스에 3국 방공협정을 체결했던 것은 2차 세계대전을 일으켰던 독일, 이탈리아, 일본이 체결했던 것입니다. 공물법 항해법을 폐지했던 것은 영국에서 있었던 것이고요. 본국과 식민지 간의 파운드 블록은 경제 대공황에 대한 영국의 대처를 얘기하는 것이죠. 이 뉴딜 정책은 미국에서 있었던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한 와그너법이 시행되었던 것이 뉴딜 정책의 하나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정답은 5번 이렇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실전 문제 4, 5, 6번 풀고 마치도록 할게요. 자, 138페이지 수능 실전 문제 4번입니다. 다음 발언이 이루어진 배경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오타와 회담의 대표들은 약 3년 전부터 시작된 세계 경제의 변동성을 고려하고 있었대요. 우선 외국에서 우리 제조품에 대한 수요가 감소하고 있고, 둘째, 본국과 자치령, 식민지의 상품 수출 시장이 축소되고 있대요. 이에 오타와에 모인 대표들은 오타와 협정에 규정된 국가 간의 무역 장벽을 낮추거나 제거함으로써 본국과 자치령, 식민지 간의 무역의 흐름이 원활해질 것이며, 이에 따라 각국의 구매력이 증가함으로써 전 세계의 무역도 자극되고 증가할 것이래요 라는 의견을 모았대요. 이 협정을 통해 누군가에게 불쾌감을 줄 수도 있다는 주장이 있대요. 그러나 외국과의 협정은 괜찮고 본국과 식민지 간의 협정은 안 된다는 주장은 정당하지 않다. 미국은 식민지인 쿠바, 핀란드와 관세 동맹을 맺고 있다. 오타 회담에서 우리는 두 갈래의 길 중 하나를 선택해야 했대요. 두 갈래의 길 중 우리는 협정을 통해 본국과 자치령, 식민지 간의 결속을 강화하기로 하였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이건 뭡니까? 본국과 자치령, 식민지 간의 무역 흐름을 강화하는 이러한 시장 변동에 대해서 한다? 이거 뭐 블록 경제 같은 거 만드는, 이것의 배경은 바로 경제대 공황이 있었기 때문이겠죠. 그렇죠. 정답은 1번이죠. 7년 전쟁이 발발하였다. 여러분 7년 전쟁 기억나십니까? 뭐였었죠? 7년 전쟁은 사실상의 세계대전이라고 불렸었고, 프로이센과 오스트리아가 붙으면서 영국과 프랑스 등이 참전하게 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퍼졌었는데, 요거 63빌딩 기억하세요? 1763년? 여기서 7 빼면 된다고 그랬죠? 1756년부터 63년까지가 7년 전쟁이고, 요 기간 중에 있었던 것이 유럽에서 여러 나라가 관여했었고, 아메리카에서는 프렌치 인디언 전쟁, 아시아, 인도에서는 플라시 전투 같은 게 다 요 기간 안에 있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대륙 봉쇄령, 요거 나폴레옹이 발표했던 것이고, 테니스 코트의 서양이요? 이건 프랑스 혁명 과정 가운데 있었던 것이고, 영국이 아편 당성을 빌미로 청을 공격했던 건 1차 아편 전쟁이 되겠습니다. 자, 5번 문제 가볼게요. 가국제기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찾으랍니다.
이 그림은 미국이 가해 불참하게 된 상황을 풍자하고 있대요. 그림에는 미국 상원 3명이 좌석을 앉아 버티고 있다라고 하고 있고요. 파리 강화회의 이후 세계 평화 유지를 위해 가가 출범하게 되었지만 미국은 불참할 수밖에 없었다. 이게 뭡니까? 국제연맹 준 맹한 단체다라고 말씀드렸죠. 빈 체제 유지라니요. 요 국제연맹은 1920년 1차 세계대전 이후에 있었던 것이죠. 빈 체제라는 건 전혀 관련 없습니다. 삼국 동맹을 견제하기 위하여 조직되었던 건 삼국 협상이겠죠. 만주국이 수립된 이후 일본이 탈퇴했다. 만주국이 언제 수립됐습니까? 1932년. 그리고 일본이 탈퇴했던 건 33년. 1933년이니까 국제연맹 33년에 탈퇴했죠. 이게 맞네요. 예, 맞습니다. 정답 3번이고요. 스와라지, 스와데시 등 4대 강령 채택, 이것은 콜카타 대회를 얘기하는 것이고요. 대서양 헌장을 통해 창설의 기초가 된 것은 국제연맹이 아니라 국제연합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UN. 1차 세계대전 이후 국제연합, 2차 세계대전 이후 국제연, 1차 세계대전 이후 국제연맹, 2차 세계대전 이후 국제연합, 요거 꼭 구분해서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문제 풀고 마칠게요. 실전 문제 6번입니다. 다음 발언이 이루어진 배경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친애하는 동포 여러분, 우리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선언합니다. 조국을 위기에서 구하기 위하여 단결된 저항의 기조에서 우리는 중국 국민당과 협력하여 국난에 대응하고자 합니다. 이거 그러면 국공합작인데 몇 차인지 찾아야 돼요, 여러분. 1차일까요? 2차일까요? 요걸 찾아야 돼요. 민족 내부의 단결로 일본 제국주의의 침략에 맞서 싸운다. 일본 제국주의 침략이니까 2차 같은데 조금 더 읽어봅시다. 이제 중국 공산당은 전국 동포에게 다음과 같은 목표를 제시하고자 한대요. 국민당 정권을 무너뜨리기 위한 모든 폭동 정책과 적화 운동을 취소하고 폭력으로 지주의 토지를 몰수하는 정책을 중지합니다. 또한 홍군, 요 홍군이기 때문에 확실히 2차입니다. 확실히 2차입니다. 1차 국공합작이 만들어질 때만 하더라도 홍군은 있지 않았었습니다. 예, 이 홍군은 1927년도에 등장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건 1차가 아니고 2차라는 거. 특히 요 일본 제국주의 침략에 맞섰다라는 것과 홍군 이런 걸 통해서 이게 2차 국공합작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자, 2차 국공합작의 배경은 두 개라고 했었죠. 뭐와 뭐? 시안 사건과 중일전쟁. 요 두 개 중에 하나가 답입니다. 시안 사건이 일어났다. 이거네요. 예, 정답 1번. 일본의 자, 2차 국공합작이 몇 년이죠, 여러분? 1937년부터 45년까지입니다. 시안 사건은 36년이잖아요. 진주만 기습은 41년이죠, 1900. 바이마르 공화국이 성립되었던 것은 1차 세계대전 이후죠. 샌프란시스코 강화회의가 개최되었던 것은 1950년대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일본의 우리나라가 6.25전쟁이 일어나게 되자 일본의 주권이 여기에서 회복됩니다. 8개의 연합국이 수도 베이징을 점령했던 것은 의화단 운동에 대한 결과로 8개 연합국이 베이징을 점령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건 2차 국공합작이니까 시안 사건이 일어난 것이 가장 큰 배경이다라는 거 꼭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 오늘 우리 공부할 건 다 했고요. 이제 다음 시간 되면 좀 2차 세계대전을 조금 집중적으로 좀 더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좀 문제가 아주 디테일하게 나오는 경향들이 있으니까 지도와 함께 다음 시간 우리 2차 세계대전 아주 면밀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문제 꼭 풀어보시고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모습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드리고 마칠게요. 역사 완성되는 그날까지.

여러분은 향수와 와인 그리고 스피치의 공통점이 뭔지 아시나요? 오늘은 이 세 가지를 통해 좋은 언어와 좋은 말하기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려 합니다. 살인자의 품에서 한 장의 손수건이 날아오릅니다. 그곳에는 흠모했던 여성을 포함해 자신이 살해한 여성들의 체취로 만든 향수가 묻어있는데요. 손수건에서 퍼진 향기는 세계의 연쇄살인범을 보기 위해 운집한 사람들을 그 자리에서 모두 사랑에 빠지게 만듭니다. 영화 향수 어느 살인자의 이야기입니다. 원작 소설 속 묘사도 놀라웠지만 영화로 표현된 이 장면은 개봉을 금지하는 나라가 있었을 정도로 충격적이었습니다. 고아로 불행한 삶을 이어가던 주인공은 초인적인 후각을 통해 세상을 바라보고 해석하는 독특한 능력을 가졌는데요. 첫눈에 반한 귀족 여인의 사랑을 얻을 수 없어 그녀의 향이라도 소유하고 싶어 했던 주인공의 욕망이 향수와 살인이라는 정반대의 이미지를 통해 독창적으로 그려집니다. 이처럼 향수는 때론 타인의 사랑을 갈구하는 적극적 어필의 수단이 됩니다. 혹시 모를 자신의 체취를 감추고 상대의 호감을 사기 위한 인간 본능이 투영된 물건인 셈이죠. 좋은 말과 글을 갈구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누구는 부족한 지식을 채워넣기 위해 언어에 의존합니다. 누구에겐 TV와 유튜브 그리고 휴대폰 게임과 끊임없이 알려오는 SNS로부터의 자유를 위한 탈출구가 되기도 하죠. 그리고 또 다른 누군가는 위로의 말에 은혜받거나 감정의 극한을 통한 카타르시스를 위해 본능적으로 이야기를 찾습니다. 동기가 어찌됐건 좋은 언어는 흡사, 좋은 향수와 같은 운명을 타고난 셈입니다. 좋은 말과 글은 마음의 빗장을 여는 보이지 않는 향기를 품는데요. 타인의 사랑을 갈구하며 탄생한 향수와 상대의 호감과 동의를 열망하는 언어는 그래서 닮아 있습니다. 와인은 또 어떤가요? 이야기꾼들이 끊임없이 이야기를 수집한다면 와인은 끊임없이 이야기를 자기의 붉은 몸에 담습니다. 사람들의 이야기를 수집하고 정리해 딱 알맞은 고명을 얹어 그들에게 다시 선물하는 것이 저와 같은 이야기꾼들의 역할인데요. 좋은 이야기꾼이 되기 위해서는 와인을 닮을 필요도 있습니다. 루비색과 마호가니색의 레드와인이 그 색감에서부터 자신이 거쳐온 토양과 생산자의 손길, 그리고 오크통 속에 잠들어 있던 시간까지 모두 이야기하고 있듯 우리 스스로는 하나의 이야기가 되어야 하는데요. 누구의 앞에서든 수월하게 말문을 열고 평화롭게 타인의 귀를 열 줄 아는 사람, 누구나 그런 사람이 되기를 소망하기 때문입니다. 좋은 와인과 향수, 그리고 좋은 언어는 이렇듯 서로 통합니다. 와인이나 향수의 첫 향이 사람들의 관심을 사로잡듯 이야기에는 주목을 끌만한 독창적인 시작이 아주 중요합니다. 또한 이야기의 핵심은 구체적이고 목적이 분명할수록 잘 전달됩니다. 풍부한 콘텐츠는 좋은 이야기를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함은 두말하면 잔소리인데요. 와인의 중심에 탄탄한 구성력과 풍부한 맛과 향이 필요한 것처럼 말입니다. 부드럽게 입안을 압도하는 은은한 여운이 와인의 맛을 완성한다면 이야기의 마지막 역할은 사람들 가슴에 오래 기억될 잔향을 남기는 것입니다. 말이란 결국 듣는 이를 향하는 것이기에 청자들에게 웃음이든 감동이든 혹은 정보든 그 어떤 유익함이라도 안겨주는 것이어야 합니다. 좋은 언어는 좋은 향수와 닮았다고 말씀드렸으니 이 향수를 고르고 선택하는 과정을 통해서 효과적인

말하기에 대해 설명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백화점에 향수를 사러 갔습니다. 통상 화장품과 향수 등은 백화점 1층에 있죠. 매장을 돌다가 신상 향수를 집어들고 점원이 손목에 뿌려준 향기를 맡습니다. 처음 접한 이 향을 톰 노트라고 하는데요. 일종의 첫인상입니다. 일단 구매 후보에 올리고 의뢰 그렇듯 천천히 백화점 다른 층들을 둘러봅니다. 이때 계속 앞서 뿌린 향기가 느껴집니다. 이를 하트 노트라고 하는데요. 뿌리는 향수 기준 통상 5시간 정도 이어지는데요. 점차 그 향수에 매료되지만 향수를 사려던 고객은 결국 다른 것만 사고 일단 집으로 향합니다. 저녁 시간 화장을 지우려고 하는데 문득 팔목에 남은 잔향을 맡고 비로소 결심을 하게 됩니다. 아, 다음에 가서 이 향수를 사겠노라 말이죠. 이때 팔목에 남은 향을 베이스 노트라고 합니다. 향수는 이세 가지 역할에 다양한 향들을 조합하게 됩니다. 그래서 완전히 같은 향수가 아닌 다양한 제품을 생산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각 향이 수행하는 역할은 우리의 스피치에서 강조해야 할 점과 일치합니다. 톱노트에 해당하는 서론은 주목을 끄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하트노트인 본론은 목적에 충실하게 부합해야 하고요. 베이스노트인 결론은 청자에게 이익을 제시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 전체는 간결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우리가 좋은 향수라 칭하는 비싼 향수들은 천연 재료를 통해 순도를 높여 잡단향을 모두 잡아낸 경우가 대부분인 것도 공통점입니다. 효과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하는 방법에는 대표적으로 몇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흔한 것이 인용이죠. 인용을 할 경우 식상한 표현은 피하고 충격적인 스토리나 통계치를 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무엇보다 효과적인 서론은 상대방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론의 마무리에는 질문을 던져 청중을 대화로 끌어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이중 하나 혹은 여러 방식을 섞어서 활용하면 좋은데요.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금연 클리닉에 온 흡연자들을 상대로 이렇게 말하면 어떨까요? 여러분 혹시 알고 있습니까? 담뱃값이 5천 원으로 인상되면서 여러분이 1년에 내는 세금도 100만 원 이상 올랐다는 것을 말이죠. 여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랑에 빠지는 시간이 3초이듯 상대의 주목을 이끌어낼 처음 3초를 놓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향수를 선택하는 데 있어 첫 테스트 향기인 톱노트의 역할인 것처럼 말이죠. 본론은 주제를 충실히 반영한 짧은 3개의 단락으로 나누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각 단락의 요점만 전하는 것인데요. 좋은 영화는 25단어 이내로 전달할 수 있는 이야기여야 한다. 21세기 가장 창의적 영화 감독으로 꼽히는 스티븐 스필버그의 말에는 다양한 분야에서 창작을 꿈꾸는 이들과 모든 이야기꾼들이 갖추어야 할 비법이 감춰져 있습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영화를 한 문장으로 표현하는 연습부터 해보겠습니다. 다음 문장들을 듣고 어떤 작품인지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재벌가의 정략으로 원치 않는 결혼을 하게 된 여자가 초호화 유람선에서 우연히 만난 로맨틱한 하층 및 남성과 죽음을 초월한 사랑을 완성해 간다. 두 번째, 꿈꾸는 이들을 위한 도시 LA에서 재즈 피아니스트 남성과 배우 지망생 여성이 만나 미완의 사랑과 꿈을 이루기 위해 인생의 가장 빛나는 시간을 만들어 간다. 세 번째, 비극적 사건으로 임신한 아내를 잃은 전직 특수 요원이 전당포를 운영하며 알게 된 이웃집 소녀가 범죄 조직에 납치되자 그녀를 구하기 위해 목숨을 건 싸움에 나선다. 네 번째, 형편없는 실적으로 해체 위기에 놓인 마약반이 국제 범죄 조직을 소탕하기 위해 위장 창업한 치킨집이 대박나며 수사와 장사가 주객 전도된 상황을 맞는다. 쉽죠? 각자 떠오르는 영화가 있으신가요? 순서대로 타이타닉, 라라랜드, 아저씨, 극한 직업입니다. 혹 단어 수를 세어 보셨을까요? 네 편의 영화 모두 20여 개의 단어를 한 문장으로 표현했습니다. 일명 이를 로그라인이라고 합니다. 로그라인은 이야기의 방향, 즉 자신의 이야기가 무엇을 말하는지 한 문장으로 요약한 줄거리로 미국 할리우드 제작자들에게 자신의 시나리오를 소개할 때 활용합니다. 이는 좋은 스피치의 핵심적인 요소들과 같은 DNA를 가지고 있는데요. 바로 하고자 하는 이야기를 흥미롭고 함축적이며 간결하게 요약했다는 점입니다. 여러분이 재미있게 보았던 최근 영화나 인생 영화의 로그라인을 직접

직접 작성해 보시죠. 드라마도 좋습니다. 20개에서 25개의 단어를 사용해 한 문장으로 내용을 요약하는 것은 생각만큼 쉽지 않습니다. 여기에 더해 자신만의 독창적 표현을 담아낼 수 있다면 금상첨화겠죠. 할리우드 재주꾼들이 투자자와 영화 팬들의 이목을 사로잡는 일명 쿠킹 센텐스가 곧 하이 콘셉트며 로그라인인 것입니다. 영화 산업에서 비롯한 이 개념은 일상에서 발생하는 커뮤니케이션의 문제들을 해결하는 실마리를 제공합니다. 이는 대화와 설득에 있어 오해를 줄이고 말하려는 말을 명확히 하는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인데요. 이 훈련은 메시지를 명료하고 적절하며 간결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한 문장으로 정리할 수 없는 이야기라면 한 시간이 주어져도 상대에게 그 의미를 정확하게 전달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 결론은 앞선 이야기들의 요약을 하기보다는 주제를 한번더 부각시킨 후 우리가 이 제안에 서로 응할 때 발생하는 긍정적 미래를 제시하는 것입니다. 대중연설이나 발표 혹은 프레젠테이션 등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결국 마지막에 내린 결론입니다. 인상적인 시작이 이후 대화나 설득에서 청중과 긍정적 소통의 창구가 된다면, 그리고 하고자 하는 이야기를 본론에서 간결하지만 충실하게 전달했다면, 이 마무리는 향수의 잔향과 같아야 합니다. 상대의 기억 속 오랜 여운으로 한 자리를 차지해야만 하는 것이죠. 향수에는 앞선 세 가지 향 말고 하나의 숨겨진 향이 더 있는데요. 바로 히든 노트라 부릅니다. 이 비슷비슷한 향의 방점을 찍는 마지막 비기인 셈인데요. 좋은 향수와 와인, 그리고 언어, 그 마지막 비결은 결국 타인에 대한 애정과 사랑에 대한 갈망에 있습니다. 전 이것을 관계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관계의 지속과 완성을 위한 노력을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한줄 리뷰는 향기를 품은 좋은 말에는 마음의 빗장을 여는 힘이 있다로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21년 차 아나운서이자 이제 갓 두 권의 책을 낸 새내기 작가 김준호입니다. 서로의 기억 속에 오래 자리할 여운을 남기는 것은 결국 우리가 어떤 언어를 구사하는가와 더불어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은 이미지란 무엇인가에 대해 함께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미지는 죽은 이의 얼굴에 대고 뜬 밀랍틀을 의미했던 라틴어 이마고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더 이상 바꿀 수 없는 영면에 든 얼굴이 비로소 한 개인을 규정하는 유일한 객관적 지표라는 의미일까요? 결국 이미지는 하나의 대상이 사람의 마음에 남기는 자국이죠. 마음에 인상을 새기거나 남기는 대상이 무엇이든 자국과 대상 사이에는 유사성이 존재하는데요. 이는 시간과 관계, 그리고 사건에 따라 끊임없이 변해갑니다. 한 사람의 이미지는 고정 혹은 지속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고도화된 기술이 이끄는 대중문화는 이미지의 고전적 의미를 무색하게 만들었습니다. 스마트폰과 그를 기반으로 한 SNS의 다양한 도구들은 왜곡되고 자의적인 이미지를 만들어내는데요. 공산품처럼 대량으로 생산되고 소비되는 이미지의 홍수 시대에서 사람들은 이미지로 판단하고 선택합니다. 문명과 기술이 그것을 돕고 급기야 스스로 변검과 같은 수십 장의 가면을 그리거나 덮었습니다. 타인에게 좋은 이미지를 보여주기 위해 모든 것을 쏟아붓고 있지만 정작 본질은 빗전으로 밀리고 있지는 않을까요? 본캐나 부캐와 같은 신조어도 어쩌면 하나의 정체성으로 온전히 세상을 살아내기 두렵다는 반증일 수도 있습니다. 이미지의 구성 요소는 크게 정서적 측면, 인지적 측면, 행동적 측면의 세 가지로 구성됩니다. 정서적 요소인 호감을 설명하기에 앞서 먼저 한 인터뷰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보겠습니다. 사회자가 묻습니다. 이 영화를 촬영하며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은 무엇이죠? 여배우는 딱히 없어요 라고 말합니다. 이어서 달리 말하면 모든 장면이 기억에 남았다는 뜻이겠네요. 배우는 답이 없이 뚱한 표정입니다. 진행자가 다시 묻습니다. 이 촬영 당시 과자를 직접 구워 출연진들에게 나눠주셨다는데 어떤 마음이셨습니까? 여배우는 더 이상 참지 못하겠다는 듯 소리를 칩니다. 배쯔니. 영화 시사회에서 진행자와 여자 주인공이 잠시 나눈 이 대화는 일본 전역에 보도가 됐고 사람들은 이 일화를 일명 배쯔니 사건이라고 부릅니다. 배쯔니란 일본어로 별로라는 뜻인데요. 여배우는 당시 국민 여동생으로 불리던 사와지리 에리카입니다. 일본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신인상을 수상하는 등 뛰어난 외모의 실력까지 겸비하며 아시아 전역에서 당시 사랑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나 시사회 순간의 몇 마디 대화로 그간 쌓아왔던 모든 긍정적 이미지는 바닥으로 추락하고 맙니다. 사람이 다치거나 죽지도 않았고 법적으로 문제가 될 잘못을 한 것도 아님에도 사건이란 단어가 붙을 만큼 인터뷰의 여파는 컸습니다. 한국 팬들 사이에서도 당시 이 일화를 비꼬며 그녀를 배춘희 여사라고 불렀으니 그 여파를 충분히 가늠할 수 있습니다. 배춘희 사건은 이미지의 가변성을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이미지는 몇 마디의 말 실수에도 사상 누각처럼 무너질 수 있습니다. 이미지의 정서적 요소인 호감은 진정성을 빼곤 설명할 수 없는데요. 사람들은 여러분이 그들에 대해 얼마나 마음 쓰는지 알기 전까지는 여러분이 얼마나 많이 알고 있든 실력이 뛰어나든 관심이 없습니다. 팬들의 전혀 마음 쓰지 않는 사와지리의 일화는 진정성이 결여된 개인에게 뛰어난 외모와 능력이 무용지물임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이미지의 정서적 요소인 호감은 대상에 대해 좋고 싫음의 감정적 부분으로 이를 통해 상대의 가치를 평가하기도 합니다. 호감은 상대의 말과 행동의 원인을 평가하는 데 큰 영향을 미칩니다. 또 같은 행동을 평가할 때도 좋아하는 사람의 행동을 싫어하는 사람의 행동보다 더 긍정적으로 평가하지 않습니까? 발타자르 그라시아는 일찍이 이렇게 일침했습니다. 첫인상에 좌우되지 마라. 거짓은 늘 앞서오는 법이고 진실은 뒤따르는 법이다. 이미지의 두 번째 구성 요소, 인지적 측면인 신뢰입니다. 영단어 트러스트의 어원은 독일어 트로스트로 편안함을 의미합니다. 다양한 전문서나 논문에서 공신력이나 신뢰성으로 혼용 표기하기도 하는데 현실에선 사실 무엇을 이야기하는가에 앞서는 것이 누가 이야기하는가죠. 아무리 객관적 자료와 논리로 무장했더라도 요즘 말로 듣보라는 한마디로 모든 게 의미가 없어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국회의원이나 대학 교수와 같은 권위를 가지고 있거나 유명 연예인이나 스포츠스타처럼 인기를 누리는 사람들의 말은 더 잘 통하죠. 권위와 인기는 사람들에게 권력으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입니다. 권위에는 동경이, 인기에는 애정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동경과 애정의 한자를 들여다보면 모든 글자에 공통적으로 마음 심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뢰는 이미지의 인지적 측면이면서도 동시에 마음에서 비롯한 감정의 문제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앞서 신뢰의 어원이 편안함이라 하지 않았습니까? 이렇듯 믿고 싶은 마음이 내재된 구도에서 권위를 가진 사람이나 인기인의 말은 절대적 영향력을 발휘합니다. 그러나 권위와 인기 역시 신뢰와 동일어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 무기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유능함입니다. 뭐 실력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이는 눈으로 보는 결과물만을 가리키지는 않습니다. 미래의 가능성을 상대에게 느끼게 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한데요. 유능함을 증명하라는 것이 아니고 유능감을 느끼게 하라는 말입니다. 결국 자신의 분야에서 충분한 실력을 가지고 있어야 그 자체로 좋은 이미지로 연결됩니다. 이미지는 곧 우리가 맺는 모든 인간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모든 관계에서 사랑은 호감도로 드러나고 편안함은 신뢰도와 밀접하며 그리고 서로에 대한 존중은 곧 각자의 유능함 혹은 자신의 분야에서 가진 실력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 난 저 사람이 참 마음에 들어는 호감이 있음을 저 사람 말이라면 믿을 수 있어는 신뢰를 저 사람 참 똑똑해 보여는 유능함을 의미하겠죠. 이는 모든 인간관계에서 필요한 세 가지 요소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요소들은 항상 상충합니다. 여기에 딜레마가 발생하는데요. 사랑을 받기 위해서는 스스로를 낮추어야 합니다. 즉 겸손해야 합니다. 그러나 너무 겸손하기만 하면 유능감

감이 떨어져 보일 수도 있습니다. 유능감을 주지 못하면 권위가 흔들리며 신뢰마저 잃을 위험에 처합니다. 그럴 경우 존경을 얻기는 어려워지겠죠. 아랫사람에게 사랑받기를 원하는 리더는 오히려 제 능력을 발휘하기 어려운 상황이 될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조직 내에서 흔히 보이는 상황입니다. 해답은 결국 관계에 있습니다. 서로 간의 노출의 빈도가 높아 정보가 축적된 사이에서는 스스로를 낮추고 겸손한 자세가 효과적입니다. 반대로 교수로서 처음 학생들을 만나는 순간이나 상사로 부임해 직원 앞에 처음 서는 순간처럼 서로의 노출 빈도와 정보가 낮을 때는 자신의 권위와 유능함을 강조하는 전략이 효과적입니다. 인간의 감각 중 절대적이고 지배적인 정보의 통로는 단연 시각입니다. 엘버트 메라비언 교수는 대상에서 얻는 세 가지 범주의 정보를 언어와 비언어적 요소로 나누어 설명하며 첫째로 시각 정보를 꼽았습니다. 두 번째는 청각 정보로 대상의 목소리 자체가 주는 모든 정보들을 말합니다. 마지막은 한 사람의 말을 통해 전달되는 언어 정보입니다. 이는 표면적으로 비언어적 요소의 중요성을 말하고 있는 듯 보이는데요. 개인의 이미지를 형성하는 요소 중 시각 정보가 55, 청각 정보가 38로 비언어적 요소의 중요성이 93%나 되며 언어적 요소는 단 7%의 비중만 차지합니다. 여기까지가 흔히 알려진 메라비안의 법칙입니다. 이 법칙을 인용하는 내용 중 10중 8구 놓치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 메라비안의 법칙이 비언어적 요소의 중요성만을 강조한다고 잘못 이해한 사람들은 말의 중요성을 간과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사람의 됨됨이와 탁월한 언변이면 외적인 부분이 어떻든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는 데 충분하다는 생각도 착각입니다. 여기에 하나 더해 이 말만 번지르한 사람은 그 얕음이 쉽게 들통나지요. 그래서 이미지 관리에 있어 자신의 분야에서 유능해야 함은 말할 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좋은 이미지를 가진 사람이라고 해서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다 진실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일정 시간을 두고 반복된 노출을 통해 내밀한 이야기까지 공유한 관계가 아니라면 얼마든지 가면 뒤에서 적당히 꾸민 말들이 효과를 발휘하는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말은 흡사 지문과도 같습니다. 성형을 하고 헤어스타일을 바꾸고 화려한 치장 뒤에 숨어도 결국에는 선명하게 그 본질을 드러내기 마련입니다. 인주를 묻혀 흰 종이 위에 명확하게 모습을 보인 오직 하나의 무늬처럼 말이죠. 도저히 가면으로 가릴 수 없는 상황과 환경은 인주 같은 역할을 합니다. 이 극단적 상황에 처했을 때 결국 그 지문은 드러나게 됩니다. 말과 행동으로 그리고 태도로 말입니다. 삶에서 마주하는 역경 앞에 우리는 분명 가면을 걷어낸 자신의 실체와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살다 보면 분명 스스로 뛰어들지 않더라도 극한의 고통과 외로움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를 놓치지 마십시오. 그 순간 주변이 아닌 자신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선명하게 드러나는 자신의 지문을 살펴보십시오. 자신의 진짜 모습을 있는 그대로 아는 것, 그것이 모든 관계의 시작입니다. "오늘의 한줄 리뷰는 'Back to the Real Life', 당신의 삶으로 돌아오라로 하겠습니다."

0: 짓벌건 화염이 아파트를 집어삼켰습니다.
1: 공동주택 화재가 꾸준히 늘고 있는데요. 이런 화재 시 피난계단을 이용하면 인명피해를 줄일 수 있는데요. 피난계단 어떻게 관리하고 계실까요? 화재나 지진 등 비상상황이 발생했을 때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설계된 피난계단.
2: 아, 뭐야 이거?
1: 소방시설법은 피난시설과 방화구에 방화시설에 물건을 쌓거나 장애를 주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데요. 화재 시 피난을 방해해 다칠 위험이 있고 불길이 옮겨 붙을 위험 요소가 되기 때문입니다. 사유 공간처럼 활용하면 과태료 대상이 될 수도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나와 내 가족, 이웃을 살릴 수 있는 안전한 피난 계단을 만들어야겠습니다.
3: 중학생 때 나는 어떤 학생이었다?
4: 반에서 가장 가난했던 학생.
3: 가장 소중하게 생각했던 물건은?
4: 지우개 있었어요.
3: 가장 기억에 남는 하루는?
4: 아버지 보러 갔던 거. 난 아버지가 없는 줄 알았는데 어딘가에 계시더라고요.
3: 내가 들었던 기억에 남는 말은?
4: 넌 절대 성공 못할 거야.
3: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한마디가 있다면?
4: 진짜 무지 고생했다. 두 번 다시 돌아가고 싶진 않지만 잘 버텼다. 안녕하세요. 반려동물 전문 포토그래퍼 여모영입니다.
3: 중학생 때 꿈은 뭐였나요?
4: 겨울 나그네라는 그 성악곡이 있어요. 제가 길을 이렇게 가다가 그 어느 가게에서 그 지금같이 엄청 추운 계절이었는데 그런 콘서트 같은 거를 하는 게 영상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그때 그 TV 방송을 보고 그냥 성악이 하고 싶었어요. 왜냐면은 내가 가지지 못한 모든 것이 거기에 있었으니까 성악가가 되고 싶다. 이게 막무가내의 그쵸, 꿈이었죠.
3: 포토그래퍼라는 직업을 갖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4: 군대 있을 때 나오면 할 게 없잖아요. 가진 것도 없고 못 얻고 아무것도 없고 내 몸만 있으니까 좋아. 몸만 있는 사람의 가장 장점이 무엇이냐? 자유롭다는 거지. 한국에서 아르바이트를 해도 최저임금이고 해외에 나가서 아르바이트를 해도 최저임금이다. 그럼 어디 가서 할래? 당연히 해외 나가야지. 해서 일본어 공부를 열심히 시작을 해서 이제 전역을 하고 일본으로 워킹홀리데이를 가서 거기서 사진을 시작을 했죠.
3: 반려동물 사진을 전문으로 하는 포토그래퍼가 된 이유가 있나요?
4: 그러면서 이제 한국에 돌아와서 웨딩 스튜디오에서 일을 하다가 로마라는 이제 지금의 강아지를 만났죠. 근데 문 열린 틈 사이로 강아지가 도망간 거예요. 로마가. 야, 이렇게 강아지를 잃어버리는 건가 했는데 유기견 보호소에서 연락이 와가지고 그래서 보호비를 내고 아이를 데리고서 왔죠. 근데 이제 제가 유기견 보호소에 갈 때 웨딩 스튜디오에서 일을 하고 있는 상태니까 지금도 카메라를 갖고 왔지만 언제나 카메라를 갖고 다닌단 말이에요. 그 카메라로 이제 아이들을 이렇게 대충 찍어줬어요. 며칠 뒤에 소장님에게 연락이 와서 혹시 사진 한번 더 찍어줄 수 있어요? 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당신이 그때 찍은 사진을 보고 해외에서 입양을 하기로 결정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 마리가 있었는데 제가 몇 마리밖에 안 찍었거든요. 걔네가 그 다음날 안락사였는데 해외 입양이 돼가지고 인천공항 가가지고 비행기 타고 갔다는 거죠. 당신 사진 한 장이 생명을 하나 구했어요. 나는 오래된 폴더폰으로 사진을 아무리 찍어서 뭐 페이스북이라든지 이렇게 해외에다 보내봤자 잘 안 보이니까 다들 관심이 없는데 당신이 찍은 고화질의 사진 그거는 다른 사람이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와서 몇 번만 더 찍어주실 수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고서 이제 유기견 보호소를 돌아다니면서 사진을 찍기 시작했죠.
3: 일반적인 포토그래퍼와 반려동물 전문 포토그래퍼의 차이점은 뭔가요?
4: 예를 들어서 일반 사진작가가 바디 프로필을 촬영하는 그걸 전문으로 촬영하는 사진작가가 있으면 당연히 바디 프로필에 대해서 헬스라든지 뭐 승모근, 뭐 척추 기립근, 뭐 삼각근 이런 것들을 다 공부를 하겠죠. 그것처럼 반려동물 전문 포토그래퍼도 반려동물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하겠죠. 그 아이들의 뼈, 근육, 생김새, 견종, 역사 아니면은 저 같은 경우는 거의 해부 스케치까지도 그림을 그리는 편이라
3: 반려동물 전문 포토그래퍼가 되기 위해 갖춰야 할 마음가짐이 있을까요?
4: 많은 분들이 와보셔서 왜 여기는 와서 2시간씩 걸려요? 라고 얘기를 하는 이유가 강아지들이 이제 그냥 들고 앉혀서 찍고 끝났습니다. 30분에 딱 끝나는 그런 곳에 가면 많이 무서워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내가 개가 돼야 아이들이 불안하지 않게 사진을 찍을 수가 있는 거예요. 쟤는 사람인데 개처럼 굴러다니네. 제가 바닥에서 거의 이렇게 노니까.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반려견 전문 포토그래퍼를 하고 싶다. 피사체의 시선으로 생각을 할 줄을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강아지의 시선으로. 강아지의 마음으로.
3: 반려동물 전문 포토그래퍼라는 직업을 한마디로 표현해주세요.
4: 사진작가가 개가 돼야 된다. 소년이여 개가 되어라. 개 같은 그런 직업입니다. 아직까지도 내 인생에는 너무 포기하고 싶을 때가 많아요. 하지만 포기하면 안 돼요. 포기하지 않고 정말 뻔한 얘기 같지만 포기하지 마라. 그 언젠가 기회가 올 것이고 그 기회를 잡아야 된다. 잡으려면 어떻게?

10강에서 우리 뭐 하기로 했냐면 저번 시간에 짜란! 수식어와 준동사의 활용의 개념 부분에 대해서 다루어 보았습니다. 자, 그럼 이번 시간부터 뭐 해야겠어? 체크업 테스트부터 한번 시작을 해봐야겠죠. 자, 그러면 지체하지 말고 우리 바로 한번 체크업 테스트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교재에서는요, 31페이지 되겠고요. A 유형 뭐라고 써져 있냐면요, 네모 안에서 어법에 맞는 표현 고르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1번 문제부터 보면요. I notice him steal 혹은 to steal into the room 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자, 나는 눈치챘다 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 자, 그러면 여기서 동사가 눈치챘다 가 될 거고 him 이라고 하는 거 목적어 그리고 목적격 보어 자리 안에 이제 이 친구들이 전체가 오는 것 같은데 얘들아, noticed 라고 하는 동사 혹시 무슨 동사인지 알까? 알아? 차리다 라고 하는 지각동사거든. 얘들아, 지각동사의 목적격 보어 자리에는 무슨 동사가 온다고 배웠을까? 우리 동사 원형이 온다고 배웠습니다. 자, 그래서 나는 눈치챘다. 그가 뭐 하는 것을 눈치챘냐면요. steal into the room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가 몰래 그 교실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눈치챘다 라고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I notice라고 하는 이 동사가 지각 동사니까 목적격 보어 자리에 steal이라고 하는 동사 원형이 오는구나 라고 하는 내용이었고요. 자, 2번이요. Seeing 혹은 seen from a distance, the rock looks huge 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거 바로 저번 시간에 쌤이 되게 강조해서 말했거든. 뭐를 강조해서 말했냐면, 자, 혹시 분사 부분에 밑줄이 그어져 있을 때 우리 뭐를 확인하기로 했냐면 주어를 확인하기로 했었어. 자, 그러면 주인절의 주어라고 했을 때는 the rock, 돌이 될 겁니다. 그러면 돌 입장에서 직접 보는 거면 현재 분사를 쓸 거고 보아짐을 수동으로 당하는 거면 과거 분사 쓸 거거든. 그러면 얘들아, 돌 입장에서 어떤 느낌인지 한번 볼게. seeing일까 혹은 seen일까 from a distance. 멀리서 보았을 때 얘들아, 돌이 멀리서 봐? 아니잖아. 누군가가 멀리서 봐줬겠지. 그러면 돌 입장에서는 보아짐을 당한 거니까 수동태에 써주면 좋겠다. 그래서 먼 발치에서 보았을 때 그 돌은 굉장히 커 보인다 라고 하는 맥락이었겠죠. 자, 이 포인트 지금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왜냐면 오늘도 되게 자주 나오거든. 그래서 아, 분사의 밑줄이 그어져 있을 때는 이 주인절의 주어가 누군지 확인해 보자. 주인절의 주어가 누군지 확인한 다음에 능동인지 수동인지를 파악해 보면 되겠다. 오케이. 자, 그러면 세 번째 문장 보면요. The mental 혹은 mentally surprised child has now been stabilized 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문장의 동사 한번 잡아볼까 얘들아? 이 문장의 동사는 has now been stabilized 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 바로 동사일 겁니다. 자, 이제는 안정화되었다 라고 하는 동사로 잡고 있고요. 그러면 우리 주어는 누구야? 주어는 The mentally 혹은 mental surprised child. 여기까지가 지금 주어일 거잖아. 그러면 이때 이 mental 혹은 mentally가 누구를 수식하는지 보면 되겠다. 자, 누구를 수식할까? 정신적으로 놀란 아이들이지. 얘들아, 그러면 여기서 surprise라고 하는 형용사를 수식하고 있네. 형용사를 수식할 수 있는 애 누구야? 부사가 수식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신적으로 놀란 그 아이는 이제는 안정화되었다, 진정되었다 라고 하는 문장이 되겠죠. 자, 4번이요. Composing 혹은 composed by a little boy, the song became a great hit 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얘들아, 이거 바로 몇 번 문제에서 있어? 2번 문장에서 우리 한번 살펴봤잖아. ing 혹은 pp, 즉 분사 부분에 밑줄이 그어져 있을 때 우리 뭐 확인해라? 주절에 주어 확인해라. 그러면 song 입장에서 봤을 때 작곡을 당했을까? 자기가 작곡을 했을까? 얘들아, 노래는 작곡을 당했겠죠? 그럼 composed라고 하는 거에 동그라미 치면 되겠네. 그런데 자, 누구에 의해서 작곡을 당한 거냐면요. by a little boy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아주 어린 소년에 의해서 작곡이 되어졌지만 the song became a great hit라고 나온 거 보니까 엄청난 히트를 쳤다, 대박을 쳤다 라고 하는 내용인 겁니다. 오케이. 자, 그럼 2번으로 한번 넘어가 보죠. 밑줄 챈 부분이 어법상 맞으면 동그라미 칠 거고요. 틀리면 X 표시하고 우리는 고쳐볼 겁니다. 자, 5번 문장이요. Looking from the top of the hill, you can survey the entire town. 자, 오늘만 지금 세 번째 나오고 있습니다. 뭐라 그랬어? 분사 부분에 밑줄이 그어져 있으면 뭐 살펴봐라? 주절에 주어 살펴봐라. 주절에 주어가 누구야? you라고 하는 주어잖아. 그러면 너가 직접 보는 거면 looking이고

보아짐을 당하는 거면 looked라고 과거분사 썼겠지. 그럼 해석을 해보면요. 너가 이 언덕 꼭대기에서 보면 너는 뭘볼수 있냐면 이 전반적인 전체적인 마을을 다볼수 있어라고 하는 거지. 그러면 너 입장에서 봤을 때 보는 거야? 보아짐을 당하는 거야? 마을을 보는 거잖아. 그래서 언덕 꼭대기에서 볼 때, 본다면이라고 하는 능동의 의미를 가지고 있으니 looking이라고 하는 현재 분사 쓴거잘 썼네. 그치? 자, 그러면 6번 문장이요. The weather getting stormy. The committee cancel the game이라고 나오고 있어. 어? 근데 얘들아, 지금은 조금 상황이 달라. getting이라고 하는 분사 부분에 밑줄이 그어진 건 맞는데 앞에 뭔가 주어같이 생긴 애가 있네? 얘가 왜 이렇게 됐을까? 를 한번 생각해 보자면, 얘들아, 우리 분사구문 나오면 쌤이 원래 문장으로 한번 되돌려보는 연습해 보자고 했잖아. 그랬을 때, As the weather got stormy 라고 하는 문장이었을 거야. 그래서 점점 날씨가 안 좋아지자 그 위원회는 그 경기를 취소했다 라고 하는 문장이잖아. 그런데 이 분사구문을 만들기 위해서 첫 번째 단계, 뭐 했을까? 접속사 지웠겠지. 접속사 지우고 주어도 지우려고 보니까 the weather 이라고 하는 부사구의 주어랑 주절의 주어가 다르네? 얘들아, 주절의 주어와 부사구의 주어가 다른데 생략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부사구의 주어가 살아있는 형태인 겁니다. 자, 이럴 때는 얘들아, 분사를 앞에 나오는 이 주어에다가 맞춰주는 것이 맞아요. 그래서 한번 해석을 해보면, 날씨가 점점 안 좋아졌기 때문에 그 위원회는 게임을 취소시켰다라고 하는 내용이잖아. 그러면 얘들아, 날씨가 자발적으로 안 좋아진 거지. 안 좋아짐을 누군가에 의해서 당한 건 아니기 때문에 getting이라고 하는 능동의 의미를 가진 현재 분사 잘 쓰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상황을 한번 문제를 통해서 살펴보는 것은 중요해요. 그래서 날씨가 점점 안 좋아졌기 때문에 위원회가 게임을 취소했다라고 해서 앞에 나오는 진짜 주어에다가 능동수동을 맞추는 경우였네. 자, 그러면 다음 문장을 보면요. 7번이요. With the drugstore closing이라고 나오고 있어. 얘들아, 나 이거 저번 시간에 강조했다? With가 나오고 목적어 나오고 그다음 분사가 나오면 한번 동그라미를 쳐보라고 했었어. 그랬을 때이 분사는 누구한테 맞춰야 된다? 앞에 나오는 목적어에 맞춰줘야 된다고. 자, 그랬을 때그 약국이 문을 닫아서 I couldn't buy the cold medicine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나는 감기약을 살수 없었다라고 해석할 거거든. 그러면 얘들아, 약국 입장에서 스스로 닫아? 아니잖아. 약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닫아진 거지. 사람이 닫았겠죠. 그래서 약국이 닫혀 있어서라고 하는 closed 과거 분사 표현 써줄 겁니다. 그래서 약국이 닫혀 있어서 나는 무슨 약? 감기약을 살수 없었다라고 하는 문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 생각보다 많이 나오거든, 얘들아. 저번 시간에도 한번 별표 치라고 했었을 것 같아. with 나오면 일단 동그라미 치고 목적어, 그리고 분사 나오는 부분을 동그라미 쳐보면 문장 구조가 조금 빠르게 파악된다. 라고 하는 거 유념해 두시고요. 8번이요. We wish, 우리는 희망한다. 무엇을 희망하냐면, The gift giver would buy us something else, something less ordinary. 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선물을 주는 사람이 우리에게 뭐를 사줬으면 좋겠냐면, something less ordinary. 라고 나오고 있어. 그러면, would buy us. 우리에게 무엇 무엇을 사줬으면 좋겠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는 이 문장 구조에서 뒤에서 less ordinary 같은 경우는 누구를 꾸며주고 있어? 무언가 평범하지 않은 거라고 해서 something이라고 하는 명사를 꾸며주고 있잖아. 자, 명사를 꾸며주고 있는데 ordinary라고 하는 형용사가 꾸며주고 있으니 오케이, 괜찮구나라고 해서 넘어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잘 따라오고 있지? 자, 그러면 C로 넘어가 보도록 할 건데요. 어법상 틀린 부분 역시나 한번 고쳐볼 겁니다. 9번 문제요. Believing as the spirit of the forest, the tiger was admired. 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자, believing이라고 하면 믿으면서잖아요. 자, 뭐라고 믿으면서냐면요. 숲속의 정령이라고 믿으면서. 얘들아, 내가 여기 ing가 맞는지 틀린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뭐 봐라? 주절의 주어 확인해봐라 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주인절의 주어 보니까 타이거야. 그치?

그치, 호랑이. 호랑이가 스스로 자기가 정령이라고 믿어요? 나는 역시 숲의 정령이지 라고 믿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때 believing이라고 써져 있는 이 현재 분사를 뭐로 바꿔주면 좋겠죠? believed라고 하는 과거 분사로 써주면 좋겠죠. 자, 믿어졌대요. 뭐라고? 숲의 정령이라고 믿어졌기 때문에 tiger was admired. 이런 호랑이는 숭배되어졌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네. 됐죠? 자, 그럼 10번이요. The new film made the young viewers felt delighted 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새롭게 만들어진 그 영화는요, 만들었다. 그 젊은 시청자들을 뭐하게 만들었냐면요, 신나게 만들었다. 신나는 감정을 들게 만들었다는 뜻이거든요, 얘들아. 그러면 봤을 때 새로 만들어진 영화는 뭐하게 만들었다? 기쁘게 만들었대, 얘들아. 기쁨을 당한다고 표현을 하나요, 우리는? 아니지. 우리가 직접 기쁨을 느끼는 거잖아. 그럼 일단 이 felt가 잘못된 거는 알겠어. 그러면 얘를 어떻게 고쳐볼까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문장을 쭉 한번 봤더니 동사가 좀 걸려. 얘들아, make라고 하는 동사가 뭐라고 외웠지? 사역동사라고 외웠을 거야. 자, 사역동사 같은 경우는 목적격 보어 자리에 뭐가 들어갈까? 동사? 원형이 들어가잖아. 자, 그러면 felt라고 하는 표현 아니고 어떤 표현 써줘야 돼? feel이라고 하는 동사 원형 써줘야겠습니다. 그래서 the new film made the young viewers feel delighted라고 하는 문장으로 써주면 되겠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11번 문제로 한번 보면요. If you put a lot of effort, 너가 만약에 엄청나게 많은 노력을 기울인다면, 들인다면, you will know, 너는 알게 될 것이야. 무엇을 알게 될 거냐면, How effectively that advertising will be 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 광고가 얼마나 효과적인지 알게 될 거야 라고 하는 그런 문장이었습니다. 자, 문장 구조를 얘들아 잘 한번 살펴보니까 이때 how라고 하는 얘는 뭐야? 의문사야. 의문사가 우리 평서문 안에 들어오게 되면서 간접 의문문 만들었거든? 간접 의문문 만들었는데 이때 의문사가 자기의 의미와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애를 뒤에서 하나 뽑아왔어. 그래서 얼마나 효율적인지 알게 될 것이다 라고 하고 해석했잖아요. 그러면 얘들아, 이때 얘가 뒤에 문장에서 어느 부분에서 뽑혀왔는지를 반드시 살펴봐야 됩니다. 얘들아, 이 문제도 별표 한번 쳐볼래? 이런 비슷한 문제가 우리 기출 문제에서 계속해서 등장할 거야. 그래서 이 문제 유형 잘 살펴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간접 의문문 how가 의문사 how가 앞으로 나오면서 뒤에 있던 애를 한 명을 뽑아왔어. 어디서 뽑아왔는지 한번 살펴보면 That advertising will be 하고 여기 누가 봐도 무슨 자리가 없어? 보어 자리가 비어 있잖아. 자, 그럼 보어 자리가 비어 있는데 뽑혀간 얘 형태를 보니까 얘 무슨 형태야? 부사 형태네. 보어 자리에는 부사가 들어갈 수 없어. 그러면 얘를 뭐로 바꿔주면 좋을까? Effectively라고 하는 것을 effectively라고 하는 부사를 어떤 형태로 바꿔줄까요? 형용사 형태인 effective라고 바꿔주면 되겠네. 오케이. 왜? 여기 보어 자리에서 사실 데려간 애잖아. 자, 그러면 12번 문제 같이 보면요. When we yarn, we increase blood flow. 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하프멀 할때 우리는 무엇이 증가되게 되냐면요. blood flow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우리의 혈류라고 하죠. 우리의 피의 흐름이 증가하게 됩니다. 라고 하는 문장이에요. 자, 그런데 bring in low temperature air 이라고 해서 지금 동사가 이미 increase라고 하고 나와 있거든? 근데 bring이라고 하는 동사가 또 등장하고 있어. 또 등장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얘들아, 문제는 접속사 없이 이렇게 동사가 등장할 수 있어? 없잖아요. 자, 그러면 뭐 하나는 바뀌어야 돼? bring이라고 하는 이 친구를 뭐로 바꿔줄까? bring이라고 하는 동사는 이제 더 이상 동사 형태를 갖춰서는 안 되고요. 어떤 형태로 바꿔줄 거냐면 bringing이라고 하는 현재 분사 형태로 바꿔줄 겁니다. 자, 그랬을 때 문장이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하품을 할때 우리는 혈류라고 하는 것이 높아지는데, 뭐 하면서 bringing in low temperature air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낮은 온도의 공기를 들이마시면서 우리의 혈류는 높아지게 된다 라고 하는 문장인 겁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우리 분

회사에 대해서도 조금 면밀하게 살펴보았고요. D번으로 넘어갈 겁니다. 다음 글에 밑줄 친 부분 중에 틀린 거 한번 찾아볼 건데, 1번부터 볼까요? spent에 밑줄이 그어져 있어, 얘들아. 이제 좀 반갑지 않아? 약간 여기 ing나 pp 형태 있으면 내가 뭐 재빠르게 확인해 보라고 했어? 주절에 주어 확인해 보라고 했잖아. 자, 주절에 주어 확인해 봤더니 a robot이라고 하는 거지. 그러면 로봇이 시간을 썼는지, 그리고 혹은 시간을 써짐을 당했는지에 따라서 pp 형태가 오는지, 그리고 ing 형태가 오는지 달라지게 되겠다. 그치. 그래서 로봇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 엄청나게 많은 양의 계산 시간을 써짐을 당했을까, 혹은 썼을까? 그랬더니요, 로봇은요, might finally recognize objects at a table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로봇은 마침내 인식할 수 있었다. 그 물체를 뭐로서 인식할 수 있었대? 테이블로 인식할 수 있었다. 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 그럼 얘들아, 로봇 입장에서 계산 시간을 엄청나게 많이 쏟고 난 이후에야 마침내 그 물건이 테이블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인식할 수 있었다. 라고 해석해야 되잖아. 그럼 이때 spent가 아니라 이때 spent가 아니라 어떤 표현으로 써야 될까? 과거 분사가 아닌 현재 분사 spending이라고 하는 ing 형태가 오면 좋겠다. 자,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양의 계산 시간을 쏟은 이후에야 그 로봇은요, 마침내 인식할 수 있었다. 그 물체를 테이블로 인식할 수 있었다. 라고 하는 거지. 자, 2번까지도 같이 풀었네, 우리. 얘들아, finally라고 하는 부사잖아. 부사는 뭐 수식할 수 있다고? 명사 빼고 다 수식할 수 있다고 했는데, 특히 여기 지금 동사 부분을 수식하고 있으니까 너무 괜찮죠. 마침내 인식할 수 있었다 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으니까 동사 잘 수식해주고 있고요. 자, 하지만 if you rotate the image, the computer has to start all over again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기껏해서 정말 많은 시간을 들여가지고 아, 이거 테이블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인식을 했는데, 너가 만약에 이 사진을 돌려버린다면 어떻게 된다? 그 로봇은, 컴퓨터는 다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야 된다라고 말해주고 있죠. 그랬을 때, in other words, 다른 말로 하자면 로봇은요, 볼수 있고, and in fact, they can see much better than humans. 인간보다 훨씬 더잘볼 수도 있어, 로봇들은. 하지만, but they don't understand what they are seeing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들이 보는 것을 실제로 알지는 못한다라고 전달해주고 있네. 자, 그럼 얘들아, 여기서 much라고 하는 거에 밑줄이 그어져 있습니다. 자, much가 누구를 수식해 주는지 한번 보자면 much better 이라고 해서 뒤에 나오는 비교급을 수식해 주고 있습니다. 그치? 자, 비교급을 수식해 줄수 있는 표현 우리 6가지 한번 외워봤었는데 기억날까? 자, 기억 안 난다면 여러분 한번 적어 보세요. 뒤에 나오는 비교급을 수식해 줄수 있는 표현 much, even, still, far, a lot, by far. 이렇게 총 6가지거든요. 그래서 쌤은 그냥 노랫말로 붙여서 much even still far, a lot by far 라고 외웁니다. 자, 그래서 이것들은 뭐를 꾸며줄 수 있다? 뒤에 나오는 비교급을 꾸며줄 수 있는 표현이다까지 같이 알고 있으면 좋겠고요. 자, 그러면 저희는 본격적으로 기출문제 한번 풀어보게 될 겁니다. 자, 기출문제 1번이고요. 2014학년도 6월 모의평가 27번 문항 되겠어요. 자, 첫 번째 문장부터 가보면요. When you have ideas you like 이라고 나오고 있어. 너가 진짜 좋아하는 그 생각을 너가 가지고 있을 때, you often think, 너가 보통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everyone else should feel the same way 라고 나오고 있어. 모든 사람이 나랑 똑같은 방식으로 느끼겠지? 라고 생각을 할 거래. 그래서 내가 이 아이디어가 너무 좋아 라고 본다면, 다른 사람도 분명히 이 아이디어를 좋아하겠지? 라고 생각을 한대. 자, 그런데, if they don't, 만약에 그 사람들이 아, 나그 생각 좀 별론데 라고 한다면 it very often becomes a matter of they just don't understand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만약에 다른 사람이 너 아이디어 좀 별론 것 같은데 라고 말을 한다면 이제는 그것이 어떤 문제가 된다? 그들은 이해를 하지를 못해 라고 하는 문제가 된다 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죠. 자, 그럼 여기 지금 동사 부분에 밑줄이 그어져 있습니다. 얘들아, 근데 너무 쉽지 않아? 동사 부분에 밑줄이 그어져 있는데 주어를 따라가 보니까 주어 누구야? 이시잖아. 그러면 단수 주어 나왔고 당연히 단수 동사 나왔으니 becomes라고 하는 거 너무 허무하게 맞다는 거 표시할 수 있겠다. 그치? 자, 그래서 아, 내가 정말 좋은 아이디어를 냈는데 다른 사람들이 이걸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 그러면 아, 왜 이해를 못하는 거야? 라고 하는 그런 문제가 되는 거래.
그랬을 때, if a colleague around you doesn't understand your idea, 만약에 너 주변에 있는 동료들이 너가 가지고 있는 그 생각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or its potential, 그 너가 가지고 있는 아이디어의 잠재성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you are being given an important message 이라고 나오고 있어. 얘들아, 이 문제에서 2번이 오답률이 정말 높았거든요? 근데 얘 사실 맞는 선지야. 왜 맞는지 한번 따져볼게. 자, you are being given 이라고 나오고 있어. 얘들아, 첫 번째 부분 한번 먼저 떼서 살펴보면 비동사 플러스 ing거든? 그럼 진행형이야. 그치? 자, 그런데 두 번째 부분 보니까 비동사 플러스 PP네? 그럼 얘 뭐야? 수동태야. 그러면 진행 수동태라고 하는 말은 계속해서 수동적으로 받아오고 있다는 거지. 즉, 이 맥락에서 봤을 때는 너는 중요한 메시지를 계속 받고 있는 중인 거야. 너 주변에 있는 동료들이 아, 그 아이디어 별론데 라고 한다면 너는 지속적으로 그 메시지를 받고 있는 중이다 라고 설명이 되어지는 거지. 이 맥락이 맞아요. 왜냐하면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게 아니라 그 아이디어 별로야 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달받고 있는 거잖아. 내 입장에서는. 그쵸? 그랬을 때, 아, 비동사 플러스 PP가 나오는 수동태가 나오는 부분은 오케이, 괜찮습니다. 그런데 어떤 메시지를 받고 있는 거냐면, maybe your view of a problem that you think you are solving is not shared by other coworker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아마도 그 문제에 대한 너의 관점이. 자, 그런데 여기 대시 뒤에 등장하고 있네. 앞에를 봐봐. that 앞에를 봤더니 a problem. 이라고 하는 선행사가 있지. 오케이, 선행사 있고. 그럼 뒤에 문장을 봤더니 you think you are solving 이라고 나오고 있어. 얘들아, 이 문장의 동사 어딨어? 이 문장의 동사가 is이기 때문에 이 앞부분까지를 이렇게 묶어줄 거란 말이야. 그러면 아마도 그 문제에 대한 너의 관점이 근데 문제는 문제인데 어떤 문제냐면 that you think you are solving 너가 해결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 문제에 대한 너의 관점이 진짜 주어는 여기 있네. 그치? 그것은 사실 is not shared by other coworkers 다른 동료들에 의해서 뭔가 공유되어지지 않은 건 아닐까? 라고 지금 의문을 품고 있는 거죠. 자, 그럼 이때 등장하는 that은 뭐야, 얘들아? 앞에 선행사 있고, 뒤에 문장이 you think you are solving 이라고 해서 불완전한 문장이 등장하고 있잖아. 그러면 얘는 관계대명사 대시다 라고 볼수 있겠네. 특히나 목적어 부분이 비어져 있으니까 목적격 관계대명사겠지. 그래서 너가 해결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 문제에 대한 관점이 다른 사람들과 많이 공유되어지지 않는 거 아니야? 라고 지금 물어보고 있고요. 그래서 if your colleagues can't see it, 만약에 너의 동료들조차 볼수 없다면, 즉 여기서 보는 게 뭐야? 너의 아이디어가 좋은지 볼수 없다면 your consumers may not either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너의 소비자들 또한 보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이 나와야 되지. 자, 그러면 얘들아, 누구누구 또한이라고 해서 either 이라고 하는 표현이 등장했어. 얘들아, 또한이라고 하면 우리 두 가지 표현 쓸수 있거든. 첫 번째, either이라고 하는 표현 쓸 수도 있고, to라고 하는 표현 쓸 수도 있을 거야. 자, 그런데 어떤 상황에서는 either를 쓰고 어떤 상황에서는 to를 쓸까? 문장이 부정문이면 얘들아 either를 쓸 거고요. 문장이 긍정문이면 to를 쓸 거야. 자, 그래서 만약에 너 주변에 있는 동료들조차 너의 아이디어가 좋은지 알아채지 못한다면 너의 소비자들 또한 알아채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해서 부정문이 왔기 때문에 누구누구 또한이라고 하는 either를 쓰는 것이 맞습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Make constant effort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지속적으로 한번 노력을 들여보래. Until everyone you explain your idea to 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너가 너의 아이디어를 설명하려고 하는 모든 사람들이 understand it. 그 아이디어를 이해할 때까지 계속해서 노력을 한번 들여보세요 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 그랬을 때 This is all to do with find simple solutions to our daily communication problem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얘들아, 지금 파란색 수거 표현 역시나 필기해 두셔야 돼요. All to do with 하면 무엇 무엇과 관련이 있는이라고 하는 수거 표현이거든. 자, 그것은 무엇과 관련이 있는 거냐면 find simple solution 아주 단순한
해결책을 찾는 거래. 뭐에 대한 단순한 해결책?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일상생활의 의사소통.

문제에 대한 단순한 해결책을 찾는 것이다 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 오케이, 해석은 됐는데 얘들아 아직까지 답이 안 나왔거든? 그러면 5번이 답이 되어야 될것 같은데 얘가 왜 답인지 한번 밝혀보자면 All to do with 해서 맨 마지막에 얘들아 뭐로 끝났어? With라고 하는 전치사로 끝났어. 전치사 다음에 뭐가 와야 돼 얘들아? 저번 시간에 바로 했지? 명사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애가 필요한데 얘는 명사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애가 아니라 동사가 왔잖아. 그러면 명사 역할을 해줄 수 있는 동명사 finding이라고 하는 표현이 오면 좋겠죠. 그래서 this is all to do with finding simple solutions to our daily communication problems 라고 써져 있는 게 맞겠네요. 오케이, 그래서 5번에서 답이 등장하게 되었고요. 저희는 2번 문제 한번 같이 풀어볼 겁니다. 2014학년도 수능 27번 문제예요. 한번 첫 번째 문장부터 보시죠. I hope you remember our discussion last Monday 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나는 희망합니다. 너가 기억하기를 희망한대요. 우리 지난 월요일에 나누었었던 대화를 기억하는 것을 희망한다고 합니다. 자, 뭐에 대해서 우리가 논의를 나눴었냐면요. About the servicing of the washing machine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나의 세탁기의 수리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던 거 기억하고 있지? 라고 지금 물어보고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 1번 문제가 벌써 등장하고 있어. 자, supply to us 3 months ago 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3개월 전에 우리에게 제공된 그 세탁기의 수리 문제에 대해서 나누었었던 대화를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네. 얘들아, 그러면 여기 지금 supplied라고 하는 과거분사가 잘 왔니? 라고 물어보고 있는 거잖아. 과거분사가 누구를 수식해주고 있는지 봤더니 앞에 나오는 washing machine, 즉 세탁기라고 하는 것을 수식해주고 있네. 얘들아, 세탁기가 스스로 제공을 할수 있어? 아니지. 제공이 된 거지. 누구에게? 우리에게 3개월 전에 제공이 된그 washing machine, 세탁기에 대한 수리 요청을 할 건가 봐요. 자, 그랬을 때 얘들아, 1번에 있는 supplied to us, 우리에게 제공된 세탁기라고 한다면 오케이, 괜찮습니다. 세탁기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제공이 된 거니까 수동으로. 그랬을 때 I regret to say, 얘들아, 반갑지. 우리 저번 시간에 regret 다음에 투부 정사도 올수 있고 ing도 올수 있다고 배웠거든. 근데 뜻이 달라진다고 했잖아. 그러면 I regret to는 뭐뭐 하게 되어서 대답하셔야 돼요. 뭐뭐 하게 돼요? 유감이다 라고 하는 표현이었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얘들아, I regret ing 하면 뭐뭐 하는 것을 후회한다 라고 하는 의미라고 했었어. 자, 그러면 I regret to say 라고 말하는 거 보면 나는 이런 말을 하게 되어서 참 유감이야 라고 지금 하는 의미겠지. 무슨 말을 하게 되어서 유감이냐면 The machine is no longer working. 그 너네가 제공해준 그 세탁기 있잖아. 아, 더 이상 작동이 안 돼. 라고 말하는 것을 알리게 되어서 매우 유감입니다. 라고 지금 전달하고 있어요. As we agree during the meeting, 우리가 미팅 중에 동의를 했듯이 Please send a service engineer as soon as possible to repair it.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세탁기를 수리하기 위해서 가능한 한 빨리 수리 기사님을 보내주십시오. 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 그래서 the product warranty says that. 이라고 나오고 있어. 그러면 물건 보증서, 즉 품질 보증서가 말해 주었듯이 자, 무엇을 말해 주고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 You provide spare parts and materials for free 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당신들이 무료로 어떤 spare parts이라고 하면 여분의 부품들이거든요. 당신들이 무료로 부품들이나 혹은 물질들을 제공해 주지만 부품들은 무료로 제공해 줄수 있지만 but charge for the engineer's labor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뭐에는 가격을 부여한다고 되어져 있냐면요. 그 기사님 즉, 수리 기사님의 노동에 대해서는 비용을 청구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라고 하는 맥락이야. 오케이?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아, 물품 교환, 뭐, 물품을 제공해주는 것까지는 무료지만, 수리 기사님의 노동 비용에 대해서는 청구가 된다 라고 하는 지금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 얘들아, 이때 that 이라고 하는 것이 잘 쓰였는지 우리는 살펴볼 거잖아. 이때 대신 뭔지 한번 살펴볼게. 앞에 문장을 봤더니 선행사 있어? 선행사가? 없어. 그럼 일단 관계대명사는 아니고 뒤에 문장을 봤더니 You provide spare parts and materials for free라고 하는 무슨 문장이 등장하고 있니? 완전한 문장이 등장하고 있잖아. 자, 그럼 앞에 선행사 없고 뒤에 완전한 문장이 오는 얘는 우리는 접속사 that이라고 부를 겁니다. 접속사 that이 아주 잘 문장으로서 역할을 해주고 있네.

그랬을 때 이렇게 품질 보증서에 쓰여져 있기는 하지만 This sounds unfair. 이것은 모인 것처럼 들려. 아, 뭔가 불공평한 것처럼 들려요. 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네. 그러면 문장 구조 너무 단순하죠? This, 이것은 들린다. Unfair, 불공평하게 들린다. 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잖아. 주어, 동사, 보어 자리에 뭐가 들어가고 있어? 형용사가 들어가고 있네. 그러면 잘 들어가 있지. 자, 이것은 근데 불공평하게 들려요. I believe, 나는 뭐라고 믿냐면, The machine's failure is caused by a manufacturing defeat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나는 뭐라고 믿냐면 이 기계의 failure 하면 고장이거든요. 이 기계의 고장이 뭐 때문에 발생한 거냐면 제조 과정에 있어서의 결함 때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나 때문 아니야 라고 믿는 거지. 자, 왜 그렇게 생각을 했냐면 initially 애초에 it made a lot of noise. 그 세탁기가 굉장히 많은 소음을 냈고 and later 그리고 나중에는 It stopped to operate entirely 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때도 반가운 마음 드실 겁니다. 우리 저번 시간에 뭐도 했었어? Stop 다음에 투부정사가 오는지 ing가 오는지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진다 라고 했었었잖아요. 그러면 stop 다음에 투부정사가 오면 우리 뭐라고 했었어? 뭐뭐 하기 위해서 멈추다 라고 했잖아. 근데 얘들아, 이게 말이 돼? 그 세탁기가 작동하기 위해서 멈춘 거야? 아니면 작동을 멈춘 거야. 작동을 멈춘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작동하기 위해서 멈추었다라고 지금 쓰여져 있는 to를 쓰면 안 되고 어떻게 써줘야 된다? operating이라고 하는 ing 형태를 써주어서 어떻게 해석해야 된다고? 작동하는 것을 멈추었다라고 해석이 돼야겠네. 그치? 그래서 우리 저번 시간에 배운 거 바로바로 써먹을 수 있으니까 너무 뿌듯하죠? 그치. 그러니까 개념 부분도 건너뛰지 말고 우리 꼼꼼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일단 4번이 틀렸다고 하는 것은 확실해졌고요. 마음 편하게 나머지 부분을 읽어보자면 As it is wholly the company's responsibility to correct the defeat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자, 전적으로 그거는 회사의 책임이기 때문에 뭐 하는 것이 전적으로 회사의 책임이냐면요. To correct the defeat 이러한 결함을 수정하는 것. 즉, 수리하는 것은 전적으로 회사의 책임이기 때문에 I hope, 저는 희망합니다. 무엇을 희망하냐면 You will not make us pay for the labor component of its repair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너가 우리에게 뭐 하도록 만들지 않았으면 좋겠어? 돈을 내도록 만들지 않았으면 좋겠어 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네요. 뭐에 대해서 돈을 내게 만들어주지 않았으면 좋겠냐면 The labor component of its repair 그 세탁기의 수리에 대한 노동 부분에 있어서 우리에게 돈을 청구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 자, 그러면 마지막 5번 문제까지 한번 살펴보면 make라고 하는 동사 무슨 동사지? 사역 동사지. 자, 사역 동사라고 하면 목적어, 목적격 보어 자리에 우리 무슨 형태가 와야 된다? 동사 원형 형태 와야 되잖아. pay라고 하는 동사 원형 형태 나오고 있으니까 5번도 동그라미 치고 넘어가면 좋겠다. 맞죠? 자, 그러면 우리 기분 좋게 3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2018학년도 7월 학력평가 28번 문항이고요. 첫 번째 문장 어떻게 시작하고 있는지 살펴보면 When it comes to medical treatment 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얘들아, when it comes to 지금 형용 팽견해서 한번 밑줄 쳐 보시고 뭐라고 필기할 거냐면 뭐뭐에 대해서, 뭐뭐에 관해서 라고 필기해 볼 겁니다. 자, 그래서 뭐에 관해서 봤을 때 medical treatment 이라고 하면 뭔가 의학적 처리거든요. 그래서 의학 치료. 에 관했을 때라고 지금 해석할 겁니다. 그래서 의학 치료에 관해서 보았을 때 patients see choice as both a blessing and a burden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환자는 선택이라고 하는 것을 both A and B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A로 보기도 하고 B로 보기도 한다라고 해석할 거야. 그래서 무언가 의학적인 치료에 대해서 환자라고 하는 것은 선택을 blessing, 축복이라고 보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burden, 부담으로 보기도 한다라고 지금 설명해 주고 있어. 그렇지 않을까? 얘들아, 의학적인 치료를 하는 데 있어서 너한테 선택지가 있어. 선택지가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 축복일 수도 있죠. 아, 저 그럼 A 치료할게요. 저 B 치료할게요. C 치료할게요. 선택지가 많다는 것은 축복일 수도 있겠지만 반대로 말해보면 뭐일 수도 있어? 부담이 될 수도 있지. 내가 A라고 하는 선택을 함에 따라서
다른 결과를 도출해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쵸? 자, 이런 의미에서 접근을 해보자면, And the burden falls primarily on women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담은 특히나 누구한테 많이 떨어지게 되냐면 여성에게 많이 부담이 가게 된다고 하네. 자, 그런데 그 여성이라고 하는 분은 어떤 분이냐면요. Who are typically the guardian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전형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는 사람이래? Guardian 하면 수호자거든요. 수호자이자 보호자라고 하는 뜻도 돼. 그러면 그 여성이라고 하는 인물은요. 전형적으로는 무슨 역할을 한다? 수호자, 즉 보호자의 역할을 한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 자, 근데 얘들아, typically라고 하는 부사에 지금 밑줄이 그어져 있지? 얘가 누구를 수식하는지 한번 볼 거야. 맨 처음에 오해를 할수 있는 건 guardian 뒤에 나오는 명사 꾸며주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어. 그러면 얘들아, 해석이 좀 이상한다? 전형적인 수호자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는데 아니지. 우리 해석 어떻게 했어? 자, 여성은요, 전형적인 수호자의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걸 수식해 줬잖아. 그럼 이때 typically라고 하는 이 부사는 누구를 수식해 주는 거냐면 are the guardians라고 하는 구 동사를 수식해 주고 있는 겁니다. 즉, 동사 구를 수식해 주고 있는 건데 누구를 수식해 준다고? are the guardians라고 하는 이 전체 부분을 수식해 주고 있기 때문에 이때 부사가 수식해 줄수 있는 거죠. 전형적인 수호자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여성은 전형적인 수호자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부분을 수식해 주고 있기 때문에 동사 구를 수식해 주고 있는 부사가 오는 것이 맞습니다. 얘도 오답률 되게 높았거든, 얘들아. 잘 한번 꼼꼼히 생각을 해 보세요. 전형적인 수호자라고 말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여성이라고 하는 인물은요, 뭐에서뿐만 아니라 not only of their own health, 그들 자신의 건강에서뿐만 아니라 but also that of their husbands and children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녀의 남편이나 혹은 그녀의 아이들에 대해서도 무슨 역할을 한다? 보호자 역할을 하기 때문에 부담이 굉장히 큰 거죠. 여성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자, 그랬을 때 it is an overwhelming task for women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굉장히 부담이 큰 과업이라고 합니다. 여성에게 있어서 굉장히 부담이 크대. And consumers in general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일반적인 소비자 그리고 여성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부담이 큰데 뭐 하는 것이 부담이 크냐면 자, 진짜 주어가 아직 안 나왔어, 얘들아. 뭐 하는 것이 부담이 큰지 아직 말을 안 해줬거든? 그러면 맨 처음에 등장하고 있는 이때 it은 뭐야? 가주어 is야. 그러면 지금 밑줄이 그어져 있는 이 to be부터 요 부분까지가 진짜 주어, 진주어 되겠다. 얘들아, 주어 자리에 지금 to 부정사 들어가는 거 괜찮아? 괜찮잖아. 우리 첫 번째 시간에서 배웠거든? 그래서 주어 자리에 to 부정사 들어가는 거 너무 괜찮으니 이제는 해석만 한번 해보자. 자, 무엇이 굉장히 부담이 되는 거냐면 to be able to sort through the information they find. 그들이 찾은 정보를 아주 면밀하게 살펴보고 and make decision, 결정을 하는 것 자체가 여성에게 있어서 그리고 일반적인 소비자에게 있어서 굉장히 부담이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을까, 얘들아? 우리에게 주어진 정보가 굉장히 많아. 그런데 이런 정보들 사이에서 그거를 다 면밀하게 살펴보고 거기서 결정을 내린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부담이 많이 되는 일이다. 라고 지금 설명해주고 있죠. 자, 근데 이 말을요, 에이미 엘리나라고 하는 분이 말씀하셨다고 하네요. 그랬을 때, and what makes it overwhelming is not only that, but also that 이라고 하는 구문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자, 얘들아, 저긴 별표 쳐 있는 거 보이시죠? 자, 여러분도 책에다가 별표를 한번 쳐보시고 같이 한번 해석을 해볼게. And what makes it overwhelming? 그리고 그것을 너무 어렵게 만드는 것은? 이라고 해서 얘들아, 주어 어딨어? 그것을 너무 어렵게 만드는 것은? 이라고 해서 여기가 주어야. 그러면 결정하는 것을 너무 부담스럽게 만드는 것은 무엇이냐면? Not only A, but also B 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으니까 A뿐만 아니라 B 또한이라고 해석할 거잖아. That the decision is our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선택지가 온전히 우리한테 달려있다 라고 하는 것이 부담스럽고 그리고 또 뭐도 부담스럽냐면요. That the number of sources of information has exploded 이라고 해서 문장 구조를 잘 파악할 필요가 있어. 얘들아, 그러면 한번 해석 먼저 해볼게. The number of 이라고 하는 거 언제 배웠냐면 우리 2강에서 배웠거든? The number of 이라고 하는 표현 무슨 표현일까? 많은? 아니고, 무엇 무엇의 수라고 해석하기로 했었어. 얘들아, 무엇 무엇의 수라고 해석을 한다면

얘는 단수 취급을 해야 돼? 복수 취급을 해야 돼? 많은이 아니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무엇무엇의 수라고 해석이 되려면 얘들아 지금 단수 동사로 바꾸고 있는 거 보여? 오케이, 여기까지 이해가 됐으면 퍼펙트, 잘하셨어요. 자, 그런데 뭐의 수냐면 sources of information이라고 나오고 있어. 우리가 정보를 얻는 그 정보원들의 숫자 자체가 폭발적으로 증가한 거야. 그래서 우리가 결정을 내리는 게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인 거지. 오케이? 자, 내용은 이해가 됐지? 자, 그러면 우리 문법 살펴봐야 되잖아. 3번의 밑줄이 어디 그어져 있는지 봤을 때 which we are to make the decisions이라고 나오고 있으니 우리가 결정을 내리는 그 정보원들의 수 자체가 폭발적으로 증가했기 때문에 우리가 결정을 내리는 것 자체가 어려워졌다라고 지금 설명해주고 있네. 그러면 이때 which는 관계대명사일까라고 하는 걸 살펴봐야겠어. 앞에 봤던 얘들아, information이라고 하는 선행사가 등장하고 있어. 오케이, 그럼 관계대명사인가? 라고 보려고 했더니, 뒤에 문장, we are to make the decision 이라고 해서 완전한 문장이 오고 있거든? 얘들아, 완전한 문장이 오는데 관계대명사 오면 돼? 안 되잖아, 그치? 그러면 관계대명사는 일단 못 와. 그럼 뭘 올래? 뭐가 오면 좋을까? 관계? 부사가 오면 좋겠다. 자, 관계 부사 중에 information, the sources of information을 받아줄 수 있는 관계 부사 뭐가 오면 좋을까? Where 생각했으면 잘하신 거죠. Where이라고 하는 관계 부사가 와도 좋아요. 자, 그런데 어떤 친구들은 이렇게 나한테 물어볼 수도 있을 것 같아. 쌤, 혹시 여기에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오면 안 돼요? 라고 물어보는 친구들이 있다면 되죠. 왜? 뒤에 문장이 완전하잖아. 그러니까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와도 돼. 그러면 어떤 전치사를 살릴래? 우리가 그 의사결정을 만드는 데서 사용하는 그 정보의 원천이라고 할 거잖아. 그러면 우리 전치사 on이라고 하는 거 살려도 될것 같아. 그러면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on which가 와도 될것 같고. 그리고 우리가 이런 의사결정으로 만드는 이라고 하는 전치사 from이 와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from, which가 와도 잘 쓰인 것 같네. 그러면 아마 답지에는 여러분 이것들 중에 하나만 써 있겠지만 이세 가지 모두 와도 무방하다라고 보실 수 있겠네. 왜? 앞에 봤더니 선행사 있고 뒤에 봤더니 완전한 문장이 오고 있잖아. 그러면 관계 부사 와도 되고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와도 되고 또 다른 전치사를 활용한 관계대명사 와도 아무 문제 없거든? 그래서 우리 답을 고칠 때, 아, 이게 틀렸어! 하고 넘어가지 말고 얘를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계속해서 생각을 해야 다른 문제가 출제되더라도 맞출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 여기 which, 관계대명사는 일단 절대 안 돼. 왜? 뒤에 문장이 완전하니까. 그러면 뭐를 넣을 수 있을까? 이거를 한번 생각해보는 과정을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복습할 때 별표 쳐져 있는 문제 같은 경우는 꼭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되는 거거든? 그래서 왜 여기서 쌤이 관계 부사가 들어간다고 했을까? 그리고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가 왜 들어갈 수 있다고 했을까?에 대해서 한번 곱씹어 보면서 복습하세요. 아셨죠? 자, 그랬을 때, It is not just a matter of listening to your doctor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자, 그것은 just Not just a matter of 라고 하는 부분에 밑줄 그어져 있습니다. 역시나 뭐 해야 돼? 형광펜 꺼내야 돼. 단지 뭐의 문제가 아니냐면요. Of listening to your doctor, lay out the option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단순히 너의 주치의의 말을 듣는 것의 문제가 아닙니다. 근데 그 주치의가 뭐 하고 계시냐면요. Lay out the option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여러 가지 선택지에 대해서 늘어놓는 그 주치의의 말을 듣는 게 문제가 아니라고. 그리고 또 뭐의 문제가 아니야? And making a choice. 뭔가 선택을 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 자, 그러면 여기 4번에 making의 밑줄이 그어져 있고, 앞에 나오는 and랑 얘가 뭐를 연결시켜주고 있는지 보면 되거든? 자, 그러면 making이라고 하는 이 부분과 and는 누구를 연결시켜주고 있어? 뭐의 문제가 아니다? 그 너의 주치의의 말을 듣는 게 문제가 아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리고 선택을 하는 것에 문제가 아니다. 뭔가 더 많은 문제가 있나 보죠. 그러면 ing 형태 잘 연결되어져 있고 잘 연결되어져 있죠. 뭐에 연결돼 있는 거야? 전치사 of에 동명사 두 개가 잘 연결돼 있네. 오케이.

그랬을 때, we now have encyclopedic lay people's guide to health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우리는 거의 백과사전급의 비전문가의 건강을 향한 지침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 여러분 막 전문가까지는 아닌데 이 사람 저 사람이 백과사전급으로 막 말해주는 그런 지침 같은 것들이 있고요. Better Health이라고 하는 매거진, 잡지라고 하는 것들도 있고 특히나 우리 뭐가 있어? 인터넷이라고 하는 게 있어. 그 말인 즉슨 정보는 충분해. 정보는 굉장히 충분한데 이렇게 많은 정보들 사이에서 내가 올바른 결정을 내리는 게 지금 문제다라고 지금 설명해주고 있는 거잖아. So, now, 이제는 The prospect of medical decisions has become everyone's worst nightmare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자, 그래서 오늘날의 The prospect of medical decisions 여기서 얘들아, 진짜 주어 누굴까? 진짜 주어는? prospect일 겁니다. 자, 측면은 측면인데 뭐에 대한 측면인 거냐면요. 이런 의학적인 의사결정, 내가 이런 치료를 받을래요? 라고 하는 그런 의학적인 의사결정의 측면은 has로 받은 거 그럼 괜찮니? 그치? 괜찮지? 왜? 앞에 주어가 단수 주어잖아요. 단수 주어니까 뒤에 has라고 받은 표현 너무 잘 받았네. 그치? 자, 그래서 의학적인 결정의 측면은요. has become 어떻게 되었냐면 모든 사람들의 worst nightmare, 최악의 악몽이 된 거죠. 원래 한때는 뭐였어? 축복이었어. 내가 이런 치료도 받을 수 있고 저런 치료도 받을 수 있네? 이거에서 이제는 악몽이 되어버린 거죠. 자, 그런데 그 악몽을 뭐라고 비유해 주냐면요. of a term paper assignment 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마치 기말과제와 같은 모든 사람의 최악의 악몽이 되어져 버린 거예요. 자, 그런데 갑자기 웬 paper, term paper assignment, 갑자기 웬 기말과제? 라고 하신다면 with stacks infinitively higher than a grade in a course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한 학기에 점수라고 하는 것보다 무한하게 더 높은 게 걸려 있는 이라고 해석했거든? 자, 이 말인 즉슨 얘들아, 한 학기에 점수가 걸려있는 거는 사실 한 학기 망하는 거잖아. 그치? 근데 내가 만약에 의학적인 결정을 잘못 내리게 된다면 어떻게 돼? 우리가 목숨을 잃을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그 한 학기에 점수보다 훨씬 더 높은 것이 걸려있는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악몽이라고 하는 것이 되었다. 뭐가? 의학적인 의사결정이라고 하는 것이 라고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오케이. 자, 그랬을 때 우리 has라고 하는 부분이 동사로 잘 받았니? 라고 하는 마지막 부분까지 잘 짚어보았고요. 저희는 4번 문항으로 넘어가 볼 겁니다. 저희 이번 시간에 마지막 문제 되겠죠? 자, 2019학년도 사관학교 21번 문항입니다. 첫 번째 문장부터 한번 살펴보면요. Although hunter-gatherer had previously led semi-settled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비록 이런 수렵 채집인들이 이전에는 어디로 이끌어졌냐면요. semi-settled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반정착이거든요. 그러니까 반만 정착하고 있었던 거야. 어디를 떠돌아다니다가 어느 괜찮은 곳 있으면 잠깐 정착을 하고 그런 생활을 했나 보죠. 그래서 반만 정착을 하고 있었는데 뭐보다는요. rather entirely nomadic live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완전히 유목민 생활을 한다기보다는 반은 정착 생활을 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라고 해석할 거야. 그치? 자, 그런데 아직 안 끝났어. Nomadic life, 이런 유목민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요. Moving between, 이동을 하는 거래. 어디 사이에서 이동을 하는 거냐면 A number of temporary or seasonal shelter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많은 일시적인 혹은 계절적인 거주지를 막 옮겨 다니는 그런 이주 생활, 즉 유목민 생활을 한다기보다는 이전에 수렵 채집인들은 무슨 생활을 했대? 반은 정착하는 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가 진짜 이제 문장이야.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The ability to store cereal grain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어떤 능력이야? 우리가 무언가 grain이라고 하면 곡물이잖아요. 곡물을 저장할 수 있는 능력은 여기가 진짜 문장의 주어야. began to encourage people to stay in one place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촉진하기 시작했다. 사람들로 하여금 한 장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촉진했다 라고 하는 내용이네요. 자, 그랬을 때 An experiment carried out in the 1960s shows why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1960년대에 행해진 그 실험이 왜인지를 보여주게 되는 거죠. 자, 이제부터 진짜 문법 문제야.
An archaeologist used the flint-bladed sickles to see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어떠한 고고학자가 사용했대요. 무엇을 사용했냐면 얘들아 flint 하면 부싯돌이고 bladed라고 하면 날이거든요. 즉 부싯돌로 만든 날로 된그 낫이라고 하는 것을 사용했대. 뭐를 보기 위해서 사용을 했냐면 How efficient 혹은 how efficiently a prehistoric family could have harvested wild grains이라고 나오고 있어. 얘들아, 이거 기억하니 혹시? How라고 하는 이 의문사가 누구를 데려온다고 했냐면 의미상에 유의미하게 연관이 지어진 애를 문장 뒤에 있는 애 중에서 한명 뽑아온다고 했어. 기억해? 우리 바로 저번 시간에 했거든? 뽑아온다고 했는데 아무 애나 뽑아오지 않고 의미의 연관성이 있는 친구들을 뽑아오거든? 그러면 뒤에 문장을 한번 보자. A prehistoric family, 어떤 선사시대의 그 가족들은요, could have harvested, 수확할 수 있었다. 무엇을 수확할 수 있었냐면, wild grains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야생 곡물을 수확할 수 있었다. 라고 했어. 얘들아, 그러면 문장 뒤에를 봤더니 완전한 문장이 나와. 그러면 뭐가 들어갈 자리는 없어? 형용사가 보어로서 들어갈 자리는 없는 거야. 뭐가 들어가야 돼? 부사가 들어가야 돼. 그럼 한번 해석을 해보자면, 얼마나 효율적으로 그 선사시대에 살고 있었던 가족들이 could have harvested, 수확을 할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지금 한번 보기 위해서 이런 부싯돌로 만든 그런 낫을 사용해 본 거죠. 자, 그러면 이때 등장하는 efficiently라고 하는 부사는 누굴 꾸며줘? 동사를 꾸며주겠지. 뒤에 나오는 harvested라고 하는 동사를 꾸며줄 겁니다. 그래서 이런 선사시대에 살고 있는 가족들이 어떻게 효율적으로 이런 야생 곡물들을 수확했는지를 보기 위해서 이런 실험을 했는데요. 그런 야생 곡물들이라고 하는 것은 여전히 튀르키예의 일부 지역에서 보여진다고 합니다. 자, 그랬을 때, in an hour, 한 1시간 정도 하니까, he gathered more than 2 pounds of grains 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1시간 동안 이렇게 채집을 했더니, 그는 한 2파운드 정도의 곡물을 수확할 수 있었대. 자, 그런데 2파운드 정도의 곡물이라고 함은 무슨 말이냐면, which suggested that 이하를 보여주는 거래. A family. Worked 혹은 that worked 8-hour days for 3 weeks would have been able to gather enough 이라고 나오고 있어, 얘들아. 그러면 이 대절 이하에 동사 어디 있는지 한번 찾아볼래? 대절 이하에 동사가 어디 있는지 한번 찾아보려고 했더니 쌤이 약간 힌트를 줬다, 그치? 빨간색 부분에 would have been able to라고 하는 이 부분이 동사야. 그러면 B 부분에 동사가 들어가면 안 된다는 말이지. 그럼 B 부분은 어때야 되냐면 앞에 나오는 family라고 하는 부분을 수식해 줄수 있는 부분이어야겠다. 자, 그래서 가족은 가족인데 어떤 가족이냐면 하루에 8시간 동안 3주 동안 일한 가족들은 이 돼야 되겠지. 그러면 이때 that worked라고 해서 관계대명사 플러스 동사가 나와 있는 얘를 동그라미 쳐주면 되겠다. 자, 그럼 다시 한번 해석을 해보자면, 가족은 가족인데, 3주 동안 하루에 8시간씩 일한 그 가족은 would have been able to, 뭐할수 있을 거냐면, gather enough, 충분한 gather enough to provide each family member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각각의 그 가족 구성원에게 제공할 수 있는 충분한 양을 모을 수 있게 된 거죠. 자, 모일 때, with a pound of grain a day for a year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1년에 정말 하루에 1파운드 정도씩 먹을 수 있는 양의 충분한 곡물을 모을 수 있게 되었다라고 지금 설명해 주고 있어. 오케이. 자, 그랬을 때, 하지만, this would have meant 이것은 어떤 것을 의미했을 것이냐면요. staying near the stands of wild cereals 이라고 나오고 있어. 자, 이 말인즉슨 여기서 말하는 이것은 충분한 곡물을 수확한 거지. 그것은요, 어떤 것을 의미했을 거냐면, staying near the stands of wild cereal, 이러한 야생 곡물들 근처에서 지내는 것을 의미하게 됐을 거래. 자, 왜이 야생 곡물들 근처에서 지내야만 하냐면, to ensure, 보장하기 위해서 그래야만 한데, 무엇을 보장해야 돼? The family did not miss the most suitable time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가장 적합한 시간이라고 하는 것을 놓치지 않는 것을 보장하기 위해서 항상 그 곡물 주변에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한대. 자, 그런데 무슨 최적의 시간을 의미하는 거냐면
to harvest 혹은 harvested.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곡물을 수확할 최적의 시간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곡물 주변에 살아야겠지. 즉, 어디를 돌아다니면 안 되고, 이주해서 다니면 안 되고, 내가 그 곡물이 잘 자라고 있는지 꼭 옆에 붙어서 지내는 것을 의미한다고 했잖아. 자, 그러면 일단 suitable time, 시간은 시간인데 어떤 적합한 시간이냐면 그 곡물들을 수확할 적합한 시간이 돼야겠지. 자, 그러면 뭐뭐 할이라고 지금 수식해 주고 있는데 to harvest라고 하는 표현이 to 부정사가 형용사적 용법으로 앞에 나오는 명사를 수식해 주고 있네. 그치? 그래서 수확할 가장 적합한 시기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그 곡물 옆에서 꼭 지내는 것을 의미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지. 그래서 And having gathered a large quantities of a grain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곡물의 굉장히 많은 양을 수확하고 난 이후에 내가 엄청나게 많이 수확을 했어. 그 이후에 그 사람들은요, would have been reluctant to, 얘들아, reluctant to 하면 뭐뭐 하기를 꺼려하다잖아. 뭐 하기를 꺼려할 거야? 이제는 그 많이 수확한 곡물을 두고 떠나는 것을 꺼려하게 될 것이다. 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네. 왜? 내가 열심히 모았는데 이거를 두고 내가 유목민 생활을 해? 그건 이제 말이 안 되지. 그렇게 되면서 뭐 하게 됐다? 정착 생활이라고 하는 것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맥락이었네요. 오케이? 괜찮죠? 자, 그러면 우리 이번 시간에 어떤 것에 대해서 배우게 되었냐면요. 준동사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이 면밀하게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어떤 내용에 대해서 할 거야? 우리 역시 준동사에 대해서 면밀하게 살펴보게 될 겁니다.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기출 문제에서 또 만나보도록 해요. 안녕!

0: 이 장소들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모두 유네스코 세계유산이라는 점이죠. 1972년 세계는 한 가지 약속을 합니다. 인류의 소중한 유산이 파괴되는 것을 막기 위한 세계유산협약입니다. 보호할 가치가 있는 유산들을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지정하는 것이죠. 특정 국가가 아니라 세계가 보호해야 할 유산. 우리나라에도 14개의 유네스코 세계유산이 있습니다.
1: 아, 유네스코 세계유산은 그런 것이구나. 여러분도 잘 이해하셨나요? 아, 저는 백제역사 유적지구에서 만날 수 있는 이 봉황무늬에서 나왔는데요. 그래서 백제역사 유적지구의 마스코트 천봉이가 됐답니다.

바로 서울이에요. 의외라고요? 지금의 서울은 500년 동안 백제의 수도였어요. 지금도 서울에서 백제 역사의 흔적을 찾아볼 수 있답니다. 하지만 고구려의 침입을 받아 두 번째 수도 공주로 옮겨가요. 이후 세 번째 수도는 구역. 점차 부강해지면서 익산에 새로운 왕궁을 세우기도 하죠. 그래서 공주, 부여, 익산에 백제 유적지가 많이 남아있답니다. 여기는 웅진, 지금의 공주 지역이에요. 서울에서 공주로 수도를 옮겼을 때 가장 먼저 한 일이 이 공산성을 쌓은 곳. 적의 침입을 막고 왕궁을 지키기 위해서였죠. 아, 공산성이 있어서 든든하구만. 적구나, 물러가라! 공산성 가장 높은 곳에는 왕궁지가 있는데요. 산성 안에 지은 왕궁, 여기서 백제의 왕들이 살았답니다. 여러분, 저기 무덤들 보이시나요? 이곳은 백제왕과 왕족의 무덤이 모여있는 곳이랍니다. 그 중에서도 여기는 특별한 무덤인데요. 유일하게 주인이 확인된 무덤이거든요. 바로 무령왕이 왕비와 함께 묻힌 곳. 우와, 무령왕릉은 사방이 아름다운 벽돌로 만들어져 있어요. 이 벽돌 기술은 중국에서 배워온 것이래요. 이 관은 일본의 금송이라는 나무로 만들었는데요. 이것만 봐도 백제는 여러 나라와 교류하고 있었단 걸 알 수 있어요. 자, 이번에는 부여로 가보실까요? 백제 시대의 부여는 사비라고 불렀어요. 사비는 백제의 세 번째 수도였고요. 세계 여러 나라와 교류한 멋진 도시였어요. 새로운 수도 사비, 북쪽과 서남쪽을 감싸는 금강은 자연 방어 시설이 돼줬어요. 동쪽으로는 긴 성벽 나성을 쌓아서 적의 침입에 대비했죠. 나성을 중심으로 도시의 안과 밖을 구분했어요. 나성 안에 있는 왕궁터인 관북리 유적과 왕궁의 후원 부소산성. 관북리 유적에는 지금도 왕궁의 시설들이 남아있고요. 부소산성은 후원이면서 위급한 상황에 대비한 방어시설이기도 했어요. 1400여 년 전 사비는 이런 모습이었대요. 와, 정말 놀랍죠? 철저한 계획도시의 모습이에요. 도시의 한가운데에는 정림사라는 절이 있어요. 도착! 불교를 중심으로 백성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고 강력한 나라를 세우고자 했던 백제. 한 개의 탑과 한 개의 금당이 일렬로 선 전형적인 백제 절의 구조예요. 이 석탑을 한번 보실까요? 정림사가 모두 불타 사라졌을 때도 다행히 살아남아 1500여 년 넘게 서 있다고 합니다. 이번에는 사비의 나성 밖으로 가볼 텐데요. 여기는 백제 사비 시기 왕과 왕족들의 무덤이에요. 공주에서 봤던 무령왕릉 기억나세요? 벽돌로 쌓였던 무령왕릉과 다르게 돌로 만든 벽면이 매끈하게 다듬어져 있어요. 이 기술은 나중에 신라와 일본까지 전파되었죠. 이제 세 번째 지역 익산으로 고고! 우와, 이렇게 넓은 곳은 대체 어디냐고요? 백제시대 금마저라고 불린 지금의 익산. 여기는 백제의 화려한 왕궁 모습을 보여주는 왕궁리 유적이라고 해요.

지금도 왕궁의 큰 규모와 화려함을 엿볼 수가 있는데요. 중국과 활발히 교류했다는 것도 알 수 있죠. 오, 잠깐만요. 여기 사진 먼저 찍고 갈게요. 정말 큰 탑이 있는 미륵사지에 왔습니다. 미륵사에는 아름다운 백제 건축의 대표작이 있죠. 바로 이 석탑입니다. 우리나라에서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석탑이기도 해요. 또한 미륵사지는 그 당시 동아시아에서 가장 큰 사찰이었다는 사실, 정말 놀랍지 않나요? 천봉이와 함께한 백제 역사 유적지구 답사여행 어떠셨나요? 백제는 자신만의 아름다운 문화를 만들고 세계와 활발하게 교류한 나라였어요. 그래서 백제의 유산에는 수많은 역사적 의미가 담겨 있어요. 이제 인류가 보호하는 세계유산이 된 백제, 앞으로도 소중하게 지켜나가야겠죠?

0: 많은 교육 전문가들이 추천하는 성적 향상의 비법은 바로 습관의 변화다. 기억력과 집중력을 높이는 생활 습관부터 과목별 세부적인 공부 방법까지 자신에게 맞는 공부 습관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1: 좋은 습관이 만들어지면은 일단은 조금 조금씩 자기가 나아진다라고 하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따라서 습관이라고 하는 건 결국은 좋은 결과로 이어지기 때문에 올바른 습관을 갖는 게 상당히 중요하죠.
2: 실수를 많이 하는 학생들은 정말 공부 습관이 수학 문제 푸는 습관이 제대로 안 되어 있다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자신이 어떤 잘못된 습관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볼 필요도 있는 거죠.
0: 꿈을 이루기 위해 성적 향상이 절실했던 진웅군은 자신의 생활 습관과 마음가짐, 공부 방법에 대해 되돌아보는 시간을 갖고 적극적으로 개선함으로써 공부를 즐기게 됐다는데, 특히 시험 출제 난이도에 따라 편차가 심했던 수학 성적을 안정적인 상위권으로 향상시킨 진웅군의 공부 비결을 공개한다. 낭만이 가득한 인천의 한 대학 캠퍼스. 진웅군이 친구들과 함께 그림 하나를 놓고 진지하게 대화 중인데,
3: 우리가 구도상 이게 너무 긴 것 같은데 좀 올라가서.
4: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3: 아, 저희 초등학교 교육 과정에 필요한 미술 실기 과제를 하고 있었어요. 미술이 아무래도 아이들 창의력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과목이거든요.
0: 근데 그게 아이들의 꿈을 응원하는 편견 없는 교사가 되고 싶다는 진웅군. 교육대학교에 입학하기까지 2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다.
5: 교육 봉사를 했을 때 저 스스로 뿌듯하고 뭔가 이 일을 하고 살면 내가 인생이 행복해지겠다라는 확신이 들어서, 물론 제가 이전 학교를 다니면서도 이제 다시 수능을 준비해서 교대를 입학해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건 쉽지 않았어요.
0: 2015년 봄, 성적에 맞춰 대학교에 들어갔지만 대학 생활은 즐겁지 않았다. 하고 싶은 일을 포기했다고 생각하니 미래가 보이지 않았다. 결국 진웅군은 다니던 대학교를 그만두고 다시 수능을 준비. 특히 성적 편차가 컸던 수학 공부에 집중했다. 그리고 동시에 자신의 공부 습관을 점검하고 개선함으로써 교대 입학이라는 목표를 이뤄냈는데, 과연 진웅군은 어떤 습관들을 개선한 걸까? 공부와의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 가장 먼저 나쁜 습관부터 점검했다는 진웅군. 먼저 공부 편식이 심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즉, 쉽고 좋아하는 단원의 공부에만 매진하고 어려운 단원은 기피한 것이다. 또한 낮은 수학 점수나 틀린 문제에 얽매여 스스로를 괴롭혔다.

0: 평정심을 잃으니 그 다음 공부도 엉망이 되었다. 문제풀이를 할 때는 생각하는 과정 없이 해설서의 내용만 이해되면 모든 것을 안다고 생각하고 넘어가 버렸다. 마지막으로 교과서 읽기를 멀리하고 답찾기에만 급급하다 보니 개념이 부족하여 문제를 틀리는 경우가 잦았다. 과정보다는 눈앞에 보이는 결과만을 중시하고 감정에 휘둘려 공부할 때가 많았던 진웅군. 내가 변화해야 된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고 나쁜 습관을 바꿔나갔다.
1: 이건 제가 문제를 풀다 어떤 나쁜 습관? 그런 것들을 다 잡기 위해서 제가 이제 문제를 풀면서 유의할 점 같은 것들 적어놓은 거예요. 가끔 이걸 쳐다보면서 아, 이런 점에 내가 좀 유의를 해야겠다. 약간 이런 생각을 가지고 문제를 풀 때 임하기도 해요.
0: 그렇다면 진웅군은 나쁜 습관들을 어떻게 바꿨을까? 첫 번째로 성적 편차를 줄이고 안정적인 수학 성적을 받기 위해 공부를 편식하는 습관부터 바꿨는데 개선 방법을 살펴보면 먼저 일주일 동안 자신의 공부 스케줄을 바탕으로 집중이 잘 되는 시간, 집중이 잘 되지 않는 시간, 자투리 시간 등을 세세하게 파악하고 정리한다. 이후 이 시간표를 활용해 수학 공부에 임하는데 집중력이 높은 시간에는 어려운 단원이나 공부하기 싫은 단원을, 집중력이 낮은 시간에는 쉽고 잘하는 단원을 공부함으로써 공부 편식을 줄이고 효율성을 높였다.

0: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결과에만 집중해 낮은 수학 점수와 틀린 문제에 얽매였던 진웅군. 재수 시절 부모님, 친구들과 많은 대화를 나누면서 공부에 임하는 마음가짐을 바꿨다는데.
1: 틀린 문제를 그렇게 스트레스를 받아야 될 요소가 아니고 이제 내가 앞으로 수능까지 가는 길에 내가 아직 더 배울 점이 남았다. 내가 수능 때 이 문제가 나왔으면 아무래도 수능장에서 틀렸을 텐데 내가 미리 알고 공부를 할 수 있게 됐다. 이런 식으로 합리화를 하면서 스트레스를 최대한 안 받으려고 노력 많이 했습니다.
0: 특히 틀린 문제나 모르는 문제를 해결할 때 습관적으로 해설지에 의존하고 풀이 과정을 깊게 생각하지 않았던 진웅군. 이 습관을 바꾸기 위해 왜 이 식이 나왔는지에 대해 생각해보며 풀이 과정을 되짚어보는 시간을 가졌다. 문제만 보고도 해결 과정이 떠오를 때까지 반복학습, 자신의 것으로 만들었다. 그리고 이런 생각하는 습관은 개념 공부법에도 변화를 주었는데.
1: 교재를 안 읽었으니까 개념이 덜 돼 있고 개념이 덜 된 상태로 문제만 이제 주구장창 풀다 보니까 결국은 개념적인 부분이 나왔을 때도 틀리고 초고난도 문제 같은 거 나왔을 때도 결국은 개념적인 부분을 몰라서 틀리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그런 점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문제 풀이뿐만 아니고 결국은 개념 교재, 그런 교재 읽기도 게을리하지 않는 그런 약점을 찾게 되었습니다.
2: 내가 좋은 습관을 가지고 있느냐 아니면 더 개선할 부분이 있느냐를 계속 생각한다는 것은 공부에 대한 의미, 주인의식을 학생이 가지고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따라서 꾸준히 내가 하고 있는 것에 제대로 하고 있느냐, 더 나아질 부분이 있느냐 없느냐에 대해서 성찰하고 더 좋은 개선점이 있다면 그것을 다음 공부할 때 적용해보고 또 적용해보면서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확인해보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습관도 더 나아질 수 있는 거죠. 즉 습관은 진화하는 거지 한번 만들어졌다고 그대로 유지되는 건 아닙니다.
0: 공부에 임하는 자세부터 사소한 생활 습관까지 진웅군은 자신만의 공부 습관 체크리스트를 작성해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개선 방향을 찾은 후 실천. 그렇게 습관의 변화를 통해 꿈을 이뤄냈다. 며칠 후 수학 성적 중위권 이하. 수학 공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멘티 지원자들이 모였다. 수학만 생각하면 걱정이 태산. 모두들 긴장한 모습이 역력한데 과연 진웅군은 멘티 지원자들에게 어떤 도움을

0: 줄 수 있을까? 먼저 학생들이 미리 작성해온 멘티 신청서부터 꼼꼼히 읽어보는 진웅군. 기본적인 수학 성적과 수학 공부법, 어떤 단어를 어려워하는지를 파악했다. 그리고 또 준비한 것이 있으니.
1: 제가 공부 습관 체크리스트라고 준비해왔거든. 이거를 일단 지금 여기서 하나씩 작성해줬으면 좋겠어.
0: 습관을 바꾸면 공부가 잡힌다. 진웅군의 수학 공부법의 핵심은 습관 바꾸기. 직접 준비해온 습관 체크리스트를 통해 후배들의 공부 습관 파악에 나서는데, 총 20여 개의 목록으로 작성된 체크리스트는 공부를 해야 하는 이유와 동기부여가 되는 목표를 갖고 있는지부터 공부 자신감을 올릴 수 있는 마음가짐과 감정 변화 상태, 생활 패턴, 적합한 공부 방법 등 다양한 측면에서 습관을 파악할 수 있는데, 매우 아니다 쪽의 체크 개수가 많을수록 심각한 상황. 멘토의 눈을 사로잡는 체크리스트가 있었으니.
1: 석환이는 그냥 공부를 생각날 때만 하는 거야, 그냥?
2: 그냥 생각나면.
1: 공부를 하는 이유라도 있어, 개인적으로?
2: 딱히 근데 제가 대학 같은 거 목표가 없어가지고, 걔는 그냥 어릴 때부터 세본 적이 없어가지고.
0: 너무나도 솔직한 석한군의 답변에 진우군은 당황했다.
1: 공부를 하고자 하는 열의는 있지만 그냥 학원이나 시키는 대로만 이제 끌려다니는 느낌이었어요. 하지만 제가 그 친구한테 공부를 자기 주도적으로 했을 때 공부도 충분히 재밌을 수 있다는 것을 좀 알려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내가 선정을 한 친구는 고석한 친구야.
0: 공부 목표도 공부 계획도 세워본 적 없다는 오늘의 멘티. 석한군은 공부의 주인이 되고 싶다.
3: 제가 왜 됐지? 막 저는 솔직히 막 다른 애들이 다 대학 가고 싶다, 대학 막 확실한 목표도 잡혀있고 그런데 저는 대학 굳이 가고 싶은 생각도 없다 하고, 공부 같은 거 막 계획 세워본 적도 없다 했고, 진짜 다 솔직하게 막 말했는데 왜 제가 됐나 싶고, 막 제가 또 치킨 사줬는데 이러고 꼬셔서 데리고 온 친구들한테 좀 미안하기도 했고 그랬는데 됐네요.
0: 1차 멘토링을 위해 다시 만난 멘토와 멘티. 본격적인 멘토링을 시작하기 전 멘티의 공부 방법부터 살펴보는데, 무슨 문제라도 있는 걸까? 진웅군이 멘티의 문제집을 한참 동안 바라본다.
1: 문제를 풀 때 어떤 식으로 푼 거야?
3: 그냥 보이는 대로 좀 어려워 보이거나 마음에 드는 것만 골라서.
1: 아, 그냥 문제를 딱 보고 이제 마음에 드는 것만?
3: 네.
1: 약간 어려워 보이거나?
3: 네.
1: 여기 문제 풀 때 따로 개념 공부는 따로 안 하고?
3: 학원에서 수업으로만 들었어.
1: 수업으로만 듣고?
0: 공부는 하고 싶을 때 하는 것이요, 문제는 풀고 싶은 것만 푼다는 석한군. 그래서인지 멘티의 문제집에는 푼 문제보다 풀지 않은 문제가 더 많은 상황. 학원에만 의지한 채 수동적으로 공부하고 있었다.
1: 물론 이제 문제를 풀 때 재밌어야 되고 학습 효율을 높이려면 사실 너가 풀고 싶은 문제를 푸는 게 맞긴 해. 근데 이제 아무래도 내가 조금 걱정되는 점은 내가 좋아하는 것만 풀고 내가 안 좋아하는 것을 안 풀게 되면 결국은 너가 좋아하는 것만 잘하게 되고 너가 좋아하지 않는 부분은 취약하게 되는 거잖아. 근데 뭐 수능이나 시험이나 결국은 모든 범위에서 고루고루 나오니까 가리지 않고 이제 골고루 푸는 것도 중요하다고 나는 개인적으로 생각해.
3: 문제집을 사면 처음부터 이렇게 문제가 쭉 나오잖아요. 그럼 그거 순서대로 이렇게 풀어가는 게
1: 너의 수준이나 어떤 너가 문제집을 풀어야 되는 단계? 그거에 따라 좀 다르다고 생각해. 좀 전체적으로 이게 정리가 안 돼 있는 경우라면 그냥 나는 처음부터 푸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해. 다양한 문제 유형을 접하고 아, 이건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해야겠다, 어떤 그런 개념의 활용? 그런 걸 깨닫는, 어떤 몸으로 체화하는 그런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지만 대부분이 다 돼 있는데 딱 2단원, 2단원만 취약하다 이런 사람 있잖아. 이제 그런 것만 선별적으로 푸는 게 나는 좋다고 생각해.
3: 제가 좀 공부하는 걸 공부하긴 하는데 되게 생각 없이 공부하는 것 같았고 하고 싶을 때만 막 하고 그랬으니까 그리고 또 주변에서 너 이제 공부해야 되지 않겠어 이러는 거 말 한마디만 듣고 공부해야지 이러고 공부하고 그러니까 좀 생각 좀 많아졌죠.
1: 그냥 문제를 많이 푸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제 그 문제 안에서 아 이런 하위 개념들이 사용되었고 이런 개념들이 사용되어서 결국은 종합돼서 이 문제가 나왔구나 라고 아는 게 중요해. 그래서 결국은 하위 개념을 공부하는 게 그만큼 중요한 거야. 너가 확률과 통계 어렵다고 했잖아. 근데 이제 확률과 통계 같은 경우도 결국은 이제 순열과 조합 같은 기초 개념들이 확실하면 결국은 이 문제가 나중에 나아갔을 때 결국은 쉽게 느껴질 수도 있거든. 그래서 내가 그 하위 개념인 순열과 조합에 대해서 자세하게 가르쳐 줄게.
0: 생각하는 공부 습관으로 만든 진흥군의 순열과 조합 공부법.
1: 혹시 순열과 조합의 기초 개념들 알고 있어?
2: 그 조합이랑 순열, 경우에서
1: 그리고 그 순열과 조합의 각각의 하위적인 거
2: 중복 조합, 중복 순열.
1: 그치. 여기를 보면 알겠지만 순열과 조합은 간단해. 순열 안에는 순열, 원순열, 중복순열, 조합에는 조합과 중복조합이 있어. 그래서 이것들이 기초 개념이고. 그래서 순열의 개념이 뭐야?
2: 차례대로 세워놓는 거.
1: 이제 뭐 여러 개가 있을 때 그중에 몇 개를 골라서 그것을 순서를 따져가면서 세우는 거지.
2: 네네.
1: 그치.
0: 총 다섯 가지로 나눠지는 순열과 조합의 개념은 알기를 택하여 일렬로 나열, 중복 허락하여 나열, 원형으로 나열, 순서 생각하지 않고 택하기, 중복 허락하여 택하기 등 핵심을 잘 파악해야 한다.
1: 그래서 여기 한번 순열이라고 써볼래?
2: 네.
0: 그리고 이 개념들은 상하관계나 인과관계를 따져 연결되는 것끼리 묶어 구조화를 시켜 공부할 수 있는데
1: 이게 순열과 조합의 기초 개념들이야. 여기 목차를 보면 결국 이 개념들 여기 맞지? 그래서 너가 이제 이런 개념들을 배웠는데 한번 너가 생각하기에 이 개념들의 어떤 규칙성이나 아니면 이 개념들의 구조성 같은 걸 생각해봐가지고 너 나름대로 한번 이걸 배치해볼래? 배열이나? 이거를 배치할 때 여기는 왜 이렇게 떨어뜨려 놓은 거야?
2: 이거는 순열이니까 순서를 생각해야 되고 이거는 순서 상관 안 해도 되니까
1: 다른 개념이라 생각해서? 맞아. 근데 보통 이게 사실 교과서에서 배우는 순서야. 근데 이제 교과서에서는 이 순서대로 배우는 게 맞아. 하지만 이걸 전체로 구조적인 틀로 봤을 때 순열과 조합이 진짜 별개의 소단원. 그러니까 이제 따로 배우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결국은 순열의 어떤 연장선상이라고 나는 생각을 하거든. 이거를 한번 구조적으로 바꿔봐라 한다면 나는 이렇게 할 것 같아.
0: 순열과 조합을 한 틀에 놓고 공부한 멘토는 세로가 아닌 가로로 배치. 멘티의 구조도와는 확연한 차이를 보인다.
1: 일단 중복순열하고 순열을 붙여놓은 이유는 뭐라 생각해?
2: 중복순열이 순열이 하위 개념이니까.
1: 맞아. 그런 이유로 붙여놨고 원순열도 중복조합도 마찬가지야. 순열의 하위 개념 중에 원순열이 있고 조합의 하위 개념 중에 중복조합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세 개는 붙여놓은 거야. 이렇게 순열과 조합을 내가 같이 붙여놓은 이유가 뭐라고 생각해?
2: 잘 모르겠어요.
1: 잘 모르겠어? 내가 이렇게 순열과 조합을 붙여놓은 이유는 순열이라는 큰 틀 안에서 조합이란 게 도출이 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붙여놓은 거야. 만약에 N개가 있었어. N개를 1열로 나열을 하는데 그 중에 P개가 같아. N개를 1열로 나열하는 건 어떻게 되지? 경우의 수가?
2: N팩토리얼이요.
1: 그치, N팩토리얼이지? 여기에 만약에 그 중에 P개가 같아. 그럼 몇을 나눠야 될까?
2: P팩토리얼.
1: P팩토리얼, 맞아. 아마 교과서에서 그렇게 배웠을 거야. N개 중에 P개가 같으면 P 팩토리아를 나눠야 된다. 이것이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다. 근데 P 팩토리아를 왜 나누는 건지 알아?
3: 같은 거여서 순서가 딱히 상관없으니까.
1: 맞아. 핵심은 그거야. 같은 건데 같은 것이 결국은 순서가 상관없기 때문이야. 핵심은 이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얻어야 될 거는, 아, 이게 같네? 같으니까 이 식을 써야지가 아니고, 이 식이, 이 식을 쓴 이유가 같은 것이니까 순서가 상관이 없어서 이 식을 쓴 거야. 문제에서는 정확히 같은 것이 아니더라도 순서가 상관없으면 결국 이 개념을 쓸 수 있는 거지. 이렇게 기초 개념들을 이렇게 나눠봤어. 근데 결국 문제가 주어졌을 때 이 문제에는 이 기초 개념들 중에 어떤 개념을 써야 되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잖아. 그래서 어떤 개념을 써야 되는지를 판별하기 위해서 내가 그것을 판별할 수 있는 세 가지 기준점을 가져왔어. 일단 처음에 순열 쪽인지 조합 쪽인지를 판별을 해야 돼. 내가 아까 순열과 조합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뭐라 했지?
3: 순서가 상관있고 없고.
1: 그치. 첫 번째로는 순서의 유무를 판별을 해야 돼. 두 번째로 이제 순열과 중복순열, 조합과 중복조합, 이 둘의 차이점은 뭐라고 했었지?
3: 중복이 가능한지 아닌지.
1: 그치. 그것이 중복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걸로 나눈다고 했지? 중복 유무야.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뭐가 남았지?
3: 원순열이요.
1: 그치. 원순열이 남았지. 그래서 사실 조합 같은 경우는 1번과 2번 과정으로도 어떤 걸 적용해야 될지 나와. 하지만 순열 같은 경우는 원순열이랑 따로 적용할 수 있는 게 있기 때문에 세 번째로 판별을 해야 되는 게 있어. 회전에도 순서의 배열이 동일한지 아닌지를 따져보면 돼. 그래서 만약에 순열까지 왔을 때 이게 회전에도 순서의 배열이 동일해. 동일한 게 있어. 그럼 그게 원순열로 가는 거고 아니면 그냥 순열을 사용하면 되는 거. 이해가 갔니?
3: 네.
0: 구조도와 규칙을 활용해 순열과 조합 확실하게 푸는 방법. 첫 번째, 순서 유무에 따라 순열인지 조합인지를 판단한다. 두 번째, 중복 허락 유무에 따라 순열인지 중복 순열인지 조합인지 중복 조합인지 판단한다. 세 번째, 회전에도 순서 배열이 동일하다면 원순열의 개념을 가지고 접근한다.
1: 문제를 한번 읽어보자. 흰색 깃발이 다섯 개가 있고 파란 깃발이 다섯 개가 있는데 일렬로 나열하는 거야 일단. 근데 중요한 게 양끝에는 흰색 깃발이 놓여야 돼. 단, 같은 색 깃발끼리는 서로 구별하지 않는다라고 써놨는데 같은 색 깃발끼리는 서로 구별하지 않는다를 왜 써놨는지 감이 잡히니?
3: 네.
1: 왜 써놨을까?
3: 같은 것끼리는 순서를 딱히 신경 안 써도 되니까.
1: 문제의 내용은 쓸데없는 정보는 주지 않아. 말로는 같은 색 깃발끼리는 구별하지 않는다라고 써놨지만 결국 이 속뜻은 같은 색 깃발끼리는 순서를 상관 않고 놓겠다. 그러니까 순서가 상관없는 것이다 라는 걸 말해주는 거야. 그럼 이제 이것을 염두에 두고 한번 풀어보자. 일단 흰색 깃발 두 개가 양끝에 놓여야 돼. 그러면 이렇게 열 자리가 있다고 했을 때 일단 이 자리랑 이 자리는 흰색이지.
3: 네.
1: 이 두 개는 흰색이야. 그럼 고정됐어. 그럼 이제 흰색이 몇 개 남았어?
3: 세 개요.
1: 맞아. 흰색이 세 개 남고 파란색이 다섯 개가 남았지. 흰색과 파란색을 결국은 두 개를 섞어서 막 나열을 해야 돼. 그러면 결국 흰색과 파란색을 다 같이 썼을 때 순서가 결국 필요할까? 안 필요할까?
3: 필요해.
1: 필요하지. 그래서 일단은 순열 쪽이야. 자, 그리고 이 흰색과 파란색이 깃발이 딱 8개가 있는데 이미 썼던 깃발을 다시 쓸 수 있을까? 다시 쓸 수 없을까?
3: 쓸 수 없어.
1: 쓸 수 없지. 수가 한정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중복 유무는 안 써. 그래서 이쪽이야. 자, 여기서 일렬로 나열을 했다고 했어. 그럼 이게 회전이 가능할까?
3: 회전 아니요.
1: 회전이 안 되지. 그래서 이건 그냥 순열을 쓰면 돼.
0: 이렇게 이해한 개념을 구조화하고 풀이 규칙을 정한 후 문제를 접하니 복잡한 서술형 문제도 간단 명료하게 파악됐다.
4: 만약에 그 방법으로 공부하는 학생들이 있다면 이제 처음에 개념 공부를 할 때는 정말 좋은 도구. 근데 응용이라는 버전에서의 문제풀이에서는 적합하지 않아요. 그건 기초를 쌓을 때만 할 수 있는. 단어 하나 달라져도 완전히 새로운 문제가 되고 한 문제에 대해서도 풀이법이 굉장히 다양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과목보다도 혼자서 자습하는 시간이

0: 시간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 단원이 순혈 조합인 것 같아요. 네. 미분 배우고 나면, 강의 듣고 나면 문제 풀려요. 근데 순혈 조합은 절대로 안 그래요. 네, 꼭그 단원 특성을 알고 공부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1: 되게 내 공부에 즐거움을 주기 위해 했던 습관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항상 공부가 끝나고 나면 나한테 보상을 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도 오늘 공부 열심히 했으니까 우리한테 보상을 주러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사주시는 거예요. 사주들.
2: 진웅군은 멘티가 스스로 공부 계획을 짜고 그것을 지켜나가면서 성취감을 얻는 습관을 갖도록 세심하게 알려줬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책상에 앉아 오늘 배운 것을 복습해보는 석한군. 문제 옆에 순열과 조합의 구조도를 그려가며 개념을 찾고 풀이 과정을 생각하며 풀었다.
3: 문제 풀때 단순 계산이 아니라 그냥 생각하면서 문제 풀게 되니까 실수 같은 것도 주는 것 같고 막 중복인지 아닌지 평소에는 문제 풀때 많이 헷갈렸는데 이제 좀더 수월하게 문제 풀수 있는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계속 하면서 형이 말해주신 방법보다 좀더 저한테 맞춰서 방법을 바꿔가고 좀 싶어요.
2: 석한군은 멘토링을 통해 시켜서 하는 공부가 아닌 스스로 하는 공부의 즐거움을 조금이나마 알게 됐다.
3: 한번 검사 좀 해주세요. 알았어.
2: 멘토에게 자신 있게 문제집을 내미는 석한군. 당당함이 얼굴에 가득한데 자세히 살펴보니 빠진 문제 없이 직접 구조도를 그려가며 꼼꼼하게 문제를 푼 멘티. 석한군의 노력이 엿보인다.
4: 내가 알려준 이런 방식대로 공부를 하면 좋을 것 같아. 근데 아무래도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 이제 지치기도 하고 그러잖아. 그리고 이제 지루하기도 하고. 그래서 나는 이제 공부를 그나마 좀 재밌게 하기 위해서 내가 활용했던 습관이 몇 가지가 있어. 일단 첫 번째로는 공부 끝나고 나서 이제 나한테 적절한 보상을 주는 거야. 예를 들면 저번 멘토링 때 우리 끝나고 고기 먹은 거 기억나?
3: 네.
4: 그치.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한 만큼 뭔가 나에게 스스로 보상을 주는 거지. 두 번째로는 일단 문제를 풀때 쉬운 문제부터 단계적으로 푸는 거야. 그러니까 너가 개념 공부를 했어. 그럼 이제 거기서 예제로 접근을 먼저 하는 거고, 그 다음엔 기초 문제, 중간 문제, 상위 문제. 이런 식으로 점차적으로 실력을 키워가면서 공부에 즐거움을 주는 거지. 그러니까 너가 만약에 개념 공부를 했는데 갑자기 어려운 문제를 풀었어. 그럼 안 풀리겠지.
3: 네.
4: 공부가 재밌겠어?
3: 어렵기만 하면 재미가 없죠.
4: 그치. 재미가 없지. 그래서 단계적으로 문제를 푸는 게 중요하다 생각해. 그리고 세 번째로는 내가 스스로 거기에 예제를 만들어 봤던 것 같아.
3: 그러면 예제를 만든다는 게 뭐예요?
4: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조합을 예시로 들어보자. 자, 조합의 정의가 서로 다른 N개에서 순서를 생각하지 않고 알개를 택하는 거지. 너 연예인 누구 좋아해?
3: 저 트와이스 좋아해요.
4: 트와이스 좋아해? 트와이스가 9명이지.
3: 네.
4: 그러면 이런 식으로 예제를 만들어 보는 거야. 트와이스 9명 중에 너가 3명을 택해서 놀이공원에 데려갈 수 있어. 그치? 9명 중에 3명을 택해서 놀이공원을 데려갈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이런 식으로 너가 문제를 만들어 보고 풀어보는 거야. 이런 예제를 만드는 과정을 통해서 한번더 개념에 대해 돌이켜보고 학습할 수 있는 그런 학습 효과도 얻을 수 있어. 이게 공부 습관이나 공부법이란 게딱 정해진 건 없거든. 결국은 이제 너한테 맞는 게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뭐 나한테 배운 그런 습관이나 공부법 같은 걸 참고를 해서 이제 어떤 너만의 공부법과 공부 습관을 만들었으면 좋겠어. 꼭 너가 원하는 결과를 얻었으면 좋겠어. 수고했어.
3: 공부하는 습관을 들여서 하면 학교나 학원에서 내주는 숙제만 무작정 따라가는 것보다 좀더 공부에 효율성이나 체계성도 생기고 스스로 공부하면서 되게 개념 같은 거에 대해 생각하는 시간도 많아지고 그래서 저는 되게 좋았어요.
2: 습관은 곧 자신과의 약속이자 꿈을 이뤄내는 밑거름이라고 생각하는 진웅군. 당장 큰 결과가 보이지 않더라도

0: 그는 자신과의 약속을 지켜나가려고 노력한다.
1: 학생들에게 좋은 습관을 줄 수 있는 그런 교사가 되고 싶어요.
0: 아이들의 꿈을 지켜주는 멋진 교사가 되길 응원한다.
2: 그대로 내고 싶지?
3: 제가 더 못하는데?

0: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EBS 플러스 원을 시청해 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플러스 원은 수험생들을 위한 최고의 수능 강의 프로그램을 통해 학교 교육을 보완하고 평등 교육을 실현하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EBS 플러스 원은 방송 미디어 통신 심의 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1: 빨리빨리 멈춤 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2: 하지만 멈춥니다.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3: 저기도 같이 인사해주세요.
2: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1: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4: 경주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태풍 여름아 부탁해. 오늘은 기다리던 휴가날. 서핑도 하고 보리풍질도 하고 거미랑 불멍도 해야지. 뭐라고? 휴가인데 태풍이 온다고?
5: 태풍이 한반도를 향해 북상하고 있습니다. 외출을 자제하시고 태풍 이렇게 대비하세요. 실내에서는 문과 창문을 닫고 창문 가까이 접근하지 않도록 합니다. 부득이하게 외출을 해야 할 때는 건물의 간판이나 위험시설물 주변을 피해주세요. 집 주변 침수 피해가 없도록 배수구가 막힌 곳이 없는지 점검합니다. 하천 둔치 등 저지대에 주차한 차량은 옮겨두고 운전을 해야 할 경우 서행운전을 해야 합니다. 농촌에서는 물고 점검을 나가지 않는 것이 좋으며 시설물을 단단히 묶고 배수로를 정비하여 피해를 예방합니다. 바닷가 주변 주민은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고 선박 등은 단단하게 묶어두어야 합니다.
4: 펭수의 일기. 집콕 휴가였지만 태풍 피해 없이 안전하게 쉴 수 있었다.

안녕하세요. 김나리입니다. 여러분들 마지막 강의예요. 저희 이번에 15강인데요. 우리 마지막까지도 문제를 꼼꼼하게 풀어봐야겠죠. 준비됐니? 준비됐어요? 그러면 오늘의 확률 넌센스부터 한번 보러 갈게요. 달라진 확통이 내일에 서 기다릴 테니. 아침 이슈. 여러분, 확통이 달라졌을까요? 우리 지금처럼 달라진 확통을 만나기 위해서는 앞 강의에서도 말했지만 그대들의 노력이 또한 따라줘야 된다. 저희가 이제 15강으로 이제 모든 내용들을 이제 필요한 부분 집중해서 더 집어보긴 했지만 정말 이제 많은 문제를 같이 풀어보진 못했어요. 그런데 이 확률과 통계가

그 문제 유형이 비교적으로 아무래도 다른 수학 교과보다는 조금 더 유형화되어 있는 느낌이 나요. 그 말은 여러분들이 정말 많은 문제를 풀어보는 걸로 밀어붙이잖아? 훈련의 반복으로 성과를 얻을 수 있는 과목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이제 내용도 당연하게 풀스토리, 늘 풀스토리로 제대로 알아주셨으면 좋겠지만, 문제의 수를 충분하게 풀어보시라. 괜찮니?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이제 내신을 준비하고, 후에 마찬가지로 더 나아가서 수능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기출도 또 충분하게 그 수를 많이 많이 풀어보시라. 좋아요. 그럼 저희 이번 단원에 이제 연습 문제를 풀면서 마무리를 해볼 텐데요. 레벨 1에 이제 2번 문제부터 한번 봅시다. 저희 이 마지막 단원에서는 표본 평균이라는 주인공. 아마 그 단원의 주인공 같아. 표본 평균이 이제 등장을 했단 말이지. 그 친구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문제부터 막 특징을 살펴본 다음에 마지막에는 이제 모집단에 대한 평균, 모평균을 추정하는 것까지를 정리를 했었어요. 괜찮아. 한번 다시 살펴보도록 합시다. 일단, 모집단의 확률분수 X에 대해서 확률분포를 표로 나타내면 이렇게 된대요. 이럴 때 이제 크기가 2인 표본을 이미 추출해서 구한 표본 평균을 X바라고 한대요. 즉, 크기가 2라고 했으니까 어떤 친구 또 어떤 친구를 뽑아서 평균을 내서 우리가 이제 표본 평균을 지금 생각하자라는 거지. 그럴 때그 값이 지금 2가 되어지는 순간에서의 확률이 16분의 5라고 합니다. 그거를 지금 묻고 있는 거죠. 한번 구하러 가볼게. 좋아. 그러면 일단 보자마자 보이는 관계식 하나를 써주고 싶다. 왜냐면 이 a 더하기 b에 대한 값이 4분의 3이다라는 거 바로 보이시나요? 이세 칸에 있는 수를 다 더해서 우리가 1이 되어야 되니까 남은 a 더하기 b가 3이다라는 거를 알수 있고요. 또 나머지는 이제 우리가 확률을 통해서 이제 얻을 수 있을 것 같아. 가보면 일단 이 x1과 x2가 어떻게 각각 이루어졌을 때 그에 대한 평균이 2가 나올까를 일단 생각을 해봐야겠죠. 2가 나온다라는 거는 그 둘에 대한 합이 지금 4가 돼야 된다라는 거잖아. 그럼 4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몇 세트가 보이네요. 1과 3이면 되고요. 또 3과 1이어도 되고요. 또 빼먹지 말아야 될게 2와 2일 때도 된다라고 생각해 줄수 있죠. 그러면 저희가 이 경우에 대한 그 확률을 생각해 달라는 거고, 즉, 지금의 X바가 2가 될 때에 대한 그 평균을 저희가 이 세트에 대한 확률을 다 더해주면 된다라는 거지. 괜찮습니까? 그러면 1과 3이 나올 확률을 생각해주면 4분의 1에다 B를 곱한 이 2에 대한 값을 구하면 되겠지? 곱하면 되겠지? 또 3과 1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4분의 1과 B를 곱하니까 4분의 1, b가 한번더 더해지고요. 마지막 2와 2 뽑히는 거니까 a제곱. 이렇게 들어간다. 지금에 대한 값이 지금 16분의 5가 나와야 되는구나. 한번 정리할게. 그러면 2, 2 더하면 4분의 2라 2분의 1, b가 되죠? 2분의 1, b 더하기 a제곱. 이 16분의 5가 되는 또 하나의 관계식이 나왔다. 이 둘을 엮으면 이제 AB가 구해질 것 같은데 제가 대입을 해볼까요? 어떻게? B는 4분의 3 마이너스 A로 만들어서 이 B 위치에다가 쏙 한번 넣어볼게요. 그렇게 되면 2분의 1에 B 대신에 지금 4분의 3 마이너스 A 데려오고요. 뒤에 더하기 A제곱이 있고 이 값이 지금 16분의 5가 된다. 이렇게 구해줄 수 있다라는 거지. 저희 A에 대한 2차 방정식으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래 분모가 16이 가장 크니까 16으로 다 곱해주면서 데려올게. 괜찮니? 그럼 데려와서 정리하면, 일단 2차에 대한 계수 16A제곱으로 만들면서 쭉 정리할게요. 그러면 앞에 마이너스 2분의 1에다 16 곱하니까 마이너스 8A라는 1차. 그 다음에 뒤에는 이렇게 곱했을 때 8분의 3. 즉, 16분의 6이었는데, 잘 따라와. 16분의 6이었는데, 얘 데려와서 빼주면 16분의 1이야.
즉, 16 곱해주면 더하기 1. 이거 정리해보세요. 그러면 이러한 2차로 정리가 된다. 그러면 우리는 4a-1에 대한 제곱으로 인수분해 해줄 수 있고 a라는 값이 4분의 1이구나 라는 그 확률에 대한 값을 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바로 b도 구해지겠네요. 4분의 1 빼주면 4분의 2니까 우리는 2분의 1이다 라고 마저 구해주시고 저희가 구하려는 거는 a 더하기 2b라서요. 이 친구에다가 2배한 1 더하는 거니까 4분의 5구나 라고 마무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괜찮님 이렇게 완성을 했는데 우리가 지금은 이 x바가 2가 되는 것에 대한 확률을 구하는 거였죠. 그치? 근데 이렇게 되는 경우는 각각이 이러한 순서상일 때로 생각해 줄 수 있으니 그렇게 뽑히는 확률들을 다 더해줬다 라는 이 흐름들을 다시 한번 제대로 이해해 주시고 그리고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아하 이거 마지막 강의라고 하니까 괜히 아쉽으면서 아쉽게 3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저희 정규분포를 따르는 모집단에서 크기가 n인 표본을 뽑아서 이제 표본 평균이라고 하는데요. 이때 바로 우리가 생각해 줄 수 있는 게 모집단에 대한 그 확률 변수가 15,4제곱, 즉 평균 15, 그리고 모표준 편차는 4가 되어지는 그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근데 여기서 크기가 n인 표본을 뽑아서 평균을 구했는데요. 근데 이때 우리가 이 모집단이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했으니 그에 대한 표본 평균도 우리는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바로 말해줄 수가 있다 라고 했었죠. 그리고 이때는 평균 똑같이 데려오시고 이 뒤는 제가 루트 n분의 4에 대한 제곱 이런 식으로 생각해 줄 수 있겠지. 좋아. 이런 식으로 정규분포를 만들어줄 수 있는데 이때 지금 사실 우리가 이렇게 안 끌어오고도 지금 묻는 것만 생각하면 이 값들만 이용하면 되거든요. 이때의 지금 x바에 대한 평균은 우리 묘평균과 같아서 모평균과 같아서 위에 주어진 15가 되겠구나를 알 수 있고요. 이거를 묻는 거죠, 사실. 그 다음에 이제 표본 평균에 대한 분산은 주어진 지금의 분산, 즉 16이죠? 4에 대한 제곱, 4에 대한 제곱을 쓸게요. 이 값을 크기인 n으로 나눈 이 값이다 라고 우리가 정리를 할 수 있을 거라는 거지. 이 둘을 지금 곱해달래. 15에다가 n분의 16을 곱한 값이 12보다 크거나 같을 그 자연수를 찾는 건데요. 계산할까요? 여기 5로 나누면 4, 5 되어지고 4로 한 번 더 나누면 이쪽은 1, 이쪽은 4가 되어져서 곱해지니까 결국은 n 이쪽에다 곱해주면 20 이하인 n이 나오고 지금의 자연수만 생각하고 있는 거라 가능한 자연수는 20개라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는 복습할 겸 한번 만들어봤는데 우리가 줘야 될 포인트는 여기죠. x바에 대한 평균은 모평균과 그대로 똑같이 나올 것이고 표본 평균에 대한 분산은 모분산에서 주어진 표본의 크기 n으로 나눠서 우리가 빠르게 구해낼 수가 있다. 이러한 계산 문제도 나온다라는 거 다시 한번 또 찰칵해 주면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복습이 다시 정리가 잘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레벨 2로 넘어가 볼게요. 문제 3번입니다. 숫자 1이 적힌 카드 한 장, 2가 적힌 거 2개, 3이 적힌 거 3개, 총 6개가 있다는 거죠. 이 6개에서 임의로 하나를 꺼내서 확인한 후에 다시 넣는 시행을 한다. 으흠. 그렇군. 그럴 때 이제 얘를 n번 반복해서 n개의 수의 합을 확률 변수 x라고 하지요. 그럴 때 이러한 조건하에서 다음의 값을 구하라 라고 하고 있는데 좋아. 얘는 일단 어떻게 해야 되나 라고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일단 구하고자 하는 이 친구에서 확률 변수 x를 사용하고 있으니까 위에서 변수가 하나 더 필요한 것 같은데 우리는 일단 다른 문자 y를 한번 생각해 줄게. 이 y는 누가 되느냐? 제가 그 하나를 뽑는 지금 행위를 하는 거잖아요. 즉 이 y는 뽑히는 그
카드에 적힌 수에 대한 확률을 먼저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가능한 게 지금 1, 2, 3이 있지. 그리고 그 확률에 대한 합계가 1이 되는 거고요. 이때 이 카드의 수가 뽑힐 확률을 생각해 보면 6개 중에 한 장이니까 여기는 6분의 1, 여기는 두 장이니까 6분의 2, 여기는 6분의 3 이렇게 들어갈 거라고. 괜찮니?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n번 반복해서, 이거를 n번 반복해서 그 합을 이제 x라고 만들 건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n번 반복을 위해서 한 번에 대한 그 확률 변수를 만들어줬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지. 그러면 한 번, 두 번, 세 번, n번 이렇게 뽑아서 그 값을 확인하겠지, 나온 수를. 근데 이때를 다 더할 거래. 얘는 다 더해서 우리가 이 값을 지금 확률 변수 x라고 하자는 거예요. 괜찮니? 근데 이 형태 어디서 좀 보지 않았어요? 어디로 좀 이끌어갈 수 있지 않을까? 왜냐면 표본을 지금 n개 뽑았다라는 거잖아. 그리고 이 단원의 주인공은 누구라고? 표본 평균이라고. 그러면 이렇게 n개를 더한 거에서 그 크기인 n으로 나눠주면, 즉 x에다가 우리 n분의 1을 곱해주면, 우리 n분의 x라고 할까요? 이게 지금 y에 대한 표본 평균이 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수 있다라는 거지. 우리는 지금 x로 끌고 가야 되는 건데, 이 x는 다시 말해서 그 크기 n을 곱해서 n의 y 바 이러한 확률 변수로 나타내 줄수 있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지금 x에 대해서 평균과 분산이 26이라고 나와 있는데, 저 x 위치에다가 우리는 ny바를 넣으면서 진행하면 된다라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필요한 거는 이 y바에 대한 평균과 분산이 필요하다라는 거고, 다시 우리는 이에 대한 값이 일단 필요하다는 거고, 이들은 이 위에 y에 대한 정보로 끌어올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이제 나 마저 계산을 해볼게요. 그러면 우리 이 y바에 대한 평균은 우리 y에 대한 평균과 같잖아요. 그치? 그럼 우리가 하던 그 방식대로 평균을 구하러 갑시다. 저 확률 분포에 대한 표가 나와 있으니 우리는 6분의라고 분모 크게 열어주고요. 11 곱해서 1, 22 곱해서 4, 33 곱해서 9 이렇게 데려오게 되면 여기는 6분의 14가 돼. 그러면 3분의 7로 이렇게 약분이 된다라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V에 대한 분산도, 아니, Y에 대한 분산도 필요할 거거든요. 근데 이를 위해서는 또 Y 제곱에 대한 평균이 필요하잖아요. 제폭map 평제. 그치? 그러면 이 친구부터 먼저 구해줍시다. 우리 Y 제곱에 대한 평균을 먼저 구해줄게요. 마찬가지로 6에 대한 분모 크게 여시고, 제곱해서 아래랑 곱하는 거니까 이 친구는 1, 제곱하면 4 되고 2랑 곱하는 거니까 4, 2, 8. 마지막 3에 대한 제곱 9고요. 9, 3, 27. 이렇게 더해주니 우리는 6분의 위에 더하면요. 9 더해져서 36이라 약분하면 3분의 18. 즉, 6이라는, 우리, 아, 6이네요. 6이라는 지금의 제곱의 평균을 구할 수가 있다. 이때 우리는 얘를 왜 구했죠? 평균, 제곱의 평균을 이용해서 분산을 일단 구하는 거지. 그러면 이어갈게. 아래다, 우와, 아래다 이어갈까? 그러면 y에 대한 분산 계산하면 제곱의 평균에다가 6 마이너스 평균의 제곱, 즉 9분의 7, 7에 49 빼주는 거니까 우리는 9분의 6, 9, 54에서 49 빼는 거라 5라는 y에 대한 그 분산을 일단 구할 수가 있다. 위로 데려와서 적어볼게요. y에 대한 분산이 지금 9분의 5가 나왔고요. 그또그 y에 대한 평균이 지금 3분의 7이 나왔어요. 이는 여기로부터 우리가 알던 그 계산대로 그냥 구해낸 거고요. 저희가 다음 필요한 e의 y 바로 가볼게. e의 y 바는 앞에 썼지만 같아서 3분의 7이라고 나오고, 그리고 v y 바에 대한 분산은 지금 크기가 n이라고 했으니 얘를 n으로 나눠서 9n분의 5가 되겠구나,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할 수가 있다. 근데 이 친구를 이제 어떡하자? 주어진 조건을 바라보면
2x 더하기 yx를 말하고 있는데 x 자리에다가 우리 여기 넣어야죠. ny 바 집어넣으면 결국은 ny 바 더하기 분산 ny 바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데 n이 앞으로 빠지겠지. 2y 바. 그다음에 n은 빠질 때 제곱으로 나와서 분산 이렇게 이어져요. 그러면 앞에서 이제 3분의 7이 구해졌으니까 3분의 7n 이렇게 내려올게요. 그리고 뒤에는 이 y 바에 대한 분산이 9n분의 5였으니까 우리 분모의 n 분자에 n 하나 지워져서 이 뒤는 아 9분의 5n이겠구나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9분의 통분해주면 여기 3 곱해서 21에 26, n이라는 값이 지금 주어진 조건에서 26이라고 해요. 따라서 지금 뽑는 그 표본의 크기, 즉 n의 값이 9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구나라고 정리가 되고요. 마지막에 구하려는 것도 한번 봐볼게. 이번에도 e와 v에 대한 값을 구하는 건데 ex가 들어가 있네. 그 x가 이러한 형태였는데 이번에는 이 안에 2까지 들어가 있는 거야. 그렇게 되면 묻는 친구가 2가 앞으로 빠지면서 x 자리에다가 ny 이렇게 들어가겠지. 맞아. 그 다음에 분산 안에 들어가 있는 2x에서 2는 빠지면서 4가 나와요. 지금 묻는 거 바꾸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v에 x 자리에다가 마찬가지로 ny 바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마무리해 주시면 2에다가요. n 한번더 나오는데 9라고 했고요. 나머지 2y 바는 아까 3분의 7이라고 했지. 이렇게 그 다음에 더하기 4에 n 제곱해서 나오니까요. 9981로 나오게 되고 우리는 이 분산 나머지 이 y 바에 대한 분산인데 n이 9였으니까 81분의 5가 나오겠네. 이 뒤는 81분의 5가 되어서 계산이 되어진다. 마저 계산하게 되면 여기 약분돼서 분자 3으로 남고요. 여기 81 각각 날아가서 그러면 6, 7에 42에다가 20 더하셔서 62가 된다라고 최종 계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은 우리 계산 그 n에 대해서 막 문자가 날아다니니까 잘 잡아서 계산해 주시면 되는 건데 앞에 2에 대한 이제 캐치가 중요하지. 그 n개에 대한 합을 묻고 있는데 표본들이니까 우리가 n으로 나눠서 아, 표본 평균으로 바라볼 수 있겠다. 이 과정을 이해하는 게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바라봐 주시고 그러면 저희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볼게. 이번에는 레벨 2의 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를 읽어볼게요. 어느 농장에서 수확한 양파의 무게가 저렇게 되는 정규분포를 따른대요. 무게야. 확률 변수가 무게인데요. 정규분포 120, 콤마 표준편차가 24니까 24의 제곱이 되어지는 이러한 상황이다. 이럴 때 임의의 그 9개의 무게의 평균이 크기가 9네요. 여기서 크기가 9인 그 표본 평균을 생각하고 있어. 그러면 이 위치에 대한 X바가 마찬가지로 정규분포를 따르니 정규분포를 따를 텐데 120의 평균을 유지될 거고요. 여기 X바에 대한 표준편차의 제곱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를 위해서 우리 크기를 반영할게요. 그러면 24의 제곱을 9로 나눈 n분의 시그마 제곱으로 넣어주는 거잖아. 그러면 조금 더 바꿔서 3의 제곱에 24 제곱, 즉 8의 제곱으로 적어주면 너무나 좋겠다 해서 여기를 X바의 표준편차의 제곱 이런 식으로 넣어주겠다라는 거지. 좋아. 그러면 X바도 이렇게 정규분포를 따른대. 이렇게 완성하면 우리 지금 다루고자 하는 표본 평균이 범위에 들어가 있으니까 바로 정대표님 불러서 마지막 끝을 내면 되겠다. 지금 이 표본 평균이 112에서요. 닫히는 구간이 132. 이러한 확률을 저 표준 정규 분포표를 이용해서 구하래요. 그러면 표준화를 해줘야겠다라고 이제 캐치할 수 있고,
우리는 이때 Z를

그럼 여기는 마이너스 8이 분자가 되니까 마이너스 1에서 Z 여기는요 12가 되어지니 2분의 3까지로 생각해 줄 수가 있겠고 Z로 바꿔주는 것은 이에 대한 표가 나오는 것인데 우리는 Z가 이러한 정규분포를 따르니 0에서 평균이고 대칭이기 때문에 지금 마이너스 1에서 2분의 3까지 에 대한 그 확률, 즉 넓이를 생각하는 건데 우리는 이 친구 기준으로 오른쪽으로만 항상 계산을 하니 이 왼쪽 마이너스 1까지에 대한 이 넓이는 오른쪽으로 데려와서 이렇게 0부터 1까지에 대한 넓이로 구할 수가 있고 즉 여기를 우리 0부터 z 1까지에 대한 넓이와 나머지 0부터 2분의 3까지에 대한 그 확률로 구해주자. 괜찮죠? 그럼 1까지는 0.3413이고요. 오잉? 0.1413. 엥? 3413. 이고요. 나머지는 0.4332가 되어진다. 더합시다. 0.7745. 7745. 이런 식으로 완성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괜찮나요? 이 친구 가장 그 X발을 표준화하는 가장 기본적인 형태인데 복습할 겸 한번 데려와 봤거든? 그 정규분포를 따를 때 표본 평균도 정규분포를 따른다. 바로 만들어줄 수 있고 이때 표본 표준 편차를 이런 식으로 바뀌게 된다를 집어주면 나머지는 우리가 앞에서부터 하고 있는 표준화 과정이다라는 거 다시 생각해 주시면 되겠죠? 좋아요. 그리고 저희는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이런 문제를 한번 봐보자. 이번에도 모집단이 정규분포를 따른대. 그럼 그에 대한 변수를 제가 또 x로 둔다면 정규분포를 따라 105가 평균이고 이렇게 분산이 400이네요. 이럴 때 이번에는 크기가 25래요. 아까와 같은 그 작업을 한번더 크기가 25이다 보니 이쪽에 그 시그마 제곱을 즉 20의 제곱을 n으로 나누어서 그 값을 일단 구해 본다면 우리는 20의 제곱을 5의 제곱으로 나누는 것이라 4의 제곱이라는 우리 이 표본 분산을 생각해 줄수 있어서 그러면 이때의 그 x 반은 정규분포를 따르고요. 105 그대로 들어가고 지금의 이 4제곱이 이렇게 오른쪽에 들어가는 정규분포를 따른다라고 만든다는 거죠. 좋아. 여기까지는 이제 확 완성을 하셔야 되는 거고, 이때 어떤 실수 K에 대해서 그 왼쪽 범위와 K 플러스 10을 오른쪽 범위는 K가 K1일 때 최소값을 갖는데요. 이건 무슨 말일까? 일단, X봐도 정규분포를 따르잖아요. 그쵸? 지금의 평균은 105를 기준으로 이렇게 대칭이 되는 족모양이 될 거란 말이야. 105, 이렇게. 그래서 K랑 K 오른쪽에 있는 K 플러스 10 있죠? 여기에 이 사이드에 대한 범위, 양쪽에 대한 범위가 최소가 될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감이 오죠? 이 K와 K 플러스 10이 있어서 이 양쪽에 쭉 퍼져 있는 이 넓이가 최소가 될 때를 생각하라는 건데 이 K와 K 플러스 10에 대한 그 갭은 차는 10이에요. 10을 유지하면서 우리가 유지할 때 반대로 이 가운데 남는 그 크기가 가장 커야 된다라는 건데 가장 많이 최대가 되려면 가장 중심부에 위치할 때겠지. 그래야 나머지가 가장 최소가 될거 아니야. 그럼 이 길이가 딱 가운데 10이 맞아지기 위해서는 각각 105로부터 5씩 떨어져야겠죠, 이렇게. 그러면 5 빼준 K는 지금 10이 되는구나, K가. 아유, 10이란다. 100이 되는구나, K가. 100이 된다라는 것을 일단 바로 찾아줄 수가 있다. 그래서 지금 K1이 결국은 이 100이 된다라는 거고요. 최소를 만드는 K니까. 그리고 이때의 최소값을

이제 마저 구하면 될것 같아요. 좋아, 그럼 구합시다. 어떻게 구할까요? 저는 이쪽을 구해서 두 배를 해줄게요. 그러면 이쪽에 대한 그 확률을 생각해 줄게. 즉, P, X 바가 K가 100이니까 다음에 대한 값은 110이겠지. K바가 110이 되어지는 그 확률을 구해서 곱하기 2를 해주겠습니다. 그럼 이 값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는 얘 정규분포 따르니까 표준화 시킬 수 있다라는 거고, 그럼 이때의 Z는 X바에 대한 표준 편차 4로 나누고요. X바에서 평균인 105로 빼주면 되겠다라고 적어주시고, 그러면 왼쪽은 Z가 되어지고, 110에서 105를 빼주고 4로 나눠주면 되겠구나. 이어갈게. 그러면 Z가 빼면 5네요. 4분의 5는 1.25. 그럼 여기가 이제 1.25가 들어가는 거고, Z는 0을 기준으로 대칭이 되는 건데, 1.25를 두고 이 오른쪽을 말하는 거니까, 전체 절반인 0.5에서 이 1.25까지에 대한 그 확률을 빼주는 거죠. 1.25까지 해당하는 저 0.3944를 빼면 되겠다. 계산하면요. 0.1056 타타타타 그쵸? 이렇게 나오게 된다. 지금 다음에 대한 값이 우리 한쪽에 대한 그 확률이 되는 거고, 저희는 양쪽 생각해 줘야 되는 거니까 이 0.1056을 두배 할게요. 그럼 0.2112가 된다라는 거지. 해서 지금의 이 값이 최소값인 m이 되는 거고요. 우리는 이 m의 값에다가 구하려는 게 k1이 아까 100이었거든. 100을 곱해주면 되는 거라 소수점 자리 두개 업하면 21.12 이런 식으로 완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와다다 계산 문제 같은데 이제 흐름은 비슷하죠. 그치? X에서 X바 정규분포 만들고 그에 대해서 내가 구하려는 거 적어서 마지막에 표준화하는 작업까지 잘그 스토리를 계속 반복하니까 여러분들 정리하기 좋을 것 같습니다. 좋아. 그럼 이어가 볼게요. 다음은 또한 어떤 문제를 보아볼까? 보면 이제 레벨 2의 6번 문제입니다. 이번에는 X 바가 나오고요. 또 Y 바가 나와서 그에 대한 확률 밀도 함수 FG가 나오고 이러한 조건이 나와 있어요. 자, 일단 가보자. 우리가 정리를 해야 될 게, 일단 이러한 정규분포를 따르는 모집단이 있다고 했으니 그에 대한 표본 평균 X 바도 정규분포를 따를 거 아니야. 그치? 그럼 그때부터, 아니, 그에 대한 정규분포부터 만들어 봅시다. 지금 크기가 4라고 했으니 우리는 8의 제곱에다가 4로 나눠주시면, 즉, 2의 제곱으로 나눈 거니까 4의 제곱, 이렇게 정리가 되고요. 따라서 X바는 평균이 75로 그대로 따라오고, 오른쪽은 이제 4의 제곱이 들어가는 이러한 정규분포를 따른다라고 나타내 줄수 있다라는 거지. 괜찮아요. Y도 똑같이 해볼게. Y는 본래 이제 평균의 m이고 16의 제곱이 이제 분산이었는데 크기가 16을 뽑아서 표본 평균이 이제 y바가 된대요. 좋아. 이번에는 본래 이제 16의 제곱이 분산이었는데 크기로 나눠줘야 되니까 16으로 나눠. 그럼 16이겠네요. 그럼 얘는 4의 제곱이네. y에 대한 표본 분산이 지금 16이 된 4의 제곱이라는 거야. 그럼 이때는 지금 y 제곱이 정규분포를 따를 거고요. 그 모집단은 평균이 m이고 이 정리한 4제곱이 이렇게 들어갈 거라는 거지. 아하. 해서 x바랑 y바에 대한 그 정규분포를 이렇게 정리했는데 이때 보아지니까 특징이 둘에 대한 표준 편차가 같아. 이렇게. 분산이 같다는 거고 퍼짐의 정도가 같다라는 거고 그 말은 그래프의 그 형태가 일정하다라는 거죠. 똑같이 생겼다라는 거야. 다만 평균의 위치에 따라 그 위치가 다를 뿐. 괜찮니?

그러면 이때 그 x바의 확률 밀도 함수 fx가 있고요. 그려볼게요. 75가 어딘가에 있어가지고 얘를 지금 대칭축이 되어지면서 종묘항이 생길 건데 이러한 그래프가 지금 fx라는 거예요. 그치? f에 대한 79에서의 값, 즉 75보다 이 오른쪽 어딘가에 79가 있어서 그 여기 함수값을 여기서 가질 거 아니에요. 그게 G에서는 81에서 그 똑같은 값을 갖겠대. 즉 81에서도 2점을 지나도록 그 GX가 그려져야 된다라는 거야. 근데 GX의 그래프는 이 친구와 그 분포도가 똑같아서 정규분포면서 표준편차가 똑같으니까요. 그래서 얘가 그대로 이동한다라는 거지. 그럼 2점을 지나기 위해서 우리가 그려주면 한 가지뿐만이 아니라 두 가지일 수가 있는데 하나씩 그려볼게. 일단 이런 식으로 지나갈 수가 있을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우리가 지금 찾으려고 하는 거는 이 GX 함수에 대한 평균이야. 대칭이 되어지는 이 M의 값이 나는 궁금한데요. 이 그래프가 이제 형태가 같다라는 걸또 통해서 우리가 구할 수 있게 되겠지. 어때? 지금의 이 F함수의 그 가운데 축에서 79라는 이 점에 대기까지가 갭이 4인데, 마찬가지로 이 G에 대해서 이 81과 M이라는 그 차이가 4가 되어야겠죠. 따라서 이 순간에서의 그 M은 하나가 85가 되겠다. 왜냐면 4만큼 떨어져 있으니까요, 오른쪽으로. 이런 식으로 하나 더 구할 수 있고, 또 다른 경우가 나오니까 우리가 케이스를 정리하기 위해서 제가 이런 식으로 써줄게요. 그 81보다 m이 더큰 경우에 대해서는 그 m의 값이 85가 나온다. 이런 식으로 적어줄게. 그럼 두 번째는 81보다 작은 위치에서 m이 존재하는 경우가 있을 거라는 건데, 보여요? 그두 번째 경우는 여기를 지나면서, 이렇게 그려질 때또 가능하다라는 거지. 2점을 지나고 있잖아. 그리고 우리가 찾으려는 평균은 여기가 되는 거고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 생각해주게 되면, 봐봐. 지금 그림이 완전 뭐 정확하진 않겠지만, 여기가 이제 이쯤에 떨어져야 되는 거고, 여기서 그러면 우리가 이에 대한 두 번째 평균의 그 값을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렇게 생각하면 어때요? 지금의 이 하얀색 그래프의 2점이 주황색 그래프의 2점이 될 때까지 이만큼 이동을 했거든요, 오른쪽으로. 괜찮아? 그럼 이 꼭대기의 평균도 75에서 이만큼 이동하면 평균이 되겠지. 따라서 지금 두 번째 m의 값은 77이 된다. 이런 식으로 생각해 줄 수가 있겠다. 따라서 지금 두 m의 값의 합을 구하라고 했으니 더하셔서 162구나. 이런 식으로 그림을 통해 우리가 찾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괜찮아요? 이거 나름 재밌는 문제라고 생각해서 제가 한번더 해보려고 하거든요. 살짝 쿵 바꿔봤는데 한번 다시 해볼까요? 이번에도 정규분포를 따르는 모집단에서 크기가 4인 그러한 포근 평균을 얘기해보재요. 그럼 이 친구는 일단 79라는 평균을 같을 테고 지금 크기가 4로 나누고 있으니 12제곱을 4로 나누면 2의 제곱으로 나누는 거라 6의 제곱이 오른쪽에 들어갑니다. 이렇게. 마찬가지로 y제곱도 정규분포가 되어지는데 평균은 m이고요. 지금 30제곱에서 이번엔 크기가 세 번째 줄에 25로 나누고자 하니 5의 제곱으로 나누는 거라 6의 제곱으로, 아, 오케이. 표준편차가 같은 상황이고. 그러면 같은 유형의 문제를 바라보자라는 거고, 이때도 한번 더. 79를 기준으로 fx에 대한 그래프를 일단 생각해 주는 거죠. 자, 이럴 때 이번에는 어떻게 돼 있어요? 71에서 이 왼쪽에 어딘가의 71에서의 이 함수 값이 같대. 누구? 다른 gx, g에 대한 함수가 있어서 81의 그 위치에서의 같대요. 즉, 2점을 지나는 그 gx를 그려달라는 거지. 그러면 또 그려봅시다. 여기를 지나도록 이 친구를 이렇게 저렇게 이동시켜 보면 되는 거잖아. 예를 들어 이렇게 가능하겠죠.

이렇게 이런 GX가 나올 수 있겠지. 그리고 우리는 이에 대한 이 대칭축의 위치가 궁금하다고. 그럼 얘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 하니 우리는 이 하얀색을 쭉 끌어와서 초록색까지 10만큼 이동했구나 라고 볼 수가 있어요. 괜찮니? 그러면 마찬가지로 이 중심축도 79에서 10만큼 끌어와서 아 여기가 89가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죠. 10만큼 끌어와서. 따라서 지금 우리가 이번에는 이 81을 기준으로 오른쪽에 있는 평균을 생각하는 건데요. 이때는 89가 된다라고 하나 구할 수 있는 거고, 두 번째로는 얘 진화는 또 같은 형태의 곡선을 이렇게도 생각해 줄 수 있겠지. 이때도 마찬가지로 이 평균이 궁금한 건데, 이때도 약간 그림 타다닥 맞춰보면서 생각해 보면 되겠다고. 어떻게 생각하면 좋을까? 이건 어때요? 하얀색에 대해서 이 가장 축이 되는 이 79와 71에 대한 이 차가 8이죠. 이에 대한 갭이 8이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M과 81에 대한 그 갭도 8이 돼야겠구나. 이런 식으로 또 바라볼 수 있다라는 거지. 그럼 이번에는 81에서 8을 빼주니까 73이라는 값이 나온다. 이거보다 작은 M일 때에는 M이 73이라고 나올 수 있어서 지금도 더하라고 했으니 160이라는 값으로 해결해 줄 수 있겠다. 그대들 그림 이 문제는 사실 간단한데 그림을 좀 이쁘게 잘 그려야 돼요. 너무 막 그리면 헷갈려서 여러분들이 방해가 될 수 있어서 이쁘게 그려보면서 한번 풀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우리 8번 한번 가볼게요. 추정에 대한 문제로 마무리를 해야겠지. 보면 모평균이 M이고 표준편차가 시그마인 정규분포를 따르는 모집단에서 25인 크기를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때는 일단 모평균이 계속 M일 테고 저 표준편차의 제곱에서 지금 25가 분산이 되는 거라 얘를 루트 씌운 즉 5분의 시그마 에 대한 값이 크기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런 식으로 생각해 줄 수 있겠죠. 그 실내 구간에 대한 그 부등식 들어가 있는 공식 쓰기 위해서 제가 루트 n분의 시그마를 이렇게 정리해 주고 있는 거잖아. 이럴 때 신뢰도 95%의 실내 구간이 이런 식으로 나타내져 있고, 또 마찬가지로 이번에는 두 번째 경우를 주고 있네요. 크기가 100인 표본에 대해서 또 같은 방법으로 진행했을 때 이번에는 99%에 대한 신뢰 구간이 또 이렇게 나온대. 오케이. 하나하나씩 만들어 봅시다. 일단 위의 경우부터 95%에 대해 생각하는 거니까 우리는 지금의 표본평균 X바라고 주어진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95%니까 1.96 곱해주는 거고요. 1.96에다가 곱하기 지금의 크기 5분의 루트 M분의 시그마 들어가야 되는 거니까 5분의 시그마를 곱해주고 이러한 값이 M에 쌓여집니다. 또 마찬가지로 X바에 더하기 1.96 곱하기 5분의 시그마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죠. 이럴 때 지금 이 왼쪽의 값이 27.08이라는 거네요. 그리고 이 오른쪽의 값이 A라는 거고 이렇게 나타내고 있는 거네요. 그럼 Y에 대해서도 한번 같은 과정을 해봅시다. 우리 이때도 루트 N분의 2라고 할게요. 시그마 2를 구해줘야 되는 거니까 지금은 크기가 100이라 10분의 그리고 표준 편차는 똑같아서 시그마 얘로 이제 집어넣어줘야 되는 것 같고, 이번에는 X바 플러스 1에서 진행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표본 평균이 X바 플러스 1이라고 줬거든. 여기서 마이너스 99%의 신뢰도이기 때문에 2.58에 곱하기 10분의 시그마 이게 지금 M보다 작거나 같고 이렇게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더하기 1을 하고요. 더하기 2.58에 10분의 시그마 이렇게 계산해 주면 되겠지. 이때 이 왼쪽이 값이 29.42가 된다는 거고 오른쪽이 B라는 거네요. 이제 해결하러 갈게요. 이때 지금 A 플러스 B

0: 2를 구하라고 하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 2을 더하라고 했으니, 우리가 시그마에 대한 값을 또 찾아야 될것 같아. 한번 구해볼까? 그러면 주어진 값을 일단 2을 엮어야 되는 거니까, 아래에서 위를 빼볼게요. 우리 29.42에서 27.08을 빼면서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그렇게 되면, 몇이니? 2.34라는 게 이제 좌변이 되고, 오른쪽도 이제 아래에서 위를 빼게 되면, 일단 X바 날아가고요. 아래에서 1 남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58 곱하기 10분의 시그마에서 여기가 빼지는 거니까 부호가 플러스로 되면서 플러스 1.96 곱하기 5분의 시그마 이렇게 데려오게 돼요. 그럼 시그마 여기서 구할 수 있겠죠? 한번 좀 정리를 해볼까요? 여기 분모 15로 맞춰줄게요. 그러면 두 배가 돼서 여기 2시그마가 되면서 우리 1 마이너스 뒤에를 10분의 시그마로 쭉 묶어볼게. 그러면 1.96이랑 2랑 일단 곱해서 3.92가 되죠. 3.92에서 2.58을 뺍시다. 이렇게. 그러면 1 마이너스 10분의 시그마에 여기가 빼주면요. 1.34. 이렇게 들어가게 되네. 이게 지금 2.34라는 건데, 1, 왼쪽에다 빼줄까요? 그럼 1.34가 여기가 플러스네요. 플러스를 묶어야 이렇게 되겠네. 플러스 시그마에 대해서 여기가 1.34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오케이. 이 곱하기. 따라서 지금 시그마에 대한 값이 10이다라는 걸알수 있고요. 아, 지금의 저 모표준 편차가 10인 상황이구나라는 거를 일단 A, B에 대한 관계식으로부터 우리가 AB. 노노노. 왼쪽 값이 주어진 쪽에 대한 관계식으로부터 이렇게 꺼내낼 수가 있다. 그러면 지금 구하고자 하는 게 보세요. A 플러스 B거든요. 그러면 이 오른쪽 값들을 다 더해주기 위해서 이 친구 X 바도 구해줘야 될까요? 그렇게 해도 되거든요. 지금 구한 시그마 여기다 넣어서 이 친구 구하러 가면 되는데 그렇게 안 해도 사실 가능합니다. 왜냐면 이 A라는 친구는 왼쪽 27.08에서 몇을 더해준 걸까요? 이게 마이너스였던 게 플러스가 되는 거니까 두 배의 이만큼을 더해주면 사실 오른쪽에 A가 된 거거든. 괜찮아?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볼게. 그러면 A 플러스 B는 각각 A는 어떻게 됐냐면 27.08에서 더하기 두 배의 지금의 저1.96 곱하기 5분의 시그마. 시그마는 10이라 2. 이렇게 되면 A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B도 데려올게요. B도 마찬가지로 지금 주어진 값이 29.4인데 여기에 두배 더해주면 되거든요. 누구의? 2.58에 10분의 시그마. 근데 10분의 시그마는 1이니까 뒤에는 더 이상 계산해 줄게 없다. 이렇게. 그럼 맞아. 계산할게요. 완전 이제 소수점 계산인데 27.08에다가 더하기 여기 4 곱해지는 거니까 7.48 이렇게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더하기 29.42에다가요. 마찬가지로 여기 2 곱하시면 2 곱하시면 5.16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러면 또 앞에 두개 더해줄게요. 그러면 34.92 이렇게 되고 또 뒤에 두개 더해주면 완전 계산 문제 34.58 이렇게 되는 거죠. 마무리. 그러면 69.5.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어진다. 그래서 지금 마지막에 10 곱해주는 것까지가 마무리라 우리 69.5에서 10 곱한 695가 이제 최종 답이 되어지는데요. 와, 소수점 계산 많죠? 여러분들 실수하지 않게 직접 끝까지 한번 해보시고 지금과 같은 문제는 마지막에 이제 AB를 저는 이 X바를 안 구하고 구했거든요. 근데 이제 프리즘에서는 그 X바를 구하고 있어요. 그렇게 해도 되니 이제 양쪽 다 확인을 해보시고 그런데 이 문제에서 가장 중요하게 되는 건 신뢰도 95, 그리고 신뢰도 99에 대해서 이렇게 신뢰 구간을 잘 만드는 거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때는 이에 대한 수는 어차피 주어질 것이니 뒤에 들어가는 루트 n분의 시그마를 만들어주는 게 첫 단계구나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죠. 괜찮습니까? 저희 마지막에 이렇게 우리 모 평균에 대한 추정으로 마무리를 했었는데 지금의 마지막 단원에서는 전체에서 표본을 먼저 생각해 줬죠. 그쵸? 그래서 표본 평균을 주인공으로 해서 막 그 친구를 막 확장시켰어요. 그리고 마지막은 이렇게 표본 평균으로부터 그 M을 한번 추정해 보는 것까지 하고 있다. 이제 길게 달려왔는데 이제 이 마지막 단원이 실제적으로 사용하는 형태를 많이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의미가 있는 단원이니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잘 복습해 주셨으면 좋겠고 좋아요. 저희 이렇게 15강 이제 잘 끝냈는데 우리 내신 만점이라는 강의잖아요. 그대들.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준비 잘 해주시고요. 어떻게 보면 이제 시험 기간에 스트레스를 가장 받지 않을 방법은 여러분들이 노력하고 투자한 만큼 점수를 잘 받을 때 그러한 스트레스가 안 받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만큼 또 점수를 잘 받으려면 여러분들이 시험 기간 잘 불태워서 이제 준비를 해야 될 텐데 그런 식으로 이제 마음 잡고 준비 잘 해주시고 또 시험 기간에는 긴장하지 말고 시험 잘 보시고요. 딱 치러진 다음에는 잠깐 기억 잊고 또 우리 잘 쉬고 잘 놀면서 또 다음 공부를 이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아요. 저희 오늘까지 너무너무나 수고하셨고요. 안녕. 다음 기회에 또 봐요. 시험 잘 봐.
1: 안녕하세요. EBS 국어 영역의 윤유정입니다. 공부는 운동이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처음에는 잘 못해서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하다가도 이게 익숙해지면은 어느 순간 한 단계 한 단계 발전하는 자기 모습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 하키라는 운동도 비슷하더라고요. 좀 어렵긴 하지만 스케이팅과 드리블 연습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은 슛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열심히 연습을 해야지 근육이 생기고 자세가 잡히고 그리고 움직여야 할 방향이 보이는 거죠. 공부도 마찬가지로 기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작은 같을 수 있지만 개념을 제대로 알고 공부하는 것과 모르고 공부하는 것은 정말 큰 차이가 있는 결과를 가지고 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입에서 쓰는 특강 23번째 시간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해양 관광과 크루즈 산업에서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최근에 기출문제 우리 성향이 분석을 해보면 자 해양 관광에서도 한 문제 나오고요. 크루즈 산업에서 반드시 계속해서 한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두 문항이 출제되는 중요한 단어 강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해양 관광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관광의 정의부터 한번 보겠는데요. 관광이라는 것은 남는 시간, 여가죠. 여가를 활용해 일상생활권을 벗어나 자기가 생활하는 것을 벗어나서 자연이나 문화 등의 환경을 배경으로 심신의 안정을 위해 관광 대상을 감상하고 체험하는 행위를 우리가 관광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자, 이러한 관광 산업의 의의는 자, 관광

관광은 3차 산업이죠. 자, 관광은 3차 산업의 꽃으로 타 산업에 비해 경제성이 높고, 그다음에 자원 소모율이 낮은 무공해 산업이다. 있는 그대로의 자연 경관을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보러 와서 그 보러 오기 위해서 많은 비용을 또 지불하죠. 그렇기 때문에 자원 소모는 없는 거죠. 그래서 자원 소모가 낮은 무공해 산업으로 문화교류 및 그다음에 국제 친선에도 유용할 뿐만 아니라 자연과 문화재 보호 보존 및 균형 있는 국토 개발에도 기여하는 게 관광 산업의 의의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 해양 관광이라는 것은 해양 관광은 자, 내륙 관광과는 달리 육지 관광과는 달리 관광 행위가 해역과 연안에서 일어나는 활동을 해양 관광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자, 이러한 해양 관광과 내륙 관광을 여러 가지 기준에 따라서 차이점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양 관광은 계절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자, 주로 바다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기온, 수온 등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계절성이 크다. 계절에 따라 즐길 수 있는 관광의 대상이 달라진다라는 거죠. 할수 있는 것도 있고, 할수 없는 것도 있고, 해수욕 같은 경우는 여름철에만 주로 할수 있는 거죠. 그래서 기온과 수온이 낮아지는 겨울철에서는 할수 없는 거죠. 이러한 것들처럼 계절성이 해양관광은 크다. 계절성은 있죠. 내륙관광도 있으나 해양관광에 비해 그렇게 큰 영향은 더 적다라고 할수 있겠고요. 자, 안전성 측면에서는 해양관광은 무엇보다도 안전 확보가 1차 목표이다. 바다는 한번 사고가 나면 대형 사고, 그다음에 목숨과 바로 직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해양 환경이 격변함으로 안전 확보가 1차 목표이다. 자, 환경 변화가 적어 안전에 대한 우선순위가 해양 관광에서보다는 내륙 관광에서는 더 낮다라고 할수 있겠고요. 자, 시설 내구성 측면에서는 해양 관광과 관련된 시설은 바다의 파도라든지 바람이라든지 이러한 것들부터 잘 견뎌야 되겠죠. 그래서 파도와 바람 등에 견디기 위해 내구성이 중요하다. 자, 해양 관광보다는 육상의 일반적 상황에 견딜 수 있을 정도의 내구성이 필요하다. 자, 시설 투자비는 해양 환경을 견디기 위한 방파제라든지 선착장 등의 기반 시설 구축에 아까 해양 레저 시간에서도 얘기했지만 기반 시설 구축에 많은 투자비가 필요하다. 많은 돈이 필요하다. 투자비가 많이 소요된다. 거기에 비해서 내륙 관광은 해양 관광에 비해서는 투자비가 낮은 수준이다. 자, 환경 영향은 해양 관광 같은 경우는 자, 오염은 한번 오염되면 되돌리기가 굉장히 어려운 게 해양 쪽이죠. 그래서 해양은 오염에 민감하여 한번 파괴된 환경과 생태계는 복구가 어려워서 환경 변화에 주의해야 한다. 자, 상수원, 그다음에 하천 수질 및 동식물에 영향을 미치지만 상대적으로는 뭐에 비해 적다라는 거야. 영향이 해양 관광보다는 해양 쪽보다는 내륙 쪽이 상대적으로 더 적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양 관광과 내륙 관광에 대해서 비교를 해 보았습니다. 자, 이런 해양 관광의 특징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양 관광은 대부분 해양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이죠. 해양을 기반으로 한 관광이죠. 그래서 해양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이 대다수이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 환경에 대한 의존도가 굉장히 높다라는 특징이 있고요. 그래서 자연 환경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라는 것은 주로 해양 자연 자원을 상품으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다음에 자연 환경에 대한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기상에 대한 영향을 많이 받고 계절에 따라서 비수기가 나타날 수 있다. 자, 지역사회와의 마찰 가능성이 높은 게 해양관광의 특징이라고 얘기를 할수 있는데, 자, 특히 관광 개발로 그 지역이 난개발, 무분별한 개발을 우리가 난개발이라고

얘기하죠. 난개발에 의해서 환경을 파괴하게 되면 대부분 해양을 이용하기 때문에 그 지역 주민은 환경이 파괴하게 되면 그 바다에서 얻을 수 있는 생산품이 떨어지겠죠. 그래서 어업이 뭐 물고기를 잡는다든지 이런 생산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지역 주민 입장에서는 이 난개발에 의해서 소득이 줄어드는 그런 현상이 있을 수가 있고 그러한 것 때문에 지역사회에 마찰이 있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또한 지역사회 마찰 가능성의 다른 측면에서 생각을 해보면 자, 많은 외지의 대기업이라든지 외지 사람들이 그 지역의 해양을 기반으로 관광 상품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많은 투자를 하게 되는데 정작 사람들이 많이 와서 돈을 사용하게 되는데 이익은 지역 주민에게 돌아가는 게 아니고 개발한 시공사나 그다음에 회사나 운영하는 회사나 이쪽으로 많이 가게 돼서 지역은 발전할 수 있지만 정작 소득은 지역 주민에게 돌아가지 않는 그래서 거기에 따른 마찰도 있을 수가 있다. 자, 접근성이 불리하다. 내륙 관광에 비해서 해양 관광은 바다에 위치하는 관광지가 되게 많죠. 그래서 대도시에서 여기까지 오는데 물리적인 거리가 있기 때문에 접근성이 불리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요. 자, 환경 제약이 크다라는 것은 자, 관광으로 인한 환경의 피해를 최소화해야 되겠죠. 그래서 자, 최소화하면서 해양을 개발해야 되기 때문에 해양 자체가 많은 규제를 받고 있어서 그런 측면에서는 환경 제약이 크다라고 할수 있겠고요. 자, 초기 투자 비용이 많이 소요된다. 아까 기반 시설들을 만들기 위해서는 많은 투자 비용이 필요하다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초기 투자비가 내륙 관광에 비해서는 많이 소요된다라고 할수 있겠네요. 자, 해양 관광의 특징까지 정리를 해봤고요. 해양 관광의 유형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양 관광의 유형은 크게 해양 의존형과 해양 연관형, 그리고 기타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는데요. 자, 해양 의존형은 스포츠형, 휴식 휴양형, 유람형으로 크게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양 의존형이라는 것은 직접적으로 해양을 이용해서 해양에 의존해서 이루어지는 관광을 얘기하는데요. 그중에서 스포츠형은 레저 부분이 많죠. 타는 거, 보팅, 서핑이라든지 윈드 서핑, 그다음에 요트나 보트, 세일링 요트, 카누, 제트스키, 패러세일, 수상스키, 수상 오토바이가 스포츠형이라고 할수 있겠고요. 스노클링이나 스쿠버 다이빙은 스포츠형에 해당된다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휴식 휴양형은 바다 수영 물놀이 일광욕인 해수욕, 그 다음에 조개잡이 해변 동식물 채취하는 조간대 수렵, 그 다음에 해안 낚시, 암벽 낚시에 해당하는 바다 낚시, 갯벌 생태 체험, 철새 관찰이 휴식 휴양형에 해당된다라고 할수 있겠고요. 자, 유람형은 관광 유람선을 타긴다든지 여객선을 탄다든지 크루즈 등을 이용하는 게 해상 유람에 해당한다고 할수 있겠고요. 자, 물속에 있는 경관을 감상하는 거 해중 경관 감상인데 잠수정 또는 해중 전망대 등을 통해서 물속의 경관을 감상하는 건 유람형에 해당된다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직접적으로 해양을 이용하진 않지만 연관된 거, 이러한 것을 우리가 해양 연관형 관광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자, 해변 스포츠라든지, 그 다음에 레크레이션 활동, 해변 축제, 이벤트 참가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라고 할수 있겠고요. 해양 경관을 조망한다든지, 낙조를 감상하는 거, 해양 연관형에 해당되고요. 자, 어촌민속 전시관이라든지, 역사의 유적을 답사하는 것도 해양 문화 탐방이라고 해서 해양 연관형에 해당된다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기타. 자, 연수회의, 연구, 학습 등의 목적을 위한 방문이라든지 또는 어항, 어장을 관람하고 수산물 시장에서 쇼핑을 하고 음식점을 방문하는 것들은 기타 유형에 해당된다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해양 관광의 유형까지 정리를 해봤고요. 다음은 해양 관광의 종류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쪽에서도 설명을 했지만, 자, 우리가 관광의 종류 다시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양 레저 관광은 무동력 레저와 동력 레저, 그 다음에

잠수 등으로 이렇게 우리 레저 시간에 구분한 것처럼 무동력, 동력, 잠수 등으로 구분을 할 수가 있겠고요. 자, 대표적인 해양 관광의 종류가 어촌 체험 관광이죠. 그래서 어촌의 문화와 해양 자원을 대상으로 한 체험 관광 활동으로 어업인에게 어업에 관광 소득을 창출하고 관광객에게는 휴식과 체험, 학습의 기회를 제공하는 게 어촌 체험 관광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주로 어촌 체험 관광의 대표적인 게뭐 갯벌 체험이라든지 또는 가까운 곳에 둑을 쌓아놓고 밀물때 들어온 물고기가 썰물 때 빠져나가지 못한 물고기를 사람이 직접 가서 물고기를 잡는 뭐 독살 체험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어촌 체험 관광에 해당된다라고 할수 있겠죠. 자, 해중 관광은 물 속에서 잠수정을 통해서 또는 해중 전망 등을 통해서 물 속을 볼수 있게끔 해주는 게 우리가 해중 관광이죠. 그래서 잠수정을 이용해서 바닷속 환경을 볼수 있는 활동으로 산호체의 파괴와 같은 환경 훼손에 대한 철저한 대책이 따라야 된다. 즉, 물속의 자연 환경을 파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물속 경관을 즐겨야 한다라는 거죠. 자, 크루즈 관광, 우리 뒤쪽에 다음, 크루즈 관광에 대해서 다시 자세하게 설명이 나옵니다. 선박을 이동수단뿐만 아니라 관광의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선박 내에 숙박과 식음료, 위락시설, 즐길 수 있는 위락시설 등을 갖춘 걸 크루즈 관광이라고 얘기합니다. 리조트 내에서 즐길 수 있는 것을 리조트 관광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해변 또는 해양에서 자연 경관 관람 활동과 함께 휴양을 위해 마련한 리조트 내에서 숙박도 해결하고 식사도 해결하고 해양 레포츠도 리조트 내에서 할수 있고 휴식 등을 취하는 관광을 리조트 관광으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해양 관광의 종류, 우리 리조트 관광까지 구분을 해봤고요. 다음은 자, 우리나라 해양 관광 산업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의 해양 관광의 여건을 보면 해양 관광은 자연 환경의 영향을 크게 받죠. 자연 환경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 자,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로 뛰어난 경관과 풍부한 자원을 가지고 있으나 해역별 특성이 다르다. 동해, 남해, 서해의 특징이 완전히 틀리죠. 특히 동해와 서해는 완전히 반대인 경우가, 자연 현상이 반대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해역별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이에 따라 개발할 수 있는 관광 자원도 달라진다. 자, 구체적으로 동해안, 서해안, 남해안의 특징을 보면 동해안은 조차가 적고, 밀물과 썰물의 높이 차가 우리가 조차라고 얘기하죠. 조차가 적고 탁도가 낮으며 물의 투명도가 높은 거죠. 낮으며 해안선이 비교적 단조롭다. 그래서 동해안에서는 주로 탁도가 낮기 때문에 물의 투명도가 높기 때문에 그다음에 파도가 또 서해나 남해보다는 높죠. 그래서 서핑이라든지 다이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관광 상품으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죠. 자, 서해안은 조석간만의 차가 커 조류가 강하고 탁도가 좋지 않고 도서 지역이 많고 해안선이 복잡한 특징이 있다. 그래서 서해안에서는 주로 갯벌 체험이라든지 뭐 독살 체험 이러한 것들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고요. 남해안은 서해안과 같이 해안선이 복잡하나 탁도가 낮고 조차가 동해와 서해의 중간 수준의 정도를 보이는 게 남해안의 특징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해양 관광에 그러면 문제점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해양 관광의 문제점은 독창성이 떨어진다. 어디를 가나 비슷한 것들을 보고 즐길 수가 있다. 동해안 자체적으로 거의 비슷하고 즐길 수 있는 것들이 서해안도 마찬가지로 서해안에서 즐길 수 있는 해양 관광 상품들이 대부분 단조롭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독창성이 떨어진다. 유사한 형태의 관광 사업을 다수 지자체에서 동시에 추진하는 경우가 많고 도입되는 시설이 천편일률적이어서 관광지별 개선과 신선함이 많이 떨어진다. 어딜 가나 비슷한 관광 상품을 볼 수가 있다. 자, 해양 관광의 패턴이 단순하다. 경관 감상이나 그냥 자연적인 경관 감성이나 해수욕이 대부분이며 방문객이 체험할 수 있는
콘텐츠가 부족하다. 콘텐츠.

즐길 수 있는 컨텐츠가 부족하다. 자, 관광지의 유지 관리가 미흡하다. 한번 개발을 할때 많은 비용을 투자했는데 유지 관리가 잘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관광지 관리 책임이 있는 시군은 유지 관리보다 신규 관광지 조성에 관심이 더 많다. 더 많아서 시설이 노후화되고 기존에 만들었던 시설이 노후되고 방치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고. 자, 무분별한 개발로 인한 관광지 이미지가 손상되는 경우도 있다. 자, 관광지 주변에 무분별하게 시설들이 세워져서 난립해서 방문객들에게 부정적인 이미지를 주는 경우도 있다. 자, 해양 환경 오염에 취약하다. 주변 지역 개발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이 정확히 선행되지 못하고 관광지가 개발되는 경우죠. 못해. 관광지 개발 후에 가장 문제점은 아까 연안 생태계 파괴를 야기시킨다. 연안 생태계가 파괴되면 지역 주민들의 소득이 그만큼 감소하게 되겠죠. 지역 소민들의 소득이 감소하게 되면 마찰을 일으킬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연안 생태계 파괴를 할수 있다. 이러한 것들이 우리나라 해양 관광의 문제점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발전할 수 있느냐? 발전 방안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면은요. 자, 해양 관광의 통합적인 관리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그래서 지자체별이 아니고 각 부처별, 그 다음에 시도별로 이루어지는 계획으로 인한 중복 투자. 그러니까 어느 시군구에서 똑같은 것들을 개발하는 것보다는 자, 각 부처별로 시도별로 중복 투자하지 않고 서로 겹치지 않는 그런 관광 상품을 개발해야 한다. 그래서 중복 투자 방지 및 일관된 해양 관광 상품 개발을 위해 통합 관리 체계가 필요하다. 함께 관리를 해야 한다. 자, 다양한 해양 관광 상품 개발이 필요하다. 자, 해양 관광 소비자의 육성과 해양 관광에 대한 소비자의 성향 조사를 토대로 자, 해양 관광 공급 시장의 개발이 필요하고 지역의 고유한 자원을 활용한 독창적이고 고유한 시장으로 차별화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비슷한 그러한 관광 상품보다는 각 지역마다 독창적인 것을 집중으로 개발해서 거기에 더 많은 투자를 해서 다른 곳과 차별화할 필요가 있다. 자, 무엇보다 중요한 게 지역 주민의 참여를 조성해야 된다. 그래서 거기에서 나오는 관광 소득이 지역 주민에게도 가야 한다. 자, 해양 관광 개발 시 초래될 수 있는 어촌 주민과의 갈등을 줄이기 위해 환경을 보존하며 지역 주민을 참여시키는 방향이 필요하다. 그래서 소득이 지역 주민에게서도 돌아갈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자, 발전 방안까지 우리 해양 관광의 발전 방안까지 정리를 해봤고요. 자, 다음은 해양 크루즈 산업에 대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크루즈라는 것은 순항한다라는 뜻입니다. 순항한다. 자, 크루즈는 순항한다는 뜻이다. 즉, 배나 항공기를 타고 여러 곳을 돌아다니는 걸 우리 순항이라고 얘기하죠. 여러 곳을 돌아다니는 것을 의미한다. 자, 크루즈 관광의 정의는 출항항과 기항항이 똑같아. 자, 보통 우리가 크루즈는 관광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출발하는 항에서 사람을 태우고 출발하고 쭉 아름다운 경관을 보고 다시 출발항으로 돌아오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여러 기항지가 있는 경우도 있고 그 기항지를 다 거쳐서 다시 원래 항으로 돌아오는 그러한 크루즈의 형태를 많이 보이고 있죠. 출발함과 기항이 동일한 것으로 운송보다는 위락과 관광을 목적으로 한다. 굉장히 많이 사용되는 용어입니다. 크루즈 관광하면 운송보다, 즉 이동보다 A에서 B까지 가는 게 목적이 아니고 그 배 안에서 즐기고 그다음에 기항지에서 그 문화를 또는 그 자연 광경을 즐길 수 있게 하는 게더 목적이다. 그래서 운송보다는 즐기는 거, 위락과 관광을 위한 여행을 의미한다.

자, 크루즈선의 정의는 관광객들이 편안하게 할수 있도록 고도의 방진, 소리를 막는 방음 기술과, 자, 방진은 진동이죠. 진동을 막는 거, 방진, 방음 기술과 고급 인테리어 기술이 들어간 선박으로 관광, 유람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고부가 가치 산업이 크루즈 산업이다. 자, 크루즈선의 정의까지 알아봤고요. 그러면 이러한 크루즈 산업의 특징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 게이 크루즈 산업의 특징을 가지고 문항을 구성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즉, 크루즈 산업의 특징에 대해서 물어보는 문항이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되고 있고요. 자, 그래서 크루즈 산업은 여객이나 화물, 수송 목적이 아니라고 얘기했었죠. 여객이나 화물의 수송 목적이 아니고 목적은 즐기는 거, 순수한 유람이 목적이다. 순수한 유람이 목적이다. 자, 시간 활용이 우수하며, 시간 활용이 우수하다라는 것은 이동하면서 그 선박에서도 즐길 수가 있다라는 거죠. 즐길 수가 있기 때문에 이동하는 것은 단순히 A에서 B까지 가는 그 이동이 아니고 이동하면서도 여러 가지 즐길 거리를, 선박의 즐길 거리를 가지고 즐길 수가 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시간 활용이 우수하다라는 거죠. 우수하며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경험을 넓히고 색다른 체험을 선박에서도 할수 있다. 그래서 시간 활용 측면에서 낮 시간은 주로 새로운 경험이나 관광을 하고, 야간에는 선내 구비된 각종 편의시설을 활용하여 위락 활동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가 있다. 자, 크루즈선의 선박은 규모가 보통 대형이고 다양한, 우수한, 훌륭한 편의시설을 구비하고 있다. 자, 크루즈 산업의 구성 요소는 크루즈 관광객이 있어야 되겠죠. 크루즈 관광객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관광 상품 서비스 활동이 있어야 되고, 가장 중요한 선박과 선사가 있어야 되겠죠. 자, 크루즈 관광객은 크루즈 산업의 수요 시장이라고 할수 있겠죠. 그 다음에 국민소득, 생활 수준, 문화 등에 의해서 크루즈 관광객의 수가 결정된다라고 할수 있겠고요. 자, 관광 상품에, 이 크루즈 관광 자체가 관광 상품에 서비스 활동도 포함하고 있어야 된다. 어떤 것들이냐. 기항지 관광의 매력도도 있어야 되고요. 정부, 지자체, 영업체 등이 개발한 독자적인 관광 상품이 있어야 되겠죠. 자, 크루즈 산업의 공급 역할을 한다. 선박과 선사는 크루즈 산업을 위한 선박 확보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크루즈선 자체가 크루즈 상품으로 서의 역할을 크게 한다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크루즈 산업의 구성 요소 세 가지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음은 크루즈 산업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크루즈를 분류해 보면 크루즈 선박의 크기, 그다음에 승객 수에 따라서 네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박 규모에 따라서 크루즈를 구분해 보면 소형 크루즈, 중형 크루즈, 대형 크루즈, 초대형 크루즈로 이렇게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요. 자, 소형 크루즈 같은 경우는 선박 크기가 그로스 토네이지, 총 톤수죠. 총 톤수가 2만 5천 톤 이하를 얘기를 하고요. 승객 수는 500명 이하를 얘기합니다. 중형 크루즈는 2만 5천 톤을 초과하고 7만 톤 이하를 얘기하고 승객 수는 500명에서 1,700명 이하를 얘기합니다. 대형 크루즈는 7만 톤을 초과하고 10만 톤 미만의 크기를 얘기를 하고요. 만 1,700명을 승객 수는 1,700명에서 2,500명 미만을 얘기합니다. 초대형 크루즈는 10만 톤 이상이다. 총 톤수 10만 톤 이상의 승객 수 2,500명 이상을 태울 수 있는 크루즈를 초대형 크루즈로 분류를 할수 있고요. 자, 어디를 항해하느냐에 따라, 항해 구역에 따라서 하천을, 즉 강만을 이동하며 하천 크루즈라고 얘기하고요. 연안을 따라서 이동하면 연안 크루즈, 그 다음에 원양을 항해하면 해양 크루즈로 이렇게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크루즈 여행을 분류해 보면은요, 대중 크루즈, 그 다음에 고급 크루즈, 그 다음에 특수 크루즈, 고급 크루즈, 그다음에 호화 크루즈, 특수 목적형 크루즈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는데, 자, 대중 크루즈 같은 경우는

2019년에는 대중시장 크루즈라고 불리며 전체 크루즈 산업 수입의 약 60%를 차지한다. 자, 단기 크루즈 2일에서 5일을 단기 크루즈라고 얘기하고요. 일반 크루즈는 7일 이내, 그다음에 장기 크루즈는 9일에서 14일에 세 가지 타입이 있다. 대중 크루즈에 세 가지 타입이 있으며 숙박 시설 및 서비스는 일반 호텔급인 경우를 우리가 대중 크루즈라고 얘기합니다. 자, 대중 크루즈 같은 경우는 짧은 여행 경로에 중점을 두고 빨리 돌아오기 때문에 짧은 기간에 더 많은 승객을 태울 수 있어 많은 이익을 창출할 수가 있다. 그래서 크루즈 산업의 수입의 약 60%는 대중 크루즈가 차지한다. 자, 고급 크루즈는 크루즈 시장에서 두 번째 큰 비중을 차지하는데 일주일 항해부터 2주, 3개월짜리 장기 항해까지 있다. 자, 고급 크루즈는 1급 리조트 호텔과 동등한 숙식, 오락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고급 크루즈라고 할수 있겠고요. 자, 호화 크루즈는 크루즈 시장의 약 6%를 차지하고 높은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크루즈 중에 가장 이용할 수 있는 가격이 비싸다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대중시장 크루즈들과 달리 긴 여행 일정, 6개월에서 1년까지의 일정짜리도 있다. 그래서 긴 여행 일정과 이국적인 대상지들을 선정해서 운영하는 게 호화 크루즈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특수목적형 크루즈는 고래 구경이라든지 또는 스쿠버 다이빙이라든지 고고학이라든지 생물학 크루즈 등 특수한 목적으로만 운영되는 게 특수목적형 크루즈이다. 그래서 크루즈 시장의 약 4%를 차지하고 기본 음식과 주류만 제공하고, 즉 우리가 크루즈라는 것은 선박에서 많은 것을 즐기는 게 원래 위락 시설을 즐기는 게 크루즈라고 하면 반면에 특수목적형 크루즈는 하나의 목적만을 충족하고 즐길 수 있게끔 해주는 게 특수목적형 크루즈죠. 그래서 고래 구경한다거나 스쿠버 다이빙만을 한다거나 이러한 것들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제공해주는 것은 기본 음식과 주류만 제공하도록 설비된 게 특수목적형 크루즈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크루즈 산업, 국내 크루즈 관광 현황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의 해양 크루즈는 부족한 실정이고, 연안 지역을 대상으로 한 금강산 관광 크루즈가 시초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연안 크루즈와 유사한 사업으로 유람선이 있죠. 유람선 관광이 폭넓게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서 남해나 이쪽으로 가면 한라스도 국립공원이 있죠. 거기서 대부분 숙박은 하지 않고 짧은 시간 동안 아름다운 경관을 보고 다시 원래 출발항으로 돌아오는 짧은 시간에 자연 경관만을 즐길 수 있게끔 해주는 그러한 크루즈를 우리가 유람선이라고 얘기를 하죠. 유람선 관광이 폭넓게 이루어지고 있다. 자, 등록 관청별로 남해지방해양경찰청이 전체의 약 45%가량으로 가장 많다. 자, 등록 유람선의 대부분은 총 톤수 30톤 이하이다. 크지가 않다라는 거죠. 30톤 이하로 연안 크루즈의 역할을 감당하기에 한계가 있다. 자, 그래서 우리나라 크루즈 산업의 문제점은 크루즈 사업에 필요한 기반 시설이나 자본 형성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다음에 크루즈 선박 기항을 유도하기 위한 체계적인 정책이 미흡하다라고 할수 있겠고요. 크루즈 업계 동향에 대한 국제적 입지가 부족하다. 자, 크루즈 관광과 연계할 상품 개발이 미흡하다. 이러한 것들이 우리나라 크루즈 산업의 문제점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발전할 수가 있느냐? 자, 지역 여건을 충분히 고려하여 개발 규모를 결정해야 되고요. 자, 새로운 항만 개발은 막대한 자본과 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하므로 빠른 시간 내에 적은 사업비로 시설을 구축하기 위해 기존의 항만이나 유휴 수변 공간을 활용하는 방안. 그러니까 사용하지 않은 유휴 수변 공간을 크루즈 항만으로 이용하는 그러한 방안을 마련해야 된다. 자, 크루즈 관광의 경우 수도권, 부산, 제주 등 정주 인구가 많거나 연중 관광객들이 몰리는 지역들 외에는

할 필요가 있다. 자, 크루즈의 가족형 상품 선호 증가에 따라 단기형이며 선박 단일형보다 항공과 크루즈를 결합한 상품의 수요를 증가할 필요가 있다. 이럴 때 우리나라 크루즈 산업이 발전할 수가 있다. 그래서 크루즈 산업의 발전 방향까지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자, 다음 실전 문항, 10문항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상황에서 나타난 크루즈의 종류를 크루즈 산업의 운항 목적에 따라 분류했을 때 옳은 것은, 자, SNS에 크루즈 여행 사진이 있던데 하니까 회사 창립 50주년 기념으로 배를 빌려서 단체 여행을 했어. 배를 빌려서 단체 여행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 회사 사람들만 배를 탔다라는 거죠. 아, 정말 좋은 회사다. 전체 크루즈에서 이벤트를, 아, 전세 크루즈에서 빌린 선박이죠. 그래서 전세 크루즈에서 이벤트를 한 거고 나니까, 자, 회장님 취향에 맞춰서 일주일간 선상에서 공연도 보고 맛있는 것도 많이 먹었어. 자, 이러한 크루즈를 뭐라고 하냐는 거죠. 파티 크루즈라고 합니다. 파티 크루즈. 파티 크루즈는 특정 기간에 특정 기간 이벤트를 목적으로 한다. 파티 크루즈는 특정 기간에 이벤트를 목적으로 하는 것을 우리가 파티 크루즈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그래서 1번은 4번이 정답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1번의 연회 및 레스토랑 크루즈는 파티 크루즈는 아까 특정 기간에만 운영된다 그랬는데, 연회 및 레스토랑 크루즈는 상시 운영되는 크루즈입니다. 자, 이번 다음 대화에서 B 학생이 여행한 지역의 해양 관광 환경 특징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자, 여행 잘 다녀왔으니까 그 지역이 국내 여행지 중 서핑으로 유명하다고 하는데, 자, 서핑으로 유명하는 거는 동해죠, 동해. 우리나라 동해안의 특징이죠. 파도가 높아서 서핑하기 딱 좋았어. 수심도 깊고 스쿠버하기도 정말 좋아. 자, 탁도가 낮고 투명도가 높기 때문에 스쿠버하기 좋은 곳 동해죠, 동해. 그리고 난 수평선 너머로 뜨는 일출을 보기 좋은 곳도 동해죠. 일출을 본 것이 제일 감동이었어요. 그래서 다 동해에 대한 특징을 제시문에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 동해는 수질이 양호하고 시야 확보가 용이하다. 스쿠버 다이빙 하기가 좋다. 맞는 얘기죠. 도서, 많이 발달되어 해안선이 복잡하다. 이거는 남해안의 특징이라고 할수 있겠고요. 갯벌이 발달해 체험학습장 개발이 유리하다. 우리나라 서해에 대한 내용이죠. 서해. 자, 그래서 동해에 대한 내용으로 맞는 것은 기억 하나밖에 없네요. 수질이 양호하고 시야 확보가 용이하다. 그래서 1번이 정답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3번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대화에서 나타난 우리나라 해양 관광의 문제점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해양 관광의 문제점을 제시문에서 찾아라는 거죠. 자, 우리 지역의 해양 관광 활성화를 위한 회의를 시작합니다라니까 새로운 관광객 유입을 위한 체험 시설에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안이 있나요? 그러니까 옆 지자체에서 시행해서 인기가 많았고 언론에도 다수 소개되었던 시설입니다. 이를 벤치마킹해서 시설을 구축하겠습니다. 하니까 국장이 또옆 동네를 따라한다는 이야기군요. 저번에 유행하는 시설이라고 설치했다가 다른 지역이 다 똑같이 하는 바람에 인기가 떨어져 방치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자, 제시문의 내용 보면 새로 뭔가를 해양 관광의 활성화를 위해서 개발해 보자라고 하는 회의인데 과장이 옆 동네 것을 또 따라하자, 즉 독창성이 떨어지는 그런 시설을 구축하자라고 하니까 국장이 그 전에 실패했던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독창성이 떨어진다. 독창성에 떨어지는 그런 내용을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 과장님은 새로운 시설의 설치보다 지금 우리 지역 관광 정책이 갖고 있는 문제점을 분석하고 해결책을 찾아보도록 하세요. 자, 독창성이 떨어지고, 다른 지역이 다 똑같이 하면 인기가 떨어져 방치되고 있다라는 것은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관리 서울. 기존에 개발됐던 관광지의 관리 서울도 제시문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해양 환경 오염에 취약하다. 제시문에서는 알수 없는 내용이죠. 관광 사업의 독창성이 떨어진다. 맞는 얘기고요. 관광지 시설에 대한 관심도가 낮아지면 관리가 소홀해진다. 맞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해양 관광의 문제점 두 개에 대한 내용으로 정선택지는 니은과 디귿이죠. 니은과 디귿. 4번이 정답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4번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 다음 상황에서 나타난 해양 관광 활동과 같은 유형에 속하는 활동으로 오른 것은, 자, 해양 관광 유형은 크게 해양 의존형과 연관형으로 나눌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A군은 가족들과 서해안의 어촌마을로 여행을 떠나게 되었다. 마을 어촌 계장님의 집에서 민박을 하기로 하였고, 도착해 짐을 먼저 풀었다. 잠시 후 계장님께서 해양 동물들을 채집하는 방법을 알려주겠다고 하시며 A군과 가족을 갯벌로 데려가야 했다. 자, 낙지가 있는 구멍을 발견하고 삽질하여 낙지를 잡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그래서 어촌 체험 관광이죠. 어촌 체험 관광. 그중 어촌 체험 관광 중에 갯벌 체험이죠. 어촌 체험 관광에 대한 내용이고요. 어촌 체험 관광은 우리 해양 의존형 중에 휴양형에 해당된다라고 할수 있겠죠. 자, 우리 해양 의존형 중에 세 개로 휴식휴양형, 그 다음에 스포츠형, 그 다음에 유람형,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처음에는 서툴고 삽질하는 것이 너무 힘들었지만 여러 번 시도 끝에 낙지를 잡게 되자 A군과 가족들은 너무 기쁘고 재밌었다. 그래서 어촌 체험 관광 중에 해양 의존형에 해당하고 그중에 휴식 휴양형에 해당한다. 같은 유형에 속하는 거, 제트스키 체험을 하였다. 해양 의존형 중에 스포츠형에 해당하죠. 스포츠형 또는 레포츠형이라고 얘기하죠. 스포츠형에 해당한다. 자, 수산물 시장에서 쇼핑을 하였다. 수산물 시장에서 쇼핑을 하였다. 우리 기타 유형에 대해서 구분을 했었습니다. 자, 크루즈선을 타고 선상 파티를 열었다. 크루즈선을 타고 선상 파티를 열었다. 유람형에 해당된다라고 할수 있겠고요. 자, 잠수정을 타고 바닷속에 경관을 구경하였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유람형에 해당된다 할수 있겠죠. 독살이라는 전통 어법을 이용해 물고기를 잡았다. 독살이라는 전통 어업 방식. 독살은 돌로 이렇게 둑을 쌓은 다음에 밀물때 함께 들어온 물고기가 그 돌에 갇혀서 썰물때 빠져나가지 못한 다음에 사람이 들어가서 물고기 잡이 체험을 하는 걸 우리가 독살이라고 얘기합니다. 서해안에서 체험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5번은 해양 의존형 중에 휴식 휴양형에 해당한다라고 할수 있겠죠. 어촌 체험 관광이니까 휴식 휴양형에 해당한다. 그래서 동일한 유형에 속하는 것은 5번이라고 할수 있겠네요. 자, 5번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 다음 광고 포스터에 나타난 관광 단지에 체험 가능한 해양 관광의 종류로 오른 것은, 자, 에메랄드빛 바다가 있는 최고의 해양 관광지에서 체험 활동을 보면 스노클링 체험을 하고 있죠. 단지 내 상가 이용 후 스탬프 확인 시 마스크 구명조끼가 무료로 되어야 한다. 그래서 체험 활동은 스노클링 체험, 그 다음에 카누 체험. 두 가지가 있죠. 카누 체험. 자, 여기에 해당되는 것은 해양 레저 관광이죠. 해양에서 레저를 즐기고 있는 거죠. 스노클링 체험과 카누 체험. 그래서 해양 레저 관광에 해당한다. 종류를 분류해 보면 해양 레저 관광에 해당한다. 그래서 5번은 굉장히 제시문만 보면 쉽게 정답을 찾을 수 있는 문항이라고 할수 있겠고요. 6번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6번. 다음 글에서 글쓴이가 계약하고 있는 해양 관광의 종류로 오른 것은,

자, 우리나라 최고 기업, 나는 우리나라 최고 기업의 간부다. 15년간 쉼 없이 일해 누구보다 인정받고 많은 것을 이루었다. 하지만 지난 1년은 알수 없는 공허함과 무력함에 힘든 한 해였다. 전문의와 상담했더니 번아웃 증상이라고 하였고, 가벼이 여기 방치하면 우울증이나 공황장애 올 수도 있다고 하였다. 자, 내 삶이 내가 우리가 가족을 돌볼 수 있도록 해준 고마운 회사를 떠나 나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지기로 했다. 자, 그래서 증상 개선에 여행이 좋다는데 이것저것 계약할 의욕도 들지 않았다. 그러던 중 배로 장기간 여행을 하는 상품을 알게 되었다. 이 상품은 선박을 이용해서 정해진 관광지로 알아서 이동하고 숙박도 배에서 하며 배에 편의시설도 있어서 식사 휴양을 충분히 제공한다고 했다. 여기만 읽어봐도 뭡니까? 크루즈 관광에 대한 내용이라는 걸 쉽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6번은 크루즈 관광에 대한 내용이다. 그래서 3번이 정답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7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7번 다음 기사에서 나타난 크루즈 상품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고른 것은 자, 세모세모 관광 이달 22일 전 세계 여행객들의 버킷리스트 여행지로 꼽히는 북극을 크루즈로 탐험하는 특별한 상품을 런칭한다. 자, 부산에서 출발해서 객실 스파 등을 갖춘 3만 톤급의 극지방 탐사선을 타고 북극의 대표 관광지를 탐험하는 코스이다. 자, 크루즈 관광 중에 3만 톤급이면 중형이죠. 중형 크루즈에 해당한다라는 걸알 수가 있겠고요. 자, 극지방 전문 가이드가 동행하여 북극권 고래 관찰 프로그램과 보트를 타고 섬에 직접 상륙해 탐험하는 특별한 액티비티를 제공한다. 자, 세모세모 관광본부장은 오랜 준비 끝에 주류를 포함한 기본 음식은 알차게 제공하면서 고객들이 잘 사용하지 않는 서비스는 줄이는 등섬 세심한 설계를 통해 북극 크루즈 여행에 합리적인 가격으로 선보일 수 있었다. 자, 이 크루즈는 기본적인 기본 음식과 주류 등만을 제공하고 특수 목적은 뭡니까? 북극곰을 관찰하고 고래를 관찰하는 거죠. 고래를 관찰하는 특수 목적형 크루즈라는 것도 알수 있죠. 특수 목적형 크루즈라는 것도 알수 있다. 자, 그래서 크루즈 상품에 대한 설명은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거. 운항 목적에 따른 분류상 파티 크루즈이다. 운항 목적상 파티 크루즈가 아니라 대양을 운항하는 대양 크루즈라는 걸알수 있겠고요. 자, 항해 구역에 따른 분류상 연안에 해당되는 게 아니고 해양을 운항하는 거죠. 그래서 해양 크루즈라는 걸 원양을 운영하는 해양 크루즈라는 걸알수 있겠고 크루즈 여행의 분류상 특수 목적형 크루즈이다 맞는 얘기가 되겠고요. 규모에 따라 분류했을 때 중형 크루즈 아까 3만 톤급이라고 얘기했었죠. 자, 2만 5천 톤에서 7만 톤급을 우리가 중형으로 분류하죠. 그래서 중형에 해당한다. 그래서 디귿과 리을이 정 선택지이다. 5번이 정답이라고 할수 있겠네요. 8번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8번 다음 상에서 A군이 설명한 해양 관광의 사례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자, A군은 해양 관광의 유형을 수업 시간에 배우게 되었다. 해양 관광은 해양 의존형과 연관형으로 나뉘는데 의존형은 스포츠형, 휴식 휴양형, 유람형으로 나눈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해양 관광의 그림이 그려져 있는 랜덤 카드를 선택해 나오는 해양 관광과 같은 유형에 속하는 사례를 설명하는 형상 평가를 제시했다. 자, A군은 손을 두고 카드를 한장 선택하여 보니 윈드 서핑하는 사람이 그려져 있었다. 자, 윈드 서핑은 스포츠형에 해당하죠. 그러면 스포츠형에 해당하는 것을 찾으면 되겠죠. 스포츠형은 수상 오토바이 맞는 얘기죠. 스쿠버 다이빙 교육을 받았다 맞는 얘기입니다. 자, 어촌민속 박물관을 관람하였다. 해양 연관형이죠. 그다음에 관광 잠수정을 타고 해저 생태계를 관찰하였다. 유람형입니다. 그래서 스포츠형은 기역과 니은이죠. 1번이 정답이라고 할수 있겠고요. 자, 9번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상황에서 나타난 해양 관광의 특징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고른 것은 자, 해양 관광으로 창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 그래서 해양 관광은 육지 관광에 비해 경쟁사가 적다는 것이 최고 장점이야. 자, 해양 관광이 주로 깨끗한 바다가 있는 섬이나 먼 해안 지방인데 수요자는 수도권과 내륙 지역에 밀집되어 있어. 이 얘기는 뭡니까? 접근이 불, 좀, 접근이 불, 접근성이 불리하다라는 거죠.

0: 해양 레저가 너무 좋죠. 하지만 날씨가 추워지면 어떻게 해수욕도 못하고 또 바람이 얼마나 추운데 비가 얘기하는 건 계절성이 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시문에 나와 있는 것은 지역사회 마찰은 얘기가 없는 거죠. 관광객의 적극성이 불리하다 맞는 얘기고요. 관광객의 안전 확보에 유리하다. 불리하죠. 해양 관광은 기온 수온도 영향을 많이 받는 계절성이 크다 맞는 얘기죠. 그래서 그러니까 니은과 리을이 선택지가 되겠죠. 4번이 정답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 10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서에서 세모세모사가 추천한 해양 관광 상품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자, 귀사 땡땡군의 업무 영향에 근거해 우리나라 우리 군의 산업 발전 위해 적합한 해양 관광 상품 분석을 추천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 군은 파고가 낮고 파랑이 적다. 평탄 배우지가 높고 갯벌이 발달되어 있다. 수심이 낮고 탁도가 높다. 뭡니까? 서해안이죠. 서해안. 그래서 서해안에 적합한 관광 상품이 뭐냐? 갯벌 체험. 갯벌 체험이죠. 그다음에 서프보드 체험은 동해안, 노을 일몰 체험 서해안, 스쿠버 다이빙 체험은 동해안이 되겠죠. 그래서 서해안에서 적합한 건 기역과 디귿이 되겠죠. 기역과 디귿. 2번이 정답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우리 해양 관광 및 크루즈 산업에 대해서 정리를 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조선 해양 산업과 플랜트 산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 (목소리) 짧은 시간, 많은 양의 비로 피해를 야기하는 집중호우. 집중호우, 이렇게 대비하세요. 호우특보가 예보되면 외출을 자제하고 TV, 라디오, 인터넷을 통해 수시로 기상 상황을 확인해야 합니다. 실내에서는 문과 창문을 닫고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손전등과 식수 등 비상 물품을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외에 있을 경우 공사장, 해안가, 계곡과 같은 위험 지역은 피하고 농촌에서는 눈둑이나 물고점검을 나가지 말아야 합니다. 저지대, 상습 침수 지역, 산사태 위험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대피로 및 대피 장소, 비상 연락 방법을 알아두고 수도와 밸브, 전기를 차단한 후 안전한 곳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운전 중 호우가 쏟아질 때에는 속도를 줄여 안전하게 운행하고 침수된 도로, 지하차도 등은 진입하지 않도록 합니다. 만약 타이어의 3분의 2 높이까지 차량이 침수되었다면 즉시 시동을 끈후 차량 밖으로 대피하고 침수로 차량 문이 열리지 않을 때에는 가슴 높이로 물이 차오를 때까지 기다렸다가 문을 열고 대피합니다. 집중호우 시 지켜야 할 5가지 행동요령, 철저한 대비만이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2: 안녕하세요, 김나래입니다. 그대들 그 게임 한판 하시죠? 손가락 세 개를 펼쳐 봅니다. 착 펼쳐 보세요. 자, 여러분들 앞에 있는 지수와 로그 복습했다 안 했다? 안 했으면 접으세요. 네, 지수와 로그 복습 안 했으면 접으시고 그 단원 다음 단원인 삼각함수 복습 안 했다. 복습 혹시 안 하셨다. 접으세요. 접으세요. 지금 두 단원, 하나 남으신 분들은 두 단원 다 복습 안 했다라는 건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헤헤거리고 있다. 접으세요. 가만두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 아주 그냥. 지금 문제, 난도, 어려운 것들 등장하면 여러분들 밀리게 되니까, 그래도 한 번씩은 다시 보면서 와줬으면 좋겠고, 물론 다본 다음에 다시 봐야 되지만, 또 필요한 것들은 보고 와줬으면 좋겠고, 제가 어떻게 해달라고 했나요? 기억하세요? 정말로, 아, 여러 번 봐야겠다 생각이 드는 문제에는 크게 네모칸을 쳐달라고 했잖아요. 아, 무슨 네모칸까지 치나요? 아니, 쳐달라니까. 우리 그냥 이렇게 아주 그냥 시원하게 이렇게 쳐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그대들이 이 경각심을 갖고 두 번, 세번볼거 아닙니까? 알겠지? 옆에 작은 별, 이런 거 말고 그냥 아주 그냥 형광펜이나 큰 두꺼운 걸로 아주 체크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방을 세 손가락 다 줘보신 분들 가만둘 테지만 그래도 다시 그만큼 다시 보는 게 중요하다라는 것을 계속 강조하잖아요. 저희 숙임이가 기출이다 보니까 저는 아마 마지막 강의까지 또 강조를 하지 않을까 싶고 그러면 이번 강의의 문제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가 볼게요. 저희 109번부터 이제 시작을 할 텐데 앞에서 제가 106번에 대한 문항을 이제 수다리 문제로 하면서 우리가 가지치기로 역행을 막 했다 그 말이죠. 그쵸? 어떻게 했었어요? 각각에 대한 규칙을 생각하되 일단 나온 첫 번째 조건을 끝까지 뽑아내라. 그치? 그런 게 또 하나의 그런 게 포인트였고 거기서 뽑아낼 게 있으면 첫 번째 케이스를 우리가 정해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는 규칙을 앞으로 지금은 역행하는 거니까 앞으로 규칙을 따라갈 건데 헷갈리지 않게 여러분들이 정리를 잘 하면서 나아가 주셔야 돼요. 급하다고 막 적게 되면 분명히 여러분들 실수 하나 나오고 숫자 하나라도 놓치거나 추가하면 그냥 틀려버리는 문제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깔끔하게 적어주시면서 진행하시고 그때 적어주다가 아, 단 조건에 대해서 제한되는 부분은 정확하게 걸러주시고 그런 게 지금의 이제 가지치기의 문제라고 제가 지금 계속 가지치기라고 말을 하는데 그러한 문제들의 이제 방향, 방법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해서 지금의 이제 109번부터도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해볼 거예요. 자, 가보겠습니다. 이때도 우리가 이제 저 첫 줄에 대한 조건을 그냥 놓치면 여러분들이 아 나중에 그 제한이 안 걸린다라는 거지. 어떻게 모든 항이 자연수다라는 거 분명히 머릿속에 킵해두시고 이어갈게요. 그럴 때 이 항 번호가 값에 대한 약수인 경우는 이렇게 진행을 할 거고 그리고 아닌 경우에는 이렇게 해주겠대요. 이럴 때 6. 제6항에 대한 조건이 있어서 아 앞을 또 한번 이제 역추적을 해가는 문제로구나 라는 게 보입니다. 그러면 지금도 항이 몇 개가 되지 않으니까 규칙보다는 직접 찾아두는 문제가 되겠구나 라는 걸 파악하시고 일단 또 적어주는 거죠. 이렇게 칸이 오케이 4 5 6 이렇게 적어줄 수가 있고 지금 여섯 번째 항에 대한 값이 지금 2라고 합니다. 오케이. 앞으로 나는 나아갈 거니까 지금 주어진 규칙을 살짝 형태를 바꿔볼게요. AN은 이런 식으로요. 그러면 N 플러스 1번째 항에다가 N을 곱해달라. 뒷항에다가 그 앞에 있는 구하려는 항 번호를 곱해서 그 값을 꺼내줄 수가 있다. 10 이렇게. 괜찮아요? 뒤에 있는 항의 값에다가 지금 구하려는 번호를 곱해서 10 이렇게 꺼내줄 수 있다라는 규칙이 되는 거지. 그리고 아래 규칙은 어떻게 되냐면 이때의 AN을 정리해 주시면 AN 플러스 1에다가 마이너스 1 해주시고 3으로 나눠주시면 된다. 아 이때 3으로 나눠주면 된다라는 거에서 모든 항이 자연수여야 된다라는 게 갑자기 딱 떠오르지. 아 여기서 뭔가 걸러지는 숫자들이 또한 있겠구나라는 게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가능한 또 가지를 한번 치러 가보자고요. 자 일단 지금 2라는 이 수에서 출발을 할 건데 각각 위의 규칙, 아래 규칙 이런 식으로 두 가지로 이제 다 쳐줄 수가 있겠지. 방금은 이제 위의 규칙을 따른 거죠. 10이라는 값이 나올 수가 있었는데 아래 규칙을 따를 수 있는가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이때의 A5는 A6에서 1을 뺀 다음에 3으로 나눠야 된대. 그러면 내가 들어가는 건 2니까 2가 들어가서 3분의 1. 아 자연수가 아니죠. 그래서 이때는 나올 수 있는 이 값이 탈락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쭉쭉쭉쭉 나아가서 또 가능한 A1들을 다 더해주면 되는 그러한 방향이겠네요. 가볼게. 2도 마찬가지로 저는 위의 규칙을 따른 건데 아 근데 여기서 한번 생각해봐봐. N이 AN의 약수인 경우래. AN은 당연히 AN의 약수예요. 그쵸? 누군가 곱해져서 지금 AN이 되고 있잖아. 사실은 이게 위의 규칙은 다 따라서 가지가 쳐질 거라는 걸 알아요. 그래서 이 아랫부분이 뭔가 핵심이 되는 문안이구나.

라는 것까지 느낌이 옵니다. 괜찮니? 그러면 이 식도 앞에 있는 그 4와 곱해져 가지고 40이라는 케이스는 무조건 가능할 테고. 그치? 그리고 이 10을 아래 규칙에 대해서 생각해 본다고 하면 A4는 말이야. 여기 A5가 여기 들어가야 되는 거니까 10을 집어넣어 주시면 3분의 9가 돼요. 괜찮니? 3분의 9가 돼서 3이라는 값이 이렇게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지. 괜찮죠? 또 이어서 가볼게요. 각각의 수에서 유의 규칙은 무조건 가능하다니까. 즉, 40에다가 3을 곱해서 120은 무조건 가능해. 그리고 이 수에 대해서 아래 규칙이 가능한가를 우리가 따져줘야 되는 건데, 40에다가 여기다가 넣어주시는 거니까 1 빼면 39예요. 그치? 그래서 39를 우리가 3으로 나누니까 13. 이것도 가능하겠네. 왜냐면 이 3이 13의 약수가 또한 아니거든. 마지막 체크 분명히 해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도 이어가 볼게요. 우리가 3을 위의 규칙, 이 3에 대해서 위의 규칙 따르게 되면 항 번호 곱하는 거니까 3이랑 곱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도 지금 9라는 거는 당연히 오케이. 그리고 아래 규칙 따라 보면 3 집어넣으면 우리 3분의 2라는 이 자연수 아닛값 나오기 때문에 여기도 탈락 이렇게 된다라는 거지. 괜찮지? 이어서 가볼게. 아, 여러분들 미리 혹시 해보세요. 지금 여기까지 왔으면 미리 해보신 다음에 제가 마지막에 결과값으로 뽑는 거랑 어디 실수한 부분이 있는지 체크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 듣지 말고 먼저 가보세요. 따라갈 테니까. 자, 이번에는 마찬가지야. 120에 대해서도 우리가 2랑 곱해서 240은 무조건 가능할 거고. 그 다음에 120에서 1을 뺐을 때가 3의 배수인가를 또 체크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쵸? 119는 3의 배수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아래 규칙에선 나오는 게 없다. 따라서 이 120에 대해서 앞에 항이 240만 일단 가능하겠구나. 좋아요. 여기서도 가볼게. 유의 규칙 따르면 이 친구에다가 2 곱하는 거니까 그러면 26 가능 가능. 그리고 아래 규칙 따르게 되면 13을 여기다 넣어서 1 빼면 12야. 그치? 12를 3으로 나눴더니 4가 돼요. 4. 괜찮니? 봐봐. 이때 조심. 4라는 값은 이 n에 대해서 배수가 되면 안 돼. 근데 보면 지금 이항 번호가 2가 4의 약수가 돼버리잖아요. 그치? 아, 그럼 이 경우에는 제한 조건에 대해서 탈락이 된다라는 거야.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언제 탈락이 되는지를 계속 확인하면서 가셔야 돼요. 알겠죠? 자, 이번에 9에 대해서도 뻗어나가 볼게요. 9에 대해서 항 번호 2 곱하니까 18은 무조건 가능. 그리고 9에 대해서 1 빼니까 3분의 8이야. 아예 자연수가 아니네. 그러면 이 밑에 경우는 또한 탈락. 이렇게. 그래서 지금 A2까지는 하나, 둘, 세 가지의 경우가 나왔고, 여기까지 다 나왔어요. 이거 분명히 실수한 친구들 난 있다고 생각해. 이런 거 조심하자고. 그리고 이어가 볼게요. 이때는 위의 규칙 각각에 대해서 다 적용하시면 앞에 항 번호인 1 곱하는 거니까 240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지. 괜찮니? 여기에 대해서 1 빼볼게요. 239예요. 239는 3의 배수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3으로 나누면 자연수가 아니라 아래 규칙을 따라갈 수 없고. 26도. 일단은 위의 규칙 따라서 앞에 항 찾아주니까 1 곱해서 26이야. 이 친구도 아래 규칙 따르려고 했더니 26 넣어보니까 3분의 25. 자연수가 아니네. 아래 규칙에 대한 답 없고. 그럼 바로 넘어갈게. 18. 18도 이번에 239. 마찬가지로 여기도 이제 이어서 오면 18이에요. 그쵸? 그리고 아래 규칙 따르게 되면 이때도 가능한 게 없다라는 말이지. 따라서 지금 가능한 거는 이렇게 세 개의 숫자가 A1으로 가능하다라는 거고, 우리는 이 값들을 더해주시면 240에다가요, 여기 더하면 44라. 최종적인 답은 288, 284. 이런 식으로 꺼내줄 수가 있다라는 거죠. 괜찮습니까? 좋아. 지금처럼 우리가 어떠한 수에 대해서 위의 규칙, 아래 규칙이 가능한가를 따라주면서 역추적을 하고 있는데, 이때 우리가 걸러주는 그 제한되는

이유가 하나는 모든 항이 자연수여야 된다라는 거에서 탈락되는 이 수들 챙겨줘야 되는 거고, 또 하나는 아 자연수야 하고 챙기려 했지만 이 항 번호가 약수가 되어지면서 탈락되는 거 반드시 걸러야 된다. 알겠지?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좋아요. 그러면 저희 110번으로 이어서 가보도록 할게요. 110번이 말이야, 이 친구 제가 수다리를 모셔오진 못했지만, 수다리를 수환하진 않았지만, 지금 이번 강의에서 가장 복잡한 문제이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면 그냥 하나의 항이 홀수다 짝수다 말하는 게 아니라 더한 것이 홀수냐 짝수이냐 이걸 말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헷갈릴 수가 있을 것이다. 그러니 잘 따라와 보자. 자, 이러한 규칙이 있을 때 지금 또한 1일 때 34가 되도록 하는 2의 값을 찾으래요. 오케이. 그러면 2의 값을 찾는 거니까 앞에서보다 뒤에서 출발해서 저 앞으로 뭔가 또 역추적하는 과정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 한번 제가 또 적어볼게요. A1, 2, 3, 4, 5, 6 이렇게 적어주시고 자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일단은 A6이라는 값이 34로 고정이 되어 있어. 오케이. 그리고 각각의 규칙 지금 정독하셨어요. 더했을 때 홀수이면 그 값이 그대로 다음 항에 나온다라는 거고, 위 규칙은, 아래 규칙은 더했을 때 앞에 두 개를 더했을 때 그 값이 짝수라면 절반으로 나눠서 데려오겠다라는 거야. 근데 봐봐. 그렇게 되면 만약에 제가 A4와 A5를 더해서 홀수가 되면 이 값이 그대로 나오겠다라는 건데 얘는 짝수잖아. 그렇기 때문에 위의 규칙은 따르지 않는다라는 거고, 괜찮니? 그러면 A4랑 A5는 아래 규칙을 따라서 나오는 값들일 것이다 라는 거가 나와요. 일단 다시 말해서 이 둘을 더해서 지금 아래 규칙은 짝수가 나온다라는 거고, 나누기 2를 해서 지금 34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둘을 더했더니 지금 68이 된다라는 거지. 그러한 값을 이 34가 말을 해주고 있다. 그럼 여기서 오케이, 더했을 때 그 값이 68이야?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때 이 값들을 그러면 표현을 해주기 시작해야 된다. 어떻게? 제가 하나를 그냥 그러면 A4라고 둔다면 더해서 68인 거니까 이 친구는 그러면 68-A4 이렇게 둘 수가 있겠지. 괜찮니? 더하면 68이 되잖아요. 그래서 나누기 2 했더니 34가 되는 이러한 과정이다. 오케이. 여기서 이제 계속 받아갈 건데 봐봐. 여기서도 우리가 생각해줘야 되는 게 더해서 짝수래. 그런데 이 각각이 짝수인지 홀수인지는 아직 말하지 않았어.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이 친구도 짝수, 이 친구도 짝수 해갖고 나누기 위해서 이 친구도 짝수 이렇게 나왔다고 생각해봐요. 짝수 짝수로 이어져 있다고 생각하면 이 A3도 우리는 짝수가 돼야 된다라는 걸 알아요. 왜냐면 여기가 만약에 홀수라면 더하면 홀수야. 그럼 홀수 그대로 나와야 된다며, 그 다음 항이 첫 번째 규칙에 의해서. 그치? 그렇기 때문에 짝수 짝수면 계속 짝수로 받아 쳐줘야 돼요. 그래서 아 만약에 여기도 짝수 짝수면 아 이거 짝수겠네. 아 A2도 짝수겠네. 그러면 A1도 짝수인데 지금 주어진 A1이 1이거든. 아 홀수잖아.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짝꿍들은 이 짝수 짝수 조합이 아니라 무조건 홀수와 홀수인 친구들로 이루어져 있구나가 된다라는 거지. 우리 홀수 홀수 더해서 충분히 짝수 만들 수 있잖아요. 그치? 이렇게 각각이 홀짝이 되는 케이스로 우리는 계속 뻗어나가야 된다. 자, 이어서 가볼게요. 자, 이번에는 그러면 A3을 정리해줘야 돼. 그치? A3을 정리해주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활용할까? 규칙이 앞에 두 개 더해서 이 그다음 친구를 만드는 거잖아. 그러면 이 둘을 어떻게 더했더니 68-A4가 나온다라는 그 표현을 좀 정리해주면 된다라는 거지. 자, 그러면 첫 번째 케이스부터 이어가 볼게요. 그러면 이들도 이제 나눠줄 수가 있을 텐데, 제가 첫 번째 규칙을 따르게 하기 위해서 A3이 짝수일 때부터 생각을 해줘 볼게요. 그렇게 되면 짝수 홀수 더해서 홀수겠지. 홀수라면 그대로 그 값이 나온다며. 그렇다면

사용하는 어느 값을 더해야 68-A4가 나올까? 여기 앞에 68-2A4가 들어가야 더해서 이 값이 나온다라는 거지. 이렇게 앞으로 찾아가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친구가 홀수라면 홀수 홀수 더해서 짝수예요. 그치? 더해서 짝수일 때는 나누기 2를 해서 이 값이 나와야 돼. 그치? 그러면 더해서 이 친구의 두 배인 136-2A4가 나와야 된다라는 건데, 그러면 이 친구가 136에다가 마이너스 3A4가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봐봐. 그러면 이 값이랑 이 친구랑 더하신 다음에 나누기 2를 하니까 지금 이렇게 나온다라는 거지. 괜찮습니까? 밑에 아래 규칙을 따르는 경우를 생각한 거고, 그러면 이어서 가볼게요. 그럼 A3이 지금 이렇게 두 가지가 가능해. 그럼 이러한 방법으로 우리는 A2를 또한 정리해줘 볼게요. 자, 이번에는 우리가 이 친구를 더해서 그 규칙으로 지금 A4를 만들어야 돼요. 그치? 그러면 이번에도 제가 이 A2가 홀수일 때를 먼저 생각해 볼게. 제가 유의 규칙을 먼저 생각하겠다라는 거잖아. 그러면 홀수 짝수 더해서 홀수라니까? 홀수는 그대로 A4가 더해진다라는 거니까 누구를 더했을 때 A4가 되겠니? 마이너스 68에다가 더하기 3A4. 이 친구 둘을 더했을 때 A4가 되겠죠. 괜찮습니까? 그 다음에 아래 규칙 생각해 볼게요. 그럼 이 친구가 짝수일 때를 생각하면 짝수 이 친구 조금 아래에다 적을게. 136 마이너스 3A4. 자, 짝수 짝수를 더하면 짝수예요. 그치? 그러면 그 더한 값을 나누기 2 했더니 지금 A4가 나와야 돼. 그러려면 우리가 2에 대한 값이 마이너스 68에다가 더하기 4A4가 되어야 더했을 때 2A4가 돼서 나누기 2를 하니까 이렇게 된다라는 거지. 괜찮아. 괜찮아. 자, 이번에 A3이 이러할 때를 또 나눠줘 볼게요. 그러면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저는 유의 규칙부터 생각해 주기 위해 더했을 때 홀수가 되는 짝수인 경우부터 한번 생각을 해줘 볼게. 그렇게 되면 더해서 홀수야. 홀수이면 더한 값이 그대로 A4가 나와야 돼요. 그러면 누구를 더해서 A4가 될까? 마이너스 136에다가 더하기 4배의 A4를 해주니까 더해서 A4가 되는구나. 괜찮으니? 그러면 이번에는 홀수인 경우를 생각해 주게 되면 잘 따라오세요. 더하면 짝수. 그러면 그 더한 값을 나누기 2해서 A4가 나와야 되는 거니까 우리는 여기가 마이너스 136에다가 더하기 5A4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지. 좋아. A2를 이렇게 네 케이스로 정리를 해줬어요. 이제는 앞에 A1 남았는데, 봐봐. A1은 1이래요. 그런데 이 1은 홀수잖아. 근데 여기서 긴장을 놓치면 안 되는 게 마지막 점검을 통해서 가능한 그 A2를 찾으러 가야 된다. 마지막 점검은 어디서 하느냐? 우리가 A1, A2를 더한 그 규칙에 의해서 A3이 잘 나오고 있는가? 라는 그 마지막 점검을 해줘야 된다라는 거지. 그럼 하러 갈게요. 어떻게? 각 케이스에 대해서 이제 정리를 해주면 되는 거지. 가장 맨 윗줄부터 1번, 2번 해갖고 케이스 번호 매길게요. 맨 위에 경우에서는 봐봐. 홀수랑 홀수예요. 그러면 더했을 때 짝수잖아. 그러면 아래 규칙을 따른다라는 거고. 그렇게 되면 2로 나눠야죠. A1과 A2를 더해서. 그러면 마이너스 67에다가 더하기 3A4가 된다라는 건데, 그 값이 지금 그때의 A3인 68-2A4가 나와야 된다라는 거고, 이제 계산 이어갈게요. 그러면 마이너스 67 플러스 3A4는 2배에서 136-4A4. 그러면 7A4라는 값은 넘어가서 67 더하니까 우리 203 이렇게 나온다라는 거지. 그러면 이때의 지금 A4가 7로 나눠주니까 29라는 값이 나와요. 아, 29에서

정지하면 안 되지. 제가 가야 될 거는 A2예요. A2는 이때 A2는 누구냐면 지금 첫 번째 경우니까 인식에다 넣어주면 된다라는 거지. 따라서 지금의 경우에서의 A2는 마이너스 68에다가 이 친구 3배에서 3배 해주시면 87이네요. 더해주시면 되는 거고, 그러면 19라는 첫 번째 그 가능한 값이 나온다. 이어서 가볼게. 걱정 마세요. 분명히 제거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두 번째 이어가게 되면 우리 홀짝 더하면 홀이야. 그러면 그 자체가 지금 여기로 나와야 된다라는 건데, 아, 이미 어긋난다. 그치? 홀짝 더해서 그 자체인 홀이 나와야 되는데 짝이라며. 그러면 이 친구는 아예 제거. 제거. 바로 세 번째 케이스로 넘어가자. 그러면 이때 보면 마찬가지야. 홀짝 더해서 홀이 나, 오, 여긴 나와요. 홀짝 더해서 이때 홀이 나와야 되는 거니까 지금 1 더하기 저기 마이너스 136에다가 플러스 4A4 한 2값 더한 자체가 지금 A3인 136 마이너스 3A4가 나와야 된다. 이 친구 정리할게요. 그러면 넘어가서 7A4가 쭉 넘기면 우리 136에 2배에다가 그러면 270, 272에다가 271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그러면 A4라는 값이 지금 7분의 271이 나와요. 아, 모든 항이 자연수라며. 이거 지금 자연수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세 번째 케이스도 탈락. 그러면 마지막 네 번째 케이스를 바라보자. 그러면 바라보면 홀과 홀을 더해서 짝수죠. 그러면 더한 값에다 나누기 2 했더니 지금 이 값이 나온다라는 방정식 만들어줄게요. 그러면 2분의 1을 저 오른쪽 A2에다 더하니까 마이너스 135가 되고 플러스 5A4가 오른쪽에 136에다 마이너스 3A4 이렇게 나오네요. 그러면 마이너스 135 플러스 5A4가 2 곱해지니까 우리 272 마이너스 6 A4 이렇게 나오는 거고, 왔다 갔다 해주시면 11 A 4는 이쪽으로 넘어와가지고 135 더해주시니까 407 이렇게 된다라는 거지. 그러면 우리 A4가 11로 나눠주시면 37이라는 이러한 자연수가 잘 떨어지고, 그럼 이때의 A2가 필요한데, 지금의 A4와 A2에 대한 타타타 그 관계식은 이쪽이죠. 이렇게 저 식을 통해서 우리가 구해주게 되면 마이너스 136에서 5배, 이 친구 5배에서 더해주면 되는 거지. 그러면 185 더해주시는 거니까 이때는 우리가 49 이러한 값을 구할 수가 있다. 따라서 가능한 지금 A2를 다 더하시는 거니까요. 19와 49 더해서 우리 68이라는 최종 답을 내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아요. 그치. 우리가 두 값을 더해서 홀수가 되느냐, 짝수가 되느냐, 그거를 말하고 있으니까 케이스들이, 나뉨에 있어서 조금 더 복잡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말했듯이 이 케이스 따라가는 게 처음 감을 잡으면 그 다음은 실수하지 않고 이어가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직접 처음부터 가지치기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지? 마음 잡고 제대로 이어가셨으면 좋겠고, 그러면 저희는 다음번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이번 강의에서 110번이 가장 복잡할 수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110번을 지금 이해했다면 그 다음은 아주 수월할 수 있다라는 편한 마음을 드리며 111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자마자 홀수 짝수. 또 홀짝을 다루는가. 그런데 이번에는 하나의 단항이 이제 홀수 짝수이냐를 말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자, 첫 장이 자연수다라는 저러한 조건 딱 캐치해 주시고, 이렇게 다음 항이 정리가 됐네요. 그럴 때또 더한 값이 40이 되도록 하는 A1을 찾아달라. 오케이. 이 친구도 뭔가 반대 방향으로 가는 흐름인가 싶으면

하면서 또 이렇게 적어주는 거지. A1, A2, A3, 4. 이렇게 적어주고 나니, 그래들아. 제가 앞에서 했던 그 방법에 의해서 이 A2와 A4를 어떻게 표현해주면 좋을까요? 더했을 때 40이래. 그러면 하나를 제가 그냥 A2는 A2야 라고 말하면 이쪽은 이제 40-A2 이런 식으로 표현해주면 되지 않을까. 그치? 앞에서 했던 방법과 이제 비슷하게 데려오는 거지. 우리가 하나에서 뭔가 끼우치면 쫙쫙 응용하면 좋겠어요. 자, 이럴 때 각각이 이제 홀수인지 짝수인지를 이제 생각해 줘야겠지. 보면 이 친구가 홀수라고 생각하면 더해서 40이니까 또는 홀수를 빼니까 이 친구도 홀수예요. 그렇군. 그리고 만약에 이 친구가 짝수라면, 이 A2가 짝수라면 이 친구도 당연히 짝수가 돼서 더해서 40이 만들어지는 상황이겠군. 이라는 것을 알수 있고 계속 이어서 가본다면 이제는 A3을 좀 정리하러 가줘야 돼. 그런데 이 A3은 앞항에서 어떻게 하라? 라는 규칙이 나와 있는데, 그때 이 친구가 홀수인지 짝수인지에 대한 조건이 걸려 있어요. 일단 위에 있는 케이스에서는 지금 A2가 홀수이니까 위의 규칙 바라보면서, 아, 여기다가 플러스 1을 하라는 거구나. 괜찮니? 그래서 플러스 1을 했더니 이 친구는 세상에 짝수가 되어버려. 오케이. 그랬더니 이 친구를 바라보고 이제 A4를 생각해 줄 건데, 앞에 친구가 짝수일 때는 아래 규칙을 따라가래. 즉, 이 친구는 말이야, 2로 나눠달래. 이 짝수인 이 친구를요. 이렇게. 어때? 괜찮죠? 이렇게 정리를 해달라는 것이고, 밑에도 한번 정리하기 전에 여기를 아예 그냥 이어서 가서 풀어볼게요. 그러면 지금과 같은 첫 번째 경우에는 우리가 방정식 정리하게 되면 양대는 2를 곱할까요? 그럼 80. 마이너스 2A2는 A2 플러스 1이 되어지면서 3, A2는 차차 79라는 이러한 값이 나오는데, 즉 A2는 3분의 79라는 이러한 자연수가 아닌 값이 나와요. 그래서 이 친구 데려가도 좋은가 싶어서 아까 봤던 첫째 항이 자연수일 때를 생각해 보자라는 거지. 근데 문제 조건을 보면 첫째 항이 자연수다? 위 규칙에 넣으면 계속 자연수겠죠, A2도. 근데 아래 규칙에다 넣을 때 짝수인 거니까 무조건 2부터 시작했을 때그 다음 항도 자연수가 나올 거라고요. 따라서 A2도 자연수라는 거니까 지금 그 제한에 걸려서 1번이 탈락된다라는 거지. 괜찮습니까? 이런 식으로 나머지도 계속 찾아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 A2가 짝수일 때를 생각해 보자. 그렇게 될 때는 우리가 A3가 어떻게 나온다고요? 아래 규칙에 따라서 이 친구를 2로 나눠 달래. 이렇게. 근데 여기서 그대들 주의, 별표, 조심. 왜? 짝수를 2로 나눴다? 그러면 홀수인가 짝수인가? 둘다 가능하다. 홀수인지 짝수인지 모른다. 또 그래서 케이스가 두 갈래가 나와야 된다라는 게또 놓쳐서 안될 포인트고. 그렇죠. 4를 나누면 2라는 짝수고, 6을 2로 나누면 3이라는 홀수고, 그때그때에 대해서 또 케이스가 나뉜다고요. 그래서 그 경우에 대해서 우리는 이 갈래가 또 갈라진다라는 것을 알아야 되고, 그러면 이 값이 홀수일 때부터 생각해 봅시다. 홀수라면 위의 규칙 따라 가야 되는 거지. 위의 규칙 따라서 2분의 A2 플러스 1이 돼야 돼요. 지금은 앞에 A3이 홀수일 때. 그치? 또는 만약에 짝수라면 우리는 여기다가 또 2분의 1 곱해주는 거잖아. 아래 규칙에 의해서. 그러면 2분의 1을 곱해준대요. 어디에다가? A3에다가. 이러한 값에다가. 지금 여기가 이번에는 짝수인 경우를 이렇게 정리해준 것이다. 그러면 각각 이 경우에 대해서도 방정식을 해결해 나가면 되지 않을까? 괜찮죠? 그럼 이때에 대해서 또한 정리를 해줘 볼게요. 왔다 갔다 해주시면, 마이너스 A2 넘어와서 2분의 3, A2라는 값이

넘어가면 39까지네. 그러면 우리 A2라는 값은 3분의 2를 39에다 곱해주면 되는 거니까 26이라는 자연수가 잘 나오는 것을 볼수 있다. 괜찮지? 그러면 지금 26이라는 것은 A2에 해당하는 값이에요. 그래서 이 A2에다가 26이 가능하다라는 거를 이렇게 적어둡시다. 그리고 마지막 경우도 살펴볼게. 이때도 마찬가지로 일단 이 방정식을 해결해 보자고. 40은 넘어와서 4분의 5의 A가 돼요. 그러면 A라는 값을 40에다가 5분의 4 곱하는 거니까 8432라는 자연수 값이 잘 나와서 이때의 32도 A2로 가능함. 짝수 아주 잘 가능함. 잘 나오고 있음. 이렇게 확인을 해주시고 이제 A1을 찾으러 가면 된다라는 거지. 마찬가지로 주어진 규칙에 의해서 마지막은 아주 간단하다. 왜냐면 A1이 홀수일 때는 플러스 1을 해서 26이 된대. 그럼 25라는 거잖아. 하나 빼주면 되는 거니까. 또는 짝수일 때는 나눴더니 얘가 된대. 그러면 두 배에서 52라는 거잖아. 이렇게요. 괜찮죠? 즉, 여기서 마이너스 1에서 찾아달라는 거고, 여기서 두 배에서 찾아달라는 거죠. 그럼 첫 번째 규칙에 의해서 플러스 1, 두 번째 규칙에 의해서 나누기 2.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거니까 문제 없고, 그러면 우리는 이네 수를 다 지금 더해달라라는 것이고요. 다 더해주시면 우리 77이에요. 아래는 95 더하는 것이니 172 이렇게 완성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습니까? 훨씬 괜찮지? 우리 앞에 홀짝 그두개 더하는 것보단 확실히 하나니까 훨씬 괜찮지 않나요? 무조건 그럴 것이고 우리 112번으로 이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12번에는 또한 어떠한 가지치기가 나올 것인가 하고 바라봤는데, 좋아. 문제마다 그 괄호 안에 있는 이 제한 조건들이 계속 바뀌어요, 형태가. 그치? 그래서, 어떠한 그두 개를 비교하고 있구나. 어떠한 조건을 지금 따지라는 거구나를 정확하게 파악하시면서 가셔야 됩니다. 이번에는 항 번호와 그 항에 대한 숫자의 크기를 비교하고 있는 거야. 그치? 그럴 때 지금 A5를 줬고, 마찬가지로 거꾸로 역추적을 하라 라는 문제네요. 오케이. 저것도 적을게요. 3, 4, A5 이렇게가 있어서 지금은 A5가 5로 이렇게 정해져 있다. 이럴 때 제가 앞으로 또 이제 가볼 건데, 자, 우리 일단 위의 규칙에 의해서 이앞 친구와 뒤 친구가 그 값이 같을 수 있대요. 어떨 때에는 누굴 비교하는 거냐면 이항 번호와 이 값을 비교하는 거야. 그럴 때 AN이 더 크다면 이게 가능하다라는 건데 보면 4보다 5가 더 크잖아. 아, 가능하다라는 거네. 근데 여기서 조금 더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게 그럼 이 5는 5, 5, 5쭉 이어갈 수가 있겠다. 왜냐면 비교하는 게 계속 3, 2, 1이니까 이 5로 가지가 쳐지는 것은 다 그려지긴 하겠구나. 라는 거를 이제 미리 내다보면서 아래 규칙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래 규칙을 생각할 때에는 저러한 아래의 저 식을 만족해야 된다라는 건데, 일단은 저 식을 써서 A사에 해당하는 그 수를 찾아보고요. 그 다음에 항 번호랑 비교를 해 볼게요. 그게 나을 것 같아요. 따라서 지금 A4는 이라고 식을 적어 주시면 저 n이 3일 때를 생각하는 거거든? 같이 보고 있지? n이 3일 때를 넣어보시면 9-2에다가 3 넣으면 아니지. 애가 n이 4일 때예요. n이 4일 때. n이 4일 때를 넣어주시면 a5는 우리 이렇게 좀 바꾸자. 그러면 저 아래에 있는 저 식을 우리가 an은 이러한 형태로 좀 왔다 갔다 해줄게요. 그러면 3n-2에다가 마이너스 an 플러스 1 이렇게 되거든요. 이때는 지금 an이 이러한

범위여야 된다라는 거고. 자, 이제 4를 넣어 볼게요. 그렇게 되면 4 넣어서 10 마이너스 a 5예요. 아까 5였으니까 5네. 아, 이때도 어차피 5라는 숫자를 말을 하고 있긴 하구나. 그런데 이 제안에서 어차피 이때는 틀려지기 때문에 탈락이 되지만 위에서 나왔던 5가 살아있긴 하다. 해서 이어가 보겠습니다. 5에서 이번에 유의 규칙을 따르니까 그대로 항해값이 올수 있다. 항 번호보다 크기 때문에. 오케이. 그리고 아래 규칙을 따른 구수도 존재할 수 있는가? 라는 걸 생각하기 위해서 A3 한번 일단 구해보자고. 그러면 3, 3 넣어주시면 7에다가 우리 A4 빼달라는 건데 지금의 A4는 5잖아요. 그쵸? 그럼 5 빼주시면 2가 돼요. 여기가 2가 된다라는 거고 지금의 3과 2를 비교해서 3이 더 크지? 항 번호가 더 커? 항 번호가 더클때 가능한 거니까 2도 생존하였다. 지우지 말고 살려두자. 자, 이어갑니다. 5도 유의 규칙은 일단 가능한 거고 아래 규칙에 대해서 생각하고자 하니 우리는 마찬가지로 저 A2에 대한 수식을 따라보자. 좀 왔다 갔다가 되는데 여러분 A2는요. 2를 집어넣으시면 4-A3이거든요. 지금의 3은 제가 5일 때를 생각하는 거니까 마이너스 1이에요. 그러면 마이너스 1이 지금의 항번호인 2보다 같거나 작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마이너스 1도 생존할 수 있다. 그리고 2에 대해서, 아, 그대로 2가 가능한가 했더니, 아, 항 번호가 얘보다 작지 않아. 해서 얘는 탈락이야. 위의 경우는 지금 안 따르고요. 아래 규칙만 생각을 다시 해보자. 그럼 아래 규칙을 따른다고 생각하면, 이때의 A2는 아까와 다른 거지. 이때의 A2는 2 집어넣으면 4까지는 똑같은데, 지금 빠져야 될 A3은 여기서는 지금 2가 들어가야 되는 거지. 따라서 2 집어넣으면 2가 나와요. 오케이. 번호랑 항이랑 같네. 가능. 해서 얘는 2. 가능. 이런 식으로 데려올 수가 있는 거고, 이어서 가볼게요. 마지막. 1만 같은 방법으로 가면 될것 같아. 5 가능하다니까? 그리고 아래 규칙 가능한가? 일단 따져줘야겠지. 그렇게 되면 우리 A1은요. 여기 와서 쭉 이어갈게요. A1은요. 지금 1 집어넣으면 앞에 1에다가 마이너스 A2가 되는 건데 지금 A2는 5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4가 돼요. 근데 마이너스 4는 항 번호보다 작으니까 여기 마이너스 4 오케이.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 마이너스 1 가능한가 따지는데 우리 항 번호가 더 크지? 아니 작죠. 아니 항 번호가 더 크죠. 그러니까 얜 탈락. 이 친구는 탈락이고 두 번째 규칙을 생각해보자. 그럼 이때의 A1에 1에다가 마이너스 A2 대신에 이번엔 마이너스 1 집어넣는 거라 2인데 이때는 지금 보니까 이 값이 더 커버려. 그래서 아 밑에 규칙도 따르지 않는다. 즉 이때는 등장하는 숫자가 없다. 그리고 마지막 괜찮아. 2까지 가볼게. 유의 규칙 따르면 2가 나오는데 이때는 항의 값이 더 크다. 그러니까 이때 지금 가능하다. 왜냐하면 1보다 더 크니까. 예, 오케이고. 두 번째 규칙을 따르는 것도 등장할 수 있냐 찾아보니까 이때의 A1은 우리 1에다가 마이너스 A2인 이번에 2 빼서 마이너스 1인데 항의 값이 더 작네요. 얘도 오케이. 이렇게. 천천히 다시 한번 잘 찾아보시고 나올 수 있는 A1은 이렇게 4개예요. 그래서 4개의 수를 다 곱하니까 우리는 40이라는 양의 값이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괜찮요? 괜찮요? 괜찮요? 괜찮습니까? 좋아요. 다시 한번 차근차근히 가지를 이어가 보세요. 알겠죠? 중간에 정신 놓지 마시고 손꼭 붙잡고 어디 한번 같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13번으로 이제 가볼게요. 좋아. 이번에는 우리 SN이라는 이제 수열의 합의 문자가 나왔어요. 아, 오랜만에 가지치기가 아닌 다른 문제가 잠깐 나왔는가 하고 이제 쳐다봅시다. 일단 주어진 게첫 항, 그리고 둘째 항에 대한 값이고요. 우리가 찾으려고 하는 것은 이 S5에 대한

S2 알수 있죠? 왜냐면 1호부터 지금 S 1은 2라는 거고 2둘 더해가지고 S2는 6이라는 값까지 다 알고 있거든. 그런데 이쪽 한번 쳐다볼까요? 나는 얘가 궁금한데 이쪽을 쳐다보니까 우리가 사실 얘를 S2 더하기 A3으로 바꿀 수 있지 않냐. 다시 이 오른쪽을 S2에다가 그 마지막 항인 S3을 더한 걸로 바꿔서 다 알고 있고 모르는 이 친구로 정리할 수 있지 않냐라는 거지. 괜찮습니까? 그럼 알고 있는 값들을 타, 타, 타 넣어주면서 다시 한번 적어줘 볼게요. S2는 6이에요. 그래서 6A3은 우변은 어떻게 정리가 되냐면 S2 대신에 4 들어와야 되는 거고 아니, A2 대신에 4 들어와야 되는 거고 S2 대신에 6 들어와서 이렇게 적어줄 수 있다라는 거지. 그럼 정리 좀 할까요? 넘어가서 2A3는 24, 즉 A3은 12. 나는 A3 신나게 구했는데 아직 멀었네요. 하지만 느낌 알았으니까 우린 금방 알수 있다고. 12까지 더해주시니까 S3은 우리 18이라고 더해주시고 이어서 가볼게요. 이제 한 번에 우리가 적어주기 위해서 이 Sn 플러스 1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면 된다? Sn에다가 An 플러스 1 이것을 더한 값으로 데려와 주면 되겠다라고 바라보는 거지. 그럼 이어가야 되면 이번에는 n이 3일 때를 넣는 거예요. 그치? 그렇게 되면 A4에다가요. 어디다 넣는 거지? 저 주어진 식에다가. 그러면 S3은 A3.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S3 더하기 A4. 이렇게 적을 수가 있다라는 거지? 그렇게 되면 S3 자리에다가 18은 각각의 이제 맞는 수 데려와서 넣으시면 됩니다. 12에다가 여기 18 플러스 A4. 이렇게. 그러면 정리할게요. 12 넘어가서 6, A4는 12 곱하기 18 나눠줘. 핫, 핫, 2. 그러면 2 곱해서 36. 누가? A4가. 그럼 또 적어줘. A4가 36. 여기까지? 아니, S4는 18에다가 36 더하니까 54. 거의 뭐 이제 기계처럼 이어가면 된다는 거죠. 마지막 n이 4일 때를 이어가면 된다. 그죠? 그럼 여기가 마찬가지로 넣어주게 되면 AO. 4 들어가면 S4. 그러면 4, 4, 4 들어가니까 A4. 오호. 여기가 S3, 4에다가 플러스 AO. 이렇게. 그리고 나온 값들을 다 넣어주겠습니다. 그럼 S4자리에다가 54. 그리고 A4에다가 36. 여기 54 플러스 AO. 좀 정리할까요? 36 빼주시면 우리 18 AO는 36에다가 54 곱한 값. 그러면 정리해주게 되면 타타 2 돼서 곱해주면 108. 따라서 지금 AO는 108. 그러면 우리가 구하려는 S5는요, 뭡니까? 지금 구한 S4에다가 마지막 AO라는 값 더해주시면 되는 거니까 162. 이렇게 완성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죠? 여기도 이제 가지치기는 아니었지만 마찬가지로 이제 방법을 캐치하셔서 쭈르르륵 계속 이어가는 그러한 문항이 됐었다. 그리고 이때는 지금 보시면 우리가 앞에서 이제 AN과 SN에 대해서 N번째, 그리고 N 플러스 1번째라는 많은 이제 숫자 표현이 나오면 상번호가 나오면서 여러분들이 아, 어떻게 시작을 하면 좋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앞에서 보다시피 우리가 계속 이 n번째와 n-1번째를 뺐을 때 n번째의 그 하나가 남는다. 물론 이제 그 범위 안에서 이러한 느낌 많이 활용하는 거볼수 있고 지금도 우리가 그와 같은 형태를 조금 위치만 바꿔서 다뤘다라고 알 수가 있는 거지. 맞지?

그 n번째에 더한 거에 또 하나의 항을 더해줬더니 최종적으로 n 플러스 1번째까지에 대한 합이 된다. 그래서 지금의 이 아이디어를 여러분들이 아, 만약에 당연히 봐서 풀리면 좋지만 어디선가 막혔다라고 하면 빨리빨리 출력해내는 게또 하나의 팁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제 기출을 풀어가고 있지만 기출을 푸는 이제 힘을 만든다라는 거는 우리가 출력할 수 있는 그 무기들을 많이 만든다라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많이 자동화되어 있는 게 많아서 무언가를 바라봤을 때 다양하게 출력될 수 있는 그 기류들이 딱 정리가 될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야. 아, 이 문제를 바라보고, 아, 이거 바로 출력하고, 저 문제를 바라보고 또 바로 출력이 되고. 그러니까 많이 그게 자동화가 되어 있어야 여러분들이 힘이 생긴다라는 거지. 괜찮죠? 지금도 막힐 수 있는 거였지만 여러분들이 이 아이디어에 대해서 이미 많이 익숙하고 자동화가 된다고 하면 생각날 수 있다. 이러한 말이겠죠. 좋아요. 그대들 가지치기 다음 시간에도 이어갈 것 같습니다. 좋아요. 안녕.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기출의 미래 생활과 윤리 김상건입니다. 우리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바로 교정적인 정의에 관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가 조금 더 있는 만큼 우리 바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네, 일단 첫 번째 문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68번 문제입니다. 가에 갑을병이 나와 있고요. 제기할 수 있는 비판을 그림으로 표현할 때 적절한 내용을 골라주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제가 계속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문제 여러분 유형의 경우에는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1분 안에 풀기는 정말 어렵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기본적인 문제를 다 풀고 돌아와서 조금 안정적인 마음으로 풀기를 바란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갑부터 보겠습니다. 법은 강제 권한과 연결되어 있다, 결합되어 있다, 오직 법정의 심판대 앞에서 이뤄지는 물결, 보복법만이 형벌의 질과 양을 명확하게 제시할 수 있다. 우리가 칸트를 만날 때마다 정말 자주 등장하는 문장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문장은 눈으로 익히고 여러분 노트에 익히고 하면서 반복 숙달하길 바라겠습니다. 갑은 칸트다. 응보주의 칸트, 동등성의 원리까지 연결되어야 되겠죠. 칸트. 다음 이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은 개개인의 특수의사의 총체인 일반의사를 대표한다. 일반의지가 아니라 여러분들 일반의사입니다. 그쵸? 사람들의 특수한 의사를 다 모은 거다 정도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일반의사 누구? 베카리아, 그치? 플러스 일반의지 누구? 루소, 그쵸? 이 둘을 여러분들 제가 지난 강의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구분해 내야 됩니다. 그런데 자신의 생명을 빼앗을 권능을 타인에게 양도할 자가 없다. 자는 없어. 야, 생명 박탈권은 우리가 이렇게 양도할 리가 없어. 계약에 넣은 적 없어. 그런데 왜 국가에서 사형이라는 형벌을 가할 수 있겠어? 그거 안 돼. 나는 내 생명 박탈할 권리를 준 적이 없어. 라고 얘기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사형은 권리일 수 없다라고 얘기하게 되죠. 그쵸? 사형에 반대하는 베카리아다라는 걸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베카리아는 사회의 계약과 공리주의 관점에서 사형에 반대한다라는 걸 체크. 다음 이제 병입니다. 법은 일반의제 반영이다. 방금 말했던 그럼 그대로 나왔습니다. 일반의사, 베카리아. 일반의지, 바로 루소가 되겠죠. 법이 규정한 사회적 권리를 침해한 악인은 모두 조국의 반역자가 됩니다. 우리 계약을 통해서 생명 보존하기 위해서 만났어. 국가는 살기로 했어. 근데 누군가가 만약에 타인의 생명을 해쳤어. 계약의 목적에 반한 행동을 했어. 그럼 여러분 그 사람은 바로 사회적 권리를 침해하는 악인, 공중의 적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의 보존은 국가의 보존과 양립할 수가 없다라고 합니다. 그런 그는 사형을 당하거나 루소의 말에 여러분 따르면 추방당해야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병은 루소다라는 걸 잡으시면 돼요. 그럼 갑은 칸, 을은 베카, 그다음 병은 루소라고 해서 간단하게 적어보겠습니다. 칸, 베, 루라고 한번 적어볼게요. 이제 비판 문제입니다. 시간이 좀 필요해 여러분들. 갈게. 괄호, 사형은 살인범의 인간 존엄성을 훼손하는 형벌임을 간과한다. 거듭 문제 풀 때마다 말씀드리지만 갑이 지금 여기 베카리아랑 그 다음에 루소에게 가하는 비판이에요. 그러면 요 괄호 안에 있는 내용은 갑의 생각이 돼야 되겠죠. 갑, 난 이렇게 생각해. 근데 을, 병, 너희들이 이거 몰라? 너희들이 이거 무시해? 너희들이 이거 간과해? 라고 하는 구조라는 걸 파악하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괄호 안에 있는 게 갑이 가할 수 있는 비판이 맞는지. 두 번째, 이 비판받고 있는 을과 병이 간과하고 있는 게 맞는지 둘 중에 여러분들이 더 확실한 거를 골라서 푸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우리 괄호 내용 보니까 칸트가 할수 있는 말이야, 할수 없는 말이야? 칸트가 할수 없는 말이야, 그치? 여러분, 칸트에 따르면 사형이라는 건 살인범의 오히려 인간 존엄성을 훼손하는 게 아니라 존중하는 형벌이라고 얘기하죠. 살인범을 인간답게 오히려 우리가 대우해 주는 거야. 그가 인간으로서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 마땅히 져야 될 책임을 지게 하는 게 바로 사형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칸트는 사형은 오히려 인격을 존중하는, 인간 존엄성을 존중하는 그런 형벌이라고 말하죠. 그렇기 때문에 1번 여러분들 괄호의 내용이 칸트가 비판할 수가 없는 말이다. 1번 정답이 안 된다.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2번입니다. 빕니다. 빈은 지금 베카리아가 칸트에게 가하고 있습니다. 범죄자는 형벌을 받아야 할 행위를 원했기 때문에 형벌을 받는 것임을 강구한다. 이거 칸트가 했던 말인데, 스키나? 여러분, 칸트에 따르면 범죄자는 형벌 받을 짓을 했기 때문에 형벌을 받는 거다라고 얘기하지, 그치?
네, 응보주의 동등성의 원리 연결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칸트가 간과하는 게 아니라 칸트가 특히 인정하고 얘기하는 거야 라고 바꿔줘야 되겠습니다. 다음 여러분들. 3번입니다. C입니다. C. 지금 루소가 베카리아한테 가하는 비판이에요. 사형은 사회계약을 통해서 성립될 수 없지만 정당한 형벌임을 간과한다. 여러분들, 루소의 관점에서 사형은 정당한 형벌 맞죠? 근데 여러분들, 루소가 사형이라는 걸 사회계약을 통해 성립될 수 없다라고 얘기하나요? 아닙니다. 여러분, 루소에 따르면 사회계약의 관점을 통해서 사형이라는 것이 정당한 형벌이라고 얘기하죠. 너 생명 보존하기 위해서 계약을 맺었지? 그러면은 너가 다른 사람 해쳤을 때 너의 생명도 내놓을 수 있다라는 약속을 해라고 루소는 얘기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루소가 비판할 수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3번도 정답이 될 수가 없다라고 지워주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이는 것처럼 어느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걸 여러분들 참고하세요. 다음 이제 칸베르 또 적고 보겠습니다. 칸, 빠르게 베, 루. 이제 4번을 보니까 D입니다. D는 베카리아가 루소에게 가하는 비판이에요. 형벌의 지속도보다 강도가 범죄 방지 효과적이다. 베카리안 여러분들, 사형보다 종신노역형이 범죄 방지에 더 효과적이라고 했던 이유가 뭐죠? 그쵸. 형벌의 강도가 높은 사형보다 형벌의 지속도가 높은, 지속성이 높은 종신노역형이 더 범죄 방지에 효과적이라고 얘기하게 됩니다. 사람들에게 오랜 시간 동안 인상을 남겨주는 게더 효과적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무엇에? 범죄 예방에. 무엇을 위해? 공리 증진을 위해, 그치? 따라서 여러분들, 베카리아 관점에서 지속도가 더 범죄 방지 효과적이야. 그러니까 강도가 더 높다라고 할수 없겠지, 그치? 강도가 더 효과적이라고 할수 없겠지? 지속도가 더 범죄 방지 효과적이다라는 걸 체크하시면서 지워주면 되겠습니다. 달리 말하면, 요 괄호의 내용이 베카리아가 비판할 수 없다.

이렇게 지워주면 돼요. 네, 마지막 정답 5번 되겠습니다. 그러면 5번 체크입니다. 이는 지금 루소가 칸트에게 가하는 비판이고요. 우리 별표 하나를 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루소와 칸트가 비교되는 포인트를 굉장히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형벌은 시민 사회의 선을 위한 수단으로서 가해질 수 있다. 여러분, 루소의 관점에 따르면 형벌이라는 것은 사회계약의 목적 실현을 위해서 법의 실현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 루소의 관점에서는 시민사회의 사람들의 생명 보존, 안전을 위해서 형벌을 가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달리 말하면 시민사회의 선, 방금 얘기했던 사람들의 생명 보존, 안전을 위해서 형벌 가할 수 있어라고 루소는 말할 거예요. 과로의 내용, 루소가 말할 수 있는 내용으로 맞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이 칸트의 경우에는 이 의견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야, 사람들은 여전히 생득적 인격성을 갖고 있어. 그렇기 때문에 이 범죄를 저질렀다 하더라도 단지 수단으로만 쓰일 수 없어. 시민사회의 선을 위해 혹은 범죄 예방을 위한다는 이유로 사람을 단지 수단으로만 대우하면 안 돼라고 얘기하죠. 그런 관점에서 루소가 말할 수 있는 비판, 칸트는 간과하고 있는 부분, 칸트는 입장이 다른 부분이기 때문에 정답 바로 5번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루소와 칸트의 대비되는 지점, 딱 표현이 정확히 된이 5번 선지 꼭 체크하시길 바라고요. 특히나 학력평가에 나와 있는 문제들 또한 마찬가지로 모의평가랑 수능에도 이렇게 연결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같이 보고 정리하길 바라겠습니다. 이제 다음 문제 풀게요. 다음 이제 69번 문제입니다. 이제 갑을병 똑같이 나왔고요. 내용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일단 갑부터 법은 각자의 자유 중에 최소한의 몫을 모은 것으로 일반 의사를 대표한다. 일단 일반 의사 백활이야, 그치? 백활이야가론 봤을 때는 법이라는 것은 사람들 사이에 모여서 내놓을 수 있는 최소 정도만 모아서 만든 거라고 보는 거예요. 야, 내가 이것까지는 양보할게. 그래, 이거에 따라 우리 공리 증진을 위해서 같이 살기로 약속하자. 이 정도로 얘기하는 거죠. 그런 여러분 관점에서 이 백활이야에 따르면 생명의 폭이는 그 최소한의 몫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아니, 우리가 공리 증진을 위해서 살기 위해서 이렇게 계약을 맺었는데 내 목숨을 내놓으라고? 생명 박탈권을 양도하라고? 이거 말도 안 돼.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야. 라고 백카리아는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생명 포기는 최소한의 몫에 포함되지 않아. 사회계약에 넘긴 적 없어. 무엇을? 생명 박탈권을. 그러니까 사형이라는 거는 부당한 형벌이야. 라고 얘기한 거죠. 그러면서 백카리아는 사형은 한 시민에 대한 국가의 전쟁이라고 말합니다. 이 표현 또한 반복적으로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답은 백카리아. 다음 이제 을 보겠습니다. 법은 일반 의지의 행위에 속하고 의지의 보편성과 대상의 보편성을 결합하고 있다. 일반 의지를 여러분 떠올리면서 요 다음 문장을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법이라는 건 여러분들 사람들이 그쵸? 모든 사람들이 공익을 지향하면서 바라는 공익을 지향하면서 바라는 것, 즉 의지의 보편성을 띠고 있고요. 달리 말하면 공익을 위해서 모두가 바라는, 모두가 의지하는, 모두가 합의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그 대상은 모두 다 누구에게나 해당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정리하면 여러분들, 법이라는 건 사실은 공익을 위해서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게 맞겠다라고 합의한 거. 그래서 의지의 보편성을 띈다라고 얘기하고요. 나아가서 이 법이라는 것이 적용되는 대상은 모두에게 해당된다. 딱 김상건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모두에게 해당된다라는 의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의지의 보편성, 대상의 보편성, 이말 자체가 조금 어렵기 때문에 제가 좀 풀이해드렸습니다. 법을 위반한 살인범은 자기 보존을 목적으로 한 사회계약을 파기한 자다. 야, 우리가 자기 보존하기 위해서, 생명 보존하기 위해서 계약을 맺었는데, 그치? 누군가가 만약에 다른 사람 생명을 해쳤어. 그럼 그 사람은 계약을 위반한 사람이다. 공중의 적이다. 사형받아야 마땅하다라고 얘기한다라는 걸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을은 여러분들, 루쏘다라고 보시면 돼요. 루쏘다. 네. 다음 이제 병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입법권은 국민의 합일된 의지에만 귀속한다. 보편적으로 합일된 의지만이 법칙 수립적일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형벌의 법칙은 하나의 정언 명령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네. 정언 명령이란 포인트, 칸트라는 걸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병원 여러분들, 칸트. 됐죠? 이제 바로 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은 베카리아. 다음, 을은 루소. 다음, 병은 칸트다. 이번엔 베루크.

판으로 보시면 됩니다. A와 F입니다. 베카리아가 먼저 루소와 칸트에게 비판합니다. 사형은 강렬한 인상을 줄수 없는 비효과적 형벌이다. 베카리아 여러분 따르면 사형은 강렬한 인상을 줄수 있습니다. 그쵸? 여러분들 당장 어떤 범죄자가, 그쵸? 눈앞에서 사형을 당하는 걸 봤다고 생각해봐. 인상이 강렬할 수밖에 없겠지, 그치? 다만, 종신노역형에 비해서 지속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게 오래가지 못하는 것뿐이에요. 그 순간은 강렬한 인상이 당연히 생길 수밖에 없겠지, 그치? 따라서 요 내용, 강렬한 인상을 줄수 없는 건 아니다 라고 해서 지워주면 되겠습니다. 베카리아가 비판할 수 없는 말이다 라고 지워주면 돼요. 이렇게 체크. 나아가서 여러분들, 비효과적이라는 건 조금 해석의 여지가 열립니다. 효과가 없다라는 말 혹은 효과가 적다라는 말로 해석의 여지가 열리기 때문에 저는 이제 앞에 있는 요 수식어로 확실히 오답을 잡아내겠습니다. 알겠죠? 깜짝 퀴즈. 베카리아에 따르면 사형은 범죄 예방 효과가 없는 형벌이다. OX. X야, 그치? 범죄 예방 효과가 아예 없는 건 아니야. 분명히 있지만 범죄 예방 효과가 종신노역형에 비해서 적다라는 걸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이제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B입니다. B는 루소가 베카리아에게 가는 비판이에요. 생명권 양도 여부가 사형제의 정당성을 판단하는 근거가 될수 있음을 간과한다. 여러분들, 베카리아는 생명권을 양도한 적 없기 때문에 사형이라는 것은 부당한 형벌이라고 얘기하죠. 베카리아는 자신의 입장 속에서 사형제의 정당성을 판단하는 근거로서 생명권 양도 여부를 얘기합니다. 즉, 이번에 간과한다가 아니라 베카리아는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은 정답이 될수 없다라고 지워주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지워줄게요. 다음. 3번입니다. 우리 아까처럼 적겠습니다. 베루칸. 네, 3번. 살인범은 더 이상 도덕적 인격으로 간주될 수 없음을 간과한다. 지금 C, 바로 칸트가 루소에게 가하는 비판으로 던지고 있습니다. 두 가지로 여러분들 풀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칸트에겐 여러분들 살인을 저지른 범죄자라 하더라도 여전히 생득적인 인격성은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도덕적 인격으로 간주될 수 없다라는 것은 칸트에게 있어서 비판하기가 애매합니다. 그렇죠? 다음 두 번째, 이 루소 여러분 관점에 따르면 살인범은 사회 계약을 어긴 사람이에요. 공중의 적입니다. 더 이상 법률적 인격체, 도덕적 인격체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번 내용은 루소가 간과한다라고 볼 수가 없다라고 해서 지워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가지 방향 모두 생각하면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네. 다음 이제 4번 보겠습니다. D입니다. 모든 형벌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집행되어야 함을 간과한다. D는 지금 루소가 칸트에게 가는 비판이에요. 여러분, 칸트에 따르면 다시 복습. 형벌이라는 것은 시민사회의 선이나 범죄자의 선을 위해서 집행되면 안 돼. 그들을 단지 수단으로만 이용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칸트에 따르면 형벌은 응보주의에 따라서 죄를 지었으니까 당연히 벌 받는 게 맞다는 거예요. 죄에 맞는 벌을 받는 게 맞다. 동등성의 원리에 따라서 죄를 지은 사람은 그에 맞는 벌을 받아야 된다라고 칸트는 얘기합니다. 그 이유가 범죄 예방을 위해서 시민사회의 선을 위한 건 아니다. 그런 여러분 관점에서 루스의 경우에는 형벌은 공익을 위해서 집행돼야 돼 라고 말할 수 있고요. 칸트는 공익을 위해서 집행되는 것이 아니라 정의를 위해서, 응보주의의 원리에 따라서, 동등성의 원리에 따라서 집행돼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과로의 내용, 루소가 비판할 수 있는 내용이 맞고요. 칸트는 다른, 간과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찾고 있던 정답, 바로 4번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 4번 내용은 여러분들 계속 또 반복적으로 출제가 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루소와 칸트를 비교할 때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이제 내려갈게요. 자, 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입니다, 여러분들. 여기 아까 베카리아였고 칸트였죠, 그쵸? 이는 지금 여기 칸트가 베카리아에게 가는 비판입니다. 형벌의 목적은 범죄자에게 고통을 주는 데 있지 않음을 간과한다. 여러분, 칸트에 따르면 형벌의 목적이라는 것은 공적 정의 실현입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범죄자에게 고통을 주는 데 있지 않습니다. 칸트 오케이. 근데 여러분들, 베카리아 또한 오케이입니다. 베카리아 여러분 또한 형벌의 목적을 범죄자에게 고통을 주는 데 있지 않다라고 얘기합니다. 그에 따르면 형벌이라는 것은 공리 실현을 위해서, 범죄 예방을 위해서 가해져야 된다. 시민의 이익을 위해서 가해져야 된다라고 얘기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5번 내용의 경우에는 칸

힌트랑 백화리아 둘다 인정한다. 둘다 인정한다라고 보시고 지워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보고 체크하도록 할게요. 정답 바로 4번.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70번 문제입니다. 형벌은 동등성의 원리에 따라서 내려져야 된다. 적절한 거. 사형은 살인에 대한 최상의 균형자이다. 정의가 선험적으로 정초된 보편적 법칙들에 따라 의혹하는 바다라고 얘기합니다. 아니, 우리는 형벌을 가할 때 죄에 맞게 형벌을 가해야 돼. 그쵸? 따라서 사람을 죽였다? 그럼 그거에 맞는 딱 균형을 맞추는 거는 사형밖에 없다라고 칸트가 얘기하는 거예요. 동등성의 원리, 뭐 최상의 균형자, 혹은 정의, 이런 표현들을 통해서 갑은 칸트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 이제 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벌은 시민의 이익을 위해서 집행되어야 된다. 빨간 펜으로 여러분들 이렇게 물결. 제가 이전 문제를 방금 풀면서 말씀드렸던 내용이에요. 베카리아의 생각이 되겠습니다. 야, 내가 생각했을 때 형벌이라는 것은 시민의 이익을 위해 집행되어야 돼. 공리 증진을 위해서 집행되어야 돼. 범죄 예방을 위해서 집행되어야 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형은 정말로 유용하고 정당한가에 대해서 물음을 던집니다. 사형은 국가가 유용하다고 판단한 경우 한 사람의 시민에 대해서 벌이는 전쟁이다. 야, 사형은 전쟁이야. 누구? 백하랴가 되겠죠. 그쵸? 백하랴가 되겠습니다. 백하랴는 사회계약과 공리주의 관점에서 사형에 반대했다. 사형이라는 것은 유용하지도 필요하지도 않은 형벌이라고 비판했다라는 걸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병 보겠습니다. 형벌은 사회에 해악을 끼치는 모든 위법행위를 막는 것에 목적을 둔다. 법이라는 게 여러분들 그냥 글자로만 있으면 사람들은 지킬까 안 지킬까? 어떤 사람들은 정말 철저히 지킬 수 있겠지만 어떤 사람들은 뭐야? 이거 어겨봤자 별거 없네?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벤담의 경우에는 법이라는 게 정말 효과적으로 우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그에 맞는 형벌이라는 수단이 필요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형벌은 그 사회에 해악을 끼치는 모든 법을 어기는 행위를 막기 위해서 있어야 된다라고 보는 거예요. 공리를 증진하기 위해서 법을 만들었어. 그 법이 효과적으로 적용되기 위해선 형벌이 필요하다. 정리하시면 됩니다. 형벌의 가치는 어떠한 경우에도 위법행위에서 얻는 이득의 가치를 능가하기에 충분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것 또한 여러분들한테 벤담이 나올 때 자주 나왔던 표현이에요. 우리가 여러분들 만약에 이제 이거는 편의상 편하게 설명드리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여러분들 100억을 훔쳤어. 100억을 횡령했는데 내가 받는 벌금은 한 1억, 한 10억 정도 여러분들 10억. 10억 벌금이야. 그럼 사람들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까? 야, 100억 훔쳐봐야 10억밖에 벌금을 안 내? 훔칠만 하겠다. 그 사이 잘만 튀면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겠지, 그치? 여러분, 따라서 벤담의 경우에는 야, 형벌의 가치는 법을 어겼을 때 없는 이득의 가치를 능가하게 충분해야 돼. 사람들이 범죄를 못 저지르도록 해야 돼라고 하는 거예요. 계산기를 머리에서 돌렸을 때, 야, 이거 걸리면 큰일 나겠는데? 죄를 안 지는 게 낫겠는데? 라는 생각을 할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고 보는 겁니다. 알겠죠? 지우고. 바로 이제 병은 벤담이다라는 걸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는 좀 베카리아, 루소, 칸트가 트렌드인데 병의 벤담 또한 한때 자주 나왔습니다. 바로 1번부터 볼게요. 살인범은 살인을 의혹한 자로서 어떠한 인격성도 지닐 수 없다. 제가 이전 강의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 어떠한 인격성도 없는 거예요? 아니야, 여러분들. 분명히 갖고 있는 인격성이 있죠? 바로 생득적 인격성은 지닙니다. 생득적 인격성은 지닌다. 따라서 어떠한 인격성도 지닐 수 없다라는 건 틀렸다라고 지워주면 되겠습니다. 칸트에 따르면 이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라 하더라도 여전히 생득적 인격성은 지니기 때문에 단지 범죄 예방을 위해서, 단지 시민사회 선을 위해서 수단으로만 대우해선 안 된다라고 보는 거예요. 대조잉. 네, 내려갈게요, 여러분들. 2번입니다. 일반 시민이 법을 두려워하지 않도록 형벌을 집행해야 돼. 사람들이 여러분들. 무슨 소리야 이거? 법을 두려워하게 만들어야지, 그치? 법을 어기면 안 된다라는 걸 느끼게 만들어야지, 그치? 따라서 여러분들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이번 지워주면 되겠습니다. 백하리아에 따르면 범죄 예방을 위해서, 공리 실현 위해서 법에 따른 형벌이 주어져야 되고 이 형벌을 통해서 사람들은 범죄를 저지르면 안 되겠다라는 걸 느껴야 됩니다. 네, 이번 지우고 다음 이제
3번 보겠습니다. 공동체의 해악을 방지한다면 형벌 그 자체는 악이 아니다. 네, 한때 이제 벤담 나왔을 때 자주 언급되었던 포인트입니다. 무고 여러분들 오답일까? 바로 마지막 형벌 그 자체는 악이 아니다가 오답이에요. 벤담 여러분 따르면 형벌은 분명히 고통을 주는 겁니다. 벤담의 공리주의 논리에 따르면 고통은 악입니다. 따라서 형벌 그 자체는 악입니다, 여러분들. 악. 그런데 더큰 범죄에 해악을 막기 위해서, 범죄가 갖고 오는 사회적인 해악을 막기 위해서 예방을 위해서 형벌을 가하는 거예요. 필요 악 같은 느낌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3번 여러분들 지워줄게요. 네, 4번입니다. 공적 정의는 만인의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방식일 뿐이다. 이거 여러분들 베카리아가 말했던 얘기예요. 을의 베카리아가 했던 정의에 대한 설명입니다. 칸트에 대한 설명이 아니기 때문에 지워주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여러분들 베카리아는 정의라는 걸 설명할 때 특별한 사적 이익을 통합시키는데 필요한 유대 정도라고 얘기합니다. 야, 우리 싸우지 말자, 이 정도 지키자라고 하는 유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5번 정답 되겠죠? 범죄자에게 가능한 한 적은 고통을 주는 동시에 범죄 억지력을 갚는, 범죄 예방 효과를 갚는 형벌은 허용될 수 있다. 베카리아, 벤담 둘다 공리주의 관점에서 여러분들 이 고통이라는 걸 줄이는 게 사실 포인트예요. 분명히 고통이라는 게 커져버리면 사회의 고통도 올라가게 될 거예요. 따라서 두 사상가의 관점에서 고통은 가능한 한 적게 줘야 됩니다. 형벌이라는 것이 이 시민의 이익을 위해 집행돼야 된다라는 걸 참고하면서 5번 내용 둘의 공통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5번 여러분 옆에다가 별표 치도록 하겠습니다. 둘은 공리주의 관점에서 고통을 줄이려고 했고 범죄자에게 가능한 한 적은 고통을 주면서 예방 효과가 좋아서 공리 증진에 도움되는 형벌을 해야 된다라고 보았다. 정리하시면 돼요. 네. 다음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71번 문제입니다. 네, 마찬가지로 또 이제 AOIF 비판에 대한 내용을 골라줄 거예요. 정말 많죠, 여러분들? 포인트, 물결, 형벌 그 자체는 고통을 주기 때문에 악이다. 우리가 방금 병에서 얘기했던 포인트가 그대로 나왔습니다. 그쵸? 답은 바로 벤담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처벌이 더큰 악을 제거한다면 양적 공리의 원칙에 의해서 허용된다. 양적 공리주의자 벤담 바로 연결이 돼야 되겠죠. 다음 이제 을입니다. 형벌은 강도보다 지속성을 중시해야 돼. 왜? 지속성이 범죄 예방 효과에 더 좋거든. 사형은 한 시민에 대한 국가의 전쟁이야. 허용하면 안 돼. 바로 을은 백할이야. 문장들이 굉장히 짧은데 중요한 포인트를 다 담고 있습니다. 다음 이제 병입니다. 살인자는 사형에 처해져야 돼. 누구든지 그가 형벌받을 짓을 했다면 형벌을 받아야 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죄를 저지른 사람이 나 이런 형벌 받을래 형벌을 의혹한 게 아니라 형벌 받을 짓을 의혹했기 때문에 형벌을 받는 거다라고 얘기합니다. 과로 여러분들 자기가 자기 죄에 대해서 형벌을 의혹한 건 아니다. 형벌 받을 짓을 했기 때문에 형벌을 받는 거다라고 정리하시면 돼요. 마지막 병은 칸트가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벤, 베, 칸이 되겠죠, 그렇죠? 네, 이렇게 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들어갈게요. A입니다, 여러분들. 형벌을 통해서 행위를 통제하고자 하는 대상은 범죄자에 국한되어야 된다? 이게 지금 벤담이 베카리에게 갈수 있는 비판이다? B, 틀렸습니다, 여러분들. 벤담이나 베카리아 모두 이 형벌을 통해 행위를 통제하고자 하는 대상은 범죄자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둘다 범죄자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시민들에게도 해당이 돼야 되겠지, 그치? 그것을 보면서, 형벌받는 걸 보면서 시민들이 그런 범죄를 저지르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게 해야 돼요. 따라서 둘 모두에게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X치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범죄자에게만 국한되는 게 아니야. 다른 시민들도 마찬가지야. 알겠죠? 네. 이제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벌의 종류와 크기는 사회적인 파급 효과를 고려해서 정해져야 된다. 지금 B는 베카리아가 벤담에게 가하는 비판이에요. 사회적인 파급 효과, 사회적인 영향을 고려해서 정해져야 돼. 그치? 벤담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겠지? 베카리아, 벤담 둘다 공리주의의 관점을 띠고 있기 때문에 이 형벌이 갖고 오게 될요 사형에 다시 형벌이 여러분 갖고 오게 될 사회적인 영향, 사회적인 효과를 고려할 겁니다. 따라서 요 B에 대한 내용은 둘다 인정했기 때문에 정답이 될 수가 없다라고 지워주면 되겠습니다. 둘다 인정했다. 네. 다음 3번 보겠습니다. C와 E입니다. C와 E는 지금 칸트가
베카리아랑 벤담에게 가하는 비판입니다.

형벌은 사회적인 성을 촉진하기 위한 수단으로 가해질 수 없다. 바로 칸트의 입장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가 지은 죄에 대해서 책임을 지게 하는 게 형벌인 거지. 사회적인 이익을 위해서, 공리 실현을 위해서, 범죄 예방 효과를 위해서 형벌을 가하는 건안 되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는 여전히 생득적 인격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따라서 여러분들, 과로에 대한 내용, 칸트가 말할 수 있는 포인트가 맞고요. 이 공리주의인 벤담과 베카리아는 간과하고 있는 부분이 맞기 때문에 정답 바로 3번 되겠습니다. 네. 베카리아랑 벤담은 형벌이 사회적인 선을 위한 수단으로 가해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간과한다. 라고 정리하시면 돼요. 칸트와 이 공리주의 베카리아 벤담을 잘 보여주고 있는 선지기 때문에 3번도 별표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제 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좀 많죠, 여러분들? 네, 벤담. 베카리아. 칸트. 4번. D, 지금 베카리아가 칸트한테 사형을 통해 지속적으로 공포 인상을 주어 범죄를 예방해야 된다. 첫 번째, 베카리아는 사형에 일단 반대했다. 두 번째, 여러분들, 베카리아의 관점에 따르면 사형은 지속적으로 공포 인상을 주지 못합니다. 지속성이 떨어져. 그러니까 종신노역형이 오히려 더 효과적이라고 베카리아가 제시하는 거예요. 4번, 베카리아 입장에서 비판할 수가 없다라고 과감하게 지워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이제 내려가서 5번입니다. 형벌로부터 초래되는 해악은 형벌을 부과할 때 고려해야 될 사항이 아님을 간과한다. 지금 F는 여러분들 벤담이 지금 칸트에게 말하는 거예요. 벤담 여러분들 공리주의자. 따라서 형벌로부터 초래되는 해악을 당연히 형벌을 부과할 때 고려해야죠. 고려해야지. 사회적인 해악과 사회적인 이익을 비교했을 때 해야지, 그치? 네. 따라서 여러분들 5번은 F가 벤담이 비판할 수 없는 말이기 때문에 틀렸다고 지워주면 되겠습니다. 분명히 벤담은 공리주의이기 때문에 형벌이 가져올 해악도 비교한다. 네, 고려한다. 체크. 다음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72번입니다. 네, 적절한 것을 골라주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휴, 그쵸? 이렇게 뭔가 비판 문제가 좀안 나오고 이렇게 딱 크게 비교하는 게 나오게 되면 조금 마음이 여유가 생겨요, 그쵸? 갑부터 사회계약은 자기 자신을 처벌하도록 하거나 자기 자신과 자기 생명을 처분하는 것에 관한 약속을 포함하지 못한다. 그럼 쉽게 여러분들 말씀을 드리면 범죄자는 자기 형벌에 대해서 의혹하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죄를 지은 사람이 난 이런 벌을 받을래 할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 칸트 여러분 관점에 따르면 형벌이라는 것은 공적 정의 실현을 위해서 가해지는 거예요. 동등성의 원리에 따라서 죄를 지었어? 그럼 그에 맞는 벌을 받아. 이게 바로 여러분들, 칸트가 생각하는 사회계약에 관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을 죽였어? 그러면 사형받는 게 마땅해라는 결론이 내려지는 겁니다. 네, 갑은 여러분들, 칸트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칸트에 따르면, 죄인이 사형받기를 동의했기 때문에 사형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공적 정의에 따라서 살인죄에 응당한 보복으로서 사형을 받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넘어가서 누구든 그가 형벌을 의혹했기 때문이 아니라 형벌을 받을 행위를 의혹했기 때문에 형벌을 받는 거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빨간 편으로 밑줄을 쫙 치겠습니다. 네. 칸트가 언급될 때 자주 등장한 여러분들 문장이에요. 네. 여기 이제 치고 별표. 위의 내용과 연결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사람이 형벌을 의혹했기 때문에 형벌을 받는 게 아니야. 나그 형벌 받을래요라고 범죄자가 의혹한 게 아니야, 동의한 게 아니야라는 내용이에요. 그럼 뭐에 우리가 얘기한 거야? 무엇을 했기 때문에 그 형벌을 받는 거야? 바로 형벌 받을 짓을 원했기 때문에, 의혹했기 때문에 형벌을 받는 거예요. 네. 형벌 받을 짓,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그 범죄에 상응하는 형벌을 받는 거다. 범죄자가 형벌을 의혹한 건 아니다. 앞에 있는 내용들과 쫙 연결해서 칸트 보시면 됩니다. 네, 여러분 내려가서 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계약에 사형은 포함될 수 없어. 왜? 생명 박탈권을 넘기지 않았거든. 그러니까 사형은 어떤 의미에서도 권리가 될수 없어라고 얘기합니다. 을은 여러분들 베카리아 관점이 되겠습니다. 칸트와 계속 충돌하고 있는 베카리아의 관점. 다음 이제 병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계약은 계약 당사자들의 생명 보존을 목적으로 한다. 살인범은 사회계약을 어겼어. 추방에 의해서 격리되거나, 빨간 펜. 혹은 공중의 적으로서 사형을 받아야 된다. 바로 병은 루소가 되겠죠, 그쵸? 네. 루소에 관련된 이제 앞에 문제를 보게 되면

사연과 추방에 대한 내용을 다 알고 있어야 된다라는 걸 참고할 수 있습니다. 네, 내려갈게요. 이제 1번입니다. 형벌은 범죄가 사회에 끼친 해악에 따라서 부과돼야 된다. 범죄가 사회에 끼친 영향, 해악에 따라 부과되는 게 아니라, 형벌은 범죄에 맞게 동등성의 원리에 따라서 주어져야 됩니다. 그렇죠? 오히려 사회적인 영향, 사회에 끼친 해악, 공리를 고려하면서 하게 되면 그것은 공리주의 입장이 되겠죠. 그렇죠? 응보주의 칸트에 해당이 되지 않기 때문에 지워주면 되겠습니다. 다음 이제 2번입니다. 종신노역형은 살인을 방지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백화리 여러분들? 종신노역형은 분명히 이 살인을 예방하기 위한 효과적인 형벌이 맞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유일한 방법은 아니기 때문에 지워주면 되겠습니다. 다음 3번입니다. 개인은 사회계약으로 자기 생명을 처분할 권리를 갖는다. 루소 여러분 따르면 사회계약으로 처분할 권리를 갖는 건 아니에요. 사회계약을 했기 때문에 처분할 권리를 갖는 게 아니라는 걸 여러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이제 내려가서 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살인범은 사회 성원으로서의 자격이 상실되어야 된다. 여러분, 가베 칸트에 따르면 사형이라는 것을 이 시민적 인격성을 상실받는 선고라고 표현합니다. 따라서 가베의 칸트에게 동그라미. 나아가서 여러분들, 병의 루소에 따르면 사형이라는 것은 사회 성원으로서 격리되는 거, 공중의적으로 처벌되는 거다라고 얘기합니다. 따라서 여기 자격이 상실된다라고 루소도 얘기할 수 있겠죠. 정답 바로 둘의 공통점으로 4번이라는 걸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칸트의 경우에는 시민적 인격성을 상실할 형벌이 사형이다. 알겠죠? 시민적 인격성 여러분들. 네. 됐습니다. 다음 이제 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벌의 목적은 일반 시민의 범죄 예방으로 국한된다. 여기 여러분들 백화례 여러분 따르면 형벌의 목적은 범죄 예방 오케이. 하지만 이거로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범죄자를 교화시키는 것도 형벌의 목적이지, 그치? 따라서 백화례가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5번은 지워주시면 되겠습니다. 백화례하는 형벌의 목적으로 범죄 예방과 범죄자 교화를 얘기했다. 나아가서 공리의 증진을 위해서 형벌이 필요하다고 얘기했다라는 걸 연결시켜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체 여러분들, 오케이.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을병이 나와 있고요. AWIFE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적절한 것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형벌의 남용은 인간을 개선시키지 못해 종신노역형만으로도 가장 완강한 자의 마음을 억제시키기에 충분한 엄격성을 갖고 있어. 사형 말고 종신노역형이 범죄 예방에 더 효과적이야. 갑은 바로 백하리아가 되겠죠. 여러분, 참고로 저희가 강의 때 잠깐 가끔 버퍼링이 걸릴 때가 있거든? 근데 그 이유는 준비한 게 엄청 많아요. 그렇죠? 엄청 많은데 이 많은 것들을 다 설명해 버리면 여러분들이 조금 부담을 느끼고 어려워할까 봐 제가 나름대로 적재적소의 문제에 배치를 합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살짝의 버퍼링이 걸리긴 하는데 다 강의 때 알려드릴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잘 따라오길 바랄게요. 네. 을 보겠습니다. 형벌은 본질적으로 해악이다. 아, 이거 벤담일까? 오케이. 공리의 원리에 의할 때 형벌이 근거나 실효성이 없다면 유익하지 않거나 불필요한 경우 형벌은 부적합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여러분들 두 번째 거 한번 밑줄을 쳐볼까요? 네, 빨간색으로. 형벌이 근거나 실효성이 없는 경우에는 유익하지 않거나 불필요한 경우에는 형벌이 부적합하다. 칸트라면 깔끔합니다. 죄를 지었어? 그럼 그에 상응하는 형벌을 받으면 돼. 죄를 지었어? 동등성의 원리에 따라서 그 무게에 맞는 형벌을 받으면 된다라고 칸트는 얘기합니다. 반면에 이 공리주의를 바탕으로 하고 있는 벤담의 경우에는 야, 형벌이 효과가 좀 없으면 아 그거 부적합해. 어떠한 범죄가 사회적인 막 해악을 그렇게 과하게 끼치지도 않았어. 이 범죄를 처벌해봐야 사회적인 이익이 별로 없어. 그럴 때는 칸트라면은 이에 맞게 형벌을 해야 된다고 봤겠지만 이 공리주의 벤담의 경우에는 아, 형벌 불필요할 것 같은데? 부적합할 것 같은데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칸트는 여러분 무조건 눈높이에 맞춰서 죄에 따라서 형벌을. 공리주의 입장을 갖고 있는 이 벤담이나 백하리아의 경우에는 공익을 고려해서 범죄 예방 효과를 고려해서 실효성을 고려해서 이 형벌 범죄에 맞게 형벌을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다라는 걸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범죄 예방 효과가 없거나 뭔가 다시 여러분들 범죄 예방에 관련된 실효성이 좀 적거나 그런 경우에는 더 적은 형벌을 내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식의 생각까지 하시면서 백하리아랑 벤담을 정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밤이새 을 벤다. 적고 갈게요. 밤이새 병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벌은 사법권의 이념으로서 도덕법칙에 따라 의혹되는 바다. 범죄와 보복은 동등해야 돼. 형벌의 질과 양은 보복법에 따라 결정돼야 돼. 병은 바로 칸트가 되겠죠. 이렇게 배벤 칸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배, 벤, 칸. 바로 한번 선지를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네, 여러분들의 A와 F입니다. A와 F의 경우에는 여기 지금 베카리아가 벤담과 칸트에게 가는 비판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형은 사회계약에 어긋나는 부적합한 형벌임을 간과한다. 사회계약의 관점에서 베카리아는 사형이 부적합한, 부적절한 형벌이라고 얘기하죠. 베카리아가 주장할 수 있는 내용이 맞고요. 공리주의의 벤담과 뒤에 나오는 응보주의의 칸트의 입장에서는 놓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간과한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비언 여러분들 동그라미. 다음 이제 니은입니다. B와 D입니다. B와 D는 벤담이, 그 다음에 이렇게 벤담이 베카리아랑 칸트에게 가하는 비판입니다. 형벌은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지향해야 함을 간과한다. 엥? 지금 여러분들 베카리아랑 벤담 둘다 형벌은 최대 다수 최대 행복을 지향해야 된다고 하지 않나요? 바로 이 공리 실현을 위해서 법이 필요하고 법의 효과를 위해서 또 형벌이 필요한 거 아니야? 여러분 따라서 이 니은의 경우에는 니은의 경우에는 여기 벤담이 베카리아에게 갈수 있는 비판이 아니기 때문에 지워주면 되겠습니다. 베카리아 또한 마찬가지로 공리주의 관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한다라는 걸 보시면 돼요. 다음 D급 보겠습니다. C와 E입니다. C와 E는 지금 여기 칸트가 벤담과 베카리아에게 가는 비판이에요. 사형은 범죄자의 인간의 존엄성을 보호하기 위한 형벌임을 간과한다. 인간 존엄성을 실현하기 위해서 죄에 맞게 벌을 주는 게 필요하고 사람을 죽였다면 혹은 그에 가담했다면 사형에 대한 벌을 받아야 된다. 사형을 받아야 된다라고 칸트가 얘기하지, 그치? 칸트의 관점에서 여러분 사형은 오히려 존엄성을 실현하기 위해서 가하는 형벌이다라는 걸 참고하면 되겠습니다. 반면에 베카리아랑 벤담은 그것을 놓치고 있기 때문에 간과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디귿도 동그라미. 다음 이제 D와 F입니다. D와 F는 벤담이 칸트한테, 베카리아가 칸트한테 가하는 비판이에요. 형벌이 방지할 해악이 형벌의 해악보다 작아야 함을 간과한다. DYF 여러분들, 괄호 내용 맞을까 틀릴까? 바로 틀렸습니다, 여러분들. 네. 우리 한번 리을은 아래에다 적어보도록 할게요. 베카리아 여러분들, 벤담은 공리주의 관점을 띠고 있습니다. 따라서 둘은 공리주의 관점에서 형벌이 방지할 해악. 여러분, 달리 말하면 형벌이 방지할 해악이라는 거는 범죄가 갖고 올 해악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형벌의 해악보다 커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공리주의 관점에서 여러분들, 사회에 갖고 올더큰 피해를 막기 위해, 분명히 이더큰 손해를 막기 위해 형벌을 가하는 거예요. 따라서 형벌이 갖고 올 해악은 형벌이 방지할, 즉 범죄가 갖고 올 해악보다는 작아야죠, 그렇죠? 모기 한 마리 잡겠다고 집을 태우는 건 말이 안 되지, 그렇지? 따라서 여러분들 요 포인트 기억하면서 더큰 해악을 막기 위해서 형벌의 해악을 이용하는 거다. 따라서 형벌이 방지할 해악이 형벌의 해악보다 커야 된다라는 걸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작아야 되는 거 아니야. 따라서 둘다 비판할 수 없기 때문에 리을은 틀렸다. 이렇게 틀렸다고 지워주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기역과 디귿 체크하시면 됩니다. 7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74번 여러분들, 갑을병 나왔습니다. 살인했거나 그것에 협력했던 살인자는 누구든 사형에 처해지지 않으면 안 돼. 살인의 경우에는 공적 정의 앞에서 최상의 균형자야. 살인의 경우 공적 정의 앞에서 최상의 균형자는 사형이야라고 얘기합니다. 사람을 죽였다면 혹은 그에 가담했다면 사형받는 게 마땅하다. 응보주의, 동등성의 원리, 갑은 바로 칸트가 되겠습니다. 갑은 칸트. 다음 이제 을입니다. 형벌의 남용은 결코 인간을 개선시키지 못해. 사형을 대체한 종신 노역형만으로도 충분해라고 얘기하죠. 을은 베카리야. 다음 이제 병입니다. 사회계약은 계약자의 생명 보존이 목적이야. 타인의 희생으로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려고 한다면 타인을 위해 필요하다면 자기도 생명을 희생해야 돼라고 얘기합니다. 바로 병은 여러분들 루소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체크하시면 돼요.

바로 한번 내려가겠습니다. A, B, C, D가 나왔습니다. A의 경우에는 칸트에게 yes, 그 다음에 베카리아로스에게 노가 나와야 되고요. B의 경우에는 베카리아한테는 yes, 루소한테는 노가 나와야 됩니다. C의 경우에는 베카리아가 yes가 나오면 되고요. D의 경우에는 루소가 yes가 나오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잡아주고 풀면 됩니다. 네, 넘어갈게요. 기억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의의 기초가 되는 원리에 따라서 형벌을 가해야 된다. 분명히 공적 정의를 강조하면서 형벌을 제시해야 된다고 얘기했던 건 칸트 맞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기억별 표치겠습니다. 각자가 얘기하는 정의의 기초가 다르지만, 정의의 기초가 되는 원리가 다르지만, 이세 사상가 모두 여러분들 정의의 기초가 되는 원리에 따라서 형벌을 가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셋다 예스가 나오는 물음이에요. 칸트에 따르면 여러분들 동등성의 원리에 따라서, 베카리아에 따르면 공리의 원리에 따라서, 루소에 따르면 사회계약의 원리에 따라서 분명히 형벌이 가해져야 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기억은 셋다 yes가 나왔기 때문에 정답이 안 된다 지워주면 됩니다. 굉장히 의미 있는 선지입니다.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정의는 칸트에게만 해당되는 거 아니야 라고 오해를 할수 있는데 그게 아니다 라는 걸 확인하는 좋은 선지예요. 그런 의미에서 별표 치고 넘어가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여러분들 니은입니다. 빕니다. 비는 우리 베카리아가 예스, 루소가 노가 나와야 되죠. 사회계약의 당사자가 사용자에 동의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해, 이성적이지 못해, 이성에 부합하지 않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때요? 베카리아에 따르면 맞아. 야, 어떻게 사회계약의 당사자가 사용에 동의할 수 있겠냐? 생명박탈권 양도한 적도 없다. 베카리아 예스가 되겠죠. 그거 불합리해. 반면에 루소의 관점에 따르면 아니야, 자기 목숨 지키기 위해선 자기 목숨 또한 희생할 수 있어야지 라고 말하면서 요 사회계약의 당사자가 사용에 동의하는 것이 합리적이다라고 얘기하게 됩니다. 따라서 루소의 관점에서는 불합리하지 않아, 그렇게 할 거야 라고 봤기 때문에 노가 나올 겁니다. 따라서 요 니은, 우리가 찾고 있던 베카리아 예스, 루소 노가 나오는 정답이 맞다. 다음 디귿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벌은 범죄가 공익에 반하는 정도에 비례해야 되는가? 베카리아가 예스라고 할수 있는 선지이기 때문에 질문이기 때문에 바로 네, 동그라미 치면 되겠습니다. 베카리아 여러분 따르면 요 공익에 반하는 정도에 비례해서 형벌이 가해져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이전 시간들 여러분 떠올리면 칸트와 베카리아의 공통점으로 형벌과 범죄 사이의 비례관계가 성립한다라는 거 배웠지, 그치? 그것과 연결해서 베카리아가 말하는 비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이제 리을입니다. 계약자의 생명은 국가로부터 조건부적으로 보장되는가? 루스의 여러분들 예스가 나오기 때문에 리을 또한 동그라미가 맞습니다. 야, 계약을 맺은 너희들 생명 보존을 위해서 맺었지, 그치? 그러면 타인을 함부로 해치면 안 돼. 너희들은 국가로부터 조건부적으로, 즉 사회계약을 잘 지켰을 때 너희들의 생명이 보장되는 거야, 지켜지는 거야라고 루소가 얘기합니다. 달리 말하면 남의 생명을 해치게 된다면, 그 조건을 어기게 된다면 그 사람은 사형 혹은 추방을 당하게 되겠지, 그치? 따라서 요 리을, 루스에게 S가 나왔기 때문에 정답이 맞다. 정답 바로 니은디귿 리을의 5번이다 라고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이제 넘어갈게요. 75번입니다, 여러분들. 갑을병 나왔습니다. 사형은 살인에 상응하는 보복을 위한 거다. 칸트가 딱 떠오르지, 그치? 사형은 인간성을 해치는 죄책감으로부터 사형수를 해방시켜 준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칸트는 요 사형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형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인간이란 존재가 자율적 존재라는 걸 밑바탕에 두게 됩니다. 즉, 내 스스로가 자율적으로 내가 행동을 결정한 거야. 그럼 그 행동에 대해선 내가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게 칸트의 기본 베이스예요. 따라서 사형이라는 건 오히려 그 사람을 죄책감으로도 지켜주는 거야. 자신이 선택해서 잘못한 그 행위에 대해서 마땅히 책임을 지게 하는 거야라고 얘기합니다. 네, 바로 갑은 칸트다라는 걸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이제 을입니다. 사형은 한순간에 강렬한 인상만을 줄 뿐이야. 아주 그냥 딱 그냥 한순간에 여러분 모아가지고 아주 강렬한 인상을 주는 거예요. 눈앞에서 사형을 본다고 생각해 얼마나 여러분 무서워, 그치? 반면에 종신노역형은 더큰 공포를 안겨줘. 왜 종신노역형이 더큰 공포를 안겨줄까? 지속성이 여러분들 크니까. 평생 동안 그 사람이 죽을 때까지 계속 여러분들 노역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시민들이 봤을 때는 더 무서운 거야, 여러분들. 더큰 공포를 느끼는 거야. 야, 쟤는 내일도 모레도 10년 뒤, 30년 뒤에도 똑같이 이렇게 벌을 받고 있겠구나. 끔찍하다.

계속 범죄 저지르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할 거라는 거죠. 그럼 따라서 백카레아는 지속성이 높은 종신노약형이 사형보다 더 효과적이다. 무엇에? 범죄 예방에 더 효과적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바로 그 내용을 담고 있는 백카리아가 되겠습니다. 요 밑줄 친 여러분 표현, 제가 지난 시간 내용, 이제 지난 시간에 강의에 설명드렸던 내용과 또 연결 지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병 보겠습니다. 사형은 죄인을 적으로 간주하는 거야. 그에 대한 재판과 판결은 그가 더 이상 국가의 구성원이 아니라는 증명이자 선고야라고 얘기합니다. 사회계약을 위반한 사람에 대해서 사형받아야 된다라고 얘기했던 여러분들, 병은 루소가 되겠습니다. 루소에 따르면 계약 위반자는 사형, 오억, 추방이라는 걸 참고하시면 돼요. 네, 갑을병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칸베루가 나왔습니다. 네, 자주 묶이는 세트죠, 그쵸? 바로 A부터 C 보겠습니다. 네. A, C, 여러분들, 이렇게, 칸트가 베카리아한테, 루소가 베카리아한테 가하는 비판이에요. 형벌이 주는 공포는 강도보다 지속성에서 나온다. 이거 베카리아가 강조하는 건데? 간과한다라고 볼 수가 없겠지, 그치? 베카리아가 인정한다. 1번 깔끔하게 지워주시면 되겠습니다. 2번입니다, 여러분들, B입니다. B는 지금 베카리아가 칸트에게 가하는 비판이에요. 종신노약형이 범죄자를 목적으로 대우하는 형벌임을 간과한다. 엥? 백카리아가 여러분들 종신노역형을 얘기할 때 범죄자를 목적으로 대우한다고 얘기해요? 아니지, 그치? 여러분 따라서 요 2위에 이번에 B의 경우에는 백카리아가 비판할 수 없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지워주면 되겠습니다. 백카리아는 종신노역형을 제시할 때이 공리주의를 고려해서 범죄 방을 고려해서 그 효과가 좋은 종신노역형을 제시하는 거예요. 네. 다음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D입니다. D는 백카리아가 루소에게 사형은 시민의 범죄 의혹을 전혀 억제할 수 없음을 강구한다? 우리 이미 계속 배웠던 내용이에요. 사형이 여러분들, 시민의 범죄 의혹을 전혀 억제할 수 없습니까? 아니야. 분명히 눈앞에서 사형을 보게 되면 무섭다고. 범죄 억제 될 거야. 범죄 예방 될 거야. 그치? 다만, 범죄 예방 효과가 종신노역형에 비해서 적다라는 거예요. 범죄 의혹을 전혀 억제할 수 없다? 아니야. 효과로 따졌을 때 종신노역형보다 적기 때문에 사형에 반대한다. 이렇게 베카리아를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3번 여러분들, 베카리아가 비판할 수 없다라고 지워주시면 돼요. 이렇게. 다음 이제 4번 보겠습니다. 사형은 시민들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실행되는 형벌임을 간과한다. 지금 이의 경우에는 루소가 칸트에게 가하는 비판이죠. 그쵸? 루스의 여러분 따르면 사형은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사회계약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 실행되는 형벌이 맞습니다. 반면에 칸트에 따르면 형벌이라는 것은 다른 선을 위해서 가해지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죠. 그렇기 때문에 칸트는 간과한다라고 볼수 있겠네요. 그렇죠? 정답 바로 4번이라는 거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앞서 나왔던 기출 문제들과 계속 연결되고 있다는 걸 참고하시면 돼요. 4번 별표. 다음 이제 5번입니다. F입니다. F는 칸트가 루스에게 가하는 비판입니다. 범죄자를 처벌하는 것은 그가 처벌을 의혹했기 때문임을 간과한다. 제가 앞서서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칸트의 관점에선 범죄자를 처벌하는 것은 그가 처벌받을 행위를 의혹했기 때문이지 처벌을 의혹한 건 아닙니다. 범죄자가 감히 자기가 받을 형벌을 동의 의혹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5번 여러분들, 칸트 입장에서 비판할 수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지워주시면 되겠습니다. 5번 또한 별표 치고 정리하시면 돼요. 그가 형벌을 의혹한 건 아니다. 됐죠? 네, 이렇게 해서 지워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넘어가겠습니다. 정답 4번, 그치? 76번입니다, 여러분들. 네, 갑을병의 입장에서 서로에게 제기할 수 있는 비판을 골라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1등급 도전하기 문제였고, 여러분들. 정답률은 17%. 네, 거의 10명 중에 한 한두 명 정도가 맞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목표는 어느 정도의 여유 시간을 확보한 상태에서 교정적인 정의와 같은 오답률이 높은 주제를 맞추는 거다라고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한번 갑을병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은 사회적 결합의 계약 조건이기 때문에 법에 복종하는 시민들이 법의 제정자가 되어야 된다. 밑줄을 쫙 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여러분들, 뒤에 이제 앞으로 우리가 배우게 될 국가 권위의 정당성, 국가와 시민의 윤리, 거기서 나오는 사회계약의 관점, 그 중에서 루소의 포인트를 잘 보여주고 있는 문장이에요. 루소의 여러분 따르면 사회계약, 당사자,

조금 더 힌트를 주었습니다. 법은 일반 의지에 의해서 행사되어야 된다. 사회계약 이후에 우리는 일반 의지의 지도에 따라서 국가가 운영된다라는 거 정리하시면 돼요. 갑은 루소가 되겠습니다. 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은 공적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거다. 나아가서 빨간색, 동등성의 원리에 따라서 형벌을 규정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오직 보복법만이 형벌의 질과 양을 명확하게 제시할 수 있다고 얘기하죠. 이 마지막 문장은 여러분들 지금 너무나 많이 봐서 제가 몇 개인지 셀 수도 없습니다. 그렇죠? 네, 칸트 정리할 때 응보주의, 동등성의 원리 참고하면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을은 칸트가 되겠다. 마지막 병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은 공익을 증진하기 위해서 만들어져야 돼. 그러므로 법은 범죄자가 아니라 시민의 이익을 위해서 사형을 대체한 종신노역형을 규정해야 돼라고 얘기합니다. 형벌이라는 것은 시민의 이익을 위해서 가해줘야 돼 라고 얘기하면서 이 공리 증진, 나아가서 사회계약의 관점에서 형벌을 얘기하는 백할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병은 백할이하다. 그러므로 시민의 이익을 위해서 사형을 대체한 지속성이 높은 범죄 예방 효과가 좋은 종신노역형이 이렇게 종신노역형을 규정해야 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 백화를 여러분 체크했고요. 이제 내려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은 루소. 그쵸? 네, 을은 칸트. 병은 베카리아다라고 보시고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일단 A와 F입니다. A, 루소가. 이렇게. F, 루소가. 칸트와 베카리아에게 가하는 비판이에요. 걸어칠까요? 범죄와 형벌 간의 비례관계가 성립해야 됨을 간과한다. 1번 여러분 옆에다가 별표. 이게 22학년도 여러분들 6월 모의평가였는데 그때 나왔던 1번 선지가 최근에 트렌드가 되어서 다시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요 칸트와 베카르의 경우에는 범죄와 형벌 사이에 비례관계가 성립한다라는 걸 강조하죠. 그렇죠? 둘이 간과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둘다 인정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칸트와 요 베카르의 공통점으로 자주 나오는 표현이에요. 다만 여러분들, 앞서 나왔던 내용들과 종합해서 봤을 때, 칸트에 따르면 동등성의 원리에 따라서 형벌을 가해야 되기 때문에 이 범죄와 형벌 사이에 정비례 관계가 있다라는 걸 참고하시면 돼요. 범죄 자체가 여러분들, 그쵸? 범죄 자체의 사악성이 커지면 그에 맞게 형벌도 커져야 된다라고 보는 게 바로 칸트입니다. 동등성의 원리를 여러분 기억하면서 칸트의 비례 관계를 떠올리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이제 이 베카리아 관점에서도 여러분들 범죄와 형벌 간의 비례관계가 성립합니다. 공익에 반하는 정도의 비례에서 형벌을 가해야 된다라고 얘기하죠. 그렇기 때문에 둘다 비례관계의 의미는 조금 다르지만 둘이 크게 공통점으로 범죄와 형벌 간의 비례관계가 성립한다라는 것을 얘기한다라는 걸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이제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살인자는 더 이상 국가 구성원이 아니라는 사실을 간과한다. 2번, 여러분들, 칸트가 루소에게 가하는 비판이에요. 과로의 내용은 특히나 루소가 인정하는 내용이지, 그치? 루소에 따르면, 살인자는 더 이상 국가 구성원이 아니야. 너 사회계약을 어겼어. 너는 공중의 적으로 처벌받아야 돼. 라고 루소는 얘기합니다. 따라서 2번, 간과한다가 아니라 루소가 인정하는 거기 때문에 2번은 지워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여러분들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씁니다. 씨는 베카리아가 칸트에게 가하는 비판이에요. 사형은 범죄 억제력이 전혀 없는 잔혹한 형벌일 뿐임을 간과한다. 다시 여러분들 베카리아 관점에서 이 사형이라는 게 범죄 억제력이 전혀 없어요? 분명히 베카리아 여러분 관점에서도 사형은 범죄 억제력이 있습니다. 그렇죠? 전혀 없는 건 아니에요. 다만 종신노역형에 비해서 범죄 예방 효과가 적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따라서 이 3번의 내용의 경우에는 베카리아가 비판할 수 없기 때문에 정답이 될수 없다라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이제 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시 루칸 베라고 적어보고 갈게요. 됐죠? 네, D입니다. D는 지금 칸트가 베카리아한테 형벌에 대한 범인의 동의가 형벌권의 기초가 아님을 간과한다. 칸트 여러분 따르면 형벌권의 기초는 공적 정의, 이 공적 이성이 되겠지, 그치? 죄를 지었으면 동등성의 원리에 따라서 벌 받는 게 맞아.
이게 칸트가 생각하는 여러분들 형벌권의 기초입니다.

0: 최초예요. 그것은 공적 이성이, 공적 정의가 명령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칸트의 관점에서는 형벌에 대한 범인의 동의가 형벌권의 기초가 아니야. 어디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자신의 형벌에 대해서 의혹할 수 있겠어, 동의할 수 있겠어라고 칸트는 제시합니다. 과로에 대한 내용, 칸트가 비판할 수 있는 내용이 맞기 때문에 동그라미 치면 됩니다. 그럼 반면에 베카리아는 놓치고 있을까요? 그렇죠, 여러분들. 베카리아 관점에 따르면 사회계약의 관점에서 형벌을 얘기하고요. 사회계약의 관점에서 사형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즉, 베카리아는 형벌권의 기초로서 범인의 동의, 즉, 그들을 포함한 사회계약을 바탕으로 형벌권을 얘기하기 때문에 베카리아가 간과한다라고 볼수 있죠. 그쵸? 네. 따라서 4번 바로 정답이라는 걸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칸트와 베카리아의 차이를 잘 보여주고 있는 선지였다라는 걸 확인하시면 돼요. 다음 이제 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입니다. 이는 지금 베카리아가 루스에게 가하는 비판입니다. 사형제의 존폐를 계약자의 생명 보존을 위해서 정해야 됨을 강구한다. 지금 여러분들 루스에 따르면 사형제를 시행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계약의 목적, 생명 보존을 위해서 사형제를 시행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따라서 5번의 과로에 대한 내용은 루소가 인정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답이 될수 없다라는 걸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마지막 문제까지 한번 풀어봤습니다. 특히 4번에 대한 내용, 사회계약을 근거로 형벌권을 얘기했던 베카리아, 그리고 공적 정의, 이성을 근거로 형벌권을 얘기했던 칸트 비교해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별표 치고 마무리할게요. 네, 오늘 강의 고생 많았습니다. 또 다음 강의에서 만나요. 안녕.
1: 빨리빨리 멈춤 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2: 하지만 멈춥니다.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3: 저기도 같이 계산해주세요.
2: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1: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안녕하세요. 한국지리의 이종원입니다. 여러분들, 저번 시간까지 우리가 기후에 대한 내용들을 배웠다면, 오늘부터는 자연재해에 대한 내용을 배우거든요. 사실 자연재해 파트가요, 기후 내용에 대한 연장선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조금 더 업그레이드된 내용이다. 근데 다만 난이도가 업그레이드 됐다는 건 아니에요. 그냥 내용적으로 앞에 내용을 우리가 좀 제대로 배웠다면, 이 자연재해 파트는 그대로 가져갈 것들이 많습니다. 그냥 어떻게 보면은 공짜로 가져갈 수 있는 부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도 난이도적으로는 막 엄청나게 어려운 내용들이 잘 나오는 파트는 아니지만요. 그래도 기본적인 내용을 여러분들 잘 적용을 하는 건 여전히 중요하거든. 그렇지? 어떤 포인트가 있는지 잘 한번 파악을 해보면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우리 들어가기 전에요. 한눈에 보는 출제 빈도부터 살펴볼게요. 이 자연재해 파트가요, 늘한 문제씩은 출제가 됩니다. 그리고 아마 앞으로도 출제가 수능 때 되지 않더라도요, 직접적으로 되진 않더라도 간접적으로는 무조건 나올 수밖에 없는 파트이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한 문제씩은 꼭 나오니까 여러분들 이 내용들 좀잘 기억을 해야 되겠죠. 특히 최근 같은 경우는요, 이 자연재해에 대한 내용보다는 어떻게 보면 좀 지구온난화 아니면은 뒤에 나오는 토양 파트, 이런 것들도 좀 자주 등장하는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최근에는 등장하기 시작했으니까, 다음에도 나오지 않을까? 약간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이전엔 좀 소홀히 했다는 그런 개념이라면은 지금부터는 제대로 해놔야 되겠죠. 그래야지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을 거니까요. 그치? 자, 그럼 우리 문제로 들어가 보도록 할까요? 40번입니다. 2025학년도 6월 모의평가입니다. 6월 문제네요. 다음은 기상특보 발령 상황과 관련한 방송 내용의 일부입니다. 항상 6월, 9월 수능 같은 경우는요, 이렇게 실생활하고 연계해가지고 직접적으로 여러분들과 관련된 내용들을 이렇게 잘 설명을 해주는 것 같아요. 봤을 때. 자,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고르면 되는데요. 단, 가에서 단은요, 내용을 좀잘 읽어봐야 되겠지. 끝까지. 대설, 폭설, 황사 중에 하나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보자마자 이제 머릿속으로 딱 정리가 되어야 돼요. 대설하면은 요거는 겨울과 관련된 거다. 폭설하면은, 폭염하면은 이거 여름과 관련된 거네. 황사하면은 요거는 봄철과 관련한 내용이 있구나라는 것을 머릿속으로 먼저 떠올리고 가는 거야. 그냥 단순하게 문제 푸는 게 아니라. 알겠지? 자, 위에서부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체고 체감 온도 35도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어서 모해 경보가 발령되었습니다. 노약자분께서는 가급적 실내에서 지내시고 외출할 때는 양산과 물을 휴대하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더운 것과 관련된 거지. 이거는 여름과 관련된 설명입니다. 그래서 가는 여름이야. 참고로 폭염이 막 35도 이렇게 나왔다고 해서 35도 이상이구나. 이건 아니에요. 정확하게는 33도인데, 그냥 온도까지는 정확하게 이해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굉장히 덥구나 라는 거는 여러분은 좀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왜냐면 열대야하고 구분을 해야 되거든. 폭염하고 열대야가 보통 같이 나오니까 그런 거야. 알겠지? 자, 다음 나는요. 오늘 나 경보가 발령되었는데요. 나 경보는 24시간 신적설이 20cm 이상 예상될 때 발령됩니다. 대설과 관련된 거지. 그래서 자가용 대신 대중교통을 이용하여서 출퇴근을 평소보다 조금 일찍 하시고 농가에서는 비닐하우스, 축사 등의 붕괴에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보통 대설에 대한 피해가 약간 농가, 축사, 비닐하우스 이런 거에 대한 피해가 좀 많아요. 다만 이제 다른 거에 대한 피해는 비교적 좀 적다 보니까 호우나 태풍에 비해서는 이 대설에 대한 피해량 자체가 조금 적게 느껴지긴 하죠. 아무래도. 그치? 다행이다. 중국 내륙 지역에서 발원했대요. 그치? 중국이나 이제 몽골 쪽에서 발원한, 사막에서 봉구라 발원한 거니까, 다 같은 경우는 황사가 되겠죠. 다는 황사가 되겠습니다. 다는요, 황사입니다. 다 황사. 이렇게 더 읽어보면은, 1시간 평균 미세먼지 농도가 굉장히 많아요. 800 이상 돼야 되고요. 2시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발령된다라고 합니다. 그치? 그래서 호흡기 질환자, 호흡기 질환 같은 그런 문제를 발생시키겠죠. 이게 바로 황사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황사할 때는 좀 주의할 점딱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미세먼지하고 구분을 하자. 그치? 미세먼지가 한국지리에서 등장하진 않아요. 직접적으로. 황사는 미세먼지가 아닙니다. 그치? 봄철에, 물론 미세먼지와도 관련은 되어 있죠. 근데 봄철에 내륙 지역에서 발원한 그런 큰 모래 같은 것들,
이게 날라왔을 때 그걸 보통 황사라고 하죠. 그래서 봄철에 편사풍을 타고 날라 들어옵니다. 그래서 일수가 생각보다 많진 않아요. 일수가 봄철에 발생할 때만 잠깐 발생하기 때문에 보통 10일 미만으로 떨어집니다. 평균적으로요. 그래서 발원지하고 가까울수록 굉장히 그래도 좀 황사 일수가 많은 편이죠. 그 정도만 우리가 이해하고 넘어가면 되는 거야. 자, 가뜩보는요, 장마 이후에 북태평양 고기압이 한반도로 확장했을 때 주로 발령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맞죠? 가는 여름이고, 그렇지? 장마 이후에. 장마 같은 경우는 보통 초여름에 발생하니까 북태평양 고기압이 한반도로 확장했을 때 한여름과 관련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억 맞는 설명이고요. 니은, 나를 대비하기 위한 전통 시설로는요, 대설에 대비하기 위한 시설로는 우대기가 있습니다. 그렇지? 우대기 하나 더 하면 이제 까대기 정도가 있겠죠. 호남 지방에 까대기가 있고 또 울릉도에는 우대기가 있다. 뭐 까대기가 기출로 이렇게 등장한 적은 최근에는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지? 과거 자료, 아주 먼 과거 자료 찾으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까대기가 잘 나오진 않는 것 같습니다. 자, 디귿입니다. 타는 주로 편사풍을 타고서 결국 이 황사에서 중요한 거는 요거거든요. 편사풍을 타고 날아 들어오는 거야. 그렇지? 보통 이제 편사풍은 기단의 영향을 크게 받지 않을 때. 편사풍의 영향을 받거든요. 우리나라는 편사풍의 영향을 잘 받지 않는데 주로 계절풍의 영향을 받잖아. 근데 기단의 영향이 강하지 않은 봄철이나 가을철 같은 경우에 주로 편사풍이 그때 많이 불죠. 그래서 우리나라 쪽으로 많이 날아 들어옵니다. 그래서 디귿도 맞는 설명이 되는 거야. 근데 요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이제 여기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뭐까지 기억을 해야 돼? 편사풍을 타고 들어오니까 당연히 서쪽하고 동쪽을 비교하면은 우리나라에서 서쪽이 발원지하고 가까우니까 또 편사풍을 타고 들어와서 날아 들어와서 먼저 그 황사 피해를 받으니까 서쪽의 동쪽보다는 황사 피해 횟수가 더 많겠구나. 황사 일수가 더 많겠구나. 라는 거는 좀 이해하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요거는 기출로서 많이 등장했던 그런 내용이거든요. 알겠죠? 크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니까. 꼭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정답 기역니은 디귿이었고요. 41번입니다. 다음은 10월 학력평가이고요. 자연재해에 관한 재난 안전 문자 내용이라고 합니다. 이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골라보면 되는데요. 단, 가에서 라는요. 좀 친절하게 또 알려줬어요. 대설.

지진, 태풍, 호우 중 하나라고 나와 있습니다. 물론 이게 여러분들 그래프로 나왔어. 이러면은 무조건 지진부터 찾는 게 맞아요. 왜 지진은 경북의 피해액이 최근 10년간 경북 피해액이 있으니까 좀 뚜렷하게 나타나니까 지진부터 찾는 게 맞는데 이게 글로 주어질 때는 그냥 차례차례 읽으시면 됩니다. 크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지. 아니니까. 강풍을 동반했대요. 여기서 강풍과 관련된 건딱 하나밖에 없어. 그렇지, 여기까지만 읽어도. 뭐야? 가는요. 태풍인 거야. 그래서 더 읽어보면은 또 중요한 내용들이 있으니까. 해안지대 접근 금지라고 되어 있죠. 왜? 해안지대는 태풍의 영향에 의해 가지고 침수가 많이 발생하니까. 파도가 그만큼 세니까 그런 거지. 거기에 만조까지 겹쳐봐. 그러면은 저지대 같은 경우는 더 해안에 관련한 그런 침수 피해가 나타나겠죠. 그치? 또 선박 대피. 보통 자연재해에서 선박에 주는 피해는 태풍에 대해서 많이 나타나거든요. 왜? 선박에 영향을 주려면은 선박이 뒤집혀야 돼. 그치? 선박에 피해를 받으려면은. 그럼 그런 것들은 대설, 호우, 뭐 이런 것들은 큰 영향을 주지 않겠죠. 보통 태풍. 그치? 선박 피해. 이런 것도 지문으로는 굉장히 많이 나오는, 등장하는 그런 내용들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들 볼 때도 그냥 단순히 넘어가지 말고 꼭 내용까지 같이 꼭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태풍이네. 찾았네. 이거 끝 아니야. 알겠죠? 중요한 내용들 한 번씩 더 살펴보는 겁니다. 장마 전선 정체입니다. 그러면은 여기 장마 전선과 관련된 거세개 중에서 딱 하나 남았죠? 뭐예요? 바로 호우가 되겠죠? 집중호우가 되겠습니다. 집중호우. 나가 호우입니다. 그래서 보통 범람에 의한 피해를 많이 발생시키죠. 호우 같은 경우는. 자, 다도 한번 찾아볼까요? 진도가 나왔죠. 그러면 끝났지, 사실상. 뭐야. 지진밖에 나올 게 없죠. 진동, 규모. 이렇게 나왔으니까. 그치? 그래서, 다는요, 지진이고요. 마지막 라는 하나 남았죠. 뭐야? 대설이 되겠네요. 그래서 더 읽어보면은 뭐 차량 운전 시 저속 이동해야 된다. 뭐요 정도 이제 지문에서 많이 등장하는 거죠. 즉 염화칼슘이야 뭐 여러분들 일상과 관련한 내용이니까 당연히 뭐 알겠죠. 네. 자 그러면요 우리 기역부터 리을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카는 여름철보다 겨울철에 발생 빈도가 높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태풍은 이제 한여름 또는 늦여름에서 초가을까지 주로 많이 발생을 합니다. 여름철에 더 많이 발생을 하는 거지. 그치? 그래서 겨울철에 더 발생 빈도가 높은 것이 아닙니다. 기억은 아닌 설명이 되겠지. 니은입니다. 호우는요, 대설보다 연 강수량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어때요? 여름철 강수 집중률이 전체적으로 다 높았잖아. 그 내용하고 사실 똑같은 내용이죠. 그치? 우리나라에서 여름 강수에 영향을 주는 게, 많은 영향을 주는 게 이제 집중호우 또 들어가 있으니까 그런 거가 되겠지. 그래서 집중호우가 제일 심했던 곳이 어디야? 라고 한다면요. 한강 유역 일대가 되게 심했잖아. 그래서 한강 유역 일대는 여름철 강수 집중률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쪽에 속했었던 그런 내용도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내용들입니다. 알겠죠?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되게 중요한 내용인 거예요, 사실은. 별거 아닌 내용 같아도 내용을 살펴보면 되게 중요한 내용들이 이렇게 숨어 있는 겁니다. 디귿, 다는 기후적 요인. 항상 지진이 나오면은 이렇게 지형적 요인이냐, 기후적 요인이냐, 이렇게 물어보는 것 같아요. 내용 되게 쉽죠? 넘어갈게요. 아닙니다. 네. 반대가 되어야 되고요. 리을, 2013년부터 2022년. 굳이 이렇게 10년 단위로 나왔다고 해서 아, 여기 있는 걸 여러분들이 막다 조사해서 막 외울 필요까지는 없어요. 이거 그냥 뭘 물어보는 거냐면요. 비교적 최근 10년간, 항상 10년 자료 정도는 있어야지 이걸 통계로서 쓸만하니까. 그치? 그냥 최근 10년 이렇게 기억하셔도 돼요. 여러분들 막 이렇게 찾아가지고 하실 필요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경기의 누적 피해액은요, 가보다는 나에 의한 것이 많다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이 문제는 이제 어떤 문제냐면요. 그런 문제지. 태풍 같은 경우는 열대 해상에서 발원해가지고 북쪽 고위도 쪽으로 올라가죠. 그래서 피해액을 본다면은 중부지방하고 남부지방을 봤을 때 상대적으로는 남부지방에 대한 피해액이 더 많단 말이야. 남부지방 안에서도 그렇고, 그치? 반대로 호우는요, 중부지방과 남부지방을 비교했을 때 이제 대체적으로 중부지방이 좀 높은 경향을 보입니다. 상대적으로. 왜냐면은 이거는 중부지방 같은 경우는 태풍 피해

수액이 좀 덜한 것도 있고 집중호우가 많이 내리는 것도 있죠. 장마전선에 의해서 또 남서 기류가 또 한강 유역 일대에 부딪혀가지고 지형성 강수를 내리기도 하고요. 그치. 여러 가지 요인 때문에 그런 거지.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 좀 이해를 한다면은, 아, 중부하고 남부를 비교해가지고 태풍과 호우를 이렇게 비교를 많이 하겠구나라는 것들도 좀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되게 크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에요. 어쨌든. 태풍 피해, 남부가 먼저 발생하니까 마찰력에 의해가지고 중부는 좀 피해가 덜 하겠구나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경기는요, 어쨌든요, 한강 유역 일대이기 때문에 집중호우에 대한 피해액이 굉장히 많습니다. 리을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정답은요, 니은과 리을이 되겠어요. 앞에서 배웠던 내용 계속해서 적용하고 있는 거야. 그치? 적용하면 됩니다. 자, 42번입니다. 2024학년도 9월 모의평가 문제이고요. 다음은 새 자연재해에 관한 재난안전문자 내용이라고 합니다. 가에서 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골라보도록 합시다. 단, 가에서 다는 뭐래요? 폭염, 한파, 호우 중에 하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치? 뭐 이것도 이제 머릿속으로 바로 정리가 되죠, 여러분들. 뭐야? 폭염하면은 한여름, 여름. 한파하면은 겨울과 관련된 거. 호우하면은 이제 여름과 관련된 거. 이게 글로써 주어졌지만 그래프로써 주어졌을 때 이제 이런 걸 가지고 해석을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요. 값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야외 활동을 자제해야 된대요. 충분한 물 섭취를 하셔야 된대요. 가벼운 옷차림, 양산 이런 것들 보면은 더운 것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호우와 관련된, 아니, 폭염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이죠. 그래서, 가는 폭염입니다. 뭐 찾는 거는 그렇게 크게 어렵지 않았어요. 내용 한 번씩 살펴보는 거야. 많은 비가 예상됩니다. 하천에 범람, 산사태에 영향을 줍니다. 그치. 호우는 범람, 산사태, 이런 것들에 영향을 줘요. 그래서, 나 같은 경우는 호우가 되겠습니다. 다입니다. 노약자 보온 유지, 보온, 수도관 동파 방지, 차량 서행. 뭐더안 읽어봐도 되겠죠? 그치? 다는요, 겨울입니다. 한파와 관련한 내용이죠, 한파. 겨울과 관련된 한파. 그럼 한번 찾아볼까요? 기억. 칸은요, 폭염은요, 난방용 전력 소비량을 증가시킨다. 난방용이 아니라 냉방용과 관련된 거지. 그래서 난방용과 관련된 거는 가가 아니라 다와 관련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다. 자, 니은입니다. 나는요, 강한 일사로 인한 대류성 강수가 나타날 때 주로 발생한다. 아마 요 부분 좀 많이 헷갈리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치? 물론, 보기에서 정답은요, 두 개를 찾는 거였기 때문에 정답 찾는 거는 크게 어렵지 않았겠으나, 만약에 보기가 막 3개씩 나왔어, 선지가. 예를 들어서, 5번이 막, 니은, 디귿, 리을 이렇게 되어 있었어. 그러면은, 진짜 엄청 많이 틀렸을걸요? 그만큼, 여러분들이 제대로 공부 안 하면은, 이 니은 같은 문제를 틀리는 거야. 대류성 강수 같은 경우는요, 잠깐 동안에 내리는 강수예요. 요거는 소나기와 관련된 거잖아. 그럼 집중호우는 뭐와 관련된 거예요? 라고 한다면은, 집중호우는, 이렇게 볼수 있겠지. 장마전선. 이 발생했는데 여기에 남서 기류까지 유입될 경우 그래서 그런 거지 장마전선이 이렇게 분포되어 있는데 이걸 한번 그냥 간단하게 열어볼까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남서 기류까지 이렇게 분포하면은 바다에서 이 북태평양 고기압의 고온 다습한 그런 공기가 계속해서 공급이 되는 거야, 장마전선에. 그럼 어떻게 되겠어? 더 많은 비를 쏟겠죠.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겠지. 당연히 장마전선만 하더라도 비를 많이 쏟는데 남서풍까지 유입돼? 더 많은 비를 쏟을 수밖에 없는 거지. 그럴 때 집중호우가 발생하는 거거나 아니면은 하나 더 하면은 뭐에 의해서 발생을 하겠어? 태풍에 의해서 호우가 발생하게 돼요. 태풍은 여러분들이 바람만 생각을 하지만 호우도 같이 동반되거든. 그래서 태풍을 뭐라고 하냐면 풍수해라고 하잖아. 풍수해. 그치? 어쨌든 호우하고 바람의 영향을 주는 거지. 그래서 태풍에 의해 가지고 집중호우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비를 엄청나게 많이 쏟는 게 결국 호우다 보니까. 비를 집중적으로 어떻게 많이 쏟을 수 있어? 장마전선의 남서기류 유입 아니면은 태풍 이둘중 하나인 거지. 소나기에 의해 가지고 이렇게 범람이 발생하진 않아요.
그건 소나기라고 하지 않아. 소나기는 잠깐 내리는 비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니은은 아닙니다. 차라리 저기압성 강수라고 했으면은, 아니면 전선성 강수라고 했으면 맞았겠죠. 그치? 그래서 우리가 강수를 적용하면 대류성 강수가 아닌 거죠. 디귿입니다. 단은 시베리아 기단이 한반도에 강하게 영향을 미칠 때. 그쵸? 그게 바로 한파입니다. 왜 한파는 겨울이고, 겨울은 시베리아 고기압, 시베리아 기단이고, 시베리아 기단이 영향을 줄때 한파에 영향을 주는 거니까. 그쵸? 같은 설명을 하는 거죠, 지금. 릴입니다. 나는 강수고요. 단은 기온과 관련한 거. 그치? 비가 얼마나 많이 집중적으로 내리냐. 짧은 시간 안에. 한파 같은 경우는 얼마나 기온이 떨어지냐. 그거와 관련한 내용이니까요. 리을도 맞는 설명입니다. 정답은 디귿과 리을입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주의해야 될 거는 니은과 같은 선지는 좀 주의하자라는 거예요. 네, 그치. 대류성 강수는 집중호우를 발생시키지 않습니다. 소나기에 의한 집중호우는 없어요. 알겠지? 네. 장마, 그리고 태풍 두 개. 영향을 많이 받는다라는 거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넘어갈게요. 43번입니다. 2024학년도 수능 문제입니다. 다음 자료는요, 자연재해에 대한 온라인 수업 자료의 일부 내용이라고 합니다. 가에서 다에 해당하는 자연재해를 A에서 C에서 골라보도록 합시다. 단, 가에서 다는요, 그리고 A에서 C는요, 각각 대설, 태풍, 호우 중에 하나래요. 딱 머릿속으로 그려지죠? 대설, 요거는 겨울이구나. 겨울이구나. 태풍은 여름이구나. 호우도 여름이구나. 이런 생각이 되지. 근데 이제 호우하고 태풍을 비교하자면은 태풍이 조금 더 늦게 발생한다는 거를 통해서 호우하고 태풍을 구분하시면 됩니다. 그게 다예요. 그래프로 나왔을 때는. 월별 그래프가 나왔을 때는 그게 답니다. 알겠죠? 찾는 것 자체는 굉장히 쉬웠습니다. 왜? 겨울철에 주로 발생을 해요. 그치? 항상 혼자 떨어져 있는 것부터 찾아야 되겠지. 항상 모든 그래프는 마찬가지예요. 그럼 가가 뭐가 되고? 가는요. 대설이 되는 거지. 우린 나하고 다도 찾을 수 있어야 되겠죠? 자, 먼저 발생한 것을 찾으면 되겠지. 먼저 발생한 거. 7월 달에 발생을 해요. 그치? 그리고 나머지는 8, 9, 10 이렇게 발생을 해요. 오, 다 같은 경우는 늦여름에서 초가을까지 좀 발생을 하는구나. 그치? 그리고 호우 같은 경우는 여름에 발생하는구나. 그러면은 7월에 발생하는 게 나가 바로 뭐가 되고? 호우가 되고요. 그리고 나머지가 태풍이 되겠죠. 이렇게 찾을 수 있었습니다. 네. 뭐 크게 어렵진 않았죠. 그 내용도 한번 살펴볼게요. 내용 중에서 좀 중요한 내용들이 많거든요. 살펴보면은 좀잘안 보이니까 우리 확대를 한번 해볼까? 확대를 오랜만에 한번 해봅시다. 짜잔. 오, 너무 확대됐다. 줄여. 좋습니다. 요 정도면 좀잘 보이죠? 네. 우리 요거하고 요것만 찾으면 되니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보자. 자, A입니다. 짧은 시간 안에 많은 양의 눈이 내려요. 그치? 짧은 시간 안에 많은 눈이 내려요. 이게 바로 뭐와 관련된 거야? 대설과 관련된 거지. 그러니까 A는 대설과 관련된 거니까 어디다 쓰면 돼? A, 대설 이렇게 찾으면 되겠지. 그치? 그래서 대설에 대한 피해는 보통 뭐예요? 농작물을 재배하는 시설이라든지 축사라든지. 그치? 그리고 비닐하우스 같은 그런 붕괴 같은 거. 교통 마비 이런 거에 대한 피해를 준다라는 거 정도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려운 내용 없어요. 자, B입니다. 열대성 저기압 하는 순간 뭐예요? 아, 요거는 열대 해상에서 만들어진 저기압이니까 태풍과 관련한 내용이구나. 그럼 비는 태풍이구나라는 거 우리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태풍이구나. 그치? 다만 강풍과 뭐를 동반해요? 호우를 동반하는 거야. 그러니까 태풍은요, 태풍하고 호우를 여러분들이 막 이렇게 나눌 필요는 없어요. 그냥 호우는 뭐야? 집중적으로 비가 내리는 거야. 그치? 그거는 보통 장마 전선에 의해 가지고 내리는 경우가 많겠죠, 물론. 근데 태풍도 비를 많이 쏟을 때가 있거든요.
강한 바람을 동반하면서 비를 많이 쏟을 때가 있어. 그때 태풍 피해가 발생하면서도 호우 피해를 발생시키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막 명확하게 여러분들 구분하실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알겠죠? 겹치기도 하는구나. 딱그 정도 그냥. 그래서 호우를 동반해서 풍수해를 일으키며 해안이나 섬 지역에서는요, 해일이 발생하여서 피해가 더 커지기도 합니다. 특히 만조대왕 겹치면은 더큰 피해를 발생시키겠죠. 그치? 호우 나오죠? 장마전선이 정체하면서. 그치? 특히 장마전선 정체와 더불어서 남서 기류까지 유입이 된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은 훨씬 더 많은 남서 기류, 훨씬 더 많은 집중호우가 내리거든. 그게 바로 어디였어요? 그게 바로 한강 유역 일대였어. 그래서 한강 유역 일대에는 여름철에 강수가 집중된 게 이런 이유 때문인 거야, 쉽게 말하면은. 자, 온대 저기압까지는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그치? 다만 열대성 저기압, 열대 저기압은 이해해야죠. 태풍이 통과할 때 주로 발생하며, 여기 나오잖아. 태풍이 통과할 때에도 발생한다라는 거. 어쨌든 집중적으로 비를 내리니까 하천이 범람하여서 저지대에 침수 피해를 발생시킨다라는 거. 이렇게 알아두면 되겠죠. 그래서 나 같은 경우는 뭐가 돼요? 나머지 C가 됩니다. 그러면은 A, C, B를 찾으면 되겠지. A, C, B 정답 찾아볼까요? A, C, B 정답 2번이 되겠다. 그치? 자, 이렇게 찾을 수 있었습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내용들이 많으니까 꼭 한번 살펴보시기 바래요. 여러분들 그냥 넘어가지 마. 기출이니까 그만큼 좀 중요하잖아. 하나하나씩 뜯어보는 거야. 알겠죠? 자, 44번입니다. 2022학년도 10월 학력평가 문제입니다. 다음 자료에 가에서 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면 되는데요. 가에서 다는 또 힌트가 많이 나왔네. 태풍, 폭염, 한파 중에 하나라고 나옵니다. 강한 비바람. 무너진 광고판, 쓰러진 가로수, 유리창 파괴, 그치. 정말 많은 강풍이 분다라는 느낌이 들죠. 그치. 그래서, 가 같은 경우는 태풍이 되겠습니다. 뭐 크게 어렵지 않았죠. 불볕더위, 열사병, 그치. 뭐예요? 이거 폭염과 관련된 설명이죠. 폭염. 급격한 기온 하강, 수도관 계량기 통파, 그치. 추운 거, 한파와 관련한 설명이죠.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부터 5번까지 내용 읽어보면 되겠죠. 가는요, 비교적 최근인 10년 동안에 경기보다 전남에 대한 피해액이 많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보세요. 경기는요, 어느 지방, 어느 지방, 어느 지방이에요, 이거? 중부지방. 전남은요, 남부지방. 그치? 그래서 우리나라가 남한이 요렇게 너무 대충 그렸다. 조금만 더잘 그려볼까요? 남한이 요렇게 있으면은, 이렇게 있으면은, 태풍이 결국 아래에서 위로 이렇게 올라오잖아. 그럼 전남이 먼저 타격을 받겠죠, 당연히. 그치? 그럼 경기 같은 경우는 위쪽 지방이다 보니까 마찰력에 의해 가지고 좀 피해가 덜하단 말이야. 이미 이 태풍이 규모가 커지기 위해서는요, 바다 쪽에 있어야 돼. 육지 쪽에 도달한 순간 에너지 공급원을 공급받지 못한 거야, 쉽게 말하면은. 당연히 힘이 약해질 수밖에 없지. 그럼 경기보다 전남에 피해액이 많다? 맞는 설명이죠. 전남에 대한 피해액이 태풍은 더 많을 수밖에 없어요. 정답 1번이었습니다. 되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중부, 남부. 항상 구분을 하셔야 돼요. 그치? 심한 경우에는, 뭐 이렇게까지 나오진 않을 것 같습니다. 심한 경우에는 동서도 구분할 수 있어요. 심한 경우에는. 왜냐면은 태풍 같은 경우는 태풍이 이렇게 있으면은 이렇게 태풍이 흘러가잖아. 그럼 이제 오른쪽 같은 경우는 왼쪽 같은 경우는 가항반원이라고 하고, 그리고 오른쪽 같은 경우는 뭐예요? 위험반원이라고 하잖아. 그러면은 동서로 봤을 때는 그래도 또 동쪽이 더 위험한 바람이니까 더 피해가 크지 않을까? 약간 이런 생각은 하죠. 물론 문제 내긴 굉장히 까다로워서 아마 문제 내진 않을 텐데, 그래도 우리가 좀 인지는 하고 있자라는 거지. 인지는 하고 있자. 그냥. 그치? 자, 어쨌든요.
남북 간의 피해 중에서 남쪽에 대한 피해액이 더 크다라는 것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되게 중요한 내용이었고요. 2번입니다. 나는 주로 서고 동저형 역시 무슨 무슨 기압 배치 이렇게 나왔다 이러면은 우리는 항상 못 찾으면

하는데 고기압의 위치를 찾으면 돼요. 서쪽의 고기압이면은 서쪽은 시베리아인데, 그치? 폭염은 여름인데 남쪽의 고기압, 바다 쪽의 고기압이 있어야 되는데 남고북저형 기압 배치죠. 그러니까 나가 아니라 뭐라고 해야 돼? 다와 관련된 설명이라고 해야죠. 다는요, 한파는요, 장마전선의 정체가 주요 원인이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아니죠. 여기서 장마전선과 관련된 거는 그 어떤 것도 없습니다. 그렇지? 그래서 장마전선의 정체가 아니라 굳이 따지자면은 시베리아 기압과 관련한 그런 설명이 되겠습니다. 4번, 가는 기온. 그리고 나는 강수. 반대가 돼야 되겠지. 그렇지? 가가 강수와 관련된 거고요. 그리고 나가 기온과 관련된 게 되겠죠. 지구온난화가 지속될 경우, 지구온난화가 지속된다라는 거는요, 결국 여름은 길어지고 겨울은 짧아진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면은 나 일수는 증가하겠고, 여름과 관련된 거니까 한파와 관련된 일수는 감소하게 되겠죠. 그렇죠? 지구온난화도 되게 중요합니다. 근데 한번 해놓으면 절대 안 까먹는 그런 내용이 돼요. 그래서 정답은 1번이었습니다. 뭐 크게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었죠. 그 내용 한번 살펴봤는데 1번이 가장 좀 중요한 내용이었습니다. 넘어갈게요. 45번입니다. 2024학년도 6월 모의평가 문제입니다. 다음 자료는요, 자연재해와 관련한 방송 내용의 일부라고 합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골라보도록 합시다. 딱이 내용 선지만 읽어도요, 이게 6월 문제인지 9월 문제인지 수능 문제인지 아니면은 3월, 10월 문제인지 이렇게 또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아. 이렇게 실생활과 관련된 건 항상 6월, 9월 수능 문제와 관련된 것 같아요. 되게 재밌죠? 네. 자, 오늘도 온종일 무더운 날씨가 이어졌는데요. 열대야가 나왔습니다. 열대야, 폭염, 둘의 성질은 좀 달라요. 이건 구분하셔야 된다라고 했어요. 그치? 그리고 가다는요, 각각 태풍과 폭염이니까 열대야가 나오면서 폭염도 나오는 거야. 폭염, 열대야 같이 나올 때좀 주의를 해야 되거든요. 뭘 주의해야 되는지 좀 이따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낮 최고 기온이 40도 이상 가까이 올랐어요. 최고 기온이 높아지는 현상. 그게 바로 폭염입니다. 그럼 가는 뭐가 되는 거야? 가는요, 폭염이 되는 거지. 폭염. 나는요, 하나 남았죠. 태풍이 되겠죠. 태풍입니다. 읽어보면요. 그래도 읽어보자. 가의 기세를 한풀 꺾을 변수는 열대 해상에서 북상 중인 태풍이 되겠습니다. 네, 끝났죠. 그치? 그러면서 태풍에 대한 피해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하나씩 한번 살펴볼게요. 기억은요, 열대야는요, 오호츠크의 기단이 세력을 확장할 때 주로 발생한다. 이런 문제가 여러분들 조금 헷갈리게 만드는 문제잖아요. 오호츠크의 기단, 요것도 습윤하니까 열대와 관련되지 않을까? 오호츠크의 기단 여름철 걸쳐 있으니까 이거 열대와 관련돼 있지 않을까? 약간 요런 생각을 한단 말이야. 아니에요. 아니야. 일단 오호츠크의 기단 자체는 어떤 성질을 띠고 있는 요거는 한랭, 북쪽에서 만들어지니까 한랭하고 또 바다에서 만들어지니까 습윤하단 말이야. 그러니까 굳이 따지면 좀 시원한 존재인 거야. 북태평양 기단에 비해서. 그치? 그래서 열대야는요, 북태평양 기단이 세력을 확장할 때 주로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북태평양과 관련한 설명인 거야. 그래서 개념을 좀 명확하게, 알겠지? 명확하게. 니은의 사례로, 태풍에 대한 피해 사례로, 해일에 의한 해안 저지대 침수를 들수 있다. 이거 당연히 맞는 설명이죠. 네, 맞는 설명입니다. 특히, 만조 때더큰 피해를 발생시킨다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물이 육지 안쪽까지 들어오니까. 티귿입니다. 가는요, 폭염은요, 장마 이후에 북태평양 고기압이 한반도로 확장할 때 주로 발생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맞는 설명이죠. 네, 맞는 설명입니다. 네, 그 흐름을 물어보고 있어요. 리을입니다. 나는 태풍은요, 서고 동저형, 서쪽이 고기압. 요거는 무슨 고기압? 시베리아 고기압. 그쵸? 근데 나는 여름과 관련된 건데 겨울과 관련된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리을은 아닌 설명이 되겠지. 정답은 미음과 디귿이었어요. 다행인 거는 열대야하고 폭염을 이렇게 비교하진 않았어. 근데 열대야하고 폭염이 나왔을 때는 여러분 조금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열대야, 폭염 이두 개를 좀 비교를 하는 거야.